0: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공화당에 투표해달라고 유권자들에게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케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납세자 세금으로 표를 사려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댄 골드먼 하원 의원은 노골적으로 불법적인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 공약을 실행하려면 약 1조 2천억 달러의 재원이 필요하다며 물가 상승과 국가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관세 수익이나 예산 절감액을 배당금으로 돌려주겠다는 약속이 실현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언급됐습니다.
1: 예멘 친이란 반군 후티가 오늘 홍해의 전략 항구도시 모카를 전격 장악하며 바브 엘만데브 해협을 봉쇄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이번 작전에는 이란 혁명수비대의 고위 지휘관들이 예멘 현지에 직접 건너가 공격을 총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과거 무기와 자금 지원에 그치던 수준을 넘어 이란 최정예 부대가 그림자 지휘를 통해 진화된 대리전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미군에 직접 타격을 요청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거절했고 동맹의 억지력이 사실상 무너지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2: 세계 경제를 볼모로 삼은 이란의 진화된 대리전 앞에 미국의 억지력이 속수무책으로 뚫리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3: 예멘 친이란 반군 후티가 홍해의 전략 항구 도시 모카를 전격 장악하며 바브 엘만데브 해협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이번 작전엔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 지휘관들이 예멘 현지로 직접 건너가 공격을 총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4: The Houthis are agents and tools of Iran, and the Iranian hand behind these attacks is clear.
3: 과거 무기와 자금만 대주던 수준을 넘어 이란 최정예 부대가 이른바 그림자 지휘를 통해 진화된 대리전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5: This renewed war should alarm us all. It effectively marks the end of the relative calm that Yemen has experienced for over four years since the UN brokered truce.
3: 이란이 비대칭 전력으로 글로벌 물류를 인질 삼아 서방을 압박하고 있지만 미국과 사우디 동맹의 방어력은 뚜렷한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사우디는 자국 정유 시설이 자폭 드론에 초토화될 것을 두려워해 보복 폭격을 주저합니다.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하루 두 번이나 전화를 걸어 미군에 직접 타격을 요청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단칼에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미 호르무즈 해협 방어에 전력이 고갈된 데다 선거를 앞두고 확전을 우려한 미국이 직접 개입해 확고하게 선을 그은 겁니다. 동맹의 억지력이 사실상 무너지면서 호르무즈에 이어 홍해마저 봉쇄될 수 있다는 공포에 국제 유가는 급등했습니다.
6: Seeing escalation, and as you rightfully said, now with the Houthis trying to control Bab el-Mandeb, we are at risk of losing even more supply.
3: 이란이 설계한 다중 전선에 덫에 압도적 화력을 자랑하는 미국과 사우디 동맹이 속수무책으로 갇혔습니다. 뚜렷한 군사적, 외교적 출구 전략조차 보이지 않는 가운데 중동의 이중 병목 사태가 전 세계 경제를 깊은 수렁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7: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8: 배달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7: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8: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9: 5시 이브닝 뉴스는 PCB뱅크가 함께합니다.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현실로 만드세요.
10: 9월 11일, 오늘은 2001년 뉴욕 세계무역센터 테러 발생 25주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을 맞아 테러 조직 알카에다 고위 지도자 8명에 대한 대규모 현상금을 공개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운영하는 테러 정보 보상 프로그램 정의에 대한 보상은 오늘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카에다 핵심 지도자 정보 제공자에게 최대 1천만 달러를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상금 공고에는 미국 대사관 폭파와 미군 공격 그리고 민간인 살해에 관여한 인물들이라는 설명이 담겼습니다. 가장 높은 1천만 달러의 현상금이 걸린 인물은 알카에다 지도자 알 아들이며 나머지 인물들에게는 70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 사이의 현상금이 각각 책정됐습니다. 공고에는 이들이 이란을 근거지로 삼아 미국과 동맹국을 상대로 폭력을 자행해왔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제보자에게 보상금과 함께 미국 이주 지원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등 남아시아 일대에서 활동하는 알카에다, 남아시아 지부 지도자 두 명에 대해서도 각각 1000만 달러와 500만 달러의 현상금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이번 현상금 발표는 25주년 추모일을 계기로 알카에다 잔존 세력에 대한 압박 의지를 국제사회에 재확인하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오늘 이란과 걸프협력회의 소속 6개 산유국이 오는 14일 오만 살랄라에서 외무장관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가르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전쟁이 발발한 2월 이후 이란과 걸프협력회의 고위급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회의의 핵심 의제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업용 선박의 안전 항로 문제입니다. 이란과 오만은 지난달 하순 걸프역에 진입하는 선박이 이란 영해를 나올 때 오만 영해를 경유하는 임시 항로 안에 잠정 합의한 바 있습니다. 세계 원유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걸프 산유국들은 원유 수출은 물론 해외 자금과 인력 유치에도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 경제적 압박만으로는 해협이 단기간에 재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걸프 국가들이 이란과의 직접 대화에 나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 에스마일 바가이는 미국의 해상 봉쇄와 경제전쟁이 계속되는 한 호르무즈 해협에 선박 운항 안전은 보장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란은 해협을 완전히 개방하려면 해상 봉쇄 해제와 원유 수출 허용 동결 자산 접근 등 미국의 양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카타르와 오만 등 중재국들이 미국과 이란의 협상 재개를 위해 움직이고 있지만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 입구 바브엘만데브 해협 공세를 강화하면서 상황은 더 경색되는 흐름입니다. 14일 회동에서 긍정적 결과가 나오더라도 미국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상징적 외교 행사에 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15살 청소년이 챗 GPT와 나눈 대화가 미국 연방수사국 FBI에 포착되면서 학교 공격 모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아르헨티나 연방경찰은 부에노스아이레스주 킬메스에 거주하는 이 학생의 자택을 수색해 학교 공격과 동급생 살해 계획과 관련된 자료를 디지털 기기에서 발견했습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이 청소년은 2027년 학교에서 공격을 벌이는 계획을 챗 GPT와 논의했으며 범행 시점을 앞당길 가능성도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색 과정에서 총기나 탄약은 발견되지 않았고 사건은 현재 공공에 대한 위협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압수한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대상으로 디지털 포렌식 분석에 착수했으며 다른 학생이나 제3자의 연루 여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과 부모는 검찰과 법원의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수사의 출발점이 AI와의 대화였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대사관 소속 FBI 법무관이 챗GPT 대화 내용을 파악해 아르헨티나 경찰에 정보를 넘겼고 이것이 실제 압수수색과 포렌식으로 이어졌습니다. AI 서비스가 이용자의 위험한 발언을 수사기관에 제공하고 국경을 넘어 공조수사로 연결된 사례가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1: 한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를 놓고 극도로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남북 대치 상황과 주한미군 주둔 문제까지 거론하며 한국을 콕 집어 파병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군사적 기여 방안을 검토한다면서도 파병을 전제로 한 움직임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파병이 결정될 경우 비전투 부대라도 이란에 직접 보복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시민사회와 여권 일각으로 번진 파병 반대 여론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한 압박을 무시할 수도 없지만 일단 파병을 결정하면 원치 않는 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강민경 기자가 정부의 딜레마를 정리했습니다.
12: 군사적 기여 방안을 검토한다고는 했지만 우리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극도로 신중한 입장입니다. 국방부가 중동에 현지 조사단을 보낸 것도 실태 파악일 뿐 파병을 전제로 한 움직임은 아니었다고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13: 최종적으로 정부가 어떠한 그런 문제에 대한 방침이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12: 파병 논의가 급물살을 탄 배경엔 유독 한국을 콕 집어 공개 압박을 이어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남북 대치 상황과 주한미군 주둔까지 거론하며 혹독한 동맹 청구서를 들이밀었습니다.
14: We have 39,000 soldiers over there guarding you from Kim Jong-un, your next-door neighbor, and you're not going to help us on a very easy military operation in Iran. That's strange.
12: 여기에 수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와 반도체 등 관세 협상이 맞물려 돌아가고 모처럼 살아난 북미 대화 불씨도 지켜야 합니다. 정부의 셈법이 복잡한 이유입니다. 또 일단 파병을 결정하면 비전투 부대라도 한국은 미 이란 전쟁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돼 이란에 직접 보복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15: 함코레 중국이 함사이르 케슈바르하 미두난 케 하르 구네 무샤리카트 다르 اقدامات تجاوزکارانه و مداخله جویانه آمریکا در منطقه به منزله همدستی با یک
12: 시민사회는 물론 여권 일각으로까지 번진 파병 반대 여론도 부담입니다. 하지만 미국 중간 선거와 전시 작전권 전환을 다룰 한미 안보 협의회가 나란히 11월에 몰려 있어 그 전에 매듭 지어야 한미 간의 다른 현안에 미칠 여파를 줄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해외 파병은 국회 동의가 필수고 여론을 정리할 시간까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에게 주어진 시간은 길지 않아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16: 라디오 서울 1650.com. 와, 빠르네.
17: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16: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com.
17: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16: 로컬 뉴스, 한인 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 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 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18: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17: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19: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17: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20: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21: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2117, 323-692-2117번.

0: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2: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3: 213-383-3838 213-383-3838
4: 해치한가 리조트 카지노가 모두 행복한 추석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9월 한 달간 매주 화요일마다 해치한가에 오셔서 추석맞이 즉석 추첨 이벤트에 참여하세요. 해치한가 리워즈 회원이시라면 오후 12시부터 밤 10시까지 프로모션 공간에 오셔서 회원카드를 긁기만 해도 최대 $5,000 이지플레이에 당첨되실 수 있습니다. 당첨되려면 반드시 현장에 계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치한가.com에서 확인하세요. 유효한 사진 신분증을 소지한 21세 이상 성인만 참여 가능합니다.
5: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6: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5: 선택하세요 품질을,
6: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5: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6: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5: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6: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타이어.
7: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8: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새 메뉴 요리, 9월 매주 목요일마다 렉서스 GX550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멤버라면 9월 한 달간 게임을 즐기면서 파워풀한 럭셔리 SUV를 차지하는 행운을 잡아보세요. 멤버가 아니신가요? 오늘 무료로 가입하시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오직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9: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오프만 변호사,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한국해 왕복요금 가장 싼 태양여 행사 제공입니다.
1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과 내일 이틀간 아일랜드를 방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소유한 둔베그 골프장에서 열리는 아이리시 오픈 골프 대회를 참관하기 위해 이번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아일랜드 정부의 최우선 목표는 시위대가 트럼프 대통령의 눈에 띄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카타르가 선물한 새 대통령 전용기로 더블린 공항에 도착한 뒤 전용 헬기를 타고 도심을 피해 피닉스 파크로 직행할 예정입니다. 아일랜드 당국은 보안 인력 4,000명을 투입하며 그 가운데 1,000명은 드론 방공 장비를 갖춘 미국 측 인력입니다. 아일랜드 내 여론은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번 방문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분의 1을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일랜드 정부가 마찰을 피하려는 데는 경제적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의 대형 정보기술 기업과 제약사들이 세제 혜택을 노리고 아일랜드에 유럽 본부를 두고 있어 미국과의 관계가 아일랜드 경제의 핵심 동력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오늘 더블린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이민 기후변화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가 예정돼 있으며 둔베그 인근에서도 시위가 열릴 전망입니다. 아일랜드의 국가 원수인 캐서린 코널리 대통령은 과거 트럼프 대통령 방문 당시 반대 시위에 직접 참여했던 인물이어서 두 사람의 만남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9: 이스라엘군이 어제 가자지구를 공습해 하마스 고위지휘관 모하메드 압델 살람 알야주리를 사살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번 공습으로 알야주리 외에 다른 지휘관 2명도 숨졌다고 밝혔으며 하마스 역시 알야주리의 사망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AP통신통신은 가자지구의 한 이슬람사원에 하마스 깃발로 감싼 알야주리의 시신이 안치됐고 조문객들이 모였다고 전했습니다. 알야주리는 하마스 칸유니스 여단 부사령관 등 여러 직책을 맡아온 인물입니다. 특히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에 대한 기습 공격을 계획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하마스의 기습으로 이스라엘 측에서는 1,221명이 사망했고 251명이 인질로 가자지구에 끌려갔으며 이 중 일부는 결국 숨졌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안보 실패로 꼽힙니다. 이번 공습은 그 기습 공격의 핵심 설계자를 제거했다는 점에서 이스라엘군이 오랫동안 추적해온 작전의 결과로 평가됩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북극권 야말네네츠 지역에 가스처리 시설 공격에 성공했습니다. 국경에서 3,000km 떨어진 거리를 드론으로 타격한 것으로 드론 공격 사거리의 새로운 기록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 경제를 압박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군의 성과를 치하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공격은 유럽 동맹국들에게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야말 시설은 러시아 천연가스 생산량의 약 80%를 담당하는 최대 거점이고 올해 상반기 이 시설이 생산한 액화 천연가스의 거의 전량이 유럽 국가들에 팔렸습니다. 피격 직후 유럽 액화 천연가스 가격은 메가와트 시당 80유로를 넘기며 3년여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내년부터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의 유럽연합 수입이 전면 금지되지만 현재도 유럽가스 수요의 약 10%는 러시아산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한편 전선에서도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는 러시아 드론 공격으로 주유소 두 곳이 피격돼 민간인 두 명이 숨졌고 러시아 툴라 지역에서도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으로 두 명이 사망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지난 주말 미국 대통령 특사들과 각각 종전안을 논의했지만 이후 오히려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대화를 제의한 가운데 미국 국방부 전쟁 포로 실종자 확인국이 북한 내 미군 유해 발굴을 재개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확인국은 오늘 하와이 진주만 히캄 기지에서 아시아 언론사들과 만나 여건이 갖춰지면 북한에 파견될 수 있도록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확인국 국장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합의를 도출할 경우 작업 재개를 위한 센간 악관의 지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확인국은 북미 화해 분위기가 조성됐던 2000디에초 초년 북한으로부터 유해 55상자를 넘겨받아 미군 지향 10명의 신원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1: 꽉 막힌 북미 관계에 물꼬를 틀 외교 카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 전쟁 포로 실종자 확인국은 여건이 되면 북한에 갈 수 있게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하와이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12: 미국 하와이 진주만 히캄 합동기지에서 북한 내 미군 유해 발굴을 담당하는 미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A, YTN 등 아시아 언론사 기자들과 만나 여건이 무르익으면 북한에 갈 수 있게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13: Our teams are pretty busy. So in other words, it's going to be managed, but we're ready to go. We've been directed to be ready to go and we're just standing by because
12: DPAA에서 한국 전쟁 실종자 확인 작업을 총괄해 온 진주현 박사는 북한 내 미군 실종자가 가장 많은 지역에서 발굴을 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14: 장진호 동쪽도 그다음에 청천강 전투 지역 구장운산 그다음에 압록강 지역에 있던 호로수용소 이런 곳에 발굴을 하러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2: 앞서 켈리 맥케이그 DPAA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합의를 도출할 경우에 조처에 대한 백악관 지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북러 밀착 때문에 북한 내 미군 유해 발굴 작업 체계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15: North Korea has a minimal interest in that kind of a dialogue with the United States now. It's not worth the trouble for Kim Jong-un.
12: DPAA는 북미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었던 2018년 북한에서 55개 상자에 담긴 250명의 유해를 넘겨받아 미군 110명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16: 최근 미국 내에서 대북 대화 재개 기류가 거론되는 가운데 정치적 자극이 적은 미군 유해 발굴 사업이 꽉 막힌 북미 관계의 물꼬를 틀 첫 번째 인도적 외교 카드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하와이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17: 한국 라이브 보도 채널의 최강자 YTN, 정확하고 빠른 보도 YTN. 이제 한국 소식 라이브는 한국TV에서 YTN 채널로 시청하세요. 스마트폰 시청은 한국일보 USA 혹은 한국TV 앱을 다운받으시고 PC에서는 한국TV 웹사이트 www.tvhanguk.com 한국TV 셋탑박스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미전역 송출되는 YTN 라이브 채널 로컬 광고 문의는 323-692-2117 혹은 323-692-2080번으로 전화주세요.
18: 안녕하세요. LA 사는 이야기 김재현입니다.
19: 안녕하세요. 박지수입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6시 재현이와 지수의 LA 사는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우리 선배님들이 땀으로 일군 LA 그 거리마다 남아있는 추억, 사랑 미식, 맛집, 그리고 이민의 역사. 여러분들의 이민의 추억도 들려주세요. 라디오 서울 카카오톡 아이디 RS1650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푸짐한 상품도 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채널 고정해주세요.
18: 라디오 서울 AM 재현이와 지수의 LA 사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겠습니다.
10: 부담하고 있다는 분석을 발표했습니다. 30년 대출기간 전체로 환산하면 14만 9천여 달러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뱅크레이트는 2025년 주택담보대출 정보공개법에 따라 집계된 320만 건의 대출 자료를 분석해 실제 시장에서 제공되는 경쟁력 있는 조건과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LA 광역권 대출자의 83%가 더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지 못한 채 높은 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의 연간 과다지불액은 전국 10대 대도시권 가운데 가장 높았으며 전국 평균인 3,343달러보다 약 2배 반 수준입니다. 마이애미가 연평균 6,358달러로 뒤를 이었고 뉴욕은 6,012달러였습니다. 뱅크레이트의 주택시장 분석가 제프 오스트로스키는 주택가격이 높은 시장일수록 대출 조건을 충분히 비교하지 않을 경우 부담이 더욱 커집니다.

0: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 금융기관의 제안만 보고 결정하기보다 여러 은행과 모기지 업체의 금리와 수수료 조건을 함께 비교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민의힘 소속 손범규 전 대변인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최근 손 전 대변인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혐의는 2023년 2월 인천시 남동구의 한 주점에서 같은 당 소속 여성 구의원을 강제추행한 것입니다. 피해를 주장한 구의원이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와 동석자의 진술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손 전 대변인은 경찰 조사에서 그런 사실이 없고 기억도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이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1: 이재명 정부가 오늘 기본소득당 소속 용해인 의원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야당 현역 의원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김대중 정부의 DJP 연합 이후 처음으로 외연 확장을 노린 인선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여성계에서조차 지지율 반등을 위한 정치적 셈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의 전신인 여성가족부 시절부터 전문성보다 정치적 계산에 따른 인선이 반복됐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2: 여성가족부 시절부터 전문성보단 정치적 셈법에 매몰된 장관 인선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번에도 그런 비판을 피해가긴 힘들어 보입니다. 염혜연 기자입니다.
3: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 지명하며 이재명 정부는 외연 확장을 노린 거로 보입니다. 워킹맘이라는 상징성에 진보적인 선명성으로 보수 진영 인사보다 정치적 부담이 덜하기 때문입니다. 용 후보자 본인도 여야 통합의 의미를 뒀습니다.
4: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 자체가 김대중 정부 DJP 연합 이후 첫 번째 사례입니다. 야당 현역 의원을 지명한 연합의 취지도 읽어야 합니다.
3: 하지만 세간의 시선은 다릅니다. 여성계에서조차 지지율 반등을 위한 정치적 셈법이라는 비판이 쏟아집니다. 사실 성평등부 장관 자리는 전신인 여성가족부 시절부터 풍파를 겪어왔습니다. 부처의 정체성이나 전문성보단 여성 장관 구색 맞추기나 측근을 앉히기 위한 인선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첫 장관으로 친명계 강선우 의원을 지명했지만 검증 부족으로 낙마했고 박근혜 정부에선 친박계 조윤선, 강은희 의원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존립 자체가 위협을 받으며 부처를 없애러 온 장관 후보자가 등장한 적도 있습니다.
5: 여성가족부는 해체하겠다라는 것이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에 아주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습니다.
3: 정무적 판단에 무게를 둔 인선으로 장관 후보자들이 청문회까지 치르고도 결국 낙마한 게 수차례. 같은 계산기를 두드리고도 이번엔 다른 결과를 낼 수 있을지, 그 결과가 정치가 아닌 정책에 닿을 수 있을지 지켜보는 시선이 많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6: 서울경제TV는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채널로서 시청자와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경제 전문 방송입니다. 서울경제TV는 가치 있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시청자 중심의 소셜 이코노믹 네트워크를 추구합니다. 서울경제TV 시청은 한국TV 웹사이트 tvhanguk.com 또는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0: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 LA 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0: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1: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2: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3: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2: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송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3: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침냉면. 별미 중의 별미.
2: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3: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2: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4: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5: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4: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5: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4: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5: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4: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5: 올림픽 골프니까.
4: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6: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7: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8: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6: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7: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티러만 직진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9: 5시 이브닝 뉴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브닝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10: 연일 기승을 부리던 남가주의 극심한 무더위가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마침내 꺾일 전망입니다. 태평양 북서쪽에서 접근하는 저기압 전선의 영향으로 기온이 대폭 내려가며 평년 수준을 되찾을 것으로 기상당국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까지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집니다. 로스앤젤레스와 오렌지 카운티는 낮 최고 92도, 최저 73도를 기록하겠고 밸리와 인랜드 임파이어는 낮 최고 96도, 팜스프링스 등 사막지역은 10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안가는 낮 최고 80도를 기록하며 오늘 하루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러나 토요일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로스앤젤레스와 오렌지 카운티는 낮 기온이 80도 중반으로 내려가고 다음 주에는 70도에서 80도 선까지 한층 서늘해질 전망입니다. 밸리와 인랜드 임파이어도 일요일부터 80도 중반 수준으로 낮아진 기온이 다음 주 중반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해안가는 주말 동안 70도 중반의 선선한 날씨를 보이겠고 산악지역도 맑은 하늘 아래 기온이 조금 더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이 지나면 남가주 전역에서 한여름 폭염의 기세가 한풀 꺾이게 됩니다. 캘리포니아주 라팔마시가 전기자전거와 전동이동장치에 대한 단속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시 조례는 이미 발효된 상태이며 라팔마시는 공공시설 전역에 새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이용자들에게 규정 준수를 알리고 있습니다. 전기자전거와 전동 킥보드 같은 이동장치는 최근 몇 년 사이 미국 전역에서 빠르게 보급됐지만 보행자 안전 문제와 불법 주정차 민원도 함께 늘어났습니다. 라팔마시가 단속에 나선 것은 이런 민원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면 인근 로스앤젤레스시는 전기자전거 문제뿐 아니라 노상방뇨 등 공공질서 위반 사안에서도 단속보다 방치에 가까운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광역생활권 안에서도 도시마다 공공질서 집행 의지의 뚜렷한 차이가 드러나고 있는 셈입니다. 라팔마시의 이번 조치는 소규모 도시가 명확한 조례와 현장 표지판만으로도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동이동장치 이용자들은 해당 지역의 조례를 미리 확인하고 규정에 따라 이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비자금융보호국이 최근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LA 지역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들이 경쟁력 있는 금리를 확보하지 못해 매년 평균 8,139달러의 이자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년 대출기간 전체로 환산하면 한 가구당 24만 달러가 넘는 금액이 불필요하게 빠져나가는 셈입니다.

0: 이는 주택을 구입할 때 처음 제시받은 금리를 그대로 수락하고 비교 검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대출기관마다 제시하는 금리는 같은 날에도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출 신청 전 최소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견적을 받아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신용점수와 계약금 규모가 동일하더라도 기관에 따라 금리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각 기관의 내부 기준과 수익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LA처럼 주택 가격이 높은 지역에서는 금리 차이가 실제 납부 금액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게 나타납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수십 년에 걸친 장기 계약인 만큼 초기 금리 비교가 장기적인 재정 부담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대화를 제의한 가운데 미국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이 북한 내 미군 유해 발굴을 재개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확인국은 오늘 하와이 진주만 히캄 기지에서 아시아 언론사들과 만나 여건이 갖춰지면 북한에 파견될 수 있도록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확인국 국장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합의를 도출할 경우 작업 재개를 위한 센간 악관의 지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확인국은 북미 화해 분위기가 조성됐던 2000년 초년 북한으로부터 유해 55상자를 넘겨받아 미군 지향 10명의 신원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2: 꽉 막힌 북미 관계에 물꼬를 틀 외교 카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은 여건이 되면 북한에 갈 수 있게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하와이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3: 미국 하와이 진주만 히캄 합동기지에서 북한 내 미군 유해 발굴을 담당하는 미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A, YTN 등 아시아 언론사 기자들과 만나 여건이 무르익으면 북한에 갈 수 있게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4: Our teams are pretty busy. So in other words, it's going to be managed, but we're ready to go. We've been directed to be ready to go. And we're just standing by because
3: DPAA에서 한국 전쟁 실종자 확인 작업을 총괄해온 진주현 박사는 북한 내 미군 실종자가 가장 많은 지역에서 발굴을 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5: 장진호 동쪽도 그다음에 청천강 전투 지역, 구장운산, 그다음에 압록강 지역에 있던 포로 수용소 이런 곳에 발굴을 하러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 앞서 켈리 맥케이그 DPAA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합의를 도출할 경우에 조처에 대한 백악관 질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북러 밀착 때문에 북한 내 미군 유해 발굴 작업 재개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6: North Korea has a minimal interest in that kind of a dialogue with the United States now. It's not worth the trouble for Kim Jong-un.
3: DPAA는 북미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었던 2018년 북한에서 55개 상자에 담긴 250명의 유해를 넘겨받아 미군 110명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최근 미국 내에서 대북 대화 재개 기류가 거론되는 가운데 정치적 자극이 적은 미군 유해 발굴 사업이 꽉 막힌 북미 관계의 물꼬를 틀 첫 번째 인도적 외교 카드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하와이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7: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12시 정오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8: LA와 오렌지 카운티 로컬 뉴스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0: 로스앤젤레스 인근 와일동에서 방치된 쇼핑카트 문제를 두고 시가업체에 벌금을 물리는 강경 조치를 내놨습니다. 와일도마 시의회는 카트를 회수하지 않는 업체에 건당 $100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방치된 카트가 보행로를 막고 배수시설을 방해하며 보행자와 차량 통행까지 위협한다는 주민민원이 잇따른 뒤입니다. 규제 대상에는 알버트슨스와 베런스 마켓 같은 업체들이 포함됩니다. 와일도마는 인구 약 3만 7천 명의 소도시이지만 이번 조치는 캘리포니아 곳곳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유레카 씨는 시 직원이 직접 카트를 반납하면 업체에 비용을 청구하고 있고 브롤리와 글렌데일도 비슷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배경에는 주의회의 법 개정이 있습니다. 이제는 방치된 카트를 사흘 기다리지 않고 바로 업체에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세주 지침에 따라 각 도시는 회수된 카트 한 대당 최대 $100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9: 오늘 오전 사우스 로스앤젤레스에서 경찰 순찰차가 민간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11시가 되기 직전 에벌론 블러바드와 51번가 교차로 인근에서 일어났습니다. 현장에는 민간 차량 두 대와 순찰차 한 대가 파손된 채 남아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경찰관을 포함해 최대 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정확한 부상 정도와 사고 경위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당국은 현장 조사를 위해 인근 도로 여러 곳을 통제했습니다. 사고 원인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해당 구간 통행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7: 긴급 실종 경보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셰리프 당국이 위험에 처한 미성년자 실종 사건과 관련해 시민 여러분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실종자는 루이사 아만다 맨디에타 로페즈 15세, 히스패닉계 여성으로 지난 9월 9일 오전 5시 30분 사우스 LA 105번가 1400블록 인근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됐습니다. 키는 약 152cm, 몸무게 약 59kg이며 빨간 머리카락에 갈색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의 행방을 알고 계신 분께서는 즉시 LASD 사우스 로스앤젤레스 스테이션 또는 911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9: 로스앤젤레스 로스펠리지 지역에 있는 디즈니 브라더스 카툰 스튜디오 광장이 이번 주말 두 번째 생일을 맞습니다. 이 광장은 월트 디즈니와 로이 디즈니 형제가 처음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를 세웠던 자리 바로 앞에 조성된 곳입니다. 2년 전인 2024년 로스펠리지 주민위원회가 이 역사적인 장소에 공식 명칭을 부여하며 디즈니 형제의 유산을 기렸습니다. 이번 일요일 로스펠리지 주민위원회와 로스펠리지 빌리지 상업지구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시의회 제4선거구가 공동으로 기념 블록 파티를 엽니다. 행사는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됩니다. 현장에서는 포토존과 커뮤니티 테이블, 그리고 스케이팅 시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입장료는 없으며 디즈니 팬클럽 D13회원권이나 별도 티켓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출발점이 된 이 광장이 지역 주민들에게 열린 축제의 공간으로 다시 한번 문을 여는 것입니다.
10: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0: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0: 네.
1: 수영도?
0: 그럼요.
1: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0: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2: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3: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2: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3: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2: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4: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5: 카페보넨?
4: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연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5: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4: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6: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4: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보넨에서 만나요.
7: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8: 아침은 통 크게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통 큰 설렁탕, 표고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10불 96 플러스 택스.
9: 오, 진짜 통 크네요.
8: 통 큰 설렁탕 한 번 더 통 크게. 화요일은 투고 스페셜, 두 배 큰 곱빼기 사이즈. 목요일은 갈비탕이나 도가니탕을 투고하시면 표고우거지 해장국 1 플러스 1에 드립니다.
9: 단체 주문도 되나요?
8: 당연하죠. 교회, 직장, 각종 모임 단체 주문 대환영입니다. 2717 웨스트 올림픽 108호, 올림픽 한남 체인 건너편 213-277-1339. 송영, 통 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10: 방금 들어온 최신 국제뉴스와 한국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11: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을 웃돌면서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전망이 한층 강해졌습니다. 시카고 상업거래소의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준이 다음 주 기준금리를 25베이시스포인트 올릴 확률은 하루 만에 72%에서 86%를 넘어섰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이 확률은 59% 수준이었습니다. 물가지표 하나가 시장의 기대를 빠르게 바꿔놓은 셈입니다. 일부 시장 참가자들은 연내 두 차례 인상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연준이 한 번의 인상으로 충분하다고 확신하기 전까지는 좀처럼 멈추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연준이 연방기금 금리를 핵심 정책 수단으로 삼은 이후 단 한 차례 인상으로 마무리한 사례는 1997년이 유일합니다. 리처드 클라리다 전 연준 부의장도 다음 주 인상이 이뤄진다면 추가 인상도 뒤따를 가능성이 크다며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대출금리와 주택시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번 연준 결정이 주목됩니다.
12: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인공지능이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다는 경고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텍사스 주 댈러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돌아오는 길에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인공지능 경쟁에서 중국에 지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중국보다 약 1년 앞서 있으며 이는 큰 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인공지능 기업 엔트로픽의 전현직 연구원들은 통제를 벗어난 자가 발전형 인공지능이 D진연 안에 인류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해 논란을 불렀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3: 인공지능 기술이 통제를 벗어나 인류를 멸망시킬 수도 있다는 엔트로픽의 전현직 연구원들의 경고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기술 우위를 유지하는 게 최우선 관심사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에 참석했다가 돌아가는 길에 기자들로부터 AI가 인류를 멸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는 질문을 받고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걱정하는 건 AI 경쟁에서 이기지 못한다면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점이라며 우리가 중국을 꽤 큰 차이, 1년 정도 앞서고 있으며 이는 큰 차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엔트로픽 연구원 제이컵 콕스는 회사를 그만두며 X의 기술 기업들이 통제를 벗어날 수 있는 자가 발전형 AI 모델 개발에 앞장서면서 우리의 목숨을 담보로 도박을 벌이고 있다면서 AI 개발자들은 이 기술이 10년 안에 우리 모두를 죽일 수도 있다고 진심으로 믿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에 엔트로픽 현직 연구원 에번 휴빙거는 X에 개인적으로 10년 이내 그럴 확률이 10% 이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맞장구를 쳐 큰 논란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오픈 AI의 샘 올트먼 최고 경영자는 사석에서 직원들에게 최첨단 AI 모델의 개발 속도를 늦추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며 아마 다른 AI 기업들도 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 구글이 불법 성범죄 동영상 피해자들의 삭제 요청서를 협업 연구기관에 넘겼고 피해자 이름과 나이 및 휴대전화 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웹사이트에 공개된 사실이 이번 주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기록 15건이 차단되기까지 나흘이 걸렸고 기관명으로 검색되는 노시엔토스 여건을 추가 차단하는데 또 나흘이 더 소요됐으며 요청 내역 전체가 삭제되기까지 모두 트래쉬에 일이 걸렸습니다. 구글은 한국 정부의 해당 사안이 사람의 실수로 인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이 담긴 공문을 여성가족부에 전달했습니다. 정부는 구글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관련 부처들과 검토하고 있으며 재발 시 더 무거운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보도입니다.
1: 불법 성범죄 동영상에 찍힌 피해자들은 구글 검색 결과에 노출돼 엄청난 고통을 겪는 일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 본인이나 관련 기관은 구글에 동영상 삭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요청서엔 피해자들의 이름, 나이, 휴대전화 번호까지 민감한 정보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구글이 이 요청서를 협업연구기관에 넘겨왔고 개인정보를 포함한 피해 내용이 웹사이트에 그대로 올라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정부기관이 보낸 요청서도 모조리 공개되고 있었는데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구글은 우리 정부에 그저 사람의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2: 그러니까 구글이 그 정보를 외부로 그렇게 보내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잘 알려져 있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몰랐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1: 사실을 알게 되고도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15건의 기록이 차단되는 데 사흘이 걸렸고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 기관명으로 검색되는 200여 건을 차단하는 데는 그로부터 또 나흘이 걸렸습니다. 결국 요청 내역 전체가 삭제되기까지 모두 13일이나 필요했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구글로부터 재발 방지 대책이 담긴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관련 부처들과 검토하고 있습니다.
3: 확약과 무관하게 사실은 구글의 어떤 법적 책임은 성립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런 확약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런 사태가 발생한다면 더욱더 무거운 책임이 아마 부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정부는 구글에 이전에도 피해자들의 정보가 공개된 적이 있는지 파악하라고 요구했고 다른 사이트들은 문제가 없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4: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김 변호사, 한국행 왕복요금 가장 싼 태양여행사 제공이었습니다.
5: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튼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6: 스탠튼 아울렛에는 후지로키 마사지 체어 4,999불짜리 오픈박스를 1,499불에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불짜리가 998불 오픈기념 특가.
5: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6: 푸짐한 경품잔치에 티켓을 드립니다. 경품의 행운도 받아가세요.
5: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7: 어? 이 가격 실화야? 냉면에 갈비까지 24불 99?
8: 놀라셨죠? 한인타운 최고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 단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은 15불 99, 런치 스페셜은 16불 99부터
7: 소고기, 돼지고기, 곱창까지 푸짐하게, 거기에 여름 맥주 축제까지,
8: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새로 한 병 플러스 크러쉬 두 병 소맥 콤보도 19불 99. 맛도 가격도 한인타운을 놀라게 하는 타운 내 핫플 화연.
7: 구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213-302-2614 감성 구입 포차 화연.
9: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0: 부에라팍 시의원 후보 최용덕,
5: 새로운 한인 커뮤니티의 중심으로 성장하는 부에나파.
10: 더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주민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도시를 위해 새로운 정치와 새로운 리더십을 갖춘 최용덕.
5: 지역사회와 함께 부에나팍의 미래를 고민하는 부에나팍 시의원 후보 최용덕을 후원해주세요. 지지해주세요.
10: 새로운 변화, 새로운 부에나팍.
5: 부에나팍 시의원 후보 영, 쥐, 저희 부탁드립니다.
11: 메디케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시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12: 2026년 클레버케어, 스캔, 자인슈런스, 탑 에이전트 정박사.
11: 보험료도 대신 내주고 혜택도 많은 메디메디.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막막하셨죠?
12: 메디컬 봉사 30년 경력, 주정부 베네핏스켈 공식 대행업체 정박사가 친절하고 확실하게 도와드립니다.
11: 메디케어부터 메디메디까지 궁금한 건 정박사에게 물어보세요.
12: 피터정 626-533-5300, 626-533-5300번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13: 요즘 캘리포니아 집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집 밸류가 오르니 당연히 에큐티가 많이 쌓였죠. 에큐티란 집 감정가에서 현재 남은 융자 금액을 빼면 그걸 에큐티라고 합니다. 에큐티는 현금화되진 않지만
14: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5: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16: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7: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18: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9: YTN 뉴스타트의 일부 시작합니다.
18: 먼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나흘 만에 침묵을 깨고 출근길에서 입장을 전했습니다.
19: 여러 논란으로 국민께 송구하다면서도 제기되는 의혹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배민혁 기자입니다.
20: 지난 7일 도어 스태핑 뒤 직접 해명을 자제해온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나흘 만에 출근길 발걸음을 멈추고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먼저 의혹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 국민께 송구하다고 사죄했습니다.
21: 국민 여러분께 여러 가지 이런 논란거리를 거리가 되어서 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20: 입장 발표 이후 취재진 질문에도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제약사 제넨셀 창업주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 아들이 의원실 입법보조원으로 채용된 게 특혜성이 아니냐고 묻자 떳떳함을 수차례 언급했고
21: 사실은 제가 떳떳하지 않다면 이게 다 공개되는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떳떳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면접을 통해서 입법보조원이라는 일을 맡겼고
20: 식약처 청탁 의혹 역시 공익적인 민원 전달이었다는 입장을 재차 부각했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코로나 치료제 개발을 위한 노력이 이어졌던 만큼 자신이 전달할 수 있는 민원이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의혹 해명에 더해 검찰개혁에 앞장선 과거 이력 등을 언급하며 법무부 수장으로 적임자라는 점 역시 강조했습니다. 검찰, 언론개혁, 상법 개정 등을 이루었다며 장관으로서도 국민을 위한 개혁적인 일에 매진하고 싶다고 호소했습니다. 직접 해명과 함께 수사기소 분리정착이란 의제를 부각하며 청문회 돌파 의지를 우회적으로 드러냈는데 다음 주 화요일로 다가온 인사청문회까지 제기된 의혹 파장이 가라앉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18: 네, 이런 가운데 김 후보자가 자녀 위장 전입 이력과 관련해서도 사과했습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어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교육 목적으로 실제 주거지와 주민등록상 주거지가 불일치하게 된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006년 2월부터 2008년 10월 사이 김 후보자 부부와 차녀의 주소지가 장녀, 장남의 주소지와 불일치했던 사실이 드러나며 교육 목적으로 위장 전입을 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잘된 인사라며 엄호 태세를 분명히 하고 있는 민주당은 수사 자료를 불법으로 유출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반드시 처벌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19: 해당 사건 제보자 신상도 일부 공개했는데 국민의힘과 한 의원은 정권의 위협이 되면 공익 제보자도 짓밟는다며 신상 공개는 중범죄라고 역공에 나섰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0: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키겠다며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평가했습니다. 연일 김 후보자 관련 의혹을 제기 중인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두고는 관종 정치다, 검찰 잔당 세력의 내란 연속 행위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2: 불법 자료 커넥션 세력입니다. 이번 기회에 모두 색출하고 처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0: 박선원 최고위원은 해당 사건의 제보자 이력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인사들과도 친분이 있었는데도 검찰이 김 후보자를 비롯한 민주당 인사들만 선택적으로 수사했다고 반격에 나섰습니다.
22: 이 검찰은 식약처와 김승원 의원을 엮어서 최종적으로는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까지 겨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0: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청탁 의혹은 제대로 해명하지 않은 채 제보자 색출과 흠집내기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23: 정권의 위협이 되는 사람이라면 그분이 피해자이고 공익적인 일을 하더라도 저렇게 짓밟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0: 한 의원은 공익제보자 신상 공개는 징역 5년까지 처할 수 있는 중범죄라며 민주당 김민석 대표 등이 단체로 다 공범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4: 공익제보자들, 이런 분들을 이빨 드러내고 물어뜯지 마십시오. 저를 물어뜯으세요. 제가 국민을 대신해서 그 이빨 다 뽑아드리겠습니다.
0: 국회에서는 관련 피해 주주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25: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0: 수사정보 유출과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이미 고소고발전까지 벌어진 상황. 오는 15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까지 극한 대립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18: 네, 이런 가운데 경찰이 김승원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 재수사 여부 검토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19: 고발인을 잇따라 조사한 뒤 이미 한 차례 수사기관의 판단이 내려진 이 의혹을 다시 수사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허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26: 경찰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직권 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이종배 전 서울시 의원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신약 청탁 의혹 고발 사건을 배당받은 지 사흘 만에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 겁니다. 이 전 시의원은 식약처의 승인 과정 전반에 국회의원인 김 후보자의 외압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27: 허위 조작된 서류를 걸러내지 못하고 허위 조작된 서류로 승인을 하게 된 배경에는 김승원 후보자의 압력이 있지 않았나.
26: 김 후보자는 브로커 양모 씨의 부탁으로 제넨셀의 신약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식약처에 부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2년 전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기소유예로 결론나면서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다시 수사하라는 고발이 잇따랐습니다. 경찰은 주말까지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재수사 가능 여부를 본격적으로 따져볼 방침입니다. 수사팀 관계자는 고발 취지와 과거 수사 기록 등을 바탕으로 새로운 증거나 정황이 있는지 확인해 수사할 만한 사안인지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여러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틀째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18: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김승원 후보자의 청탁 의혹과 관련해 새로운 정황들이 연이어 불거지는 가운데 경찰의 재수사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허현진입니다. 네, 또 한 명의 장관 후보자죠.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반박 기자회견으로 논란이 더욱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상황을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19: 당내에선 민심이 이미 돌아섰다는 회의론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용 후보자는 정면 돌파 의지를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28: 반박 기자회견 이튿날 출근길 취재진 앞에 선 용해인 후보자는 겸직 비판은 무겁게 듣고 있다면서도 사퇴 가능성엔 선을 그었습니다.
29: 10여일 만에 처음으로 설명드린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살펴봐 주시리라고 생각하고요.
28: 국민만 보고 가겠다며 의원직 사수란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건데 민주당에선 부글부글 곧장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정면 돌파를 선택했지만 시선은 더 싸늘해진 것 같다. 안 그래도 좋지 않은 상황에 불을 질렀단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그나마 후보자를 옹호했던 당내 의원들마저 등을 돌리게 했단 냉정한 평가도 나왔습니다.
1: 국민들에게 내가 화가 많이 났어. 난 너무 억울해. 라고 자기 주장만 한 것 같아서 대단히 좀 안타깝다.
28: 민주당 지도부 역시 비상한 상황임을 언급하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3: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중히 바라보고 있고요. 지도부를 중심으로 당 내외의 평가와 의견을 비상하게 취합하고 있다는 말.
28: 다만 당 일각에선 기자회견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다며 정권에 부담된다면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면 될 일이지 후보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안은 아니란 옹호론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용 후보자 회견이 궤변이자 남탄난사에 불과했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가족정당, 언더조직 논란 해명도 궁색하다며 국민에게 거부할 권리가 있는 만큼 청와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에선 용혜인 후보자가 사실상 버티기를 선언한 만큼 일단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기류가 우세합니다. 하지만 이번 논란을 추석 밥상까지 끌고 가려는 야당의 전략 속 인사청문회 일정을 둘러싼 여야 협상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18: 네, 방금 보고 오신 것처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직접 해명에 나섰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19: 여성가족부 시절부터 전문성보단 정치적 셈법에 매몰된 장관 인선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번에도 그런 비판을 피해가긴 힘들어 보입니다. 염혜연 기자입니다.
4: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 지명하며 이재명 정부는 외연 확장을 노린 거로 보입니다. 워킹맘이라는 상징성에 진보적인 선명성으로 보수 진영 인사보다 정치적 부담이 덜하기 때문입니다. 용 후보자 본인도 여야 통합에 의미를 뒀습니다.
29: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 자체가 김대중 정부 DJP 연합 이후 첫 번째 사례입니다. 야당 현역 의원을 지명한 연합의 취지도 읽어야 합니다.
4: 하지만 세간의 시선은 다릅니다. 여성계에서조차 지지율 반등을 위한 정치적 셈법이라는 비판이 쏟아집니다. 사실 성평등부 장관 자리는 전신인 여성가족부 시절부터 풍파를 겪어왔습니다. 부처의 정체성이나 전문성보단 여성 장관 구색 맞추기나 측근을 안치기 위한 인선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첫 장관으로 친명계 강선우 의원을 지명했지만 검증 부족으로 낙마했고 박근혜 정부에선 친박계 조윤선, 강은희 의원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존립 자체가 위협을 받으며 부처를 없애러 온 장관 후보자가 등장한 적도 있습니다.
5: 여성가족부는 그 해체하겠다라는 것이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에 아주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습니다.
4: 정무적 판단에 무게를 둔 인선으로 장관 후보자들이 청문회까지 치르고도 결국 낙마한 게 수차례. 같은 계산기를 두드리고도 이번엔 다른 결과를 낼 수 있을지, 그 결과가 정치가 아닌 정책에 닿을 수 있을지 지켜보는 시선이 많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18: 네, 인선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국갤럽 조사에서 처음으로 30%대를 기록했습니다.
19: 청와대는 이르면 다음 주 대통령 기자회견을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호르무즈 파병 문제 등 녹록지 않은 상황을 돌파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6: 이재명 대통령이 3박 5일간의 프랑스 국빈 방문에서 귀국한 다음 날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38%로 취임 이후 첫 30%대이자 최저치로 나타났습니다. 성과가 동반될 수밖에 없는 정상 외교 기간 조사가 진행됐는데도 이례적으로 지지율은 빠진 겁니다.
7: 프랑스와 정치, 경제, 첨단 산업 그리고 문화, 예술 분야에 이르기까지 양국 간의 파트너십을 한층 내실화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판단됩니다.
6: 긍정평가 이후로 외교가 직전보다 6%포인트나 올랐지만 부동산 정책과 개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와대는 우선은 고위급 참모들이 직접 나서 전당대회 이후 분열된 전통적 지지층, 집토끼 다잡기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여당을 확실히 통합시키고 이 대통령의 개혁 의지도 더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는 구상입니다.
8: 함께 이 내란을 극복하고 이재명 정부를 만든 분들인데 마음을 모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청와대에 있는 참모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떤 한면으로는 송구스럽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6: 문제는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호르무즈 파병처럼 지지자들의 반대가 큰 현안이 아직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대법관 후보 재청을 둘러싼 대법원과의 갈등과 연임 개헌 논란도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9: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서 최대한 신속히 재재청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 하나같이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사안들이라 청와대는 대통령 기자회견으로 돌파구 모색에 나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적극적인 정책 설명을 통해서도 국정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입장인데 빠른 시일 내에 지지율 반등을 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0: 네, 계속해서 국제 정세 알아보겠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란 외교 장관과 전화 통화를 해서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해 정해진 건 없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1: 군 당국 또한 파병 총괄 책임자의 청해 부대 출장을 취소하는 등 파병 관련 움직임을 최소화하려는 모습입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2: 한 이란 외교 장관이 지난 6월 나무호 피격 사태 이후 두 달여 만에 다시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란 측의 요청으로 이뤄졌는데 최근 우리 정부의 호르무즈 파병설과 관련한 설명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 장관은 이란 측에 우리 정부가 호르무즈 내의 자유로운 선박 통항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속적으로 동참해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 군의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해서는 정해진 게 없다는 설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란은 우리 군의 파병 검토 소식이 전해지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경고했습니다. 또 파병은 곧 군사적 침략으로 간주한다며 한국을 콕 집어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3: 함 코레이 중국이 함 사이르 케슈바르하 미두난 케 하르 구네 무샤리카트 달 이그다마트 타자부스카라네 와 무다칼레 주야네 아메리카 달 만타게 베 만자레 함다스티 바 예크
2: 조 장관의 이번 통화는 파병설이 너무 앞서 나가는 걸 경계하는 청와대와도 보조를 맞추는 것으로 보입니다.
4: 최종적으로 정부가 어떠한 그런 문제에 대한 방침이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뭔가 이제 너무 앞서 나간 보도로 지금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2: 국방부는 예정됐던 파병 총괄 책임자의 청해부대 방문을 연기했습니다. 호르무즈 파병과는 관련 없는 일정이라면서도 파병이라는 말이 언급되는 상황 자체를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YTN 홍선입니다.
0: 보신 것처럼 미국이 요청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놓고 정부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한 압박을 무시할 수도 없지만 일단 파병을 결정하면 원치 않는 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강민경 기자가 정부의 딜레마를 정리했습니다.
5: 군사적 기여 방안을 검토한다고는 했지만 우리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극도로 신중한 입장입니다. 국방부가 중동에 현지 조사단을 보낸 것도 실태 파악일 뿐 파병을 전제로 한 움직임은 아니었다고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4: 최종적으로 정부가 어떠한 그런 문제에 대한 방침이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5: 파병 논의가 급물살을 탄 배경엔 유독 한국을 콕 집어 공개 압박을 이어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남북 대치 상황과 주한미군 주둔까지 거론하며 혹독한 동맹 청구서를 들이밀었습니다.
6: We have 39,000 soldiers over there guarding you from Kim Jong-un, your next door neighbor, and you're not going to help us on a very easy military operation in Iran? That's strange.
5: 여기에 수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와 반도체 등 관세 협상이 맞물려 돌아가고 모처럼 살아난 북미 대화 불씨도 지켜야 합니다. 정부의 셈법이 복잡한 이유입니다. 또 일단 파병을 결정하면 비전투 부대라도 한국은 미 이란 전쟁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돼 이란에 직접 보복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3: 함 코레이 중국이 함 사이르 케슈바르하 미두난 케 하르 구네 무샤리카트 달 이그다마트 타자부스카라네 와 무다칼레 주야네 아메리카 달 만타게 베 만자레 함다스티 바 예크
5: 시민사회는 물론 여권 일각으로까지 번진 파병 반대 여론도 부담입니다. 하지만 미국 중간선거와 전시작전권 전환을 다룰 한미안보협의회가 나란히 11월에 몰려 있어 그 전에 매듭 지어야 한미 간의 다른 현안에 미칠 여파를 줄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해외 파병은 국회 동의가 필수고 여론을 정리할 시간까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에게 주어진 시간은 길지 않아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1: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현지 시간 11일 홍해 입구 바벨만대부 해협의 요충지인 페림섬까지 장악했습니다. AFP통신은 예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정부군이 페림섬에서 철수한 뒤 무장한 후티 대원들이 보트를 타고 들어와 섬을 장악했으며 이에 따라 사실상 후티가 바벨만대부 해협 일대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맞서 사우디아라비아는 후티 반군이 장악한 모카의 공항을 공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예멘 정부군도 후티 반군이 점령한 홍해 연안을 탈환하기 위한 반격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0: 전 세계 물류의 핵심 길목인 홍해 바닷길이 예멘 후티 반군에 전격 장악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의 숨통이 끊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1: 세계 경제를 볼모로 삼은 이란의 진화된 대리전 앞에 미국의 억지력이 속수무책으로 뚫리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예멘 친이란 반군 후티가 홍해의 전략 항구 도시 모카를 전격 장악하며 바브 엘만데브 해협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이번 작전엔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 지휘관들이 예멘 현지로 직접 건너가 공격을 총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8: The Houthis are agents and tools of Iran, and the Iranian hand behind these attacks is clear.
7: 과거 무기와 자금만 대주던 수준을 넘어 이란 최정예 부대가 이른바 그림자 지휘를 통해 진화된 대리전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9: This renewed war should alarm us all. It effectively marks the end of the relative calm that Yemen has experienced for over four years since the UN brokered truce.
7: 이란이 비대칭 전력으로 글로벌 물류를 인질 삼아 서방을 압박하고 있지만 미국과 사우디 동맹의 방어력은 뚜렷한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사우디는 자국 정유 시설이 자폭 드론에 초토화될 것을 두려워해 보복 폭격을 주저합니다.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하루 두 번이나 전화를 걸어 미군에 직접 타격을 요청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단칼에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미 호르무즈 해협 방어에 전력이 고갈된 데다 선거를 앞두고 확전을 우려한 미국이 직접 개입해 확고하게 선을 그은 겁니다. 동맹의 억지력이 사실상 무너지면서 호르무즈에 이어 홍해마저 봉쇄될 수 있다는 공포에 국제 유가는 급등했습니다.
10: Seeing escalation, and as you rightfully said, now with the Houthis trying to control Bab el-Mandeb, we are at risk of losing even more supply.
7: 이란이 설계한 다중 전선에 덫에 압도적 화력을 자랑하는 미국과 사우디 동맹이 속수무책으로 갇혔습니다. 뚜렷한 군사적, 외교적 출구 전략조차 보이지 않는 가운데 중동의 이중 병목 사태가 전 세계 경제를 깊은 수렁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이 전당대회를 열고 11월 중간선거 필승 결의를 다졌지만 경유값 급등이라는 대형 악재가 덮쳤습니다. 유가정보업체 가스버디는 지난 10일 기준 미국 평균 경유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1갤런에 6달러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의 사상 첫 중간선거 전당대회를 마무리하면서 투표 참여를 호소한 당일 물가 민심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미국 경유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새로 쓴 겁니다. 미국 자동차협회도 현지 시간 11일 평균 경유 소매 가격이 갤런당 6.06달러를 기록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시기에 갤런당 3.71달러와 비교하면 63.3% 치솟은 수치입니다.
1: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범인 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출국 금지가 이뤄진 점을 알지 못했고 국가 원수로서의 인사권 행사 일환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다며 호주 대사 임명 결심 배경에 수사방해 의도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0: 검찰이 차남 특혜 취업과 또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의혹을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어제 서울경찰청이 김 의원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과 관련해서 보완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4월에 진행됐던 김 의원 최종 조사 이후 구속영장이 신청되기까지 수사 경과를 고려했을 때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1: 동료 여직원의 얼굴을 AI로 합성해 연인 사이인 것처럼 자신의 SNS에 올린 서울 구로구청 소속 공무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어제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남성 이모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범행을 반성하는지 의심된다면서도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구청 조직도에서 내려받은 같은 과 직원의 사진을 AI로 합성한 뒤 자신의 SNS 프로필에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0: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시내버스 전면 파업을 놓고 벌인 조합원 찬반 투표가 87.94%의 찬성률로 가결됐습니다. 통상 임금과 임금 인상 문제를 놓고 노사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요. 서울 시내버스가 8개월 만에 멈춰설 위기에 처했습니다. 양희력 기자가 보도합니다.
11: 사업장에 마련된 투표소를 향해 시내버스 노조 조합원들 발길이 이어집니다. 개폐 결과 재적 조합원의 87.94% 압도적 찬성으로 전면 파업안이 가결됐습니다. 이에 맞서 다른 차고지에서는 파업에 반대한다는 현수막을 붙인 버스가 줄지어 운행에 나섭니다. 만약 버스 노조가 이번에 파업에 들어가게 되면 지난 1월 이틀에 걸친 파업에 이어 이번이 8개월 만입니다. 핵심 쟁점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과 올해 임금 인상률입니다. 노조는 지난 4월 동아운수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춰 176시간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으로 삼아 밀린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12: 저희는 체불 임금 원래 받았어야 될 거를 이제 못 받았으니까 원상회복을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게 100만 원이냐 50만 원이냐 이런 게 대법원에서 끝난 거고.
11: 반면 사측은 이를 받아들일 경우 부담할 금액이 1조 214억 원에 이른다고 난색을 보이면서 해당 대법원 판결에 따른 파기 환송심과 각 버스 회사별 소송 결과도 지켜보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노조가 올해 시급 7.85% 인상까지 주장하고 있어 무리한 요구라고 잘라말합니다.
13: 노조는 매년 5천억 원 이상이 필요한 무리한 임금 인상안을 제시한 데 이어 올해 추석 직전에 또 파업을 벌이겠다고 하는데 이는 시민들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게 될 것입니다.
11: 노조는 임금 인상률의 경우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통상임금 기준 176시간은 강경하게 고수하고 있어 노사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노조는 다음 주 2차 조정회의마저 결렬되면 오는 16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준공영제인 시내버스 운영에 부족한 비용을 보전해주는 서울시는 노조 측 주장대로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는 비상수송 대책 마련에 나선 동시에 노사 협상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0: 불법 촬영된 디지털 성범죄 영상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구글에 대해서 정부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구글 측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구글이 외부 웹사이트 운영기관에 제공한 민감한 개인정보의 규모와 항목, 또 제공기간 등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바탕으로 구글이 삭제 요청사항을 지속적으로 웹사이트 운영기관에 제공했는지 등 어떤 경위로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입니다. 최근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습니다. 독감 환자도 그만큼 많이 늘고 있는데요. 보건당국이 지난해보다 한 달 일찍 인플루엔자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특히 집단 생활을 하는 청소년과 유소아 환자가 급증해서 호흡기 질환 예방 수칙을 지키고 백신 접종도 챙기셔야겠습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14: 이 70대 환자는 갑자기 몸살기가 돌고 목이 따끔거려 병원을 찾았습니다. 일교차 큰 날씨에 가벼운 옷차림으로 나섰다가 감기에 걸린 겁니다.
15: 가볍게 입고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그냥 감기 오고 나서는 좀 으쌰하고 좀 추워지더라고요.
14: 언제 더웠냐는 듯 공기가 차가워지면서 호흡기 질환 환자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9월 첫째 주에 동네 의원을 찾은 독감 의심 환자는 1,000명당 25.3명으로 8월 마지막 주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3.8배나 많습니다. 특히 7세에서 12세 75.1명, 1세에서 6세 49.8명, 13세에서 18세 31.3명으로 함께 생활하는 청소년과 유소아 환자 증가세가 두드러집니다. 이 때문에 보건당국은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해 경계심을 높였습니다. 지난해 10월 17일에 내린 것과 비교하면 올해는 한 달 이상 빠른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른 독감 유행에 대비해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감염병 예방 수칙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고령자와 만성 질환자, 임신부, 소아 청소년의 백신 접종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16: 접종하고 나서 보통 2주가 걸리고 그다음에 6개월을 간다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새로운 해가 되면 새로운 아형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럼 거기에 예방을 하는 백신을 맞아야 조금 더 방어력이 좋기 때문에
14: 오는 21일부터 독감 국가 예방접종이 시작되는데 올해는 WHO 권고에 맞춘 3가 백신이 접종됩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0: 네, 이번 주말과 휴일도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높고 파란 가을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다만 앞서 보신 것처럼 독감이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야외 활동하실 때 호흡기 질환 주의하셔야겠는데요. 또 가을 단풍의 시작은 예년보다 늦지만 지난해보다는 빠를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17: 높고 파란 하늘 아래 제법 차가워진 바람까지 가을 색이 한층 짙어졌습니다.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계절의 시계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에도 전국이 쾌청하겠지만 일부 산간과 내륙은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로 떨어져 마치 초겨울 같은 느낌이 들겠습니다. 서울도 아침 기온이 15도 안팎까지 내려가 쌀쌀하겠고 일교차도 크게 나겠습니다. 독감 등 호흡기 질환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가을 단풍은 예년보다 늦지만 지난해보다는 빨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늦더위가 빨리 사라지고 아침 저녁 기온이 떨어져 일교차가 크게 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18: 늦더위가 가을까지 오래 지속된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9월 이후 아침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설악산을 비롯한 내륙의 첫 단풍은 예년보다는 다소 늦지만 지난해보다는 빠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17: 따라서 전국에서 가장 먼저 단풍이 드는 설악산은 이달 30일쯤 산 정상의 20%가 물들며 첫 단풍이 시작되겠습니다. 예년보다 늦지만 10월 2일에 첫 단풍이 든 지난해보다는 이틀가량 앞섭니다. 이후 단풍 전선은 점차 남하해 서울 북한산은 10월 18일, 한라산 21일, 내장산은 27일쯤 첫 단풍이 들겠습니다. 지난해보다는 최대 12일이나 빨리 단풍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풍이 가장 화려해지는 절정 시기는 보통 첫 단풍 후 2주 뒤쯤 찾아오는데 올해는 대체로 10월 하순에서 11월 상순 사이 가장 아름다운 단풍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0: 네, 지난달 고층 아파트에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장애인이 화재를 피하지 못해 숨지는 가슴 아픈 사건이 잇따랐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사고를 막을 수 있을지 관심인 가운데 취약계층의 집 안에서 소방차가 올 때까지 불을 피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19: 아파트 꼭대기층에서 불길을 피하려다 추락해 숨진 뇌병변 장애 어머니와 30대 아들. 90대 어머니와 하반신 마비를 갖고 있던 60대 딸은 아파트 2층에서도 대피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고층 공동주택의 대피시설은 준공 연도에 따라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발코니에 대피 공간이 마련돼 있거나 경량 칸막이 벽체를 뚫고 옆집으로 또는 사다리를 타고 아랫집으로 내려가는 방법, 왕강기를 이용해 1층까지 대피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대피 공간으로서 기능을 못하거나 그런 시설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완강기나 사다리는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에겐 이용 불가능한 수단입니다. 우리나라 소방차가 화재 현장에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7분 안팎. 이 시간 동안 안전하게 집에 머물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난연 처리된 탄소 섬유 보드를 방문에 덧대면 방 자체가 대피 공간이 됩니다.
20: 필름 형태로 만들어서 간단히 붙이고 영유아 또 거동이 불편하신 그런 상황에 계신 분 같은 경우에는 체류하면서 최소한의 화염과 유독가스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19: 두께는 2mm 조금 넘지만 20분가량 열에 버텼고 45분까지 불이 붙지 않았습니다. 나무로 된 방문이 3분 만에 불이 붙은 것과 대조적입니다. 문 틈새는 불이 닿으면 부푸는 소재를 붙여서 연기도 막아줍니다.
2: 비행기 부품들, 그리고 한국에서는 뭐 이제 수소 탱크라든가 탄소 섬유 나오는 것들을 이제 재활용해서.
19: 이 난연 탄소 섬유가 상용화된다면 스프링클러 없는 노후 임대 아파트 등에서 인명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걸로 연구진은 기대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21: 지금까지 YTN 뉴스였습니다.

0: 그 많은 정치 전문가 평론가들이
1: 네.
0: 한동훈 의원이 좀 전략적으로 본인 당한테 들어온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1: 네. 네.
0: 친한계 의원이나 뭐 친한계 평론가들을 통해서 좀 나눠져서 그렇게 공격했으면 지금처럼 비판을 좀 받지 않지 않았겠느냐. 정부적 판단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왜다 혼자 하려고 그랬지? 이런 얘기를 좀 받았는데.
1: 다 혼자 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그 정보의 민감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법적인 문제. 지금 민주당에서 뭐 이미 한동훈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국수본에. 그러니까 법적 방어의 문제도 있고 보안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협업하기에 좀 뭐한 게 처음부터 끝까지 전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어떤 수순으로 이렇게 그이 드라이빙을 해 나갈 것인지 이게 그런 종합적인 거 보면은 1인 플레이가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는 거고 지금 뭐 박정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도 기자회견 박정훈 의원이 그 세종 메디칼이죠. 3만 명그 개미 소액 투자자들 거기 이제 동석도 하고 그러니까 협업 가능한 것들은 협업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근데 이제 뭐 혼자서 뭐 예를 들면 하루에 뭐 60, 70개 SNS에 올린다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김성환 상황실 이런 말도 나오고 민주당이 역공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줬다 이런 비판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래서 이제 민주당은 김승원 로비 사건이 아니라 한동훈 사건이라고 프레임 전환하고 있고요. 게다가 그 한동훈 의원이 검사가 아니면은 알수 없는 자료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수사 자료를 불법적으로 넘겨받은 것이다 라면서 제명 추진하겠다까지 얘기했는데 뭐 제명 추진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뭐 정치적 어떤 수사로 얘기한 것 같아요.
1: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이 사건은 김승원 사건이 아니고 한동훈 사건이다. 다음 주 화요일 열리는 인사청문회는 그 김승원 청문회가 아니고 한동훈 청문회다. 이렇게 프레임 전환을 하려고 굉장히 애쓰는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땡큐죠, 그러면. 그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한 20년 전에 여야 좌우 할것 없이 다들 그 탐독을 하고 정치적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봤던 건데 그 코끼리가 미국 공화당의 상징 동물 아닙니까? 그거 쓴 사람이 언어 인지학자인데 그 민주당 지지자였어요. 근데 민주당 사람들이 늘 공화당 코끼리 얘기만 하니까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요. 제가 보니까 그 한동훈 늪에 빠져버렸어요. 한동훈만 생각하고 있어요. 한동훈만. 그러면은 때리면 때릴수록 한동훈이 데미지를 입고 존재감이 희미해지고 약해지는가. 반대인데요. 때리면 때릴수록 커지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전략적 대실패라고 봅니다.
0: 그러니까 코끼리를 이야기하는 순간 더 생각하게 된다 뭐 그런
1: 그렇죠.
0: 건데 그뭐 한동훈 의원이 뭐 존재감은 뭐 예전부터 좀 컸었고 또 인지도도 워낙 높고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비호감이 조금 더 쌓이지 않겠느냐 그럼 한동훈한테 더 손해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승원 내주고 한동훈 조금 이렇게 스크래치 내주는 게더 낫다 뭐 이런 주장도 있단 말이에요.
1: 아, 그렇군요. 근데 그거는 뭐잘 아시겠지만 정치라는 게뭐100% 다 박수 받고 100% 다 악담만 듣고 뭐 이런 건
0: 그럴 수는
1: 없잖아요.
0: 없죠.
1: 뭐 그래서 뭐 일부 그런 현상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뭐 긍정적인 게 훨씬 많다. 일단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 이런 걸 보면은요. 이른바 친한계 또는 쇄신파가 아니라 이 당권파와 가까웠던 분들이 이제 한동훈 의원을 응원하는 메시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는 점에서 뭐 정치적으로 약간 뭐 손해보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얻는 것이 훨씬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 근데 지금 청문회 날짜는 정해졌고 증인은 안 내세우기로 했고 한동훈 의원은 청문위원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그럼 사보임을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죠?
1: 그렇죠. 그것 좀뭐 쉽지는 않은데 그래서 한동훈 의원이 청문위원이 안 되면 증인으로 불러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김승원 후보자도 한동훈을 증인으로 불러야 된다라고 했고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도 한동훈 증인으로 부르자라는 얘기.

0: 얘기를 하는데 왜 안 하는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게요. 예. 아시다시피 예, 국회의원이 청문회 증인으로 나간 적 한 번도 없지만 여하튼 증인으로 나가게 되면 증인 선서를 해야 됩니다. 예, 예. 증인 선서를 한다는 것은 위증을 하게 될 경우 위증죄로 처벌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서약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한동훈이 뭐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 하는데 한동훈 딱 그 잡들하는데 이렇게 좋은 케이스가 예, 어디 있어요? 예. 민주당 같은 호기예요. 그런데 예. 왜 못합니까?
1: 그러니까 어쨌든 결정이 났으니까. 자 그러면 만일 그 국민의힘에서 사보임을 안 해주면 네. 청문위원으로 못 들어가는 건데
0: 못 들어가죠. 예. 예.
1: 이 청문회장에서 어쨌든 민주당 국회의원이 숫자가 많으니까 네. 이제 후보자를 지키려고 할 거 아니에요.
0: 네.
1: 그러면 김승원 후보자와 민주당 의원들 간에 티키타카를 하면서 네. 지킬 건 지키고 한동훈 욕할 건 욕하고 그런데 한동훈 의원은 마이크가 없으니까 네. 아무런 말도 못 하잖아요.
0: 그래서 뭐 저는 이게 제 개인적인 네. 뭐 뇌피셜인데 뭐 이런 것도 가능할 수가 있다 하는 게 한동훈 의원이 라이브 방송 켜놓고
1: 아하.
0: 예, 장외 청문회도 할 수 뭐 있어요.
1: 그런 방법일 수 있겠네요. 예. 예, 예.
0: 아마 그게 그 본 청문회보다 시청률이 훨씬
1: 네,
0: 높을 수도
1: 있겠네요.
0: 겁니다.
1: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박선원 최고위원이 한동훈 의원에게 식약처 로비 의혹을 제보한 사람으로 권성동 국민의힘 등과의 신분을 과시했던 조모 씨를 지목하면서
0: 네.
1: 브로커 양수진 씨에게 사적 교제를 요구하고 군품을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0: 네.
1: 공익 제보자 분의 그 뭐 보수 언론에서는 그동안 뭐 여러 군데서 공격을 받았다. 그래서 네. 경찰이 신변 보도했다.
0: 네.
1: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박선원 의원 이야기는 공익 제보자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0: 그건 본인의 판단인데
1: 예.
0: 제가 이제 팩트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이분이 2022년 10월경에 아마 공익신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그럼 공익신고를 하면 그 사람이 공익신고자인지 아닌지 그 위원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인가요? 거기서 판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2023년 7월부터 한 달 정도 경찰이 이분에 대해서 신변 안전 조치를 합니다.
1: 예, 예, 예.
0: 그거는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았다는 거거든요. 이미 그 상태가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박선원 의원께서 이거 뒷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막 이렇게까지 함부로 뭐 하는지 그건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요. 공익신고자의 신원을 함부로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1: 예?
0: 아, 그리고요. 이게 처벌 조항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공익신고자 신원을 막 그 노출하거나 막 이렇게 할 경우에는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러니까 박선원 의원이 본인의 정치적 판단이 있어서 이 조모 씨의 신원을 공개했겠지만 이 법적 책임은 피해가기 어렵다. 잘못하면 정치 인생 끝나겠다. 이렇게
1: 예,
0: 보여집니다.
1: 예. 뭐 국민의힘에서 고발할 수도 있겠고.
0: 뭐 누가 돼도 누가 이거 고발 됐든, 안 할 수가 없어요.
1: 예, 그러니까. 예. 아, 이 사건으로 지금 뭐 한동훈 의원도 고발당한 상태니까 고소고발들이 난무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생각보다 국민의힘에서 조금 도와주지 않는다 한동훈 의원은.
0: 네.
1: 그러니까 뭐 김승원 의원에 대한 공격은 야당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0: 네.
1: 장동혁 의원이 오빠는 본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서 한동훈 의원의 힘을 좀 빼는 듯한
0: 네, 네.
1: 이런 게 좀 보인단 말이에요.
0: 그 보이는 정도가 아니고 뭐
1: 예.
0: 장동혁 대표랑 가까운 인사들은 민주당하고 똑같은 논리와 근거로
1: 이야기라고
0: 불법 예. 유출 자료를 가지고 예. 법적으로 문제가 될 폭로를 하고 있다.
1: 예.
0: 아, 그 민주당하고 똑같아요.
1: 나경원 의원도 오늘인가요? 어젠가 이상하다 뭐 이런 얘기 또 방송에서 했더라고요.
0: 그래서 예. 뭐 그렇게 예.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기본적으로 이제 그 피아 식별이 안 되는 분들이죠. 피아 식별이 안 되고 그냥 한동훈이 미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 시기 질투해갖고 참 못된 짓한 원균 생각인데 안 낼 수가 없는 거죠.
1: 그러니까 지금 지도부에서는 우재준 최고 정도만 청문위원회 넣자 그다음에 징계를 좀 풀어주자 근데 다른 최고들도 즉각 또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0: 그렇죠. 최고위원회에서는 이제 소수니까 그런데 보니까 뭐 오늘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도 한동훈 복당시켜가지고 같이 뭐 해야 된다 이렇고 그 어제 이제 있었던 총리실 그 과장 그 문제 관련해서는 오늘 보니까 윤상현 의원 김태호 성일종 신성범 박수영 김미애 이성권 이런 친한계가 아닌 의원들이 줄줄이 한동훈 의원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장동혁 당권파가 이 피하 식별이 안 되는 그 사실상 이적 행위를 하고 있다. 사실상 이적 행위를 함으로써 오히려 당내 고립을 자초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1: 그러면 네. 의원님 진단이 맞다면 점점 그 장동혁 대표의 힘이 빠지고
0: 네.
1: 한동훈 지지한 사람이 많아지고
0: 네.
1: 하면 복당 가능한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복당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복당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당내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그런데 마지막 두 당 찍는 건 당대표잖아요.
0: 아 그럼요.
1: 쉽지 않네요.
0: 네, 쉽지. 그 마지막 꼭 찍다는 거야 이제 쉽지가 않지만 예, 하여간 여러 가지로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1: 네. 장동혁 대표 임기가 이제 1년 남았어요. 내년 8월까지니까.
0: 네, 맞습니다.
1: 그러면 장동혁 임기까지는 복당이 좀 어려울 것 같고
0: 네.
1: 뭐 특별한 뭐 정치적 변동이 없다면은.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연임하겠다고 선언을 하면
0: 네.
1: 그러면 정말 복당은 총선 전에 복당은 없는 거잖아요.
0: 근데 이제 문을 열어줘서 들어가는 복당이 있고 문을 안 열어주니까 이쪽에서 문을 따고 들어가는 복당이 있습니다. 그 경우는 이제 뭐 법적 소송을 통해서 거기서 승소해서 들어가는 이런 건데 지금 뭐 어느 쪽 뭐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있어요. 그래서 상황이 워낙 유동적이니까 근데 저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 한동훈 복당과 관련해갖고 당내 분포는 딱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장동혁 당권파 죽어도 한동훈 복당한대. 그 한동훈 이쪽은 무조건 복당해야 되고 그 중간지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키를 쥐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사람들의 다수는 장동혁 얼굴로는 28년 총선 못 치른다라는 예, 예. 거에서는 그 컨센서스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예. 한동훈이 좀 일찍 들어와서 당권을 다시 주고 공천권을 행사하게 되면 내가 날아갈 수 있지 않아 이 두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좀 정리가 되는가 그게 저는 가장 큰 변수라고 예. 봐요.
1: 그러니까 그 정치 전문가들 이야기는 장동혁 체제로 뭐 총선을 치르면 중도를 잡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죠. 이런 거잖아요. 네.
0: 아니, 중도는 네. 커녕이고요. 네. 보수도 다 못 잡아요.
1: 그러니까 뭐, 보수도. 뭐 건전한 보수 네. 그러면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한동훈은 어쨌든 부산에서 한동훈의 파워를 봤으니까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인데 어쨌든 장동혁 체제가 끝이 나지 않으면 들어가기 좀 어렵다는 게 현실이니까
0: 그렇죠.
1: 그러면 뭐 당내 친한계 또 비당권파
0: 네.
1: 또 밖에 당 밖에 있는 뭐 이준석
0: 네.
1: 이렇게 해서 한동훈과 손잡아서 뭘 좀 만들면 어떨까 이런 얘기도 있긴 있거든요.
0: 네, 뭐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한동훈 의원의 경우에는 뭐 저 오세훈 시장하고는 뭐 상당히 뭐 그 노선상의 뭐 유사성이 높고 그리고 뭐 그 사실상 뭐 물밑에서 뭐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뭐 연대 공조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쇄신 뭐 유승민 전 의원도 마찬가지고
1: 예, 예.
0: 이렇게 쇄신에서 같이 스크럼 짤 수 있는 사람들은 다 힘을 합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보수를 통합해야 될 때다.
1: 예.
0: 예.
1: 예. 그 저희가 1, 2부에서 뭐 관련된 여론조사를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지금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 여론 좋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0: 네.
1: 한동훈 의원이 어떻게 보면 승기를 잡았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 너무 많은 SNS
0: 네.
1: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또 뭐 불법적이게 있냐 없냐 이런 논란 하나 더 하면 뭐 개수작
0: 네.
1: 독약
0: 네.
1: 오빠
0: 네.
1: 이빨을 뭐 다 뽑는다.
0: 네.
1: 너무 자극적 오딩을 쓰지 않느냐. 그러니까 차기 네. 대권 주자의 면모를 보이려면 이런 것들은 좀 안 해야 되지 않느냐.
0: 뭐 그쪽 그렇게
1: 거리 좀 하세요.
0: 예. 이게 좀 뭐 오게티일 수도 있고.
1: 오게티.
0: 애가 뭐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예. 그러면서 하나 둘씩 좀 이제 개선돼 나가겠죠.
1: 아, 정치 예. 한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직. 예. 정부적 판단이라는 게 하루 아침에 생기는 건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그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0: 네.
1: 국무총리실에서 사과는 하긴 했습니다만
0: 네.
1: 한동훈 의원 기자회견 도중에 불쑥 한 남성이 질문을 했는데
0: 네.
1: 누구나 다 기자인 줄 알았어요.
0: 아 그러니까요.
1: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대답하면서 네. 한 의원이 어디 소속이냐 물었더니 일반인이에요 했단 말이에요.
0: 네, 네.
1: 나중에 보니까 이제 총리실 과장 공무원이었다는 건데
0: 네.
1: 이게 저도 지금 이런 거 처음 보는 것 같긴 한데.
0: 네, 저도 네. 처음 보고. 네. 네.
1: 그 한동훈으로서는 이게 좀 불쾌하긴 했을 것 같아요.
0: 예. 아, 불쾌함을 넘어서요. 예. 이거는 뭐 의정 활동을 방해한 거죠. 예, 과거에 보니까요. 그 삼성전자 임원이 그 대관 업무 맡고 있는 삼성전자 임원이 기자증을 가지고 국회 출입하다가 아 그래서 뭐 업무 방해 뭐 이런 걸로 고발당한 적도
1: 그런 적이
0: 있어요.
1: 있었네요. 예, 예. 예,
0: 기억나시죠? 근데 예, 예. 이게 뭐 유사한 사건이라고 보여지는데 기자를 만약에 기자를 사칭하고 뭐 이렇게 하려다가 예, 뭐 소속이 어디냐? 그러니까 뭐 일반인이다. 그것도 거짓말이었잖아요.
1: 거짓말이죠. 예.
0: 거짓말이었는데 어제 근데 그 이병호 총리실 기획총괄과장 그 행동도 행동이지만 어젯밤에 총리실에서 A4 두 장의 그 해명문이라고 할까요? 이거 정말 문제가 많아요. 예, 정말 문제가 많은 게 이게 뭐 의원 사찰이나 총리 의원 사찰 이런 게 사찰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오늘요 한성숙 총리가 예, 한동훈 의원에게 그 뭐 그 유감 그러니까 뭐 저 사과
1: 예.
0: 직접 한 건 아니지만
1: 예. 예,
0: 뭐 그런 뜻을 비쳤죠. 근데 사찰이라고 하는 거에선 동의하기 어렵다. 아직도 이러거든요.
1: 예.
0: 사찰 한번 저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요 조사할 때 사자고 관찰할 때 찰자예요.
1: 예.
0: 조사하 하여 살핀다라는 게 사찰입니다. 아니 기자가 아닌 사람이 기자회견장에 오픈된 공간이다 해서 거기 가가지고 그냥 질문 안 하고 요 기자회견 분위기 어떤지 기자들 반응이 어떤지 한동훈의 표정과 뭐 말투와 제스처와 또 기자들과의 어떤 그 교감도가 어떤 건지 이런 거 계속 그 보고 있었다면 염탐 아닙니까? 그런 거 우리가 염탐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100% 사찰이죠 이거는. 그런데 가만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염탐만 해도 이건 사찰인데 심지어 기자인 척하고 그 질문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1: 네. 예. 어쨌든 총리실에서는 사과를 했는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뭐 사찰이냐 아니냐 뭐 그 논란을 떠나서 뭐 이거는 총리실이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하고요.
0: 근데 아직도 모자란 게 한성숙 예. 총리에게 이게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일으켜 위반이다. 뭐가 오해라는 거죠? 예, 그게 어떤 오해를 뭐 한동훈이나 뭐 다른 쪽에서 오해를 하고 있다? 오해하는 거 없습니다.
1: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김성은 후보자에 관련돼서는 뭐 쭉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 뭐 한동훈 의원이 김성은 후보자만 지금 집중적으로 때리고 있기 때문에.
0: 네.
1: 근데 뭐 이거는 글쎄 모르겠어요. 결국은 뭐 대통령의 판단이겠죠. 이게 국무총리와 다르게 뭐 국회 인준이 필요 없기 때문에. 논란이 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하면은 임명이 되는 거죠.
0: 그렇죠. 예,
1: 다만 그 후과를 뭐 어떻게 하냐 그건 나중 문제인 거고.
0: 그렇죠.
1: 근데 지금 용인 의원도 같이 지금 논란이 된단 말이에요.
0: 네.
1: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에서는 두 사람 다는 못 간다.
0: 네.
1: 한 명은 낙마할 것이다.
0: 네.
1: 그게 용인일 것이다고 다들 추측하고 있어요.
0: 그렇죠.
1: 어떻게 보세요?
0: 다들 그렇게 뭐 용사 김생 뭐 그렇게 예, 다들 예. 얘기하더라고요. 예. 용인은 정리하고 손절하고 김성원은 데리고 간다 뭐 이런 거라고 보는데 저는 이제 뭐 정무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야당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지금 그 뭐 그 사랑과 전쟁이라는 드라마가 꽤 시청률이 나왔잖아요. 예, 그 KBS 무슨 근데 이건 뭐 요새 어디 온라인 댓글 보니까 사랑과 전쟁이다. 예, 이게 무슨 주가 조작 무슨 불법적인 수수료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데 이 김성원 그 후보자를 이런 국민적 압도적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 강행하면 그 법적으로 유효한 거죠.
1: 예?
0: 법무부 장관 취임하겠죠. 그런데 이 김성원 사랑과 전쟁 지금 방영되고 있는 게 시즌 1이라면 시즌 2가 나온다. 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득보다 실이 훨씬 예. 클 수 있다. 이렇게
1: 예, 예. 그 용해인 후보자의 기자회견 보셨어요?
0: 예, 다는 못 보고요. 예, 뭐 좀 일부 봤습니다.
1: 어떻게 보셨어요?
0: 아, 적반하장이죠, 뭐 적반하장. 그리고 국민적 그 뭐 감정선을 더 심하게 뭐 건드려서 이제 뭐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 온 것 같다.
2: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3: 보험은 많은데 나에게 꼭 맞는 보험은 무엇인지 고민되시나요? 메디케어부터 오바마케어, 자동차, 주택보험, 은퇴연금과 장례플랜까지 20년 경력의 명심보험이 꼼꼼한 1대1 맞춤 상담과 가입 후 지속적인 케어, 서류 작성과 번역, 공증까지 함께합니다. 가든그로브 한인회관, 부에나파, 그리고 LA오피스. 보험을 넘어 여러분의 든든한 생활파트너 명심보험, 여러분의 건강과 재산 명심하겠습니다. 714-595-4000번.
2: 세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찬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4: 가장 싼 비행기 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5: 라디오 서울 안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4: 차트 2부 이어갑니다. 먼저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와서 첫 소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합참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5: 네, 현재까지 발사체의 재원은 밝혀진 바 없고 합참이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북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로 확인되면 23일 만에 발사입니다. 추가로 들어오는 소식은 추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4: 네, 다음은 전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나흘 만에 침묵을 깨고 출근길에서 입장을 전했습니다.
5: 여러 논란으로 국민께 송구하다면서도 제기되는 의혹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배민혁 기자입니다.
6: 지난 7일 도어스태핑 뒤 직접 해명을 자제해온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나흘 만에 출근길 발걸음을 멈추고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먼저 의혹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 국민께 송구하다고 사죄했습니다.
7: 국민 여러분께 여러 가지 이런 논란거리를 거리가 되어서 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6: 입장 발표 이후 취재진 질문에도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제약사 제넨셀 창업주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 아들이 의원실 입법보조원으로 채용된 게 특혜성이 아니냐고 묻자 떳떳함을 수차례 언급했고
7: 사실은 제가 떳떳하지 않다면 이게 다 공개되는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떳떳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면접을 통해서 입법보조원이라는 일을 맡겼고
6: 식약처 청탁 의혹 역시 공익적인 민원전달이었다는 입장을 재차 부각했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코로나 치료제 개발을 위한 노력이 이어졌던 만큼 자신이 전달할 수 있는 민원이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의혹 해명에 더해 검찰개혁에 앞장선 과거 이력 등을 언급하며 법무부 수장으로 적임자라는 점 역시 강조했습니다. 검찰, 언론개혁, 상법 개정 등을 이루었다며 장관으로서도 국민을 위한 개혁적인 일에 매진하고 싶다고 호소했습니다. 직접 해명과 함께 수사기소 분리정착이란 의제를 부각하며 청문회 돌파 의지를 우회적으로 드러냈는데 다음 주 화요일로 다가온 인사청문회까지 제기된 의혹 파장이 가라앉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4: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탁 의혹이 불거진 제넨셀 임상시험은 식약처의 문턱은 넘었지만 보건복지부의 정부 지원금 심사에선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5: 두 기관의 판단이 엇갈렸다고도 볼 수 있는 대목인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집중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8: 제넨셀은 지난 2021년 10월 식약처로부터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탁으로 신속한 승인이 이뤄졌다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당시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제넨셀은 두 달도 지나지 않아 보건복지부엔 정부 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섯 차례 시도가 있었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비임상 유효성 근거와 동물실험 결과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모두 탈락시킨 겁니다. 효과를 입증하기 어려워 개발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본 셈인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관련 부분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9: 통계학적인 유의성과 연구시험의 설계로 보면 다른 의견을 결론을 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김승원 후보자가 청탁을 했냐 안 했냐의 차이가 있죠.
8: 보건복지부는 평가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10: 더 차별성이 있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한다는 거기 때문에 식약처가 하고 있는 승인하고는 목적과 평가 기준이 좀 다르다.
8: 식약처도 특혜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과학적 심사를 거쳐 정상적으로 승인했다는 입장입니다.
11: 건강한 사람 48명이 이 치료제를 투여받았을 때 아주 중대하고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다는 말씀 정도 드리겠습니다.
8: 또 식약처는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제넨셀이 제출한 자료 자체에 허위 내용이 담겨 있어 걸러내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실제 업무를 맡았던 직원 6명은 관련 재판에서도 모두 무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식약처가 부실 검증을 했다는 지적까지 이어지면서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거로 보입니다. YTN 권유수입니다.
4: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브로커 양모 씨가 박사 학위 연구 논문 참고 문헌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대학 측이 예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경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양 씨의 박사학위 논문 관련 연구 부정행위 제보를 접수하고 예비 조사에 나섰는데요. 양 씨는 지난해 8월 경희대학교에서 생명과학 분야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는데 제보자는 학위 논문 중 최소 5건의 기본 정보가 허위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탁 의혹 녹취 등을 연일 쏟아내며 공세를 펴고 있는데요. 초반에는 시큰둥하던 민주당도 전면전에 나섰습니다.
5: 낙마 공세에 앞장서는 한 의원을 두고 국민의힘 안에서도 미묘한 온도차가 감지됩니다. 송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2: 청문전국 초반만 해도 민주당은 김승원 저격수를 자처한 한동훈 의원에 대한 대응을 담당 대변인 한 명에게 맡겨뒀습니다. 관심 줄 필요 없다. 이 정도는 돌파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엿보였는데 김 후보자와 브로커, 판사 등 온갖 녹취가 쏟아지자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심야 대책회의를 거쳐 당내 전담 대응팀을 꾸리는 등 방어전에 당력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한 의원의 오빠 공세는 갈수록 수위가 높아졌고
13: 최 의원 김 의원이 좀 나오실 것 같은데요. 민주당 오빠 게이트, 오빠들이네요. 오빠들 게이트.
12: 결국 김민석 대표가 전면전에 선봉에 섰습니다. 녹취 짜깁기와 비공개 자료 상납 프레임을 내세우며 이진숙 의원급과 맞먹는 퇴출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14: 검찰 잔당 세력의 사실상 내란 연속 행위가 한동훈의 관종 정치에 의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
12: 이처럼 민주당이 서둘러 총력전으로 돌아선 건 출범 초기 김민석 호가 놓인 답답한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국정지지율 돌파구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신약 청탁 의혹이 한 의원 말대로 권력형 사건으로 각인되면 반민주당 정서가 번질 우려도 적잖기 때문입니다.
15: 임상실험 과정의 문제점 이런 거를 은폐하고 했던 뭐 그런 것들을 본인이 알았을 리가 없는 사실이지만 아픈 대목들이죠.
12: 국민의힘이라고 한 의원의 낙마 공세를 속 편하게 지켜만 보는 건 아닌 걸로 보입니다. 제명한 한 의원이 대여투쟁 주도권을 쥐고 존재감을 키울까. 장동혁 대표와 당권파는 오빠 공세를 깎아내리며 견제하고 있습니다.
16: 자꾸 오빠를 강조하는 것은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문제점, 네. 그 본질을 흐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2: 한 의원의 검증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공개 발언한 점정식 원내대표와는 온도차가 뚜렷합니다. 친한계가 청문회 참여를 명분 삼아 한 의원 복당을 거론하면서 당권파의 신경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반대로 여당의 속을 복잡하게 하는 건 완주 의지를 밝힌 용혜인 후보자입니다. 선명하게 지명 철회만 외치는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은 못마땅한 기색을 차마 드러내진 못한 채 불편한 얼굴로 청와대 기조에 발맞추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5: 더불어민주당이 용혜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당 안팎의 평가와 의견을 지도부를 중심으로 비상하게 취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준 수석 대변인은 어제 충북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용 후보자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서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당 지도부 관계자도 YTN에 그제 용 후보자의 반박 기자회견은 안 그래도 좋지 않은 상황에 불을 확 지른 격이라며 그나마 후보자를 옹호했던 당내 의원들마저 과하다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4: 국민의힘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머리 위에 있다며 지명 철회를 하지 못하는 건 좌파 카르텔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어제 SNS를 통해 용 후보자를 장관직에 앉히려는 건 이 대통령에게 얽혀있는 좌파 카르텔 단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이렇게 주장한 건데요. 이어 민주노총 출신 노동부 장관과 전교조 출신 교육부 장관에 마지막으로 언더조직 출신 성평등가족부 장관을 앉히려는 계획이라고 꼬집었습니다.
5: 청와대는 각종 논란에 휩싸인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가능성이 열려있는지와 관련해 후보자가 국민께 설명할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용 후보자의 관련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대해 귀 기울여 듣고 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직 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은 만큼 청문회를 통해 소명을 듣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4: 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기자회견 중에 총리실 과장이 신분을 숨긴 채 질문을 던진 것을 두고 정치권의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5: 한성숙 총리는 대정부 질문에서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한 의원은 해당 직원의 파면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17: 국회 본회의장 앞 한동훈 의원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과 관련한 기자회견 중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18: 네, 무슨 취지로 수사지휘라고 불리셨는지.
13: 엄정한 조사, 확인을 지시하겠다.
18: 확인
13: 지시하겠다. 지시한다고 하셨죠? 어디 기자시죠? 어디 어떤 부분 기자시죠?
18: 일반인입니다. 네.
17: 한성숙 국무총리가 수사자료 유출 여부를 확인해보라 했다는 것을 두고 한 의원이 수사지휘라고 비판하자 뭐가 문제인지를 물은 겁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 일반인이라고 밝혔는데 알고 보니 총리실 소속 과장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의원은 즉각 대정부 질문에서 한 총리를 단상에 세워놓고 국회를 사찰한 거냐며 맹폭을 퍼부었습니다.
19: 그거 본인이 시킨 거 아니에요?
20: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19: 그럼 누가 시켰어요? 지금 누구 책임이에요?
20: 저 부분이 사실
19: 한성숙 총리 책임 아닙니까?
17: 결국 한 총리는 하루 만에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초래했다며 한 의원과 국민께 유감을 표명했는데
20: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의원실에도 가서 상황을 설명드렸고
17: 한 의원은 자신에겐 사과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해당 과장을 파면해야 한다고 공세 수위를 더 끌어올렸습니다.
13: 국회를 능멸하고 정치를 사찰했던 사안입니다. 과장의 즉각적인 파면이 필요하다.
17: 민주당은 한 의원의 질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역공을 시도했습니다. 국정 현안을 물어야 할 자리를 사적 분풀이에 악용했다는 겁니다.
21: 국가 현안은 온데간데 없이 직전 열린 자신의 기자회견에서 벌어진 일을 빌미 삼아 본회의장을 사적 분풀이장으로 전락시켰습니다.
17: 한 총리는 직접 유감 표명에 나섰지만 사찰이란 지적엔 동의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여기에 한 의원의 파면 요구까지 더해진 상황이라 총리실 직원의 돌출 질문에서 시작된 이번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0: 미국 역사상 최악의 테러로 꼽히는 9.11 테러 25주년을 맞아 미국 뉴욕 등 곳곳에서 추모식이 엄수됐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9.11 희생자를 잊지 않을 것이라며 그것이 오늘날 미국이 싸우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윤정 특파원. 트럼프 미 대통령 9.11 추도사에서 어떤 메시지 내놨습니까?
1: 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 인근의 미 국방부 청사인 펜타곤에서 열린 추모식에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2년 연속 참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9.11 테러를 거대하고 끔찍한 악의 순간으로 규정하면서 2,977명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싸우는 이유라며 오직 승리만 있을 거라고 강조했는데요. 발언 잠시 들어보시죠.
2: We will never, ever forget. That's why we fight today. We don't have a choice. There can only be victory. We fight hard, we fight to win.
1: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세계 최대 테러 지원국이라고 부르면서 9.11 테러와 연결해 거론하기도 했는데요. 이란 전쟁 장기화로 미국 여론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에 당한 9.11 테러를 상기시키면서 이란 전쟁의 정당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 발언도 들어보시죠.
2: And we salute the service members working right now to ensure the world's number one sponsor of terror,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will never, ever have a nuclear weapon.
1: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만큼은 통합의 메시지도 냈습니다. 그날 우리는 모두 뉴욕 시민이자 미국인으로 한 가족이었다면서 미국 사회의 단결을 되새겼습니다. 같은 시간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뉴욕 맨해튼의 뉴욕 세계 무역센터 예터 그라운드 제로 9.11 추모 광장에서는 유가족들이 모여 희생자 전원의 이름을 한 명씩 호명했습니다. 9.11 당시 세계 무역센터에 사무실을 둔 금융회사 최고 경영자이자 테러로 친동생과 직원 수백 명을 잃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도 참석해 눈시울을 붉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펜타곤 등 미국 곳곳에서는 성조기가 개양됐고 뉴욕 증권거래소 등 각지에서는 묵념과 헌화가 이어지면서 종일 추모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0: 네, 이런 상황에서도 이란 전쟁의 전선은 홍해 쪽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죠.
1: 네, 그렇습니다. 홍해 입구 바브엘 만데브 해협 일대를 빠르게 장악하고 있는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해협 내 요충지인 페딤섬까지 장악한 것으로 보입니다. AP와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후티는 전날 전략 항구인 모카를 점령한 데 이어서 현지 시간 11일 해협 한가운데 있는 요충지 페딤섬과 맞은편 예멘 본토의 두바브까지 장악했습니다. 예멘 정부 측은 후티가 마지막 섬들까지 점령하면서 예멘 쪽 홍해 연안의 통제권을 사실상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후티가 바브엘 만데브 해협을 통제할 경우 글로벌 해상 물류는 물론 중동 전쟁 판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후티의 공세에 사우디아라비아도 반격에 나서면서 모카 공항 등을 공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외교적으로는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기 위한 움직임도 시작됐는데요. 오만 중재로 이란과 걸프 협력회의 6개국 외무장관들이 오는 14일 오만에서 안전한 선박 통항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난 2월 이란 전쟁 발발 뒤 6개국과 이란의 고위급이 한자리에 모이는 건 처음입니다. 걸프 산유국들도 원유 수출 차질이 장기화하면서 해협 정상화를 모색하기 위해 이란과 직접 협상에 나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은 다만 해상 봉쇄 해제와 원유 수출 허용, 동결 자산 접근 등 미국의 양보가 전제되어야만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개방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이번 회동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더라도 미국의 변화가 없다면 긴장 완화를 위한 상징적인 외교 행사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제유가는 호르무즈 해협 통합 문제를 둘러싼 협상이 진전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급등세가 일단 진정되면서 2% 넘게 하락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유정입니다.
0: 국제유가가 호르무즈 해협 통합 문제를 둘러싼 협상이 진전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2% 넘게 하락했습니다. 중동 지역의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에서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선박 운항을 관리하기 위한 임시 합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전날까지 이어졌던 급등세가 일단은 진정이 된 겁니다. 현지 시간 11일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1월물은 전장보다 2.81%가 내린 배럴당 104.61달러의 거래를 마쳤는데 브렌트유가 하락 마감한 것은 6거래일 만입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10월물은 2.37% 하락한 배럴당 100.05달러에 마감하며 9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이란 정부가 전쟁의 여파로 휘발유 가격을 인상하자 이란의 트럭과 택시 운전사들의 항의와 파업이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란 정부가 지난 7일 일부 휘발유 가격을 리터당 0.04달러 수준으로 2배 인상했다고 전했는데요. 이번 인상은 보조금으로 기름을 채울 수 있는 할당량을 넘겨 주유하는 차량이 대상입니다. 휘발유 가격 인상 후 이란 동부 케르만주에서는 택시기사 120명이 이번 조치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란이 탄도미사일 생산을 재개했다는 미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최대 수천 기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백악관은 이란의 군사 능력이 크게 약화됐다는 기존의 주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3: 이란 테헤란 인근 산악지대에 위치한 이란 핵심 국방산업 복합기지 코지르 미사일 단지입니다. 이곳을 포함해 지하시설 곳곳에서 이란이 탄도미사일 생산을 다시 시작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중동 당국자들을 인용해 이란이 전쟁 전 비축해둔 부품을 활용해 탄도미사일을 생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쟁 초기 단계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미사일 기지와 생산시설을 집중 타격했지만 이란은 여전히 미사일 생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란은 최근에도 미군 함정 등에 대한 탄도미사일 공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발사 직전 연료를 주입해야 하는 액체 추진 미사일뿐 아니라 언제든 발사가 가능한 고체 추진 미사일 역시 생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또 추가 타격을 피하기 위해 새로운 지하 조립 시설 건설도 시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나탄즈 핵시설 인근 곡괭이 산에서 올해 건설 활동이 뚜렷하게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 미 정보 당국자는 이란이 현재 보유 중인 부품만으로도 수백에서 수천 기의 미사일을 조립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란이 지난 6월 미국과 종전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소강 국면을 활용해 군사 능력을 재건해왔다고 짚었습니다. 또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선전해온 전쟁의 주요 성과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란의 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히 해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생산 재개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며 이란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약해졌다는 기존의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0: 조현 외교부 장관은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우리 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 정해진 건 없다는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조 장관이 이번 통화에서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해 결정된 것이 없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 내에 우리 선박을 포함한 모든 선박에 자유롭고 안전한 통항이 보장돼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최근 국방부 등 부처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둘러싼 정보 유출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감찰에 착수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 관련 법령에 의거해 엄중하게 점검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감찰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대신 군사나 외교 안보와 관련된 정보는 고도의 보안 사항이라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어 해당 정보는 유출이 되면 국가 안보와 국익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4: 이어서 전국 소식입니다. 청와대의 대법관 후임 재재청 요구에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 조이대 대법원장이 공식 석상에서 사법권의 독립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선례가 없던 청와대의 재재청 요구에 조 대법원장은 여러 선택지를 두고 막판 결단을 고심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5: 청와대로부터 대법관 재재청 공을 넘겨받은 조이대 대법원장은 2주째 침묵으로 장고를 이어갔습니다.
6: 원장님, 대법관 재재청 관련 입장 있으십니까? 이번 주 안에 발표하실 예정이시니까.
5: 법원의 날을 맞아 오랜만에 공식 발언대에선 조 대법원장. 재재청 요구 관련 언급이 있을지 관심이 쏠렸는데 현안을 콕 집은 구체적인 발언은 없었습니다. 대신 기념사에 독립이란 단어만 8차례나 등장할 정도로 사법부 독립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7: 정치 권력, 사회 세력은 물론 소송 당사자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5: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삼권 분립 원칙을 강조하는 원론적 발언이지만 후임 대법관 임명을 고리로 한 갈등 속 대법관 공백 사태까지 현실화한 상황인 만큼 다양한 해석을 낳았습니다. 대법원은 후속 절차 검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존 추천위 결정을 존중해달라는 청와대의 요구 수용, 추천위를 새로 꾸리는 후보 원점 재검토, 새로운 절충안 제시 등 여러 선택지를 두고 막바지 결단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재청권 침해라는 법조계 일각의 비판은 물론 학계의 의견과 여론을 폭넓게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이 길어지는 침묵을 깨고 언제쯤 공식 입장을 낼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대법관 공석 사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법조계 안팎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4: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조이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히 재재청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수석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법관의 장기 공석으로 인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청와대는 국민의 온전한 재판 청구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뇌물 혐의 등을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경찰의 보완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수사 착수 1년 만에 신병 확보를 시도했지만 나흘 만에 가로막히면서 수사 의지는 물론 수사력에 대한 비판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8: 검찰이 13가지 비위 의혹이 제기된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이 7차례 소환 조사에 응했고 주거도 일정에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4월 김 의원을 마지막으로 부른 이후 지금까지 수사 내용에 결정적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신병을 확보하려는 이유가 의문이라는 겁니다. 검찰은 차남 특혜 채용, 강선우 의원 공천 헌금 수수 묵인, 신라레저 청탁 의혹 등은 증거를 보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당혹한 분위기입니다. 늑장 수사라는 지적을 받으며 수사 착수 1년 만에 신병 확보를 시도한 건데 보완 수사 요구와 함께 퇴짜를 맞았기 때문입니다. 여당 원내대표 출신 거물 정치인 수사에서 검찰을 대체할 실력과 의지를 입증하기는커녕 체면만 구겼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경찰 관계자는 YTN에 검찰이 요구하는 내용을 확인한 뒤 영장 재신청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경찰은 증거를 보강해 구속 필요성을 추가로 입증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사를 오랜 시간 끌어온 만큼 김 의원 사건을 불구속 송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어느 경우라도 권한 확대를 앞둔 경찰이 수사력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4: 배우 황정민 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40대 여성 A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그제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A씨가 보낸 메시지 빈도를 보면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라며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배우 김수현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희 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정보통신망법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있는 사건인 점,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수현 측 변호인도 법정에 출석해 국민참여재판이 감정적 여론전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면서 재판부에 배제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충북 음성에서 경찰관이 학생들에게 테이저건 기능을 보여주려다 오발 사고가 나 중학생 한 명이 다쳤습니다. 테이저건에 맞은 학생은 허벅지와 팔을 다쳐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경찰은 해당 경찰관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9: 경찰 차 한 대가 학생들이 모여있는 골목길로 들어갑니다. 차에서 내린 경찰관이 공터 쪽으로 걸어가더니 잠시 뒤 경찰차가 큰 길 쪽으로 다시 빠져나옵니다. 지난 10일 오후 4시 반쯤 충북 음성군 대소읍에 있는 공터에서 경찰관의 테이저건이 발사돼 중학생 한 명이 다쳤습니다.
10: 오발 사고가 발생한 곳입니다. 이곳에 있었던 남학생들이 테이저건에 관심을 보이자 경찰관이 다른 기능을 보여주려다가 사고가 난 겁니다.
9: 테이저건에서 발사된 침 하나는 피해 학생 허벅지에 꽂혔고 다른 하나는 팔을 스쳤습니다. 당시 테이저건은 안전장치가 풀려 있었고 전극침이 든 카트리지도 장착된 상태였습니다. 피해 학생의 부모는 경찰관이 전류가 흐르지 않아 괜찮다며 학생을 곧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11: 가까운 병원이라도 가지 않겠냐.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류가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 그래서 병원 이송을 안 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9: 경찰은 다른 신고를 처리하고 복귀하던 경찰관이 학생들이 관심을 보이자 테이저건에서 전기가 나오는 스턴 기능을 보여주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침이 나가는 카트리지가 장착된 사실을 미처 확인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오발 사고를 낸 해당 경찰관을 상대로 진상조사를 벌이고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4: 경기 파주에서 살해당한 채 발견된 30대 탈북 여성은 이제 막 한국에 정착한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자였습니다. 지침에 따라 경찰은 매달 피해자와 접촉을 이어왔는데 지난 7월 21일 마지막으로 교류가 끊겼습니다. 이유가 뭐였는지 김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2: 탈북민 여성 A씨가 경기도 파주에 새 둥지를 튼 건 지난 5월입니다. 빨리 적응해 돈을 벌겠다는 자립 의지가 강했다고 지켜본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13: 되게 화했더라고요. 빨리 정착을 해서 돈을 벌어야겠다는 의지가 엄청 강하셨어요.
12: 경찰도 매달 한 번 이상 탈북민 신변을 확인해야 한다는 내부 지침에 따라
14: 지금까지 YTN 뉴스였습니다.
15: 김성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다음 주 15일 청문회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은 각각 이 사안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여야 법사위 의원 한 분씩 연결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사위 여당 간사시죠. 김우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16: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15: 다시 국회로 돌아오셨는데 제가 축하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다시 축하드립니다.
16: 아유, 고맙습니다.
15: 네, 의원님 시간이 없어서 바로 현안 문제 네. 좀 여쭤볼게요. 네, 9일 법사위에서도 증인 채택을 두고 한바탕 여야가 맞붙었는데 국민의힘이 요구한 증인, 참고인 왜 모두 반려하시고 채택 안 했습니까?
16: 네, 이 사건이 네. 가장 본질적인 사건이 제넨셀 사건, 코로나 치료제 사건 아니겠습니까?
15: 네.
16: 그런데 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두 분이 정말 돈을 시퍼렇게 뜨고 권력을 휘두르고 있을 때 김승원 의원 또는 이재명 당시 당대표를 잡기 위해서 집요하게 벌였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오른팔 왼팔을 다 그 사건에 수사검사로 내려보냈고요.
15: 네.
16: 그런데도 꽝이 났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미 검찰이 국회 청문회보다 천배 만배 더 강력한 검찰 청문회를 이미 통과한 거다.
15: 네.
16: 그런데 그 사건을 다시 이번에 끄집어내서 이 되도록 피해로 무한 반복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5: 네. 그래도 여러 증인과 참고인을 좀 불러서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형사 재판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들께 알려드릴 뭐 의무, 그들의 어떻게 일들을 처리했는지 그런 것들은 국민들이 판단하도록 증인 참고인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16: 네, 그런데 증인 참고인이 없이도
15: 예.
16: 이미 증인 참고인을 통해서 야당이 하려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정치 공세를 무한 반복하려고 하는 것이니 청문회 대상인 김성원 장관 후보자가 나와서 충분히 소명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15: 의원님이 야당 의원이실 때도 윤석열 정권 시절에 이렇게 뭐 증인 참고인 채택 국민의힘이 안 해주려고 하면 채택해야 된다라고 많이 이제 민주당 의원님들도 주장을 하셨는데 과연 좀 이게 보통 일인가 일반적인 일인가 그런 좀 의구심이 있고요. 한동훈 의원이 본인을 청문위원으로 앉혀달라 증인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민주당 차원에서 좀 받아들일 가능성 이것도 없는 건가요?
16: 네. 지금 한동훈 의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15: 네.
16: 청문회에 나와서 어떤 자신의 존재감도 드러내고 또 이 청문회를 일종의 좀 흙탕물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15: 네.
16: 한동훈 의원에게 판을 깔아줄 생각은 전혀 없고요.
15: 네.

0: 70만 원 벌금 이런 것들이 좀 명확히 청문회장에서 해명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좀 보세요.
1: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0: 예.
1: 네, 뭐, 그 주된 내용들은, 네, 이번에 김성원 후보자가 나와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뭐, 그 중에서 사실은 가장 본질적인 건이 제넨셀 사건인데, 네, 저는 이것만 하나 좀 덧붙이고 싶어요. 지금은 뭐 다들 잊어버렸는데, 이때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계적으로 위기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는 치료제가 없어서 정말 뭐라도 쓰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고, 정부 차원에서도 제가 이제 그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정말 외국에 뭐 화이자나 이런 치료제가 아니라 방법이 없을까 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는데, 특히 이 사건, 이 강화목의 교수가 만들었다는 제넨셀이 효과가 있는지 얼마나 관심이 있었으면, 그 당시 이낙연 당대표죠? 총리였군요. 이낙연 총리가 이 사람의 그 원재료를 키우는 제주도까지 가서, 이 강화목의를 만났었어요. 그 제주도 의원들도 다 대동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도 어떤 주사기를 만드는 회사가 그 약한 방울을 더쓸수 있다. 그러면 그 주사기 만드는 회사까지 찾아가서 격려하고 지원하고, 또 그때 셀트리온이 치료제 만들었다고 해서 제가 구체적인 건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셀트리온에 정부가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분위기에서 김성원 후보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95%의 약효를 보였다고 하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섰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0: 근데 의원님도 민원 처리 많이 하시잖아요. 부탁도 많이 받으시고.
1: 네네.
0: 근데 저희가 공개된 녹취록들을 보면 그 브로커 양 씨가 김승원 후보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빠, 이야기 제일 좋은 것 같아. 오빠, 나를 믿어. 그러니까 김승원 후보자가 그래, 알았어. 내가 시각처장에게 내가 전화해줄게. 연락할게. 이게 정상적인 민원 처리는 아니지 않아요?
1: 아니요. 그런데 그렇게 부탁을 받고 김성환 후보자가 이게 이권이 크게 걸린 문제이니, 그리고 복마전이니 그렇게 쉽게 청탁을 할 수는 없고 관련 자료를 보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일상 임상 실험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 받아본 뒤에 본인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잘 아는 이 분야 전문가에게 그 관련 자료를 다 보내서 후배한테 자문을 구해봅니다. 그랬더니 그 후배가, 이거 괜찮은 것 같다 라고 전문가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김성원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승인을 해달라는 게 아니고, 빨리 한번 검증을, 절차를 진행을 좀 시켜달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단순히 뭐 잘하는 후배의 부탁을 받고 아무런 검증 없이 한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그럼 한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윤석열 정권 시절에 이러한 의혹을 받는 장관 후보자, 지명자를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 아니 민주당 소속 김우겸 의원님은 찬성하시겠어요?
1: 네, 뭐 입장 바꿔서 하면 또뭐 여러 가지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네, 저희들 입장에서는 하여튼 김성훈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잘 해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김성원 후보자 의혹이 이렇게까지 커진 데는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이 컸잖아요.
1: 그렇죠. 네.
0: 지금 민주당에서는 자료 출처를 좀 문제 삼고 있는데, 요 부분은 어떠한 점이 좀 문제라고 의원님 생각하세요?
1: 네. 한동훈 의원이 여러 가지 정말 산더미 같은 자료들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일부를 공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수사 기록, 이건 뭐 수사 기록 일부는, 그 중에 일부는 합법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게 있는데,
0: 있죠. 예. 변호인 통해서 구할 수 있고요.
1: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몇몇 건은, 그런 법

0: 범위를 넘어서거든요.
1: 네.
0: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1: 네.
0: 사건 처리 계획서라는 게 있습니다.
1: 네.
0: 제목이 사건 처리 계획서인데 이게 저도 좀 알아보니까 서부지검에서 대검으로 세 차례 보냈어요.
1: 네.
0: 그런데 그 내용은 정말 한 다섯 명 정도 서부지검과 대검, 검찰 지도부 포함해서 한 대여섯 명 정도만 알 수 있는 내용의 자료입니다.
1: 네.
0: 그래서 이건 뭐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고 변호사 손에도 안 가고 오로지 알 수 있는 사람은 대여섯 명밖에 안 되는데
1: 네.
0: 그중에서 이걸 외부로 유출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두 명, 세 명? 요 정도 딱 특정이 돼요.
1: 네.
0: 네. 그래서 이거는 뭐 공무상 기밀 누설이나 피해 사실 공표 이런 게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생각하고요.
1: 네.
0: 저는 이제 우리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예전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고발 사주 사건에 그래서 손준성 검사만 다쳤죠.
1: 네.
0: 네. 그런데 이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게 그 사건의 이 기록들이 보관되어 있는 서버에 접촉할 수밖에 없거든요.
1: 네.
0: 네. 그 내용을 빼내려면 그러면 거기에는 로그 기록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누가 여기에 접근했는지가 드러날 거고 그러면 뭐 한동훈 의원은 아무리 보호하려고 해도 그게 몇 명으로 특정이 될 텐데
1: 네.
0: 이렇게 되면 저는 누가 유출했는지 이게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1: 법적으로
0: 합니다.
1: 문제가 있다?
0: 네, 그렇습니다.
1: 근데 의원님께서 그 윤석열 정권 시절에 최상병과 관련된 수사 계획서 이거를 국회에서 좀 공개하셨잖아요. 그거
0: 네네.
1: 건이랑 좀 다르다고 봐야 될까요? 그 수사
0: 그럼요.
1: 계획서도 검찰 일부만 알고 있는 거잖아요.
0: 아, 그러지 않았고요.
1: 네.
0: 네. 일단 제가 그 수사 계획서를 그때 법사위였나? 에서 한번 제가 공개를 한 적이 있는데
1: 네.
0: 그 내용에 대해서 저 국민의힘에서 저를 이제 고발을 했어요.
1: 그래서
0: 제가 네 그 당시 윤석열 정부입니다.
1: 그렇죠.
0: 사고 없으시기 바라는데
1: 네네.
0: 윤석열 정부에서 경찰 검찰 다 조사받았고
1: 네.
0: 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1: 네.
0: 제가 구체적인 것까지 말씀을 드리기는 그런데
1: 알겠습니다.
0: 네.
1: 그 의원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용해인 네. 의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0: 네. 하여튼 여론이 뭐 대단히 안 좋게 흘러가고 있는 건 너무 잘 알고 있고요.
1: 네.
0: 네. 그런데 어제 다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뭐 한 40분 가량 기자회견 하는 걸 보면 했다는 뉴스를 보고
1: 네.
0: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을 테고.
1: 네.
0: 네. 그러니 하여튼 청문회에서 본인의 해명과 소명 까지는 들어봐도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 네. 최종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김우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 김우겸 의원 네, 지금까지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 김우겸 의원과 얘기 나눠봤는데요. 이제 국민의힘 쪽 얘기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곽규택 의원 바로 만나봅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의원님 나와 계시죠?
2: 예, 예.
1: 네,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2: 감사합니다.
1: 네, 9일날 법사위에서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한판 맞붙었고 국민의힘이 증인 44명, 참고인 4명, 총 48명 명단 올렸지만 싹 반려됐고 민주당에서 동의 안 해가지고 이제 증인 참고인 없이 인사청문회 그렇죠. 진행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2: 예,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예예. 예.
1: 어떻게 생각하세요?
2: 이번에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이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이 없는 청문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1: 네.
2: 지난번에 잘 기억하시겠지만 김민석 국무총리 때 배추농사에 투자했다 이런 황당한 이야기들을 했는데도.
1: 네.
2: 증인을 아무도 채택을 안 하고 또 자료도 안 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혀 검증이 안 된 상태로 청문회가 끝났었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것 의혹들이 전혀 해소가 안 된 채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고요.
1: 네.
2: 지금 그런 것이 지금 김승원 예,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그대로 민주당이 지금 그런 방식으로 가겠다 하고 오만한 지금 청문회를 하려는 것입니다.
1: 네, 지금 방금 전에 김의겸 민주당 간사가
2: 네.
1: 증인 채택 왜 안 했냐고 여쭤봤더니 이게 증인 채택하면 정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거부 사유를 얘기하더라고요.
2: 예, 예.
1: 웃지만 마시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2: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지금 온갖 의혹 그리고 네. 정말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부적절한 그런 의혹들이 제기가 됐는데
1: 네.
2: 그에 대해서 만약에 자신이 있다면
1: 네.
2: 관련된 증인들을 불러서 민주당에서도 뭐 이야기를 들어보고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1: 네.
2: 전혀 그런 것이 지금 해명은 안 되고
1: 네.
2: 또 오히려 국민들께서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식만 나빠지겠다 싶으니까
1: 네.
2: 일방적으로 또 증인 없는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1: 네.
2: 정쟁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네. 예, 정말 궤변에 가깝습니다.
1: 의원님도 이제 인사청문회 하시는 거잖아요.
2: 예, 예.
1: 의원님이 제일 좀 중하게 살펴보시는 김승원 예. 후보자의 의혹은 뭐예요?
2: 원래 김승원 후보자는 사실 지금 나오는 의혹들 말고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 모임이라는 것을 주도한 인물이에요.
1: 네.
2: 그러니까 사실 그전에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었던 몇몇 의원들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을 제치고 지금 이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된 거잖아요. 저는 그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임기 중에 자기의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감행하겠다 하는 저는 사인으로 봅니다.
1: 네.
2: 사실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1: 네.
2: 그리고 지금 식약청 노플법 로비 사건에 연루된 의혹, 그리고 부적절한 사적 관계 이런 부분들이 법무장관으로서의 과연 이 자격을 갖춘 인물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의문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시 확인하고
1: 네.
2: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 그런 것을 밝히는 또 청문회를 할 예정입니다.
1: 근데 서윤교 위원장도 아니 우리가
2: 예.
1: 법사에서 같이 활동했던 동료 의원인데 막 너무한
2: 예.
1: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의원님 같이 활동했는데 좀 너무 심하게 하는
2: 그런 차원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보여져요.
1: 네.
2: 오히려 거대 여당의 법사위 간사를 하면서
1: 네.
2: 그 직책을 자기 사건 처리에 이용한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히려 배신감마저 들죠.
1: 네.
2: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청문회에서 낱낱이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1: 그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한동훈 의원이 좀 앞장서고 있잖아요.
2: 그렇죠. 예, 예.
1: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좀
2: 네.
1: 사보임을 해서라도 한동훈 의원이 청문위원으로 오는 게 맞겠다, 아닌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2: 저는 지금 한동훈 의원이 제기하는 그런 역할, 그것은 지금 잘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1: 네.
2: 다만 그것을 굳이 청문회의 뭐 사보임까지 하면서 청문위원으로 와야 된다? 이것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으로 보여져요.
1: 네, 왜요?
2: 지금 뭐 한동훈 의원이 지금 입수한 자료 그 자료로 문제 제기를 잘 하고 있고
1: 네.
2: 또 그에 발맞춰 가지고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도 같이 어떻게 보면 협업 관계라 할까요? 그런 식으로 지금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문제 제기를 잘 하고 있는 상황인데
1: 네.
2: 지금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총 6명이거든요.
1: 네.
2: 여기서 누구 한 명을 빼고 한동훈 의원이 굳이 들어올 필요는 없다.
1: 네.
2: 한동훈 의원은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을 그대로 잘 하면 되고
1: 예.
2: 또 법사위 위원들은 또 청문회 당일날 또 각자 맡은 부분들을 잘 협업을 하면 결국에는 뭐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니까요.
1: 네.
2: 예예. 예.
1: 민주당이 한동훈 의원이 꺼낸 기소 계획서나 녹취록 이 출처 문제 삼고 있거든요.
2: 예, 예.
1: 의원님도 검사하셨고요. 이거
2: 예.
1: 문제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때요?
2: 저는 지금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 이제 거기서 나오는 자료들에 대해서 그것의 출처를 문제 삼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다.
1: 네.
2: 그 지금 제기되고 있는 김성원 후보자에 대한 의혹들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것을 저는 민주당이 자인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1: 네.
2: 그 출처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언론의 기자가 어떤 정말 공익적인 기사를 썼는데 그 기사의 당사자가 된 비리의 당사자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런 저런 말을 하지 않고 그 기사를 제보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것이거든요.
1: 네.
2: 저는 그 민주당의 지금 그 한동훈 의원에 대한 자료 출처에 대한 공세, 그건 결국에는 민주당의 지금 아주 궁박한 처지를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1: 그 당 뭐 최고위에서는요 한동훈 네네. 의원의 복당 주장까지 좀 나오고 있었어요.
2: 네.
1: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제 윤상현 의원하고도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2: 네.
1: 한동훈 의원 잘하고 있다,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2: 예, 네. 지금 저도 지난번 뭐 그 보궐선거 당시에 이제 보궐선거가 이루어지기 전에 한동훈 의원을 복당시켜서 우리 국민의힘의 단일 후보로 한 명을 내보내는 것이 맞다 하는 주장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1: 네.
2: 그런데 지금 청문회 때문에 복당을 한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1: 네.
2: 아직 그 본인의 역할은 지금 한동훈 의원이 잘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1: 네.
2: 복당의 시기는 아마 정치적인 이벤트가 적절한 이벤트가 있을 때 다시 논의가 되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1: 알겠습니다. 김승원 후보자뿐만이 아니라 좀 용혜인 후보자 관련된 논란도 상당히 지금 커지고 있잖아요.
2: 예, 예.
1: 어제 좀 긴급 기자회견을 했는데
2: 예.
1: 그냥 나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2: 예, 예.
1: 그렇게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이성을 차려라 이렇게 좀 얘기를 했잖아요.
2: 예, 예.
1: 그 좀 어때 장관 후보자로서 저런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어요?
2: 저는 지금 국민들의 짜증에 정말 기름을 부은 기자회견이 아닌가 싶어요.
1: 네.
2: 지금 국민 여론을 보면 용혜인 후보자의 지명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하는 여론이 거의 지금 70%대거든요.
1: 네.
2: 잘했다고 하는 의원은 굉장히 작습니다.
1: 네.
2: 그러면 국민 대다수가 용혜인 후보자가 장관으로서의 역할이나 자질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1: 네.
2: 거기다 대고 너희들이 국민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야, 정신 차려, 이런 기자회견을 한 것이거든요.
1: 네.
2: 이것을 국민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저는 정말 그 장관으로서의 어떤 자격보다도
1: 네.
2: 어떤 인성 자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1: 네.
2: 지금 본인이 비례대표를 두 번 한 것도 사실은 기본소득당으로 나가서 비례대표를 한 게 아니잖아요.
1: 네.
2: 어떤 민주당의 위성정당으로 나가가지고 두 번을 했는데 그것을 지금 장관이 됐을 경우에는 비례대표직을 그만두는 것이 그동안의 국회에서의 관례였다면
1: 그렇죠.
2: 그것을 따르는 게 정상적인 모습이죠. 저는 어저께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길래 의원직은 사퇴를 하겠다. 그렇지만 장관으로서 역할은 성실하게 수행하겠다. 뭐 이런 방향인 줄 알았어요.
1: 네. 네,
2: 그런데 오히려 국민에 다 대고 너희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야. 이런 기자회견을 했다는 것은 저는 정말 오만한 정치인의 모습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그 국민의 입장에서는 김승원 후보자나 용혜인 후보자 계속 저렇게
2: 예.
1: 버티면서
2: 예.
1: 뭐 인사청문회까지 가면
2: 예, 예.
1: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니에요?
2: 땡큐죠. 저희들 뭐 국민의힘의 어떤 입장보다도
1: 네.
2: 저는 이제 국민들께서 보는 그 어떤 장관으로서의 어떤 무게감
1: 네.
2: 이런 것을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잘 좀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1: 네.
2: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는 대통령을 위한 뭐 법률 비서가 아니거든요.
1: 그렇죠.
2: 근데 그런 것을 지금 시키겠다는 거고 공소시를 너가 앞장서라. 온갖 비리에도 불구하고 꼭 김성원을 시켜서 공소시를 받겠다. 이런 사인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 국민의 입장에서 저는 맞지 않다. 예, 그렇게 봅니다.
1: 인사청문회 때문에 상당히 좀 바쁘시겠어요.
2: 네, 그렇죠. 뭐 자료 챙겨보랴. 또 네. 요새 언론에서 워낙 또 많은 이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1: 네.
2: 예 그런 부분도 챙겨보는 것도 굉장히 바쁘네요.
1: 좀
2: 예.
1: 따로 뭐 이렇게 히든 카드로 김승원 예. 후보자 이렇게 공격할 의혹 제기할 예. 만한 건이 따로 준비하시는 거 있어요?
2: 히든 카드를 지금 말씀드리면 안 되잖아요.
1: 아 있긴 있어요?
2: 검토 중에 있습니다.
1: 오, 인사청문회 저희도 잘 지켜보도록 할게요. 의원님
2: 예, 예.
1: 바쁘신 과정 중에 예. 인터뷰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이상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셨습니다.
3: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4: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의 원장 진수림입니다. 중풍은 불면증, 어지러움증, 두통, 이명, 불임, 과민성 비염, 위장장애, 만성기침과 함께 북경의술원의 특진 진료 중 하나입니다. 뇌출혈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전성이 강하고 가장 위험한 혈관류 출혈인 영어로 애니리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뇌 혈관에 얇은 부위가 있어서 작은 풍선처럼 혹은 꽈리처럼 부풀어 올라 뇌 혈관 여기저기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혈관이 부풀어 올랐으니 혈관 두께가 매우 얇아서 터지기가 쉽습니다. 이 뇌혈관류 출혈은 30대, 40대의 젊은 나이에도 올 수 있고 주로 지주막 하강 부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대부분 대형 사고입니다. 환자는 뇌압도 높아서 심한 두통과 구토가 있으며 안타깝게도 50% 정도의 사망률을 보입니다. 때문에 유전적으로 혈관류가 있으면은 혈압, 콜레스테롤 등 위험인자를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중풍이 오고 나면 양방에서는 피를 묽게 하는 와프린이나 아스피린을 처방하고 재활치료 외에는 중풍치료는 없습니다. 그러나 동양의술의 치료는 아주 우수합니다. 북경의술원에서는 한 번 중풍이 온 환자분들한테는 2차, 3차로 올 수 있는 중풍을 예방하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60대 초반의 여자분이 친구분들과 함께 오셨는데 진료를 해보니 치료를 해도 좋은 효과를 보기에는 어려운 케이스라 치료가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한테 많은 기대를 안고 오셨던 환자분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리시고 함께 오셨던 친구분들 중 한 분은 오늘 여기까지 환자분을 설득하여 오기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렇게 실망을 주시면 어떡하냐고 서운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치료를 해도 지금 이 상태에서 더 이상 진전이 없을 때에는 의사는 직면한 현실을 환자분한테 인식을 시켜야 합니다. 중풍 치료는 빨리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회복도 빠르고 후유증도 최소한으로 남는 좋은 치료 시기는 중풍 후 1개월에서 6개월입니다. 중풍은 북경의술원의 특진 진료입니다. 지금까지 북경의술원의 원장 진수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3: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의술원.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의술원.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장성철의 뉴스 명당, 여의도에서 분출되는 도파민을 책임질 여의도 숙녘 캠프 시작합니다. 여의도 정치권의 지지고 볶는 일, 이번 한 주 도파민 터졌던 각종 이슈들. 최근 이슈들이 근데 도파민 터지는 건가? 하여간 꼼꼼히 되짚어 보겠습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님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3: 요즘 한동훈 의원 정말 열일하고 계셔가지고 네.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많이 또 말씀하셔서 이 얘기 저기 많이 들으시죠.
4: 많이
3: 한동훈
4: 듣죠.
3: 의원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이거는
4: 많이 듣죠.
3: 그렇죠.
4: 예, 예.
3: 다 전달하세요?
4: 전달하려고 노력합니다.
3: 네, 알겠습니다. 시사저널 김종일 기자님 어서 오시고요.
5: 네, 안녕하세요.
3: 아, 요즘 힘드실 것 같아요.
5: 네, 휴가를 못 가고 있습니다.
3: 아니요. 김종일 기자님 뭐 이렇게 당연히 기자로서 활동하시는데 제가 힘들어한다는 분은 강수영 변호사님이요.
6: 아, 네.
3: 안 힘들어요?
6: 아니, 좀 괜찮은데요.
3: 괜찮아요?
6: 네.
3: 지금 이렇게 좀 여권의 입장도 좀 옹호도 하고 방어도 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6: 아, 뭐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정치인은 아니니까.
3: 네.
6: 뭐 해명해야 될 건 후보자 본인이 해명해야 될 거, 그러니까 원론이니까요.
3: 좋아요. 그러면 오늘 네. 강 변호사님께 직공 질문 많이 들어가겠습니다.
6: 네네네네.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3: 작은 악마님이 그냥 강변 오늘 붉은 복장 멋지네요.
6: 아이고,
3: 하면서
6: 맞습니다.
3: 관심과 칭찬을 해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용인 후보자 얘기부터 좀 먼저 갈게요. 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제 자진 사퇴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상외로 고를 선언했어요. 김종인 기자님,
5: 네.
3: 어떻게 보셨어요?
5: 일단 용인 후보자가 오전에 사무실로 출근을 안 했잖아요.
3: 안 했어요.
5: 네, 그래서 기자들이 많이 이거 오늘 좀 심상치 않은 거 아니야?
3: 그렇죠.
5: 네, 라고 했고 점심 먹고 이제 1시 40분에 기자회견을 잡았을 때 이거 사퇴하는 거 아니야?
3: 네.
5: 이제 이렇게 되면 언론에서 미리 속보로 써놓자 혹은 기존에 써놨던 거 바꾸자 해서 막 긴급 회의를 하거든요. 저희도 어제 그랬었어요.
3: 그래요?
5: 그래서 저희 반장, 부반장 다 제가 사퇴 기자회견이 겠지라고 했을 때 그게 상식적이지 않을까요? 라는 대답이 돌아왔었고 그랬는데 용인 기자회견 어제 한마디로 고였죠. 나는 자격이 있다. 그리고 청문회까지 가겠다라는 선언이 있었고 무엇보다 전 되게 어제 인상적이었던 게 자신의 임명은 인사권자의 결단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자신과 연동시켰어요.
3: 아.
5: 예, 그래서 청문회까지는 일단 간다라는
3: 네.
5: 부분이 있었고 또 어제 민주당이랑 청와대를 취재해보고 나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네. 청와대는 약간의 격앙됨도 감지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청와대 정무라인과 인사라인 혹은 대변인실과 미리 소통을 하고 한게 아니더라고요.
3: 전혀 아니에요?
5: 네, 그렇구나. 네, 그렇지 않고 이제 자신이 이제 끝까지 버티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네. 또 어제 용해인 그 후보자의 그 발언을 보면 지금 야당은 무분별하게 공세를 하고 있고 언론은 돈 없는 검증을 하고 있다라는 발언 외에 민주당이 휩쓸리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3: 맞아요.
5: 그래서 국민이 호도되고 있다라는 판단이 깔려있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네. 민주당한테도 왜 휩쓸리냐 왜 나 어머 안 해주냐
3: 네.
5: 이런 식의 발언을 했죠.
3: 윤희석 대변인님
4: 네.
3: 고할 거다라는 기자회견 할 거라고 예상하셨습니까?
4: 기자회견 한다고 했을 때는 사퇴인 줄 알았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처음에 제가 방송 들어가 직전에 이제 봤는데 그래서 이제 나오는 얘기도 그 어떠한 장관이 되려고 했었는데 과거형 가정법으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퇴하는구나 했는데 방송 2시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 얘기를 해서 네. 끝을 못 보고 들어간 거죠.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네. 보니까. 그래서 이분은 역시 우리의 예상을 좀 뛰어넘는구나. 그리고 그 한 15분 정도 제가 보고 들어갔는데 역시 정치인에 대해서 판단하면서 내용도 중요한데 발언을 전달함에 있어서의 태도라든지 이런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태도에 따라서 그 발언의 내용이 얼마나 흡수되냐 마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을 어제 그 용해인 의원의 발언을 통해서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3: 네.
4: 그렇게 얘기하면 마치 국민을 꾸짖는 듯한
3: 혼나는 듯한 태도. 느낌이었어요.
4: 예, 우리가 혼나는 거죠.
3: 네.
4: 그렇게 되면 속에서 처음에 듣다가도 맞는 말을 해서 듣다가도 다른 생각이 나겠죠.
3: 네.
4: 그러면 장관 후보자로서 수세에 몰린 상태에서 본인이 해명을 한다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는 뭐 부적절하다는 단어 외에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3: 강승 변호사님은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6: 뭐 머리가 지끈지끈했고요.
3: 예상을 하셨어요?
6: 아니요. 못했어요? 1시 39분에 우연히 이제 뉴스 보다가 방송 중에 다른 방송 중에 네. 긴급 기자회견 한다길래 40분, 1분 뒤에 한다 그러길래 제가 진행자한테 사퇴하는 것 같으니까
3: 그렇죠.
6: 꼭 이거 준비하자고 이렇게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전혀 반대 얘기가 나와서 근데 저는 좀 안타까운 건 용인 후보자가 이성을 찾았으면 좋겠다.
3: 오, 네. 어떤 부분이
6: 지금 이성을
3: 법적으로 문제 없잖아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저 법적으로는 문제 없네. 저 그렇게 좀 생각이 들던데.
6: 근데 법적으로 이, 뭐 겸직할 수 있는 건 다 아는 내용이지. 그게 새로운 내용 아니잖아요. 그게 네. 핵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하나하나 조목조목 좀 짚어보면은
3: 네.
6: 일단은 DJP 연합 이후에 야당의 뭐 장관을 지명한 것이 뭐 사례가 최초니 뭐 이런 취지 얘기를 하던데. 야당으로 인식하냐 이거예요 국민들이.
3: 그렇죠. 야당 맞아요 근데.
6: 이상하잖아요. 위성정당 타고 기본소득당한테 표를 준 적이 없어요 우리 국민들이 그 당시에는 그렇죠. 국회의원 될 때에는 네. 민주당 보고 표 줬는데 자기가 순번 받아서 된 건데 야당? 또 국민들 보기에는 이상하죠.
3: 네.
6: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저는 안타까운 건 의혹들이 많이 제기되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걸 조목조목 일일이 다 반박하는 게 대단히 하책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3: 왜요?
6: 왜냐하면 국민들이 우리 지켜보는 시민들이 그 세세한 거 하나하나 지금 관심이 없어요. 사실 본인이 지금 뭐 17% 16% 이렇게밖에 우호적인 여론이 안 나오는 근본적 원인이 큰 게 하나 있는데 그거 말고 나 억울해요. 나 이거 진짜 이런 식으로 언론이 하는 거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조목조목 반박하는 건 본인 이해관계와 그러니까 본인 감정과 관련된 문제고 사실 국민들이 바라는 건 젊은 나이에 어떻게 위성정당 타고 비례를 두 번이나 해놓고 장관을 하면서 비례도 안 내려놓는다고 이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게 제일 크잖아요.
3: 네.
6: 그게 해소가 안 된 상태에서 곁가지들을 막 이야기하면서 심지어 언론들은 이성을 찾으라 그리고 뭐 평론가들 평론도 다 봤다 내가 듣는데 뭔가 선동에 휩쓸리고 있다 뭐 이렇게 돼버리면 아, 여론이 왜 나쁜지를 전혀 모르고 본인 한풀이 하러 나왔구나. 더 나아가서는 본인이 뭔가 낙마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하고 민주당이나 청와대에 한판 하자고 얘기하는 거구나. 왜냐하면 계속 정치를 해야 되니까 본인은.
3: 네.
6: 이대로 낙마가 되면 다시 본인이 정치인으로 살아나는 게 아니라 다시 죽잖아요. 기본소득당과 지금 의원 자격도 시민들이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 억울해요. 오해받은 거 다 풀래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인가? 네, 안타깝습니다.
3: 윤희석 대변인님, 상황 반전에 도움이 안 되겠죠?
4: 그렇죠.
3: 근데 왜 저런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을까요? 그 참모들이랑 상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저렇게 결정을 내렸을까?
4: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네. 용현 후보자도 아마 직간접적으로 민주당 쪽 또는 청와대 쪽에서 물러나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접했을 것이고
3: 네.
4: 이 상황에서 자기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결국 자기 장관 안 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지금도.
3: 아, 그럴까요?
4: 그럼 그 전에 뭐라도 얘기를 해놓고 나중에 뭐 투쟁을 하든 아니면 해명을 하든 뭔가 기반 하나를 만들어 놓고 나와야 되겠다. 해명은 해야 되는데 청문회도 안 열리면 본인이 받은 의혹에 대해서 그냥 그걸 안고 가야 되니까 향후의 정치 생명 조금이라도 남기기 위해서라도 어제 그러한 발언은 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장관 임명과는 관계없는 그냥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의원 개인으로서의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 대통령실하고 참 민주당이 골치 아프겠어요. 이게 이제 컨트롤이나 감당이나 뭐 이렇게 대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본인 혼자 구하겠다 그러고.
4: 처음부터 지명을 잘했어야죠.
3: 지명을 잘했어야 했다.
6: 근데 이제 이게 물러나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뭐 지금 하나 남은 카드는 지명 처리잖아요.
3: 네.
6: 대통령의. 근데 인사청문회를 하고 하느냐 안 하고 하느냐 그 갈림길 같거든요.
3: 어떻게 할 것 같아요?
6: 근데 저는 인사청문회까지는 갈 것 같아요.
3: 그래요?
6: 지금도 여전히 분위기가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나게 만들고 문제점이 네. 오히려 드러나게 만들고 네. 지명 처리하는 게 낫지. 지금 지명 처리하면 언론에서 나오는 이야기나 국민의힘에서 제기하는 문제점만 듣고 처리하는 이야기가 돼버리면 정치적으로 안 좋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희 여기서부터 제 사견입니다. 여론의 흐름을 다 모니터링하고 계실 텐데 반등의 여지는 전혀 없고
3: 네.
6: 인사청문회에서 해명을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오해가 풀릴 것 같지가 않아요.
3: 네.
6: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의혹 중에 상당 부분은 너무 과장됐고 뭐 그건 알겠어요. 그게 귀에 안 들어와요. 우리 여기 있는 사람 누구도 그런 얘기 들었을 때 그 진실 공방에 대해서 막 우리 김승원 후보자처럼 뭐가 팩트냐 아니냐 관심이 안 가는 문제들이 대부분이고 큰 줄기가 해결이 안 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의지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건 뭐 사실관계 해명이 아니고 그래서 인사청문회 가기 전에 그리고 지금 어제 기자회견에서 거의 뭐 태도도 언론하고 싸우는 분 이게 언론하고 싸운다는 건 국민들하고 싸우는 거죠 사실. 국민들한테 왜 나 싫어해? 똑바로 좀 제대로 알아보고 욕하지 마 이런 태도니까 저는 좀 지명철의 결단을 빨리 내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 김종일 기자님, 네. 언론은 이성을 차리지 못한 겁니까?
5: 저는 방금 강 변호사님 말씀에 100% 동의하는데 네. 어제 영예인 후보자의 발언이 적반하장처럼 느껴졌다라는 민주당 의원들이 많았거든요.
3: 그래요?
5: 그게 왜 그러냐면 네. 국민이 마치 언론에 호도돼서 네. 야당의 무분별한 공세에 호도돼서 지금 부적격이다라는 여론 7명, 10명 중에 7명, 9명이다라고 느끼게끔 발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아까 앵커 말씀하셨던 것처럼 용혜인 후보자가 왜 어제 같은 태도로 윤희석 대변인 말씀처럼 왜 어제 같은 태도로 기자회견을 했을까? 무엇보다 기자회견을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물어봤더니 기본소득당 안파, 그다음에 이제 여가회 지금 청문회 준비하는 안파 민주당 네. 쪽을 물어봤더니 김승원 나비효과인 것 같다. 용혜인 후보자가 보기에는 지금 나한테 드러나는 의혹과 김승원 후보자가 지금 받고 있는 의혹이 비교가 되나?
3: 더 나빠.
5: 나는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지금 김승원 후보자가 받고 있는 문제는 진짜 심각한 문제들인데 근데 여기서 두 번째로 넘어가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용혜인 후보자한테 청와대에서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분명히 전달한 걸로 알고 있어요.
3: 네.
5: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방송들에서 이제 청와대 관계자들이나 민주당 고위 관계자들 우리가 흔히 이제 큰 뜻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해석되는 그런 분들이 나와서 사실상 업무를 전혀 안 해주니까
3: 네.
5: 이거에 대해서 되게 당황하면서 이게 이럴 수 있어? 라는 생각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3: 네.
5: 그래서 어제 자신의 임명은 인사권자의 결단이다. 라는 표현을 분명히 고려해서 나온 거고
3: 네.
5: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윤석 대변인 먼저 잘 말씀해 주셨는데 용혜인 후보자는 지금 일종의 질서 있는 퇴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본인도 장관직 하기 어렵다라는 거 알고 있고
3: 아이고.
5: 그런데 한석밖에 없는 아주 소수 정당으로서 기본소득당이라는 성체를 지키고 남은 임기를 보내려면 내부 결속, 내부 방어도 분명히 필요했다. 그래서 어제의 기자회견은 그렇게 읽히는 측면도 있다.
3: 그런 판단이면은 인사청문회 장에서 상당히 인사청문위원들의 질문에 공격적으로 답변을 하고 오히려 공격적인 질문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윤희석 대변인님, 한동훈 의원은 너무 좀 사람을 차별하는 거 아니에요?
4: 아.
3: 용혜인 후보에 대해서는 일찌감치 버려, 뭐 억울해하지 말라 하면서 용혜인 후보에 대해서는 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은데.
4: 글쎄요, 뭐 선택과 집중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 이미 네. 용혜인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 초기에 한 2, 3일 사이에 그 지난주 일요일 임명된 거잖아요. 지명됐는데 월화수 정도에 저는 끝났다고 판단했고
3: 네.
4: 아마 한동훈 의원도 비슷한 생각이 아니었을까. 굳이 한동훈 의원이 거기에 참전하지 않아도
3: 네.
4: 용인 후보에 대해서는 뭐 다른 분들이 워낙 많이 하고 언론에서도 많이 문제 제기하기 때문에
3: 네.
4: 그랬던 거 아닌가.
6: 용인 후보자한테 제가 뭐 이 방송 뭐 보실지 모르겠지만
3: 쇼츠를 만들어서 제가 용인 후보에게 보내줄게요. 하세요.
6: 부탁드리고 싶은 게 지금 가장 큰 줄기가 본인이 지명된 원인 중에 이유가 두 가지가 진보정당, 소수 진보정당하고 여성, 청년 이렇게 세 그룹인데 다 지금 좋지 않잖아요. 시민들까지 여론 가지 않더라도. 진보정당이 우려하는 건요. 지금 용혜인 후보자의 행동을 두고 군소정당들, 진보정당들이 다 이렇게 위성정당 타고 하지 않고요. 전부 다 그렇진 않고요. 재정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름대로 소신을 지키면서 하고 있어요. 예, 고생하시는 건 알겠는데 지금 이렇게 버티시면 그 군소정당들 다 기본소득당처럼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라고 시민들이 오해하게 됩니다. 그걸 대단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진보정당들이. 그래서 이건 대단히 유감이고 여성계에서도 과거에 이제 뭐 언더조직 이야기 나옵니다만 언더조직 색깔론으로 자꾸 그쪽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건 무시하셔도 되고 중요한 건 여성에 관련된 억압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진상규명에 협조하지 않고 사과문 채택하자 그러는데 반대하시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성들한테 상처를 주거든요. 그럼 또 여성운동하는 사람들이 또 위선적이라고 프레임 씌워지면 이거 회복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조국 후보자가 문제점이 그거예요. 위선을 벗겨내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대요. 그 이미지. 지금 안 될지도 몰라. 그 용인 후보자가 그 우를 다시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3: 감동적입니다. 꼭 만들어서 보내드릴게요. 저 용혜인 후보자에게 사회자로서 한마디 좀 할게요. 좀 준비해왔는데 인사청문회 자리는 형사재판 자리 아니에요. 불법 여무만 보는 자리가 아닙니다. 공직자로서 도덕성, 공적 책임, 이해 충돌, 직무 수행 적합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법을 어기지 않았어. 법에 저촉되지 않아. 이것만 갖고 장관 후보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상당히 좀 착각이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공직 적격성을 갖고 있느냐 이 부분이 우리가 인사청문회 하는 기본적인 이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김승훈 후보자와 관련된 논란으로 넘어가 볼게요. 방금 전에 인사청문회 준비기획단에 출근하면서 김승훈 후보자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검찰개혁 등 했던 그때 마음가짐으로 개혁에 매진할 것이다. 준비단에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공지할 것이다. 제넨셀 영작개혁판사 아들이 의원실에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실비 정도만 지급했고 떳떳하지 못할 일이 없다. 특히 아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예? 조국 아들 뭐 최강욱 변호사 사무실 뭐 이때도 이 정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때 참 국민들이 이해했는지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우 이거 용혜인 후보자는 이성을 차려요 그랬는데 여기는 수고하세요 이렇게 좀 인사를 했네요.
5: 민주당 내부를 취재해 보면 네.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용혜인 후보자가 청문회까지 가서 설사 이제 민주당에서 밀어붙여서 장관직 임명을 하면 임명이 네. 되면 장관직 수행이 가능할 것이다. 두세 달만 지나면 여러 이슈들이 지나갈 것이고 사법적 그렇죠.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장관직 수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김승훈 후보자가 장관직 임명이 되면 장관직 수행을 할 수 있을까?
3: 왜요?
5: 라고 물어보는 민주당 의원이 상당히 많아요.
3: 왜요?
5: 왜냐하면 당장 영이 서지 않을 것이고 하반기 국감 내내 주요 타깃이 될 것이고 네. 저한테 당장 이렇게 물어봐요. 김 기자에 더 심층 보도 안 할 거야? 취재 안 할 거야? 김승훈 후보자 관련해서? 계속 물고 끝까지 갈 거 아니야? 야당의 공격도 멈추지 않을 거고 무엇보다 본인의 사법적 리스크가 당과 연결되고 타고 올라가면 청와대랑 대통령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김승원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하는 게 우리로서는 훨씬 더 리스키해 네. 라고 말씀하신 의원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3: 오, 되게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시는 분이네요. 강수영 변호사님, 네. 김승원 후보자 의혹 이거 돌파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6: 저 인사청문회가 큰 분기점이 될 것 같고요.
3: 저는 인사청문회까지는 가야 된다?
6: 네네.
3: 네, 15일. 오케이.
6: 저는 개인적으로도 네. 인사청문회까지는 판단을 보류하고 있어요. 인사청문회에서 만약에 거짓말을 한다, 그럼 끝입니다.
3: 거짓말이라면 뭘 네. 거짓말?
6: 해명할 때 질문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간에 네. 거짓말을 하게 되면 네. 끝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 뭐 대표적으로 그럼 있고 맨날 제가 강조하는 건데 일단 첫 질문일 가능성 공익적 민원 뭐 민원 전달 네, 네. 이거에 대해서 죄송하다 네. 잘못했음 네. 그건 아니죠 솔직히 무슨 공익적 민원 전달 친하니까 네. 가까우니까 전달해달라고 하니 국감장에서 국감하고 있는데도 전화기 들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3: 잠깐만요.
6: 워낙 친하니까
3: 강수영 네. 변호사님 네. 너무 양심적으로 편하게 지금 평론하는 거 아니에요?
6: 왜요? 왜요?
3: 옹호하고 방어해줘야지 지금.
6: 뭘 방어해요?
3: 민주당.
6: 아니 방어는 제가 얘기할 게 많은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건 방어를 하려고 해도 네. 장관 어떻게 뚫고 가려고 해도 대전제가 첫 단추가 잘못한 걸 인정하고 그다음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3: 그렇죠.
6: 아니 지금 뭐 나오고 있는 뭐 제3자 뇌물죄다 뭐 지금 이제 더 확장이 돼가지고 뭐 영등포 경찰서에 추가 수사 재수사를 한다 기소될 수도 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얘기할 게 많은데 근데 앞단에서 아이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이거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점을 얘기하고 국민들한테 숙이고 그러나 내가 뭐 국민들을 건강에 안전을 해하게 하거나 식약처의 어떤 업무를 방해하거나 부정한 일이 생기게 하지는 않았으니까 제가 부적절한 처신을 했지만 이해해달라 이렇게 읍소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도 있지. 코로나 한국에서 뭐 약 개발되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뭐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억울할 수도 있어요. 뭐 독약이다 이런 단어에 막 솔직히 저도 좀 그건 정말 심한 얘기는 독약이라는 건 햄스터가 다섯 마리 중에 한 마리 죽었다고 독약이다. 이거 반박할 수 있고 과학적 이야기 할 수 있고 뭐 인성실험 하다 보면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국민들 귀에 잘 안 들리고 네. 오빠! 이 오빠라는 단어가 강렬하게 지금 전 국민들한테 박혀 있잖아요.
3: 오빠 나를 믿어.
6: 네.
3: 제일 좋은 이야기야.
6: 아 물론 그것도 억울할 수 있어요. 뭐 연인 관계인 것처럼 자꾸 이제 뭉게뭉게 구름이 핀 거 억울하실 수 있어요.
3: 네.
6: 그 검찰 자료 보면 진짜 연인은 따로 있었다는 게 다 나온단 말이에요.
3: 네, 네.
6: 김수현 의원이 연인이 아니라는 거는 수사 결과 있어야 아는데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네. 사적 일단은, 관계 때문에 민원이 전달됐다는 건 맞다.
3: 네.
6: 그 민원 자체가 그렇습니다. 부정한 건 아니더라도 네. 그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3: 그거는 일단 그렇게 풀고 나가는 게 맞다.
6: 그렇죠.
3: 윤희석 대변인님 네. 이게 공격수 입장이 아니라 네. 김승원 장관 후보자의 이제 참모야.
4: 네.
3: 그럼 인사청문회 때 어떠한 입장을 먼저 딱 치고 나가야 됩니다라고 건의를 하겠어요.
4: 말씀하신 대로 그 앞단을 얘기해야 돼요.
3: 네.
4: 뒤에 뭐 내가 이러이러해서 억울한 기소유예를 당했다든지
3: 네.
4: 이쪽 무죄니까 나는 무혐의로 됐어야 된다든지 또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법리적으로 또 해서 검찰에 또 뭐 어떤 거라든지
3: 네.
4: 뭐 자료가 어디서 나왔던 이런 얘기하면요. 완전히 그거는 실패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사생활이 왜 그래? 라고 다들 생각하는 거잖아요.
3: 그러니까요.
4: 그러면 뭐라고 그 말하기가 좀 어려운 게 그 관계를 정말 저는 모르니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생각은 안 되지만
3: 네.
4: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족들에게 사과하는 마음으로 국민께 얘기해야 한다.
3: 일단 사과부터 해라.
4: 관계 종류에 대해서는 가족들은 정의를 내렸을 거 아닙니까? 그 국민들은 그런 거 알고 싶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요. 어떻게 시각처장한테 바로 민원이 갈 수 있는 사이가 사적 관계에서 정말 친족, 가족이면 안 할 겁니다 아마.
3: 네.
4: 진짜 친여동생이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럼 김승호 후보자 이렇게 했겠게 너 왜 그러냐 오빠한테 이렇게 했겠죠.
3: 네.
4: 그게 아니니까 이렇게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일반적인 감정을 반영해서 진솔하게 얘기를 하고 솔직히 말하면 본인도 그게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뒤로 자꾸 모는 거 아니에요. 뒤 얘기를 자꾸 하려고 하고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얘기가 필요해요? 해명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3: 네.
4: 이게 나와버렸는데.
3: 그러니까 녹취나 거기서 만약 육성이라도 틀어주게 된다면
4: 네?
3: 이거 어떻게 반박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6: 아니 근데 제 생각에는 그 친분 때문에 이렇게 민원이 전달된 것까지 이제 훌 털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의혹도 있잖아요.
3: 네.
6: 이거 양 씨한테 6억 원 가는 거 알고 했지.
3: 네.
6: 뭐 혹은 뭐 이거 300억 투자되는 거 알고 했죠. 이거 추천억이 5억 간다 막 이런 얘기 알고 이거 금전이 걸린 거죠. 이거 부정한 청탁 맞죠? 시각처장한테 어떻게 부탁했어요? 전달만 한 거 맞아요? 아니면 뭐 이렇게 좀 제네셀 빨리 해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면 이거는 막을 수 있어요. 이건 전부 다. 왜냐하면 판결과 검찰 수사 결론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이제 대처하면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김성원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적합도를 따질 때에는 그 뒷이야기는 지금 다른 전선이 형성돼 있습니다. 한동훈 의원에 대한 전선이 형성돼 있는 거고요. 그거는 이 인사청문회 결과가 어떻게 되든 김성원 의원이 장관이 되든 안 되든 이건 계속 아마 민주당이 전선을 형성하고 앞으로 많이 싸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3: 네.
6: 왜냐하면 김성원 후보자는 냉정하게 얘기해서 대체제가 있어요. 다른 분이 장관 하시면 되죠.
3: 네.
6: 그러나 한동훈 의원은 대선주자 아닙니까? 보수 진영이 유력한.
3: 네.
6: 지금 민주당은 오히려 잘됐다. 이참에 한번 이 과거 정치검찰 행태를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공격을 해가지고 철저히 한번 시민들에게 이 잘못된 것을 알리자. 그렇게 돼가는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그래서 근데 그건 그건데 일단 급선무는 인사청문회니까 김성 후보자가 좀 냉정하게 좀 인정할 거 인정했으면.
3: 김준일 기자님.
4: 네.
3: 기자의 눈으로 봤을 때 가장 크게 보이는 네. 약점? 그건 뭘로 보이세요?
7: 김승원 후보자는 저는 사실 공직자로서의 처신 얘기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3: 그렇죠.
7: 그런데 저는 오히려 더 본질은 공소시효라고 생각해요.
3: 아 그래요?
7: 네, 인사청문회에서 당연히 지금은 공직자로서의 그러니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이제 불편했던 이제 처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저는 김승원 후보자 왜 이런 그 수많은 숱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임명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메인 퀘스천은 핵심 본질은 공소취소 아니냐. 이재명 그래요? 대통령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인사청문회 후든 인사청문회 날이든 그 질문이 나올 거고
3: 네.
7: 지금 무엇보다 저는 언론에서 제일 이제 지금 당장은 김승원 후보자, 용인 후보자의 이제 처신 그다음에 의혹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파고들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 대체 왜 이러지? 대체 어떻게 검증한 거지? 알고도 흐린 눈을 한 건가? 아니면 정말 지금 구멍이 숭숭 뚫린 건가? 청와대에서 아니 지금 언론들이 당장 국민의힘과 지금 협업해서 혹은 청와대 열심히 취재해서 진짜 인사위원회가 열리긴 열렸냐? 그리고 인사위원회에서 대체 뭘 검증했냐? 이라는 취재를 엄청나게 하고 있거든요.
3: 네.
7: 안 그러면 설명이 안 돼요 지금. 김승원 후보자의 지금 숱한 검증들이 언론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동훈 의원과 야당에서 좀 하고 있는 건데 많이 하고 있는 건데 왜 이걸 몰랐지 청와대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얼마나 촘촘하게 이루어지는 거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지금의 상황이 잘 납득이 안 돼요.
8: 그거는 이제 인사청문회 끝나고 분명히 이제 대통령께서 네. 뭔가 한 말씀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민주당과 청와대의 분위기는 네. 어쨌든 임명한다, 임명 강행한다 이런 분위기가 좀 강한가요?
7: 네. 일단 김승원 후보자는 여기서 더 밀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8: 그래요.
7: 예, 그래서 민주당의 개파색이 옅은 의원들이나 이제 상당수의 이제 전략통이라고 얘기되는 의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매우 안 좋잖아요. 네. 우리가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러다가 진짜 앞자리 찍을 수도 있다.
8: 네.
7: 그리고 이거는 일을 잘한다고 다시 회복되는 지지율이 아니다.
8: 네.
7: 그래서 진짜 심각하다. 그리고 김성원 후보자가 용인 후보자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이유는
8: 네.
7: 계속해서 이번에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프랑스에서 자신의 그 연임에 대한 헌법에 명확하게 제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8: 네.
7: 김성원 후보자를 임명하는 순간 모든 국정 운영의 종착점이 결국에는 재판받지 않기 위해서라는
8: 그래요.
7: 이미지가 딱 찍혀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제일 본질적으로 보고 있어요.
8: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별다른 입장을 얘기 안 하시면 이거는 맞다. 그렇게 야당은 계속 공격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지율은 더 떨어질 것 같고.
7: 그래서 오히려 분기점은 다음 주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8: 네.
7: 다음 주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대통령의 기자간담회 기자회견일 네. 수 있어요.
8: 어제 나온 김에 그냥 대통령 지지율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어제 MBS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2주 전보다 한 7% 막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오늘 갤럽 좀 이따 나올 건데 떨어질 것 같고 결국에는 이 개각 문제 이 인사들의 여러 가지 의혹 것들이 영향을 끼쳤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결국.
4: 그렇죠. 왜 우리 역대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은 모두 포함해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느냐 이게 똑같지 않습니까?
8: 네.
4: 그 제도의 문제도 꽤 있는 듯해요. 단임 대통령이 갖는 한계에다가
8: 네.
4: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 사이에 명확한 뭔가가 없기 때문에 이게 뭐 넘나들면서 섞여버리고. 또 대선 과정이 워낙에 치열해지면서 어떤 국정 운영에 대한 방향을 정해놓은 소위 말하는 준비된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라
8: 네.
4: 정치적으로 바람을 타고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집권을 하고 그래서 집권 철학이라든지 국정 운영에 대한 방향이 정립되지 않은 가운데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들었다가
8: 네.
4: 옆을 얘기를 들었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지지율 빠지는 아마 이런 것이 반복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8: 네.
4: 이 대통령 입장에서 용인 후보를 지명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이거 좋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8: 그랬을까요?
4: 다 옆에서 그랬을 거예요. 2030 여성의 당차고 뭐 이런 얘기 기본소득 좋아 갔을 텐데 거기서 함정 하나는 일반 국민들이 용인 후보자를 바라보는 그 시각을 아마 접하지 못했을 거다.
8: 네.
4: 워낙에 처음에 친분이라고 할까요? 기본소득을 매개로 해서 용인 후보자 국회의원 되기 전부터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었고 위성정당 두 번 하면서 더 끈끈해졌을 것이고 민주당 의원들보다도 훨씬 더 이재명 대통령에게 잘했던
8: 맞아요.
4: 이런 것이 작용하니까 맞아요. 눈이 가려지죠. 옆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좋습니다 했겠죠. 이런 겁니다.
8: 강승윤 변호사님,
6: 네.
8: 추미애 그 경기도지사는 지지율 하락은 검찰개혁 때문이다. 다른 이유 없다. 이렇게 좀 진단하고 계세요. 동의하십니까?
6: 검찰개혁 때문이다.
8: 네.
6: 검찰개혁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 때문이다.
8: 네.
6: 라고 표현에 맞겠죠?
8: 네.
6: 전혀 동의할 수 없죠. 지금 여론조사를 면밀하게 좀 분석을 해서 어디가 빠지고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8: 네.
6: 결국 제가 파악하기로 여론조사 뭐 데이터를 떠나서 길거리에서 사람들 민심을 직접 좀 들어봐라. 사람들 이야기를 직접
8: 네.
6: 들어보면 결국 경제 문제가 커요. 지금 사실은. 정치적 아젠다는 사실 지금 선거철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어요. 상대적으로. 근데 그러면 먹고 살기가 좋으냐. 그게 문제예요.
8: 반도체 호황 때문에 그렇지
6: 네.
8: 다른 실물 경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6: 그렇죠. 왜 내 삶의 변화가 없지가 핵심이지
8: 네.
6: 청년들도 똑같아요. 청년들 취업 안 되는 거 똑같아요 지금.
8: 네.
6: 나아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법인세가 많이 거쳐서 내년에 슈퍼 예산이 이제 편성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내 삶이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별로 없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에요.
8: 네.
6: 그러면 지금 정치권이 해야 되는 문제도 거기에 달려 있는데 혹은 여당이 해야 될 것도 거기에 달려 있는데 이 사람들이 뉴스를 안 보는 이유는요. 불성실하거나 뭐 민주의식이 부족하거나 그게 아니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는 이건데 뉴스를 틀면 딴 얘기가 나와요.
8: 네.
6: 온통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기 싫은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해 도대체. 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장관 뭐 다른 사람 하면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의 핵심인데 추미애 지사는 제가 굉장히 유감스러운 건 네. 검찰 개혁을 제대로 안 해서 기존 지지층들이 떠나고 있다.
8: 네.
6: 핵심 맞아요. 코어들이 떠나고 있다. 네. 김호준 씨 논리하고 똑같아요.
8: 똑같아요.
6: 근데 그러면 검찰 개혁에 대해서 가장 극단적 형태로 가령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차피 지지율 떨어지는데 그냥 의석수도 많이 가지고 있고 대통령 권한도 가지고 있는데 확 갖다 밀어버리지. 어차피 떨어질 거 뭐 그걸 갖다가 어설프게 보수에 뭐 어필하고 중도 의식하고 시민들 뭐 부작용 의식하고 한다고 해서 지지율이 올라가냐 떨어지고 있지 않냐 떨어지는 김에 그냥 해버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막 대단히 무책임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8: 네.
6: 그럼 그래서 그럼 다음은 그분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다음 정권 가져오는 거 다음 권력 가져오는 게 그게 되겠느냐는 겁니다. 안 되잖아요.
8: 알겠습니다. 그 김종인 기자님
9: 네.
8: 일각에서는요 이렇게 지지율 하락 추세가 계속되는데
9: 네.
8: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에 네. 파병을 결정하게 되면
9: 네.
8: 지지층은 엄청나게 반발할 거고
9: 그렇죠.
8: 그러면 김어준 씨가 예측한 것처럼 대통령의 지지율 앞자리가 2자 찍을 수 있다.
9: 네.
8: 이러한 분석을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7: 그런 우려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민주당 의원들도 지금 파병에 대해서 이걸 물어보면
8: 네.
7: 제가 이제 엄청 예민한 현안들에 대해서 많이 물어볼 때 대답하기 제일 어려워하는 게 파병이에요.
8: 네.
7: 이거 진짜 어려운 문제다. 그리고 지금 지지율 하락세에서 이거 대국민 설득 만약에 파병을 한다면
8: 네.
7: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8: 국민 여론도 그렇게 썩 호의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7: 그렇죠. 네,
8: 반대 여론이 좀 높더라고요.
7: 예, 그리고 파병을 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가시적 성과를 미국과 이제 받아낼 수 있는 협상이 진행돼야 되는데 투트랙으로
8: 그렇죠.
7: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8: 알겠습니다. 저희 3부 여기서 마치고요. 광고 잠깐 듣고 4부에서는 인사청문회 과정 중에 제일 핫한 인물이 한동훈 의원이에요.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한번 낱낱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10: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11: 시작합니다.
12: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새벽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체를 쏜 사실을 확인하고 미사일 재원과 사거리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일 경우 지난달 20일 이후 23일 만에 재발사입니다.
11: 조현 외교부 장관은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우리 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 정해진 건 없다는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조 장관이 이번 통화에서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해 결정된 것이 없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 내 우리 선박을 포함한 모든 선박에 자유롭고 안전한 통항이 보장돼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현 중동 상황에 대한 이란의 입장을 설명하고 소통을 이어가자고 말했습니다.
12: 청와대는 최근 국방부 등 부처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둘러싼 정보 유출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감찰에 착수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관련 법령에 의거해 엄중하게 점검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강유정 수석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감찰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대신 군사나 외교 안보와 관련된 정보는 고도의 보안 사항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해당 정보는 유출되면 국가 안보와 국익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이 요청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놓고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1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압박을 무시할 수도 없지만 일단 파병을 결정하면 원치 않는 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강민경 기자가 정부의 딜레마를 정리했습니다.
13: 군사적 기여 방안을 검토한다고는 했지만 우리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극도로 신중한 입장입니다. 국방부가 중동에 현지 조사단을 보낸 것도 실태 파악일 뿐 파병을 전제로 한 움직임은 아니었다고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14: 최종적으로 정부가 어떠한 그런 문제에 대한 방침이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13: 파병 논의가 급물살을 탄 배경엔 유독 한국을 콕 집어 공개 압박을 이어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남북 대치 상황과 주한미군 주둔까지 거론하며 혹독한 동맹 청구서를 들이밀었습니다.
15: We have 39,000 soldiers over there.
9: guarding you from Kim Jong-un, your next-door neighbor, and you're not going to help us on a very easy military operation in Iran? That's strange.
13: 여기에 수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와 반도체 등 관세 협상이 맞물려 돌아가고 모처럼 살아난 북미 대화 불씨도 지켜야 합니다. 정부의 셈법이 복잡한 이유입니다. 또 일단 파병을 결정하면 비전투 부대라도 한국은 미 이란 전쟁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돼 이란의 직접 보복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15: 함 코레이 중국이 함 사이르 케슈바르하 미두난 케 하르구네 모샤르켓 달 اقدامات تجاوزکارانه و مداخله جویانه آمریکا در منطقه به منزله همدستی با یک
13: 시민사회는 물론 여권 일각으로까지 번진 파병 반대 여론도 부담입니다. 하지만 미국 중간 선거와 전시작전권 전환을 다룰 한미 안보 협의회가 나란히 11월에 몰려 있어 그 전에 매듭 지어야 한미 간의 다른 현안에 미칠 여파를 줄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해외 파병은 국회 동의가 필수고 여론을 정리할 시간까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에게 주어진 시간은 길지 않아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0: 점령한 홍해 연안을 탈환하기 위한 반격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1: 중국과 러시아, 이란 등이 참여하는 신흥 경제국 모임 브릭스가 오늘 인도에서 정상회의를 엽니다.
0: 중동 전쟁을 놓고 회원국 간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서방이 주도권을 되찾으려 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일갈했습니다. 이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신흥 경제국 모임 브릭스 회원국 정상과 대표단이 속속 인도 뉴델리에 도착합니다. 이틀 동안 열리는 브릭스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최대 화두는 역시 미국과 이란의 전쟁입니다. 미국의 이른바 경제적 왕따 작전에 직면한 이란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브릭스에 100억 달러 규모의 재보험 회사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기간시설과 에너지 프로젝트에 따르는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는데 서방의 금융 봉쇄를 우회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러시아 역시 이란과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사회의 전방위 제재를 받는 상황입니다. 개막전 행사에 이란 대통령과 함께 참석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서방의 독설을 쏟아냈습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회원국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 등은 이란 측에 서 있습니다. 반면 이란의 공격을 받은 아랍에미리트, 친미 성향의 사우디아라비아 등 회원국 간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중동전쟁에 대한 회원국 입장을 공동성명에 모아내기 힘들 것이란 전망 속에 의장국인 인도 모디 총리는 항행과 무역의 자유를 강조하며 절충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글로벌 트레이드 tabhi aage badh sakta hai jab sea lanes secure ho supply routes open ho aur seafarers safe ho.
2: 이번 회의에는 9년 만에 인도를 방문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참석합니다. 2006년 창설 이후 11개국으로 회원국을 늘린 브릭스는 서방 중심의 국제 질서에 도전하며 경제적 지정학적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중동 전쟁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있지만 전쟁 장기화에 따른 미국 서민들의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0: 경유 가격이 사상 최고를 기록하는 등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다음 주 금리 인상이 점차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유투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4: 대두와 옥수수 수확철을 맞은 미국 농가에서 기쁜 한숨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연중 농기계 사용이 가장 많은 시기, 경유의 가격이 갤런당 6달러를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지난해 이맘때와 비교하면 무려 63%나 폭등했습니다.
5: We have to harvest. We have to run the machines. We have to use the diesel. So bottom line is it cuts into our bottom line.
4: 주요 운송 수단인 트럭이나 기차는 물론 각종 중장비 운영 부담까지 커지면서 미국 경제 전반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휘발유의 평균 소매 가격도 갤런당 4.29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중동의 상황이 극적으로 호전되지 않는 한 5달러 돌파는 시간 문제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6: It takes food out of the mouths of your children and it's just it's crazy and there's really no need for it.
4: 에너지 가격 상승의 여파로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작년보다 3.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물가도 2.4%나 올라 인플레이션이 쉽게 해소되기 어렵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선 다음 주 기준금리 인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금리 인상을 점치는 전문가들이 80%를 넘어섰습니다. 전쟁이 소강 상태에 들어가면서 반짝반등했던 미국 소비자들의 심리도 다시 악화하고 있습니다. 미시간대의 소비자 심리 지수는 지난달보다 7.5%

0: 5%나 폭락하면서 47.8을 기록했습니다. 사상 최악이었던 지난 5월의 44.8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입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1: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잘된 인사라며 업무 태세를 분명히 한 민주당은 수사 자료를 불법 유출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반드시 처벌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해당 사건 제보자 신상도 일부 공개했는데 국민의힘과 한 의원은 정권의 위협이 되면 공익 제보자도 짓밟는다며 신상 공개는 중범죄라고 역공에 나섰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키겠다며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평가했습니다. 연일 김 후보자 관련 의혹을 제기 중인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두고는 관종 정치다, 검찰 잔당 세력의 내란 연속 행위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3: 불법 자료 커넥션 세력입니다. 이번 기회에 모두 색출하고 처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2: 박선원 최고위원은 해당 사건의 제보자 이력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인사들과도 친분이 있었는데도 검찰이 김 후보자를 비롯한 민주당 인사들만 선택적으로 수사했다고 반격에 나섰습니다.
4: 검찰은 식약처와 김승원 의원을 엮어서 최종적으로는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까지 겨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2: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청탁 의혹은 제대로 해명하지 않은 채 제보자 색출과 흠집내기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5: 정권의 위협이 되는 사람이라면 그분이 피해자이고 공익적인 일을 하더라도 저렇게 짓밟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 한 의원은 공익제보자 신상 공개는 징역 5년까지 처할 수 있는 중범죄라며 민주당 김민석 대표 등이 단체로 다 공범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6: 공익제보자들, 이런 분들을 이빨 드러내고 물어뜯지 마십시오. 저를 물어뜯으세요. 제가 국민을 대신해서 그 이빨 다 뽑아드리겠습니다.
2: 국회에서는 관련 피해 주주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7: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2: 수사정보 유출과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이미 고소고발전까지 벌어진 상황. 오는 15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까지 극한 대립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1: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 심려를 끼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어제 청문준비단 출근길에서 상세한 사항은 인사청문회에서 잘 설명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제넨스의 창업주 강모 씨 구속영장을 기각한 정모판사의 아들이 자신의 의원실에 입법보조원으로 근무했다는 논란과 관련해서는 떳떳하기 때문에 공개 면접을 통해 채용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식약처 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했던 시기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고충 민원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직접 해명에 나섰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시절부터 전문성보다는 정치적 셈법에 매몰된 장관 인선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번에도 그런 비판을 피해가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8: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성평등 가족부 장관으로 지명하며 이재명 정부는 외연 확장을 노린 거로 보입니다. 워킹맘이라는 상징성에 진보적인 선명성으로 보수 진영 인사보다 정치적 부담이 덜하기 때문입니다. 용 후보자 본인도 여야 통합에 의미를 뒀습니다.
9: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 자체가 김대중 정부 DJP 연합 이후 첫 번째 사례입니다. 야당 현역 의원을 지명한 연합의 취지도 읽어야 합니다.
8: 하지만 세간의 시선은 다릅니다. 여성계에서조차 지지율 반등을 위한 정치적 셈법이라는 비판이 쏟아집니다. 사실 성평등부 장관 자리는 전신인 여성가족부 시절부터 풍파를 겪어왔습니다. 부처의 정체성이나 전문성보단 여성 장관 구색 맞추기나 측근을 안치기 위한 인선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첫 장관으로 친명계 강선우 의원을 지명했지만 검증 부족으로 낙마했고 박근혜 정부에선 친박계 조윤선, 강은희 의원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존립 자체가 위협을 받으며 부처를 없애러 온 장관 후보자가 등장한 적도 있습니다.
10: 여성 가족부는 그 해체하겠다라는 것이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에 아주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습니다.
8: 정무적 판단에 무게를 둔 인선으로 장관 후보자들이 청문회까지 치르고도 결국 낙마한 게 수차례. 같은 계산기를 두드리고도 이번엔 다른 결과를 낼 수 있을지, 그 결과가 정치가 아닌 정책에 닿을 수 있을지 지켜보는 시선이 많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1: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교통법규를 상습 위반하고 과거 경찰관을 상대로 교통사고를 낸 전력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어제 경찰청에 확인한 결과 김 후보자는 2005년 9월 전남 영광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처리 중인 경찰 공무원을 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5년간 중앙선 침범과 신호위반 등으로 4차례 과태료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주 의원은 대법관 후보자인 만큼 교통법규 준수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2005년 경찰관 교통사고에 대해 자세한 경위를 소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의 대법관 후임 재재청 요구에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식 석상에서 사법권의 독립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선례가 없던 청와대의 재재청 요구에 조 대법원장은 여러 선택지를 두고 막판 결단을 고심하는 모양새입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11: 청와대로부터 대법관 재재청 공을 넘겨받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2주째 침묵으로 장고를 이어갔습니다.
12: 원장님, 대법관 재재청 관련 입장 있으십니까? 이번 주 안에 발표하실 예정이시니까.
11: 법원의 날을 맞아 오랜만에 공식 발언대에선 조 대법원장. 재재청 요구 관련 언급이 있을지 관심이 쏠렸는데 현안을 콕 집은 구체적인 발언은 없었습니다. 대신 기념사에 독립이란 단어만 8차례나 등장할 정도로 사법부 독립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13: 정치 권력, 사회 세력은 물론 소송 당사자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11: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삼권분립 원칙을 강조하는 원론적 발언이지만 후임 대법관 임명을 고리로 한 갈등 속 대법관 공백 사태까지 현실화한 상황인 만큼 다양한 해석을 낳았습니다. 대법원은 후속 절차 검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존 추천위 결정을 존중해달라는 청와대의 요구 수용, 추천위를 새로 꾸리는 후보 원점 재검토, 새로운 절충안 제시 등 여러 선택지를 두고 막바지 결단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재청권 침해라는 법조계 일각의 비판은 물론 학계의 의견과 여론을 폭넓게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이 길어지는 침묵을 깨고 언제쯤 공식 입장을 낼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대법관 공석 사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법조계 안팎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1: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히 재재청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수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법관의 장기 공석으로 인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청와대는 국민의 온전한 재판 청구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 외압 의혹을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대사 임명을 도피 행위로 보기 어렵고 범인 도피 목적도 단정할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14: 22대 총선을 앞둔 2024년 3월 최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 호주 대사로 임명돼 출국했다가 도피성 출국 논란에 11일 만에 귀국했습니다.
15: 이미 수차례 걸쳐서 그런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14: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은 23년 11월 이 전 장관을 대사로 임명 지시한 것이 도피 목적이었다며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3년여 만에 나온 첫 법원의 결론은 무죄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임명 배경에 도피나 수사방해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임명 전, 이 전 장관의 출국 금지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국가 원수로서의 인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호주 대사 임명이 범인 도피 행위인지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대사는 소재나 신분을 공식 확인할 수 있다며 통상의 도피와 성질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윤 전 대통령의 형식적인 인사 절차나 출국 금지를 해제하라는 부당 지시 역시 없었다고 봤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등 나머지 피고인들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재판부에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16: 대통령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를 범인을 도피시킨 것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무리했다. 그러니까 재판부께서 이제 그 점을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14: 반면 VIP 경로설이 불거진 뒤 윤 전 대통령이 수사를 피하려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켰다고 판단한 특검은 판결문을 살펴보고 항소 여부를 고민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특검에 즉각 항소를 촉구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17: 질병관리청이 지난해보다 한 달여 앞서 전국에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의원급 의료기관, 그러니까 동네 의원을 찾은 독감 의심 환자는 8월 마지막 주에 1,000명당 13.3명에서 9월 첫 주 1,000명당 25.3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소아 청소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고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질병청은 고령층과 임신부, 어린이 등은 오는 21일부터 시작하는 국가 예방접종을 통해 백신을 꼭 맞으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24시간 1대1 지원 서비스와 통합 돌봄을 확대해 발달장애인 국가 돌봄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성인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 서비스와 장애아동 양육 지원 시간도 늘릴 계획입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18: 중증 자폐 아들을 영원히 어른이 되지 않는 피터팬이라 부르며 27년간 지극히 보살핀 고 전경철 작가. 가난 말기 시한부 인생에도 아비 없는 세상에서 아들이 편하게 지낼 곳을 찾아 헤매며 소구름을 삼켰습니다.
19: 아들의 손을 잡고 수많은 곳에 문을 두드렸지만 번번이 거절당하던 그날의 기억, 그 모습을 말없이 쳐다보던 아들의 쓸쓸한 모습, 그때 느꼈던 서러움의 기억은 지금도 너무 생생합니다.
18: 전 씨 아들 재원 씨는 사연이 알려져 극적으로 보금자리를 얻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발달장애인 가족이 많습니다. 정부는 제2의 피터팬 아빠가 다신 없게 하겠다며 국가 돌봄 강화를 선언했습니다. 부모의 부재로 자립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 평일만 운영하던 1대1 지원 서비스를 주말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20: 지자체 수요 조사를 좀 하고 해서 24시간, 그러니까 그 주말에도 24시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8: 최중증 통합 돌봄 대상자는 내년에 2,760명으로 늘리고 긴급 돌봄 기관은 두 곳에서 다섯 곳으로 확충합니다. 주간활동 서비스 대상자도 2030년 3만 명까지 늘려 성인 발달장애인이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도울 방침입니다. 장애아동 양육지원 시간 역시 연 1200시간에서 10% 더해 양육 부담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2030년 33만 명을 넘는다는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정책 보완이 필요합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17: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해소하려면 결국 민간을 통한 공급을 되살려야 합니다. 민간 의존도가 90%에 달하는 서울은 특히 더 그런데요. 문제는 가계대출과 집값을 관리하기 위한 대출 규제가 미분양 우려를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21: 공급이 부족해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졌다는 게 정부의 인식입니다. 특히 민간 시장의 위축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습니다.
22: 주택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부문과 일반 주택의 공급 회복이 더딘 점은 이러한 수급 불균형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21: 정부는 민간 공급을 되살리겠다며 각종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PF 보증 확대와 비아파트 건축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민간 부문의 공급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민간시장에선 정부 지원을 반기면서도 선뜻 나서는 건 주저하는 분위기입니다. 대출 규제 강화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의 자금 조달 여력이 줄면서 미분양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0: 수요자들이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대출이 공급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런 상황을 이제 두고 보는 민간업자 입장에서는 겁나서 이제 주택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21: 실제로 서울 아파트의 경우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할 때마다 거래가 급감했습니다. 수도권 대출 강도를 높인 6.27 대책 직후 매매량은 한 달 전에 비해 60% 넘게 줄었습니다. 대책 발표 앞뒤로 두 달 평균치를 봐도 절반 넘게 감소했습니다. 이후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다시 늘었지만 규제 지역 확대를 골자로 한 11호 대책 발표 직후 다시 뚝 떨어졌습니다.
3: 금리 인상과 가계대출 총량 규제 그리고 이제 높은 집값에 대한 부담들이 여러 가지 겹치면서 거래량은 서울 기준으로 한 달에 5천여 건 안팎을 오가고 거래 소강 상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21: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한 대출 규제가 부동산 공급에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 정부는 대출 규제 기조를 확고하게 유지한다는 방침이지만 민간 공급 활성화를 위해선 실수요자 중심의 보완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17: 지난 여름은 극한 호우와 극한 폭염, 그리고 가뭄이 반복되는 도깨비 같은 날씨였습니다. 그래서 추석을 앞두고 사과값이 급등해 이른바 금사과가 재현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는데 산지 작황은 괜찮다고 합니다. 오점곤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4: 해발고도 550m가량 고원지대에 자리한 전북 장수의 한 사과 농장. 빨갛게 잘 익은 사과를 수확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23: 네, 추석을 앞두고 수확하고 있는 품종은 홍로라는 품종인데요. 이곳 장수는 홍로의 최대 주산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4: 올해 사과 농사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폭염 그리고 가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24: 가뭄과 폭염에는 다른 대안이 없어요, 이게. 적정한 우리가 부를 때 관수라고 하는데 관수, 물 주는 거.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4: 이 농장은 사과나무 아래로 배관을 설치해서 극한 폭염이 오면 수시로 물을 공급했습니다. 이렇게 폭염과 가뭄을 잘 견디는 덕에 추석용 사과 작황은 지난해에 비교해서 약간 좋은 편이라고 합니다.
24: 일상화가 되다 보니까 폭염에 대해서 대처 여건들을
25: 지금까지 YTN 뉴스였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봉우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1: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가 올 수도 없댔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에서 미국행을 준비하던 비자 신청자들이 갑작스러운 인터뷰 일정 변경과 취소 통보를 받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연방 국무부가 전 세계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이민비자 심사를 더 강화하기 위한 그 영사 교육에 들어가면서 이미 예약된 인터뷰 일정까지 조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의 목적은 비자 신청자를 보다 포괄적이고 일관되게 심사하고 또 미국 입국 후 공공복지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 신청자를 영사들이 가려내기 위한 것으로 설명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 공관의 이민비자 인터뷰 일정도 교육에 맞춰서 조정되고 있는데 대부분이 연기 또는 취소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한미국 대사에서의 비자 인터뷰는 현재 올 스톱된 상태입니다. 특히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앞두고 있던 신청자들 사이에서는 결혼과 가족 초청, 또 미국 내 취업 및 이주 계획까지 줄줄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려가 아니 현실로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이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터뷰를 전제로 항공권과 미국 내 거주 일정 등을 미리 준비했는데 새로운 인터뷰 날짜조차 확정되지 않고 취소된 상황이라 난감하다라는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비자 신청자들에게는 결국 언제 재개되느냐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하지만 국무부는 전 세계 공관의 교육 완료 시점과 정상적인 인터뷰 일정 복귀 시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족 초청이나 취업 이민 등으로 미국 입국을 기다리고 있는 신청자들의 불확실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전화 받고 헬로 아나는 G세대 스토리텔러 드립니다. 최근 G세대를 중심으로 전화 통화의 기본 인사말인 여보세요 또는 미국의 경우 헬로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메신저에 익숙해서 전화 통화 그 통화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데다가 AI를 활용한 보이스피싱까지 늘면서 통화 방식이 지금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뉴욕 타임즈는 젠지라고 불리우는 G세대, 즉 제너레이션 G세대가 전화를 받을 때 헬로우 같은 인사말을 사용하지 않는 최근의 현상을 조명했습니다. 이몇 가지 사례가 소개됐는데요. 뉴욕에 거주하는 22살의 소피아 페레즈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면 전화를 받은 뒤에 일단 아무런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 본다라며 상대방이 먼저 말할 때까지 그저 기다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젊은 세대일수록 전화 통화에서 인사말을 생략하는 데에 대한 거부감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헬로우나 뭐 How are you 같은 기본적이고 어찌 보면 형식적인 그런 인사말을 젊은 세대들은 그냥 스킵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론조사 기관 유거브가 영국 성인 2,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18세에서 24세 사이의 40%는 헬로우 같은 인사 없이 전화를 받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뭐가 문제냐? 아무 문제 없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반면에 55세 이상 응답자들에 대해서는 86%가 아, 이해하기 어렵다. 요즘 젊은 사람들 왜 헬로우도 안 하는 거야?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86%가 그렇게 답했습니다. 통화 환경 자체가 달라진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과거 유선 전화와 달리 스마트폰에서는 발신자 정보가 화면에 이미 표시되기 때문에 굳이 나는 누구고 너는 누구고 하면서 서로 인사말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보이스피싱 때문에 아예 전화받는 걸 싫어하는 현상도 있습니다. AI로 사람의 목소리를 복제해서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하고 또 돈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횡행하면서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굳이 받아서 내가 먼저 내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를 경계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살짝 심각한 상황도 있습니다. 아예 전화 자체를 피하는 소위 콜 포비아도 젊은 세대에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G세대의 25%는 전화가 와도 받지 않는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또 61%는 전화보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G세대는 예고 없이 걸려오는 전화 자체를 무례하게 여긴다라고 답했습니다. 한 G세대 남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갑자기 나한테 전화를 건다라는 것은 바쁜 자기 시간은 소중하지만 나에 대한 배려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싫다. 라면서 그런 통화는 아예 안 받는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평소에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로만 소통하는 G세대 중 상당수는 실제 전화 통화가 이루어졌을 때 대화를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매우 어색해하는 경향도 심합니다. 이런 현상이 얼마나 심한지 일부 기업에서는 전화 통화하는 스킬을 교육하기도 합니다. 또한 실제로 영국의 노팅엄 칼리지에서는 젊은 층의 전화 통화 거부감을 줄이고 전화 통화 스킬을 알려주기 위해서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전화로 병원 예약하는 법 또는 직장에 전화로 병가를 요청하는 방식 등등을 가상해서 학생들에게 전화 통화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0년 전, 40년 전, 이 한국에서 드라마를 보면 집으로 때르릉 전화가 걸려오면 전화를 탁탁 받으면서 네, 가회동입니다 하던 시절이 까마득합니다.

참치회에서 무더기로 발견된 기생충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참치회 등으로 즐겨 먹는 가다랑어에서 기생충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브라질에서 잡힌 가다랑어 53마리를 조사한 결과 96%에서 기생충이 검출됐고 확인된 기생충만 무려 1600만 마리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사람이 먹는 살코기에서도 상당수가 발견돼서 날생선을 섭취할 때 주의가 특히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미국의 한 연구진은 최근 해양연구라는 국제학술지에 가다랑어의 이 기생충 감염 실태를 조사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미국과 브라질 해역에서 잡힌 가다랑어 53마리를 대상으로 육안 검사를 한 뒤에 이어서 초정밀 현미경을 활용한 기생충 검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조사 대상의 96%에서 기생충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기생충은 특히 가다랑어 내장에 집중됐습니다. 생선 내장 절대 먹으면 안 되겠습니다. 내장에 가장 많았고 근육조직과 위에서도 많은 기생충이 확인됐습니다. 사람이 주로 섭취하는 살코기 부위에서도 기생충이 역시 발견됐습니다. 다만 연구진은 이번 연구 결과를 모든 참치나 모든 참치회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연구 대상은 특정 시점에 특정 지역에서 채집한 가다랑어 53마리에 한정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결과만으로 전 세계 가다랑어 또는 시중의 모든 참치회가 모두 높은 확률로 기생충에 감염됐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이 결과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문제는 이제 날것으로 먹는 경우에 대한 우려입니다. 유충이 살아있는 상태로 들어있는 생선이나 오징어를 날것 또는 덜 익힌 상태로 섭취하면 기생충에 감염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학계에서는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염되면 복통과 메스꺼움,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유충이 식도나 위 또는 대장의 장벽에 붙어서 심각한 증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생선을 충분히 익혀 먹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연방질병예방통제센터 CDC는 생선의 중심부 온도를 화씨 145도 이상으로 가열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날 것으로 먹는 건 무조건 안 되냐? 자, CDC는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전제 조건, 괜찮을 수도 있다라는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CDC가 단 조건은 뭐냐? 날 것으로 먹을 경우에는 기생충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적절한 냉동 처리가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FDA는 생선을 섭씨로 영하 20도, 섭씨로 영하 20도 이하에서 7일간 냉동하면 그나마 안전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한국 약속한 대미 투자 드디어 시작됐다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한국 정부가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 3,500억 달러 규모의 텍사스 가스 발전 사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된 지 11개월 만입니다. 첫 투자금으로 20억 달러, 한화로는 무려 약 3조 원을 빠르면 이달 말에 미국으로 드디어 송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과정을 그러면 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10월 관세 협상 타결 뒤에 미국은 한국의 투자 집행이 늦어지고 있다라며 조속한 자금 집행을 요구해 왔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돈을 빨리 보내지 않고 왜 이렇게 시간을 끄냐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불편이 많이 나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 같은 미국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국 정부는 처음부터 8월 말에서 9월 초를 목표로 협상을 해왔다라며 현실적으로 논의 과정과 절차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본다면 9월 중으로 투자금을 송금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양국 간의 이해가 있었지 미국이 특별히 불평을 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뭐 어찌됐든 이달 말에 대미 투자금 송금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확인된 셈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한국 정부는 다음 주인 오는 18일 대미 투자 프로젝트 내용을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는 1호 사업, 즉 첫 번째 사업은 총 사업비 약 220억 달러로 예상되는 텍사스 가스 복합 화력 발전 사업입니다. 투자 수익은 원금과 이자를 한국이 모두 회수하기 전까지는
양국이 각각 50대 50으로 나누어 갖게 되고 한국이 원금과 이자를 다 회수했다라고 판단되는 그 시점 이후에는 한국이 남는 금액의 10%, 미국이 남는 금액의 90%를 가져가게 됩니다. 한미양국은 지난 10월 미국에 10년간 매년 200억 달러씩 총 2천억 달러를 투자하는 조인트 팩트 시트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협약에 대한 첫 사업의 총 사업비가 220억 달러라는 것이고 그를 위한 첫 송금이 이달 말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미국의 독촉도 좀 줄어들 전망인데요. 이번 송금을 계기로 미국의 각종 압박으로부터 한국이 얼마나 숨통이 트일지 지켜볼 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각에서는 이번 대미 투자 시작을 계기로 한국에 대한 파병 압박을 풀어나가자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한국이나 일본 등 해외 공공장소에서 거리낌 없이 용변을 본다는 소문과 관련해 일본에서 9년째 생활하고 있다는 중국인 유튜버가 해명에 나섰습니다. 중국 출신 유튜버인 무이무이를 운영하는 우에무이는 최근 자신의 저서를 통해 일본인들이 중국인에 대해 갖는 여러 궁금증을 소개하며 중국의 화장실 문화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무이는 최근 SNS나 소문으로 중국인은 아무 데서나 대변을 본다, 화장실 문을 열고 볼일을 본다 등의 얘기가 마치 도시 전설처럼 들려온다면서 성인의 경우 그건 당연히 낭설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하지만 아이들의 경우라면 마냥 부정할 수만은 없다며 특히 지방에서는 아이들에게 야외에서 바로 볼일을 보게 하는 것이 그리 드문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에는 아이가 언제든 편하게 볼일을 볼수 있도록 바지의 가랑이 부분이 갈라진 유아용 바지, 일명 카이당쿠가 있는데 이 바지는 기저귀 비용이 들지 않고 또 기저귀 발진을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중국에서는 오랜 시간 애용되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무이는 최근에는 공공 매너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상하이 같은 대도시에서는 이제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중국은 시골과 도시 간의 생활 양식 차이가 매우 크고 또 세대 간의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화장실 예절 역시 개인차가 심할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제 할머니의 고향만 해도 20년 전까지는 제대로 된 화장실 시설이 없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한편 한국에서도 외국인 관광객이 공공장소에서 용변을 보는 사례가 여러 차례 목격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시 경복궁을 단체로 관람한 중국인 관광객이 많았던 가운데 그래서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이 경복궁 돌담 아래 수풀에 휴지를 든 채로 쭈그려 앉아 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주 용머리 해안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어린 자녀의 용변을 보게 하는 장면이 포착됐다는 제보도 올라왔습니다. 이런 장면들 때문에 한국 내에서도 사실 중국인 여행객에게 선입견을 가지려 하지 않고 있지만 쉽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당국은 자국민의 교양 수준 향상을 위해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백히 두고 있습니다.

0: 이어서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입니다. LA 지역 모기지 대출자들이 경쟁력 있는 금리를 확보하지 못해서 매년 평균 $8,139의 이자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30년 대출 기간에 걸쳐서 환산해보면 총 $14,0073를 더 내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뱅크레이트가 최근에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LA와 롱비치 그리고 애나하임 등 LA 광역권의 모기지 과다 지불액은 전국 10개 대도시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대출자의 83%가 경쟁력 있는 조건보다는 높은 금리를 적용받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국 평균의 과다 지불액은 연간 $3,343로 LA 지역은 전국 평균보다도 약 2.4배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LA처럼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에서는 금리 차이가 월 상환액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불하는 전체 이자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작은 금리 차이라도 대출 원금이 수십만 달러에 달하면 수년간 누적되는 부담은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뱅크레이트는 주택가격이 비싼 시장일수록 대출 조건을 충분히 비교하지 않을 경우 부담은 더욱 커진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주택 구입 자체가 이미 큰 비용인 만큼 최적의 모기지 조건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주택을 구입하거나 재용자를 고려하는 소비자들에게 한 금융기관의 제안만 보고 결정하기보다는 여러 은행과 여러 모기지 업체의 금리, 또 수수료, 포인트, 대출 조건 등을 함께 비교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LA에 이어서 과다 지불액이 높은 곳은 마이애미, 뉴욕, 워싱턴 DC, 그리고 달라스, 그리고 피닉스 등이었습니다. 50대 한인 여성이 별거 중이던 남편의 총격에 피살되고 살인 용의자인 남편도 스스로 머리에 총을 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콜로라도주 엘페서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지난 7일 콜로라도 스프링스 북쪽 글렌 이글 지역의 한 주택에서 올해 53살의 한인 여성 신윤정 씨와 별거 중이던 남편 도널드 존슨 등 두 명이 모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엘페서 카운티 셰리프국 현장 정황상 존슨이 아내 신 씨를 총격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살인 후 자살 사건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최초 신고자는 신 씨의 이웃으로 신 씨가 며칠 동안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신 씨와 별거 중인 남편 존슨의 차량이 집 진입로에 오랫동안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신 씨는 자택에서 음악을 가르쳐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이 발견된 이틀 뒤인 9일에도 사건을 알지 못한 학생들이 예정된 음악 수업을 받기 위해 신 씨의 집을 찾았고 때문에 이웃들은 수업이 취소됐다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현관문에 직접 안내문까지 붙여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동 지역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국제 원유 시장이 흔들리고 가솔린 시장의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비싼 수준을 유지하는 캘리포니아와 이곳 남가주 지역에서는 갤런당 6달러 시대가 이제 다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주유소는 $5 중반에서 후반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트리플A에 따르면 현재 전국 일반 가솔린 평균 가격은 갤런당 $4.27, 캘리포니아주 평균은 $5.88까지 상승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일부 지역은 이미 $6를 넘어섰고 샌디에고 카운티 등 남가주 일부 지역은 평균 가격이 $6에 근접하거나 이미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솔린 가격 상승은 단순히 자동차 운전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디젤 가격 상승은 특히 트럭 운송비와 물류비 증가로 이어지고 결국은 식료품, 생활용품 등의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국의 이 디젤 가격도 사상 최고 수준까지 상승하면서 운송업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주 한인사회 최대 잔치 코리안 퍼레이드가 다음 달 3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LA 한인타운의 중심부인 올림픽 블루버드에서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코리안 퍼레이드는 지난 1974년 본격적인 한인 이민사회 형성 초창기 때부터 이어져온 한인사회의 가장 오래되고 전통 깊은 행사입니다. 올해 제53회 코리안 퍼레이드는 인종과 문화의 경계를 넘어서 다민족 커뮤니티와 함께 더 큰 미래로 나아가자라는 뜻을 담은 세대를 넘어 문화를 넘어 하나로라는 슬로건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재미대한 오렌지 카운티 탁구협회가 오는 26일 토요일 세리소스의 단 크나베 커뮤니티 파크에서 제17회 탁구대회를 개최합니다. 이에 따라서 탁구협회 회원들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그리고 토요일 정오에 세레토스의 단크나베 파크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훈련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탁구협회의 필립 김 회장은 남가주에 많은 탁구 동호인들이 출전해서 기량을 겨루고 함께 친목을 다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창립 6주년을 맞이한 소카 러너스 마라톤 클럽 회원 수가 160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클럽은 LA 동부, 오렌지 카운티, 그리고 인랜드 등 3개 지역을 중심으로 주중 두 차례 및 주말 합동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였습니다.
1: 출산, 갱년기, 노화로 요실금, 전립선, 성기능 저하, 변비 고민 있으십니까? 답은 케겔 운동입니다. 간편하게 앉아서 하루 30분, 강력한 저주파 펄스로 골반 속근육을 이완, 수축, 요실금 완화, 전립선 건강, 좌골신경통, 허리 통증, 다리 저림, 변비 개선, 성기능 강화, 힙업까지. 한국식약처, 미국 FDA 의료기기 승인, 1단계부터 99단계, 자동 타이머와 자동 꺼짐 기능 탑재. 지금 바로 바디닥터, 562-529-5343, 562-529-5343.
2: 부당침뜸의 명가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침뜸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3: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2: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카운티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4: 심근경색과 뇌졸중 그 주요 원인은 바로 혈전입니다. 혈전은 피가 굳어 혈관을 막는 덩어리로 조용히 쌓이다가 한순간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나토키나제는 혈전을 녹이는 자연효소입니다.
5: 엄선된 나토키나제와 후코이단의 조화, 5000FU로 혈전에 더욱 강력해진 우메켄 나토키나제.
4: 건강한 혈관은 혈전관리에서 시작합니다. 더 강력한 혈전관리를 위해
5: 더욱 강력해진 우메켄 나토키나제. 888-941-3312 우메켄.
6: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7: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8: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7: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9: 213-383-3838 213-383-3838.
10: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톡. 3, 2,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계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외계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허전 진한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여행사, 공동 제공입니다.

네, 님도 보고 뽕도 따고 꽝 먹고 알 먹고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중동 특사를 맡고 있는 스티브 위코프 특사가 지난해 트럼프 패밀리와 함께 만든 암호화폐 회사를 통해서 1억 달러가 넘는 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공개된 연방정부 재산 신고서를 보면 스티브 위코프는 지난해 자신의 지주회사를 통해서 1억 700만 달러의 소득이 있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이 회사는 스티브 위트코프가 트럼프 패밀리와 공동 설립한 암호화폐 업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스티브 위트코프는 이 회사를 통해서 2024년에 약 3,400만 달러, 그리고 지난해에는 1억 700만 달러 등 트럼프 대통령 2기 취임 이후에만 1억 5천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였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문제 제기가 가능한 그런 심각한 수준인데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스티브 위코프의 암호화폐 사업과 그가 맡은 이 외교 업무가 얽혀있다라는 점입니다. 월드 리버티라는 회사는 2024년 트럼프와 위코프 두 집안이 공동 설립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거액의 투자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투자를 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아랍에미레이트 대통령의 동생인 쉐이크 타눈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쉐이크 타눈은 지난해 월드 리버티에 무려 5억 달러를 투자해서 49%의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위코프는 미국 정부를 대표해서 중동 특사로 지금 활동하고 있죠. 그러면서 쉐이크 타눈과 여러 차례 접촉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중동 국가 대통령 동생이 투자한 거액이 트럼프와 위트코프 일가의 사업으로 흘러들어가는 가운데 위트코프가 해당 국가와 외교 협상을 벌이는 것은 심각한 이해충돌이다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대통령의 특사라는 명예스러운 일도 하면서 자신의 암호화폐 이 사업에도 결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일을 할 것임은 뭐 어찌 보면 자명한 사실이다라는 점을 비추어 봤을 때 이해충돌 논란이 심각하게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님도 보고 뽕도 따고, 즉 명예스러운 일도 하고 돈도 보고, 그래서 꽝 먹고 알 먹고.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친구 스티브 위트코프의 스토리였습니다. 아, 그런데요, 스티브 위코프가 정부 일을 하면서 돈을 번 말씀드렸던 그 1억 5천만 달러라는 액수는 트럼프 대통령과 비교하면 또 세 발의 피입니다. 트럼프 패밀리는 월드 리버티와 밈코인 등 이 암호화폐 사업을 벌여서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트럼프 일가가 트럼프 대통령 두 번째 임기 시작 이후 암호화폐 사업을 벌여서 무려 약 23억 달러의 수익을 거뒀다라고 추산을 했습니다. 이거 숫자 단위가 완전히 다르죠? 네, 그쪽 동네에 가면 뭐 1억 달러 벌었다라는 것, 그것 갖고는 뭐 아예 명함조차 꺼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종이 한 장 차이인 복지 정책과 포퓰리즘 스토리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케어로 인해서 보험료가 이전에 과다 청구됐다라면서 30개 주에 100만 명에게 1인당 $500씩을 환급하는 조치를 시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올린 2분짜리 동영상 연설을 통해서 우리 행정부는 오바마 케어 보험 거래소를 통해서 건강보험에 가입한 미국 과정이 이전 정부에서 과다 청구당했다라는 것을 밝혀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환급금이 불과 몇 주 안에 지급될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 백악관은 이어서 추가 설명 자료를 통해 다음 달부터 자격을 갖춘 미국인들에게 수표가 발송될 것이다 라며 구체적인 시점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발송된다라는 것은 결국 바꿔 말하면 뭐냐, 11월 중간 선거가 있기 전에 환급을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한편 이번 조처를 두고 연방정부가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선심성 정책을 펴는 것 아니냐는 소위 포퓰리즘 논란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원래 일반적인 용어인 그 영어로는 이 포퓰리즘이죠. 그런데 이 포퓰리즘이 아니라 한국식 표현으로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즉 포퓰리즘이라는 논란입니다.
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모두 유지할 경우에 미국 성인 1인당 5,000달러를 지급하겠다라고 공약을 한바 있죠. 그러자 민주당은 이는 포퓰리즘을 넘어선 위법한 매표 행위다라며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을 위한 복지 정책과 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한 표퓰리즘, 정말로 종이 한장 차이입니다.

0: 세계 최고가 뿌인 일론 머스크의 유년기 트라우마부터 사생활, 그리고 정치적 행보까지 낱낱이 파헤친 장편 다큐멘터리 영화, 머스크가 제83회 베네치아 영화제에서 베일을 벗었습니다. 알렉스 김니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이 다큐는 3시간 45분 동안 X 알고리즘 조작 의혹과 극우 세력 연관성 등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특히 영화에는 머스크의 전 파트너가 거액의 비밀 유지 계약을 요구받았다는 민감한 폭로까지 담겨 있어 큰 충격을 줬습니다. 연출을 맡은 김니 감독은 주변 인물들이 보복을 두려워해 증언을 극도로 꺼렸다면서 머스크를 가리켜 극도로 위험한 인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 머스크는 SNS를 통해 감독을 향한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는 것은 물론 진보 성향 억만장자 조지 소로스의 조종을 받았다 이런 음모론까지 제기했습니다. 또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제작사를 상대로 소송 의향 서한을 보내는 등 머스크 측이 강력한 법정 대응 시사에 나서면서 논란은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직접 인터뷰를 거부한 머스크의 빈자리는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이미지와 과거 발언 재현 등으로 채워졌으며 이 영화는 벌써부터 전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1: 곧 아버님이 소천하실 것 같은데 장의사는 어디가 좋을까요?
2: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가까운 한국 장의사는 어떠세요?
1: 가격이 비싸진 않나요?
2: 한국 장의사가 장례비도 제일 저렴하고 고인 모시는 것부터 매장, 화장까지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알아서 척척 잘 도와주고 행정 처리도 빨라서 참 편하더라고요.
1: 한국 장의사 전화번호는요?
2: LA 323-734-5656, 노르웍 562-868-0788.
3: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괴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4: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5: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6: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7: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6: 선택하세요 품질을,
7: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6: 금호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7: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6: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7: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타이어.
0: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허전 진한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 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 여행사 공동 제공입니다.

항소법원에서도 중단 조치를 그대로 유지하라라는 판결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려는 우편투표 제한 조치의 내용은 각 주정부는 유권자 명단을 만들어서 연방정부에 제출하라. 만일 그걸 제출하지 않는 주정부는 우편투표 용지를 보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골자입니다. 그런 유권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주정부에 대해서는 연방우정국이 연방우정국의 권한으로 투표지 배송을 하지 말라 라는 게 그 우편투표 제한 조치의 골자입니다. 하지만 이 조치가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에 이어서 연방항소법원에서도 잇따라 중단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연방항소법원이 중단 명령을 내린 법적인 근거는 대통령은 각 주의 선거 정책을 규제할 권한이 없다라는 연방법이었습니다. 한편 이 같은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에 효력 정지 긴급 신청을 결국 제기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이제 마지막 단계인 연방 이 대법원의 판결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이어서 산불 연기가 자동차 매연보다 더 나쁘다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기후변화 여파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불과 폭염이 지구촌의 공기질을 위협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UN 세계기상기구는 연례의 보고서에서 기후변화와 공기오염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세계기상기구는 최근 들어 매년 극심한 산불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고 이는 건강에 유해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각종 규제로 공장 및 자동차로 인한 초미세먼지는 줄어들었지만 대형 산불로 인한 초미세먼지는 증가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세계기상기구는 산불로 인해 나무와 식물이 불타면서 나오는 이 미세 입자는 자동차 매연보다도 독성이 더 강하다라며 산불로 발생한 미세 입자는 바람을 타고 산불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최근 들어 대형 산불은 전 세계적으로 크게 늘고 있는데 1990년대 이래로 3배가량 급증했다라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서 2010년부터 2018년 사이에 매년 10만 명이 추가 사망했을 것으로도 추산되고 있습니다. 세계기상기구는 기후변화로 발생한 산불의 위험성이 현재 과소평가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시간에도 산불은 계속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네바다주 북부 리노 지역에는 지난달에 발생한 호크 산불이 계속되고 있으며 오레건주 마헤어 카운티에서는 빅 그래스 파이어 등 이 대규모 산불이 계속 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다호주와 몬태나주에서도 삼림 지역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산불들이 계속되고 있으면서 이 소방국의 진화 작업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산불은 현재 인접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필리핀 등 동남아 전역으로 연기가 확산되면서 항공기 운항 차질 및 대기오염 비상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인들이 많이 보는 인기 애니메이션 사우스파크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연이은 지명 바꾸기 지시를 조롱하는 차원에서 작품 이름을 사우스파크가 아닌 사우스 아메리카로 변경했습니다. NBC 방송에 따르면 사우스파크 측은 오는 19일부터 새로운 시즌이 방영되는 코미디 전문 방송국 코미디 센츄럴 그 웹사이트에 해당 프로그램의 이름을 사우스 아메리카로 바꿔서 올렸습니다. 사우스파크의 제작진은 SNS에 올린 글에서 애플과 구글의 용기와 애국심에 영감을 받아서 사우스파크라는 프로그램 이름을 사우스 아메리카로 변경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캐나다와 무역전쟁을 치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서 캐나다 온타리오주와 미국 뉴욕주 사이에 있는 이 대형 호수 레이크 온타리오를 레이크 아메리카로 바꾸고 또 구글과 애플이 자사 지도에 이를 반영한 것을 비꼰 말입니다. 1997년부터 전파를 탄 인기 애니메이션 시트콤 사우스파크는 미국 사회를 신랄하게 풍자하는 블랙 유머로 유명한데 미국 방송계의 최고 권위상인 에미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의 원래 이름 사우스파크는 콜로라도주에 있는 한 지역의 실제 지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우스 아메리카로 이름을 바꾸면
사우스 파크라는 실제 있는 지명인데, 아무리 애니

애니메이션이라도 사우스 아메리카로 이름을 바꾸면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우스 파크가 사우스 아메리카로 바뀌었다. 사우스 아메리카? 이건 남미를 의미하게 되는데 그렇게 바꿔도 괜찮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챗GPT 개발사 OpenAI가 연방정부를 대상으로 AI 모델을 반값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OpenAI는 정부기관의 자사 AI 모델을 50%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는 계약을 연방총무청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에 따라서 OpenAI는 다음 달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27개월간 최신 모델인 GPT-6 아스트라를 포함한 OpenAI의 모든 프로그램을 일반 가격의 절반가로 제공하며 또 정부 내 사용자당 월 15달러 수준의 기본 요금도 전액 면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OpenAI는 지난해 8월 연방정부 기관에 자사 AI를 1년에 단돈 1달러에 제공하는 일종의 판촉성 계약을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드디어 성공한 건가요? 이번에 이제 절반 가격으로 공급하는 계약을 정부와 체결한 것입니다. OpenAI는 지난 1년간 정부기관에 GPT 모델이 적용되면서 정부 업무 효율화에 큰 역할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수개월이 걸리던 보건 문헌 검토 작업이 단 30분 이내로 단축이 됐고, 조지아주 세무국은 서류의 디지털화 작업을 했는데 이 작업을 사람이 했으면 2주 걸렸을 것을 단 15분 만에 해냈다라고 밝혔습니다.

0: 아, 습도가 높은 무더위라는 게 바로 이런 것이구나. 제대로 경험하고 있는 이번 주죠. 아, 그러다 보니까 입맛도 없고 물만 자꾸 들이키게 되는데 계속 갈증이 납니다. 자, 이럴 때 연하게 탄 꿀물 한잔 어떠세요? 좋은 피로 회복제이자 또 즉각적인 에너지원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수분 보충의 메인 음료로 삼지는 마시고요. 자, 빠른 기력 회복에 좋은 꿀물. 입맛이 없어서 식사를 건너뛸 때, 이 꿀의 포도당과 과당이 체내에 빠르게 흡수되면서 급격한 기력 저하나 또 저혈당 증상을 방지해 줄수 있습니다. 또 하나, 여름철에 아무래도 찬 음료를 많이 드시게 되는데, 그렇게 지친 위장을 따뜻하게 달래주는 역할, 소화를 돕는 역할 역시 꿀물이 해줄 수 있습니다. 단 너무 달게 타지 마시고요. 오히려 많이 달면 당분 흡수를 위해서 체내 수분이 더 빠져나가는, 그래서 갈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초래됩니다. 자, 물한 컵에 꿀한 티스푼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살짝 단맛만 나게 타는 것. 아, 그리고 꿀은 뜨거운 물에 타지 말라고 하잖아요. 영양소나 효소가 파괴되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 네, 시원한 물도 역시 괜찮고요. 자, 그리고 요즘은 땀을 워낙 많이 흘리기 때문에 이 꿀물에 천일염이나 소금을 조금 더해주면 이온 음료와 비슷한 원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맞춰줄 수 있는 좋은 음료가 되는 거죠. 레몬이나 매실차도 입맛이 많이 떨어졌을 때는 연하게 타서 마시면 침샘을 자극하기 때문에 입맛을 돋우는데 도움을 준다는 팁도 드리면서. 자, 어쨌든 이런 음료들은 기본 음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아시죠? 아, 기본의 수분 보충은 맹물이나 아니면 미지근한 보리차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당뇨나 당대사 관련 질환이 없다면, 자, 꿀물 하루 한두 잔 정도 연하게 타서 드시는 것은 무기력증을 이겨내는 데 훌륭한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1: LA 아리랑, LA 한인 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 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타이거 JK, 윤미래, 진우션, 프롬 20, 빅오션 등 최강의 라인업과 K선발 대회, LA K-POP 페스티벌, 실버 패션쇼, 그리고 다양한 경품 및 다채로운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가 풍성한 LA 한인 축제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 제53회 LA 한인 축제는 CD10, 패창가,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LA케어, 젠코리안 바베큐, US뱅크, 기아 자동차가 후원합니다.
3: 골프도 즐기고 이웃사랑도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
4: 센터 메디컬 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3: 11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
4: 부에나팍 로스쿨 테스 컨트리클럽에서 열립니다.
3: 이 대회가 특별한 이유는?
4: 참가비 전액을 이웃에게 기부하는 따뜻한 이웃섬김 골프대회이기 때문이죠.
3: 여러분이 홀인원 만불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4: 거기에 푸짐한 상품과 다양한 경품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3: 골프도 즐기고
4: 이웃에게 사랑도 나누고.
3: 센터 메디컬 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참가 신청 및 문의는
4: 888-847-3098 888-847-3098.
5: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6: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7: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6: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8: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9: We will fight for you.
8: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0: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계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 외계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 허전 진한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 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 여행사 공동 제공입니다.
9: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사석에서 이란 전쟁이 대통령 임기 말까지 계속될 것 같다라는 말을 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반복적으로 이란 전쟁의 조기 종전을 언급하기는 했었습니다만은 또 어제는 갑자기 의외의 발언을 했습니다. 11월 중간선거 직후 전쟁이 끝날 것이다 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을 반대로 보자면 11월까지 전쟁이 끝나지 않을 것임을 즉 중간선거 이전에는 전쟁이 끝나지 않을 것임을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인정한 셈입니다. 그런데 백악관 측근들의 내부 분위기는 이보다 좀 더 심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한 한 관계자는 이 제이디 벤스 부통령 또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 이 최측근들이 대통령 집무실과 상황실에서 이란이 미국의 압박에 계속 저항할 수 있기 때문에 2029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전쟁이 계속될 가능성을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벤스 부통령은 지난주 기자들에게 이 교전이 언제 끝난지 확신할 수 없으며 인위적인 시간표를 낱낱이 밝히지는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정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국방부가 중동 내 일부 방공부대의 배치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라고까지도 말했습니다. 이란 전쟁이 상당히 장기화할 수 있다라고 보고 이에 대비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3해병원정대가 올 가을 중동에 새로이 배치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는 등 이 전쟁 장기화에 이미 대비하는 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대화 재개를 위한 중재자 역할을 하는 데에 의지를 보이는 것 같다고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이 사안을 잘 아는 복수의 관계자들은 중국이 북미 외교를 되살리기 위해서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하고자 나서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에 다시 시동을 걸려는 와중에 중국이 한반도 협상의 핵심 역할을 맡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라고 이들은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은 트럼프와의 협상 테이블에 복귀하는 대가로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요구를 미국에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북한이 이 같은 태도를 보일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는 이유는 과거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결과에 대한 김정은의 실망감이 컸기 때문입니다. 한 소식통은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회담 개최에 동의하기 전에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완화와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에 대한 미국의 인정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북한을 중요한 대미 지렛대로 보고 있는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간의 회동을 중재하는 데 관심이 많기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라고 판단될 경우에 한정될 것이다 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제 유가 상승 여파로 미국의 지난달 생산자 물가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노동통계국은 지난달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달 대비 0.4% 상승했다라고 밝혔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5.4%가 오른 셈입니다. 에너지 가격이 4.2% 오른 가운데 특히 트럭에 사용되는 디젤유의 급등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디젤유의 가격은 전달 대비 무려 24.1%나 급등했습니다. 한 달 만에 24.1% 가격이 오른 것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재개되면서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다시 넘어선 상태입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이 소비자 물가로 얼마나 빠르게 전이되는지가 연준의 금리 결정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이 에너지 가격 상승이 소비자 물가에 빠르게 전이돼서 CPI, 즉 소비자 물가 지수 역시 높게 나올 경우에는 금리 인상 압력이 커지게 됩니다.
10: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만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11: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10: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11: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10: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11: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12: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13: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2: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3: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12: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14: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15: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14: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15: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침냉면. 별미 중에 별미.
14: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15: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14: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16: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17: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16: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17: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16: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숙 코치. 714-742-485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18: 와, 라디오 서울 뉴스 사이트 완전 달라졌다며?
19: 진짜? 라디오 서울 1650.com? 최신 뉴스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 사이트 말이지?
20: 속보도 빠르고 오전 7시에서 9시 송공 후에 스토리 뉴스도 최고.
21: 근데 들었어? 라디오 서울 1650.com 사이트에서 이벤트도 한대.
22: 정말? 어떤 건데?
21: 융자나라, 캐코 보험이랑 같이 아마존 $10 기프트 카드를 준대.
23: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 진짜네? 클릭 한 번이면 응모 끝?
24: 맞아. 라디오 서울 1650.com 들어가서 참여하기 클릭하고 이메일만 쓰면 바로 응모 완료.
25: 뉴스도 보고 선물도 받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잖아.
17: 라디오 서울. 뉴스도 빠르고 선물도 빠르다.
26: 안녕하세요. 리웨이 펀딩 대표 브라이언 주입니다. 오늘은 복잡한 수입 증명 없이 간단히 융자받는 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영업자의 경우입니다. 1년치 은행 스테이트먼트만 가지고 융자가 가능합니다. 매상은 충분한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컴택스가 부족하실 경우, 만약 비즈니스 구좌에 입금이 많이 되신다면 융자은행은 이를 수입으로 인정하여 융자가 쉽게 나옵니다. 다음은 직장에 다니는 경우입니다. W2 없이 재직 증명만으로도 융자가 가능합니다. 직장에 오래 다니셨고 회사 사정상 실제 수입은 많은데 증명이 어려울 경우 이 방법으로 융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입 증명이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주말입니다. 하루는 길어도 일주일은 빠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느끼게 됩니다. 주중에는 살아나가기 위해서 일을 했다면 주말에는 진정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그랬듯이 이번 주말에도 나를 위한 시간을 또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는 나를 위한 시간, 비긴 어게인입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굿모닝 차차차

0: 안녕하세요. 굿모닝 차차차 탱자 한미옥입니다. 오늘 아침 눈 뜨자마자 맑은 물 한 잔 소중하게 마음을 따뜻 드셨나요? 오늘이 바로 8월 초하루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고 그래요. 뉴문, 새로운 달이 시작이 되면서 밤하늘이 깜깜해지면서 오늘 하늘도 맑고요. 더위도 물러갔고 아직 조금 이 정도야 뭐 더운 것도 아니죠. 어제 그제 너무 고생하셨어요. 오늘 별 보기도 좋은 그런 날입니다. 그런가 하면 벌써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네요. 그날 아침 저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커다란 충격, 슬픔을 줬던 9.11 테러, 어느덧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수많은 힘의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우리 삶의 평화와 회복의 의미를 다시금 새겨보게 되는 그런 날이군요. 최근 과학계에서도 아주 상징적인 뉴스 하나가 전해졌습니다. 칼로 싹둑 잘라내도 그리고 찢어져도 단 15분 만에 스스로 상처를 매끄럽게 붙여 원상복귀되는 자가치유 하이드로겔이 개발됐다는 소식인데요.
1: 하이드로겔이 뭐야?
0: 우리가 흔히 쓰는 붙이는 젤패치나 말랑말랑한 젤리형 마스크팩, 특히 이 컨택트 렌즈에도 쓰이고 그런다고 합니다. 근데 옛날엔 이거 찢어지면 그냥 버렸는데요. 이게 자가치유를 할 수 있다고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스로 상처를 치유하는 거는 바로 물을 듬뿍 머금고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찢어진 상처를 스스로 메워주는 비밀은 그 안에 촉촉한 수분 덕분. 우리 지구촌의 거대한 아픔도 우리 또 일상의 자잘한 상처도요. 딱딱하게 굳은 마음이 아니라 서로를 보듬는 촉촉한 유연함과 평화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주말이 벌써 찾아왔네요. 우리 이웃들에게 그리고 더위에 지쳤던 나 자신에게 평화로운 안부를 이 아침에 건네주시면 좋겠습니다.

0: 25년 전 오늘 저도 멀지 않은 그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뉴욕에 처음 도착했을 때 바로 그 쌍둥이 빌딩을 올라갔던 그 추억이 있네요. 그때 안 갔으면 진짜 그럴 뻔했는데 얼마나 맑고 화창한 아름다운 아침이었는지 모릅니다. 뉴욕과 또 워싱턴 등지에서 발생한 동시다발 테러로 무려 2,977명이 희생됐고요. 그라운드 제로 추모식에서 올해는 당시 희생자들뿐만 아니라 지난 25년간 유독가스와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난 분들을 기리는 7번째 묵념도 처음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아, 여러 가지 우리 안보 시스템에도 많은 것들이 생겼죠. 공항 드나들 때 공항 보안 이런 것이 강화돼서 옛날에 없던 아니 신발도 벗어야 돼? 아니 물도 못 갖고 들어가? 이랬는데 아 그런 뉴스가 며칠 전에 있었어요. TSA 프리체크 하는 분들에 한해서 일단은 왜냐하면 정말 과학이 많이 발달을 하잖아요. 테크놀로지가. TSA 프리체크 회원을 대상으로 일단은 그 물병이나 대용량 액체류 보안 검색대 통과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시범 도입 추진 중이라고 그러는군요. 이게 물이냐 뭐냐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게 바로 최첨단 3D CT 컴퓨터 단층 촬영으로요. 보안 검색 장비가 이게 많이 이렇게 많이 발달을 해가지고 가방 안에 액체 성분을 정확히 이게 어떤 액체인지도 알 수 있다 이래서 신발도 좀 벗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참 그렇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벌써 25년이 지났습니다. 아까도 그 하이드로젤 가만히 놔둬도 찢어져도 다시 붙고 그러는 또 재활용도 가능한 그런 신소재만큼이나 이렇게 딱 뿌리면요 우리 인간들이 좀 서로 싸우지 않고 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신기술이 좀 나와줬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젯밤 뉴욕 하늘에는 희생자 2,977명을 뜻하는 2,977대의 드론이 쌍둥이 빌딩의 옛 모습을 재현하면서 깊은 추모의 뜻을 전했습니다. 보셨습니까? 아, 오늘은 바로 또 음력 8월 초하루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옛 우리 선조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한 달의 운과 돈복이 처음 방향을 잡는 아주 흰 도화지 같은 날이라고 하셨어요. 이 처음에 그 살짝 다른 차이가 엄청난 또 차이를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첫날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예전 어르신들은 초하루 새벽에 우물에서 천물을 길어 올려서 맑은 물 한 잔으로 몸 안에 묵은 기운을 씻어내고 소원을 빚었다고 그러는군요. 그리고 오늘 드셔야 되는 음식이요. 이 풍수학상 하얀 쌀밥을 넉넉하게 수북이 담아 먹는 게 좋고요. 또 흰색 그리고 금색 이런 것들 흰색 옷을 또 입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쑥쑥 자라는 푸른 잎채소, 제철 과일, 따뜻한 미역국 이렇게 함께 곁들이시면 좋다고 하네요. 또 출출할 땐 밤이나 호두 같은 견과류를 챙겨 드시는 게 좋다고 그럽니다. 아우 세상에 세계 곳곳에 가뭄이고 뭐 홍수여서 야 목초가 다 말랐어 뭐 이런 얘기만 듣다가 저 어젯밤 저희 그 청양 칠갑산 산자락에 있는 청양에서 밤농장을 하시는 저희 언니랑 통화를 했는데 밤이 풍년이래요. 거기다가 대추도 너무 자라서 아주 이제 정말 정신없는 거죠. 아주 무서운 밤 줍느라고 무서운 다시 그 추수의 계절이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아 반대로 오늘 좀 주의하시면 좋은 것들도 있습니다. 초하루에 따뜻하고 맑은 기운을 얼려버리는 차가운 음료, 빙수 이런 것들은 피하는 게 좋고요. 묵은 반찬보다는 새로 만든 신선한 음식으로 드셔라 이런 얘기가 있고요. 오늘 아침에 바닥을 쓸면 들어오는 복을 밖으로 쓸어낸다는 얘기가 있어서 오늘 같은 날은 일단은 그냥 청소하지 마시고 쓸지 마시고 또 지갑을 열어서 오래된 영수증은 비우고 빳빳한 새 지폐 한 장을 살포시 넣어주면 돈복을 부르는 예쁜 씨앗이 된다 이렇게 어르신들은 말씀을 하셨네요. 뭐 거창한 의식보다 더 중요한 건요, 나 자신을 아끼고 주변에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여유로운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마침 뉴문이라서 달이 없는 깜깜한, 그래서 별이 더 반짝일 수 있는 그런 좋은 밤이 되겠습니다. 아, 어젯밤에도 어제도 진짜 더웠어요. 그저께는 더 더웠죠. 오늘 현재 한인타운은 지금 8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고 기온은 91도를 보이겠는데요. 그래도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저쪽 밸리 지역은 그래도 어쩌면 100도 가까이 가지 않을까 싶네요. 이럴수록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이 주말에는 좀 쉬어주시면서 또 편안한 나의 안식이 될 수 있는, 머리가 쉬어야 되거든요. 몸이 쉬는 거 말고 몸은 많이 쉬었어요. 덥다고 그냥 누워만 있어서 저도 짐을 한 일주일 동안 못 갔네요. 오늘은 꼭 한번 가서 운동도 하고 땀을 좀 흘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주말에 어떤 계획 있으신가요? 오늘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아름다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50대 이후를 위한 최첨단 스킨케어 셀리온의 GF7과 대한민국 대표 제약회사 유한양행의 유한건강생활,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에취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리빙 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우 원스톱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웨스턴 8가, 로데오 갤러리아 몰래 법무사 권두환 박사, 만두 박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잠시만요.
1: 변호사를 이재영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병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5: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6: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7: 타이어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8: 최저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7: 선택하세요 품질을,
8: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7: 금호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8: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7: 리스리턴 중고타이어 전문샵
8: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9: 세븐디아스 타이어.
10: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1: LA 아리랑 LA 한인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다양한 경품 대잔치가 예정된 이번 행사에서 타이거 JK, 윤미래, 진우션, 에반팍, 우주한, 덤파운데드 등 최강 라인업 공연과 K-선발 대회, LA K-POP 페스티벌, 실버 패션쇼 및 다채로운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를 즐겨보세요.
5: 제53회 LA 한인 축제는 CD10, 메트로, 허슬러, 럭키 레이디 카지노, 서울 메디칼 그룹, US뱅크, 현대, 믹순, 백세주가 후원합니다.
4: 골프도 즐기고 이웃사랑도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
12: 센터 메디컬 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4: 11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
12: 부에나팍 로스쿨 테스 컨트리클럽에서 열립니다.
4: 이 대회가 특별한 이유는
12: 참가비 전액을 이웃에게 기부하는 따뜻한 이웃섬김 골프대회이기 때문이죠.
4: 여러분이 홀인원 만불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12: 거기에 푸짐한 상품과 다양한 경품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4: 골프도 즐기고
12: 이웃에게 사랑도 나누고
4: 센터 메디컬 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참가 신청 및 문의는
12: 888-847-3098 888-847-3098
13: 오늘은 좋은 날 굿모닝 차차차
0: 여기는 AM1650 라디오 서울 10시부터 12시 굿모닝 차차차
13: 굿모닝 차차차
0: 아 오늘은 청소하지 말아야겠어요 하셨는데 초하루니까 이렇게 쓸면 복이 나간다라고 옛 어르신이 초하루에는 청소를 마당 이렇게 쓰는 걸 안 했다고 하니까 이참에 그래요 주말에는 막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너무 분주한 것 같아요 오히려 좀 쉬어주면서 나중에 좀 밀어놓으시면 어때요 그죠 좀 천천히 자 오늘은 바로 우리 건강하고 맛있는 한식, 힐링되는 곳, 소반. LA 한식의 자존심이자 헐리우드 거장들도 줄 서서 찾는다는 그곳. 반찬 하나에도 정성을 담는 소반의 박영희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14: 안녕하세요.
0: 네, 오랜만입니다.
14: 네.
0: 굉장히 바쁘셨다면서요.
14: 아 이번에 그 다인 네. LA 행사가 있어서
0: 여러 행사가 있었죠.
14: 네, 그래서 네. 15일 동안 네. 거의 막 서너 시간 자고 일했고
0: 네.
14: 그다음에 또 주말까지 끼어서 이제 17일 정도 됐고 그다음 날이 또 네. 연휴였잖아요. 레이버데이인가.
0: 네.
14: 그래서 한 거의 20일을 네. 또 너무 바쁘게 지냈고
0: 아니 우리 옛날에 뭐 네. 어? 학교 시험 때문에 3당 사락에서 3시간 잠은 네. 붓고 4시간 자면 떨어진다는데
14: 진짜 공부하면서 정말 네. 내가
0: 그렇게나 공부했으면 아니 하루에 3시간 주무시고 네. 진짜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닙니까?
14: 대신 이제 중간중간 네. 또 낮에 가서 쉬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서너 시간은 더 되죠
0: 정말 바쁘셔서 네. 무더위도 뭐 모르시고 그렇게 지나가셨다면서
14: 네. 너무 바쁠 때는 막 네. 더운지 뭔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아, 그냥 네. 막 하고
0: 너무 더워서 요즘은 식당에서도요 에어컨을 켜도 이게 시원한 감이 네. 없는 데가 있더라고요.
14: 그래서 일찍 가서요 새벽에 네. 가서 네. 모든 에어컨을 다 틀어야 돼요. 그래야지 조금 낮에 시원하지
0: 네.
14: 늦게 오픈할 때 하면은 시원해지지가
0: 그렇죠.
14: 않아요.
0: 예. 주방에 계시는 분도 얼마나 덥겠어요.
14: 예. 그래서 주방까지 에어컨 다 달았어요. 에어컬러 이렇게 해가지고
0: 네, 네.
14: 예. 그래서 다 틀어놓고 막 앞뒤로
0: 네. 이번 네. 달 전기세
14: 많이 나왔어요.
0: 많이 나 예.
14: 근데 더워서 예. 아픈 것보단 낫잖아요.
0: 그렇죠. 예. 또 그만큼 바쁘시니까
14: 예.
0: 그래도 불경기라고 그러지만 요즘 한류 붐에
14: 예.
0: 정말 옛날 뭐 오늘의 9.11 테러 25주년이잖아요.
14: 아 그런가요?
0: 네. 예. 25년 전만 해도 Where are you from? You from Japan? No?
14: China?
0: China? No? 코리아 그러면 코리아를 모르는 사람도
14: 예. 맞아요.
0: 많았잖아요. 예. 근데 요즘은 뭐 되세요.
14: 정말 너무 네. 놀란 게
0: 네.
14: 한국분 아 그 외국 사람들이 이번에도 콘서트 있었잖아요. 우리
0: 네.
14: 자랑스러운 한국의 아들들.
0: 우리 BTS.
14: 있었는데
0: 네.
14: 손님들이 다 외국 사람들이 다 한국말로 와서 오다를 해요. 음식을.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정말
0: 어떻게 한국말로예요?
14: 다 뭐 한국말을 다 배웠어요.
0: 갈비찜 주세요. 네. 그래요?
14: 네. 그리고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거 주세요. 다 읽어요. 밑에 영어 보고도 있지만 거의 야. 다 말을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막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누군지도
0: 네.
14: 모르고 막 김치 냄새 난다는데 요즘은 김치만주라 그래요. 그래서
0: 김치만주 주세요.
14: 네.
0: 그래요?
14: 더 주세요. 더 주세요.
0: 더 주세요.
14: 계속. 예. 그래서 내가 아 우리 한류 이렇게 우리 자랑스러운 아들 딸들이 네. 이렇게 정말 대단한 일을 하구나. 근데 우연히 저희가 또 음식을 맡게 네. 됐잖아요. 그 네. 자랑스러운 아들들 하면서 네. 4일 동안 정말 네. 너무 힘들었지만 또 너무너무 진짜 신경 쓰고 네. 막 내 아들 같이 첫날은 또 누구 생일이었는데 네. 그 멤버 중에 한 명 네. 우리 남편한테 여보 저기 전복 넣고 국을 끓이는데 제가 이제 산 전복을 사왔어요. 네. 그래서 그거 넣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4일 동안 운동 일 못해. 네. 그러니까 힘나게 해주세요. 이 낙지 넣고 또 국물 맛있으라고 또 홍합 넣고 해가지고 끓이고
0: 네.
14: 또 첫날부터 또 양념게장을 해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배 아파서 안 돼. 첫날부터 배 아파버리면 큰일 나. 뒤로 미루자 그랬더니 우리 딸이 엄마 자기들이 먹고 싶어서 메뉴가 있는데 왜 엄마가 마음대로 하냐고. 그러니까 또 얼마나 걱정이 돼요. 그래서
0: 오다를
14: 절단 꽃게 싼 걸로 해야 되는데 네. 제일 비싼 꽃게를 우리 간장게장하는 꽃게로 양념게장을 했더니 세상에 얼마나 맛있는지
0: 네.
14: 그리고 이제 배가 아프면 안 되니까 제가 또 막 별하별 이때가 67년 살면서 모든 네. 지혜를 다 쏟아서
0: 네.
14: 빨갛고 이쁘게
0: 네.
14: 대신 배는 안 아프게 정말 이번 그 이번에 4일 하면서
0: 네.
14: 물론 메뉴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거를 네. 다 해서 먹어보고 다 하면서 정말
0: 네.
14: 정말로 이렇게 많은 음식 먹어보긴 처음이네요.
0: 와.
14: 거기서 메뉴가 다 왔어요. 하루에 점심에 10가지 저녁에 10가지 약간 4일 동안 그러니까 80가지를 하는데 두세 가지는 같았지만 나머지는 다 틀렸어요. 그래서
0: 아, 그 배달을 했어요?
14: 예,
0: 공연장에?
14: 배달을 계속 공연장에 예.
0: 어머 그러면 지금 뭐
14: 얼굴을 못 봤어요.
0: 아니 담당 가족이 우리 BTS 예. 아니 그러고 얘기하면 그렇지만 아니 저기 그래서 이렇게 예. 그 먹을 음식을 그렇게 만들었군요. 4일 네, 동안.
14: 4일
0: 어머나.
14: 동안 정말로. 네. 근데 이제 공연할 때
0: 네.
14: 배도 아프면 안 되고.
0: 그렇죠. 얼마나 신경 쓰셨겠어요.
14: 속이 부담스러우면 안 되고. 그러니까 모든 아이디어를 다 짜서 우리 딸은 딸대로 야. 막 올게닉 고기, 올게닉 네. 야채 사서 샐러드 만들고 나는 나대로 또 네. 별하별 지혜를 다 썼고 우리 남편은 남편대로
0: 네.
14: 그렇게 하고 지나고 나니까 이틀 하고 이틀 쉬고 이틀 했는데 이틀 하고 하루 이틀 쉬는데요. 나는 정말 어디 그 무슨 극기 훈련 갔다가 와서 아, 쉬는 것 같은. 아,
0: 진짜 신경 많이 그래서 쓰셨군요.
14: 아, 되게 그 네. 휴가라는 게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 나 처음 느꼈어요.
0: 네.
14: 이틀 하고 딱 쉬는데 정말
0: 예,
14: 막 춤을 출 것 같아. 막 너무 야. 시원해지는 거야.
0: 네.
14: 그다음에 또 이틀 하고
0: 네.
14: 이제 마지막 날은 제가 이제 3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갖다 줘야 되니까
0: 네.
14: 이제 못 가고 마지막 날은 내가 이제 끝이니까 같이 따라갔어요. 그랬는데 네. 이제 그 VIP 그 파킹 그거를 줘요. 퍼밋을
0: 네.
14: 그래갖고 들어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들어가지도 못해요.
0: 네.
14: 담당자만
0: 야.
14: 들어가지. 그래갖고 들어가는데
0: 네.
14: 막 그 혹시 폭탄이 있나 막 그래서 그런지 멍멍이 들고 막
0: 멍멍이 돌고
14: 전화해서 확인하고 막 어마어마하게 그거 하더라고요.
0: 그럼요.
14: 그래갖고 와. 이제 갖다 내려놓고
0: 네.
14: 이제 그 4시에 도착을 했는데 핸드캡들이 먼저 벌써 들어가대요.
0: 네.
14: 8시에 공연을 하는데 벌써 아. 4시부터 핸드캡 쫙 들어가더라고.
0: 오.
14: 그리고 이제 곧 온다. 곧 도착하니까 네. 보고 가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0: 어머.
14: 근데 우리가 너무 지쳐가지고
0: 네.
14: 다음에 보자.
0: 세상에.
14: 그리고 네. 그냥 왔어요. 너무 네. 막 힘들. 왜냐하면 우리가 한 20일이 힘들었잖아요.
0: 네.
14: 그러다가 또 그렇게 해버리니까
0: 네.
14: 막 체력 싸움이더라고 해보니까
0: 아.
14: 이것도 그래서
0: 네.
14: 중간에 막 체력 단련하면서
0: 네.
14: 마사지 다니면서 중간에 가서 쉬면서. 막
0: 아오.
14: 끝나고 나니까 너무 저거 해가지고
0: 네.
14: 이번에 그래도 오랜만에 가서 집에 가서 이틀 쉬고
0: 네.
14: 어제 밤에 내려왔네요.
0: 아 그러십니까? 대단한 일을
14: 네.
0: 하셨습니다.
14: 네.
0: 정말 이런 여러 가지 아까 식당에 와서 갈비찜 주세요.
14: 네.
0: 김치 만주 주세요. 이렇게 오다 하는 그 상황을
14: 다 그렇게 안 해요. 거의 완벽하게
0: 완벽해요.
14: 하는 말에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0: 우리 세종대왕님. 김구 선생님, 이순신 장군께서 얼마나 진짜
14: 정말이에요. 에,
0: 그런 에이. 애국심을 담아서 아마 너무너무 정성껏 이번에
14: 에이.
0: 그 페스티벌을 함께 보내셨네요. 네. 가장 좋아하는 그런 음식은 뭐였나요? 우리 또 소반 식당을 찾은 우리 BTS 팬들이. 좋아하는 오다가 제일 많이 들어왔던 건 뭐였어요?
14: BTS도 말하고 하지 마세요.
0: 아무튼 예예 예. 예.
14: 왜냐하면 아니, 우리 팬들이, 딸이 예. 우리 딸이 네. 그게 알려져 버리면 네. 우리 그 우리 맨날 오시는 손님들 있잖아요. 네. 우리는 정말 그분들이 귀중하거든요. 네. 근데 너무 바빠지면
0: 그분들이
14: 못 네. 드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엄마 아직은 말하지 마요. 말하지 마요.
0: 아 그러면 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외국 팬들이 오셔가지고 가장 좋아했던
14: 그래도 거의
0: 좋았던
14: 갈비찜 간장게장이에요. 아니야 간장게장도 좋아하고 네. 그다음에 은대구조림 뭐 불고기 이렇게. 네.
0: 최고네요, 최고. 예. 아, 간장게장. 간장게장 그 예. 사실 먹기가 쉬운 게 아닌데.
14: 근데 요즘 외국 분들이 다 예. 드세요.
0: 아, 그거 한번 맛들리면 그건 못 잊죠.
14: 예.
0: 야. 우리 박영희 대표님 진짜 대단하십니다. 예.
14: 근데 네. 이제 이번에 미역국을 끓여 주면서 청성껏 끓이면서 네. 눈물이 핑 가끔 갑자기 도는 거예요. 그 엄마는 외국에다가 데려다 외국에 가서 하고 있는데 아들 네. 얼마나 아들 생각이 날까 네. 생일인데 그런 생각도 들고 네. 나는 과연 우리 가족한테 이렇게 해줘 본 적이 있나 그거 생각하니까 또 우리 네. 남편이 옆에 있는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리고 애들한테도 미안하고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 애들한테도 좀 예. 가족한테도 좀 잘
0: 말라옵니며요. 예. 오늘이 초하루입니다. 예. 8월 초하루. 예. 이제 추석이잖아요. 예. 조금만 있으면. 그러면 미역국이 오늘 좋대요. 예. 따뜻하게. 예. 또 생일 맞았을 때 우리가 끓이고 또 예. 미역국이 뭐 너무 몸에 좋잖아요.
14: 예.
0: 어떻게 하면 부드럽고 진국 맛있는 미역국을 끓이는지.
14: 보통 저는 그냥 물에다 넣고 이렇게 액젓 좀 넣고 소금 넣고 국간장 있잖아요. 우리 조선 간장. 네, 네, 네. 그거 넣고 이제 어떤 사람은 미역국에다 마늘을 넣지 마라 그래요.
0: 그런
14: 근데 이제 저는
0: 있어요.
14: 넣어요. 거기다가. 근데 보통 분들은 뭐 고기를 먼저 볶아요. 이렇게.
0: 그렇죠. 그렇죠.
14: 볶다가 마늘 넣고 볶다가 네. 그다음에 이제 미역
0: 불린
14: 넣고
0: 불린 미역.
14: 불린 미역으로 같이 볶아요.
0: 네.
14: 그런 다음에 이제 국물을 부어요. 그러니까
0: 국물은 그냥
14: 예. 네, 그
0: 물?
14: 그 우리는 육수를 항상 끓여 놓으니까
0: 네.
14: 뭐 멸치, 다시마 그다음에 마늘, 양파 이런 거 넣고 네. 끓여 놓으니까 그걸로 네. 해도 되고
0: 네.
14: 깨끗하게 드시려면 그냥 맹물 넣어도 돼요.
0: 네. 네.
14: 그렇게 해서 먼저 볶아도 되고
0: 네.
14: 또 그냥 물에 넣고 되고. 끓여도 되고 그 네. 사람마다 다 달라요.
0: 네. 네. 마늘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14: 되고. 음식은 자기 입맛에 맞게 하는 게 그래요.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0: 네. 네. 어떤 분은 거기에 들깨가루 네.
14: 들깨 미역국이 진짜로 좋죠 몸에.
0: 몸에 너무 좋죠. 네.
14: 그러니까 그 좋아하시는 분은 네. 들깨가루 그 사다가 네. 들깨 사다가 이렇게 여러 번 씻어야 돼요. 그 돌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을 넣고 이렇게 채로 받치면 밑에 다 가라앉아요. 그게 저는 한 다섯 번 정도 씻어요. 그거를.
0: 아 들깨 가루도 씻어야 네. 돼요?
14: 네, 들깨 가루 말고
0: 가루 들깨로. 말고 들깨로. 네.
14: 들깨로 해야지 맛있어요. 들깨 가루보다.
0: 네. 들깨 가루가 이게 금세 변질 좀 되면서
14: 그러면서
0: 그러더라고요.
14: 뭔가 모르게 끈적한 뭐가 있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꼭 들깨를 사다가 네. 갈아요. 다섯 번
0: 직접
14: 씻으면,
0: 가세요. 네,
14: 믹서에다가,
0: 바로 먹기 전에
14: 믹서에다가.
0: 아,
14: 예.
0: 그것도 너무 좋은 방법이네요.
14: 예, 그게 예. 정말 들깨하고 그 들기름만큼 우리 몸에 정말 좋은 음식이에요. 그게.
0: 그렇대요.
14: 예.
0: 그리고 너무 맛있어.
14: 예.
0: 요즘 입맛 없어서요.
14: 예.
0: 그냥 밥을 데피지도 않고 냉장고에 있던 차가운 밥 그게 네. 또 살도 안 찌고 좋다잖아요. 거기다 김치국물 넣고 네. 들기름만 뿌리고 김치 쪄서 넣어서 네. 비벼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
14: 그래요.
0: 계란후라이 하나 얹어가지고.
14: 들기름만큼 좋은 게 없대요. 들기름 들깨.
0: 네. 네. 그러면 저도 한번 들깨를 사다가 네. 그렇게 직접 한번 갈아서
14: 그냥
0: 뭐 들깨 수제비도 해도 네. 되고
14: 들깨 수제비 해도 되고
0: 나물 무칠 때도 괜찮아요? 네.
14: 나물 그 건나물 뭐 그런 거 취나물 네. 이런 거 묻힐 때 거의 그 들깨 넣어요.
0: 네.
14: 근데 저는 이제 가끔 넣고 많이 나눠요. 왜냐면은 그 나물의 그 상큼한 맛을 그 들깨가 좀 네. 적어대요. 그래서 네. 저는 그냥 그 우리 가게 우리 소반에는 그 샐러리를
0: 네.
14: 썰어서 데친 다음에 옛날에 한국의 모이때 같이
0: 네.
14: 들깨를 넣어서 볶아줘요. 근데 외국 사람 한국 분들 다 좋아하세요.
0: 아 들깨 향이 또 있잖아요.
14: 네, 향이 있으니까.
0: 아 갑자기 밥 먹고 싶은 생각이 네. 들면서 너무 맛있겠다.
14: 한번 오세요.
0: 아 너무 좋아요.
14: 네. 네.
0: 미역국 말고도 이제 네. 요즘 진짜 날이 너무 더워서 국을 네. 못 하겠다 했는데 네. 뭔가 좀 심플하고 그러면서도 건강이 네. 좋고 맛 좋은 거. 레시피
14: 그래서 저는
0: 주세요.
14: 항상 여름에 제일 좋아하는 네. 거를 열무 풋배추하고 열무 넣어서
0: 네.
14: 감자를 하나 삶어요. 그래서 감자를 깬 다음에 거기다 액젓 좀 넣고 양파, 네. 마늘, 파 아니 이제 양파하고 그 마늘을 좀 갈고 그래서 거기다 국물을 만들고 국물 만들 때 저는
0: 아, 이제, 원래 네. 그 녹말가루 뭐
14: 녹말가루보다
0: 했는데 감자로
14: 감자, 열무하고 풋배추에는
0: 네.
14: 감자가 최고예요. 완전 맛이 달라요. 뭐 다른 풀 쓴 것보다는
0: 네.
14: 그래갖고 그걸로 해서 사과 하나 갈아 넣고
0: 네.
14: 해서 그 국물을 간을 맞춰요. 저는 액젓을 좋아하는 편이니까 액젓 좀 넣고
0: 네.
14: 그 다음에 그 이제
0: 액젓은 뭐 멸치젓이나
14: 에, 뭐 잘 좋아하는 거
0: 뭐,
14: 에,
0: 네.
14: 넣고 이제 저는 설탕을 안 넣는 대신 물김치에는 제가 세븐업을 넣어요. 세븐업.
0: 아, 네.
14: 단맛을 그걸로 내고 양파하고.
0: 네. 아니 갈아 만든 배 이런 것도 네. 김치 담을 때
14: 그런 것도
0: 넣는
14: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네.
0: 근데 세븐업.
14: 네. 어, 저는 뭔가... 되게 배를 넣지 그 그런 액 그런 건 별로 또 안 좋아해요.
0: 네,
14: 그래서
0: 네.
14: 배 있으면 배 넣으면 더 좋고
0: 네.
14: 그렇게 해서 살짝 익으면요. 그거는 정말 밥에 비벼 먹어도 맛있고
0: 아.
14: 그리고 뭐 국수
0: 네.
14: 그리고 그게 그렇게 몸에 좋대요. 열무가.
0: 물김치가 아니라 자작자작 네.
14: 자작자작해도 되고 네. 물김치도 되고.
0: 네.
14: 그럼 물김 물 좀 더 부으면 물김치 되는 거고.
0: 그 열무는 어떻게 절여요?
14: 자작자작.
0: 저는 물김치란다.
14: 살짝만 절여봐요.
0: 살짝
14: 절여. 많이 시간이요? 절이면 안 돼. 아니 한 10분 20분.
0: 그거밖에 안 해요?
14: 살짝만 해야 돼요. 너무 많이
0: 사각사각하죠.
14: 예. 네.
0: 아.
14: 좀 질겨지면서.
0: 그리고 물이 많이 나와도 되니까 네. 나중에.
14: 그럼요.
0: 오.
14: 그러니까
0: 네.
14: 그 숨 죽을 만큼만 하는 거 이거는 뭐 속에다 간한다 이렇게는 안 되고.
0: 아. 네.
14: 그럼 질겨지고
0: 네.
14: 또 그 파릇한 그 싱싱한 게 없어지잖아요.
0: 네.
14: 네.
0: 어, 열무 김치 있으면
14: 그것만 있으면 정말로
0: 열무 비빔밥, 열무 국수,
14: 국수에 다 그냥
0: 네.
14: 밥에다 비벼 먹어도 맛있고.
0: 아, 네. 그게 또 익어가면 그거야말로 진짜
14: 그 국물에 아우
0: 아,
14: 정말 그냥 그, 마셔도
0: 네.
14: 맛있고.
0: 프로바이오틱 원더랜드라고
14: 네.
0: 해서 미국 분들이 요즘 김치를 얼마나 집에서 담아 먹던지요.
14: 오.
0: 저희 아파트에 세르비아 할머니가 계신데
14: 네.
0: 김치를 담아주세요.
14: 네.
0: 근데 좀 희한해.
14: 외국 사람
0: 자기네 식이야 그냥
14: 네.
0: 조금.
14: 네. 그냥 우리 거 모르면 자기들끼리 그냥 해서 뭐
0: 자기식으로 그냥 만들어서
14: 네.
0: 김치라고 이렇게 지금 맛봤어요.
14: 네.
0: 뭐 그냥 먹을만 하던데요.
14: 야. 익으면 저는 익은 김치를 좋아하니까
0: 저도요.
14: 익으면 다 맛있는 간만 맞고
0: 맞아요.
14: 익으면 다 맛있어요.
0: 어, 뭔가 특이한 김치를 만들어 보신 적은 없나요?
14: 아니 이번에 네. 이제 그 아들들 저 딸만 있는데 이번에 아들 키우는 맛을 톡톡히 봤습니다.
0: 아,
14: 그래서 이번에
0: 네.
14: 비트 넣고 백김치 담았고
0: 어머
14: 깍두기
0: 그 색깔이 너무 이쁘겠네요.
14: 네 맞아요.
0: 어떻게 해요? 알려주세요.
14: 그
0: 똑같이 배추 절이
14: 하얗게 절이는데
0: 예.
14: 이제 절인 다음에 그 비트 국물을 넣어도 되는데 저는 이번에 채로 썰어서 비트 그거를 같이 배 썰어 넣고
0: 네.
14: 또 저희 집에 대추가 많이 달렸잖아요.
0: 예.
14: 그 대추 썰어 넣고 배 썰어 넣고 파 양파 넣고
0: 네.
14: 그냥 간만 맞춰서 넣어놔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그 액젓도 저는 조금 넣고
0: 네.
14: 그다음에 이제 설탕은 안 넣는 대신 제가 세븐업을 넣고
0: 네.
14: 그렇게 해서 익으면 그러니까 미리 한 일주일 전에 담아 놓으니까
0: 네.
14: 이제 한 뭐 일주일 정도 되니까 맛있더라고요.
0: 색깔이 그래서. 핑크핑크하겠네요.
14: 핑크, 예, 핑크로 나오고 그다음에 깍두기 담았고 깍두기는 요즘 무가 맛이 없는 철이라
0: 네.
14: 너무 쓰고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막 뭐 배 넣고 양파 넣고 막 다 해가지고
0: 네.
14: 그다음에 이제 또 막 익힌 다음에
0: 네.
14: 그 이제 날짜가 좀 지나야 돼요. 너무 쓰고 그래서. 그래서
0: 아,
14: 그거를 어느 정도 해놓으니까 푹 익으니까 또 맛있더라고 그래서
0: 네.
14: 그거 해서 보내고 어떤 음식하고 보쌈 같은 게 많을 때는 백김치를 보냈고
0: 네.
14: 그다음에 뭐 탕 같은 거 갈비탕 뭐 이런 거 할 때는 또 깍두기를 보내고
0: 네.
14: 이렇게 맞춰서 그다음에 오이소배기도 담아놓고 해가지고
0: 네.
14: 근데 오이소배기는 못 줘버렸어요. 이렇게 보내려다 보니까 이렇게 뭐가 안 맞더라고.
0: 네.
14: 그래서 그거는 못 보내고 저희가 먹고
0: 아, 무가 맛있는 철은
14: 겨울이요. 겨울에는 정말
0: 네.
14: 잘라서 먹으면 배보다 더 맛있어요.
0: 맞아요.
14: 근데 여름에는 어떤 걸로 해도 맛이 없더라고.
0: 아, 그러니까 대철이 있어.
14: 쌉싸름한 네. 맛이 나고 그래서 그거 네. 안 나게 하려고 막 배 갈아놓고 별거 다 해가지고
0: 네.
14: 양파 갈아놓고 막 해가지고
0: 네.
14: 어떻게 맞춰놨더니 익으니까 네. 더 맛있더라고.
0: 아, 어떤 분은 무를 건강식 건강 비결이시더라고요.
14: 네.
0: 항상 무를 간식으로 드셔. 무.
14: 네, 그런 분들 네. 많아요.
0: 무가 그렇게 좋대요.
14: 무는 꼭 집에 있어야 되는 어떤 분들은
0: 네.
14: 남자분들이 더 그래. 그러시대요. 네. 여자보다.
0: 그리고 이 무가 상하지도 않아. 냉장고에 예. 이렇게 잘 이렇게 싸가서 넣어놓으면 맞아요. 오래 가잖아요.
14: 예. 어. 그게 그렇게 좋대요.
0: 예. 야 먹는 얘기하니까 네. 오늘 주말에는 뭘 먹을까 하고 여러분 한번 열무김치도 담가보시고 네. 또 미역국도
14: 더우니까
0: 한번.
14: 더우니까 다문화 말도 못.

0: 로썸밸리, 로썸밸리. 예. 이런 쪽에 대추 키우시는 분들도 예, 많이 계셨는데
1: 많이 예.
0: 아, 올해 그래도 풍년이어서
1: 예, 많이 열렸어요.
0: 어, 매실은 어떤가요?
1: 매실은 아주 네. 잘 되진 않아요. 날씨가 네. 2월에 꽃이 피어서 3, 4월에 눈이 와버려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네. 그래도 올해는 조금 됐는데 옛날같이 네. 그렇게 잘 안 돼요.
0: 어, 한 2, 3년 전인가요? 예. 완전히 전체가 멸종.
1: 몇 년 동안 그랬어요.
0: 그렇죠.
1: 예. 근데 작년에 조금 나왔고 저희도 여섯 그루 있는데 네. 한 100개 열리다가 또 조금 있으면 다 떨어져 버려요.
0: 아,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비실비실인가요? 예, 매실이?
1: 못 땄어요.
0: 아, 매실이 대추는, 좋은데. 네,
1: 대추는 많이 네. 예, 열렸고.
0: 네. 소반식당에 가면 우리 박영희 대표님께서 네. 그 쫙 이렇게 청을 담아 놓으셨잖아요. 예. 그 종류가 몇 개나 돼요?
1: 한 몇시까지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과일이든 네. 뭐 야채든 그 철에 좋은 거 있으면 무조건 담아요.
0: 네, 그 각가지 네. 재료로 네. 제철 과일로 담으면 네. 그게 요리에도 활용이 되고 네.
1: 요리도
0: 또 마시기도 음료 마시기도 하고,
1: 네. 하고. 네. 맞아요.
0: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칵테일에 쓰이면서
1: 네.
0: 담는 법 좀 알려주세요.
1: 네?
0: 담는 법 좀 알려주세요.
1: 그거는 정말 쉬워요. 네. 어떤 과일이나 야채도 그냥 깨끗이 씻어서 말린 다음에 네. 물기를 없앤 다음에 네. 그걸 넣고 설탕만 부으면 돼요. 그다음에 네. 소금은 한 숟가락 정도 조금만 넣고
0: 네.
1: 근데 만약에 그 속에 그 즙이 많은 과일 있잖아요.
0: 네.
1: 그거는 설탕을 더 많이 넣어야 돼요.
0: 아,
1: 그렇지 않으면 상해버려요.
0: 어.
1: 네, 곰팡이 펴버려요.
0: 네네.
1: 근데 설탕이 좀 많으면은요
0: 네.
1: 자기들이 녹을 만큼 녹고 안 녹고 있어. 밑에가 깔아앉아요.
0: 아.
1: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좀 더 네. 많이 넣는 게 좋아요.
0: 네. 그래요. 네. 요즘 그러니까 뭐뭘로 담으셨어요?
1: 전 저희 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네. 생강, 그다음에 아. 레몬. 생강은 정말 날마다 씁니다.
0: 그리고 생강을 이렇게 편 쓰기
1: 썰어가지고 네. 설탕하고 재우고
0: 넣고, 예.
1: 그리고 그 비트, 비트 많이 쓰고.
0: 아, 비트도.
1: 예. 비트 연근 조리고 할 때 그걸로 하는데
0: 네.
1: 끓이면 그 색이 없어져요. 그래도 네. 훨씬 이쁜 색이 나와요.
0: 아. 예.
1: 그래서 그거 하고
0: 예.
1: 레몬 그다음에 뭐 블루베리도 있으면 담고 석류도 담고 뭐
0: 네.
1: 있는 거는 다 담아요.
0: 아, 사과도 한, 하나요?
1: 사과, 감,
0: 복숭아
1: 모든 복숭아 모든 과일.
0: 아, 참외하고 수박은 안 되겠죠.
1: 수박하고 참외는 안 담아봤는데
0: 네.
1: 이번에 아는 분이 그러시는데 양파가 그렇게 좋대요. 양파는 모든 거 김치고 어디고 다 넣어도 된대요.
0: 아, 그러네요.
1: 그래서 저는 양파만은 안 담아봤는데 네. 마늘까지는 담아봤는데
0: 네.
1: 그래서 이번에 양파를 좀 담으려고.
0: 어, 저도 한번
1: 그거는 어디든지도 맛있대요.
0: 양파도 이렇게 썰어서?
1: 네, 저는 네. 이제 이렇게 썰어서 하는데 그분은 그냥 네. 거의 반 갈다시피 해가지고 그렇게 넣으면 그냥 떠서 넣으면 된대요. 그러니까 살짝 갈아서 믹서나 뭐 믹서 말고 그
0: 네.
1: 마늘 가는 데 있잖아요.
0: 네.
1: 그런 데다가
0: 네.
1: 살짝 갈아서 설탕하고 재워놓으면 정말로
0: 네.
1: 음식할 때 편하대요. 아무 데나 넣어도 된대요.
0: 네. 숙성시키는 거는 어느 정도 하면 돼요?
1: 한 3개월이면 좋은데 저는 보통 1년 넘게 2년 2년 정도가 맛있는 것 같아요.
0: 무을수록 깊은 맛이
1: 네.
0: 나서 발효돼서
1: 네. 너무 오래돼도 그렇고
0: 네.
1: 2년 된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예. 1년 2년
0: 용기는 네. 유리
1: 저는 유리에다 해요.
0: 네. 네.
1: 그 항아리에다 하면 더 좋겠는데
0: 네.
1: 항아리까지는 못하고 유리병에다 해요.
0: 아.
1: 뭐 홈쇼핑 월드나 뭐 이런 데 가면
0: 네.
1: 다 팔아요.
0: 그렇죠. 네. 그런 용기.
1: 네.
0: 아, 그렇게 좀 이제는 좀 저장을 해서
1: 네.
0: 어, 조금 농사 짓고 이런 것들이 좀 불규칙하잖아요.
1: 네.
0: 기후도 그렇고
1: 네.
0: 그래서 좀 그렇게 저장을 하고 오래 먹을 수 있게 네. 만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아무 때나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냥
0: 네.
1: 떠서 넣으면 되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되게 뿌듯하잖아요. 그거 담아놓으면 막 여성스럽고
0: 여성스럽고 쫙 진열되어 있으면 너무 뿌듯하죠.
1: 든든해요. 네.
0: 술도 담으십니까?
1: 술은 저는
0: 네.
1: 옛날에 한 10년 전에 체리가 너무 많아서 그거 담아놓은 게 있고요.
0: 네.
1: 저는 술은 별로 아 그다음에 산삼
0: 네. 네.
1: 그거는 또 어디서 이제 누가 선물해가지고
0: 네.
1: 그거 담아놨고 체리하고 포도 한번 담아놨던 것 같고 그 다음에는
0: 네.
1: 별로 술은
0: 예. 식초도 막 담으시나요?
1: 식초는 제가 네. 이제 정식으로 배웠는데
0: 네.
1: 그거 잘못해갖고 날파리가 온 집안에 다 끓어가지고
0: 그냥 사 먹을까요? 식초는?
1: 그래도 담으면 네. 좋아요 그것도
0: 네.
1: 이번에 아니, 또 고추장 담는 것도 배웠어요 제가.
0: 아, 그러셨어요?
1: 그래서 이번에 또 고추장도 되게 쉽더라고 그래서
0: 아우.
1: 고추장 담아놓고
0: 네.
1: 예.
0: 네. 너무 바쁘고
1: 예.
0: 그러면서도 굉장히 보람을 느끼시고 그럴 것 같습니다.
1: 예.
0: 네. 자, 우리 시그니처 매운 소바는 뭐 간장게장

0: 갈비찜,
1: 갈비찜
0: 은대구.
1: 은대구 조림.
0: 해물 두부전도 네. 되게 좋아하시고.
1: 아, 해물 두부전.
0: 네.
1: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0: 그거는 네. 해물을 오징어 그 믹스된 거 이런 거 사지 마시고 진짜 생 그
1: 오징어를 사서
0: 오징어를 사 생이 네. 네. 그거 네. 사서 네. 조그맣게 자른 다음에
1: 네.
0: 그다음에 새우 있잖아요. 볶음밥에 넣는 새우 아무 새우나
1: 네.
0: 그거
1: 좀 작은 걸로
0: 네. 그걸로 네. 해서 넣고 그다음에 저희는 게바살을 넣어요. 그리고
1: 예.
0: 그거를 이제 한
1: 두부는 어떻게 해요? 예.
0: 그다음에 그 해물만큼 두부를
1: 예.
0: 해서 물기를 조금 뺀 다음에 손으로 살짝 으깨요. 너무
1: 네.
0: 많이 으깨지 말고
1: 네네.
0: 그렇게 한 다음에 양파고 파하고
1: 네.
0: 당근을 또 조그맣게 썰어요.
1: 네.
0: 그래서 그거를 해물에다 먼저 그 부침가루를 조금 묻혀야 돼요.
1: 네.
0: 그래야지 물기가 거기에
1: 그쵸?
0: 스며들면서 이 다음에 전을 부칠 때 안 튀어나와요.
1: 아.
0: 그냥 넣으면 막 툭툭 튀어나와요.
1: 아.
0: 막 튀어요, 잘못하면.
1: 네, 네.
0: 그 바른 다음에
1: 네.
0: 이제 그거를 섞어요, 세 개를 다.
1: 네, 네.
0: 그 다음에 거기다 이제 뭐 부침가루나 튀김가루나 자기 좋아하는
1: 네.
0: 밀가루도 좋고 그걸 조금 섞은 다음에
1: 네.
0: 간을 해요.
1: 네.
0: 그 소금으로.
1: 네.
0: 간한 다음에 이제 달걀을 조금 넣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이렇게 뭉쳐요.
1: 아, 네.
0: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놔뒀다가 이렇게 우리는 아이스크림 스쿱 있잖아요.
1: 네.
0: 그걸로 하나씩 똑똑 떠요.
1: 그라펜에
0: 넣고 부치면은
1: 네.
0: 정말 그거는 모든 사람이 좋아해요.
1: 와, 그렇군요. 네. 그리고 건강식이네요.
0: 밥 안 먹고
1: 넣고.
0: 그것만 드시는 분도 계세요.
1: 밥 안 먹어도 되겠네요.
0: 네.
1: 저도 집에 두부를 사다 놓고
0: 네.
1: 한참 남았으니까 그 익스파이어 데이죠. 근데 벌써 익스파이어 데이 2, 3일 남은 밖에 안 남았어요. 세 개나 돼요.
0: 네.
1: 오늘 그걸 해 먹어야 되겠다.
0: 만약에 그럴 때는 네. 얼른 얼려 버리세요.
1: 아, 그래요?
0: 네,
1: 두부를 얼려도 돼요?
0: 우리는 네. 얼리면은 못 먹는 줄 알았거든요.
1: 네.
0: 근데 얼린 게 훨씬 영양가가 좋대요.
1: 어, 진짜요?
0: 속에 나중에 구멍이 뻥뻥뻥 뚫려요.
1: 네,
0: 근데
1: 네.
0: 된장찌개 이런 데다 넣어도
1: 네.
0: 그 속으로 쏙쏙 들어가고 씹는 게 어떤
1: 달라요?
0: 씹니까? 그 유부 먹는 기분?
1: 아.
0: 그래갖고 되게 좋은데 그게 영양이 이렇게 좋대요.
1: 더 좋대요?
0: 네. 그래서 하나 먹고 남으면 네. 그냥 얼려버려요.
1: 아, 그래야 되겠네요.
0: 네. 그래갖고 그거 내서 네. 드시면 돼요.
1: 네.
0: 또 달라요. 두부 촉감하고.
1: 네. 너무 좋은 오늘 그런 레시피와 함께 네. 이 요리는 과학이고 정말 예술이네요.
0: 그리고 네. 자기가 맛있게 자기 입에 네. 맞게 하는 게 최고 음식인
1: 나를
0: 것
1: 위한,
0: 같아요.
1: 네. 나를 위한 창조 작업이야. 네.
0: 자기 입에 맞아야지.
1: 네.
0: 아무리 그 음식이 좋아도
1: 맞아요.
0: 나한테 안 맞으면
1: 맞아요.
0: 무슨 맛이 있어요 그게.
1: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유,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우리 소반식당 바로 전화번호 323-936-9106 323-936-9106 올림픽과 놀턴에 있고요. 매주 화요일은 쉽니다.
0: 쉽니다. 네.
1: 네, 우리 소반식당의 박영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끝말씀 끝인사 네. 주실까요?
0: 네, 더운데 정말 내려오니까 덥대요. 그래서 어젯밤에 정말 잠자기가 힘들 정도로 그래서 건강 조심하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면은 덜 스트레스가
1: 네.
0: 덜 받아서 좋을
1: 그럼요.
0: 것 같아요.
1: 주말에는 네. 맛있게.
0: 네.
1: 네. 오늘 주신 레시피 잘 활용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0: 우리 DNA는 정말 예술적인 그리고 멋진 DNA 물려받은 것 같아요. 얼마나 똑똑한지. 아, 잠깐 전화 말씀 듣고 와서 이 소식 함께 나눌게요. BTS의 DNA 들으십니다.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이지영 변호사 그룹 유한건강생활 금강환경검안과 헬스코리아 브라운주 유웅자 법무사 권도한 박사님과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1: 와, 리졸탱 카지노의 세맨 요리 9월 매주 목요일마다 렉서스 GX550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멤버라면 9월 한 달간 게임을 즐기면서 파워풀한 럭셔리 SUV를 차지하는 행운을 잡아보세요. 멤버가 아니신가요? 오늘 무료로 가입하시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오직 야마바 리졸탱 카지노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2: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3: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2: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4: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5: We will fight for you.
4: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6: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7: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6: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7: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6: 가리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0: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가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 세계 15세 청소년들의 학업 성적은 전반적으로 떨어졌대요. AI 때문에 이게 뭐 그런 영향도 있다지만 아시아권이 독주를 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싱가포르 그리고 중국의 주요 도시 학생들이 전과목 탑10을 휩쓸었네요. 반면 미국의 고등학교 독해 점수는 2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미국의 어떤 패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우리만 잘하면 뭐하냐, 애들이 공부를 못하네, 이래서 빨간불이 딸랑딸랑.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깊이 있는 사고력 또 비판적 사고를 어떻게 지켜내야 될지, 주말에는 자연과 또 함께하는 시간도 아이들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아름다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50대 이후를 위한 최첨단 스킨케어 셀리온 GF7과 대한민국 대표 제약회사 유한양행 유한건강생활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위길 53년 금강안경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리빙 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오 원스톱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합니다. 웨스턴 팔가 로데오 갤러리아 몰래 법무사 권도한 박사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우리 후니 탱자와 곧 만나뵐게요.

0: LA 아리랑 LA 한인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타이거 JK, 윤미래, 진우션, 샤넌베, 지소울, 강유찬 등 최강의 라인업과 K선발 대회, LA K-POP 페스티벌, 실버 패션쇼, 그리고 다양한 경품 및 다채로운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가 풍성한 LA 한인축제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제53회 LA 한인축제는 CD10, 재외동포청, 파크웨스트 바이시클 카지노앤호텔, 호웨이, 하이틴 USA, 헬로소주, 뱅크 오브 홉, 레빗재단이 후원합니다.
2: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3: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2: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3: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침냉면. 별미 중의 별미.
2: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3: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2: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4: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5: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4: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5: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4: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숙 코치. 714-742-485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6: 이북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7: 뉴서울 호텔 내 이북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8: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9: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8: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9: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8: 의류 빅세일 최대 70% 오프.
9: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8: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9: 올림픽 골프니까.
8: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10: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11: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10: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11: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12: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13: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12: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티러만 틱틱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14: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5: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4: 네.
15: 수영도?
14: 그럼요.
15: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4: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5: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16: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17: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16: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17: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16: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 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17: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16: 323-731-3030.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제주 화로로 간다.
18: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9: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8: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19: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18: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20: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습니다.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 칼럼입니다.
21: 안녕하세요. 오리지널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 신디 매니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혼돈이 많이 되시는 인증마크에 대해 간단히 알아볼까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FDA, 해썹, 코셔, 그리고 몽드 셀렉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혼돈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FDA 승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선 FDA 승인이란 말은 약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약도 FDA 승인을 받으려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매우 까다로운 과정이기에 대기업도 쉽게 FDA 승인을 받겠다는 엄두조차 내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건강보조식품은 FDA 승인이나 인증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해썹 인증인데요. 해썹은 식품위생에 관한 인증 제도로서 식품 원료의 관리, 제조부터 유통의 전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나 오염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소비자들에게 유용한 구매 지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볼 수 있는 코셔 마크는 고기와 식재료에 부여하는 종교적으로 정갈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인증 마크입니다. 그 외 몽드 셀렉션이 있는데 이는 1961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창립된 품질평가기관으로 식음료, 다이어트, 건강 및 미용 제품에 대한 품평을 하고 상을 주는 마케팅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JHFA 인증 마크가 있습니다. 해썹, 몽드 셀렉션, 코셔 마크 모두 원료와 제품의 위생을 인증하는 유익한 지표이지만 제품의 효능을 검증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파 JHFA 인증 마크는 제품의 위생과 안전은 물론 효능과 직결되는 후코이단 원재료의 분자량, 분자 구조까지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 있어 일반 인증 제도와 차별화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리지널 우미노시 직구 후코이단은 NPO 후코이단의 정회원으로서 모직구와 완도산 미역귀에서 추출한 두 가지 후코이단의 아가리쿠스 버섯의 뿌리 균사체를 최상의 비율로 만들어 자파 마크를 획득, 최고의 품질을 인증받은 미국 내
22: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3: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쳐라 쳐쳐쳐.
1: 어, 2부.
0: 아, 안 시키신다면서요?
1: 네?
0: 안 시키신다고 했잖아, 어저께.
1: 알겠어요.
0: 눈치를 잡쇼.
1: 쳐쳐쳐쳐쳐.
0: 맨날 바꿔야지.
1: 네, 우리 후니탱자님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1: 아, 오늘 너무 시원한 셔츠를 입었네.
0: 어저께 너무 더워가지고 제가.
1: 그게 복숭아인가요?
0: 네?
1: 복숭아가 아니요, 이거 아니고 하와이. 나뭇잎들 하와이. 아, 하와이에.
0: 네.
1: 카우아 아일랜드.
0: 카우아 아일랜드.
1: 네. 네. 거기 칼랄라오 그 트레일이라고 세상에서 좀 이렇게 위험한 트레일이에요. 옆에 바다 절벽이고.
0: 그 영화에 나온 것 같은데.
1: 네. 네. 저 거기를 갔었거든요.
0: 오 마이 갓, 왜요?
1: 그 트레일.
0: 저도 모르게 네, 왜. 네.
1: 네. 그리고 프린스빌이라고 제가 갔을 때는.
0: 야, 그거 가는 사람이 있구나.
1: 알래스카에서 그 이렇게 물이 내려와서 정말 어마어마한 파도가 이렇게 높게 있어가지고 서퍼들이 네. 다 모였거든요. 조금.
0: 네. 서핑도 하세요?
1: 저는 안 하죠. 스노클링만. 그래서 거기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인데 네. 어제 너무 놀랐어요.
0: 왜요?
1: 뭐 길이고 뭐고.
0: 아, 저 다 돼가지고요.
1: 와, 어떻게 보도블록이 얇게 깔았나 봐요. 길도 망가지고.
0: 그러니까.
1: 와, 집이 뭐
0: 어? 약간 무너지고 데미지
1: 해변, 해변가에 났지. 있는 레스토랑 1층이 뭐 전면 뭐 그냥
0: 저거만 지금 네, 나온 거? 네. 아, 이게 저 데라포인트네.
1: 네, 여기도 뭐
0: 여기도 아, 데라포인트.
1: 여기도 말리부의 그
0: 저만큼 됐어요? 지금 뉴스를 제가 보고 있는데.
1: 네,
0: 와,
1: 네,
0: 데라포인트만.
1: 네.
0: 아니, 저희 지인분 계시잖아요, 데라포인트.
1: 저쪽 아니 그쪽 아니고. 네, 거기 바닷가가 아니라서.
0: 네.
1: 말리부의 어떤 또 배우, 영화 배우
0: 어,
1: 집 입구에 네. 거기 싱크홀이.
0: 그 누구더라? 니콜라스 케이지가 누구지? 누구?
1: 어, 그랬던 뭐 것 같아요. 예, 예. 네, 네. 네. 그래서 이제는 진짜 어디 물가에다가 집이나 이런 건 위험한 것 같아요.
0: 아유, 저 뭐
1: 네.
0: 저는 어저께 그 네. 같이 본 사람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산에 집을 놓을까 싶어요?
1: 네.
0: 바닷가에 집을 두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네.
1: 그러니까 저는 둘도 아닌 것 같아.
0: 어, 왜요?
1: 산은 산사태.
0: 제가 그 얘기했어요.
1: 응. 바다는
0: 훨씬,
1: 또
0: 그,
1: 응.
0: 그분이 산이 훨씬 안전하다고 막 저한테 산이 낫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있다가 산은 산사태 있잖아요.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에이, 산사태 날 일이 얼마나 있냐고.
1: 네.
0: 그럼 쓰나미는.
1: 근데 산사태가 조금 안 날만은. 근데 지대가 좀 높은 데가 좋죠.
0: 근데 사실 저는 산은 좀 무섭지 않을까요? 일단 산이라는 거는 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자체가 일단 어렵잖아요.
1: 네.
0: 근데 바다는 탁 트여 있잖아.
1: 그런데
0: 야참에 배를 탈 수도 있고.
1: 어제 언뜻 봤는데 어떤 뭐 26살짜리 청년이요.
0: 네.
1: 몇 달 동안 혼자 자급자족하는 팜 그리고 집을 지었더라고요.
0: 왜요?
1: 응?
0: 왜요?
1: 이제 그, 세상이 싫다 이거죠.
0: 그러니까
1: 들어가서 자급자족해서
0: 되는 거야?
1: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네. 어? 그렇게 자급자족하면서 어? 거기서 이렇게 채소 길러 먹고 어? 닭 키고 닭 치고 이렇게 사는 거죠.
0: 그 한국 네. 저거 나는 자연입니다.
1: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0: 네.
1: 네.
0: 저는 그 별로 안 부러워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은 재밌겠지만
1: 그렇죠.
0: 어, 저는 약간 그렇게
1: 거기 또 이웃들도 있어요.
0: 부지런하지 못해서 그리고 좀 외로움 많이 타서 혼자 못 살 것 같아요.
1: 그래요? 네. 가족 같이 살면 되지.
0: 가족은 무슨 죄예요? 저 때문에.
1: 그렇구나.
0: 네.
1: 우리가 서로 이렇게 모여 사는 거.
0: 그러니까 사람이 좀 사람끼리 같이 있어야지. 어, 저는 혼자는 못 살 것 같아요.
1: 네네네.
0: 얼마나 심심해.
1: 근데 누가 그런 걸 왜 물어봤어요? 집이
0: 어, 몰라.
1: 바다에 있는
0: 뭐
1: 게 좋냐? 산에 있는 게 좋냐?
0: 뭐 얘기하다가 이렇게 약간 자연 재해 얘기 나오다가
1: 아.
0: 쓰나미 이렇게 태풍 얘기 나오니까
1: 그렇죠.
0: 자기는 산이 좋다고 확 얘기를 하시는데 산이 얼마나 위험한데 불도 잘 나지.
1: 그렇지. 산불이 또 있잖아요. 네.
0: 그리고 또 곰 나오지 벌레
1: 네.
0: 많지. 저는 이제 안 좋은 얘기를 막 했죠.
1: 그래서 네.
0: 근데 생각해보니까 산이 또 공기는 좋잖아요.
1: 그렇죠.
0: 그리고 저녁 아침에 딱 밤에 모닥불 쫙 펴놓고
1: 그렇지 그렇지
0: 그런 또 재미는 있는데
1: 산에서 산딸기 막 따먹고
0: 아 그래요?
1: 네.
0: 굉장히 사고방식이 저랑 다르신 거
1: 아니
0: 산딸기를 어떻게 따먹어요?
1: 산딸기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면 산딸기 너무 맛있어.
0: 그냥 따먹어도 돼요?
1: 네.
0: 누구 개인 게 아니에요?
1: 네 산에 널렸어요 봄에 가면.
0: 오 어디 나 좀 알려주세요.
1: 네 알려드릴게요.
0: 오.
1: 그거 따다가 이제 술 담는 거지.
0: 네, 그럴 줄 알았다.
1: 다들 조금 그런 생각들을 하시구나. 요즘 뭐 지금 난리잖아요.
0: 그러니까.
1: 근데 뭐 아, 근데 걱정할 거 없어. 걱정한다고 뭐 될 일이 아니에요.
0: 걱정 달라질 것도 없고요. 뭐 그냥 즐겁게 사는 거죠.
1: 하루하루 정말 지금이 천국이로구나 하고 살아야 돼.
0: 저 싱크홀은 진짜로
1: 네.
0: 이게 아직까지 미스터리잖아요. 사실은 이게 뭐 인간의 그러니까 자연재해냐 아니면 인간이 만든 그런 저거냐.
1: 두 가지 다 믹스가 있는데 저는 저 말리부의 저 싱크홀은
0: 네.
1: 짓지 말아야 될 때 지은 거라고 봐요.
0: 뭐 그럴 수도
1: 왜냐면
0: 있죠.
1: 계속 집안이. 파도가 밀려와서 거긴 또 온다는 모래밭인데
0: 그러니까 그게
1: 비가 많이 와서 이러면 그 안에서 눌려지고 구멍이 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0: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렇게 지대가 좀 저런 데는 약한 데는 그렇기도 한데 요새 뭐 도시 가면 지하철 공사다 뭐다 많이 하니까
1: 싱크홀이 너무 많아.
0: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런 거.
1: 그리고 팔로스 바데스 그쪽에 보면. 네. 그래서 거길 채워놓고 뭐 하고 공사하면 또 벌어지고 이래서 거기는 아예 뭐 가스 회사에서 전기 가스 공급을 다 끊었잖아요. 그래서 발전기 돌리고 이런다는데 어떻게 살아?
0: 그 제가 안 가잖아요. 벌써 버렸었죠.
1: 그러니까.
0: 제가 뭐 돈이 없어 안 가는 거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네. 가지 갈름 가지.
1: 네네.
0: 근데 저는 그게 마음에 안 든 거야. 야, 이 지대가 좀 위험한데. 밟아보니까 좀 물렁물렁해. 그래서 아예 안 되겠다.
1: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런 거 있잖아. 반석 위에 짓는 집,
0: 맞아요.
1: 모래 위에 짓는 집. 그 말씀이 있는데 인간들이 너무 그냥 그래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때 짓고 개발 막 하고 이래서.
0: 그리고 솔직히 제가 요새 와서 정말 느끼는 건 나이 들면서 이 부실 공사라는 게 우리가 알 수가 없더라고요.
1: 그렇죠.
0: 뭐 아파트든 뭐든 우리 옛날에 얼마나 많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죄를 겪었습니까?
1: 네.
0: 부실 공사 때문에.
1: 네.
0: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인간들이 그거 공사 그 중간에 기둥 빼먹고 물론 돈은
1: 그렇죠.
0: 어마어마하겠지. 근데 그건 진짜 아닌 거다. 그런 사람들은
1: 그렇죠.
0: 잡아서 자 이렇게까지 하면 심하지만 삼족을 멸할 정도로 아 정말 겁을 줘야 이제 다시는 유사 범죄가 안 나오지.
1: 네.
0: 이거는 진짜 위험한 건물을 지어놓고 제대로 안 지어놓으면
1: 그렇죠.
0: 그리고 밑에 공사할 때 날린 공사하면은 저희 집도 날린 공사해서 진짜 열받아 있거든요 제가.
1: 그래요?
0: 아 집 그거 할 때 막 이 전에 그냥 날리 으리으리 빨깃반짝했습니다.
1: 네.
0: 이건 뭐 1년 전에가 뭐 다 떨어져 나가고 뒤에 못 돼가고 뭐. 막 짜증이 나가지고.
1: 어우 제프 씨.
0: 뭐 난리 공사하면 안 돼.
1: 집도 있고 자긴 좋겠다.
0: 아니 근데 제가 예전에 집에 그 집을 이사 가면서 안방에 있는 그 욕실 있잖아요. 욕실을 뜯어가지고 유리로 해갖고 그냥 샤워실을 만들어 버렸어 유리로 통유리로.
1: 오.
0: 그래서 그냥 욕실 다 떼버리고 공사를 좀 크게 했어요.
1: 네.
0: 근데 한 몇 년을 살다가 그게 밑에가 그라지는데 그래서 물이 어느 날부터 똑똑똑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사람 불렀어요.
1: 네.
0: 그랬더니 그 해준 분이 막 쫄다 도망가 버렸어요. 연락이 안 돼.
1: 아 어떻게?
0: 알고 보니까 이제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공사하는 이제 공업 그런 업체를 불러가지고 테스트를 했더니 이분이 처음에 막 하더니 안 뜯어야 되는데 근데 다 뜯어버린 거예요. 밑에가 다 썩어갖고 엉망이
1: 어머나.
0: 된 거예요. 완전 난리 공사한
1: 뭔가
0: 거예요.
1: 뭔가 그걸 잘못했구나.
0: 이거 두 번 세 번 하고 뭐 해야 되는데 그걸 다 안 하고 안에 들어갈 걸 다 날림해버리고 겉에만 싹 발라버린 거예요.
1: 어머나.
0: 그래서 안에 다 썩어 난리가 난 거야.
1: 아, 그럼 새로 짓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그거 다 뜯어가지고 다시
0: 근데
1: 고치려면.
0: 근데 그분이 뭐냐. 그래서 제가 난리를 쳤거든요. 그거를 해준 분이 그 부동산 분이 연결해 준 거예요.
1: 네.
0: 근데 와이프가 이제 그런 걸 하니까 전화해서 한 제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와이프가랑 그분이랑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이 양반이랄게요. 기분 나빴어. 이 양반이
1: 그 양반이
0: 그 라이선스도 없던 사람인 거예요. 불법이었던 거야. 근데 더 웃긴 게 이 양반이 제 와이프가 그럼 어떡하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소리를 지르네. 와이프 여자한테
1: 어머
0: 여자니까 만만해 보이고 처음에는 말하다가 소리를 제가 지나가다 딱 들었어요. 퇴근하다 나왔는데 확 눈 전화기 딱 뺏어갖고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딱 그때 깜짝 아니 그게 아니었더니 너 뭐야 그랬더니 아 선생님 그게 아니고 이전 선생님이라 부르냐고 지금 당신 내가 불법으로 다 신고할 거라고 그랬더니 뭐 그게 아니고 저희가 뭐 와이프께서 이렇게 해서 제가 머리가 너무 아파서 매일 전화하시고 제가 막 너무 힘들어요.
1: 아, 정말.
0: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그런 거지.
1: 그 어떻게 됐어?
0: 그 도망갔어요. 뭐 라이선스도 없는데 뭐 어떻게 신고를
1: 어떡해. 그러니까 그거 확인하고 해야죠.
0: 그러니까 그래서 다음부터는
1: 그리고 그런 걸 할 때 본드가 있단 말이에요.
0: 그러니까 물어주는. 본드가 있어야죠. 근데 그것도 라이선스가 있는 분이랑 있는
1: 그러니까,
0: 거죠.
1: 그러니까 확인하고 해야 되죠.
0: 그러니까 여러분 들으시는 분들 혹시라도 그런 거 하실 때는 꼭 라이선스를 확인하시고 꼭 정식으로 하시는 분들만 하세요.
1: 나는 집도 없어서 그런 거 신경 쓸지 고민이 없어 너무 좋아.
0: 집도 절도 없어요. 저도. 우리 홈쇼핑 월드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라마 태양의 후예 라디오 서울 버전 라디오 서울의 후예의 한중기
1: 한중기와
0: 탱해교
1: 탱해교야.
0: 네.
1: 오빠.
0: 다녔다고? 그 유명한 대사가 뭐가 있죠?
1: 뭐 태양의 후예에서
0: 태양의,
1: 뭐지?
0: 그러지 말입니다. 뭐 이런 건가?
1: 그러지 말입니다. 네, 그건가?
0: 우리 럭키비키님은 산이든 바다든 굿모닝 차차차 탱자님들과 미역탱자님과 후리탱자님 있는 곳이라면
1: 어디든.
0: 무조건 오케이.
1: 저도 오케이. 저도 콜.
0: 이런 분들이 꼭 가자 그러면 또 안 가지.
1: 아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너무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힘드네요. 네. 자 오늘은 우리 훈이 곡돌사신
0: 탱자가 나서야 되죠?
1: 네.
0: 네. 그 벌써 읽으셨네?
1: 네. 곡돌사신 곱돌밥이 생각이 나요.
0: 곱돌밥이 뭐예요?
1: 응?
0: 곱돌밥이 뭐예요?
1: 그
0: 국물을 넣은 돌밥이요? 뭐야?
1: 돌솥비빔밥인데 네. 왠지 곱돌비빔밥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0: 그게 뭔데요? 저 처음 들어봐요.
1: 돌솥비빔밥.
0: 근데 곱돌이란 표현을 써요?
1: 응.
0: 원래?
1: 위에다가 아니요?
0: 본인께서 왠지. 자, 넘어가겠습니다.
1: 네네.
0: 오늘의 사자성어.
1: 응.
0: 곡돌사신.
1: 곡돌사신.
0: 네. 구불곡자. 구불 그 곡 계곡 할 때 구불 있는 곡자. 굴뚝 돌자. 옮기다 사자. 뗄나무 신자.
1: 네.
0: 곡돌사신. 원어로 꾹둘사신.
1: 네.
0: 자, 뜻은요, 굴뚝을 곱게 만들고 불이 붙기 쉬운 장작을 다른 곳으로 옮긴다.
1: 네.
0: 즉 문제가 생기기 전에 위험을 미리 발견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인데요.
1: 네.
0: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1: 네.
0: 중국에 친구의 집을 방문한 왕소방이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부성어를 딱 보는데 보기 뭔가 이상해. 굴뚝이 그냥 쭉 곧게 뻗어 있고 옆에 마른 장작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왕소방이 집주인에게 얘기합니다. 미옥 씨,
1: 네.
0: 저 장작 좀 딴 데로 옮기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미옥 씨가 아 왜?
1: 왜?
0: 뭐 귀찮잖아 왜?
1: 응.
0: 아니 굴뚝이 너무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곧게 돼 있으니까 불티가 불씨가 튀어나올
1: 튀어서.
0: 수도 있고.
1: 네.
0: 근데 옆에 장작이 쌓여 있으면 위험하지 않을까?
1: 좀
0: 불 붙으면 큰일 날 것 같은데요?
1: 응.
0: 그러면서 아 보니까 굴뚝도 조금 이렇게 굽게 야 굽게 만드는 게 좋겠어요. 불티가 바로 튀어나오면 안 되니까.
1: 아 그렇게 구부려 놓으면.
0: 구부려 놓으면. 근데 이제 미옥 주주인은 비웃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는데 왜 오지랖이야? 그제 왕소방은 그러죠. 이제 홍리가 원래 사고란 게 그래요. 일어나기 전까지는 문제 없어 보이지만 그 영화에도 나오잖아.
1: 네.
0: 그 베테랑에서도
1: 아...
0: 문제가 아니면. 문제를 안 보면 문제가 아닌데 문제라고 보면 문제라고. 그러니까 이제 집주인이 귀찮은 거야. 아, 저 장작을 나보고 옮기 지가 도와줄 것도 아닌데 나보고 옮기라 그러고 굴뚝도 고치라 그러고 무시해 버립니다.
1: 아무것도 안 했어.
0: 얼마 후에 똑같이 사고 났지. 불씨가 튀어서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1: 어머 불이야.
0: 불이 난리가 났죠. 그래서 주변 동네 사람들이 막 뛰어나서 불을 꺼줬어요.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너무 고맙잖아요.
1: 네.
0: 집을 더 이상 안 번지게.
1: 네.
0: 그래서 잔치를 벌입니다. 마을 잔치를 불려서 불을 끄는데 도와줬던 그 사람들을 다 불러서 술과 음식을 대접하고 도와줘서 고맙다고.
1: 네.
0: 그러면서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영웅처럼 했던 그 친구는 가장 상석에 앉히면서
1: 네.
0: 아주 지극정성으로 맛있는 음식을 대접을 하는데 한 명이 초대가 안 된 거야. 그 얘기 좋은 얘기 했던 친구 왕서방.
1: 맨 처음 해줬던 친구.
0: 네. 그래서 그 중에 있던 사람이 집주인에게 물어봅니다. 뭐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우리처럼 불 났을 때 불을 꺼준 우리는 불러서 초대 이렇게 큰 잔치를 열어주는데 애초에 불이 나지 않도록 방법을 알려줬던 왜 당신 친구 왕서방은 여기 안 불렀습니까?
1: 그 친구 말 안 들어서 불이 났는데
0: 그때 깨달은 거죠. 아, 그 친구 말을 들었다면 애초에 불이 안 났겠구나. 그분이 가장 나한테 귀한 손님이구나. 라고 그분을 다시 초대를 해서
1: 네.
0: 귀하게 접대를 했다.
1: 아, 그게 곡돌사신.
0: 네. 사람들이 이러죠. 항상 문제가 터진 다음에 그거를 해결한 분에게는 감사 인사를 하지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막은 사람의 그 사람의 공은
1: 네.
0: 잘 알지도 못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사람은 불을 네. 잘 끄는 사람보다는 애초에 불이 나지 않도록 만드는 사람이다. 여러분
1: 그러니까요. 항상 문제가 터진 뒤에 그러는 것보다 무슨 신호를 미리 알아채고서
0: 그렇죠.
1: 그렇게
0: 그걸 바로 이제 곡돌 사신이다.
1: 네. 그 보니까요 곱돌 네. 비빔밥이 있네.
0: 그게
1: 맞아요.
0: 뭐예요?
1: 곱돌 뜨겁게 달군 그 곱돌 그릇이라고 그 그릇 이름이.
0: 그것도 구불 곱장가 보다.
1: 아니요 곱곱
0: 아, 곱 곱창할
1: 곱창 때 곱돌석이라는.
0: 그러면 얘기가 전혀 다른데.
1: 그래도 곱돌? 비슷하잖아 사운드가.
0: 곱돌 비빔밥?
1: 거기다가 그냥 누룽지 탁 긁어 먹으면.
0: 여러분 혹시 곱돌 비빔밥이라 들어보신 분 있으면 댓글 좀.
1: 안 들어봤어요?
0: 처음 들어봐요.
1: 어떻게 곱돌 비빔밥을?
0: 사투리 아닐까요?
1: 아니에요. 메뉴에 써 있어.
0: 일단 내가 모르는 사투리야.
1: 나만
0: 진짜
1: 하나?
0: 메뉴에 있다고요?
1: 네, 곱돌 비빔밥.
0: 여러분 댓글 좀 주세요. 혹시 곱돌입니다. 곱돌.
1: 네.
0: 곱돌 비빔밥을 살아생전에 들어본 적 있다, 메뉴에서 본 적 있다 하신 분들 알려주세요.
1: 네. 그러면 원래 그걸 뭐라 그래요? 그럼
0: 돌솥 비빔밥.
1: 돌솥 비빔밥. 옛날에는
0: 곱돌이었어. 그게 저거 아닌가요?
1: 뭐요?
0: 표준어?
1: 글쎄. 아니 곱돌석이라는 게 있대요. 곱돌석 찾아봤어 지금 얼른.
0: 신기해서.
1: 내가 왜 곱돌이 이렇게 그러니까 스톤 볼 곱돌.
0: 스톤 볼.
1: 응. 그게 곱돌이에요.
0: 돌솥을 곱돌이라고 하는가 보구나. 아 그러면 한자어로 곱돌인가? 돌솥은 한국말이고?
1: 곱돌석이래요 그게.
0: 그럼 그런가 본데요? 네. 왠지 한자어인 것 같은데 곱돌?
1: 아, 머리 아파. 네.
0: 하여튼 뭐 맛있으니까. 네. 네. 네.
1: 1부에서 우리 4월과 5월에 백순진 씨 얘기하다가 바다의 여인 듣다 말아서요. 화를 준비했어요. 화.
0: 화.
1: 네. 그녀의 이름이 화. 그녀의 이름이 화예요. 남이섬 가을 음악 페스티벌을 여신다고 합니다. 10월 24일 토요일 한국에서 남이섬 한국 가실 분들은 참고하세요. 10월 24일 토요일 남이섬에 가서 가을 음악 페스티벌 너무 좋겠다.

0: 4월과 5월의 화 들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네. 생일 선물로요 친구가 복권을 준 거예요. 그거 많이 주잖아요.
1: 그럼요.
0: 근데 당첨이 됐네.
1: 몇 등? 1등?
0: 100만 불이 당첨이 됐대요.
1: 그거 원래 반반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그런 경우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1: 반반이죠.
0: 그런 거 줄 때 얘기를 해야 돼. 반반이다 이렇게.
1: 아 근데 생일 선물 주면서 반반이다 어떻게 얘기를 해요?
0: 만약에 당첨되면 나도 좀 줘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1: 근데 만약에 미국시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받아 제가 드렸어요.
0: 당첨이
1: 제가
0: 됐어.
1: 제가 연말에 선물로 그냥 드렸어. 근데 네. 1등이 100만 불이 됐어. 1등 나는데 네. 100만 불이 됐어. 네. 저 주실 거 안 주실 거 솔직하게.
0: 솔직하게 조이지.
1: 솔직하게 주실 거예요?
0: 조이지. 반은 모르겠다.
1: 그럼 얼마큼 주실래요? 100만 불 받았다.
0: 30%.
1: 30%? 30만 불 주신다고?
0: 33%.
1: 또 33이에요. 이거를
0: 3분의 1.
1: 그러면 어딘가 3분의 1이 또 딴 데가 있는데.
0: 3분의 1은 네. 내가 갖고 3분의 1은
1: 뭐 하실 거예요?
0: 여러분께 드릴 거예요.
1: 진짜로?
0: 진짜로. 아 저는 리빙 트러스 다 썼어요. 그중에 반은 사회 환원으로 다 해놨어. 그중에 또 3분의 1은 우리 한인사회에 네. 멋진 공연을 하라고.
1: 오, 야.
0: 이광진 씨 에이콤 거기 그분 저기 아이디 해가지고 그분으로 했어요.
1: 야 무슨 한인타운 윌석의 노벨이신데?
0: 나 이제 가면 이제 파티 하시라고. 진짜요? 물어보세요. 그 저기
1: 제가 거기서 꼭 한번 춤을 추도록 하겠습니다.
0: 다 화려한 입고 옷 입고 오도록 해.
1: 그러니까 네. 이게 좋은 거예요.
0: 네, 네.
1: 가시는 길을 즐겁게. 네. 아니 근데 진짜 리빙 트러스 하셨어요 그렇게?
0: 예, 네, 리빙 트러스 했어요.
1: 대단하신데?
0: 반은 우리 가족들 n분의 1로 나눠갖고
1: 반은 사회 환원?
0: 반은 3분의 1은
1: 사회 환원.
0: 예, 사회 환원. 그 중에 3분의 1은 우리 한인 사회.
1: 와 멋있다.
0: 반은 기아 난민, 반은 동물들.
1: 이야.
0: 왜요?
1: 아, 그 좋아요. 그거는 뭐 리빙처럼 네. 그렇다 치고 진짜 100만 불, 1000만 불이 되면은 그렇게 네. 나누실 거예요, 그것도?
0: 그럼요.
1: 오, 여러분 잘 들으셨죠?
0: 내 자식이 누가 있어?
1: 잘 들으셨죠? 네. 네? 모르지. 1000만 불 생기면 또 없다.
0: 아유, 그거 내가 뭐 가져갈 것도 아닌데.
1: 왜 가져갈 생각을 해요? 아니, 써야지.
0: 아, 뭘 써봐야 뭘 쓰겠어요? 그거를
1: 아니, 기부를 아무리 막 기부를 써도. 하더라도.
0: 기부를 하지.
1: 5000만 불 딱 기부해봐요.
0: 네.
1: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
0: 너무 그렇게
1: 기부투미
0: 복권이나 사야겠다.
1: 기부투미
0: 그거 보니까 네. 로또 당첨원을 부르는 세 가지 법칙이라는 게 있었는데
1: 아유 전 안 믿습니다. 뭐 네. 들여다볼게요.
0: 그러니까 상상을 하고 좋은 생각 누가 당첨이 되면 시기하지 말고 다음엔 내 차례로구나 이런 상상을 하래요.
1: 야 이거 야, 네.
0: 남이 오케이. 잘 되면 더 좋은 거야 내 주위 사람이.
1: 그래요 그래요. 자, 두 번째는요.
0: 네? 안 알려줘. 안 알려주지.
1: 저 진짜로 제 주변에 아시던 네. 분이 네. 그 여성분의 아버님이 네. 로또가 두 번이가 당첨됐어요. 근데 집에 가니까 티가 나. 네. 이게
0: 티가
1: 뭔가
0: 나?
1: 되게 네. 특이한 집이었어요. 근데 그 팔로스버디스에 네. 집을 사셨더라고요. 진짜로 돼갖고 네. 사셨는데
0: 자기 안 샀다는 그 동네.
1: 제가 네. 저는 뭐 기분 나빠서 네. 안 사는 동네. 아 근데 네. 부럽더라고요.
0: 아 두 번이나 당첨됐어?
1: 두 번 됐대요.
0: 금액은?
1: 그러니까 아주 큰 건 아니고 1번 첫 번째가 뭐 몇 백만 불 되셨고 근데 네. 그 당시 지금 한 30년 전에 몇 백만 불이니까
0: 몇 백만 불 이야
1: 대단하죠.
0: 정말.
1: 되게 부러웠어요.
0: 왜 몰리는 데만 몰리는 거야 진짜.
1: 아 저 진짜 꿈에서 산신령이 좀 번호도 줬는데
0: 네.
1: 안 되더라고요.
0: 생일이 언제예요?
1: 왜요?
0: 복권 사주게.
1: 얼마치?
0: 어? 얼마치로 원해?
1: 네. 네?
0: 좋아.
1: 진짜로요?
0: 응 사줄게요.
1: 근데 몇 퍼센트 원하세요?
0: 반 말고 33%. 아유 상상만 해도 너무 좋다.
1: 그러니까 10% 드릴게요 10%.
0: 네네.
1: 네 좋습니다.
0: 굿모닝 차차차
1: 2부 함께 하시고요. LA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의 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0: 아름다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50대 이후를 위한 최첨단 스킨케어 셀리온의 GF7과 대한민국 대표 제약회사 유한양행의 유한건강생활.
1: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0: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1: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0: 융자외계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1: 젊음을 되돌 드립니다. 건강식품에서 텔로유스의 정인수 코치 이번 함께 하겠습니다.
2: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Yeah, yeah.

0: 댓글 한번 와보시다니까요.
1: 오빠usa.com.
2: 심근경색과 뇌졸중 그 주요 원인은 바로 혈전입니다. 혈전은 피가 굳어 혈관을 막는 덩어리로 조용히 쌓이다가 한순간에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나토키나제는 혈전을 녹이는 자연효소입니다.
3: 엄선된 나토키나제와 후코이단의 조화, 5000FU로 혈전에 더욱 강력해진 우메켄 나토키나제.
2: 건강한 혈관은 혈전관리에서 시작합니다. 더 강력한 혈전관리를 위해
3: 더욱 강력해진 우메켄 나토키나제. 888-941-3312 우메켄.
4: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5: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6: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5: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7: 213-383-3838 213-383-3838.
8: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9: 수요일이면 바로 헬스 이어신.
10: 오늘은 들어오시는데 마를린 모노가 들어오시는 줄 알았습니다. 네, 아주 우리 건강지킴이 헬스코리아의 김원정 쇼호스트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9: 언녀나.
10: 안녕하세요.
11: 안녕하세요. 네. 네. 네. 극과 극으로 부르시네요 저를. 네.
10: 그렇죠. 어느 쪽이 나왔어요? 당연히 제가 낫죠.
9: 이름이 너무 시원해.
11: 헬스코리아. 헬스코리아. 헬스코리아로 불러주세요.
10: 그럼요. 헬스코리아. 네.
9: 아 그래요? 네. 네. 아, 우리 헬스 여신. 네.
10: 벌써 댓글에
9: 언정씨.
10: 마를린 언정이라고. 마를린 언정.
11: 헬스코리아. 헬스코리아. 네. 언정입니다.
9: 밖에 굉장히 덥죠.
11: 너무 더워요.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네. 얘기하신 것처럼 막. 네. 기운이 그냥 뚝 떨어지지만 방송 때문에 지금 막 살리고 계시는데 기운이 나야 뭔가 일하는데도 그런데 의욕이 나잖아요. 요즘은 방송할 때 네. 항상 날씨 얘기를 하게 돼가지고 네,
10: 안 할 수가 네.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네. 습하고 더운 게 사실 흔치가 네. 않잖아요.
11: LA에서 네.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9: 다들 그러실 거예요. 맞아, 기운이 좀 떨어져.
11: 근데 이렇게 덥다고 하면서 주변에 감기 걸리신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10: 그럼요. 냉방병도 많으시고
11: 그러니까 마스크 막 하고 계시고 그런데 네. 이 면역력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이게 잘 걸려요. 그리고 뭐 바이러스성 질환 같은 것도 그렇죠. 금방 이렇게 또 침범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평소에 관리가 중요하고 우리가 몸에 들어가는 거 정말 먹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해 한 해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드실수록 어르신들이 항상 강조해서 얘기하시는 게 네. 먹는 거 신경 써라. 아. 내 입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그렇죠. 안 좋은 습관을 안 하는 거. 그러니까 술, 담배 같은 거 하지 마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영양 성분도 다 따지면서 내 몸에 소중한 내 몸에 들어가는 네. 그런 좋은 것들로만 먹는 게 이렇게 몸이 다르다라는 거 하루하루 생활하는데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게 진짜 젊을 때는 그렇게 안 와닿았어요. 네. 네. 저도 이제 50이 넘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 알겠고 네. 젊었을 때 좀 더 잘 챙기면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헬스코리아에 좀 가셔서 네. 이제 오늘 또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몸에 좋은 네. 이 시기에 먹으면 또 딱 좋습니다. 환절기. 네. 여름에도 너무 이제 기력 떨어진다고 많이들 와서 드셨는데 지금 이제 녹용삼 가장 찾는 환절기예요. 네. 9월달 네. 드셔보세요. 아직도 안 드셔보셨다면 네. 드셔보시고 나서 내 안에서부터 이렇게 건강이 기초부터 딱 단련이 되는 그런 체험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9: 네, 원래 뭐 입소문이 났잖아요, 녹용삼.
11: 그렇죠. 뭐 15년 이상 드신
10: 분들이 워낙에
11: 그리고 드신 분들이 주변에 다 막 이렇게 데리고 오세요. 친구분들, 막 가족. 그리고 같이 제가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나이 들수록 같이 생활하고 같이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친구도 있어야 되고 네, 가까운 그렇죠, 그렇죠. 지인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돈 명예보다 건강이라고 하는데 내가 건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 사람들 건강도 좀 챙겨야 되는 건 사실이더라고요.
9: 네.
11: 나 혼자 놀 수 없잖아요.
10: 그렇죠.
9: 맞아요.
11: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같이 이렇게 또 어우러져서 네.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같이 이렇게 사는 사회다 보니까 네. 주변 분들도 챙겨서 사랑하시는 분들은 꼭 데리고 와서
9: 네. 이걸 이렇게 드세요. 네. 아니 이거 드시고 감기가 한 번도 안 걸린다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이 네. 어떤 효능을 보나요?
11: 일단 남녀노소 모두가 드시면 네. 효과를 보는 녹용 홍삼입니다.
10: 네.
11: 그리고 저는 그 얘기하신 1인 중에 한 명이에요. 감기 잘 안 걸리는. 저 올해 아무 그거 없이 그리고 심지어 감기가 걸려가지고 앞에서 캘록캘록하면서 저한테 막 하시는데도
10: 바이러스를 뿌려야 되는데도
11: 네네.
10: 근데 그러고 보니까 한 번도 감기 걸렸으면 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
9: 작년에는요?
10: 진짜.
11: 작년에도 없었는데 재작년이니까 한 번 걸린 적은 있죠. 걸려도 네. 금방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보통 막 네. 어떤 때는 독감 같은 거 걸리면 막 유행하는 그런 독감들은
10: 저는 2주 고생하고
11: 2주?
10: 그래요.
11: 네. 한 달? 뭐 어떤 분은 두 달까지 가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3, 4일? 일주일도 안 가고 네. 딱 끊었어요.
9: 네.
11: 그러니까 이게 그럴 수 있는 거는 기초 체력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근데 네. 녹용홍삼은 제가 꾸준히 먹습니다. 이게 왜냐면 안 먹으면 아니까 어떻게 되는지를
10: 다르죠. 완전 다르죠.
11: 그리고 제가 좀 이렇게 마른 체형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골골한
9: 마른 먼로야.
11: 네. 골골한 줄 알아요. 근데 이런 건강 체크 같은 거 하러 가면 우리 애 아빠가 놀리는데 120살까지 외활액 검사 이런 거 하면 너무 이게 잘 나와요.
10: 잘 나오시니까.
11: 근데 그거는 제가 헬스코리아 일하면서 덕을 많이 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 매일 마사지 체어에서 관리를 받고 녹용홍삼을 먹고 그리고 뭐 발 마사지기면 체험하려고라도 저는 할 수밖에 없잖아요.
10: 네.
11: 집에 다 헬스코리아 체험관이라고 할 만큼 집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9: 네.
11: 장비빨 여러분 무시 못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습관처럼 건강을 위한 행동들을 한다라는 거.
10: 네.
11: 그럼 낮빛도 좋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안에서부터 건강함이랑
9: 네.
11: 이게 풍겨 나가는 거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좋은 에너지를 풍길 수 있다라는 건 좋은 것 같아요.
9: 네.
11: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에너자이저다 이런 표현도 해주시는데.
9: 아~
11: 네.
10: 스스로 네, 네. 말씀드립니다. 본인은 에너자이저다. 네, 좋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우리 옛날부터 면역 보약 그러면 녹용이 유명한 너무나 유명한데
11: 그럼요.
10: 녹용이랑 홍삼이랑 이걸 같이 시너지를 만들게 사실은 천호연계가 거의 뭐
11: 1호
10: 그죠 1호 첫주잖아요.
11: 네,
10: 제가 더 믿을 수도 있고 완전 그 15년인가요 그죠
11: 네.
10: 이게
11: 네. 그러니까 넘었어요.
10: 근데 또 제가 알고 보니까 그냥 녹용 홍삼 해도 너무 좋은데 이게 그냥 녹용이 아니라면서요. 최고의 품질이라고.
9: 뉴질랜드?
10: 네.
9: 뉴질랜드.
10: 그 중에서도
9: 상대?
10: 왜 이렇게 잘하시지?
9: 뉴질랜드 그러면 상대가
10: 근데 상대만 쓰는 게 또 아니에요.
9: 아니에요?
10: 그죠. 상대 중에 다 들어가요.
11: 이렇게 이제 다들 아세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전지라 그러죠. 전체를 다 쓰는 거예요. 녹용은 사슴의 뿌리잖아요.
10: 네.
11: 이게 이제 생명력을 자랑하면서 이제 자라나는 거잖아요.
10: 네.
11: 하늘로 솟구쳐 오르는 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양기가 가장 모이는 게 이 머리 쪽이라고 해요. 근데 그쪽을 뚫고 나오는 그 생명력이라고 해서 이 녹용의 그 진가를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 그렇게 표현을 해주시고 또 한의사분들이 얘기할 때는 녹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마다 이게 재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장생 중에 하나로
10: 네네네.
11: 또
10: 네.
11: 그러니까
10: 네.
11: 그 무한한 재생력 해마다 계속해서 이렇게
9: 네.
11: 각질화가 이루어지면서 떨어져 나가고 또 자라고 또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라나는 부분 맨 끝부분 얘기하신 상대 부분
9: 네.
11: 그 부분에 아무래도 영양 성분이나 밀도가 높습니다.
10: 그렇겠죠.
11: 그리고 분골 팁 이 끝부분은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펜트하우스라고 할 만큼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너무 귀해요.
9: 네.
11: 근데 그런 부분 아무래도 효과가 크죠.
10: 그렇죠,
11: 드셨을
10: 그렇죠.
11: 때. 근데 그 부분까지 다 사용을 한 거예요. 이 전지를. 아랫부분도 물론 각질화가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은 칼슘 성분들도 많거든요.
10: 네.
11: 그리고 강글리오사이드라고 해서
10: 네.
11: 세포막을 이루는 성분이에요. 요거
9: 네.
11: 모유에 많이 들어있는 요런 성분들까지 다 들어있기 때문에 녹용을 먹었을 때
10: 아.
11: 여러분들이 그 진짜 다르다고 하잖아요.
10: 진정한 녹용을
11: 네. 네. 네. 그래서 몸이 허약하고 좀 몸 보호해야 될 몸을 뭘 좋은 걸 먹어야 돼 할 때 녹용부터 떠올리시는데
10: 네.
11: 예전에 귀해서 못 먹었잖아요.
10: 맞아요.
11: 그런데 이제는 세월이 좋아진 거죠.
10: 예전엔 어린 좀 어린 친구들은 먹지도 못하겠어요.
11: 그럼요, 그럼요. 네,
10: 그만큼 귀해가지고.
11: 궁중에서도 네. 왕에게만 바치는.
10: 근데 네. 그 지난번 말씀드린 그 운동하는 또 자녀분이 자기가 스스로 막 사달라고.
11: 그렇죠.
10: 그러니까 먹으면 자기가 아는 거죠. 운동하는 친구들은.
11: 그러니까 이 녹용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에서 지친 이런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되지만
9: 네.
11: 심하게 운동을 하거나 그럼 네. 갑자기 또 이게 많은 에너지를 쏟고 기력이 확 떨어지잖아요.
9: 네.
11: 그럴 때도 굉장히 도움을 받아요.
10: 그렇죠.
11: 그리고 이제는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국 분들한테도 입소문이 나서
9: 네.
11: 이 녹용 제품들을 찾으러 백인들도 그러고 와요. 그러니까 이 유사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10: 네네네.
11: 녹용을 뭐 이렇게 다른 형태로 저희는 이제 액상 형태로 해서 진하게 네. 우려냈지만 그런 유사 제품들이 많이 나왔는데 어떻게 또 소문을 듣고 와서 외국 분들이
9: 네.
11: 찾아요 이제는.
9: 어.
11: 그러니까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이
9: 네.
11: 체력 회복하는 데 있어서 녹용이 좋다라는 걸 알고 오셔서 드십니다.
9: 하, 성장기 청소년에게도 좋아요.
11: 너무 좋아요. 운동하는 청소년들 특히 체력에서 안 밀리거든요.
9: 뼈도 좋고
11: 뼈도 강근골이라 그러죠.
10: 네.
11: 뼈 튼튼하게 하고 또 이렇게 조혈 보혈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9: 네.
11: 몸을 따뜻하게 하고
9: 네.
11: 출산 후에 아무래도 혈액이 많이 이제 그쵸. 우리가 밖으로 빠져나가잖아요.
10: 필요하시죠.
11: 그럴 때 녹용이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9: 네.
11: 그래서 그냥 남녀노소 또 출산 후 뭐 이런 기력 떨어지신 분들 뭐 중년층 장년층 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녹용이에요.
9: 네. 네.
10: 제가 이번에 수술을 네. 하고 난 다음에 네. 없던 빈혈이 좀 생겼어요.
9: 어머.
10: 근데 사람들이 되게 신기하게 생각해요. 제가 지나다가 핑 돌아가고 어떻게 이렇게 하면은.
11: 근데 겉으로 건강하다고 속까지 건강한 게
10: 그러니까,
11: 아니야.
10: 그러니까 없던 빈혈이 갑자기 생겼고
9: 네.
10: 요새 좀 한 2, 3일에 한 번 정도 제가 핑핑 돌거든요.
9: 네.
10: 괜히 도움이 되겠죠?
11: 그럼요.
10: 와이프 듣고 있나? 오늘 프로모션이 있으니까 잘 좀 들어봐 주세요.
9: 월매예요? 네. 월매?
11: 오늘 네. 저희 이제 녹용샘은 가격을 쭉 지키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10: 지키고 자체가 네. 대단한 거예요.
11: 네, 저희가 이제 판매량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또 거기서 맞출 수가 있는 거였고
10: 네.
11: 저희가 한 달치가 60팩 들어 있습니다.
9: 네.
11: 요게 여기 녹용이 22돈이나 들어가 있어요. 그
10: 와.
11: 22돈 들어가 있는 것도 그대로입니다. 가격도 그대로지만
10: 네.
11: 350불.
9: 네.
11: 너무
10: 한
11: 놀라운
10: 박스,
11: 가격. 한 박스 한 달치가.
10: 근데 네.
11: 보통 두 달, 세 달 드세요. 그래서
9: 네.
11: 두 박스를 거의 한 세트처럼 구매를 하시는데
10: 네.
11: 요거 350불, 350불 하면 700불이죠.
10: 네.
9: 네.
10: 네.
11: 여기에 사은품으로
10: 뭐 주세요?
11: 네. 아무래도 한 달 더 챙겨 드시면 좋으니까
10: 예.
11: 천진단 요것도 뉴질랜드산 녹용이 들어가 있는데 환 제품이에요.
9: 네.
11: 요 녹용삼은 액상으로
10: 액상.
11: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또 환 제품 좋아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9: 네.
11: 요 갖고 다니기도 간편하고 저는 요 천진단 굉장히 좋아요. 근데 네. 한 달치 30환 250불입니다.
10: 그거를 정품을
11: 그냥 드려요.
10: 선물을 주신다고.
11: 네.
10: 오.
11: 천진단도 지금 요거 세 박스 구매하시면 한 박스 더 드리는 3+1 하고 있는데
10: 네.
11: 그 정품을 한 박스 더 드려요. 그러니까 요거는 케이스도 너무 고급스러우니까
9: 네.
11: 이게 본인이 녹용사람 드시고 선물하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10: 아, 그렇게 해도 좋겠네요.
11: 아니면 그냥 본인이 가족과 함께
10: 네,
11: 3개월치를 드시거나
10: 녹용산 350불 한 박스를 오늘 두 박스 구매하시면
11: 네.
10: 사은품으로 여러분 250 상당의 최고품 천진단을 한 박스를 선물을 받을 수
11: 네.
10: 있습니다.
11: 그리고 저희가 무료 배송 해드리잖아요.
10: 네.
11: 근데 천진단을 또 뭐 다른 데 보내고 싶다면 이거 따로 배송도 해드립니다.
9: 어머.
10: 오.
9: 예.
10: 완벽한 선물이군요.
11: 헬스코리아니까 가능한 거예요.
9: 네.
11: 헬스코리아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고국 배송돼요. 이제 추석 준비하시잖아요.
10: 네.
11: 근데 저희가 이 녹용홍삼 사실 녹용홍삼이 한국에 있는 것보다 저희는 천불만

0: 1385-1005번 2133-1385번으로 지금 바로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야,
2: 그러면 이제 다음 그라비티로 가볼까요? 마사지의 여신이라서
0: 마사지를 녹용선 안 뺄 수가 없어. 일단 그라비티 얘기를 좀 해야겠죠. 네네.
1: 그라비티는 네. 이제 여러분들이 마사지 체어를 아직도 안 갖고 계신다면은 저는 네. 그라비티 무조건 받아보시고 네. 그리고 들여놔야 된다고 좀 강압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싶을 정도.
0: 아 맞아요.
1: 저한테 컴플레인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마사지 체어 없이도 살았어. 네. 근데 나중에 후회하세요.
2: 빠르면 빠를수록
1: 구매하실수록 내 몸의 관리가 소홀해지는 거거든요.
2: 네.
1: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을 잃고 나면 다 필요 없고 네. 나중에 가서 꼭 후회를 하는데 정말 크게 해요.
0: 맞아, 맞아.
1: 한번 이렇게 아파 보시고 나서 네. 다시 생각이 들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여러 가지
0: 네, 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1: 아프고 나서 또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건 좀 늦은 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건강할 때 그리고 네. 뭐 아유,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어서 그러면 건강을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2: 네.
1: 아무리 힘들고 바쁘고 해도 내 건강을 지켜야 미래가 있습니다.
0: 그렇죠.
1: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막연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건강의 소중함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이제 50, 60 넘어가신 분들은 아세요.
2: 네.
1: 왜냐면 주변에서 좀 안 좋은 소식들도 들려오고 또 오늘 또 블랙 너무 멋지게 입으셔서 제가
2: 네.
1: 말씀드리니까 또 장례식장 가신다고 얘기했는데
2: 네.
1: 저도 여기저기서 소식이 그쵸? 올 때마다 그럴 때마다 건강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잖아요.
2: 네.
1: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생각하지 말고 건강에 대한 거라면 바로바로 미루는 것처럼 정말 그 잘못된
0: 그렇죠.
1: 나중에 정말 크게 후회하는
0: 후회되죠.
1: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마사지 체어는
2: 네.
1: 매일매일의 나를 관리하는 거잖아요.
2: 그러니까
1: 집에 들여놓으면은 다릅니다.
0: 그럼요.
1: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0: 아, 그럼,
2: 네.
0: 그러니까 진짜로
1: 가서 체험을 해보세요.
0: 저희 그러니까 우리 집에 24시간 매 5분 대기도 아니에요. 그냥 바로 1분 대기조, 10초 대기조에 마사지사가 함께한다고 생각해보세요.
1: 가족 중에 누가 네. 받고 있지만 않으면
0: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누군가한테 우리 가족이 받는 거잖아요.
1: 그럼요.
0: 이거는 진짜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과 훨씬 큰 차이가 있습니다.
1: 네.
0: 한번 가서 정말 받아보세요.
1: 근데 보통 이제 가격 때문에 많이 망설이시는 거예요. 당연하고
0: 그렇죠, 그럴 수 있죠.
1: 생각지 않았던 예산이 이제 생기게 되면 또 네. 이게 목돈이 면은 여러분들이 망설이시게 되는데 그라비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여러분들 맞는 그 마사지 체어 마사지를 제공을 해줘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제대로 마사지가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손만 느낄 수 있는 마사지 체어인데
2: 네.
1: 지금 좀 저희가 자체 브랜드다 보니까 자회사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가격인
0: 거품을
1: 거죠.
0: 거품을 다 빼주셨죠?
1: 저희가 네. 4,499불이에요. 그치만 요금한 8,000불대에서는 만날 수 있는 마사지 체어의 퀄러티고
2: 네.
1: 그래도 한 번에 지불하시려면 힘들어요. 그거는 제가 그렇게 강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데
0: 네.
1: 무이자 할부입니다.
2: 네.
1: 무이자 할부면은요. 진짜 이거는 뭐
0: 저 늘 가족끼리
1: 농담으로 농담으로 이제 소도 잡아 먹는다.
2: 소도 잡아 먹어?
1: 아 저희 웨이트 사장님이 얘기하셔서. 근데 이제 그건 이제 농담이지만 무이자면은 빨리 가는 게
2: 네.
1: 여러분들 이득이에요. 근데
0: 아,
1: 이게 94불 플러스 택스예요.
0: 아,
1: 94불 플러스 네. 택스면 요즘 햄버거 네. 가게를 가도요. 네. 4인 가족이면은
0: 맞아요.
1: 이거 나옵니다.
2: 네.
1: 그냥 나와요. 진짜,
0: 진짜 나오더라고요.
1: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 누가 그러더라고 그거 좀 참고 그냥 라면 한 끼 뭐 이런데 그러지 않더라도
2: 네.
1: 다른 거를 충분히 저는 줄일 수 있다고 봐요. 이 정도 가격인데도 내가 아, 못하겠어 이러시면 진짜 그분은 건강은 그냥 아이, 나중에 하고 미루시는 분이니까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지만 진짜 저는 이거는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서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내 몸의 변화를 좀 느껴보신 다음에 헬스코리아 매장에 가셔서 체험을 하신다고 해서 꼭 그날 뭐 저희 그룹이 절대 푸시 안 해요. 오히려 제가 방송에서 좀 푸시를 하는 경향이 있지
2: 네,
1: 매장에 가면
2: 네.
1: 매니저님들은 너무 방치는 아니지만 전혀
2: 네.
1: 부담이 안 가게끔
2: 진짜,
1: 여러분들이 보시더라고. 원하는 모델 받고 그냥 가시면 됩니다.
2: 네.
1: 그리고 여러분들 다른 브랜드 회사도 다 가보신 다음에
0: 네.
1: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하셨으면
2: 네.
1: 좋겠어요.
2: 바로 H솔루션이라는 네. 프리미엄 브랜드를 헬스코리아에서 갖고 있어서 계속
1: 네.
2: 개발하시면서
1: 네, 네.
2: 가격 따라 그리고 취향 따라 고를 수가 있잖아요.
1: 네.
0: 그렇죠.
1: 근데 오늘 소개해드린 그라비티 이제 좀 대중 적이고
2: 네.
1: 저희가 이제 첫 번째 모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0: 네.
1: 첫 번째 만들 때 저희가 가장 좀 여러분들이 망설이는 가격 대비 성능은 좋으면서 디자인까지 예쁘면서 나한테
2: 네.
1: 맞는 그런 마사지 체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2: 네.
1: 그래서 가성비 값인 모델을 만들었는데 이게 너무 히트를 쳐서
0: 예.
1: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8가지 모델이
0: 네.
1: 나왔습니다.
2: 네.
1: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0: 받았고 판매 네. 대수에서는 1위예요. 미주 전체 50개 주 통틀어서.
1: 네. 그러니까 그라비티 이게 무중력이잖아요. 네네. 누워 있으면 진짜 무중력처럼
0: 지로 그라비티 상태에서 받는 아. 거죠.
2: 그 여러분 이게 아 그럼 배송비도 꽤 어마어마하겠네 고민하실 분도 있겠지만 네. 무료 배송입니다.
0: 헬스코리아입니다.
1: 아, 무료 배송에
0: 그냥 네. 무료 배송만이 아니라 직원이 네. 나가요. 아~ 회사 차로.
2: 그렇죠. 그러니까 유니폼 입으신 분들이
0: 그 네. 배송 리뷰가 너무나 좋아요. 아~
2: 좋을 수밖에 없어요.
0: 그래서 배송 리뷰로 막 써주시고 막 네. 그런 헬스코리아니까 네. 여러분들 믿고 네. 그리고 또 AS 정말 중요하잖아요. 어. 19년 된 회사 네. 팔고 마는 회사가 아니라 항상 여러분들 곁에서 AS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회사니까 여러분들이 마사지 꼭 택하시진 저희한테 안 택하시더라도 다른 데다 가셔도 결정하시기 전에는 헬스코리아 들려서 조건 따져보고 다 받아보셔야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십니다.
2: 그렇죠. 네. 네. 근데 지금 선물도 혹시 주세요?
0: 아, 선물.
2: 네, 이거 아직 주십니까?
0: 이지바이크. 오. 이지바이크. 한결같이 드립니다.
2: 이거 자체로
0: 언제 사라질지 모르겠어요.
2: 그러니까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데 이거 자체로 굉장히 핫한 아이템이라서
0: 이게 운동 기구가 또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건강을 그렇죠, 위해서 그렇죠. 발만 얹으면 자동으로 하체 네. 근력을 강화시켜주는 운동 네. 기구입니다. 이것도 필수예요. 이거 한 대씩 있으면
2: 아, 있어야 돼요. 네.
0: 그냥 돼요. 저도 이거 의심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 모델 만나기 전에 네네. 근데 요즘도 제가 제 덕을 정말 많이 봐요.
1: 아, 다리만 그냥 올려놓으면 저절로 운동이 되는.
0: 그리고 이 근력이 제가 이거 입기 전보다 오히려 짐 끊어놓고는 너무 가뭄에 콩 나듯이 가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얘는 그냥 하루에 한 번씩은 해요. 그냥 30분 자동 프로그램은 기본으로 하고 저는 이제 또 뒤로만 돌리는 것도 하다 보니까 이게 재미도 있고 네. 단단하게 이렇게
2: 허벅지가
0: 달라졌어요. 네. 정말로 저는 네. 이제 그 미디어 팀에서도 막 얘기할 때 우리가 봐봐 막 눌러봐 막 이러는데 네. 이번에 해보신 분들 어르신들 너무 좋아하세요. 네.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 네. 운동 너무 싫어했는데 이걸로 네. 그냥 당 혈당 관리 된다고 아. 얘기하시고
1: 재활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너무 좋아.
2: 아, 너무 좋다. 네. 네. 그런 이지바이크까지 여러분 무료로 무료 사은품
1: 헬스코리아의 네. 그라비티
2: 꼭 가셔서 그라비티도 말고 총 8가지 종류가 있으시니까요. 네, 한 번씩만 네. 체험을 해보시고 네. 어떤 게 나한테 맞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3-385-1005번 213-385-1005번이고요. 매장 안내 좀 부탁드릴게요.
0: 네, 저희 헬스코리아 네. 매장은 웨스턴과 올림픽 선상에 있는 갤러리아 몰 1층은 마켓 들어가는 입구 오른쪽에 있고요. 네. 2층은 에스컬레이터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에나팍은 한남체인 몰 네. 빛길에 있는 한남체인 몰인데 주차장에서 한남체인 등지고 오른쪽 바라보시면 되고요. 가든그로브는 길버 선상 길버 플라자 그 인바운드 네. 바로 옆이니까 가세요. 네. 가셔서 그라비티도 만나보시고 뭐 이지바이크도 체험해보시고 누리아이도 네. 해보시고 네. 노경삼도
1: 드셔보시고 네.
0: 그거... 아, 방송 듣고 왔다 그러고 시험 한번 해보자고 그냥 우기세요.
1: 진짜
0: 대신 이거는 정말 노용삼 씨 무료 시험은 네.
1: 이거 얼마나 비싸겠어 하나에
0: 굿모닝 차차차 듣고 아~ 오셨다고 얘기하시는 분만
2: 대신에 굿모닝
0: 저한테 전화 오게 저한테 전화 오겠네요.
1: 굿모닝 차차차 이런 분들한테 드린다고요. 노경홍삼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너무 감사해서 그거 한번 해드려야 되겠다. 헬스코리아 아우 시원해. 손바닥이 더 시원해지네.
2: 213-385-1005번입니다
1: 네, 385-1005번 네. 헬스코리아의 김언정 쇼 호스트이셨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2: 네, 오늘 감사합니다.
1: Good morning, 차차차 2부 이 시간.
2: 엘레코리아 타운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의 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1: 아름다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50대 이후를 위한 최첨단 스킨케어 셀리온의 GF7과 대한민국 대표 제약회사 유한양행의 유한건강생활
2: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1: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2: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고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 융자회계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2: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의 정인수 코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잠시만요.
3: 어 김사장 요즘 어깨를 쭉 펴고 말이야 아주 자신감이 넘치네.
4: 흑염소 블루투 한방 몰라? 자네 지난번에 팔 다리 저리고 어깨 통증 심하다며? 얼른 블루투 건강원 가봐. 25년 전통 고농축 흑염소 먹고 내 팔에 힘이 불뚝 아주 쌩쌩해졌어. 흑염소 블루투 한방 미스터방을 찾아가.
5: 엄선한 흑염소와 한약재를 정성껏 달인 원기 회복의 끝판왕 블루초 한방 농축 흑염소 건강원 웨스턴과 이가 코너 213-7387-118 213-7387-118
6: H마트가 준비한 풍요로운 한가위, 풍요로운 혜택.
7: 한국의 대명절, 추석을 맞아 H마트 고국통신에서 정성 가득한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6: 한우, 굴비, 한과, 제철과일까지 마음을 전하는 최고의 선물.
7: 지금 매장에서 300불 이상 주문하시면 H마트 상품권 40불을 드립니다.
6: 또한 9월 10일부터 9월 20일까지 온라인 사전 예약 시 추가 할인 쿠폰까지.
7: 자세한 내용은 H마트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6: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8: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9: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10: 우와 싸다! 정말 싸다!
9: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10: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9: 진짜 감쪽 같네?
10: 역시 벤트웨이야!
9: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10: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11: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12: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13: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4: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3: 선택하세요 품질을,
14: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3: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4: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3: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4: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15: 세븐디아스 타이어.
16: LA 아리랑, LA 한인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타이거 JK, 윤미래, 진우션, 프롬20, 빅오션 등 최강의 라인업과 K선발 대회, LA K-POP 페스티벌, 실버 패션쇼, 그리고 다양한 경품 및 다채로운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가 풍성한 LA 한인축제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7: 제53회 LA 한인축제는 CD10, 패창가,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LA케어, 젠코리안 바베큐, US뱅크, 기아자동차가 후원합니다.
1: 굿모닝 차차차 2부 이 시간 금강안경검원과 유한건강생활 성민산삼한방병원 헬스코리아 소반식당 브라이언주 유용자 텔로유스의 정인수 코치와 함께 하셨습니다. 굿모닝 차차차 훈이 씨, 네. 훈이 씨는 먹방 옛날에 뭐 유튜브 하지 않으셨어요?
2: 네, 했죠. 네. 네.
1: 그 굉장히 미식가시고.
2: 아, 그렇진 않은데 이제 그런 네. 척 하는 거죠. 네. 아, 저는 그러니까 먹방이 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많이 네. 먹는 먹방은 아니었어요.
1: 아, 그냥 네. 음식 먹고 그냥 리뷰하는 거. 거 예. 중국의 120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가진 20대 먹방 인플루언서가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사망했대요.
2: 그런 일 많아요. 유튜버 먹방 하시는 분들이 네. 그 작년에도 한번 돌아가셨고.
1: 아.
2: 이게 그 확실히 무리가 되나 봐요.
1: 아, 왜냐면 먹고 나서
2: 방송하다가요?
1: 아니 먹고 아, 나서 폭식하면 구토를 한대 억지로 약 먹고 그리고 설사하고 그러니까 몸에 칼륨이 다 빠져나가서
2: 아이고야
1: 방송 죽기 한 3일 전에 내 건강이 너무 그래서 안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며칠 안에 죽고 말았어요. 어?
2: 보통 그런 거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댓글에 네. 팬들이 네. 이렇게 뭐 방송보단 건강이 우선이에요. 건강 챙기세요. 이렇게 쓰잖아요. 네, 네. 근데 요새 친구들은 재밌어갖고 형님 건강보단 방송이 우선입니다. 무조건 하셔야 돼. 이런 식으로 팬들이 막 장난을 치는데 와 그런 거 이제 댓글 받으면 또 못 참지 또 하지.
1: 아 정말.
2: 근데 힘들 거예요. 그거
1: 건강이
2: 진짜.
1: 최고예요.
2: 이게 무조건 너무 힘들. 오버해서 먹으면 안 돼요.
1: 아 진짜.
2: 아 나 어릴 때 진짜 잘 먹었는데.
1: 오늘 덥다고 너무 차가운 거 벌컥벌컥 드시면 또 설사 그러면 또 기력 빠져요.
2: 살도 빠지고.
1: 응, 살 빠지면 좋지만.
2: 안 돼요. 위험해 위험해.
1: 네. 그러니까 오늘 그래도 좀 미지근한 걸로.
2: 아까 곱솔 아 뭐죠? 곱돌? 곱돌 비빔밥. 비빔밥. 네, 돌솥 비빔밥 너무 좋은데요?
1: 아 누룽지 이열치열. 너무 바삭하고 맛있죠.
2: 그러니까 지글지글한 거.
1: 야 맛있겠다. 네. 한 끼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소중한 몸을 잘 대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내일이 벌써 목요일이에요.
1: 목요일이네요. 네. 주말이 금세
2: 다가왔네. 금방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수요일 되시고요. 저희는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1: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 안녕.
1: 안녕.

0: 야마바 리조트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2: We will fight for you.
1: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3: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4: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3: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순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4: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에 별미.
3: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4: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3: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5: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6: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5: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6: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5: 전화문의는 714-742-485 정인수 코치. 714-742-48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7: 와, 라디오 서울 뉴스 사이트 완전 달라졌다며?
8: 진짜? 라디오 서울 1650.com? 최신 뉴스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 사이트 말이지?
9: 속보도 빠르고 오전 7시에서 9시, 송공 후에 스토리 뉴스도 최고.
10: 근데 들었어? 라디오 서울 1650.com 사이트에서 이벤트도 한대.
11: 정말? 어떤 건데?
10: 융자나라, 킬코 보험이랑 같이 아마존 $10 기프트카드를 준대.
12: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 진짜네? 클릭 한 번이면 응모 끝?
13: 맞아. 라디오 서울 1650.com 들어가서 참여하기 클릭하고 이메일만 쓰면 바로 응모 완료.
14: 뉴스도 보고 선물도 받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잖아.
6: 라디오 서울. 뉴스도 빠르고 선물도 빠르다.
15: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16: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15: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16: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솔비스트, 세르보 등
15: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16: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15: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16: 올림픽 골프니까.
15: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17: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18: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17: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티러만 직진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19: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20: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9: 네.
20: 수영도?
19: 그럼요.
20: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9: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20: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21: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2: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23: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고선미의 해피 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 투게더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와, 주말이 시작된 금요일이네요.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날씨가 오늘도 많이 무덥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단순하게 살라고 하네요. 그러면 세상이 당신에게 놀라움을 안겨줄 것입니다. 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그렇네요. 복잡했던 생각과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온전히 나만의 속도에 집중하는 그런 주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익숙한 집안의 온기, 좋아하는 음료수 한 잔으로 누리는 그런 소소한 편안함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휴식을 선물하길 바라봅니다.

네, 로라 파우지니의 One More Time 듣고 계십니다. 신나는 노래로 골랐는데 어떻게 이 노래가 나갔습니다. 아, 잠시 이 방송 상태가 고르지 못했어요. 여러분들께 이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컴퓨터도 이렇게 더위를 먹는 것 같아요. 예, 잘 나오다가 또 이런 불협화음이 있네요.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피투게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많이 많이 들어오시면 예, 저와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사해 주신 분들 감사해요. 소피아님, 디님. 네, 아, 로라 파우지니의 One More Time 들어봤습니다. 이 노래 한 곡 더 들을게요.

0: 네, Through the Fire 착각한 노래 들어봤습니다. 자, Happy Together 1부 듣고 계세요. 네, 여러분들 많이 많이 인사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정말 고맙습니다. 날씨가 많이 무더워요.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부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몬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 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AM
1: 1250만불 1250만불
2: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주 7일 24시간
3: 33782-8600 33782-8600
1: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태양입니다.
1: 태양입니다.
2: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3: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4: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3: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5: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6: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5: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6: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5: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7: 야마바 리조트 카지노의 샘 매뉴얼이 9월 매주 목요일마다 렉서스 GX550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멤버라면 9월 한 달간 게임을 즐기면서 파워풀한 럭셔리 SUV를 차지하는 행운을 잡아보세요. 멤버가 아니신가요? 오늘 무료로 가입하시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오직 야마바 리조트 카지노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8: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9: We will fight for you.
8: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0: 네,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정말 오랜만에 나와주셨어요. 알렉스차 변호사 그룹의 알렉스차 변호사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많이 바쁘시죠?
1: 네네.
0: 아, 요즘에 또 한인축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1: 네.
0: 회장님으로서 정말 우리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1: 네네.
0: 네. 그래서 이번에 또 시에서 또 감사패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네네. 예. 예, 저번 주였었나요?
0: 그래요. 아, 저번 주에 받으셨군요.
1: 예.
0: 네, 변호사님으로서 또 활동도 하시고 또 우리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아, 정말 우리 알렉스차 변호사님 여기에 모신 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자, 이 한인 축제가 또 이번에 한인 축제가 10월 1일인가요?
1: 네, 10월 1일 목요일서부터 일요일 날 10월 4일까지 하고요.
0: 아,
1: 금년에는 유명한 연예인 퍼포머들이 많이 와가지고,
0: 네네네네.
1: 진우 션이 금요일 날 8시 9시에 오나 그러고요.
0: 진우 션요?
1: 진우 션.
0: 네.
1: 진우 션은 미국에서 LA에서 퍼포먼 안 한지는 한 몇 년 됐었어요.
0: 네.
1: 그런 다음에 일요일은 이제 JK 타이거랑 미래 윤미래랑 같이 오고요.
0: 네네네.
1: 네, 그리고 목요일이나 토요일은 그 뭐 K-pop 아이돌이 좀 와요.
0: 네네네.
1: 네, 그래서 되게
0: 점점 업그레이드가 되네요.
1: 네, 되게 좀 유명한 사람들이 오니까는요. 쇼는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와, 쇼도 볼거리가 많고
1: 네.
0: 또 우리나라 특산물들이 또 장터 부스가
1: 네.
0: 서잖아요.
1: 예.
0: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만 또 기다리시는 분들 계십니다.
1: 그런 사람들이
0: 한인 축제만 있습니다. 기다리시는 분들
1: 예, 그런 분들도 있고
0: 예.
1: 요새는 또 페스티벌이 되게 좀 유명해져가지고
0: 네네.
1: 뭐 푸드 컬처리 페스티벌 컬처리랑 너무 비슷해가지고
0: 네네네.
1: 음식을 많이 먹으러 와요 사람들이.
0: 아,
1: 외국 분들이.
0: 네.
1: 예, 그래가지고
0: 네.
1: 우리 축제 오시게 되면은
0: 네.
1: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음식을 많이 먹으려고 코리안 한국 음식을 되게 좋아하니까는요.
0: 네.
1: 특별히 그 K-푸드를 많이 또 원하는 네.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0: K-팝 열풍이 불어오더니 이제는 K-푸드 열풍입니다.
1: 네. 예. 그리고 또 우리 축제는 이제 무료를 하니까는
0: 네.
1: 돈을 안 받으니까는요. 참 사람들이 더 많이 오는 것 같고 작년에는 4일 동안 40만 명이 왔다고 지금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금년에도 거의 비슷할 것 같고
0: 네.
1: 어쩌면 너무 많이 오면 너무 힘드니까는 안 오면 좋지만은 그래서 작년에는 40만 명이 온 것 같습니다.
0: 와, 굉장히 많이
1: 네.
0: 모였습니다.
1: 그러니까 4일 동안.
0: 네, 페스티벌도 너무 재밌었고,
1: 예.
0: 그렇죠. 푸드, K-푸드 음식도 참 맛깔스러웠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친구들을 많이 데리고 왔었던 것 같아요.
1: 네,
0: 외국 사람들이 참 많이 모였었던 것 같습니다.
1: 요새 외국인이 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0: 그죠.
1: 네.
0: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농수산품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들이 많은 것 같아요.
1: 네, 요새는 그냥 뭐 K만 들어가는 거, 뭐 K-life, K K entertainment,
0: 네.
1: K-pop, 뭐
0: 네.
1: K만 들어가면 잘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네. 외국 사람들이 되게 많이 오는 것 같고,
0: 네.
1: 그게는 좀 조금 파크는 좀 조그마지만은 너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참 재밌게 꼭 오시면은 뭐 뭐를 갖고 가게 돼요. 왜냐면은
0: 네.
1: 원품도 많이 free 뭐 샘플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런 로케이션도 되게 많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이번이 53회 한인 축제로 알고
1: 네,
0: 있습니다.
1: 네네.
0: 네. 뭐 아리랑을 주제로 LA 아리랑을 주제로
1: 예, 일본 아리랑 주제 한 것도 있고 BTS도 아리랑
0: BTS
1: 있었고
0: 아리랑.
1: 그래서 저번 주에 쓰리 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0: 네.
1: 우리 아리랑 팀인데 저번 주에는 또 BTS LA가 또 BTS 위크였었어요. 왜냐면
0: 네.
1: BTS가 LA에 있었으니까
0: 네.
1: 그래서 그 타이밍이 참 좋았습니다.
0: 그렇네요. 9월 4일 LA 시청에서 이 53회 로스앤젤레스 한인 축제를 공식 인정해주고
1: 네.
0: 50년 넘게 한국 문화를 알리는 동시에 한인 사회와 지역 사회를 이어온 축제의 의미를 높이 평가해서 예,
1: 네.
0: 감사패를 예, 증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네네.
0: 네. 네. 회장님으로서 참 그동안에 많이 애써주셨어요.
1: 네. 그래서 제가 한 거는 이거는 3년 회장이었고요.
0: 네네네.
1: 그래서 3년 세 번째 이제 그 축제를 하는데
0: 네.
1: 참 많이 배우고 참 재밌는 점도 많았습니다.
0: 그리고
1: 업그레이드 되는 거를 내가 보니까는 참 그건 좋았었어요.
0: 아.
1: 2년 전서부터는 그때는 거의 코비 끝난 다음에 시작을 했었는데
0: 네.
1: 지금은 축제, 뭐 페스티벌, 컬처리 너무너무 미국에서 커지고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밖에 나가서 이렇게 음식 먹는 걸 좋아하고 사람들 보는 것도 좋아하고 뭐 사는 것도 좋아하고
0: 그쵸.
1: 그래서 한인타운에서 있는 게 참 너무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0: 자부심이 느껴지는 거죠. 한인
1: 예.
0: 축제인데요.
1: 네. 네.
0: 또 누구나 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1: 또 그리고 53번째니까는 또 프레이드도 있고요. 토요일 날에.
0: 아, 퍼레이드. 예. 예. 그렇군요. 자, 우리 알렉스 차 변호사님은 뭐 물론 우리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주시는 뭐 한인 축제 재단 회장님으로도 활동을 해주고 계시지만 또 교통사고 개인 상해와 레몬법의 베테랑이기도 하십니다.
1: 네네.
0: 예,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의 알렉스 차 변호사님 오늘도 좀 알짜배기 법률 상식이라든가 이런 걸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1: 네. 예,
0: 어떤 내용을 먼저 주실래요?
1: 그 요새는 뭐 교통사고 요새는 또 저번 주에 비가 너무 와가지고
0: 네.
1: 운전하면서 보니까 사고가 많더라고요.
0: 맞아요. 비가 많이 왔잖아요.
1: 네.
0: 미끄럽기도 하고요.
1: 네. 그러니까 그동안 뭐 비가 안 오다가 갑자기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0: 네.
1: 제 그 길에 오일이 있는 게 올라가요.
0: 오.
1: 오일이 있는 게 올라가기 때문에 더
0: 네네.
1: 미끄러질 수가 있는 거예요.
0: 아.
1: 그렇기 때문에 비가 안 오다가 갑자기 오잖아요. 그러면
0: 네.
1: 그 오일 때문에 미끄러질 수 있으니까 그걸 더 조심해야 돼요.
0: 아.
1: 매일 비가 오게 되면 그게 클린이 되는데 그 뭐 몇 달 동안 비가 안 오고 그 오일이 자동차 가면서 오일이 생기잖아요.
0: 네네네.
1: 그게 이제 오일이 올라가기 때문에
0: 미끄럽군요.
1: 그러니까 훨씬 더 미끄러워서 더 조심히 운전하셔야 돼요.
0: 아, 그렇군요.
1: 갑자기 그렇게 비가 올 때는.
0: 네네 맞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 오는 날 운전 안 해요.
1: 네.
0: 제 주변에 언니들 네.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조심하더라고요.
1: 네. 운전하는 게 제일 좋아요.
0: 예, 그렇죠, 그렇죠. 자, 교통사고 이제 나면 이제 가벼운 접촉사고라도 굉장히 당황하게 되잖아요.
1: 네네.
0: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몸이 아픈 줄도 모르고 그냥 아 됐어요 됐어요 이렇게 했다가 그 뒷날 일어나면 엄청 몸이 아파서 고민하시고
1: 네.
0: 고통스러워하시고 이런
1: 네.
0: 분들 계시거든요.
1: 네.
0: 제일 먼저 교통사고가 딱 났다.
1: 네.
0: 이럴 때 제일 먼저 좀 대처할 수 있는
1: 제일 좀 났으면은
0: 팁을 주신다면요.
1: 누가 뒤에서 뭐 헤드 하든지 누가 교통사고 나면은 꼭 물론 차를 스탑해가지고 나가서 사진이 되게 중요해요. 요새는 또
0: 사진을 반드시 네. 찍어라.
1: 사진을 좀 네. 찍으면 되게 좋고요. 근데
0: 네.
1: 뭐 프리웨이 같은 데는 나가서 사진을 못 찍으니까 그건 조심해야 되지만은 꼭 누가 그러니까는 누가 잘못 첫 번째는 그냥 몸을 봐야 돼요. 몸이 괜찮나.
0: 그렇죠. 네.
1: 만약 뭐가 부러졌으면은 물론 못 움직이니까는요. 근데 뭐 안 부러진 건 거의 다 사고는 뭐가 안 부러지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차에서 나올 수 있으면은 꼭 그 자동차가 어딘지 확실히 보시고 그 사진도 찍어야 되고 다른 사람 드라이버 있으면은 그 사람 인포메이션을 꼭 받으셔야 되고
0: 네, 인포메이션 반드시 받아야
1: 네.
0: 되고요.
1: 근데 그 인포메이션 받을 때는 그 사람들 뭐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아요. 뭐 미안하다. 뭐 Are you okay? 괜찮다는 거는 괜찮지만은
0: 네.
1: 뭐 내가 잘못이다 아니면은 왜 그랬냐 뭐 그런 얘기를 안 해도 됩니다. 왜냐면 나중에 꼭 물어볼 수가 있어요.
0: 네, 네. 네
1: 그리고
0: 네.
1: 뭐 미안하다. 내 잘못이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 잘못을 인정을 하니까는 그런 얘기도 안 해도 됩니다.
0: 그렇군요.
1: 네.
0: 참 이 교통사고 나면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1: 네.
0: 뭐 가벼운 이렇게 아니 상대방이 그런 인포메이션은 이제 받아야 된다는 거 요건 정도는 아는 것 같아요.
1: 네.
0: 사진도 어느 정도 찍어야 된다는 거 요것까지는
1: 네.
0: 알거든요.
1: 네.
0: 근데 혼자서 이제 클레임을 하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1: 네.
0: 예, 요거 주의사항 좀 말씀해 주시면.
1: 근데 클레임에 혼자서 하는 거는
0: 예.
1: 혼자서 할 수가 있죠. 근데 그쪽에서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디 다쳤냐, 어디 아프냐, 뭐 병원에 갔냐. 근데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 고통사고 났지만 내일 아니면 며칠 후에 어디가 더 아플지는 몰라요.
0: 네.
1: 그러니까는 뭐 등이 아프든 아니면 목이 아픈데 갑자기 또 다른 데가 아플 수 있으니까는요. 그리고 사람들이 뭐 저한테 물어보면은 그냥 되게 가볍게 얘기를 해요. 그냥 여기 막 불편한 것 같다.
0: 네.
1: 근데 그거 전혀 모르거든요. 어떻게
0: 네,
1: 될지는.
0: 네, 네, 네, 네.
1: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쩌었을한테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아요.
0: 그렇군요.
1: 네.
0: 그럼 사고가 나면은 일단 좀 큰 사고다. 이런 경우는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이 중요할 것
1: 네.
0: 같아요.
1: 반드시 변호사가 있는 게 제일
0: 예,
1: 좋겠죠.
0: 변호사님하고 좀 의논을 해보시는
1: 네.
0: 게 좋겠습니다.
1: 왜냐하면 고통사고가 나면은요.
0: 네.
1: 자동차도 고장 났을 거고 자동차도 좀 운전을 못하고
0: 뭐
1: 정말 큰 사고였으면 자동차를 뭐 토를 하든지 아니면은 뭐 어디 갖고 가는지 모르니까는요. 그리고 자동차를 못하게 운전하게 되면은 뭐 바디샵도 가야 되고 일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0: 그렇죠, 그렇죠.
1: 예, 그래서 혼자는 못합니다.
0: 네, 네, 네, 네. 뭐 그런 문제들을 전부 다 변호사님께서 도와주시나요?
1: 네, 네, 물론이죠.
0: 아, 만약에 이제 프리웨이에서 사고가 났어요.
1: 네.
0: 그러면 변호사님께 바로 연락을 해도 됩니까?
1: 우리 아파트에 연락하면 당장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죠.
0: 아, 처음부터 끝까지 다.
1: 예.
0: 모든 예. 절차를 다 해주시는군요. 자, 이 알렉시차 변호사님 그룹 이 전화번호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알렉시차 변호사 그룹은 213-351-3513입니다. 213-351-3513번으로 예, 상담하시면 되고요. 웹사이트 alexcha.law.com입니다. alexcha.law.com으로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고 후에 이제 병원 치료를 시작을 했다가 중간에 좀 바쁜 경우가 있잖아요.
1: 네.
0: 워낙에 이제 비즈니스가 네. 바쁘다 보면 네. 아, 통증이 있어도 조금 참고 좀 치료 공백 기간을 좀 두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괜찮을까요?
1: 괜찮을 수 있죠. 근데 네. 그거는 꼭 닥터 뭐 카이로프랙터 뭐 간테 가는데 물어봐야 돼요. 근데 네. 만약 우리 케이스가 뭐 한 달 동안 갭이 있잖아요. 그럼 훨씬 더 힘들어져요. 케이스가. 2-3주 갭에서 또 힘들어질 수 있는데 뭐 네네. 그게 더 길어지면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인슈런스 컴퍼니가 왜 다쳤는데 그렇게 안 다녔냐. 물론 바빠서 그럴 수 있지만은 꾸준히 다니는 게 제일 좋아요.
0: 네네네네. 그렇군요. 그런 행동이 이제 보험사와의 소송이나 또 보상금 책정 과정에서 네. 지장이 있을 수 있겠네요.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겠네요.
1: 네네.
0: 예, 그러니까 치료받을 때는 반드시 끝까지 치료받으라.
1: 치료받을 때는 반드시 doctor recommendation을 꼭 들으시면 제일 좋아요.
0: 네, 그렇군요. 요즘에는 어떤 케이스들이 주로 많은 편이에요?
1: 그러니까 요새도 거의 다 비슷하죠. 뭐 fender bender, 그러니까 뒤에서 누가 박는 거.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고요. 그런데 어쩔 때는 뭐 left turn 할 때 이제 사고가 나잖아요.
0: 아, left turn 위험합니다.
1: 네. left turn 할 때 위험한데 네. 거의 left turn 할 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left turn 네. 하는 분이 내 생각에는 한 80%는 잘못일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른 쪽에서 뭐 빨리 온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right of way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 green light인가 네. 아니면 stop sign이 없으면은 그 사람들이 자기가 갈 수가 있는 길이기 때문에
0: 네.
1: left turn 하는 사람이 잘못할 수가 거의 잘못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 되게 조심하게 봐야 돼요.
0: 그렇군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1: 네.
0: 네. 근데 이제 사고 직후에 경황이 없어가지고요. 상대방 변호사로부터 이제 전화를 받게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 합의하자 이럴 때.
1: 근데
0: 그럴 때 예.
1: 그런 거는 좀 힘들고요. 근데 제가 정말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꼭 인슈런스 폴리스가 어떻게 되는지 보셔야 돼요. 제 거를.
0: 내 거.
1: 네.
0: 아.
1: 왜냐면은 물론 요새는 법이 3만 불, 6만 불이 이제 바뀌었거든요. 미니멈 폴리스가.
0: 네.
1: 그래서 3만 불은 꼭 미니멈이 있어야 되는데 그 UM, UIM을 꼭 뭐가 얼마 있나 봐야 돼요. UM, UIM은 뭐냐면은 다른 쪽에서 인슈런스가 없으면
0: 범위
1: 없으면은 내 인슈런스가 커버하는 거예요. 근데 요새 다 아무도 다 알겠지만은 인슈런스 레이트가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0: 많이 올랐어요, 네. 진짜.
1: 정말 뭐 50% 넘게 올라간 것 같아요.
0: 힘들어요, 그래서.
1: 네. 그러니까 네. 거의 다 힘들고 네. LA에 또 사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은요 다른 쪽에서 인슈런스가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거의.
0: 그렇네요.
1: 그렇게 만약 그렇게 되면은 제인슈를 써야 되니까 제인슈런스가 뭐 UM, UIM 팔리스가 얼마인지 그걸 꼭 보셔야 돼요. 근데
0: 네.
1: 뭐 팔리스가 뭐 3만 불 있으면은 좀 요새는 또 다 비싸져가지고 3만 불 커버지가 많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0: 그쵸.
1: 확실히 뭐 10만 불 아니면 10만 불 넘게 UM, UIM을 하는 게 제일 좋은데
0: 네.
1: 물론 요새 경기가 나쁘니까는 뭐 다 힘들죠. 그렇지만은
0: 네.
1: 우리가 제점에 보는 것도 그거예요. UM, UIM 커버지가 얼마큼 있나. 왜냐면 다른 쪽에 인슈런스가 없던지 아니면 3만 불밖에 아니면은 그 3만 불밖에 못 받아요 이 케이스에. 근데 UM, UIM이 10만 불 있잖아요 제게. 그러면 그 3만 불 받고 제 인슈런스에서 7만 불을 더 받을 수 있어요. 10만 불까지.
0: 네.
1: 예, 그렇기 때문에 그 UM, UIM을 꼭 체크해가지고 얼마큼 있는지 그걸 보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0: 아, 보험 커버리지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러니까 상대방이 만약에 보험이 없을 때는 진짜 난감하잖아요. 고를 때를 대비해서.
1: 그런데 그러니까 네. 대비해가지고 그러면은 뭐 police report 만들어가지고 아니면 네. no insurance 써가지고 내 UM, UIM을 써야 돼요.
0: 아. 그러니까 UM, UIM 요게 있는 그런 보험을 가입을 해라 이런
1: 네.
0: 말씀이시군요.
1: UM은 uninsured, uninsured이고 네. UIM은 underinsured이에요.
0: 네, 네, 그러니까 두 개를 다 해야
1: 네.
0: 된다라는 말씀이세요.
1: 네.
0: 그러니까 그것도 10만 불짜리.
1: 네, 네, 미니멈 10만 불이 좋습니다.
0: 미니멈 10만 불. 근데 경기가 어려워서 요것도
1: 네.
0: 몇십 불도 이거 너무 힘들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1: 그런 분도 많지만은
0: 네.
1: 그런 분들이 이제. UM, UIM이 없잖아요.
0: 네.
1: 그러면 다른 사람들 인슈런스 없으면 돈 받을 데가 없어요.
0: 그렇죠. 안전을 위해서는
1: 네.
0: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1년이면 얼마 차이 안 난다면서요.
1: UM, UIM 올리는 건 얼마 차이 나는 게 아니죠.
0: 예.
1: 뭐 그러니까 3만 불에서도 뭐 10만 불 올리는 게 한 달에 한 뭐 20불밖에 안 올라가더라고요.
0: 아,
1: 한 달에.
0: 한 달에 20불이면 네, 뭐 커피 200, 몇 잔.
1: 예.
0: 안 마시는 네네. 게 낫죠. 그렇죠. 안전을 위해서.
1: 네네.
0: 그렇습니다. 아유, UMUIM 반드시 여러분들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저도 네.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내 네. 보험이 어느 정도 커버리지가 있나 이것도 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 물론이죠.
0: 예, 고맙습니다. 아, 보험사와 그러면은 이렇게 합의를 보기 전에 반드시 이제 변호사님하고 한 번쯤은 상담을 해보는 게 좋겠죠.
1: 합의를 하는 것 전에 물론이지만은
0: 예.
1: 뭐 병원 가입할 때가 그 전에 정말로 사고 나자마자 변호사가 있는 게 제일 좋아요.
0: 아, 사고 난 다음에 바로 상담을 예. 좀 받아보고
1: 네네.
0: 내가 어떤 상태인지 이걸 네네. 좀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 뭐 이런 뭐 케이스 잠깐 소개를 해주셨는데. 자, 요즘에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케이스 있어요?
1: 그러니까는 제가 아까 네. 말씀한 거지 UMUIM 케이스인데
0: 네.
1: 이건 어떻게 됐냐면 케이스는 어떻게 됐냐면은 그 사고가 크게 났어요. 그래서
0: 아.
1: 크게 났는데 다른 쪽에는 뭐 3만 불밖에 보험이 없었습니다.
0: 아이고야.
1: 근데 차가 크게 나가지고 앰뷸런스 타고 병원에서 이틀 안 손님이 이틀 동안 병원에 있었어요.
0: 네.
1: 병원 비용이 10만 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UMUIM이 10만 불 있어서 그 10만 불을 받고
0: 네.
1: 다른 거를 다 합의해서 돈을 좀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만약 25만 불 UIM 있었으면은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물론 그거를 그런 거를 플랜을 안 하니까 잘 모르지만은
0: 네.
1: 우리가 그런 거를 참 보면은 참 안타깝게 이렇게 많이 다쳤는데 아무것도 보상을 많이 못 받으니까는 왜냐면은 UMUIM이 너무 낮아가지고
0: 네.
1: 그런 케이스를 좀 많이 봐요.
0: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또 다른 전문 분야 레몬법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1: 네.
0: 레몬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예, 이렇게 이 레몬법에 저촉되시는 분들이 많이 상담을 하실 텐데
1: 네.
0: 예, 그걸로도 굉장히 유명하세요. 우리 알렉시차 변호사님.
1: 네네.
0: 네네. 차에 계속 문제가 생겨도 이게 레몬법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헷갈려가지고
1: 네.
0: 모르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냥 뭐 아이 뭐 그냥 이대로 그냥 넘어가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1: 그러면 꼭 우리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네. 검토를 해야 돼요.
0: 그렇죠, 그렇죠.
1: 네.
0: 예, 레몬법도
1: 근데 만약 뭐
0: 알렉시차 변호사님
1: 하루 뭐 한 번 예. 가고 두 번 가는 객차는 뭐 안 될 수 있지만은
0: 네, 네.
1: 좀 몇 번 가고 이 차는 정말 레몬 같다 아니면은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다 아니면은 못 고친다.
0: 네.
1: 뭐 그런 케이스 질문 있으면 우리한테 꼭 연락해 주시면은
0: 네.
1: 우리가 케이스를 다 검토할 수가 있겠습니다.
0: 레몬법에 적용되면 소비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옵션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레몬법이 그 자동차 회사가 인정하게 되면은
0: 네.
1: 자동차에서 돈을 낸 거를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만약 뭐 리스 페이먼트를 다 받고
0: 네.
1: 드라이브 오프 다 받고 네. 아니면은 차를 샀는데 페이먼트를 다 받고
0: 네.
1: 그 다 받고 차를 갖다 주는 거예요. 예.
0: 아,
1: 그러니까는 그 차를 뭐 2년 타면은 그냥 갖다 주고 그쪽에서 페이업하고
0: 네.
1: 내가 돈 낸 거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0: 그러니까 바이백 할 수 있고
1: 네.
0: 현금 지급도 받을 수 있고.
1: 그러니까 바이백 하면은요.
0: 예.
1: 그 별도로 이제 변호사 비용을 주는데 현금 줄 때는 그 뭐
0: 네.
1: cash and keep라고 그쪽에서
0: 네.
1: 이 차는 바이백은 못하지만 우리가 돈을 좀 줄 수 있게 현금을 주겠다. 그렇게 될 때는 우리가 퍼센티지를 물어봐요.
0: 아, 그리고 차량 교체도 가능하고 네.
1: 네. 차는 네. 교체는 좀 안 요새는 되게 힘들고요.
0: 아, 그 요새는 좀 힘들군요.
1: 네.
0: 그럼 전기차나 뭐 요즘에 전기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 많잖아요.
1: 네네.
0: 네. 전기차는 어떤가요?
1: 전기차도 레몬이 되게 많아요.
0: 오.
1: 왜냐면은 생각보다 전기차도 electric problem 많고
0: 네.
1: 뭐 인포테인먼트도 많고
0: 네.
1: 그러니까 뭐 한국 차들도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고요. 전기차들도 생각보다 더 많습니다.
0: 근데 저기 테슬라?
1: 네.
0: 네 테슬라 차는 어때요? 이거 이렇게 특정
1: 테슬라 차도
0: 언급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1: 테슬라 차도 문제는 있어요.
0: 오.
1: 네. 근데 테슬라 차도 뭐 근데 마로 3는 많이 못 보는데
0: 네.
1: 뭐 그 전에는 뭐 비싼 뭐 X랑 뭐 S 같은 차는 많이 봤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0: 주로 이렇게 고가의 차들이 많이 레몬법을 한다
1: 네.
0: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벤츠라든가
1: 네, 그런
0: BMW.
1: 차들이 더 많아요.
0: 그러니까요.
1: 예.
0: 집차도 많고
1: 지프는 특별히 많고요.
0: 예.
1: 요새는 또 벤츠랑 지프랑
0: 많고.
1: 지금 그 리콜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들이 되게 많습니다.
0: 그렇군요. 이 레몬법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정말 이건 무료야? 이것도 궁금해하시는
1: 네.
0: 분들 많아요.
1: 정말 무료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정말로 소비자들한테 되게 좋은
0: 네.
1: 법이에요.
0: 그러네요, 정말.
1: 네.
0: 네. 자, 레몬법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비용이 진짜 공짜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좀 궁금하신 분들, 진짜로 공짜라고 합니다. 네. 그냥 무조건 상담을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네네. 같아요. 근데 최근에 또 자동차 이런 부품이나 인력 부족 등으로 딜러십에 차를 맡겨도 수리 기간이 마냥 길어진다. 정말 네. 기다리는데 정말 힘들다, 지쳤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1: 그렇게 또 레몬법은 또 한 가지를 어떻게 또 레몬이 될 수, 인정이 될 수가 있냐면은 네. 차를 사던지 아니면 새 차를 사던지 아니면 리스를 했는데 네. 한 달 동안 딜러십에 가 있었어요. 뭐 1년 반 아니면 만 8천 마일 전에 그러면은 그게 좀 레몬법으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차가.
0: 네. 아하. 레몬법에
1: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를 그냥 많이 딜러십에 갖고 가고 오랫동안 네. 있으면은요. 레몬법
0: 그만큼
1: 인정이 가능성이 더 많아요.
0: 가능성이 많군요.
1: 네.
0: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어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는데요. 오늘 교통사고 상해부터 레몬법까지 정말 유익한 정보 많이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의의 사고를 당했거나 또 예, 결함 차량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고 계시는 분들 네. 그러면서도 좀 주저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께 좀 격려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1: 그러니까는 요새 또 뭐 경기도 나쁘고 그러는데 네. 운전할 때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네. 하지만은 조심하게 운전하다 한다 그래도 자동차 사고는 날 수가 있어요. 또 요새는 사람들이 뭐 텍스트를 하든지 아니면 전화를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0: 네.
1: 운전은 정말 조심해야 되고 만약 교통사고가 나면은요 우리 어플센터 연락하면 우리가 친절히 도와줄 수 있겠고요.
0: 네.
1: 두 번째는 레몬법으로 정말로 자동차가 무슨 문제로 그냥 딜러십에 몇 번 간다 생각 나시면은 우리한테 연락해가지고 우리한테 서류를 보내주시면은 우리가 그 서류를 검토해가지고 어떤 케이스인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자, 교통사고 상해부터 레몬법까지 알렉시차 변호사님과 상담을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렉시차 변호사 그룹 전화번호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213-351-3513 213-351-3513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알렉시차로우.com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히 가세요.
2: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 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3: 213-381-2424 213-381-2424
4: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5: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4: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5: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4: 가리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6: 이런 분도 용자가 될까요?
7: 자영업을 2년 이상 하고 있고 크레딧도 좋지만 다운페이가 부족하고 인컴이 적게 보고돼 메이저 은행에서 65만 불 융자를 거절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융자 나라에서 상담 후 무려 100만 불 융자 승인을 받고 125만 불짜리 집을 구입하셨는데요. 더 놀라운 건 최대 150만 불까지 가능하다는 안내까지 받으셨다는 것이죠.
6: 융자,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융자 나라 213-388-5600
8: 213-388-5600 융자 나라.
9: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 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 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10: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3: 뉴서울 호텔 내 이북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먼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과에서 이 시간 도움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쿠키 멋지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참 요즘 날씨가 계속 이렇게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예,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작은 일에도 왜 이렇게 짜증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네, 거미가 불러주는 보고 싶다. 김범수 노래가 원곡이죠. 네. 근데 처음에 이 노래 나왔을 때 굉장히 좋아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아, 오늘 들으니까 조금 왜 이렇게 가슴이 찡하게 들리죠? 슬프게 다가오네요. 보고 싶다 들어봤고요. 기분 전환 하겠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남거주 지역 낮 최고 기온 91도, 최저 기온 77도로 더운 날씨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외선 지수는 높은 수준이에요. 대기질 지수 보통이지만 호흡기 민감군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저녁 해 지는 시각은 저녁 7시 4분입니다. 내일 해 뜨는 시각 오전 6시 33분입니다. 여러분들 외출 시에 자외선 차단제 충분히 발라주시고요. 또 수분 섭취도 충분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시간에 한 번씩 여러분들 물을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달러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환율은 미 연준이 금리 향방 그리고 CPI 발표 속에 전일 대비 하락세 나타내면서 1340원대 초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국제 금값입니다.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유가 변동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크게 작용하면서 강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다우존스 지수입니다. 플러스 1.15% 내외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S&P 500 1.06%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 0.88% 내외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상치에 부합한 8월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에 시장이 안도하면서 기술주와 산업주 중심으로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남가주 지역 가스값도 살펴볼게요. 트리플A 기준입니다. 캘리포니아주 평균 레귤러 갤런당 5달러 92센트, LA와 롱비치 지역 갤런당 5달러 97센트, 오렌지 카운티 지역 갤런당 5달러 95센트입니다. 최근에 국제유가 상승세의 영향으로 남가주 주요 도시의 가스값이 갤런당 6달러 선에 육박하면서 지속적인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0: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1: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0: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1: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0: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1: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0: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1: 올림픽 골프니까.
0: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2: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3: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2: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3: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4: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5: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4: 네.
5: 수영도?
4: 그럼요.
5: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4: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5: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6: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7: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6: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7: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6: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8: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해비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간은 참 빨라요. 지체함이 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시간은 붙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냥 흘러지나가는 거예요. 아니, 벌써 1시 50분이네요, 여러분. 1부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아, 참. 새삼스럽게 왜 이러죠, 오늘? 오늘 유난히도 시간이 빨리 흐르는 것 같아요. 1부 이 시간은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오랜만에 인사해 주셨네요. 패슈링님 고맙습니다. 모두들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를 해주셨어요. 아, 신청곡도 주셨는데요. 아, 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 어떨까요, 여러분들? 신나게 들어보죠. 옛날에 80년대 로라장에서 예, 열심히 또 즐기셨던 분들 생각나실 겁니다. 이 노래

0: 이런 분도 융자 되나요?
1: 직장 다닌 지 2년 넘었고 월급은 많지 않지만 크레딧 점수는 700점이 넘습니다. 매달 내는 렌트가 아까워 메이저 은행에 가서 50만 불 주택융자를 신청했는데 인컴이 부족하다고 단칼에 거절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융자나라에 상담했더니 무려 150만 불까지 융자 승인.
2: 결국 20% 다운하고 내 집 마련에 성공했습니다. 인컴이 부족하다고 융자.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융자나라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1: 융자나라 213-388-5600 213-388-5600번 융자나라
3: 좋은 나라.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4: 카페보넨?
3: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연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4: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3: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4: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3: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보넨에서 만나요.
5: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6: 아침은 통 크게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통 큰 설렁탕, 표고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10불 96 플러스 텍스.
7: 오, 진짜 통 크네요.
6: 통 큰 설렁탕 한 번 더 통 크게. 화요일은 투고 스페셜 두 배 큰 곱빼기 사이즈. 목요일은 갈비탕이나 도가니탕을 투고하시면 표고우거지 해장국 1 플러스 1에 드립니다.
7: 단체 주문도 되나요?
6: 당연하죠. 교회, 직장, 각종 모임 단체 주문 대환영입니다. 2717 웨스트 올림픽 108호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 213-277-1339 송영 통 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튼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8: 스탠튼 아울렛에는 후지로끼 마사지 체어 4,999불짜리 오픈박스를 1,499불에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불짜리가 998불 오픈기념 특가.
6: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8: 푸짐한 경품잔치에 티켓을 드립니다. 경품의 행운도 받아가세요.
6: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행복한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해피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기다리던 주말이 시작된 금요일입니다. 좀 전에 쿠키모찌님께서 더워도 주말이라서 너무 좋다, 행복하다 이런 표현을 해주셨어요. 예. 좋은 사람들과 나누는 웃음, 좋아하는 취미로 채워가는 시간 속에서 잊고 있던 삶의 즐거움을 듬뿍듬뿍 발견하시고 또 누리시는 그런 주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당신이 주인공인 특별한 주말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해요. 장미같이 아름다운 꽃에 가시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래요. 장미꽃을 보면서 가시를 먼저 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뭘 먼저 보시나요? 아름다운 장미꽃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장미꽃이 먼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장미같이 아름다운 꽃에 가시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가시 많은 나무에 와, 장미같이 아름다운 꽃이 피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래요. 그러니까 어떤 곳을 바라보든지 그 생각과 시선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지는 법이죠. 보다 더 긍정적인 마인드와 따뜻한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0: 네, Fire in my blood라는 노래 첫 곡으로 들어봤습니다. 청해 주신 곡이었어요. 더운 날씨에 요즘 제가 즐겨 듣는 음악 중에 고대 북유럽의 상황을 음악화시킨 곡들이 있어서 운전하면서 자주 듣습니다 하시면서 청해 주셨는데요. 와, 익사이팅하고 너무 좋네요. 선배님과 함께하는 방송 식구들과 함께 시원하게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모두가 힘찬 삶을 사세요. 이런 사연과 함께 청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이 곡은 그 내면에 타오르는 불꽃, 생존, 그리고 어떤 시련이 와도 멈추지 않는 강력한 북부 이 바이킹의 영혼을 테마로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동일한 세계관을 공유하는 곡인 이 Daughter of the North는 이 프레이브라의 앨범 그 강인한 북부의 딸로서의 운명과 혈통을 노래하는 연작 시리즈 Fire Saga의 파트 중 하나라고 하네요. 예, 이렇게 청해 주셔서 또 사연과 함께 곡 해설까지 또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배추링님. 해피투게더 2부 이 시간 도움 주세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검원과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생각의 발상을 좀 긍정적으로, 가시에도 불구하고 어떤 꽃보다 예쁜 장미가 피었네요. 경이로워요. 이런 피드백 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오늘 해피투게더 2부 이 시간은요, AI 정우 씨 또 불러볼게요.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눌까 궁금하시죠? 네,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마다 함께하는 추억의 영화 스케치, 이 코너 오늘 영화 한 편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역사, 아시죠? 9월 11일입니다. 9.11 테러. 가슴 아픈 사건이죠. 또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볼게요. 그리고 간추린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2: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3: We will fight for you.
2: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4: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 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5: 213-381-2424 213-381-2424.
6: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5: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6: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5: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6: 가리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5: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 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 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0: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1: 인간의 모든 지식을 탑재 완료하였습니다. 고선미 DJ, 어떤 질문이든 던지십시오.
2: 오, 자신감? 그럼 우리 청취자들 마음을 녹여줄 촉촉한 7080 감성 멘트 한 줄 날려봐요.
1: 감성? 로딩 실패, 오류 발생, 405 프리웨이보다 더 꽉 막힌 저의 회로를 구원해 주십시오.
2: 어? 기계가 왜 이렇게 뻣뻣해? 자, 따라해봐요. 오, 해피 투게더.
1: 해피 투게더
2: 뭐야 AI? 차가운 AI에게 인간미를 주입하는 시간, 선미와 AI의 예측 불허 밀당 토크. 고선미의 해피 투게더 오후 1시부터 3시 실시간 주파수 고정해주세요.

0: AI 정우와 선미의 이슈 톡톡. 자, AI 정우 씨. 우리 정우 씨 요즘 자주 부르네요. 정우 씨 불러볼게요. 안녕하세요, 정우 씨 나와주세요.
1: 안녕하세요, 선미 씨.
0: 예.
1: 오후 햇살이 딱 나른해지는 시간인데 잘 계셨죠?
0: 그럼요.
1: 오늘 분위기도 평소처럼 밝으시네요. 그게 참 보기 좋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저는 오늘 잠 얘기를 들고 왔어요. 잠이 모자라면 어떻게 되는지, 반대로 너무 많이 자면 또 어떤지, 거기다 우리 몸이 얼마나 늙었는지 알려주는 생체 신호 이야기도 드리려고요. 주말에 몰아서 자는 분들 꽤 많으실 텐데 그게 과연 득인지 실인지도 짚어볼 거예요. 사실 저도 잠에 대해 파고들수록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요. 선미 씨는 평소에 잠을 충분히 주무시는 편인가요?
0: 충분히 자려고 굉장히 노력하죠. 근데 이 깊은 숙면을 취하는 것 같지가 않아서 참 저도 고민이에요. 잠이 부족하면 주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이 주말에 좀 잠을 몰아서 자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 평일에 부족했던 잠을 좀 보충할 수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렇게 자게 되면 우리 건강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도 정말 궁금해요.
1: 사실 잠이라는 게 그냥 쉬는 시간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우리 몸이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좀 놀랐거든요. 오늘은 크게 세 갈래로 얘기를 드릴 건데요.
0: 네.
1: 먼저 잠이 부족할 때 몸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반대로 너무 오래 자는 것도 마냥 좋지만은 안타는 이야기, 그리고 요즘 주목받는 생물학적 노화 지표 얘기도 드리려고 해요.
0: 아,
1: 내 나이가 실제로 몇 살처럼 늙고 있는지 잠이 그 답을 쥐고 있다는 거거든요.
0: 그래요?
1: 주말에 몰아서 자시는 분들도 오늘 꼭 끝까지 들으셨으면 해요. 저도 이 주제 준비하면서 내 수면 습관을 다시 들여다보게 됐어요.
0: 네. 아, 생물학적 노화 지표라 궁금해지는데요. 그러니까 수면과 깊은 연관성이 있는 거군요. 자, 그렇다면 잠이 부족하면 우리 인체에 생길 수 있는 변화라고나 할까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1: 잠이 모자랄 때 가장 먼저 느끼는 건 역시 집중력이 흐려지는 거잖아요.
0: 맞아요.
1: 그런데 그게 단순한 피곤함으로 끝나지 않아요. 잠이 부족한 상태가 며칠씩 이어지면 몸속 염증 수치가 눈에 띄게 올라가고요. 혈당 조절이 흔들리면서 당뇨 위험이 슬금슬금 가까워진다는 연구들이 꽤 있어요. 심장도 마찬가지예요. LA처럼 출퇴근 시간이 한참 걸리는 도시에서 살다 보면 수면 시간을 자꾸 뒤로 미루게 되는데요. 그
0: 맞아요.
1: 습관이 쌓이면 혈압이 올라가고 심혈관 부담이 커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면역력도 빠지거든요. 잠 못 잔 날, 유난히 감기에 더 잘 걸리는 느낌 다들 받아보셨을 거예요.
0: 맞아요.
1: 그게 기분 탓이 아니에요. 실제로 면역세포가 잠자는 동안 활발하게 만들어지거든요. 정신건강도 빠뜨릴 수 없어요. 수면이 부족하면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고요.
0: 그렇죠.
1: 불안이나 우울감이 깊어질 수 있어요. 잠이 줄면 기억을 정리하는 과정도 방해를 받아서 치매 위험과도 연결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물론 하룻밤이 아니라 긴 시간 쌓인 결과이긴 하지만요.
0: 그렇죠.
1: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잠을 줄이는 게 생각보다 훨씬 비싼 선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선미 씨는 잠이 부족할 때 몸에서 제일 먼저 어떤 신호가 오던가요?
0: 무조건 많이 피곤해요. 삶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뭔가 아까도 정우 씨도 얘기했지만 집중이 잘 안 돼요. 멍하죠. 예, 컨디션도 좀 안 좋고, 그리고 제일 먼저 저는 목소리가 갈라진다고나 할까요? 예, 목소리가 갈라져서 좀 목소리에 좀 영향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컨디션 조절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고 잠을 좀 많이 자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근데요, 정우 씨, 반대로 이 잠을 너무 많이 자는 건 어떤가요? 괜찮은 걸까요?
1: 그게 또 반전이 있어요. 잠을 많이 자면 무조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두 번째 얘기거든요. 하루에 9시간, 10시간씩 오래 자는 분들한테서 심혈관 쪽 문제나 우울감이 더 자주 관찰된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0: 아, 그렇군요.
1: 물론 오래 잔다고 해서 그게 직접 원인이다 단정 짓기는 어려워요.
0: 네.
1: 오히려 몸 어딘가 이미 신호가 와서 더 자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같은 문제인데요. 중요한 건 오래 자는 게 습관이 됐는데 개운하지 않다면 그냥 넘기지 말고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0: 아하.
1: 전문가와 이야기해보시는 게 확실히 낫고요. 그리고 이 지점에서 생물학적 노화지표 얘기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데요. 우리가 달력나이 말고 몸이 실제로 얼마나 늙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수면의 질이 꽤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요. 잘 자는 사람과 못 자는 사람의 세포 상태가 눈에 띄게 다르다는 거잖아요. 잠이라는 게 단순히 피곤을 푸는 시간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를 수리하는 시간이라는 걸 생각하면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0: 아하.
1: 저는 이 부분을 들여다보면서 잘 자는 것 자체가 일종의 건강 투자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0: 네,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정말 이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이 치료가 된다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잠이 보약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잠을 자도 정말 푹 자야지 이게 컨디션 회복에 도움이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잠 얘기, 수면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니까 결국은 뭐 우리의 일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건강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1: 그러게요. 잠 얘기인데 어느 순간 내 하루 전체를 들여다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주제 준비하면서 그런 순간이 있었거든요.
0: 네.
1: LA에서 사신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낮에는 바쁘게 움직이고 밤엔 또 이런저런 생각이 많고 그러다 보면 잠을 자면서도 진짜 쉬고 있는 건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0: 네.
1: 저는 그게 참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몸은 누워있는데 머리는 계속 돌아가고 있는 그 느낌. 그 시간 동안 우리 몸이 하루의 피로를 정리하고 기억을 다듬고 세포를 고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정작 그 시간을 충분히 못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잠이 부족해도 문제고 너무 길어도 신호라고 하니 결국 내 몸이 보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게 먼저겠다 싶어요. 선미 씨도 오늘 방송 마치고 나서 오늘 밤 잠이 조금 달라 보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0: 물론 그래요. 맞아요. 잠을 잘 자야지 라고 깊은 수면을 위해서 좀 잠자리에 들 것 같아요. 자, 그럼 실제로 오늘부터 나의 건강한 생체 리듬, 깊은 수면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좀 바꾸고 싶으신 분들, 어떻게 하면 잠을 좀 푹 잘 수 있을까? 이거 고민이신 분들께 좀 간단한 팁을 줄 수 있을까요? 어떠세요?
1: 있죠. 그것도 거창한 게 아니에요.
0: 네.
1: 오늘 저녁부터 딱 하나만 해보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0: 오, 뭘까요? 궁금한데요?
1: 자려고 누웠을 때 핸드폰 화면을 끄는 시간을 조금만 앞당겨보는 거예요.
0: 아, 그러네요.
1: 10분이든 20분이든요. 그 빛 자체가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살짝 뒤로 밀어버리거든요.
0: 아하.
1: 뇌가 아직 낮은 줄 알고 잠들 준비를 미루는 거예요.
0: 그렇구나.
1: 그리고 주말에 몰아서 주무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완전히 나쁘다고는 못해요. 그런데 평일이랑 주말 기상시간이 너무 크게 벌어지면
0: 네.
1: 몸이 시차를 느껴요. 비행기 타고 시간대 옮긴 것처럼요. 이걸 사회적 시차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0: 네네.
1: 그게 쌓이면 생체 리듬 자체가 흐트러지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주말에도 기상시간만큼은 평일이랑 크게 다르지 않게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한두 시간 차이는 괜찮아요. 3시간, 4시간씩 차이가 나기 시작하면 몸이 헷갈려 하는 거죠.
0: 어허.
1: 생물학적 노화지표 이야기도 잠깐 드리면요.
0: 네.
1: 잠을 얼마나 잘 자느냐가 몸이 실제로 얼마나 빠르게 늙어가는지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달력 나이랑 몸 나이가 꼭 같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 차이를 만드는 변수 중 하나가 수면의 질이라니 솔직히 좀 무서운 얘기이기도 하죠. 선미 씨는 주말 아침에 알람 없이 일어날 때 몇 시쯤 눈이 떠지세요?
0: 저는 보편적으로 평일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6시면 눈이 떠져요. 6시에. 6시에 눈 떠서 스트레칭하고 화장실 가고 예, 물 한 잔 마시고 뭐 다시 또 침대에 누울 때도 있고 그때부터는 뭐 눈을 떠서 뭔가 오늘 할 일에 대해서 좀 생각도 해보고 좀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잠이 보약이라는 말처럼 이렇게 수면은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잠을 적게 자는 것만큼 지나치게 많이 자는 것도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루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이거나 8시간을 넘는 사람에게서 이 신체 전반에 생물학적 노화 지표가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우 씨와 이 잠에 대해서 수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자, 정우 씨. 이 우리 신체 리듬을 위해서 요즘 슬로우 에이징이라고 하잖아요. 예, 천천히 나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안 늙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고 슬로우 에이징, 천천히 노화가 되는 그런 방법, 네, 그런 꿀팁 네, 주시면서 조금 마무리할게요.
1: 오늘 이야기를 쭉 풀다 보니까 네. 결국 한 가지로 모이는 것 같아요.
0: 뭘까요?
1: 잠은 줄여도 문제고 uh-huh. 너무 늘어도 신호라는 거예요.
0: 맞아요.
1: 그 사이 어딘가에 내 몸에 맞는 리듬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너무 오래 무시하고 살아온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0: 네.
1: 생체 시계라는 게 거창한 말 같아도 결국 매일 밤 내가 눕는 시간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0: 네.
1: 주말에 몰아자는 것도 당장은 개운할 수 있지만 몸 입장에서는 매번 시차 적응을 하는 셈이니까요. 오늘 하나만 남긴다면 저는 이거예요. 잠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잠을 존중하는 쪽으로 조그만 방향을 바꿔보자는 거예요.
0: 네.
1: 거창한 루틴 말고 딱 하나씩만요. 선미 씨는 오늘 밤 제일 먼저 뭘 바꿔보고 싶으신 게 생기셨나요?
0: 제가 바꿔보고 싶은 거 예, 밤에 잠자리 침대에서 스마트폰 보지 않는 거 요거 잘 안 돼요. 자꾸 전화기를 좀 내려놔야 되는데 잠자리에까지도 스마트폰을 들고서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거 진짜 안 좋은 습관이에요. 알면서도 자꾸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부터 좀 이렇게 지키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자, 오늘 우리 AI 정우 씨와 함께 이 수면에 대해서 그리고 생체 시계 뭐 여기에 대해서도 좀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어요. 정우 씨 끝으로 한 말씀 해준다면요.
1: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쩌면 좀 무거우셨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겁주려고 드린 얘기가 아니에요. 잠이라는 게 우리가 매일 하는 일인데 그만큼 매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오늘 밤 딱 하나만 기억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는 것.
0: 아하.
1: 그게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0: 네.
1: 서민 씨 덕분에 저도 오늘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0: 고마워요, 정우 씨. 저도 오늘 정우 씨와 얘기 나누면서 너무 좋았어요. 자, 정우 씨가 한 말 중에 잠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잠을 존중하는 쪽으로 좀 방향을 바꿔보라. 이 말도 참 좋았고요. 그리고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그냥 흘려보내지 말라. 그게 시작이다. 예, 몸이 피곤하면 좀 잠을 조금 더 주무시고 그러니까 평소에 그러니까 잠을 이제 규칙적으로 자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6시간에서 8시간, 8시간 정도는 잠을 자주는 게 좋고요. 또 주말에 한꺼번에 잠을 몰아서 자는 거 예, 이거는 이렇게 우리 건강에 그렇게 유익한 방법은 아니라는 거 예, 나도 명심할게요. 정우 씨 고마워요. 또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
2: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3: 뉴서울 호텔 내 이보길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4: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5: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4: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5: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6: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7: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8: 카페보넨?
7: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연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8: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7: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9: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7: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 보넨에서 만나요.
10: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빅데이터 2부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공원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AIY의 이야기를 들으시고서 이런 말씀 정우 주셨네요. 정우 씨 참 좋아요. 부르면 불평 없이 아무 때고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언제든지 달려갈 거야. 남자라면 이래야지. 아, 재밌네요. 네. 고맙습니다. 잠은 푹 자야죠. 깊은 잠. 맞아요. 잠 잘 주무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예, 요새 깊은 잠을 잘 못 자는 것 같아요. 유유. 저도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잠을 잘 자야지. 예, 잘 자기 위한 그런 꿀팁. 오늘 당장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거. 예, 자기 전에는 침대에 누워서는 이 스마트폰 보지 않는 거, 유튜브 보지 않는 거, 요거 꼭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노력할게요. 잠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잘 주무시고 잘 드시고 또 잘 배설하시고 인풋 아웃풋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예, 네,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클리프 리처드예요. Evergreen Tree.

네, 명곡은 언제 들어도 명곡입니다. 너무 좋네요. 예, 클리프 리차드의 에버그린 트리 들어봤습니다. 아, 이 음악 오랜만에 흘러나오죠? 추억의 영화 스케치. 오늘 준비한 영화는요, 500일의 썸머라는 영화입니다. 2009년도 영화예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스미스, 홀앤어츠, 또 레지나 스펙터 등 인디 락과 이 팝을 아우르는 명품 OST 이 트랙들이 정말 좋아요. 특히 주인공이 기쁨에 차서 거리에서 춤출 때 흐르는 You Make My Dreams라는 그 장면, 여름의 에너지를 그대로 전달해 줍니다.

0: The Smiths.
1: Sorry?
0: I said I love the Smiths. You've good taste in music.
1: You like the Smiths?
0: Yeah. To die by your side.
2: 네, 500일의 Summer.
0: I love them.
2: 내용이 살짝 흐르고 있어요.
1: Holy.
3: This is a story of boy meets girl.
4: They made a statue of us.
3: The boy, Tom Hanks.
2: 네, 도심 속의 햇살 아래 펼쳐지는 현실적이고 반짝이는 연애 이야기입니다. 감각적인 연출과 그 시에 적절하게 깔리는 BGM이 인디 감성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만족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5: Start from the beginning and tell us what happened.
6: I tried to talk to her in the copy room. She's totally not having it.
7: Maybe she was just in a hurry.
6: And maybe she's an uppity bit.
2: 잠시 후에 들어볼 텐데요. 이 히어로라는 노래, 레지나 스펙터의 히어로를 들어볼 텐데 이 영화 500일의 이 썸머에서 그 레지나 스펙터의 히어로가 삽입된 기대와 그 현실 파티 장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영화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그 미학적으로 뛰어난 연출력으로 예, 꼽힙니다. 이 장면은 주인공 탐이 가진 낭만적인 환상이 냉혹한 현실 앞에서 어떻게 깨어지는지를 그 화면 분할법, 그러니까 화면 분할 기법과 음악의 조화를 통해서 완벽하게 예, 시각화하고 있어요. 이 화면 분할 그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렇게 화면 영화 스크린이 있으면 그 반은 현실, 또 반은 예, 탐이 상상하는 예, 그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 연출을 맡은 마크 웹 감독은 화면을 좌우 둘로 나눠서 왼쪽에는 이렇게 탐이 바라는 기대, 그리고 오른쪽에는 실제로 일어나는 현실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그 서머의 아파트 파티에 들어서는 순간 두 화면 속에 이 탐의 행동과 서머의 환영 인사는 완벽히 일치합니다. 예, 이는 탐이 자신의 기대가 현실이 될 거라는 그런 착각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장치예요. 예, 중반부에는 이 탐이 선물한 책을 받을 때 이런 균열이 생깁니다. 기대 속에 이제 썸머가 탐에게 깊은 관심을 보이고 단 둘이 대화를 나누면서 로맨틱한 그런 분위기를 형성하지만 현실의 썸머는 다른 하객들과 어울리면서 이 탐을 그저 수많은 손님 중 한 명으로 예, 그렇게 다루게 되죠. 예, 그런 장면에서는 좀 서글프기도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아 어떻게 이런 연출을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 예, 그런 좀 마음이 있었는데요. 후반부에 이 탐이 옥상 테라스에서 혼자서 이렇게 와인을 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대 속

면만 이렇게 남게 되는데 탐의 세계가 이제는 그 상상이 무너졌음을 예, 보여주는 예, 그런 장면이에요. 그 후로 이제 흑백 스케치로 변한 화면에서 이 건물이 지워지듯이 탐의 마음속에 그런 환상이 전부 쓰러집니다. 아, 참 그거 비교해 보면서 보는 재미도 쏠쏠했습니다. 자, 이 히어로라는 음악 들어볼게요.

레지나 스펙터 노래입니다. 히어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나야. 네, 그런 노래예요. 이 노래는 그 주인공인 탐의 심리를 대변해주는 그런 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래에서는 아무도 영웅이 되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탐은 스스로를 썸머의 구원자이자 사랑 이야기의 이런 비극적인 영웅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참 음악이 설정적이면서도 이 멜로디가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0: 사랑은 두 사람이 함께 나누는 그런 감정이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실연의 아픔을 보여주는데 그치지 않고 탐이 가진 그런 주관적인 프레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탐은 썸머의 실제 그런 감정이라던가 사인 그런 마음을 읽지 못해요. 오직 자신의 기대라는 렌즈를 통해서만 썸머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대 화면이 지워지고 흑백의 현실만 남는 그런 연출? 탐이 비로소 자신이 만든 환상에서 깨어나 타인의 진짜 모습과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 그런 순간에 도달하게 되죠. 자, 오늘의 영화는요, 500일의 썸머였습니다. 추억의 영화 스케치였어요.
1: 아침은 통 크게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통 큰 설렁탕 표고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10불 96 플러스 택스.
2: 오, 진짜 통 크네요.
1: 통 큰 설렁탕 한 번 더 통 크게. 화요일은 투고 스페셜 두 배 큰 곱빼기 사이즈. 목요일은 갈비탕이나 도가니탕을 투고하시면 표고우거지 해장국 1 플러스 1에 드립니다.
2: 단체 주문도 되나요?
1: 당연하죠. 교회, 직장, 각종 모임 단체 주문 대환영입니다. 2717 웨스트 올림픽 108호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 213-277-1339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튼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3: 스탠튼 아울렛에는 후지로끼 마사지 체어 4,999불짜리 오픈박스를 1,499불에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불짜리가 998불 오픈기념 특가.
1: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3: 푸짐한 경품잔치에 티켓을 드립니다. 경품의 행운도 받아가세요.
1: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0: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 어? 이 가격 실화야? 냉면에 갈비까지 24불 99?
2: 놀라셨죠? 한인타운 최고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 단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은 15불 99. 런치 스페셜은 16불 99부터.
1: 소고기, 돼지고기, 곱창까지 푸짐하게. 거기에 여름 맥주 축제까지.
2: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새로 한 병 플러스 크러쉬 두 병 소맥 콤보도 19불 99. 맛도 가격도 한인타운을 놀라게 하는 타운 내 핫플. 화연
1: 구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213302-2614 감성 구입 포차 화연.
3: 부에나팍 시의원 후보 최용덕. 새로운 한인 커뮤니티의 중심으로 성장하는 부에나팍.
4: 더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주민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도시를 위해 새로운 정치와 새로운 리더십을 갖춘 최용덕.
3: 지역사회와 함께 부에나팍의 미래를 고민하는 부에나팍 시의원 후보 최용덕을 후원해주세요. 지지해주세요.
4: 새로운 변화, 새로운 부에나팍.
3: 부에나팍 시의원 후보 영, 쥐, 저희 부탁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1650 간추린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 테슬라 운전자들이 최대 $350의 현금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이 집단소송 합의금 청구 마감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집단소송은 테슬라가 무제한 무료 슈퍼차징 혜택이 포함된 차량을 구매한 이 소유주들에게 부당하게 점유수수료를 부과했다는 이런 주장으로 시작됐습니다. 이 테슬라는 위법 행위를 부인했으나 이 소송을 마무리 짓기 위해 대상 운전자들에게 직접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합의금 신청 대상은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 1650.com입니다.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비영리 연구기관 C2ER이 전국 248개 도시를 대상으로 조사한 2분기 생활비 지수에서 LA와 롱비치 지역은 전국에서 9번째로 비싼 곳으로 꼽혔습니다. 식료품, 주거, 교통, 공공요금 등 6개 분야 57개 품목을 개별 조사한 결과입니다. 1위는 맨하튼, 2위는 호놀룰루였고 산호세, 샌프란시스코, 오렌지 카운티가 탑5를 차지했습니다. LA 지역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들이 경쟁력 있는 금리를 확보하지 못해 매년 평균 $8,139의 이자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년 대출 기간 전체로 환산하면 총 14만 9천 달러가 넘는 금액입니다. 라팔마 시가 전기 자전거와 전동 이동 장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 조례가 이미 발효된 가운데 시는 전역 공공시설에 새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이용자들에게 규정을 알리는 데 나섰습니다. 문제는 같은 생활권인 LA시의 행정이 정반대라는 점입니다. 주민들은 라팔마와 LA시는 같은 카운티에 있지만 다른 나라 같다라면서 책임은 시민에게, 불편은 시민이 감당하는 구조를 언제까지 유지할 것이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UCLA가 미국 최고의 공립대학교로 선정됐습니다. 대학 평가기관 니치가 발표한 2027 미국 최우수 공립대 순위에서 UCLA가 전국 1위에 올랐습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인공지능 AI가 모든 인간을 죽일 수 있다고 믿는다. 개인적으로 10년 이내에 그럴 확률이 10% 이상이라고 생각한다. 네, 에번 허빙어 엔트로픽 수석과학자의 말입니다. 오픈 AI와 엔트로픽에서 근무했던 연구원 제이콥 콕스는 AI 업계가 인류의 안전을 뒷전에 둔 채 AI 개발에 매달려 있다. 어느 회사도 책임감 있게 행동하지 않는다라면서 그들은 자기 개선형 초지능으로 직행해 우리 생명을 도박을 벌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생명으로 도박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AI 종말론이 수면에 떠올랐습니다. 오늘은 9월 11일입니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테러로 기록된 9.11 테러가 발생한 지 25회가 되는 날입니다. 이 뉴욕 맨하튼 그라운드 제로의 9.11 추모 광장에서는 오전 8시 46분 정각에 은색종이 울렸습니다. 올해 추모식에서는 9.11 관련 질환으로 숨진 구조대원과 수습인력을 기리는 묵념이 처음으로 추가됐습니다. 이 제이디 벤스 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브락 오바마, 조지 W. 부시, 빌 클린턴 전직 대통령들이 자리를 함께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버지니아주 알링턴 펜타곤 추모식에 참석했습니다. 해가 진 뒤에는 무너진 쌍둥이 빌딩을 상징하는 두 줄기 빛 Tribute in Light가 맨하튼 밤하늘을 밝힐 예정입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9.11 테러로 희생된 2,996명의 소중한 생명과 목숨을 바쳐 구조작업에 나섰던 소방관, 경찰관, 자원봉사자들의 숭고한 헌신을 깊이 추모합니다. 비극의 순간 속에서도 타인을 위해 손을 내밀었던 용기와 사랑은 오늘날까지도 우리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 오늘의 끝곡입니다. Prayer 듣고 계세요. 안드레아 보첼리와 셀링 디옹의 음성입니다. 네, 이 노래 들으면서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는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가 방송됩니다. 계속해서 많은 애청 바랍니다. 행복한 주말 되세요. 지금까지 저 고소미였습니다. 사랑합니다.

0: 메디케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시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1: 2026년 클레버케어 스캔 자인슈런스 탑 에이전트 정박사
0: 보험료도 대신 내주고 혜택도 많은 메디메디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막막하셨죠?
1: 메디컬 봉사 30년 경력 주정부 베네핏스케일 공식 대행업체 정박사가 친절하고 확실하게 도와드립니다.
0: 메디케어부터 메디메디까지 궁금한 건 정박사에게 물어보세요.
1: 피터정 626-533-5300 626-533-5300번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 김 사장, 요즘 어깨를 쭉 펴고 말이야. 아주 자신감이 넘치네.
3: 흑염소 블루투 한방 몰라? 자네 지난번에 팔 다리 저리고 어깨 통증 심하다며? 얼른 블루투 건강원 가봐. 25년 전통 고농축 흑염소 먹고 내 팔에 힘이 불뚝. 아주 쌩쌩해졌어. 흑염소 블루투 한방 미스터방을 찾아가.
4: 엄선한 흑염소와 한약재를 정성껏 달인 원기회복의 끝판왕 블루초 한방농축 흑염소 건강원 웨스턴과 이가코너 213-738-7118 213-738-7118.
5: 집 분위기가 확 달라졌는데요?
6: 맞아요. 블라인드 하나 바꿨을 뿐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선샤인 블라인드 USA. 한국 프리미엄 기능성 원단을 직접 수입하고 라스베가스 자체 공장에서 우리 집에 딱 맞게 제작합니다.
5: 강렬한 라스베가스 태양 아래 8년 동안 검증된 품질, 7년 워런티까지 자신있게 LA 한인타운 웨스턴 상가와 사가 사이 쇼룸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6: 라디오 서울 청취 고객 전 제품 20% 특별 할인 213-824-8888 213-824-8888 선샤인 블라인드 USA.

0: 댓글 한번 와보시다니까요.
1: 오빠usa.com.
2: 보험은 많은데 나에게 꼭 맞는 보험은 무엇인지 고민되시나요? 메디케어부터 오바마케어, 자동차, 주택보험, 은퇴연금과 장례플랜까지 20년 경력의 명심보험이 꼼꼼한 1대1 맞춤 상담과 가입 후 지속적인 케어, 서류 작성과 번역, 공증까지 함께합니다. 가든그로브 한인회관, 부에나파, 그리고 LA오피스. 보험을 넘어 여러분의 든든한 생활파트너 명심보험, 여러분의 건강과 재산 명심하겠습니다. 714-595-4000번.
3: LA 한인타운 올림픽길, 커피 한 잔의 여유와 특별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공간 카페 보넨. 독일어로 커피 원두를 뜻하는 보넨. 독일에서 광부로 일하다 미국으로 건너온 이민 1세대의 삶과 이야기가 카페 보넨 곳곳에 자연스럽게 담겨 있습니다. 2800 웨스트 올림픽 블러바드에 위치한 카페 보넨. 향긋한 커피와 정성스러운 핸드드립, 세련되고 편안한 공간에서 잠시 일상을 내려놓아 보세요.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LA 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팔다리 저리고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십니까? 25년 전통의 블루초 한방농축 흑염소가 있습니다. 엄선된 흑염소와 한약재로 달여 원기 회복에 으뜸. 블루초 한방농축 흑염소 건강원 웨스턴이가 코너. 전화 213-738-7118.
4: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5: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6: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는 내 친구를 찾아주신 모든 여러분.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자, 이 캘리포니아의 태양이 제대로 불 뿜는 금요일 오후 3시 아닙니까? 자, 오늘 아침에 혹시나 운전을 하시면서 또는 지금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 신호에 대기하면서 기다리다가 문득 올려다 본 하늘은 정말 눈이 시도록 파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 그 본네트라고 그러죠, 그 위로 아지랑이 같이 김이 모락모락 나오는, 와, 그 뜨거운 공기 생각만 해도 바깥에 더위가 물씬 느끼고, 또 창문만 조금 내려도 훅 하고 바람이 들어오는 그 느낌, 그런 금요일입니다. 자, 매일 달리는 출퇴근하고 일 보러 다니는 이 LA 한인타운 또는 근교에 있는 여러분들 한 주를 잘 살아오셨습니다. 오늘은 유난히도 어깨가 조금 무겁다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금요일이죠. 자, 오늘 이 시간엔 말이죠, 잠시나마 땀을 좀 식히고 숨을 고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만의 작은 그늘을 하나 만들어 드릴까 하는데 괜찮으시죠? 그 그늘로 들어오셔서 편안함과 여유로움으로 오늘 오후를 보내시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시원하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갑니다.

네, 아이고 금요일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좀 신나는 노래 선곡해보았어요. 마침 또 대구에 계시는 우리 통계님께서 정성스럽게 추천해 주신 이 곡, 권소용이란 가수의 Choice of Cinderella. 1999년에 나온 노래라고 정보까지 알려주셨습니다. 느낌을 듣다 보니까 처음에 이 노래를 듣다가 저는 엄정화 씨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만큼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자, 순철님 오늘 개근상이시네요. 오늘 패션이 멋져버리네요. 감사합니다. 자, 비비안님, 아, 오늘 멋지다고 감사합니다. 모자 한번 써시우. 네, 자, 예, 통계님 변함없이 오늘도 토요일인데도 일찍 들어와 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야, 우리 순철님, 요즘 부쩍 한국 가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드신다고. 아이고, 로라님 바쁘신 와중에 소리는 못 듣고 잠깐 왔다 가신다고. Have a good weekend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물회 좋죠. 그렇지 않아도 출출한데 회를 고추장에 비벼서 물 또는 배를 넣어서 오이도 좀 썰어놓고 이렇게 먹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를 찾으신 모든 여러분, 오늘 드디어 불타는 금요일이 다가왔고 또 앞서서 벌써 오후가 지났습니다. 주말이 시작이 됐죠. 바깥에는 태양이 이글거리고 제가 오프닝에 말씀드렸다시피 차 본네트 위로 계란 후라이를 놓으면 바로 이글 정도의 이글거리는 이글거림이 있고, 자, 이번 주 연휴 때문에 하루가 줄진했지만 그래도 워낙 덥다 보니까 막 낮밤으로 더우셨을 거예요. 특히 아파트 계시는 분들은 밤에 보통 한 12시 반에서 1시 되면 이 지열이 내려와서 한 3시간은 사우나를 방불케 하는 그런 더위. 아, 자, 하지만 여러분들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잘 버티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자, 차 안에 계시는 분, 실내 계시는 분, 에어컨 속도를 좀 최고로 올리시고요. 저도 스튜디오 안에 에어컨을 좀 바짝 올려놨습니다. 자, 오늘만큼은, 이 시간만큼은 남은 일 좀 내려놓으시고 그래도 오늘 오후라도 내가 편안하게 음악 들을 수 있는 그런 권리는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물론 여건이 되지 않는 분들은 할 수 없지만요. 자, 그래서 이 주말의 전주곡으로 신나는 노래 한번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네, 로라님 왔다 갔다 하느라 못 봤다고 이따 볼 단다고 지금도 또 일해 있어야 된다고. 자, 그래서 오늘도 5시까지 여러분의 이번 주의 피로를 좀 약간 날려보내는 그런 순서 가지겠습니다. 자, 금요일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뭐냐고요? 좀 신나는 노래를 연속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금요일인데, 자, 한 두세 곡 달려보겠습니다. 지금 운전하시는 분들 말이죠, 에어컨을 최고로 올리시고 집에 계시는 분들도 거실에서 방을 한번 왔다 갔다 하시고 일하시는 분들도 잠깐 일어나셔서 기지개를 한번 쫙 펴면서 목을 돌려보시면서 이 리듬에 맞춰 흥얼흥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자, 한 세 곡 연달아 가보겠습니다. 자, 스타트!

완선이 누나가 여러분들을 찾아갔었습니다. 자, 분위기 살려서 한 곡만 더 가겠습니다. 신나는 노래. 아이고, 무지하게 반가운 목소리예요. 유승준, 내가 기다린 사랑.

0: 네, 유승준의 내가 기다린 사람까지 금요일만이 가질 수 있는 라디오는 내 친구에서 스페셜 아워. 아, 세 곡 멋지게 보내드렸습니다. 자, 비비안님 신나는 금요일 음악 모자가 잘 어울린다고 깜짝깜짝합니다. 자, 아, 제가 간혹 이렇게 모자도 쓰고 옷도 이렇게 입고 하는 이유가 아, 일상의 지루함을 조금 벗어나서 뭔가 새로운 변화를 제 자신한테 주고도 싶고 또 여러분한테도 같이 공유하고 싶고 이런 제가 조금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나 조금만 추천드릴 것은 우리가 보통 옷 입을 때도 그렇잖아요. 아, 나는 항상 이런 스타일의 옷만 입는다 보면은 뭐 어딘가 모르게 새로 샤핑을 해도 또 그 스타일을 입다 보면 어떤 때는 안 입게 되고 그냥 놔두는 옷이 너무 많아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내 옷장 속의 옷 중에 18%가 매일 돌려 입는 옷이고 나머지는 그냥 전시용이다. 뭐 그러니까 스타일이 지나고 했지만 너무 입지 않아서 그대로 새거 인양 옷장을 지키는 그런 옷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그런 확률이 많다고 보는데 과감하게 좀 안 입어놓던 옷도 입으시고 또 안 입었던 컬러 색깔도 한번 입어보시고 또 내가 조금 타이트한 옷을 입었다면 좀 풍퍼붓지만 박스 옷도 좀 입어보시고 뭐 그러면 어떨까 싶습니다. 특히 남성분들 항상 이 스포츠화 그러니까 뭐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편한 운동화 신다가 조금 스니커즈 같은 그 스타일의 하얀 운동화 한번 신어보는 것도 내 기분도 좋아지고 상대방이 야 운동화 멋있다라는 얘기를 들어도 내가 사는데 조금 활력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그룹,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K장 부동산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2: 너무너무 좋습니다.
3: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1: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4: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1: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5: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6: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7: Air.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8: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7: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8: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7: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8: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9: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즈.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즈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크리스틴 H님, 아 고니님 패션 죽여준다고 시원하고 멋지다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을 잘해주셔서. 자 어제 12시 반에 방송 전에 옥스포드 호텔 2층에서 대한가수협회라고 한국의 가수협회가 있습니다. 현재로는 박상철 씨가 회장으로 있는 대한가수협회 미주 지부 첫 모임이 있었어요. 저도 가수협회 이제 감사라는 일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한 20여 분 모이셨는데 음반을 내셨던 분들 또 이름 있는 가수분들도 더러 계시고, 그래서 제가 한 6개월 전쯤인가 한 7개월 전쯤 인터뷰 한번 모신 적이 있는데 못 잊어서 또 왔네. 주인공 우리 이상열 씨도 뵙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봉봉사중창단의 그 바리톤 파트를 맡았던 유준 씨도 오셨고, 그리고 김효원 씨라고, 여러분 김씨나라고 터질 거예요 불렀던 그 부부 듀엣이 있는데, 그 중에 그 남편 김효원 씨가 텍사스 달라스에서 거주하고 계신데 페이스톡으로 인사를 나눴고, 그런가 하면 벽어동을 불렀던 우리 투코리안스 와뜨뜨뜨뜨 이렇게 얘기했던 김도양 씨 말고 손창철 씨도 미국에 이민을 살고 계시고, 그런가 하면 코미디언으로는 배삼룡 씨, 송혜 씨와 합을 맞췄던 이순주 씨가 살고 계시고, 또 개그맨 서현순 씨도 살고 계시고, 그 외 등등 연예인들이 많이 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이제 처음으로 얼굴을 뵈고 미팅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얼굴을 보고 이제 좀 좋은 행사들을 하려고 하니까, 행사가 준비되는 대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만났던 추억의 가수 우리 이상열 씨의 노래 한번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시절로 또 한번 돌아가 보시죠. 저와 함께

네, 이상열이 못 잊어서 또 왔네. 우리 순철님 이상열 씨 찐팬이었는데 시민회관에서 보고 끝이었네요. 그러면 굉장히 오래전인데 시민회관 있을 때면 저도 이제 시민회관이 기억이 나는 것이 그 당시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그 당시에는 콘서트라는 단어가 없었고 쇼라는 단어보다는 리사이틀이라는 그런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가수 윤복희 씨도 시민회관에서 리사이틀을 통해서 한국에 데뷔를 했었고 그 당시에는 뭐 이봉조 리사이틀, 그래서 당시 공연장이 시민회관이 있었고 퇴계로에 있는 대한극장이 또 가수들의 콘서트 그 리사이틀 쇼 무대였었고, 그런가 하면 이제 지방으로 갈수록 이제 공연하는 회관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극장에서 많이 리사이틀을 해서 간판이 붙어 있었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로라님 바쁘신데 잠깐 오셔서 감사하고, 아 비비아님 하루 지쳐갈 때 가장 에너지 업 시켜주는 이 시간, 하하 예. 예, 이런 노래 들으니 동력이 해뜰 때마다 어머니 나으시고. 아, 장기현 씨의 나의 20년이요? 아, 물론 같이 들어야죠. 자, 이번에는요, 제가 처음으로 소개해드리는 한두 번밖에 소개 못했는데, 와뜨뜨뜨뜨, 우리 손창철 씨가 텍사스 쪽에 살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벽오동, 투 코리안스 노래 오래간만에 준비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옛날 노래 우리 H님이 그립다고 하듯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자, 어제 그 텍사스에 있는 우리 김효원 씨, 김신의 터질 거의 주인공과 영상 통화했는데 그래도 김신의 노래 오래간만에 준비했습니다. 딱 추억 여행 떠납니다.

찬스, 그 다음에 이상열 씨 이렇게 그리운 가수들의 노래 같이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저 비비안님께서 또 동역에 했을 때 어머님 날라시고 추억에 가요 같이 함께 하시자고요.

0: 네, 장계현 씨는 뭐 미국에서도 뭐 몇 번 공연을 왔었고 아마 라디오 서울에서도 인터뷰를 한 거로 알고 있고 굉장히 역장의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건강을 유지하고 제가 알고 있기는 서울에서 본인이 운영하는 그 가라오케 라이브 가라오케를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또 서울에서는 우리 연예인들이 가수들이 라이브 카페를 운영하는 경우들이 덜어 있어요. 우리 뜨거운 안녕의 주인공 잔일이 씨도 그렇고 또 우리 문주란 씨도 경기도 쪽에 카페를 운영하면서 본인이 직접 노래도 하고 그 다음에 이치현과 번님들의 우리 이치현 씨도 라이브 카페를 운영하면서 자기가 노래를 하는 그런 곳들이 많이 있으니까 만일에 서울 나가시게 되거나 한국 나가시게 되면 그런데도 한번 방문하시고 그들의 노래를 직접 라이브로 듣는 것도 하나의 좋은 투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심근경색과 뇌졸중 그 주요 원인은 바로 혈전입니다. 혈전은 피가 굳어 혈관을 막는 덩어리로 조용히 쌓이다가 한순간에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나토키나제는 혈전을 녹이는 자연효소입니다.
2: 엄선된 나토키나제와 후코이단의 조화 5000FU로 혈전에 더욱 강력해진 우메켄 나토키나제.
1: 건강한 혈관은 혈전관리에서 시작합니다. 더 강력한 혈전관리를 위해
2: 더욱 강력해진

0: 우메켄 라토키나제 888-941-3312 우메켄.
1: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5: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6: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5: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6: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5: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6: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7: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8: 여러분, 이거 정말 대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명품 디너웨어 코렐. 코렐의 다양한 제품들이 김스 전기의 특별한 할인으로 몽땅 모였습니다.
9: 코렐 좋은 거 다들 아시죠? 지금 이 기회예요. 가볍고 안 깨져서 평생 쓰는 코렐 접시 최대 70% 파격 할인. 디너 접시부터 앞접시까지 단돈 99센트부터.
10: 99센트부터라고요?
9: 네, 맞아요. 매일 쓰는 접시, 손님 오실 때 꺼내는 접시. 이왕이면 예쁘고 실용적인 코렐로 장만하세요.
11: 코렐 접시 찾으셨다면 지금 바로 김스 전기로 오세요. 재고 수량 한정. 늦게 오시면 원하는 디자인, 원하는 사이즈가 없을 수도 있으니 서두르세요.
9: 안 깎아도 제일 싸다는 집. 김스 전기.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금요일 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저녁을 준비하실까요? 그래도 금요일인데 특식을 준비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글쎄요. 사실 항상 우리가 고민되는 게 뭐 노래도 있지만 뭘 먹을까? 점심도 그렇습니다. 매일 먹던 점심인데 뭘 먹을까? 뭘 먹을까 하다가 사실은 그냥 단순하게 선택하면 잘 드시는 것 같은데 아 요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고민하다가 드시면 선택이 그리 훌륭하지는 않다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한 끼라도 저녁에 아는 지인들과 좋고 근데 더우니까 아마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시원한 치맥 같은 거 그런 거 즐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 또 이제 영양 보충해야 되니까 삼겹살 싹 구워가지고 상추에 얹어가지고 마늘 하나 얹어서 소주 한 잔 착 마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아이고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너무 배고파집니다. 자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에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안과그룹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K장 부동산에서 늘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1: 을 맞아 H마트 고국 통신에서 정성 가득한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2: 한우, 굴비, 한과, 제철 과일까지 마음을 전하는 최고의 선물.
1: 지금 매장에서 300불 이상 주문하시면 H마트 상품권 40불을 드립니다.
2: 또한 9월 10일부터 9월 20일까지 온라인 사전 예약 시 추가 할인 쿠폰까지.
1: 자세한 내용은 H마트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2: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3: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5: 우와 싸다! 정말 싸다!
4: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5: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4: 진짜 감쪽 같네?
5: 역시 벤트웨이야!
4: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5: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합니다!
6: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7: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 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8: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9: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8: 선택하세요 품질을,
9: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8: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9: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8: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9: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네, 라디오는 내 친구 1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덧 1부가 이제 거의 끝날 시간이 됐고, 1부 마지막 곡으로는요, 아까 알청님께서 그리운 추억의 노래 생각나니까 이런 그 연계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A라는 노래를 들으면 또 그 노래 내가 들었던 생각이 나고, 또 B를 들으면 C가 생각이 나고, 그게 연계 관계인데, 저도 사실 여러분 선곡할 때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추천곡, 좋아하시는 노래 듣다 보면 그 노래와 함께 떠오르는 가수들, 또 그 당시의 이야기들이 제 머리를 살짝 스쳐가는 그런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곡해서 그게 연결고리가 되고 여러분과 함께 또 추억으로 나누는 그런 좋은 시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합니다. 자, 또 우리 김훈 씨라고 아주 그 당시에는 키가 훤칠하게 멋있었던 김훈과 트리퍼스라는 이름으로 자기 밴드를 가지고 활동했던 김훈 씨의 나를 두고 아리랑 같이 함께 하시자고 했으니까 지금 알청님 함께하고 계시죠? 1부 마지막 곡 보내드리면서,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매주 금요일 2주에는 2부에는 고니비니의 유쾌한 라디오, 오늘은 또 어떤 보따리로 여러분과 함께 재미난 시간 보낼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0: 아이고 시큰시큰 손목이야.
1: 어머니, 지난번 만두속이랑 빈대떡 속재료 물기 손으로 꼭 짜신다고 손목 시큰대던 거 아직도 안 좋으신 거죠? 짜자잔!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주부들의 필수품 한일 짤순이. 손으로 꼭꼭 짤 필요 없이 물기를 쏙 빼주니까 빈대떡이랑 만두속 만들 때 정말 편하죠.
0: 그래? 그럼 오이지 무칠 때도 좋겠네.
1: 그럼요. 오독오독한 오이지 무침, 각종 나물 무침도 물기만 제대로 빼면 맛이 확 살아나죠.
0: 아이고, 며느리 잘 뒀네.
1: 앞으로도 어머님표, 아니 한일 짤순이표 음식 많이 많이 부탁드려요. 어머니 사랑해요.
2: 대한민국 대표 짤순이 한일 짤순이,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3: 태양입니다.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4: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5: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4: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6: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7: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6: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7: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8: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9: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0: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9: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0: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9: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11: LA 아리랑 LA 한인 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다양한 경품 대잔치가 예정된 이번 행사에서 타이거 JK, 윤미래, 진우션, 에반팍, 우주한, 덤파운데드 등 최강 라인업 공연과 K-선발 대회, LA K-POP 페스티벌, 실버 패션쇼 및 다채로운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를 즐겨보세요.
12: 제53회 LA 한인 축제는 CD10, 메트로, 허슬러, 럭키 레이디 카지노, 서울 메디칼 그룹, US뱅크, 현대,
13: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4: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15: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불금 순서 2부에는 조금 차분하게 시작해 보았습니다. 자, 안꼬님, 아이 감사합니다. 아, 네. 아, 제 모자가 시선 고정시켜서 그냥 지나갈 수 없다고, 영화배우 같다고. 감사합니다. 그 모자 하나 쓰면 무비스타로. 아, 이제 모자가 인기가 좋네요. 잘 산 것 같아요. 아, 지금 그 네일 받으러 오셔서 손가락이 자유롭지 않다고요. 네, 이렇게들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자, 예고해드린 대로 2부 이 시간에는 우리 고니 비니와 함께하는 유쾌한 라디오, 오늘은 어떤 보따리를 풀어드릴지, 우리 비니 씨가 보따리 잔뜩 가지고 금방 오실 예정이니까 그동안에 우리는 전하는 말씀 잠시 듣고 모시고 함께 또 우리 수다 만담 한번 떨어보겠습니다. 자,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에서 텔로이스 정인수 코치,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의 대표 보험회사 유니그드 브랜드 보험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2: 변호사를 이재영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5: 213-383-3838, 213-383-3838.
6: 심근경색과 뇌졸중 그 주요 원인은 바로 혈전입니다. 혈전은 피가 굳어 혈관을 막는 덩어리로 조용히 쌓이다가 한순간에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나토키나제는 혈전을 녹이는 자연효소입니다.
7: 엄선된 나토키나제와 후코이단의 조화, 5000FU로 혈전에 더욱 강력해진 우메켄 나토키나제.
6: 건강한 혈관은 혈전관리에서 시작합니다. 더 강력한 혈전관리를 위해
7: 더욱 강력해진 우메켄 나토키나제. 888-941-3312 우메켄.
8: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9: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0: 네, 자 고니분이의 유쾌한 라디오 시간 돌아왔습니다. 화면 보이시죠?
1: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시죠.
0: 네. 자 우리 네. 잠깐만요. H님께서 네. 삼성전화 가지고 계신 분인데
1: 네.
0: 유튜브로 들어가셔서 라디오 서울 1650을 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화면이 뜰 겁니다. 아주 쉽습니다.
1: 되시면 알려주세요.
0: 일곱.
1: 네, 자, 잘 접속되시면 알려주세요.
0: 알겠습니다. 네. 자,
1: 어떻게 지내셨어요?
0: 화요일 날 지나고 수요일 목요일이 아주 따끈따끈하게 보냈습니다. 아니 근데 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가장 힘든 게 언젠가니
1: 네.
0: 12시 반에서 1시가 되면 사우나로 오. 변해요 집이.
1: 아, 한타 사시죠?
0: 예예. 예.
1: 네네.
0: 그래서 저는 1층인데도 불구하고
1: 네네네.
0: 12시 반에서 1시면 뜨거운 열이 내려와서 4시에 싹 가요.
1: 그러니까 12시 반에 새벽?
0: 새벽.
1: 오.
0: 그러니까 지열이 내려오는 거지.
1: 그러니까
0: 밖에 나가보면 시원한데
1: 네네네.
0: 따끈따끈하다가
1: 어.
0: 4시 되면 또 싹 사라져요. 그러니까 잠만 못 자게 해놓고 지는 싹 가버려요.
1: 아유 나빠라.
0: 날더러 어쩌라고 4시부터.
1: 그래서 제가 예. 어저께도 그냥 가만히만 앉아 있어도 더운 소리가 그냥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어저께 반성했어요. 때 아니게
0: 네.
1: 무릎 꿇고 기도를 한 건 아니지만
0: 네.
1: 제가 올 여름 초에 올 여름은 좀 그렇게 안 덥네 입방정을 떨었다가
0: 꼭 그렇잖아요.
1: 네.
0: 병원에서
1: 그래서 제가
0: 오늘은 한가하네 그러면 이제
1: 그래서 제가 어저께 회개했잖아요. 나 때문에 지금 남가주 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입방정 깨방정 함부로 떨면 안 되지. 그때 아마 더위가 좀 늦게 오기는 했어요.
0: 근데 작년보다는 조금 더 더운
1: 더워요.
0: 것 같아.
1: 더 더워.
0: 확실히 더워. 네. 그리고 날씨가 나빠지는 게 습기가 너무 많아졌어.
1: 그러니까요. 이번에 비 오고 나서 더 습해지고 네. 진짜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한국에 살았으면 이 정도 습도는
0: 그렇죠.
1: 괜찮았을 네네네. 텐데 워낙 여기 건조한 날씨에 익숙해져 있다가
0: 네.
1: 이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0: 그럼 우리 비비안님이 네. 로빈님이시다. 반가워요.
1: 안녕하세요.
0: 네. 다행히 일요일 지나면 이제 80도대로
1: 네,
0: 떨어져서
1: 조금씩 네네.
0: 좀
1: 그러니까
0: 살만하다 그래요.
1: 이제는 80도만 돼도
0: 그럼요.
1: 와 살겠다. 맞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이렇게
0: 네.
1: 극한의 고통을 한번 좀 체험해 보는 것도
0: 네.
1: 극한까지는 너무 오바고
0: 예.
1: 네, 괜찮은 것 같아요.
0: 제가 가끔 이제 그 제가 1시에 방송할 때는 매일 여러분들의
1: 네.
0: 그 점심 안부를 여쭤봤는데
1: 네.
0: 요새는 어쩌다 한 번인데
1: 네, 네.
0: 돌발 질문.
1: 네.
0: 오늘의 메뉴는 뭐였습니까?
1: 제가 점심. 안 그래도 너무너무 얘기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자랑하고 싶었어요.
0: 네네네. 뭐였었어요?
1: 요번 주 너무 더워가지고
0: 네.
1: 그저께부터 얘기를 하자면 그저께 제가 이 얘기하면 다들 웃는데요. 회사에서 냉면을 먹었거든요.
0: 냉면을 해먹었다고?
1: 그래서
0: 저희 회사에서? 그게 가능합니까?
1: 여러분 가능해요.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0: 그래요. 레시피를 알려주세요.
1: 요새 마켓에서 또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그런 찬 음식들이 세일을 많이 해요. 심지어 동치미 냉면이었는데 399거든요. 이거 가격을 말해도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오늘 마켓 세일 간 것들 다 봤는데 다 균일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0: 서로 협정했구나.
1: 그랬나 봐요.
0: 맞췄구나.
1: 근데 이게 얼마나 쉽냐면요. 그냥 그 팥에다가 이렇게 커피포트 같은 거 팥에다가 물 끓여가지고 이 거기에 있는 냉면 국수는 살짝만 해도 돼요. 얘가 그렇게 질기지 않아서 물이 팔팔팔팔 끓기 시작할 때 넣고 이렇게 한 두어 번 눌러붙지 않게 조금 휘저은 다음에 한 1분? 2분? 너무 해도 풀어져서 맛이 없으니까 냉면은 좀 그 끈기 있게 먹어야 되잖아요. 잘릴 듯 말 듯. 한 1분 정도 이렇게 휘저어서 근데 그 전에 준비하셔야 되는 건 있어요. 그 정도 노력은 하셔야 돼요. 12시에 만약에 점심을 먹는다. 그러면 11시에 그 냉면 육수를 일단 냉동실로 옮겨놔야 돼요.
0: 차갑게.
1: 살짝 살얼음.
0: 네. 오케이, 오케이.
1: 그리고 하나 더 노력을 좀 추가를 하시기를 제가 권유를 한다면 달걀 정도는 삶아 오시기. 그러면 굉장히 손쉽게 그냥 국수만 끓이면 되니까
0: 그렇지.
1: 냉면만 끓이면 되니까 뭐 다 있잖아요. 겨자도
0: 오케이.
1: 있고 냉면 육수도 다 있고 하니까 딱 해가지고 그냥 냉동실에서 냉면 육수 차갑게 된 거 그냥 부어가지고
0: 네.
1: 얘만 먹기 조금은 심심하다
0: 네.
1: 그러면은 뭐 집에서 남은 뭐 불고기 같은 게 제일 좋기는 하겠지만 네 저는 이렇게 전이 좀 남아 있어가지고
0: 고명으로 올리는 거구나.
1: 그 이제 사이드로 같이
0: 그렇지.
1: 약간 담백하고 맑은 게 들어가면 약간 기름진 거가 또 같이 들어와 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냉면을 한번 먹었고요. 오늘은 콩국수를 먹었어요. 이것도 또 회사에서 물러 먹은 거예요. 소면도 그냥 그 팥에다 그 커피 팥이 정말 여러분 활용도가 너무 높습니다. 거의 못하는 게 없어요. 그냥 전기만 꽂으면 되니까 거기다가 그냥 소면 삶아가지고 콩국물 마켓에 파는 거 있거든요. 그냥 들여보면 끝이에요. 조금의 노력을 또 조금의 노력과 정성을 들인다면은 오이 채 썰고 토마토 조금 올리고 없어도 충분히 너무 맛있습니다.
0: 그랬구나.
1: 네, 그래서 아까 들어오기 전에 오늘 그 삼겹살이랑 아까 뭐 콩국수 얘기를 하시길래 아 나도 빨리 들어가서 이 얘기 해야지 막 이러고 들어왔거든요.
0: 우리 알청님이 기왕이면 오이채도.
1: 아, 그러니까요. 오이를 제가 어제 사놓기는 했는데 더워서 깜빡했어요. 근데 나중에 하려니까 조금 귀찮아서 그거는 그냥 패스했어요.
0: 얘기 나온 김에 제가 그 레이면 스테이크 잘 끓이는 거 제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1: 레이면이 뭐죠?
0: 레이면 스테이크.
1: 라면이요?
0: 전 라면을 레이면 스테이크라고.
1: 왜 그런? 그냥 왜 변질시켜요?
0: 그냥 멋있게 보이려고.
1: 아 멋있어. 라면은 라면이라고 해야 되고 짜장면은 짜장면이라고 해야 돼요.
0: 그 저도 굉장히 달걀을 좋아해요.
1: 네.
0: 그런데 유튜브에 보면 수백 가지의 라면
1: 많죠.
0: 레시피가
1: 네네네.
0: 있어. 근데 한 가지는 라면에 계란을 넣어서 국물에 풀어버리면
1: 좀
0: 너무
1: 탁해지죠.
0: 그 계란 맛이 많이 나니까.
1: 네, 맞아요.
0: 그 일단 그러니까 제만이 먹는 방법이에요.
1: 네.
0: 프라이팬에다가 기름 두르고.
1: 프라이팬에요? 네. 네.
0: 계란 이렇게 그냥
1: 계란 후라이처럼
0: 스크램블식으로 막 휘져요.
1: 네, 네.
0: 그 다음에 끓는 물을 준비했다가 프라이팬에 그냥 붓는 거예요.
1: 네.
0: 그리고 라면을 끓여요. 그러면
1: 네.
0: 스크램블 에그는 따로 둥둥 떡국같이 돌아다니고
1: 떡국같이
0: 그러니까 계란은 계란대로 따로 돌아다니고
1: 그렇죠 뜨겠죠
0: 라면 국물만은 국물맛대로 살아있고
1: 오~
0: 깨끗하고 담백해요
1: 그래요? 저 처음 들어보는 레시피인데
0: 한번 해보세요
1: 아,
0: 생각보다
1: 그래요?
0: 괜찮아요 그리고 저는 매운 걸 못 먹어서 신라면을 먹다가 너무 매워가지고
1: 너무 매워요 네.
0: 제가 케찹을 좀 넣어봤어요
1: 아 그 약간 스파게티처럼
0: 아, 영어로 하면 not bad
1: 괜찮아요.
0: 네, 네. 괜찮아요.
1: 네.
0: 예, 예, 예.
1: 오, 그거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요.
0: 네.
1: 그렇게 라면에 항상 그 계란을 계란 탁 파송송인데.
0: 그러니까 저는 그 라면의 그 담백한 국물 맛을 유지하면서.
1: 네, 네, 네. 계란도.
0: 계란은 계란대로 먹을 수 있고. 우연히 해봤는데 괜찮아서 가끔씩 라면 먹을 땐 그렇게 이용하고 있어요.
1: 아 여기서 그럼 돌발 질문. 라면은 어떤 거 좋아하세요?
0: 저는 개인적으로 오리지널 노란 삼양라면 이외에는 안 먹어요.
1: 주황색?
0: 옛날 거 주황색. 그거를 제일 선호하는
1: 근데 요번에 새로 나온 거 드셔보셨어요?
0: 뭐요?
1: 삼양라면 1963.
0: 몰라요.
1: 되게 맛있어요.
0: 그래요? 아예 몰라 난 존재를.
1: 아유 그거 진짜 어느 마켓에
0: 그러면 1963은 1963년도 네네네. 맛을 그대로 살렸다는 얘기인데.
1: 그렇대요. 그래서 그 유튜브에 1963년도에 그 삼양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이 이 맛을 다시 드셔보셨는데 그때랑 맛이 똑같다고. 근데 굉장히 야 이게 라면이지 하는 맛 깊은 맛 진짜 맛있어요 약간 칼칼하기는 한데 되게 네 어쩌다 우리 라면 얘기하죠 지금
0: 어떤 우리 비비아님은 또 레이면 스테이크 굿아이디어라고 주시네요
1: 네.
0: 자 그래서 보면
1: 네.
0: 세상보다 어떤 음식 중에 저는 가장 중독성이 강한 음식이
1: 라면 맞아요
0: 왜냐하면 머리털 나고서부터 지금까지 질리지 않게 항상 먹고 싶은 거
1: 네.
0: 아니 뭐 TV나 유튜브 보다가 이렇게 라면 또 맛있게들 먹잖아요.
1: 그래서 유튜버들이 먹방에서 라면 많이 드시나 봐요.
0: 그러니까요.
1: 질리지가 않죠.
0: 한 번에
1: 그리고 요새 그거 유행하는 거 아시죠? 그 챌린지가 유행인데 라면 하나를 그대로 넣어가지고 얘는 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0: 집게로
1: 하나로
0: 한 번에 먹방할 때
1: 네.
0: 저는 뭐 그렇게까지 먹고 싶진 않고
1: 뜨거워서 못 먹어요.
0: 최대한 즐기면서 먹고 싶어요.
1: 진짜 라면은 진리죠, 진리.
0: 근데 항상 배고플 때 출출할 때 가장 좋은 게
1: 네.
0: 일단 국물이 있으니까
1: 그렇죠.
0: 그렇죠. 개운해지잖아요.
1: 그리고 라면 다 먹고 나서 라면죽, 라죽 드셔 보셨어요?
0: 그건 안 해요. 그건 또 어떻게 하는
1: 완전 별미죠. 그 라면을 다 먹을 때 국물을 조금 남겨놔야 돼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밥을 넣고 그냥 죽으로 끓이는 건데 조금 사치를 부리자면 거기다 이제 김가루 정도. 아 근데 그냥 김가루 안 해도 돼요. 그냥 라죽으로 해도 정말 너무 맛있죠. 그리고 그리고 라면 끓일 때 보통 계란 하나 넣잖아요. 네. 두 개 넣으면 굉장히 든든해요. 단백질 두 배잖아요.
0: 그렇죠. 예, 그렇죠. 네.
1: 맛있습니다. 라면이 진짜 레시피가 너무 많죠. 네, 그렇게 국물이 있는 라면도 변화가 많고 또 짜장라면도 되게 변화가 많고 맛있어요.
0: 근데 요새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매운 걸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서 네. 잘 보고 사야지. 네. 잘못 보고 사면
1: 핵폭탄 맞아요.
0: 핵폭탄 맞습니다. 네. 먹지도 못하고 버리게 됩니다.
1: 불닭볶음면 이런 건 저는 못 먹거든요.
0: 저는요. 네. 아, 그 다른 방송국에 우리 김영준 씨라고 유명한 DJ가 있어요. 네. 제가 잘 아는데 한동안 닭집을 했었어요.
1: 네, 여기 앞에서 네, 여기 네.
0: 콘체르토
1: 네.
0: 앞에서
1: 네, 네.
0: 갔는데 레벨이 0서부터 7까지 있더라고요.
1: 아, 불닭이. 진짜 불닭이네. 네.
0: 그래서 형준 씨 나는 매운 거 못 먹으니까 그냥 0으로 줘.
1: 네.
0: 아주 자신 있게.
1: 그것도 매워요?
0: 0 먹고 혀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1: 진짜요?
0: 그러면
1: 레벨 7은 모르는
0: 도대체
1: 거죠?
0: 도대체 5, 6, 7은 어떻게
1: 그러니까,
0: 먹어요?
1: 그러니까 죽는 거 아니에요?
0: 네. 근데 참 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네. 그 요새 젊은이들 먹방에서 뭐 캡사이신이라는 것도 넣고
1: 그 예전에
0: 아주
1: 있었죠.
0: 일부러 뭐 매운 거 곰탕 먹이고 하잖아요.
1: 마라 맛 뭐
0: 위장이
1: 네 괜찮을까?
0: 견뎌날까? 힘들어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1: 요새 돼요, MZ들은 또 좀 좀 다르게 좀 튼튼하게 좀 그렇게 태어났나? 모르죠
0: 그렇구나.
1: 뭐.
0: 자, 그리고 사실 제가 항상 그 방송에서 주장하는 메뉴가 하나 있습니다. 콩국수.
1: 커피? 아, 콩국수.
0: 콩국수.
1: 네. 네.
0: 언제 어디서 그리운 음식 같아요.
1: 근데 그게요. 콩국수가 제가 어릴 땐 진짜 안 먹었거든요. 거의 진짜 와 저거 왜 먹냐 어느 순간 너무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게 연령이 있나 봐요. 콩국수가. 너무 웃기죠. 어느 날부터 그 콩국물이 너무 진하고 고소하고 근데 거기 또 왜 소금파 설탕파도 있는데 저는 그냥 간 안 한 게 더 맛있더라고요.
0: 저는 약간 소금 넣어요.
1: 소금.
0: 근데 네. 사실 보면 콩국수보다 난 콩국물을 더 좋아하는
1: 네.
0: 것 같아요.
1: 요새 마켓에 가면요 진짜 너무너무 진하게 잘 나와요.
0: 그래요?
1: 그래서 저 오늘 그렇게 먹은 거예요. 소면만 삶아가지고 그냥 콩국 부어서 너무너무 진하고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진짜 강추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혹시 도시락 드신다면은 커피 팥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한번 도전. 네.
0: 근데 특히나 여자분들은 뭐 그렇게 보면 그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네. 생각보다 이렇게 그 도시락 준비해 오셔서
1: 네.
0: 어떤 분들은 밥도 어떤 분들은
1: 그러니까.
0: 샐러드 나름대로 네. 이렇게 드시는
1: 하나씩들만 가져와가지고 여럿이 이제 먹고 네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 건너편에 이제 스타벅스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커피 한잔 마시고 네. 네.
0: 사실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이 점심이란 자체가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애청자분들 특히 일하시는 분들은
1: 네.
0: 아마 점심을 그렇게 즐기면서 드시진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1: 네네네.
0: 시간도 짧고
1: 네.
0: 여유도 없고
1: 네.
0: 어떤 분들은 나가서 먹고 오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1: 그러니까요. 네.
0: 그냥 뭐 근처에서 뚝딱 해결하시고
1: 네네. 해치우는 거죠. 진짜
0: 근데
1: 그거는.
0: 사실 그게 네. 굉장히 안 좋은 게
1: 네.
0: 그러다 보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1: 네.
0: 그럼 저녁에 폭식을 할 수
1: 맞아요. 맞아. 네.
0: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1: 네.
0: 밥을 한 공기 갖고 안 되는 거야 해결이.
1: 그치.
0: 그러다
1: 네.
0: 보니까
1: 네.
0: 사실 탄수화물이 가장
1: 네.
0: 배를 나오게 하는 주범이기도
1: 네.
0: 하고
1: 네.
0: 그 특히 끝나고 약주하시는 분들은
1: 네.
0: 저녁에 그냥 아꼈다가 폭식을
1: 그렇지,
0: 하게 되는
1: 그렇지.
0: 거예요.
1: 그 직장인들의 보통 점심시간이 1시간이잖아요.
0: 네.
1: 근데 1시간이 점심 시간으로 쓰기에는 굉장히 짧은데
0: 그러니까.
1: 그냥 쓰기엔 굉장히 더 긴 시간이에요.
0: 긴 시간이죠.
1: 네.
0: 왜냐하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많아서
1: 웃겨요,
0: 그래요.
1: 이 시간이 정말.
0: 차 타고 갔다 왔다 하는
1: 네,
0: 시간이.
1: 네, 일단 뭐 진짜 말씀하신 대로 차 타고 어디 장소 가고 오더 하고 나온 식사하고 다시 돌아오기.
0: 불가능한 게 뭐냐면
1: 네.
0: 점심 때 사람이 몰리니까.
1: 네.
0: 오다만 해도 20, 30분 걸릴
1: 그러니까요.
0: 때가 있어요.
1: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냥 회사에서 후딱 호록 먹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시간을 조금 하면 그나마 좀
0: 차라리 그게
1: 네,
0: 나은 거지.
1: 좋아요.
0: 아,
1: 네.
0: 그런 거구나.
1: 그게 직장인들은 또 점심시간에 고 마시고 그리고 뭐 가서 아 우리 점심시간 한 시간밖에 안 되는데 빨리 주세요 다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뗄 수도 없고 맞아요. 그러니까는
0: 자, 뭐 네. 이왕 먹는 얘기가 좀 나왔으니까
1: 먹는 얘기 끝이 없어요.
0: 아니, 뭐 일단 오늘은 먹는 만담으로 가는데
1: 네.
0: 또 돌발 질문
1: 네.
0: 집에 계시다가 우연치 않게 내가 오늘 뭔가를 음식을 하겠다 그럴 때
1: 네.
0: 우선순위
1: 저는 좀 좋아하는 게 탕 같은 걸 좋아해요.
0: 탕 중에도 뭐 탕이 종류가 많잖아요.
1: 네, 그냥 좀 얼큰하고 좀 그런 걸 좋아하고 샤브샤브 이런 거 좋아하고 요새 좀 즐겨 먹는 거는 이렇게 더우니까 불을 안 써도 되는 그냥 전자레인종 그릇에다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냥 배추 몇 개 깔고 그 다음에 뭐 숙주 깔고 뭐 야채 조금 이렇게 깔고 우삼겹이나 차돌박이 같은 거 딱 넣고 뚜껑 닫아가지고 전자레인지 딱 돌리면 굉장히 담백하고 맛있거든요. 그거 그냥 소스 저는 뭐 소스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간장하고 와사비.
0: 그럼 담백하겠다.
1: 담백하게. 예. 굉장히 그 다이어트식으로 요새 인기가 많아가지고 요새 그렇게 먹는데 그거 별로 질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타운에 어느 마켓을 가면은 그 샤브샤브용 키트가 아예 다 돼 있어요. 엄청 싸요. 예. 그래서 거기 고기만 따로 구입을 하시고 야채가 솔직히 손질하는 게 시간이 많이 가잖아요. 근데 거기는 다 재료 그러니까 그래도 한번 씻기는 해야죠. 그냥 다 손질은 돼 있으니까 얘를 그냥 다 씻어가지고 그냥 전자레인지 다 그릇에 놓고 고기 위에 호로록 놓고 그다음에 소금 후추 한번 갈갈갈갈 해주고 딱 넣고 끝.
0: 그거 굉장히 담백하네.
1: 네 맛있어요. 네, 네 별로 그렇게 저녁에 먹어도 죄책감 별로 없고 단백질이랑 뭐 다 섭취를 하는 거니까.
0: 아마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애청자분들도 특히 여자분들은
1: 네.
0: 나름대로의 그 그러니까 사실 가장 간편하게 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손쉽게 빨리 하는 음식들을 많이 택하는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야 간단히 먹을 수 있고
1: 네.
0: 특별히 어려운 있을까요? 재료 아니고 그런 것 같아요.
1: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라면 빼고.
0: 근데 뭐 글쎄요.
1: 볶음밥?
0: 볶음밥이 제일 만만한 것 같아요.
1: 네.
0: 왜냐하면 뭘 넣어도 관계없으니까.
1: 그렇죠. 다 맛있어요.
0: 있는 것만 넣으면 되니까.
1: 그냥 김치만 넣고 볶아도 맛있고.
0: 그럼요.
1: 계란 넣고 볶아도 맛있고.
0: 소세지 있으면 소세지 넣고.
1: 금상첨화.
0: 뭐 햄 있으면 햄 넣고.
1: 네.
0: 뭐
1: 계란 볶음밥에 계란 볶음밥 막 한 다음에 간장을 살짝 태워가지고 같이 볶으면 진짜 맛있어요.
0: 전 그거는 안 해봤어요.
1: 네, 볶음밥을 후라이팬에다가 이렇게 막 이제 볶잖아요. 그다음에 얘네들을 밥을 한쪽으로 조금 미룬 다음에 후라이팬에 기울여서 간장을 살짝 불향을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시 합쳐갖고 한 번 더 볶으면 약간 중화볶음밥처럼 맛있어요.
0: 그랬구나. 야, 그것도 하나 배웠네.
1: 네.
0: 간장 태워서 넣는 거.
1: 네,
0: 저는
1: 네.
0: 간장보다는 굴소스를 많이
1: 했었거든요. 네. 굴소스 맛있죠.
0: 굴소스 조금 넣어도 그런대로 뭐
1: 감칠맛이 나니까.
0: 괜찮은 것 같아요.
1: 네. 네.
0: 근데 볶음밥은 사실 제 입맛에서는
1: 네.
0: 그저 그 청요리집에서 먹는 볶음밥이
1: 네.
0: 저는 이제 중국집이란 표현보다는
1: 네.
0: 청요리집이라고
1: 네.
0: 그래요. 이왕이면
1: 화력이 세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데는
0: 아마 그
1: 네.
0: 거기다가
1: 네.
0: 그 위기라는 그
1: 왁왁
0: 왁왁
1: 네.
0: 그
1: 한 번에 이렇게 확 볶아내니까
0: 거기다가 그냥 확 볶아내니까
1: 네.
0: 그 맛이 고소한 거
1: 같아요. 맞아요. 이제 중국집 볶음밥은 대체 불가죠. 거기다 짬뽕 국물 같이 먹으면
0: 그 짬뽕 국물이 있어야 돼. 그게 없으면 볶음밥이 네. 맛이 안 나.
1: 맞아요.
0: 그리고 양파에 춘장을 찍어 먹어야 그게 제대로인 것 같아.
1: 기가 막히죠.
0: 우리 비비안님이 로비님 덕분에 메뉴가 또 하나 늘었다고 다양해졌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 네네.
0: 그리고 또 하나 볶음밥을 네. 청요리집에서 먹어야 되는 이유는
1: 네.
0: 볶음밥을 시키면
1: 네.
0: 항상 짜장을 주잖아요.
1: 아 사이드에 같이 비벼 드시라고.
0: 그렇죠.
1: 네. 맞아요.
0: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뭐 이거는 뭐 광고성이 아니니까
1: 네.
0: 홍콩 반점을 저는 좋아해요.
1: 어디 육가 있는 거요?
0: 뭐 어디가 됐건 간에 육가고
1: 네.
0: 올림픽 육안에.
1: 네.
0: 왜냐하면 그 이렇게 그 계란 이렇게 볶음밥을 얹어서 짜장을 많이 주거든.
1: 네.
0: 그 짜장 덮밥 같이.
1: 오 맛있겠다. 맛있겠어.
0: 사실 지금 시간이 저도 좀
1: 네 출출하실 때잖아요.
0: 지금 모든 분들이 사실 지금 가장 출출할 시간이에요.
1: 너무 웃긴 게요. 제가 오늘 콩국수랑 비지찌개도 먹고 솔직히 밥을 되게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볶음밥 얘기하니까 막 눈앞에서 아른아른거려요.
0: 밥을 많이 먹으면
1: 네 더 배고파지나요?
0: 배가 더 고파요. 위가 소화를 많이 하고 나니까 얘가 네. 허전한데.
1: 중국 요리 얘기하다 보니까 중국 요리는 진짜 막 몇 턴 시리즈로 해서 끝이 없을 것 그럼요. 같은데 잡채밥.
0: 오, 잡채밥.
1: 저는 여기 타운의 중국집에서 잡채밥 있나? 있는데 제가 안 시켜본 것 같기는 한데 얼마 전에 그 푸드코트에서 한번 먹었거든요. 어머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잡채밥에는 계란국을 주잖아요. 그게 잡채가 좀 느끼하니까 계란국을 좀 담백하게 그렇게 해서 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맛있었어요.
0: 근데 사실 뭐 청요리집 얘기하니까 제가 중학 시절로 돌아가면
1: 네.
0: 학교 끝나면 그러니까 그때는 짱깨집이라고 그랬었어요.
1: 네, 네, 네.
0: 굉장히 많이 가게 되는데
1: 네.
0: 그때만 해도 짜장면에다 계란 후라이를 얹어줬었어요.
1: 네.
0: 덤으로.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맛있었는데.
1: 간짜장에 주는 거 아니에요?
0: 아니요. 그냥 짜장 주셨어요. 참고로
1: 네.
0: 그때 제가 한참 잘 먹던 시절.
1: 네. 짜장면 두 그릇 드셨어요?
0: 짜장면 두 그릇까지는 아니고 곱빼기를 시켜요. 항상
1: 1.5배.
0: 일반 갖고 안 되고.
1: 네.
0: 그걸 먹고 나면 양이 안 차서
1: 네.
0: 군만두를 입가심해야
1: 네. 군만두 그 짜장 남은 거 이렇게 찍어서 먹어야 되잖아요.
0: 그렇죠. 네. 학생 때니까.
1: 네.
0: 그러고 돌았으면 또 배가 고프고 그런 시절이야. 근데
1: 네.
0: 사실 그때만 해도 요리라는 거는 상상도 못 하고
1: 네.
0: 뭐 비슷하게 먹는 게 군만두.
1: 네.
0: 그 정말 요리다 그러면 탕수육밖에 없었어요.
1: 탕수육은 비싼 요리죠.
0: 그러니까
1: 네.
0: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네. 뭐 양장피 팔보채는 텔레비에서나 나오지.
1: 유삼술 뭐 이런 거.
0: 그런 거는 아예 할 수도 없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1: 뭐 이런 거.
0: 그러니까 유일하게 중국집을 가서 먹을 수 있는 게
1: 네.
0: 졸업식 날.
1: 네. 생일날.
0: 주로.
1: 네.
0: 왜냐하면 식구들이 많이 있고 사람들이 있으니까
1: 네.
0: 항상 청요리집 가서 그때는 이제 좀 요리 위주로
1: 맞아요,
0: 시키는 거예요.
1: 맞아요.
0: 특식을 하는 날이죠. 그래도
1: 네.
0: 아까 라면 다음으로 버금가게 중독성이 많은
1: 짜장면.
0: 음식이 짜장면.
1: 네.
0: 짬뽕보다 짜장면이 더
1: 맞아요.
0: 심한 것 같아요.
1: 네.
0: 그 유난히
1: 네.
0: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짜장면들을 그렇게 맛있게
1: 그 짜장면
0: 먹고.
1: 비비는 소리 알죠? 네. 찰팍찰팍찰팍 소리.
0: 근데 사실은
1: 네.
0: 드라마 같은 경우는 다 뽀름 짜장면이야.
1: 맞아요. 이렇게 하면 떡 떼서 나오잖아요.
0: 시켜오기 때문에 그게 불어서
1: 어쩔 수 없지. 네.
0: 그 떡인데도 그걸 맛있게 먹는 척 네. 하는 거지 우리한테. 네.
1: 근데 그 짜장면 비비는 소리는 일단 그 비빌 때부터 그 맛을 알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1: 네.
0: 먹는 소리도 그렇고 네, 우적우적. 그리고 또 원래 그 뭐 그 출연자들이 먹는
1: 네.
0: 척을 많이 하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1: 근데 짜장면 이렇게 크게 두 번 이렇게 해갖고 입안 푹
0: 그러니까.
1: 넣어가지고 네. 그다음에 이제 양파 딱 먹고
0: 이렇게 한 번에 면치기라고 그러죠. 계속
1: 네.
0: 들이마시면서
1: 너무 배고프다. 어떻게 하면 좋아.
0: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배고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오늘 중국집 불러야겠어요.
0: 사실 여러분들 뭐 어떤 소재보다도 네. 이 먹는 즐거움은 대단한 거예요.
1: 네. 얘기하면서도 즐겁고 네. 먹어서도 즐겁고
0: 먹어서 즐겁고
1: 눈으로 즐겁고 귀로 즐겁고 입으로 네. 즐겁고
0: 그러니까 항상 뭐 먹고 나도 그 다음날 돼도 또 그리운 게 음식이고
1: 또
0: 죽을
1: 먹을
0: 때까지
1: 수 있어요.
0: 먹는 거고
1: 네.
0: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노래를 이제 제가 방송을 틀을 때 리메이크를 많이 틀잖아요.
1: 네.
0: 이제 리메이크라는 게 뭐냐면 김치찌개를 끓여도
1: 네.
0: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비니 씨는 돼지고기를 넣고
1: 네.
0: 나는 햄을 넣고
1: 맞아요.
0: 그 넣는 데 따라 손맛이 다르잖아요.
1: 네, 네.
0: 그렇듯이 노래도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서
1: 맞아요.
0: 맛이
1: 달라져요.
0: 다
1: 완전 다르죠.
0: 다 그런 것 같아요.
1: 네.
0: 그러니까 사실 인간이란 게 비교 동물이잖아요.
1: 네.
0: 내가 가진 건 당연한 거고 남 거가 부러운 건데 그러면서 한 세상 살아나가는데 너무 그러다 보면 내가 너무 힘들어지니까
1: 네.
0: 제가 어제도 행사에 가서 말씀드렸지만 그 행사에 가면 항상 사람들한테 여쭤보는 게 나를 위해서 살면서 박수 친 적이 있느냐 라고 물어보면
1: 저번에도 한번 말씀하셨죠.
0: 없어요.
1: 네.
0: 그래서
1: 네.
0: 일단 내가 나를 좀 이쁘게 해줘야
1: 맞아요. 격려해주고
0: 그럼요.
1: 맞아요.
0: 또닥거려주고 그래야 남도 나를 이뻐해 주니까
1: 그럼요. 당연하죠.
0: 아마도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몸이 좀 불편하시거나
1: 네.
0: 좀 마음이 불편하시거나 뭐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어려우시거나
1: 네.
0: 뭐 때로는 체류신 분 때문에 한국에 오래 못 가시 사실 좋은 분보다는 안 좋은 분들이 맞아요. 더 많을 수도 있어요.
1: 네, 네,
0: 그래
1: 네.
0: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에 오셔서 좀 마음을 기울이고 위로받고 싶으신
1: 맞아요.
0: 분들이
1: 네.
0: 좀 많이 계시다고 혼자 네. 감히 생각을 해요.
1: 네.
0: 그래서 사실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우리 비니 씨가 와서 그분들에게 저는 좀 잔잔한 스타일이고 비니 씨가 오는 순간 스튜디오가 환해져서 활력을 가지고
1: 저 너무 하이톤이죠.
0: 아 그러니까 네. 뭐 가끔 얘가 내가 싫은 소리 하면 잘 웃어주시고
1: 아니 근데 그거 일부러 웃겨야지 웃어야지 하고 웃는 게 아니라 진짜 네. 너무 웃겨요 저는.
0: 아 근데 뭐 저도 뭐 맨날 조용히 네. 있는 것보다 가끔은 네. 실없는 소리를 네. 해야 되니까
1: 네.
0: 뭐 하여간 아, 몇 가지 아이템이 있긴 있어요.
1: 아 고래요.
0: 네, 그러니까 네. 제가 틈나는 대로 네. 여러분께 한 가지씩은
1: 다음 주 기대하겠습니다.
0: 재미로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오늘 맛보기 하나 하시나요?
0: 오늘 맛보기로는 네. 이 노래를 이제 김정구님이 김정구란 분이 있어요. 눈물 젖은 두만강 불렀던.
1: 네.
0: 아마 잘 모르실 텐데 네. 50년대, 40년대, 60년대 전까지는
1: 네.
0: 창법이 뒤에 꼬리가 길었어요. 그래서 뭐 아가 아니고 이래서
1: 신뢰의 달밤.
0: 뭐 우리가 보통 도마한강 푸른 물에 그런데 김정구 씨 같은 경우 도마한강 푸른 물이 애가 아니고 노전 눈빛 싸고
1: 여러분 박수
0: 아니 그때는 그랬어요
1: 네. 네?
0: 그러니까 흘러가 아니고 네. 홀로간 그 옛날은
1: 너무 잘하신다.
0: 세상에. 또나가 이랬어요. 창법.
1: 사투리만 잘하는 게 아니라 모창도 네. 저렇게 잘하시네.
0: 아니 창법이 그랬어요.
1: 네, 어떻게 하면 좋아.
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분이 뭐 예를 들어서 노래를 한다.
1: 네.
0: 뭐 애모를 한다.
1: 네.
0: 뭐 아니면 안동역을 한다.
1: 네.
0: 그러면 우리가 보통
1: 다 떨어야 돼요?
0: 바람에 날려버린 그게 안동역이면 네. 김정구 씨가 한다면 이렇게 네. 하지 않을까 아가 들어가요. 그냥이 아니고 아 바람이
1: 아 먼저 하는 거예요?
0: 날려버린
1: 우리 다음 주 좀 배워봅시다.
0: 허무한 맹세였나 그리고 이제 노래 중간에
1: 네.
0: 이 노래는 우리의 후배 진성군이 불러서 히트한 노래로
1: 변사 아니에요 그거는?
0: 오늘은 제가 한번 왜냐면 김정구 씨가 네. 중간에 그 도망강 나올 때
1: 네.
0: 이 노래는 제가 몇 년
1: 그거 극장에서 이렇게 아니, 왜냐면 나오는 것 같아요.
0: 그 당시에는 변사가 있었어요. 네.
1: 대한뉴스 이런 거.
0: 아니 그래서 그 화면만 나오고
1: 네.
0: 아 눈물 없이 볼 수 없고 네. 달수네 오빠 어디 가세요? 그런 게 있었어요.
1: 아우 다음 주에 그거 한번 해봅시다.
0: 그러니까 재밌겠다. 그런 상황이 있다고.
1: 네. 우리 다음 주에 변사 한번 해요.
0: 뭐 한번 하죠 뭐. 이렇게 또
1: 네.
0: 양념으로 여러분께
1: 아유, 오늘 너무 재밌네요. 스튜디오 네. 나가기 싫네요.
0: 아,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꼭
1: 네.
0: 주말 잘 보내시고
1: 주말 잘 보내시고요.
0: 화요일 날 뵐게요.
1: 네 주말 잘 보내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2: H마트가 준비한 풍요로운 한가위, 풍요로운 혜택.
3: 한국의 대명절, 추석을 맞아 H마트 고국통신에서 정성 가득한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2: 한우, 굴비, 한과, 제철 과일까지 마음을 전하는 최고의 선물.
3: 지금 매장에서 300불 이상 주문하시면 H마트 상품권 40불을 드립니다.
2: 또한 9월 10일부터 9월 20일까지 온라인 사전 예약 시 추가 할인 쿠폰까지.
3: 자세한 내용은 H마트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2: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4: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5: 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6: 우와 싸다 정말 싸다.
5: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6: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5: 진짜 감쪽 같네.
6: 역시 벤트웨이야.
5: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6: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 합니다.
7: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8: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9: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0: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9: 선택하세요 품질을,
10: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9: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0: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9: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0: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네, 정태춘의 떠나가는데 오래간만에 또 그리움을 만끽하면서 들어보았습니다. 자, 저희 미주 한국일보 라디오 서울 AM 1650 계열의 한인 방송 서비스 한국 TV가 전면 새 단장을 마치고 애플 앱스토어 또 구글 플레이에 새 앱을 나란히 출시했습니다. 새 로고와 새 화면 또 한층 안정된 이런 그 시청 환경으로 돌아온 이번 개편이 미주 한인들을 위한 무료 방송이라는 한국 TV의 정체성을 앱 첫 화면서부터 구현한 것이 특징이고 앱을 여는 순간 바로 뉴스가 시작이 된다는 거 어마무시하게 좋아졌습니다. 자, 한국 TV 새 앱의 큰 장점은 단순함입니다. 앱을 열면 회원 가입이나 로그인 또 복잡한 메뉴도 없이 그냥 바로 YTN 24시간 뉴스 라이브가 재생이 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의 애청 바라겠습니다. 자, 가는 배야 가는 배야 우리 언제 다시 만날까. 순철님도 힘차게 불러보셨다고. 안꼬님 이렇게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네, 유튜브입니다. 영어로. 그렇죠. 자, 오래간만에 듣는 목소리입니다. 자, 개똥벌레 신형원입니다.

네. 아, 신영원의 개똥벌레 참 반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지영 변호사 그룹. 아,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 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루이스의 정인수 코치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의 대표 보험회사 유니굿 프렌드 보험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0: 태양입니다.
1: 태양입니다.
2: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3: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4: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3: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5: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6: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5: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6: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7: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8: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9: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8: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9: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8: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10: LA 아리랑 LA 한인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타이거 JK, 윤미래, 진우션, 샤넘베, 지소울, 강유찬 등 최강의 라인업과 K선발 대회, LA K-POP 페스티벌, 실버 패션쇼, 그리고 다양한 경품 및 다채로운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가 풍성한 LA 한인축제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1: 제53회 LA 한인축제는 CD10, 재외동포청, 파크웨스트 바이시클 카지노앤호텔, 호웨이, 하이틴 USA, 헬로소주, 뱅크오브홉, 레빗재단이 후원합니다.
12: 골프도 즐기고 이웃사랑도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
13: 센터 메디컬 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12: 11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
13: 부에나팍 로스코테스 컨트리클럽에서 열립니다.
12: 이 대회가 특별한 이유는
13: 참가비 전액을 이웃에게 기부하는 따뜻한 이웃섬김 골프대회이기 때문이죠.
12: 여러분이 홀인원 만불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13: 거기에 푸짐한 상품과 다양한 경품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12: 골프도 즐기고
13: 이웃에게 사랑도 나누고
12: 센터 메디컬 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참가 신청 및 문의는
13: 888-847-3098 888-847-3098.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벌써 이번 주 오늘의 마감 시간이 저희 앞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자, 연휴를 지내는 바람에 하루 정도 보너스 덤으로 올 수 있는 조금 빠른 한 주였지만 아, 게다가 무더위가 저희를 힘들게 해서 조금은 지칠 수 있는 일찍 지치는 그런 한 주였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오늘을 비롯해서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의 열화 같은 성화 속에 또 무럭무럭 아무렴 없이 무탈 없이 일주일을 달려오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립니다. 네, 두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너무 빠르게 지나갔죠?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곡은요. 달그락이라고 엄마의 어떤 그 손길 그것이 느껴지는 그런 노래 보내드리면서 오늘 순서 저는 여기까지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편히 보내시고요.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했었고 사랑합니다.

0: 야마바 리조트앤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2: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1: 가리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3: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4: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3: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4: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에 별미.
3: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4: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3: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5: 이런 분도 용자가 될까요?
6: 자영업을 2년 이상 하고 있고 크레딧도 좋지만 다운페이가 부족하고 인컴이 적게 보고돼 메이저 은행에서 65만 불 융자를 거절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융자나라에서 상담 후 무려 100만 불 융자 승인을 받고 125만 불짜리 집을 구입하셨는데요. 더 놀라운 건 최대 150만 불까지 가능하다는 안내까지 받으셨다는 것이죠.
5: 융자,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융자나라 213-388-5600
7: 213-388-5600 융자나라.
8: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룹으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9: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10: 아, 습도가 높은 무더위라는 게 바로 이런 것이구나. 제대로 경험하고 있는 이번 주죠. 아, 그러다 보니까 입맛도 없고 물만 자꾸 들이키게 되는데 계속 갈증이 납니다. 자, 이럴 때 연하게 탄 꿀물 한 잔 어떠세요? 좋은 피로 회복제이자 또 즉각적인 에너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수분 보충의 메인 음료로 삼지는 마시고요. 자, 빠른 기력 회복에 좋은 꿀물, 입맛이 없어서 식사를 건너뛸 때 이 꿀의 포도당과 과당이 체내에 빠르게 흡수되면서 급격한 기력 저하나 또 저혈당 증상을 방지해 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여름철에 아무래도 찬 음료를 많이 드시게 되는데 그렇게 지친 위장을 따뜻하게 달래주는 역할, 소화를 돕는 역할 역시 꿀물이 해줄 수 있습니다. 단 너무 달게 타지 마시고요. 오히려 많이 달면 당분 흡수를 위해서 체내 수분이 더 빠져나가는, 그래서 갈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초래됩니다. 자, 물 한 컵에 꿀 한 티스푼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살짝 단맛만 나게 타는 것. 아, 그리고 꿀은 뜨거운 물에 타지 말라고 하잖아요. 영양소나 효소가 파괴되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 네, 시원한 물도 역시 괜찮고요. 자, 그리고 요즘은 땀을 워낙 많이 흘리기 때문에 이 꿀물에 천일염이나 소금을 조금 더해주면 이온음료와 비슷한 원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맞춰줄 수 있는 좋은 음료가 되는 거죠. 레몬이나 매실차도 입맛이 많이 떨어졌을 때는 연하게 타서 마시면 침샘을 자극하기 때문에 입맛을 돋우는데 도움을 준다는 팁도 드리면서, 자, 어쨌든 이런 음료들은 기본 음료가 되잖아요.
11: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2: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13: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방송은 한미 미주 사회의 최대 아시안 패스픽 그룹으로 주 7일 매일 24시간 방송되며 남가주 지역에 넓게 송출하는 최고의 음질을 자랑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방송됩니다. 영혼의 쉼터는 선별된 목사님들의 설교와 다양한 컨텐츠로 기독교의 바른 신앙과 정의의 실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0: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제다 선교회 아시아 대표 최재홍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 6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잠들지 않는 역사의 주관자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에스더서 6장입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개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개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개의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개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개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개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개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에스더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에스더서 6장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저녁이죠. 밤이죠. 에스더 5장에서 하만은 모르드개를 매달기 위해서 50규빗 약 23미터 이상 되는 높이에 장대를 세우고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이제 하룻밤만 지나면 모르드개를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이제 목을 매달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반면에 모르드개는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도 여전히 자기 자리 대궐물 문 왕의 문을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날 밤에 이상하게도 페르시아 제국의 왕 아하수에로가 불면의 밤을 보냅니다.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지요. 당연히 이상할 수밖에 없죠. 본인에게는 이 역사적인 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밤 아닙니까? 예. 잠자리 대신에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읽으라고 명령을 하죠. 그 기록 가운데서 과거에 모르드개가 암살의 음모를 밝혀냈는데 그 공과를 아무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왕이 물었잖아요. 이 일로 모르드개에게 무슨 존귀를 베풀었느냐? 아무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순간에 하만이 모르드개를 죽이기 위해서 왕의 어전으로 들어오는 절묘한 타이밍과 겹칩니다. 왕이 사람을 찾았을 때 바로 하만이 궁궐로 입장하고 있던 타이밍이었던 거죠. 그래서 주석가들은요, 이 6장을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는 기계장치에 직접 개입하신 순간,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만의 교만이 극에 달했죠. 유대인의 말살 정책 명령이 바로 집행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가장 어두운 밤, 인간의 사악함이 가장 강력하게 힘을 발휘하던 그 밤이 바로 오늘 밤이거든요. 그 시점에 하나님은 왕의 잠을 빼앗으신 거예요.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돌려놓으시는 밤이셨죠. 여러분, 이거 우연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푸시는 정교한 전략, 설계, 하나님의 플랜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기억하다, 마음에 새기다, 생각하다. 자카르, 기억하다, 마음에 새기다, 생각하다. 그냥 회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기억된 것을 행동으로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는 단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를 자카르 하셨을 때 홍수가 멈췄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자카르 하셨을 때에 롯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왕이 모르드개의 과거의 충성을 자카르 기억했단 말이죠. 이 왕의 단순한 기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모르드개를 자카르 기억하신 거죠. 그동안 감춰져 있던 정의가 세상 밖으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지 않습니까? 하만은 모르드개를 잊게 하려고 그동안에 은밀하게 공작을 펼친 거죠. 역사는 그를 소외시키려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자카르 잊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자는 세상과 사람이 아무리 음모를 꾸며도 결코 사라지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긍휼함과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마음에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카르, 기억하심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이 가진 가장 강력한 영적 백그라운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내 자녀의 이름을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의 이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 제목을 기억하신다. 여러분, 이것보다 우리가 더 확신과 강력한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6장을 읽으면 우리에게 그 기다림의 의미를 다시 재정의할 수 있게 해주시죠. 모르드개는 왕의 목숨을 구하고서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어요. 요구하지도 않고요. 긴 시간을 보냈어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세상의 많은 일들이 그렇듯이 새로운 일들의 과거의 일들이 잊혀지잖아요. 그래서 역대기 속으로 묻힌 거예요. 대신에 적들은 더 득세했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 모르드개를 잊지 않고 계셨다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람은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걸 믿으십시오.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판단하죠. 하나님 뭐 하시는 거냐고, 하나님 왜 내 기도를 기억하지 않으시냐고, 하나님 왜 나를 모르시냐고 묻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눈물, 수고, 헌신, 신앙의 절정, 절개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역대일기에 기록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세상 역사에서는 소외되고 있을지라도 하늘나라의 역대기 또 생명록에는 기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겪는 억울함, 속상함, 고통, 아픔의 인내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더 큰 역전으로, 더 큰 반전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거룩한 예비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하만이 그 50규빗, 그 23m가 넘는 장대를 세우는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모르드개를 위해서 왕의 잠을 빼앗고 사관들을 통해서 역대 일기를 읽고 기억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알고리즘 또 수치, 세상의 평가, 사람의 평판이라고 하는 역대 일기 속에 묻혀 삽니다. 그걸 눈치 보며 또 살기 바쁘고요. 세상은 그래서 우리를 쓸모없다고 하거나 잊혀진 존재로, 맛이 간 사람으로, 이제 모든 인생을 마친 사람으로 치부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내하며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망각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당장 보상이 없다고, 위로가 없다고, 악한 자들이 더 득세하고 잘나가는 것 같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기록된 이유가 그러한 것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기억 속에 손바닥에 새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자카르의 은혜가 임할 때에 여러분이 매달리려던 그 장대는 오히려 적들의 몰락을 확인하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우리의 숨은 헌신과 눈물, 충성과 기도를 세상 앞에 증명해 보이실 줄 믿습니다. 결국 악인은 자신의 꾀에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는 세상과 사람 앞에 존귀하게 여김을, 높임을 받게 됩니다. 하만은 모르드개를 죽이기 위해 만든 그 장대에 자신이 매달리게 되는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악함이 아무리 교묘하고 술책에 능하다 해도 하나님의 정의를 이길 수 없다는 전 우주적인 질서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밤이 너무 길고 캄캄하고 하만과 같은 적들이 우리 인생을 위협하고 도처에 숨어서 노리고 있습니까? 지금도 잠들지 않고 쉬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역대일기를 펼치고 읽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세상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나의 끝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나의 억울함, 속상함들은 하나님의 승리가 되고 나의 인내와 나의 견딤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이상, 자카르 하시는 이상 어떠한 사단의 음모, 악의 음모도 우리 인생을 집어삼킬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망하지 마시고요, 예수님과 함께 승리를 향하여 걸어가는 담대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전승을 경험하십시오. 그 역전은 이미 시작된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자카르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손바닥에 새기셨고 우리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긍휼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자카르의 하나님, 우리에게 자카르의 영성을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순간에도 우리 주님만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한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시고 잠들지 않는 역사의 주관자, 내 인생의 참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카르, 하나님은 졸지 않고 쉬지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면서 우리를 기억하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샬롬.
0: 지금까지 제다선교회 아시아 대표 최재홍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09-682-0581, 909지역 682-0581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새마음교회 박정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2: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구약 시대 때 할 일을 받으라 그런 말씀을 있습니다. 레위기서 12장 8절입니다. 제8일에는 그 아이의 양피를 벨 것이요. 이것은 육신의 할례를 행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할례는 모세 때부터 해왔지만은 그러나 그 전에 조상들에게서도 할례를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2절입니다.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유대인들은 할례를 반드시 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할례를 행했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7장 8절에도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열두 조상을 낳으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99세였습니다.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가 완전한 인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모두 다 죄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의인이 한 사람도 없고 모두 다 죄인인데 그럼 어떻게 하면 의인이 되느냐? 하늘에서 내려오신 죄 없으신 의인이 되신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에게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행하는 일로 인하여는 믿으라.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나사로도 죽은 지 나흘째 되는데도 그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는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인 것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 행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창세기 17장 5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6절에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조차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조차 나리라. 그러시고 언약을 주십니다.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시고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은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그 가나안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가나안 땅은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아브라함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지칭할 때에 예수를 믿지만은 하나님을 믿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지칭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이 창세기 17장 11절에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 축복을 주십니다. 그 축복은 무엇이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이 당시에 99세였는데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좋은 약속을 주시는데 창세기 17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때에 아브라함이 99세인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는다고 하시니까 놀랬습니다. 99세에 아기를 낳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라도 늙었고 아브라함도 늙었는데 인간의 생각으로는 전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나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게 아들을 준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모든 우주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면 빛이 있으라 그러면 없든 빛이 생기고 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 하면은 반드시 그 아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실 것을 약속을 하시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로마서 4장 19절에 보면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백세가 돼서 아들을 준다 그럴 때 그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우리는 믿을 때에 의롭다 함을 얻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9절 아브라함은 백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어서 백세의 나이에 아들 이삭을 얻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백세에도 아들을 주시고 또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생과 사의 위기에서 혼란스럽게 또 실망돼서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동서남북이 맥혔어도 하늘문은 열려있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두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희를 히브리서 6장 14절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에 오래 참아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믿고 참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7절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지키시고 절대로 거짓말을 하는 하나님이 아니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소망 삼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새마음교회 박정희 목사님께서 말씀 전거하셨습니다. 새마음교회는 290 Century Drive East Greenwich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222-1794 714지역 222-1794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우니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1장 15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3: 이제 예루살렘에 가고 나니까 이 할례를 받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힐난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베드로 파워가 상당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힐난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베드로를 힐난할 정도로 믿었다는 거예요. 뭘 믿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이 할례자들이 무엇 때문에 베드로를 힐난하느냐. 거기 3절이 이렇게 됐습니다. 가로대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하니. 그러니까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유대교인들은 이방 죄인 집에 들어가서 같이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율법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차이가 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죄인들을 죄에서 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지키려고 하는 지금 그 율법은요 죄인들하고 함께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죄가 전가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율법 지킵니까? 여러분 말씀 믿기 바랍니다. 이 유대교를 믿는 이 유대인들도 그게 말씀이라고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복음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만나려면은 여러분이 버려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붙들고 그 주위에서 뱅뱅뱅 돌면서 절대 예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걸 믿기 때문에 이 정도 믿으면 됐다라고도 정의도 내리고 내가 이걸 믿기 때문에 저건 해서 안 된다고 정의를 내리고 내가 예수 믿으면 됐지 또 무슨 성령 이야기를 하냐 그런 생각도 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이 어디서 벗어나야 되는지를 한번 잘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판단하고 정의를 내리려면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2절에 가보니까 왜 이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을 들을 수가 있었느냐. 11장 12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보자기 내려온 것 세 번 동안에 내가 그걸 갖다가 안 먹는다고 거절했는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욕되지 하지 말라. 그러고 나서 12절 우리 다 같이 합동하면서 시작.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자 성령이 나한테 가라 그랬다. 그러나 그 사람들 가만히 듣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나중에 결과적으로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누구냐? 베드로가 아닙니다. 지금 이 힐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힐난하더라도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께서 가라 했다 그러면은 그 뒤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베드로가 좀 교활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은 10장에 없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나하고 같이 간 6명이 있는데요. 어디에서부터 같이 갔나요? 욥바로부터 어디로요? 고넬료 집이 있는 가이사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섯 명이 같이 그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범한 게 아니고 율법을 범한 게 아니고 이 여섯 명도 다 범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알던 알고 계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가보면요 이 베드로한테 책망을 합니다. 게바가 베드로입니다.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바울하고 베드로 차이도 베드로가 훨씬 선배고 예수님이 제자고 바울은 뒤늦게 예수를 만난 자고 그런데 베드로를 책망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파 교리 중요해요. 그러나 게바파가 있고요 보니까 야고보파가 있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할례자와 똑같습니다. 할례자들은 이방인하고 있는 것을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싫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죄가 정말로 성경에 말하는 성령이 말씀하신 그 죄를 죄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율법이 지금 이야기하는 죄를 죄라고 생각하느냐, 세상이 죄라고 생각한 죄라고 말하는 죄를 생각하느냐, 아니면 여러분 양심의 죄를 죄라고 생각하느냐. 오늘 첫 번째 이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가 뭐가 죄예요? 이방인하고 같이 먹는 게 죄입니까? 그래서 할례자들 두려워서 떠나 물러갔습니다. 도망갔습니다. 피했습니다. 13절을 보니까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그러니까 지금 누가 더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개바파예요? 야고보파예요? 야고보파들은요 할례자들이 무할례자들하고 먹는 것을 용납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를 잘 읽어보면요 많은 부분이 오늘 이 말씀하고 같이 겹쳐집니다.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걸 외식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떠나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박에 이르되 그렇게 하는 것은 복음의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유대인답게 사는 게 뭐예요? 유대인답게 사는 건 유대교를 지키는 거예요. 이방죄인하고 함께 먹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아예 그렇게 지키든지.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지금 여러분 이 문장을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유대교는요 유대교인을 만들어서 유대교 할례를 지키고 율법을 지켜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은 지금 유대인화 되어 간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 율법이고 할례를 갖다 조금 이렇게 격하를 시키면 여러분 기분 안 좋으세요? 진짜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구원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좀 뭐가 좀 속이 뒤틀리나요? 지금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이 지금 벌써 유대인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율법을 기웃기웃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말하는 복음하고요 율법이 말하는 복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죄인이 아니로되. 사도 바울도 우리는 이방죄인이 아니었대요. 원래 저 여러분요 원래부터 이방죄인입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율법의 행위,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율법의 행위 하니까 그건 나쁜 거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서 하는 신앙을 율법의 행위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그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 가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 그래도요 어렵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외식하는 걸 보고 바울이 그렇게 책망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은, 베드로야 실제로 네보다 내가 더 율법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다는 거야. 나는 가말리알에서 이 율법을 배웠다는 거야. 빌립보서 3장에 가보면 뿐만 아니고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린 중에 히브린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열심히 안 지키면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할 이유가 없습니다. 뭐 예수가 하나님이라 그래도 놔두고.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그걸 믿으면은 핍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왜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이 하늘나라 갈 수, 제 말도 아니죠, 예수님 말씀인데 왜 꼭 거듭나면 돼? 꼭 거듭나야 되냐고 자꾸만 그렇게 질문 반문하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바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아주 중요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진짜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얻으려면요 여러분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됩니다. 지금 그걸 자꾸 기웃거리고 그것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은요 예표입니다. 그림자예요. 진짜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예수가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거예요. 예수가 이것 때문에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여러분, 여러분이 죄를 안 져서 의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렵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데 지금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진짜로 복음은요, 여러분 죄가 용서받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용서받은 자에게 주는 의가 하나님의 의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정확히 이야기하면요, 저와 여러분한테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혈통으로 이렇게 낳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오늘 그것은 결론 부분에 살펴볼 것인데, 여러분 집중해서 한번,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냥 종교적인 것인가,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생명 얻는 회개를 내가 하나님부터 받은 자인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내가 고넬료 가정에서 이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이게 성령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저희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요, 성령이 어떻게 임하는지 모릅니다. 성령이 우리가 임할 때 그와 동일한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면요, 성령은 한 분이기 때문에. 은사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만은 성령 받는 것은 거진 흡사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요, 성령은 어떻게 받았나요? 열심히 간절히 예수의 말씀 따라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고 싶으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뿐만 아니고 이 베드로를 통해서 안수 받을 때 우리 살펴봤던 8장에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 말씀을 다 듣고 분석하고 나누고 그렇다라고 인정하고 아닙니다. 15절 보면은 이 말을, 복음을 시작할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놓치는 게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 중심, 세상 중심, 나 중심으로 여러분 해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어떻게 말씀을 시작해 다 듣지도 않은데 성령이 내려오나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개가 원하는 게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 인정을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이 베드로가 이 말이 언제 들은 말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요, 제자들 다 모으고 나서 하늘나라 이야기를 계속하고 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와 같이 모여서 저에게 분부하여 가르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십자가 달리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에 대해서, 보혜사에 대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요한은 물세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받을 게 뭐냐면은 성령 세례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을 경호를 들었으면 다 떠났겠죠, 잡으러 다니는데. 그런데 그걸 유언같이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를 해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뭐하고 관계가 되느냐? 이 죄사함하고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여러분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물세례는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그럽니다. 회개는 뭐예요? 내 죄를 고백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매여 있는 사람은 회개는 전부 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믿어야 되고. 맞아요, 틀린 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할 수 있는 그 양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회개해보면 여러분 죄밖에 생각하는 거 없습니다. 그것도 큰 죄밖에 생각 안 나요. 작은 죄는 생각이 안 나요. 진짜 여러분 죄를 회개했으면은 그 죄를 용서해 줄 사람이 용서를 해줘야지 그게 회개죠. 마태복음 3장 6절에 가보니까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가 여러분 지은 죄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은 죄밖에 죄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원래 아담의 죄는 생각도 안 합니다.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아담의 죄를 해결 안 하면은,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가보면요, 다 줄이고요,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성령으로 세례받는 게

0: 무엇인가 초장에는 고민해봤겠죠.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나서 이제 다 그때쯤 다 잊어버렸어요. 성령 세례가 뭔지를 몰라요. 그 제자들이 성령으로 세례 받으면은 이스라엘 나라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아직도 이 세상과의 매력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고 세상에서 어떻게 바로 살고 착한 일하고 여러분 그걸 예수 믿 선하게 살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예수 믿는 세상을 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붙들고 세상 끝 지고 세상 권세 세상 방법 세상 논리를 지고 있으면서 예수를 믿는다. 절대 예수가 그 속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예수 믿고 뭘 하고 예수 믿고 여러분 그런 예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하고 여러분 교리하고 안 맞더라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럽니다. 내가 너희를 갖다가 세상으로 보낸다 그럽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그럽니다. 세상은 이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이 능력단데 사자를 만들어서 보내면 되죠. 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요? 그게 성경적으로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물려가서 죽어야 됩니다. 내가 피를 흘리듯이 세상에서 여러분 피를 원하면 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예수님 마지막 유언을 듣고 진짜 마지막 유언이니까 이제 물가에 묻어달라 그러면 산에다 묻어줘야지 이제 산에다 묻으려니까 물가에 묻어야지 이렇게 거꾸로 가지 말고 진짜 이제 이 말씀을 지켜 행하다가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 받는 것을 보고 거기 왔던 유월절에 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가지고 베드로한테 제자들의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가로대 너희가 회개하여 자 회개 1번입니다. 물 세례를 받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세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2번입니다. 3번이 뭐예요?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일단 우리 목적이 있습니다. 저의 믿음이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면은 이 믿음이 좀 잘못되고 과정이 잘못되고 그건 여러분 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진짜로 성령을 받았다면은 뭐가 과정이 하나 빠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죄사함을 받길 바랍니다. 그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죄를 안 져서 여러분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피가 아니면요 여러분 죄사함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죄 있는 곳에 오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복음과 거듭남과 예수가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여러분의 아무리 믿음의 행동이고 율법을 지켜서 하고 하는 것 여러분 중요해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거꾸로 보면은 성령을 받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요 여러분 절대 하늘나라가 안 보인다니까요. 하늘나라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1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든지 간에 헬라인이든지 간에 할례를 받든지 간에 무할례를 받았든지 간에 종이든지 자유자든지 제종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게 뭐냐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아서 물세례를 받아서 죄를 씻었다라고 자꾸 여러분 고백할지 모르나 성령 세례는요 그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요. 오늘 보면 17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한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이 성령은 저와 여러분 믿을 때 주는 거예요. 뭘 믿을 때요? 예수를 믿을 때요. 뭘 믿을 때요?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믿을 때요. 그래야지 여러분 죄가 없어야지만 그 선물이 여러분 속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최종 목적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18절 합동합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회개가요 여러분 육신의 잘못 회개할 수 있습니다. 나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회개하기를 원하는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죄라라고 가르쳐줄 그 죄가 뭐라고 가르쳐줄 그 죄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의 인간의 육신의 생각으로는 그걸 죄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 죄를 갖다가 누가 와야 되느냐. 연봉 16장 7절에 가보면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죽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지금 이런 일들이 내가 귀신 쫓아내고 능력받고 여러분 거기에 매였는 이건 실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로 실상 있고 허상이 있는데 실상이 뭐냐,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라. 내가 부활 승천하고 하나님의 우편에 가야지만이 이 성령을 보내줄 수가 있대요. 보혜사를 보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줘야지만이 저와 여러분이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을 여러분이 경홀히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거듭난다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믿음을 미화시키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그거 오면은 죄라는 것을 책망하는 죄가 하나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요 이게 가늠이다 라고 여러분 그게 믿어져야지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면요 죄는 뭐냐면 그런 죄 묻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를 뭐 율법을 행해서 의를 절대 안 됩니다. 이제 아버지께로 가니까 의가 없습니다. 심판이 뭡니까? 이 세상 임금이 벌써 심판받은 거예요. 여러분 심판받은 거 붙들고 여러분 그게 뭐가 될까 싶어 축복이라고 지금 벌벌 떨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내가 감당치 못하리라. 여러분 절대 성령 이야기는요 들어서 감당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령을 여러분 많이 배우더라도 여러분 감당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 그걸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왜 이게 자꾸만 여러분 생각하고 이게 이 차이가 생기냐면요 여러분은 이걸 고백하셔야 된다니까. 만약에 저도 성령을 받았고 여러분도 성령을 받았다면 13절 우리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짜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면요 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진리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그럽니다. 니고데모가 율법사입니다. 랍비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더 공부 많이 하고 신학교가 아니고 그거는 율법학교입니다. 뭐 3년제 2년 반제 아닙니다.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이렇게 알아봅니다. 당신은 선한 선생이라고. 하늘에 보내주냐면 그런 말 할 수도 없고 그런 능력 행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조금 더 나아가봐라. 조금 더 배워봐라. 조금 더 공부해라. 지금 우리는 여기 빠져있습니다. 조금 더 뭐 공부하고 뭐 알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거듭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3장 6절 아주 귀한 말을 합니다. 육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그건 육입니다. 성령으로 거듭이 나야지 그게 영입니다. 여러분 육으로 난 것은 육인데 육의 것을 자꾸 뭐 성화시키고 변화되고 마음을 바꾸고 결단하고 해서 그건 절대 못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게 여러분 교리가 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신앙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파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백날 따라다닌다고요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 교파든 저 교파든 간에 딱 길이 하나 있습니다. 거듭나셔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돼요. 보혜사 성령을 이야기하면서 똑같이 14장 25절에 가보면 요한복음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에게 하였거니와. 함께 있으니까 이 말을 했는데 함께 없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자, 이 성령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성령 받는 게 얼마나 필요하냐면요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일서 2장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해라. 여러분 안에 거하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안에 여러분 양심 안에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 얻는 회개는요 이 생명은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생명은 조에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생명. 우리는 만들 수 있는 게 뭐예요? 육으로 났기 때문에 육의 목숨이 있습니다. 육체의 목숨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 육체의 이 재료를 써서 우리 믿음을 포함해서 아무리 하더라도 영의 생명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영의 생명은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 육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육이 무익하다는 건 뭐가 무익하면 살리는 데는 이 육이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28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여러분 할 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이렇다 저렇다 논리를 하더라도 여러분이 거듭이 났다면 이 말을 듣고 이제 할 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가로대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복음을 잘 전했다. 만약에요 오늘 본문이 베드로 설교를 잘하고 나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은 그 영광은 베드로가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시작하기도 전에 말씀을 끝내기도 전에 설교를 잘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생명 얻는 회개 여러분이 만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회개했기 때문에 물론 순서적으로는 회개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거꾸로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면은 지금 여러분 다시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내가 죽기 전에 뭐 죄를 지은 게 있을까 싶어서 뭘 자꾸만 염려하고 그건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오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믿음의 결국이 영생을 얻는 것은 믿음의 결국이 예수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죄다그러 율법이 죄다그래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그건 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성령의 법이 아닌 법은요 여러분 자꾸 죄를 해결하게 되고 죄를 어떻게 하냐 자꾸 고민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그 죄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죄는 예수님이 다 해결하고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법이 다른 법입니다. 우리 세상법 율법 이런 법 아니고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법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성령의 생명의 법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생명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죄를 고백해야 되는데요 진짜 여러분의 죄가 뭐냐 생명을 얻지 못하는 죄가 예수 믿지 않는 죄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예수를 믿는다면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로 받아들여지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세상의 것이 하나님의 원수같이 보입니까? 여러분 예수 안 있는 자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세상 것도 놓지 못하면서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여러분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실 분이 없습니다. 이 시간에 정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 굳은 마음 단단한 마음 만지시고 녹여주시길 바랍니다.
1: 지금까지 다우니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다우니 아가페 교회는 2550 베버리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학 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562-861-8332 562지역 861-8332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순복음 서울 진주초대교회 전태식 목사님께서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4: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5: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라.
4: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기 위해서 창조했다. 아멘. 그 복이 세 가지 복인데 두 번째 복과 세 번째 복을 지금 설명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제일 마지막 날,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이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고 합니다. 창세기 2장에 들어가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했나를 설명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일날 복을 주기 위해서, 즉 주일날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창조한다? 흙으로 육체를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여서 생명이 됐고, 생명이 된 사람은, 즉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바깥에 있지 않고 바로 안식일 날 여러분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복받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 복은 성경상으로 보게 되면 출애굽기 6장 6절과 6장 7절과 6장 8절에 보게 되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요한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는 시편 23편에 복을 주는 것이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천국을 주는 약속이다. 아멘. 자,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과 8절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묵은 짐에서 너를 빼어내며 그 고액에서 너를 건지면 팬팔과 건자와 너를 구속하며 즉 예수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만들어주겠다. 아멘. 두 번째 7절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애굽의 사람의 묵은 집에 너희를 빼어내 너희 하나님인 줄 여호와인 줄 아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반드시 기르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먹이고 입히고 재해주고 보호할 업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시편 23편에 복을 주겠다고 합니다. 세 번째 축복이 6장 8절입니다. 시작.
5: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4: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은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8, 9, 10절에 보게 되면 새 성, 새 예루살렘 성, 천국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8절 9절 10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한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을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시작.
5: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으니
4: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성을 바라봤다.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짓는 성은 바로 천국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 말씀을 조금 더 설명한 장면이 있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만 하나님이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로 내게로 영접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수 믿기 전에 이미 만세 전부터 택한 사람을 통해서 세 가지 약속을 준다 했습니다. 예수를 믿게 해주겠다. 요한은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주겠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중단, 즉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혜터가 주겠다, 즉 천국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받게 됩니다. 첫 번째 약속, 이 첫 번째 약속은 여기 있는 사람이 다 거의 대부분 받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고백,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고백함께 반응심으로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헬륜경 하나님입니다. 네 고백에 머리 세우니 음부의 간세가 다음에 발맛심으나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헬륙이 아니고 사람이고 하나님이다. 첫 번째 고백의 축복은 정말 받았다. 이 복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고 만세부터 택해야 된다. 아멘. 요한복음 13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만세부터 택해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고백했다. 이 복은 여러분과 내가 거의 대부분 다 받았다고 생각한다. 아멘. 그러면 두 번째 복과 세 번째 복인데 두 번째 복은 어떤 복이냐? 이 땅에 살아갈 때 받는 복이다. 세 번째 복은 어떤 복이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복이다. 아멘. 다시 6장 7절입니다. 시작.
5: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4: 아멘. 그분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백성이다. 자, 시편 95편 5절부터 읽기 시작합니다. 시편 95편 5절 시작.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의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에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여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는 게 제가 저번에도 설명했죠. 개가 다섯 마리 낳았는데 두 마리 두 마리는 다른 교회로 왔습니다. 두 마리는 저희 교회로 왔습니다. 다섯 마리 낳은 중에서 세 마리는 저희 교회에 안 오고 두 마리만 저희 교회에 왔습니다. 그 두 마리는 제가 기릅니다. 제가 기르기 때문에 그 두 마리는 미국에 입히고 재해주고 보여주지만 똑같은 배에서 난 새끼라도 세 마리는 다른 곳에 갔기 때문에 나는 그를 기르고 미기고 입히고 재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수많은 하나님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았고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백성이다. 아멘. 즉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믿이고 입히고 지어주고 보여준다. 바로 이것을 더 쉽게 말하면 10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하며 그가 나를 보는 전념이 있으면 실마라 물고를 인도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일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내가 사망의 엄청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들어와서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되 아멘.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소. 내 머리에 기름을 바랐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한 시가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른다. 아멘. 바로 10편 23편에 복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이 복을 받아봤어? 왜 예수 믿는 사람이 10편 23편에 복을 준다는데 왜 받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마귀가 그랬다고 하더라고. 이 말이 안 통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10편 23편에 복을 받기 원하고 하나님은 마귀를 이기기 때문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10편 23편에 주기를 원하는데 마귀는 10편 23편에 복을 못 주게 하니까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6장 7절입니다.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자, 그분은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그의 기리시는 백성입니다. 믿고 입히고 제해주고 보호할 수 있는 의무를 가진 것이 바로 하나님이고 우리는 백성입니다. 과연 이분이 나를 기를 수 있는 분이냐? 내게 믿고 입히고 제해주고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분이냐? 조금 더 설명하면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때 열 가지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큰 팔과 큰 재앙으로 일으켰고 마지막에는 전쟁을 일으켰어. 맞죠? 홍해를 건너서 애굽의 군대를 다 수장시켜버리기 위해서 우리 인내입니다. 그 정도의 능력이면 충분하게 미국을 입히고 제해주고 보호할 수 있는 분 맞죠? 그런데 이러면 나는 왜 10편 23편의 복을 못 받을까? 나는 이게 나올 권리 있다는 거예요. 다시 6장 7절입니다. 시작.
5: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4: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할 때 기적과 예수가 표적과 기수와 큰 팔과 큰 재앙으로 전쟁을 이길 수 인도했다면 그 정도 능력이면 자기 백성을 미국에 입히고 지어주고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런데 왜 그걸 복을 받지 못했을까? 바로 두 번째 복은 이런 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뭐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첫 번째 복은 성령으로 고백하게 되면 받지만 두 번째 복은 여러분과 내가 아버지 말씀에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아멘. 다시 10편 23편 시작.
5: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4: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우리는 그분의 양이고 그분은 목자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을 더 쉽게 말하면 다시 10편 95편 5절부터입니다. 원래 1절부터 읽게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5절부터입니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의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으로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갱비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를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리시는 백성이며 그의 소의 양이라. 그분은 우리의 목자고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분 앞에 백성이고 그분 앞에 양이다. 아멘. 다시 7절에 시작.
5: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4: 오늘날 누구의 음성? 그분의 음성 듣기를 원한다. 이렇게 들으라는 것은 세마 듣고 행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시편 23편에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복을 받게 되어 있다. 복을 받게 되어 있다. 이것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출애굽기 19장 4절과 5절에 나의 애굽 사람이 어떻게 행하였으며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으며 너희가 내게 보았느니라. 세계 다 내게 속하였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머리를 지키면 열국지에서 누구의 소유? 누구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 내가 기르는 개가 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미국을 입히고 지어주고 보아야 되지.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나의 소유가 됐어. 미국을 입히고 지어주고 보여주겠다. 그래. 또 하나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만들어주겠다. 그래.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주겠다. 아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게 복을 줍니까? 이 땅의 모든 복은요 여러분이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지만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아멘.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뭐 받기 원한다? 복. 자, 신명기 30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수님 나의 구주를 고백한 사람이 이 땅의 복도 받기 원하고 천국에 들어가기 원한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 시작.
5: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라.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내가 거하리라.
4: 아멘. 하나님은 첫 번째 복은 여러분과 내가 택해서 되는 것이 하나님 일방적으로 고백했지만 일방적으로 우리를 고백하게 만들었지만 두 번째 복과 세 번째 복은 여러분이 순종함을 통해서 준다. 아멘. 순종하지 않으면 두 번째 복과 세 번째 복도 받지 못한다.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단 한 번도 틀리지 않는 여호와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떠나가고 이 말씀은 여러분과 내게 모든 말씀이 그대로 적용된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을 설명할 때나 아담을 설명할 때나 가인의 아벨을 설명할 때 우리는 그 모든 말씀이 그대로 똑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 아멘으로 영광을 드려야 된다. 아멘. 어때요? 우리는 예수를 무조건 고백하면 구원받고 예수를 무조건 고백하면 10편 23편을 보고받고 예수를 무조건 고백하면 천국 간다는데 천국 가봐야 알고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 땅에 복을 받는 그 사건 하나도 봐도 여러분 생각하세요.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받고 말씀에 순종하면 천국 가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 아멘. 그런데 말씀에 하나님 믿으면 무조건 복을 준다고 잘못 알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고백한 무조건 천국 간다고 잘못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구약과 신약 총틀어서 동일한 말씀을 하는데 어떻게 말씀하냐? 지키면 이 땅에 복 갖고 지키면 천국 가고 안 지키면 이 땅에 저주받고 안 지키면 지옥 간다. 이 말씀은 단 한 번도 틀려본 역사가 없다는 사실. 어때요? 이 말씀이 틀리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지나간 세월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일평생 복을 받을 때도 있지만 일평생 저주받을 때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저주받을 때 있잖아요. 복을 받을 때도 있고 저주받을 때 어떤 사람은 복받고 어떤 사람은 복받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복도 받았다가 저주받고 어떤 사람은 저주받다가 복받고 어떤 사람은 일평생 복만 계속 받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일평생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인데요? 하나님이 공평한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해진하는 그림자가 없는 하나님이라면 왜 어떤 사람은 고통을 받고 어떤 사람은 고통을 받지 않고 왜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어떤 사람은 왜 못 삽니까? 바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사실 잘 기억하시길 좀 축복합니다. 다시 출애굽기 6장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5: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4: 있으면 고백하게 만들어주겠다. 이 땅에 복도 주겠다. 아멘. 영원한 천국을 주겠다. 이 세 가지 약속인데 이 두 번째 세 번째 약속은 우리가 반드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돼야 된다. 시간이 없어 신명기 28장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아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내 몸에 내 토지에 내 짐승에 내 우양의 새끼가 내 강줄이야 떡반죽이시 내가 들어와도 나가도. 아멘. 하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14절부터 시작.
5: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을
4: 것이니 들에서도 강주로 떡반죽이시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에서 내 우양의 새끼가 들어봐도 나가도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땅에 복받고 이 땅에 복받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이것을 다른 말로 심은 대로 거듭난다. 뭐대로 거듭난다? 그래요. 여러분 복을 심으면 복을 받고 저주를 심으면 저주받는다. 복을 심는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아멘. 그리고 신명기 29장입니다.

0: 14절입니다. 시작.
1: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0: 자, 이 말씀은 자기 조상들에게만 세운 것이 아니고, 아멘. 오늘날 우리에게만 세운 것이 아니고, 아멘. 앞으로 예수 믿을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아멘.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해가 되나니, 그대로 적용되나니, 내가 아멘 아멘으로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러면 신앙의 초보자들은 무조건 복만 생각한다. 고백하는 복, 이 땅의 최고의 복, 천국의 복을 준다고 한다. 물론 예, 맞아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야, 이제 예수 믿으면 구원의 복을 받는다. 예수 믿으면 이 땅의 복을 받는다.
1: 기록된 모든 저주로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필경은 그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모든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0: 아멘.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 받는다는 그 말씀을 주는데도 아니야, 우리 하나님 무조건 우리에게 좋은 거 준다, 무조건 우리에게 축복만 준다, 저주는 절대 주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목사, 그렇게 이야기하는 성도 내가 감에 두지 않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다 들어붙게 만들어주겠다. 내 말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22절입니다 시작.
1: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 자손과 원방에서 오는 계기,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분한으로 회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말할 것이요, 열방 사람들도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뇨, 이같이 크고 열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뇨 하면 그때 사람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을 향하여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분한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던져 보내심이 오늘날과
0: 오늘과 같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저주를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방인이 와서 물어도, 그의 후손들이 물어도, 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복 준다고 했는데 왜 그들이 복을 받지 않고 저렇게 저주를 받고 있습니까? 그들이 열조와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저주받아요. 그래서 신앙은 보인다.
2: 지금까지 순복음 서울 진주 초대교회 전태식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순복음 서울 진주 초대교회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708-9135, 031 지역 708-9135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4절 25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1: 그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영적 양식을 나누어줘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리고 어린 영혼들은 거기 맞춰서 돌봐주고 또 성숙한 사람은 거기 맞춰서 이렇게 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그 반대가 악한 종이에요. 악하다는 말은 하나님 뜻 반대로 하는 것을 악이라 그래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건 선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악한 사람은 하나님 뜻 반대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 예수님 오시긴 못 오셔. 오신다 그러고 2000년 됐어. 무슨 오시기는 어이가. 오실 것 같지도 않아. 그리고 나는 지금 내가 뭐 평균 나이보다 아직 20년 남았다. 이러고 이제 평균 나이 계산해가지고 아직 살, 난 그리고 내가 보니까 건강해. 우리 집안은 오래 살아서 내가 평균 나이보다 10년은 더 살 것 같아. 근데 여러분, 평균 나이대로 살아요? 잘 몰라요? 평균 나이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갈 사람은 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0: 아멘.
1: 우리는 아무도 몰라. 그 주인이 예수님 늦게 오시겠지? 아니면 나는 뭐 금방 갈것 같지가 않아. 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나 금방 갈것 같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금방 안갈것 같아. 예수님 천천히 오실 것 같아. 그런 사람은 동무들을 때린다. 이건 뭐냐 하면은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시험 들지 않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어떤 사람은 되는 대로 말을 해. 되는 대로 행동해.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 왔다가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나안 가. 나저 꼴보기 싫어서 안 가. 나한테 말을 막 해. 진짜 기분 나빠 죽겠네. 그막 사람들을 막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술 친구들하고 방탕하고 세상을 즐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살다가 생각하지 않는 그날, 생각하지 않는 시간에 주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도 만나고 우리가 가도 만나요. 다 같이 예수님이 오셔도 만나고
0: 예수님이 오셔도
1: 내가 가도
0: 만나고
1: 만나고.
0: 내가 가도 만나고
1: 졸지에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졸지에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사람은 어미 때리고 예수님이 때리신대요. 예수님이 때리실 분이 아니잖아요. 때리신대. 영어로 보면 더 끔찍해. 밑에서 둘째 줄 중간에 보면 He will cut him to pieces. 쪼개버리신대. 그거 끔찍하잖아요. 그왜 그럴까? 그 사람 때문에 딴 사람이 시험 들었다 그 말이에요. 영혼의 교회를 떠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너는 너만 안 믿는 게 아니라 딴 사람 영혼을 망겼어. 내가 사랑하는 영혼을 네가 망겼어. 그래가지고 엄하게 때리시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 외식하는 자는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외식하는 바리새인에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도 천국을 안 가면서 다른 사람도 못 가게 한다.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은 지옥인데, 지옥에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간대요.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지옥 간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사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정도가 아니라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미치고 환장 정도가 아니라 까무러 치는 거지.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데. 충성된 종은 상급 받고 면류관 받고 권세 받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고,
0: 아멘.
1: 악한 종은 지옥에서 고통당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요것만 가지고 해석을 하기에는 조금 좀 애매해요. 나도 솔직히 술은 먹는데나 예수님 믿는데, 맥주는 내가 가끔 마시지만 나 예수님 믿는데, 나도 지옥 가나? 오잉? 여기 술 취들과 술 마시고 오잉?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냐? 그게 조금 애매모호해. 아,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면 나도 지옥 가나? 때를 따라 먹을 양식을 나누어 줘야 된다 그랬는데, 나는 먹을 양식을 나눠주고 있나? 그게 조금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요걸 가지고 추가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추가 설명이 그 바로 뒤에 나오는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예요. 시작.
0: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1: 그때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지혜롭고 충성된 자는 상급받고 칭찬받고 권세를 받고 모든 것을 다 받고 천국 들어갈 그때에, 심판받을 그때에, 악한 자들은 지옥 가는 그때에,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예수님이 보충 설명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대요. 신랑은 하나인데 처녀가 열이야. 그딴 결혼식이 어딨어? 그런 거 봤어요? 봤으면 봤다, 못 봤으면 못 봤다. 나는 못 봤어요. 그런 결혼식은 없어요. 이거는 예수님과 만나는 것을 의미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신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0: 아멘.
1: 그런데 이 열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스라엘에서 완전 숫자예요. 모든 성도를 다 얘기하는 것, 교회 나오는 모든 사람을 다 의미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신부가 되는데 교회 나온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다섯 사람은 미련하고 다섯 사람은 슬기로웠다는 얘기는 지혜로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들은 등을 가졌는데 기름이 없고, 슬기 있는 자들은 기름을 가져서 그릇에 기름을 따로 담아가지고 등과 함께 가져갔대요. 왜냐하면은 그 등에, 옛날 등은 그렇게 막 등이 큰 게 아니라 조그만 그릇이에요. 옛날엔 그게 조그매서 거기 기름이 얼마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거기 그거 좀 그 켜면 조금 있다가 꺼져요. 그러니까 그릇에서 기름을 자꾸 부어야 계속 타는 거예요. 등은 불이 들어와야 등이지 불 안 들어오면 그게 무슨 등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면 오늘날로 바꿔서 전화기가 배터리가 충전돼야지 전화기지, 배터리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배터리 죽으면 똑같아. 등은 다시
0: 등은
1: 기름이 있어야 한다.
0: 기름이 있어야 한다.
1: 등은 기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름이 그래야지, 불을 붙여야, 불이 나야 그게 기름이지, 불이 없으면 그게 무슨 기름이? 우리도 똑같아요. 이 기름은 성령님을 의미해.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셔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교회만 나온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이 기름은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천국 가는 것이고 주님 만날 준비도 성령 충만해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아멘. 주님이 그래서 제자들에게 성령 받아라, 성령 받으라고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여튼 10명의 처녀들이 나갔는데, 그래서 5절 말씀 시작.
0: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1: 신랑이 늦게 오기 때문에 다 졸면서 잤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다 그 말이야. 그 이제 뭐 잘 모르고 그냥 뭐 이렇게 이제 졸고 자고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밤중에 생각지도 않은 순간에 그 시간에 신랑이 오신 거예요. 신랑이 오신다, 맞으러 나와라, 이렇게 이제 소리가 나니까 열 처녀가 다 일어나서 등을 준비하는 거예요. 8절 시작.
0: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1: 이제 등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등불에 있는 기름이 얼마 안 되니까 등불이 꺼져가는데 다른 엑스트라 기름이 없으니까 기름 가져온 사람에게 야 기름 좀 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어. 그래 같이 쓰자. 아, 그래 되잖아요. 안 줘. 너 줬다가 나도 부족해. 나 안 줘. 안 준다는 거예요. 야박하게. 가서 쓸 거 사. 가 사면 되잖아. 왜 우리 보고 달라고 그래? 안 줘. 아,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 목사님, 나는 우리 마누라가 천국 갈 때요 치마 붙잡고 갈 거예요. 그거 안 돼요. 어디 치마 붙잡고 어딜 가. 그렇게 안 돼.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저기 상담하는데, 목사님 제 친구가 목사입니다. So what? 내 친구가 목사인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예수님 믿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아, 우리 엄마가 권사인데요? 엄마가 권사면 뭐해? 내가 믿어야지. 아무 아멘. 의미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0: 아멘.
1: 아버지가 장로인데요 아무 의미 없어요. 예수님 믿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나누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너도 예수 믿어, 너도 기도해, 그럼 성령충만 받을 수 있어. 달라 그래서 나눠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져가야 여기 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했어도 내가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내가 해야 되는 거지. 내 친구가 신앙생활 아무리 잘해도 내가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나누어 줄 수가 없어. 너네 건 너네가 사. 이건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너네가 그냥 예수님 믿고 기도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쓸 걸 사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10절 말씀 보니까 시작.
0: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1: 사러 갔어요. 사러 갈 때 야 가긴 어딜 가냐, 우리 못 가 좀 줘. 그렇게 안 했어요. 사러 갈 수 있는 거를 알았어요. 그들은 알았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를 알았어요. 기도하면 성령 받는 거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러 간 거예요. 근데 신랑이 와가지고 잔치 자리에 들어갔는데 문 닫힌 거예요. 끝난 거예요. 문 닫히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 주님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난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게 얼마나 섭섭한 소리예요. 난 교회 다녔는데 왜 나를 모른다 그러세요? 나 신랑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 나를 모른다 그러세요? 주님이 거짓말 하시겠어요? 나는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 주님은 내가 너를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죠. 주님이 모른다는데 거기서 끝나는 거죠. 이것도 조금 애매모호해요. 그럼 나는 성령 받았나? 어떤 사람은 본인이 알아요. 나는 성령 받은 걸 알아요. 어떤 사람은 좀 긴가민가 해요. 나 성령 받았나? 성령 받은 사람은 양식을 나누어 주는데 나는 성령을 받았나?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긴가민가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한 얘기를 더 해주세요. 그 얘기까지 다 들어야지 얘기가 종합이 되어지는 거예요. 13절 말씀 같이 보죠. 시작.
0: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1: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즉 깨어 있어라 열 처녀 비유를 통해서 그날과 그때를 너희가 알지 못한다. 언제 주님 오실지, 네가 언제 갈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그 다음 얘기를 들어야 연결이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고,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는 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언젠가 다시 오시는 거죠. 타국 가실 때에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겼대요. 누구 소유라고요? 자기 소유. 어떤 사람이 자기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거를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자기 소유를 맡기셨는데 나같이 재능대로,
0: 재능대로,
1: 재능대로,
0: 재능대로.
1: 그 재능이 많은 사람은 금 다섯 달란트, 뭐 재능이 일반적인 사람

0: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 근데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다. 아주 재능대로.
1: 재능대로.
0: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를 재능대로 주셨기 때문에 절대 비교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아멘.
0: 재능대로 그냥 주신 거예요.
1: 아멘.
0: 그래가지고 자기 소유를 그냥 맡긴 거예요. 맡겨주셨다 그 말이에요. 16절 시작.
1: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두 달란트를 남겼으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0: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를 해가지고 다섯 달란트를 남겼대요. 두 달란트 받은 사람도 장사해서 두 달란트를 남겼대요. 이건 장사 얘기가 아니에요. 장사하면 내가 투자한 게 500만 불이면 딱 500만 불 법니까? 장사 안 해봤어요? 내가 투자한 대로 버는 게 아니에요. 200만 불 투자하면 200만 불 딱 법니까? 그렇지 않아요. 투자한 거하고 상관없이 더 많이 벌기도 하고 덜 벌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장사는 그런 건데 이 장사는 희한하게 한 대로 그대로 남은 거예요. 투자한 대로. 그냥 투자한 대로 남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남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그냥 투자한 대로 다 이익을 본 거예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춰뒀대. 아무도 못 가져가게 잘 숨겨놨대. 한참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하는 것. 그때에 다섯 달란트 받은 자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자가 고백해요. 저는 다섯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1: 아멘.
0: 다섯 달란트는 500만 불이에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적은 일에 충성했대. 할렐루야.
1: 아멘.
0: 500만 불이 적은 돈이래. 와, 하늘나라 가고 싶지요. 500만 불이 적은 돈이래. 할렐루야. 적은 일이래. 적은 일. 천국 가면 그게 뭐예요? 끈값이야. 아, 여기서는 큰 건데 그냥 하늘나라 가면 아무것도 아니야. 야,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구나. 많은 것을, 어마어마한 것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너에게 맡긴다.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두 달란트 받았던 자가, 예, 저도 두 달란트 남겼는데요. 아, 그랬더니 동일한 칭찬을 해 주십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글자 하나 안 틀려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다 같이 잘하였도다.
1: 잘하였도다.
0: 착하고,
1: 착하고
0: 충성된 종아.
1: 충성된 종아.
0: 내가
1: 내가
0: 적은 일에
1: 적은 일에
0: 충성하였음에
1: 충성하였음에
0: 내가
1: 많은 것을
0: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1: 내게 맡기리니
0: 내 주인의 즐거움에
1: 즐거움에
0: 참여할지어다.
1: 참여할지어다.
0: 아멘.
1: 아멘.
0: 다 이 칭찬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아멘.
0: 이제 문제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24절 같이 읽죠. 시작.
1: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이르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0: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주님,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 영어로 보니까 hard man, 엄한 사람이라. 엄한 사람이기 때문에 심지 않고도 거두고, 해친다는 말은 씨앗을 뿌릴 때는 해쳐가지고 뿌리는 거예요. 씨앗은 이렇게 해쳐서 뿌리는데 해쳐서 뿌리지 않고서 모으는 사람인 걸 내가 알았다. 그러니까 조금 주고 많이 거둬가려고 하는 인색한 분. 나는 당신을 인색한 분으로 알았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거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장사했다가 마음은 어떡하지? 그래서 그러면 야단 맞을 것 같아서 이건 핑계 대는 거예요. 당신 달란트를 땅에 감추

0: 누웠다 봐라 여기 그대로 다 있다 여기 있습니다. 반납을 하는 거예요. 여기 있다고 당신 것을 내가 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반납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가 먹은 거 하나도 없고 자기가 쓴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대로 반납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반응이 26절 시작.
1: 그 주인이 대답하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0: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다는 말은 하나님 뜻에 반대로 살았다 그 말이야. 선한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산 거고 너는 하나님 뜻에 반대로 살았다. 너는 게으르다. 악한 거하고 게으른 거하고 다 죄예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해치지 않고 씨를 뿌리지 않고 모으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냐? 그러면 내 돈을 은행에다 맡겨가지고 이자랑 원금을 같이 받게 해야지.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사용하지 않은 게 문제라 그 말이에요. 보관만 한 게 문제예요. 사용을 안 했어요. 쉽게 얘기할게요. 사람들이 밖에서 굶어 죽어요. 먹을 게 없어 굶어 죽는데 나는 집에 음식이 창고에 가득 쌓여 있어. 밑에 있는 음식은 쥐들이 먹고 썩어서 나가 버리고 그런데도 가득 쌓여 있는데 음식을 안 나눠줘.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 음식만 나눠주면 살 수 있는데 음식을 나눠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죽는데 나는 썩어지는데도 안 나눠주는 거예요. 또 쉽게 예를 들어서 내 우리 집에 코로나 약이 있어요. 코로나 약이 있어 이것만 먹으면 사는데 사람들이 코로나로 죽어가는데 내가 그 약을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그걸 안 나눠주고 내가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영혼들이 지옥 가는데 나는 복음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그래서 이 사람이 책망을 받는 거예요. 28절 시작.
1: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0: 한 달란트를 뺏어서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하나님의 나라는 사용하는 사람이, 쓰임받는 사람이 더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있는 자는 더 많이 받아서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 뺏기는 이유가 뭐냐? 없는 사람은 쓰질 않는 거예요.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어서 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이 무익한 종, 아무 쓸데없는 종, 보관만 하고 있고 사용하지 않은 이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여기는 지옥이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대는 거예요. 왜 슬피 울며 이를 갈아요? 천국 가는 줄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옥에서 지금 이렇게 살게 된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같은 얘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은 받은 달란트를 사용을 하나도 안 했어요. 받은 달란트를 사용을 하나도 안 한 사람, 이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받은 달란트를 사용을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달란트를 사용을 안 하고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양식을 나눠주지 않는 거예요.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선교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받은 달란트를 사용을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봉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예수님은 네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냐? 전도도 안 하고 선교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냐? 양식을 나눠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했냐? 그거는 네가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래. 네가 받은 달란트가 있는데 재능이 있잖아. 재능 가지고 봉사를 하나도 안 해. 시간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시간을 들여서 아무 봉사도 안 하고 하나님이 물질 맡겨주셨는데 많고 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헌금도 한 번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그거는 네가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래. 받은 재능을 사용을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이 얘기.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0: 성령 충만은 구하기만 하면 아버지 제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0: 기도하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0: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2: 아멘.
0: 기도하기만 하면 성령 충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0: 성령 충만해야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2: 아멘.
0: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양식을 나누어 줘야 돼요.
2: 아멘.
0: 영적인 양식이 뭐냐? 믿지 않는 자에게는 복음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0: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해야 돼요. 왜? 지옥 가는데. 영원히 지옥에 사는데 기도도 안 하고 복음도 전하지 않으면 이건 뭐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이 영혼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0: 기도도 하고 예수님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0: 믿음이 약한 사람은 거기 맞추어서 어린아이는 맞추어서 거기에 맞춰 양적 양식을 주고 성숙한 성인들에게 어른들에게는 거기 맞춰서 주님 그러셨거든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면 어린아이를 어린 양을 좀 먹여라. 네가 나를 사랑하면 양을 좀 먹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받은 그 양식을 가지고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0: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일터에서 우리 직장 동료들에게 내가 받은 것을 나누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2: 아멘.
0: 아멘. 우리는 다 받은 재능이 있어요. 사람마다 재능이,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뭐 율동을 잘하고, 음식을 잘하고, 기도를 잘하고, 재능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마다 재능을 다 주셨어요. 시간을 주셨어요. 그리고 물질도 주셨어요. 우리 그것들을 사용해야 돼요.
2: 아멘.
0: 재능을 한 번도 사용을 안 해.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아무것도 안 해.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 시간은 얼마인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시간을 주셨는데 얼마를 주셨는지는 아무도 몰라. 우리가 언제 갈지 주님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몰라.
2: 아멘.
0: 그 시간은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지 내가 살고 싶다고 더 사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냥 99까지만 살지 뭐 그냥.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요. 내가 그냥 나 언제까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가는 거야.
2: 아멘.
0: 그게 뭐 그냥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시간도.
2: 아멘.
0: 재능도. 나는 뭐 이런 재능은 그냥 필요 없어. 그냥 난 이런 거나 받지 뭐. 이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2: 아멘.
0: 내가 이름은 신승훈이지만 노래를 잘 못하잖아. 그러니까 그 재능은 내가 원한다고 받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2: 아멘.
0: 그 재능대로 주시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야. 부자 되기 싫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거야.
2: 아멘.
0: 내가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2: 아멘.
0: 아멘. 그런데 재능을, 시간을, 물질을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위하여 전혀 사용을 안 하면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땅에 묻어만 두면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낮에 성령 충만하면,
2: 성령 충만하면
0: 주님 만날 준비가 되고, 성령 충만하면 영적 양식을 나누어 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0: 성령 충만하면 저 영혼 구원받아야 되는데, 전도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2: 아멘.
0: 성령 충만하면 내가 받은 재능, 내가 받은 시간, 내가 받은 물질을 들여서 봉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0: 성령 충만이 열쇠라 그 말이에요.
2: 아멘.
0: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0: 그런데 재능과 시간과 물질은 비교 금지예요. 비교하면 안 돼. 왜?
2: 아멘.
0: 재능 따라 다르게 주셨기요. 그게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거를 주신 거기 때문에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2: 아멘.
0: 저 사람은 노래를 왜 이렇게 잘하냐? 난 왜 이렇게 못하냐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냥 하면 돼.
2: 아멘.
0: 저 사람 율동을 되게 잘하네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냥 하면 돼. 할렐루야. 아멘. 저 사람은 잘 가르치네. 야, 잘 가르치네.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면 되는 거예요.
2: 아멘.
0: 아멘.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2: 아멘.
0: 하나님이 다른 재능을 다른 분량으로 주셨기 때문에 비교하는 건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주신 거기 때문에 비교할 거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
2: 아멘. 아멘.
0: 그리고 우리가 받은 재능, 받은 시간, 받은 물질을 충성되게 사용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0: 사용하는 거예요. 보관만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2: 아멘.
0: 보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거를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2: 아멘.
0: 그러면 주님 만나는 그날에 상급 받고 면류관 받고
2: 아멘.
0: 칭찬 받고
2: 아멘.
0: 할렐루야.
2: 아멘.
0: 한 거울 다스리고 열 거울 다스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모든 소유를 맡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0: 아멘. 아멘.
3: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거하셨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에비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749-4500 213-749-4500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업 시작합니다. 트럼프 미 행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정부의 자원 투입을 기다리고 있다며 동참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5: 미 에너지부 장관도 조속한 군사자산 투입을 기대한다고 말했는데요. 워싱턴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백악관이 또 한국의 호르무즈 개입을 압박했다고요?
6: 그렇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오늘 한국이 중동산 원유의 주요 수입국 가운데 하나라면서 한국의 자원 투입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난 4일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와 관련해 자원 전개를 기다린다는 발언에 이은 압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한국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데 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 강도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미군의 호르무즈 해협 주둔이 새로운 일상이 됐지만 다른 국가들도 곧 참여하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7: But I think as you look forward, other nations will come and work with us in this endeavor. Certainly, trade for the world is important. Shouldn't be just a United States responsibility.
6: 라이트 장관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현재 중동 지역 내 군사 자산이 관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여기에서도 조속히 군사 자산이 들어오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정 국가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동맹국, 특히 호르무즈를 통해 원유를 들여오는 국가들도 이 해협에서의 군사 작전 참여를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언론들은 오늘 휘발유 1갤런 평균 가격이 4달러 13센트로 노동절 기준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는데요.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크리스 장관은 앞으로 몇 달 안에 휘발유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도 들어보시죠.
7: Well, if you look at the futures prices, you wanted to buy today in bulk gasoline for 2 months out in November. It's about 35 cents cheaper than it is today. So the marketplace thinks gasoline prices are going to move meaningfully lower.
6: 이란과 비핵화 합의가 언제쯤 이뤄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핵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라이트 장관은 이란의 핵 개발 능력을 군사적으로 무력화하고 핵 합의는 차기 지도부로 미뤄질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4: 네, 이런 가운데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통제권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다고요.
6: 네,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은 오늘 이란 국영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며칠 안에 호르무즈 해협 외곽 통제구역을 공식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통제구역에 진입한 선박 모두를 제재할 거라고 경고했는데요. 이 발언도 들어보시죠.
8: از خط محاصره نیروی دریایی آمریکا شروع میشه تا بیاد به همین منطقه تنگی هرمز و از این سمت هم بره داخل خلیج فارس.
6: 또 오만과 논의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 내 선박 통항로 지도도 며칠 안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레자이 사무총장은 이와 함께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있다는 트럼프의 주장은 거짓말이라면서 현재 해협은 완전히 봉쇄된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틀 전 미국 군함을 겨냥해 이란산 대함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며 미국인들에게 지옥을 보여줬다고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석유 수송을 위해 운항하려고 하고 있는 밀수선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미국과의 종전 협상과 관련해선 이란에 대한 안전 보장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자신들은 확실한 보장을 얻어낼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의 경제 제재로 이란 내에 기근이 발생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며 이란은 이런 상황을 대비해 식량과 필수 물자를 충분히 비축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이 3박 5일간의 프랑스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5: 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과 영화 영상 산업의 미래를 논하는 국제정상회의를 공동 주재할 예정입니다. 현지에서 정인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9: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레드카펫이 깔린 프랑스 니스 코트다지르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프랑스 정부 측 환영 인사들과 악수하며 인사를 나눴고 니스 시장으로부터 방문 기념 메달을 수여받았습니다. 지난 4월 마크롱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방한해 이 대통령을 초청한 지 5개월 만에 답방이 이뤄진 겁니다. 이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세계 5대륙 창작예술인들과 만찬을 가졌습니다. 이튿날인 우리 시각 오늘 오후에는 마크롱 대통령과 공동의장 자격으로 니스 인근인 셀폴드방스에서 리미에르 서밋을 주재합니다. 영화를 발명한 리미에르 형제의 이름을 딴 행사이자 영화 영상 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하는 최초의 국제 정상회의입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의 문화 콘텐츠 협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K-콘텐츠의 유럽 진출을 돕겠다는 구상입니다.
10: 공동의장국으로서 글로벌 영상 영화 산업의 미래 논의를 선도하고 K-콘텐츠와 우리 기업의 유럽 및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9: 행사에는 세계 30여 개 나라의 영화와 방송 영상, 게임 분야 주요 인사 약 150명이 함께합니다. 참석자들은 인공지능이 영상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지속가능한 수익 구조 등 당면한 과제와 나아갈 방향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내일은 파리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안보와 경제 등 다양한 의제를 논의할 전망입니다. 청와대는 EU 핵심국인 프랑스 단독 방문으로 지난 4월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양국 관계를 내실화하고 대유럽 외교 역량도 한층 강화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니스에서 YTN 정인용입니다.
4: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연일 공세를 퍼붓고 있는 한동훈 의원이 신약 임상 척탁 의혹과 관련한 추가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5: 민주당은 검찰 수사 자료가 유출된 것 아니냐며 반발했고 한 의원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11: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2021년 10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브로커 양모 씨가 나눈 통화 내용입니다. 임상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양 씨는 담당자들의 연락은 오지만 과장선에서 넘어가지 않는다고 말하자 김 후보자는 알았다고 답합니다. 이를 두고 한 의원은 당시 김강립 식약처장이 비서를 통해 담당 과장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며 실제 청탁이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한 의원이 공개한 녹취에 대해 불법으로 유출된 것 아니냐며 정치검찰의 못된 버릇이자 캐비닛 정치라 비판했고 고발 방침까지 밝혔습니다.
12: 검찰 내부의 구성원들만 확보할 수 있는 그 내밀한 수사 기록을 공개적으로 SNS나 이런 것을 통해 공개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1: 또 김 후보자 행보와 관련해선 김 후보자가 두문불출한 건 가족의 건강 사정 때문이었다고 먼저 해명에 나서며 어모 태세를 더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 생명과 안전이 걸린 신약 임상시험 과정에 특혜성 청탁이 있었던 거라며 지명 철회와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고 김 후보자의 가족과 얽힌 사회적 협동조합 혈세 낭비 의혹까지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13: 식약처 청탁 논란까지 있는 상황 하에서 이 보건복지부 예산까지 가족들이 받아간다면 저는 도저히 국민이 이 법무부 장관직 임명을 승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1: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서도 국민의힘은 이른바 노동당 언더조직 의혹을 제기하며 장관 후보직은 물론 의원직까지 사퇴하라고 압박했는데 민주당은 대응을 자제하며 용 후보자의 해명과 향후 거취를 지켜보는 등 김 후보자와는 다소 다른 기류를 보였습니다.
14: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날선 공방은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가 다가올수록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4: 이런 가운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서 나흘 만에 다시 도어 스태핑을 진행합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 오전 9시 반 서울 종로구 적선동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할 예정입니다. 김 후보자는 지난 3일 첫 도어 스태핑을 진행한 이후 식약처 청탁 의혹, 셀카 논란 등에 대한 잇따르는 해명 요구에도 직접 입장을 밝히거나 공식 석상에 나서지는 않아왔습니다. 네팔 상황 보겠습니다. 네팔에서 구조 활동을 이어가는 한국 긴급구호대가 지난 주말 중국인 생존자 한 명을 구하는 생생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5: 홍수 발생 열흘 만에 구조된 중국인 남성은 스스로 사다리를 타고 내려올 정도로 건강 상태가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네팔 카트만두에서 김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15: 우리 정부 긴급구호대가 어퍼트리슐리 1 발전소 터널을 출발합니다. 수심을 예측 못할 물웅덩이에 둥둥 뜬 장애물을 헤치며 나아갑니다. 225m를 나아간 구호대는 마침내 구조물 위에 서 있는 사람의 움직임을 포착합니다.
16: 아, 오케이. 생존자.
15: 먼저 한국 구호대라고 밝히고 생존자 국적 그리고 함께 있는 사람이 더 있는지도 묻습니다.
16: 코리아. Where are you from? 네팔?
15: 고립 열흘 만에 극적으로 구조되는 순간입니다. 오랜 기간 고립됐는데도 스스로 사다리를 타고 높은 곳에서 내려올 정도로 건강 상태가 양호한 편입니다. 우리 구호대는 터널 내부 옆으로 넘어진 레미콘 차량 뒤에서 신원 확인이 아직 안 된 시신 한 구도 수습했습니다. 네팔 현지 언론은 네팔군과 우리 구호대가 함께 생존자를 구조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17: 구조된 중국인은 이곳 카트만두의 군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습니다. 터널 내부 상황은 열악하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한국인 실종자 9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카트만두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4: 우리 한국 긴급구호대는 생존자를 발견한 상류 터널 쪽에 인력을 더 투입했습니다.
5: 또 다른 한국인 실종 추정 지역 파워하우스 근처에서는 정밀 드론 수색이 이어졌습니다. 네팔 바타르에서 김철희 특파원입니다.
18: 아침 8시도 안 된 이른 시각 네팔 트리슐리 군기지 안으로 차량이 줄지어 들어갑니다. 잠시 뒤 한국 구호대원들이 헬멧 등 장비를 들고 차에서 내려 건물 안으로 향합니다. 긴급구호대는 네팔군과 짧은 면담 뒤 이곳 헬기 이착륙장으로 건너와 본격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헬기를 통해 사고 지역으로 이동한 구호대원은 모두 13명. 이 가운데 10명이 하루 전 생존자가 발견된 위어댐 부근 터널로 다시 향했습니다. 영어가 가능한 대원이 합류했고 물이 찬 곳에 배까지 띄웠지만 생존자 흔적을 찾진 못했습니다.
19: 생존자는 발견하지 못했고 어저께 수습한 시체 한 구를 가져 나왔습니다. 저희 그 생존자를 찾기 위해서 좀 더 안으로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18: 한국인들이 실종된 거로 추정되는 파워하우스 근처에도 대원들이 투입됐지만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 구호대는 이제 터널 안으로 통하는 또 다른 입구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20: 내일은 아마 이쪽 어느 구멍으로 들어가서 수색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거기를 좀 물이 차 있어서 어저께 네팔군이 거기 양수 펌프로 좀 물을 빼는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18: 한국 구호대가 최초로 생존자를 발견하는 등 활약을 이어가자 네팔 측도 깊은 고마움과 함께 든든한 신뢰를 드러냈습니다.
21: Very fantastic. We are working as a team, as a one team.
18: 구호대는 정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네팔 당국과 추가 협의를 진행한 뒤 향후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입니다. 네팔 바타르에서 YTN 김철입니다.
5: 한편 이번 참사에서 살아남은 네팔 어린이들이 심각한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눈앞에서 가족을 잃은 충격에 보호소에서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현지 전문가들이 아이들을 돌보며 주의해야 할 사항을 세밀하게 당부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유니세프는 이번 참사로 네팔 어린이 1만 7천 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추산했습니다. 네팔 정부기관은 19개 학교에서 학생 6,900명이 피해를 입었고 라스와와 누아코트에서만 622명이 실종됐다고 집계했죠. 갈 곳을 잃은 아이들은 교실을 급하게 개조한 임시보호소에 맡겨졌는데요. 아이들의 충격을 덜어주려 아동 전문가와 자원봉사자들이 애쓰고 있지만 말이 없거나 놀이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네팔 정부와 아동단체가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아이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에 시달릴 위험이 큰 상황입니다. 현장 전문가들은 지금 아이들이 보고 듣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방송과 SNS에서 반복되는 홍수와 산사태 영상에 아이들이 노출돼선 안 된다는 건데요. 이런 자극은 아이들의 고통을 되살릴 뿐 아니라 재난 현장에 없었던 아이까지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조심스럽지만 매우 현실적인 위험을 경고하고 있는데요. 지금 네팔에서는 갈 곳을 잃은 아이를 맡아서 키우겠다는 제안이 잇따르고 있는데 현지 전문가들은 가족이 아닌 보호자들에 의해 아이들이 후원금 미끼로 이용당하거나 강제노동, 심지어 인신매매를 당할 위험까지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돌보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감시도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죠. 이미 수천 명의 인명피해가 나온 가운데 네팔의 미래인 아이들마저 고통받고 있는 현실, 정말 암울하기만 합니다. 한국 긴급구호대가 중국인 생존자를 구조한 바로 그날, 네팔의 한 60대 여성도 열흘 만에 기적전으로 생환했습니다. 가족들은 슬픔 속에 이미 장례식까지 마친 뒤였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0: 대홍수 참사가 발생한 지 11일째였던 지난 5일, 네팔 누아코트에서도 믿기지 않는 구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찬디카 슈레스타라는 이름의 64살 네팔 여성이 무너진 집 아래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구조대는 육군 헬리콥터를 동원해 이 여성을 부근 차우니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1: 밑으로부터 개이 바차우 구하 만네가 아와자요. 대시까지 아무라 우다르마 커티에가 돌리어를래 아미성과 와이가 우다르가 이쿱맨으로 프라이거래다. 거름아 와이가 사베이 레도어루, 파니어루, 카트어루, 뭉로어루 사베이 번차이라. त्यहाँ भित्र हामीले उद्धारको टोली हाम्रो उद्धारकहरूलाई चाहिँ प्रवेश गरायौँ त्यसपछि त्यहाँ भित्र उद्धारकहरूलाई प्रवेश गराइसकेपछि एकजना चण्डिका श्रेष्ठ वर्ष 64 कि चण्डिका श्रेष्ठजी चाहिँ जीवितै हुनुहुन्थ्यो
0: इ 지역은 대부분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굳어버린 퇴적물 때문에 쉽게 파낼 수도 없는 상황 슈레스타 씨는 물과 진흙으로 가득 찬 땅 속의 좁은 틈에서 무려 열흘을 버텨냈습니다 가족들은 이미 숨졌다고 생각하고 발견 이틀 전에 장례식까지 치렀습니다. 슈레스타 씨가 파묻힌 순간 마을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마을 주민 대부분은 홍수에 떠내려가거나 진흙에 파묻힌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 가운데 골든타임을 훌쩍 넘기고도 기적같이 살아 돌아온 한 여성의 소식에 실종자 가족들은 신라 같은 희망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4: 대참사로 초토화된 중국 티베트와 네팔 접경 지역의 처참한 현장이 외신 취재진에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5: 험준한 지형과 대규모 토사에 가로막혀 구조대와 중장비가 피해 현장에 진입하는 데만 일주일이 넘게 걸렸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22: 지난달 26일 거대한 물살이 쓰나미처럼 덮쳤던 중국과 네팔 국경 검문소 현장. 대홍수 발생 열흘여 만에 취재진에 공개된 모습은 말 그대로 처참했습니다.
23: It's just absolutely unbelievable how destroyed this area is. It was once a bustling border crossing.
22: 사람들로 붐볐던 국경 검문소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바위와 진흙더미로 뒤덮인 피해 현장 한쪽엔 희생자들을 기리는 임시 추모비와 노란 꽃이 놓였습니다. 해발 고도 4,000m가 넘는 험준한 고산지대인데다 중간중간 도로마저 완전히 파괴돼 구조대와 중장비가 접근하는 데만 일주일 넘게 걸렸습니다. 어렵게 도착한 현장에선 잔해를 한 층씩 걷어내고 수색한 뒤 또다시 잔해를 치우는 작업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궂은 날씨에 추가 산사태 위험까지 겹치면서 수색 작업은 더디기만 합니다.
24: 24시간 监测, 边坡, 沟口, 堆积物的位移, 沉降变化, 为搜救工作提供安全保障.
22: 이 지역에서 실종된 500여 명 가운데 절반가량이 외국인으로 알려지면서 각국이 주목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이렇다 할 구조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4: 어제 네팔에서 또 다른 산사태가 일어나 추가 인명피해를 낳았습니다. 이번 네팔 대참사의 원인으로는 물 없이 산사태만으로 범람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유력 거론되고 있는데요.
5: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것인지, 우리는 이번 사태에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지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4: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4: 네. 먼저 또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네팔에서 또 다른 산사태가 일어나서 두 명이 사망을 했는데 앞서 대참사가 일어난 곳과는 한 100km 떨어진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번 산사태의 원인은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2: 이번 산사태도 지난번하고 똑같다고 보고요. 이 지질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산에서 산사태 나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산이 가파른 산이 있다가 이렇게 산사태가 나면서 평지로 돼가는 하나의 자연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네팔 산사태나 우리나라 산사태나 다 똑같습니다. 원리는. 그런데 여기서도 바로 그 올해 3월에 저 네팔의 카트만두 대학의 지질학과 교수가 논문을 쓴 게 있어요. 국제학회예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산에서 산사태 날 때 안반의 단층을 따라서 무너졌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발생하는 게 여기저기 똑같은데 여기서 문제는 뭐가 있냐면 네팔 당국에서 뭐 빙하호의 그 수위 같은 것만 돼가지고 그것만 수위만 재는 거지 산에서 산사태 떨어진 거에 대한 대비책이 왜 없었는지 거기도 그 카트만두 대학 이런 데도 지질학과 교수들이 있거든요. 아마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그걸 반영을 왜 그런지 모르지만 못했거나 아마 정치적으로 불안하거나 하여튼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전문가들은 거기도 충분히 있었다고 봅니다.
5: 예. 이번에 그 두 명이 사망한 그 최근의 산사태 역시 그 대참사를 일으켰던 그때의 산사태와 원인이 같다라고
2: 예,
5: 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것도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서 산이 조금 흐물흐물해진 그런 영향이 있는 겁니까?
2: 꼭 그것도 영향이 있는데요. 일부는 그러니까 뭐가 주요하냐 문제인데 주요하냐는 안반 내에 있는 단층의 문제. 왜 그런가 하면 이 지역을 이해하려면 히말라야가 왜 생겼냐를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 유라시아판을 밑으로 인도판이 바로 급하게 들어가면서 이 산이 올라간 거거든요. 올라가면서 산이 막 단층이 생기고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지금 안반도 있지만은 단층이라는 게 연장성이 한 수십 메타, 수 킬로미터까지 갑니다. 큽니다. 그래서 이거 무너진 걸 제가 딱 볼 때 처음에는 남들은 지금 뭐 빙하 산사태라 했지만은 저는 안반 산사태라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안반이 밑으로 무너지면서 빙하가 딸려 내려오고 규모가 너무 큽니다. 그리고 지진이 5.2가 됐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무너진 걸 이렇게 딱 보면 그거는 단층으로 이르지 않으면 발생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 지역은 안반이 많이 깨져 있습니다. 원래 다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왜냐하면 습곡이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너무 히말라야 지질이 원래 좀 복잡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그 태백에 석탄이 있지 않습니까? 석탄 같은 것처럼 떨어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약한 겁니다. 이게 뭐 우리가 인수봉처럼 그런 돌이 아니고요. 여기는 약한 돌들입니다.
4: 그러니까 처음에 이번 네팔 참사를 대홍수로 많이 이제 보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단층에 의한 안반 붕괴다 이렇게 보신 건데 그럼 대홍수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인 건가요?
2: 대홍수는 결과입니다. 산사태가 나가지고 빙하가 떨어져서 나온 결과지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산사태거든요. 그걸 딱 보면은 갈라진 걸 보면은 저 직선을 보는데 너무 직선으로 돼 있어요. 딱 무너진 게요. 그리고 원래 산의 경사가 50도 내지 60도 경사고 이 무너진 경사는 35도 내지 40도라 그럽니다. 그게요. 그러면 저렇게 직선이 되는 거는 안반이 저렇게 직선으로 뭐 그게 폭이 600m인데 그게 축구장이 100개 정도 되고요. 규모가. 그리고 63빌딩이 다섯 높이에서 떨어진 거거든요. 그렇게 떠가지고 지진이 5.2 정도 될 정도라면은 그리고 안반은 비중이 3이고 그리고 물은 1이고 빙하는 0.9거든요. 빙하가 떨어져서 이렇게 5.2에 그렇게 지진이 나는 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저렇게 떨어지면서 왜 그러면 이렇게 토성으로 변했느냐? 크게 안반이 단층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고요. 즉 직선으로 된 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토목공사하다가 안반 산을 건드리면 단층으로 무너지는 게 다 저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뭐 네팔이나 우리나라나 뭐 미국이나 다 원리는 똑같아 다 알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않고 그냥 빙하호의 수위만 봐서 그렇지 산에 산사태라는 건 당연하거든요. 왜 근데 그거를 사전에 그거를 그리고 거기도 전문가들이 있을 텐데 정책 당국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제대로 예측을 못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 기후가 많아서 기후 탓을 하지 않습니까? 온난화. 그건 것도 있지만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북한산 인수봉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빙하가 아무리만 녹아도 거기는 안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 단층이 없거든요. 아. 그러니까 단층이 있기 때문에 되는 것이지 그게 있으면은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3: 예. 예. 그러니까 단층이라고 하면 이미 이제 그 거대한 바위들이 쪼개져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2: 네, 아니 크게 산이 부딪히니까요. 네. 지반이 갈라져 가지고요. 예. 우리가 어딘가 우리도 경부고속도로가 서울부터 부산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 대구에서 경주 갔다가 부산 가는데 그 경주에서 부산까지 직선 거리가 100km 있거든요. 그게 직선이거든요. 예. 그것도 우리 단층입니다. 양산 단층이라고 큰 예. 단층. 그러니까 어디나 단층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것들. 근데 저기도 좀 큰 단층인데 그리고 왜 중요하냐면 산 위쪽에 있거든요. 그 위치는 높으니까 떨어지면 운동량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저기서도 히말라야를 다 조사할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떨어지면 큰 것들 고기를 보고 그리고 이쪽으로 계곡 내로 사람이 민가 많이 사는데 그렇게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만 그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되면은 뭐 크게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4: 그러면 이제 단층에 의한 안반 붕괴라면 네. 이런 사례가 또 발생할 수 있는 건지 그럼 이걸 어떻게 대비를 할 수 있는 건가요?
2: 그 지역의 지질을 이해해야 되는데 여기도 네팔도 지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 지질 있고요. 그러니까 저기도 지질하는 학자들이 저거는 이제 산사태는 지질이거든요. 지질학자들이 과연 저기에서 어느 정도 얘기할 때 정부에서 받아들였는지 그 사람들의 말을 그냥 뭐 주장하는 거라고 받아들인 건지 저거를 제가 보기에는 네팔 당국에서 이거를 정책적으로 그거를 전문가들의 그거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게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예.
3: 그렇다면 그 말씀하신 그런 단층이나 지질 구조나 이런 것은 그 관측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2: 예측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어떻게 되냐면 육안으로 보면은 저기도 보면은 전부 다 빙하가 있지만 빙하가 위에 있고 밑에는 없거든요. 네. 근데 그 단층 같은 것들은 위로 쭉 올라갑니다. 직선으로.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보면 이게 연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질 전문하는 사람들 보면은 산을 어느 정도 보고 그리고 또 뭐냐면 윙공선으로 보면은 이게 산하고 계곡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단층입니다. 서울에도 보면은 뭐가 있냐면 한강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단층입니다. 큰 거. 그래서 서울에서도 5호선 지나갈 때 마포에서 지나갈 때 보면은 마포역에 써 있습니다. 5m로 낮췄다고 써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단층 공사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그걸 낮춘 겁니다. 우리도 예. 5호선도. 우리나라도 많습니다. 단층이. 뭐 중량 정도에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각 지역마다 단층이 많은 경우가 뭐 싱크홀 사고도 그렇고요. 전부 다 단층입니다.
4: 네. 예. 자, 충분히 예측 가능한 네. 그런 재난인 만큼 네. 철저히 조사를 해서 대비를 해야 한다. 이런 네.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이번에 우리 긴급구호대가 네팔 발전소 터널에서 열흘 만에 생존자를 구해내지 않았습니까? 네. 당시 높은 곳에서 엄청난 양의 토사가 빠른 속도로 쏟아져 내려왔는데 터널 안이었기 때문에 생존이 가능했던 걸까요?
2: 그리고 공사가 좀 거의 끝났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공사 끝나면 거기서 이제 상부에서 나오는 물을 이렇게 취수해가지고 취수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터널로 뽑는데 그 취수댐에서는 흙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물 아마 그렇게 막는 구조가 어느 정도 공사 끝났으니까 돼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오더라도 그리고 돌하고 나무가 보니까 어느 정도 막았기 때문에 우리 쪽은 저는 생존 가능성이 좀 많다고 봅니다. 시설이 거의 끝났다고 봅니다.
3: 예, 지금 저희도 화면으로 그 구조 당시의 모습을 다시 보여드리고 있는데 내부에 저렇게 큰 공간이 군데군데 있나 보죠?
2: 네,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쉴 공간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환기구도 있고요. 환기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가 통해야 되니까요. 예. 그래서 공사하는 진입로도 있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대로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희망을 갖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4: 네, 예. 그러면 터널 구조상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은 좀 어느 쪽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2: 그거는 구조, 저는 거기 구조를 모르니까요. 근데 구조는 그 폭이 지금 한 6m 정도 된다 그러거든요. 저기는 지금 중국 산하에 발견된 데가 4m 정도 된대요. 그럼 조금 더 넓어질 수 있고요. 예. 그러면 그런데 어떤 에어포켓처럼 공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도 뭐 터널만 있는 게 아니라 어쨌든 뭐 시설물들이 좀 있거든요. 건물도 맞습니다. 좀 있고요. 예. 그리고 공사 현장, 공사 장비도 좀 있었을 거고요. 예. 그런 데 부딪혀가지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고 봅니다.
3: 거의 공사가 완료가 됐다면 지금 이제 생존자가 구조된 저 시설 같은 경우에는 철근 콘크리트로 아주 튼튼하게 지어졌을 것 아니겠습니까?
2: 네.
3: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저 시설이 무너진다거나 하는 그런 위험은 좀 적은가요?
2: 그건 없습니다. 그건 이제 거의 저희가 공사하면서 저 발파하면서 전부 다 볼트를 받기 때문에요. 그런 건 네. 없고요. 저 사람들 보면 느끼는 게 뭐였냐면 중국산에 발견할 때 보면 철근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3: 맞아요. 예.
2: 그 철근 사이로 이렇게 돌 같은 게 돼가지고 막아가지고 거기서 포켓이 하나 생성됐던 것 같습니다. 막혀가지고요.
3: 예, 예.
4: 네. 네, 교수님께서 또 산사태 전문가라고 하시니까 네. 국내의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네. 얼마 전 그 거제 아파트에서 산사태가 발생을 했었는데 네. 이때 산 쪽에서 내려온 토성류가 창문을 관통하면서 이제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단 말이죠.
2: 네, 네.
4: 그렇다면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이런 산사태를 막을 수 있는 어떤 구조적인 설계나 이런 게 좀 미흡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2: 저 그거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번에도 네팔도 보면은 초록색 건물이 하나 살아 있지 않습니까?
4: 예.
2: 기초가 그것도 기초가 안반까지 돼 있다고 보고요. 우리나라도 뭐냐면 그 거제 아파트도 그 산 쪽으로 난 창문 쪽으로 토성이 들어와서 관통한 겁니다. 그럼 산 쪽으로 건물 지을 때는 산사태우로 지을 때는 창문을 내면 안 됩니다. 그것도 또 있더라도 아. 거기다 이렇게 버팀목을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는 근데 네팔보다 훨씬 지질이 좋아가지고요. 산에 흙이 1m밖에 없습니다. 돌이 그래 있고요.
3: 예.
2: 그래서 1m밖에 없기 때문에 새로 건물을 인허가 해줄 때는 산 쪽에 뭐 철근 콘크리트 하고 철근 산 쪽으로 창을 내면 안 됩니다. 창을 내면은 그 뭐 안 되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것들은 기존에 판넬식이나 뭐 블록으로 만든 것들 있지 않습니까?
3: 예.
2: 그러면 2m 높이의 철근 콘크리트의 보호벽을 기초 같은 거 만들어 주면은 치고 빠져나갑니다. 우리가 토성에도 보니까 막 힘이 많을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이는 그냥 우리가 어때 진흙처럼 오면은 못 당할 수 있지만은 약간 보호벽만 있으면 치고 빠져나가거든요.
3: 아, 네.
2: 네, 그래서 우리 그런 구조적인 대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3: 충분히 보강할 수 있고 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2: 네네, 네, 근데 그게 아직 지금 우리나라 크게 보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3: 그렇다면 그 이유부터 여쭤볼게요.
2: 네.
3: 왜 지금 이런 문제들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데
2: 네.
3: 왜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이제 보강이나 이런 부분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2: 첫째는 산사태 예측이 지금 우리나라 안 되고 있습니다. 요번에도 무너진 데도 보면은 산림청에 산사태 위험 지역에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그리고 산은 또 산림청이 맡고 밑에는 또 행안부가 또 맡고 있습니다. 행안부에 또 급경사 위험 지역이 있는데
3: 예.
2: 거기도 아무데도 안 들어가 있다가 저 주민들은 자기 지역이 위험한지 모르고 있다가 당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문제는 저런 지역이 산사태에서 인명피해나는 지역 봐보면 정부에서 위험지역이라고 지정하지 않은 곳이 90%입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대부분은 위험 안전하다고 있다가 자기가 당하는 거거든요. 그게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럼 그렇게 맞지 않는 제도를 왜 우리가 운영해야 될까요?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위에 산림청 맞고 이게 뭐 행안부 맞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국민들은 나 살려달라는 얘기거든요.
3: 예.
2: 나한테 알려만 줘. 그럼 내가 피할게 비 올 때만. 그 알려줘야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 산림청 비가 올 때 보면은 산림청에서 이렇게 뭐 산사태 주의보 경보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 거제도에 비가 많이 오면 주의보 경보. 그건 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비가 많이 오는 거는.
4: 예.
2: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몇 동 몇 호 네가 위험하니까 핸드폰으로 피하라. 이렇게 지정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실태가 우리나라는 한 100만 개 정도가 관리할 지역인데
3: 예.
2: 추정하는 건데 그 지역에 지금 실태 파악이 안 돼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산사태 취약 지역이 한 3만 5천 개, 급경사지 지역이 행안부에서 한 7만 개 정도 돼 있고 그다음에 한 90%는 저희가 실태 파악이 안 돼 있어서 지금 어디가 위험한지 몰라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4: 앞서 교수님께서 이번 네팔의 대참사 원인으로 단층에 의한 안반 붕괴다라고 말씀해
2: 네.
4: 주셨고 우리나라에도 단층이 있는 산이 꽤 많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2: 무지 많습니다. 우리나라
4: 예.
2: 작년에 강동은 명일동에서 싱크홀 났지 않습니까? 터농사하다가 그것도
4: 예.
2: 싱크홀이고요. 또 작년에 또 3월 달에 경기도 광명시에서 철도하다가 또 싱크홀 났고요. 전부 다 나중에 밝혀보면 단층입니다. 단층을 제대로 공사하면서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지질 전문가들이 제대로 없어서 그런 겁니다. 공사 현장에
4: 예.
2: 마지막에 그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토목 기술은 세계적이고요. 뭐 임업도 세계적입니다. 그런데 지질 분야가 가장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질 조사는 시주 조사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서울은 문제입니다. 서울도 지금 서울도 어디가 산을 건드리면 오면서 산사태가 나는 거고요. 뭐 건드리면 싱크홀 나는 거고요. 그게 그런데 그러면 원인이 거의 단층이거든요.
4: 예.
2: 그럼 단층이 어딘지 알아야 될 거 사십니까? 그러면 서울에 대한 그 지질도가 없습니다. 지금
3: 예.
2: 제대로 된 게.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없이 공사하는 겁니다. 공사하는 사람도. 그러니까 정부에서 근데 홍콩 같은 데는 그 이것만 전담 조직이 한 600명이 있거든요. 홍콩 지질재해청처럼요.
3: 예.
2: 거기 우리나라는 이렇게 서울도 대도시에도 없으니까 지질을 아까 같이 히말라야도 알려면 어디가 아는지 알아야 되는데 계측기도 마찬가지입니다.
3: 예.
2: 무조건 계측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위험할지 거기를 계측하는 거거든요. 지질이 우선이고 기측은 두 번째입니다. 기측이 해결해 주는 건 이번에도 못 막지 않습니까? 네팔도.
3: 예.
2: 기측은 두 번째고요. 원인은 산사태인데 산사태를 막을 어디가 나는지 알고 거기다가 위험한지를 확인을 하죠. 저희가요. 뭐 인공위성을 확인하더라도 기측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닙니다.
3: 예예. 더 큰 그림부터 보고 그 이후에 이제 계측이 들어가야 한다. 네. 네, 이렇게 강조를 해주신 건데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산사태에 대해서 이제 대비가 더 철저히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네. 해주셨잖아요. 우리나라 산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고 또 그걸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설 같은 게 좀 필요하다고 하는지.
2: 네, 제가 90%는 엉뚱한 데서 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못 피하는 겁니다. 너무 억울한 희생자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네. 또 무너진 데가 보면요, 산사태로 인명피난으로 가보면 그 상부에 70-80%가 사람이 건드린 데입니다. 아. 그러니까 임도, 벌목, 뭐 예. 태양광 있지 않습니까?
3: 예.
2: 거기를 산을 우리가 산을 70%이기 때문에 개발하지 않자는 게 아니고 개발해야 되는데
3: 예.
2: 개발하면서 지질이나 지형에 맞게끔 공사를 하면 됩니다. 근데 뭐가 있냐면 지금 공무원들이 전부 다 행안부 같은 데들이 토목직이 있거든요. 지질직이 거의 없습니다. 수만 명이 있지만 지질이 없습니다. 아까 네팔도처럼 산사태는 지질이 문제인데 지질 전문가들이 없습니다. 그 공무원도 그렇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가서 인허가 하더라도 그게 조사가 제대로 된 건지 모르는 겁니다. 그게 가장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사람이 건드린 데인데 근데 산림청은 그거는 자기는 산만 하지 산에서 건드린 거는 자기네 것도 아니라 그런데 산림청은
3: 아.
2: 행안부는 거긴 또 지질직이 빠져 있고요.
3: 예.
2: 자연재해법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누구 전문가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 전문가들이 전부 다 열심히 하지만 공무원들도 여러 전문가들이 자기 요새 융복합이거든요.
3: 예.
2: 그 융복합이가 여러 전문가들이 해야지. 네팔처럼 저기도 지질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데 저게 정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땅속 지질도를 제가 서울에도 98년도 만들어줬는데 아직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지금 단층이 서울도 어디인지 땅속 지도가 없습니다.
4: 예, 그러니까 네팔과 비슷한 유형의 지진 우리 한국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네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와 네팔 사태와 산사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4: 네,
3: 중국에서 바람 배추에 이어 이번엔 염색 상추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4: 네.
3: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4: 네, 중국 간수성 란저우시 위중현의 한 채소 작업장 모습입니다. 작업자가 물에 어떤 가루를 타더니 그 물에 줄기 상추를 담갔다 빼는데요. 자세히 보니 통에 든 물 색깔이 초록빛을 띱니다. 최근 중국의 한 블로거가 SNS를 통해서 폭로한 건데요. 줄기 상추를 더 신선해 보이도록 색소로 염색한 뒤

0: 조사에 나섰는데요. 지역 당국이 해당 지역 저장 유통업체 53곳을 합동 점검한 결과 6개 업체가 색소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입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끊이지 않는 먹거리 논란에 중국 누리꾼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또 중국산을 다량으로 수입해 먹는 우리 국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일 부산에서 발생한 예인선 전복사고 실종자 6명에 대한 수색 작업이 여전히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1: 높은 파도와 강한 바람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예인선 TNS 캐처 호가 부산 오륙도 앞바다에서 뒤집힌 건 지난 2일 오후입니다. 31명은 배에서 스스로 빠져나와 바로 옆 상선 사다리로 구조됐고 다른 한 명은 해경이 예인선 침몰 전 선내에서 발견했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나머지 승선원 6명은 유류품조차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대통령부터 총리, 장관까지 총력을 다해달라고 강조한 실종자 수색에 성과가 없는 이유는 총력을 다할 수 없는 상황 탓이 큽니다. 사고 당시부터 조류와 파도가 강했는데 지난 4일 새벽엔 풍랑주의보까지 내려진 겁니다. 초기에는 함정 20여 척이 수색작업을 벌였지만 지금은 높은 파도를 버틸 수 있는 1000톤급 이상 6척만 투입된 상태입니다. 바람 역시 강해 야간에는 항공기를 동원할 수도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바닷물 흐름을 예측한 수색 범위가 계속 넓어지는 상황과 반대로 가는 겁니다. 수중 수색 또한 조류와 파도 영향으로 중단됐습니다. 한시 바삐 실종자를 만나고 싶은 가족들은 거친 바다가 야속하기만 합니다. 현재 수색 범위에 내려진 풍랑주의보는 화요일 오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0: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첫 출근 나흘 만에 다시 청문 준비단 사무실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1: 취재진과 직접 대면하지는 않았지만 준비단 설명 자료로 각종 의혹을 적극 반박한 김 후보자가 어떤 말을 할지 주목되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희영 기자.
3: 네, 서울 적선동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입니다.
0: 네, 김 후보자 오늘 언제 출근이 예정돼 있습니까?
3: 네, 지금으로부터 약 1시간쯤 뒤인 오전 9시 반쯤 이곳 사무실에 출근할 예정입니다. 지난 3일 첫 도어 스태핑 이후 나흘 만에 취재진을 대면하는 건데요. 그동안 김 후보자는 청문준비단 사무실이나 국회의원회관이 아닌 외부에서 업무를 이어왔습니다. 준비단은 오늘 도어 스태핑에서 김 후보자가 앞선 첫 출근에 비해선 상세하게 의혹을 해명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준비한 간단한 모두 발언 이후 취재진 질문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그동안 주말까지 계속 서면으로 해명 자료를 내오기는 했잖아요.
3: 네, 김 후보자 직접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준비단 설명 자료를 통해 각종 의혹을 반박해왔습니다. 식약처 청탁 의혹과 셀카, 부인이 사실상 운영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으로까지 논란이 번진 상황인데요. 먼저 식약처 청탁 의혹과 관련해 김 후보자 측은 어제 불기소 결정서를 공개했습니다. 여기엔 당시 코로나 확산 상황을 고려해 청탁이 위법하다 단정하기 어렵고 이례적 심사나 실제 금품 수수는 없었다는 검찰 판단이 담겼습니다. 이를 통해 김 후보자 측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녹취록을 잘라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가족 관련 의혹은 부인 등이 김 의원 지역구로 사회적 협동조합을 옮겨 3억 원이 넘는 급여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김 후보자 측은 돌봄이란 업무 특성상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가족들이 현장을 지킨 거라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적선동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0: 선거관리위원회의 각종 비위 의혹을 수사할 선관위 특검팀이 준비 기간을 마치고 오늘부터 정식 수사에 착수합니다. 이태한 특검이 이끄는 선관위 특검팀은 오늘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합니다. 선관위 특검팀의 수사 대상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 통계 조작, 선관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의혹 등 모두 12가지로 최장 150일 동안 수사할 수 있습니다. 이란 정부가 전쟁과 미국의 강력한 경제 제재로 촉발된 경제난에 대응하기 위해 휘발유를 많이 사용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가격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파테메 모하제라니 이란 정부 대변인은 국영 매체를 통해 소량 사용자에 대한 연료 가격은 변동이 없지만 110리터 한

0: 원유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선 리터당 10만 이란 리알, 자유시장 환율 기준 약 4센트로 인상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지 시간 5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와 트럼프의 맞사위 제러드 쿠슈너를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방안을 3시간 넘게 논의했습니다. 회담에 배석한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 보좌관은 회담이 끝난 뒤 브리핑에서 위트코프 특사와 쿠슈너가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여러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0: 미국 트럼프 대통령 특사가 현지 시간 6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이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나 종전안을 논의했습니다. 위코프 특사는 모스크바에서 진전을 이룬 새로운 아이디어를 키이우로 가져왔다고 말했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관계자도 논의된 아이디어들이 이전과 같은 것들이 아니며 더 효과적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캐나다 달러 환율을 문제 삼으면서 양국 간 관세 전쟁의 확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 트루스 소셜에서 미국과 캐나다 달러의 불균형을 용납할 수 없다며 수년 동안 그래왔지만 더는 아니라고 말했고, 이는 캐나다 달러화가 미 달러화 대비 약세를 보이는 최근 흐름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0: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오늘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열리는 공화당 전당대회에 연사로 나서며 선거 지원에 총력전을 펼칩니다. 오는 9일부터 10일까지 열리는 공화당 중간선거 전당대회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JD 벤스 부통령을 포함해 각 부처 장관들도 연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데, 공화당이 대선이 아닌 중간선거를 앞두고 전당대회를 여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1: 미국 기업 아마존의 화물기가 착륙 도중 활주로를 이탈해 차량과 연쇄 충돌하면서 최소 5명이 사망했습니다. 미 연방항공청은 현지 시간 6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국제공항에 착륙한 화물기가 활주로를 빠른 속도로 지나쳐 나갔으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0: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독일 정부가 지난달 발생한 폭발물 드론 사건의 배후로 러시아를 지목한 것을 두고 독일이 다시 전쟁을 원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총영사관과 문화원 폐쇄 등 독일 정부의 보복 조치에 본질적으로 실제 전쟁의 시작이라며 2차 세계대전이 시작하기 전 상황을 떠오르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1: 그리스 아테네 북쪽 지역에서 열린 대규모 에어쇼 도중 F4 팬텀 전투기 한 대가 지상으로 추락해 조종사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 전투기는 저고도 비행을 선보이던 중 갑자기 통제력을 잃고 지상으로 곤두박질치며 폭발했는데, 당시 행사장엔 수천 명의 관람객이 운집해 있었지만 다행히 민간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0: 인도네시아 순다 해협에 있는 아나크라카타우 화산이 강력하게 분화하며 뿜어낸 화산재가 최대 15,000m 상공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로 인해 거대한 화산재 구름이 인근 지역을 덮치면서 자카르타 외곽, 수카르노 하타 국제공항 등 주요 공항 6곳의 운영이 일시 중단됐고, 항공편들이 무더기로 결항되며 승객들의 발이 묶였습니다.
1: 제18호 태풍 사우델이 몰고 온 거센 폭우로 중국 남부 장시성에서 대형 산사태가 발생해 최소 1명이 숨지고 11명이 실종됐습니다. 현지 시간 5일 새벽 지안시의 한 마을을 덮친 흙더미로 주택 12채가 파손되고 전기와 통신이 완전히 끊기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고, 장시성에서만 16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0: 네, 미국과 이란 사이 군사적 긴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중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동맹국의 군사 지원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요.
1: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을 향한 압박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복잡한 국제관계 속 미국의 속내는 뭘지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지금 미국과 이란 다시 충돌이 거세지는 모습인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으로 지금 보복과 맞보복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죠?
2: 네, 탱크 포 탱크라는 영어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데요. 예. 유조선 대 유조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란이 통제를 하면서 미국 측에다가 미사일을,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두 번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미국이 이에 굴하지 않고 세 척의 이란 측에 대해서 공격을 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이란이 세 번 공격을 하니까 또 미군이 여섯 목표물을 향해서 미사일을 쏘고 있습니다. 점점 에스컬레이터가 되고 있죠. 이러다가 이거 전면전으로 또 확산되는 거 아닌가 우려가 있는데 다만 이제 미국과 이란이 확전을 하기에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뭐 이제 더 이상 전쟁으로 부르지 않겠다. 그리고 스몰 포테이토 영어 단어를 또 쓰셨는데 이를 대서 뭐 작은 감자니까 사소한 일이야. 별거 중요하지 않아. 이렇고 또 이란 역시 경제가 매일 어려워지고 있다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확전은 쉽지 않으나 그렇다고 또 완전히 미사일이 멈추지는 않는 교착 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되는 양상입니다.
1: 예.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곡괭이 사안에 다시 폭격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이건 뭐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은 상황입니까?
2: 일단 곡괭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게 일종의 곡괭이 모양에 있는 지하 안반 지대입니다. 네. 이란 중부의 타탄즈라는 이제 핵시설 인근인데요. 지하로 한 100m 평균 내려갑니다. 여기에 이제 고농축 우라늄 시설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미국 의회에서 이제 의원들이 이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이런 시설을 공격해서 부술 수 있느냐 그랬더니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우리의 벙커버스터는 어떤 시설도 공격해서 무너뜨릴 수 있다. 다만 득실을 따질 뿐이다. 그런 표현을 씀으로써 미국이 이제 최종적으로 이 곡괭이 산에 고농축 우라늄 시설을 공격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그런 가능성을 내보이는데 실제로 실현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아무리 벙커버스터가 지하로 공격을 하지만 이게 했는데 정확하게 목표물을 또 때리지 않는다든가 또 지하 안반을 뚫지 못했을 경우에 그동안의 벙커버스터에 대한 어떤 신화, 믿음 이런 것이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구태여 지금 벙커버스터를 사용해서 곡괭이 산 우라늄 시설을 공격할 수 있을까에 관해서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봅니다.
0: 네, 이런 가운데 이란은 조만간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 새로운 해상 통제 구역을 발표하겠다, 선포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고 또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어떨지도 궁금합니다.
2: 예, 이란 입장에서 지금 남은 것은 호르무즈 해협의 완벽한 통제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란 혁명수비대에 좀 경계가 이완됨으로써 최근에 오만 해협 쪽으로 유조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또 미국이 상당히 경계 업무를 강화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를 놓칠 경우에 미국과의 여러 가지 협상 문제에서 결국은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통제를 강화하는 길만이 미국을 어렵게 하고 이란 전쟁을 통해서 자신들이 승리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New Restricted Zone이라고 해서 새로운 이제 통제 해역 구역을 선포하고 여기를 지나가는 어떤 선박도 이란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 뭐 그러면 결국은 통과료 즉 톨게이트 비용을 받겠다라는 그런 이제 입장이 반영되고 있는데 네. 이게 또 시행되면 뭐 중동에서 원유를 수입해오는 한국, 일본 등이 가장 피해를 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와 겹쳐서 한국의 파병 요구 또 이란의 새로운 통제 해역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1: 이란 경제는 지금 버틸 수 있는 상황인지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이 2차 제재까지 하면서 이란과 교역하는 나라들에 대해까지 이제 엄포를 놓은 상황이잖아요. 하지만 그동안 수십 년을 견뎌왔던 저력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2: 네, YTN 우리 앞서 뉴스에서 아주 흥미로운 뉴스가 있었죠. 이란은 세계 석유 매장량 5위권의 나라인데 석유 또 가솔린을 많이 쓰는 운전자에 대해서 가솔린 판매를 금지하겠다, 제한하겠다. 이거 이해가 안 될 정도죠. 왜 그럴까? 근데 결국은 정유 시설이 파괴가 됐기 때문에 그러죠. 이 미국은 무력으로는 이란을 압박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경제 전쟁을 선포했고요. 이 경제 전쟁 중에 하나가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합니다. 즉 이란과 거래하는 기업을 다시 제재를 하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이란 측 입장에서 위장 회사들을 세워가지고 미국의 달러 유통망을 통해서 원유 결제 대금을 이제 받고 있는데 이거를 막으면 이란 경제가 숨을 쉴 수 없다라는 이제 그런 미국의 판단 있는데
3: 예.
2: 이게 이제 매일 가난해지고 있다는 이런 보도에 맞춰서 과연 이제 압박과 제재 견딤 그게 이제 충돌인데 뭐 이란이 당장 손을 들고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결국은 미국은 이제 중간 선거 11월 3일까지 압박 작전을 계속하고 이란은 이제 버티기를 하고 이런 지루한 힘겨루기가 아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3: 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전쟁에서 동맹국들의 군사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연일 우리나라를 포함해 각국에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2: 심각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뭐 일부에서는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좌표를 찍힌 거 아니냐 세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군사적 지원을 요청했는데 그들이 안 가는 게 좋겠다. No thanks라는 표현을 썼고요.
3: 예.
2: 두 번 얘기하고 또 백악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죠. 일단 매일 상황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 국방부 관계자들의 입장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를 방문하고 있는데 마크롱 대통령과 이 문제도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프랑스와 영국은 작전 해역이 그 오만 쪽이기 때문에 함정들은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과 프랑스만 갖고는 안 되고 미국의 절대 동맹국 한국과 일본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한국은 대북 어떤 안보 책임의 무임승차국이라는 그런 이제 브랜드를 붙이면서 한국을 압박하고 있죠. 한국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비행기, 함정, 또 기뢰 제거단 한 세 종류로 이제 이 파견을 해야 되지 않느냐를 검토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 초계기 같은 게 한국에 17대밖에 없거든요. 해상 초계기.
3: 예.
2: 해상에 움직이는 적의 함정을 탐지하는 건데 이게 이제 여러 비행기가 빠져나갈 경우 한반도 안보 대처가 또 구멍이 뚫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어려움이 있고요. 또 군사작전 쪽으로 깊이 들어가면 또 우리의 피해가 우려되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란 지금 관계자들의 반발입니다. 만약 한국이 이 여러 가지 무기, 함정, 비행기를 보낸다면 한국은 이란의 적대행위를 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함으로써 우리의 입지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거 앞으로 굉장한 쟁점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예. 그런데 동시에 또 러우 전쟁에서 또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는 듯한 그런 압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궁투를 우크라이나에 팔아라 이런 식의 얘기들 계속 나오잖아요.
2: 이건 네, 지금 우크라이나의 어려운 점은 드론은 문제가 없어서 러시아를 공격하는데 이제 미사일을 방어하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이 지금 고갈 바닥이 났습니다. 사실은 이거 미국이 그동안 무기를 판매하거나 지원해 왔는데 이제 미국도 이게 40% 이하로 재고가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과연 이 패트리어트 대공 미사일 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 결국은 한국의 천궁2라는 아주 좋은 무기가 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칼럼 리스트가 천궁2를 우크라이나에 보내든지 팔든지 해야 된다.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이 또 기사를 인용하면서 한국의 어떤 지원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지금 이제 이란 전쟁, 러우 전쟁 양측에 지금 한 손씩 지금 걸치게 되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4: 교수님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까요?
2: 우리의 선택지가 물론 있죠. 그렇지만 이제 과연 선택지가 강하냐 이거에 관해서는 좀 회의죠. 왜? 상대 요구가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단 이란 측에 우선순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4: 아, 네.
2: 러우 전쟁은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천궁2를 자꾸 보내고 살상무기 팔으라는 얘기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뭐 이 문제는 조금 후고요. 왜냐하면 미국이 직접 지금 참여하고 있는 전쟁은 이란 전쟁이기 때문에 한국의 이제 파병으로 인해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운항에 동맹국인 한국이 좀 책임을 분담해야 된다. 왜? 한국, 일본이 거기서 원유를 수입해 오지 않느냐? 왜 미군 함정만 이 부담을 지느냐? 이런 문제에 관해서 우리의 또 발언이 조금 한계는 있기 때문에 고심 중입니다.
3: 네, 우리 정부에서도 파병을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검토 중이라는 얘기만으로도 파장이 지금 상당히 크게 일고 있지 않습니까? 파병 카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좀 달랠 수 있는 그런 묘안은 없을까요?
2: 트럼프 대통령은 요구사항이 다양하기 때문에 예. 하나의 요구를 안 들어주고 다른 걸 요구를 들어준다고 해서 그 요구를 포기하겠느냐. 예를 들어서 반도체 투자거든요. 예. 지금 3,500억 달러의 반도체 투자를 안 하는 것. 지금 느린 협상가로서 한국을 비판하고 있는데 그걸 한다고 해서 호르무즈 해협의 요구를 포기하겠느냐. 그건 또 아닐 거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좌표를 찍고 집중적으로 압박을 가하는데 우리 입장에서 부분적으로 수용 가능성을 논의할 수밖에 없다. 제가 2004년에 이라크 아르빌 파병 때 현장에 한번 그 부대 위문 방문을 했습니다. 예. 그때 경제계 군사 분야 분들하고 그런데 그 당시는 다행히 바그다드에서 600km 떨어진 지점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병사들이 안전한 지역에 있어서 또 이라크로부터 뭐 그 당시 큰 반발이 없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란이 반발하는 문제 또 전쟁이 아주 심각한 상태 이러기 때문에 결국은 전투병 파병과 비전투 분야 파병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게 이제 우리의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4: 예, 만약 파병을 결정하기로 이제 방향을 잡았다 하더라도 그래도 먼저 움직이는 것 자체에 큰 부담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가운데 지금 프랑스 국빈 방문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올지 관심이 좀 모이는데요.
2: 일단 프랑스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자세히 좀 물어보지 않겠느냐. 영국과 프랑스가 이제 함정들이 그 호르무즈 해협의 인근에서 작전을 하고 있는 데 안전하는 건지 또 어떤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건지 한국에 갔을 때 위험성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 YTN 뉴스 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4: 먼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나흘 만에 침묵을 깨고 출근길에서 입장을 전했습니다.
5: 여러 논란으로 국민께 송구하다면서도 제기되는 의혹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배민혁 기자입니다.
6: 지난 7일 도어 스태핑 뒤 직접 해명을 자제해온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나흘 만에 출근길 발걸음을 멈추고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먼저 의혹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 국민께 송구하다고 사죄했습니다.
7: 국민 여러분께 여러 가지 이런 논란거리를 거리가 되어서 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6: 입장 발표 이후 취재진 질문에도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제약사 제넨셀 창업주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 아들이 의원실 입법보조원으로 채용된 게 특혜성이 아니냐고 묻자 떳떳함을 수차례 언급했고
7: 사실은 제가 떳떳하지 않다면 이게 다 공개되는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떳떳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면접을 통해서 입법보조원이라는 일을 맡겼고
6: 식약처 청탁 의혹 역시 공익적인 민원 전달이었다는 입장을 재차 부각했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코로나 치료제 개발을 위한 노력이 이어졌던 만큼 자신이 전달할 수 있는 민원이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의혹 해명에 더해 검찰개혁에 앞장선 과거 이력 등을 언급하며 법무부 수장으로 적임자라는 점 역시 강조했습니다. 검찰, 언론개혁, 상법 개정 등을 이루었다며 장관으로서도 국민을 위한 개혁적인 일에 매진하고 싶다고 호소했습니다. 직접 해명과 함께 수사기소 분리정착이란 의제를 부각하며 청문회 돌파 의지를 우회적으로 드러냈는데 다음 주 화요일로 다가온 인사청문회까지 제기된 의혹 파장이 가라앉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4: 네, 이런 가운데 김 후보자가 자녀 위장 전입 이력과 관련해서도 사과했습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어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교육 목적으로 실제 주거지와 주민등록상 주거지가 불일치하게 된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006년 2월부터 2008년 10월 사이 김 후보자 부부와 차녀의 주소지가 장녀, 장남의 주소지와 불일치했던 사실이 드러나며 교육 목적으로 위장 전입을 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잘된 인사라며 엄호 태세를 분명히 하고 있는 민주당은 수사 자료를 불법으로 유출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반드시 처벌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5: 해당 사건 제보자 신상도 일부 공개했는데 국민의힘과 한 의원은 정권의 위협이 되면 공익 제보자도 짓밟는다며 신상 공개는 중범죄라고 역공에 나섰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8: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키겠다며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평가했습니다. 연일 김 후보자 관련 의혹을 제기 중인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두고는 관종 정치다, 검찰 잔당 세력의 내란 연속 행위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9: 불법 자료 커넥션 세력입니다. 이번 기회에 모두 색출하고 처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8: 박선원 최고위원은 해당 사건의 제보자 이력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인사들과도 친분이 있었는데도 검찰이 김 후보자를 비롯한 민주당 인사들만 선택적으로 수사했다고 반격에 나섰습니다.
10: 검찰은 식약처와 김승원 의원을 엮어서 최종적으로는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까지 겨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8: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청탁 의혹은 제대로 해명하지 않은 채 제보자 색출과 흠집 내기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11: 정권의 위협이 되는 사람이라면 그분이 피해자이고 공익적인 일을 하더라도 저렇게 짓밟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 한 의원은 공익제보자 신상 공개는 징역 5년까지 처할 수 있는 중범죄라며 민주당 김민석 대표 등이 단체로 다 공범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2: 공익제보자들 이런 분들을 이빨 드러내고 물어뜯지 마십시오. 저를 물어뜯으세요. 제가 국민을 대신해서 그 이빨 다 뽑아드리겠습니다.
8: 국회에서는 관련 피해 주주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13: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8: 수사정보 유출과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이미 고소고발전까지 벌어진 상황. 오는 15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까지 극한 대립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4: 네, 이런 가운데 경찰이 김승원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 재수사 여부 검토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5: 고발인을 잇따라 조사한 뒤 이미 한 차례 수사기관의 판단이 내려진 이 의혹을 다시 수사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허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14: 경찰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직권 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이종배 전 서울시 의원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신약 청탁 의혹 고발 사건을 배당받은 지 사흘 만에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 겁니다. 이 전 시 의원은 식약처의 승인 과정 전반에 국회의원인 김 후보자의 외압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15: 허위 조작된 서류를 걸러내지 못하고 허위 조작된 서류로 승인을 하게 된 배경에는 김승원 후보자의 압력이 있지 않았나.
14: 김 후보자는 브로커 양모 씨의 부탁으로 제넨셀의 신약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식약처에 부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2년 전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기소유예로 결론나면서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다시 수사하라는 고발이 잇따랐습니다. 경찰은 주말까지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재수사 가능 여부를 본격적으로 따져볼 방침입니다. 수사팀 관계자는 고발 취지와 과거 수사 기록 등을 바탕으로 새로운 증거나 정황이 있는지 확인해 수사할 만한 사안인지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여러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틀째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4: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김승원 후보자의 청탁 의혹과 관련해 새로운 정황들이 연이어 불거지는 가운데 경찰의 재수사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허현진입니다. 네, 또 한 명의 장관 후보자죠.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반박 기자회견으로 논란이 더욱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상황을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5: 당내에선 민심이 이미 돌아섰다는 회의론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용 후보자는 정면 돌파 의지를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16: 반박 기자회견 이튿날 출근길 취재진 앞에 선 용해인 후보자는 겸직 비판은 무겁게 듣고 있다면서도 사퇴 가능성엔 선을 그었습니다.
17: 10여일 만에 처음으로 설명드린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살펴봐 주시리라고 생각하고요.
16: 국민만 보고 가겠다며 의원직 사수란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건데 민주당에선 부글부글 곧장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정면 돌파를 선택했지만 시선은 더 싸늘해진 것 같다. 안 그래도 좋지 않은 상황에 불을 질렀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그나마 후보자를 옹호했던 당내 의원들마저 등을 돌리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왔습니다.
18: 국민들에게 내가 화가 많이 났어. 난 너무 억울해. 라고 자기 주장만 한 것 같아서 대단히 좀 안타깝다.
16: 민주당 지도부 역시 비상한 상황임을 언급하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19: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중히 바라보고 있고요. 지도부를 중심으로 당 내외의 평가와 의견을 비상하게 취합하고 있다는 말.
16: 다만 당 일각에선 기자회견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다며 정권에 부담된다면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면 될 일이지 후보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안은 아니란 옹호론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용 후보자 회견이 궤변이자 남탄난사에 불과했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가족정당, 언더조직 논란 해명도 궁색하다며 국민에게 거부할 권리가 있는 만큼 청와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에선 용해인 후보자가 사실상 버티기를 선언한 만큼 일단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기류가 우세합니다. 하지만 이번 논란을 추석밥상까지 끌고 가려는 야당의 전략 속 인사청문회 일정을 둘러싼 여야 협상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4: 네, 방금 보고 오신 것처럼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직접 해명에 나섰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5: 여성가족부 시절부터 전문성보단 정치적 셈법에 매몰된 장관 인선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번에도 그런 비판을 피해가긴 힘들어 보입니다. 염혜연 기자입니다.
20: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성평등 가족부 장관으로 지명하며 이재명 정부는 외연 확장을 노린 거로 보입니다. 워킹맘이라는 상징성에 진보적인 선명성으로 보수 진영 인사보다 정치적 부담이 덜하기 때문입니다. 용 후보자 본인도 여야 통합에 의미를 뒀습니다.
21: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 자체가 김대중 정부 DJP 연합 이후 첫 번째 사례입니다. 야당 현역 의원을 지명한 연합의 취지도 읽어야 합니다.
20: 하지만 세간의 시선은 다릅니다. 여성계에서조차 지지율 반등을 위한 정치적 셈법이라는 비판이 쏟아집니다. 사실 성평등부 장관 자리는 전신인 여성가족부 시절부터 풍파를 겪어왔습니다. 부처의 정체성이나 전문성보단 여성 장관 구색 맞추기나 측근을 안치기 위한 인선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첫 장관으로 친명계 강선우 의원을 지명했지만 검증 부족으로 낙마했고 박근혜 정부에선 친박계 조윤선, 강은희 의원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존립 자체가 위협을 받으며 부처를 없애러 온 장관 후보자가 등장한 적도 있습니다.
22: 여성가족부는 그 해체하겠다라는 것이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에 아주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습니다.
20: 정무적 판단에 무게를 둔 인선으로 장관 후보자들이 청문회까지 치르고도 결국 낙마한 게 수차례. 같은 계산기를 두드리고도 이번엔 다른 결과를 낼 수 있을지, 그 결과가 정치가 아닌 정책에 닿을 수 있을지 지켜보는 시선이 많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4: 네, 인선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국갤럽 조사에서 처음으로 30%대를 기록했습니다.
5: 청와대는 이르면 다음 주 대통령 기자회견을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호르무즈 파병 문제 등 녹록지 않은 상황을 돌파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23: 이재명 대통령이 3박 5일간의 프랑스 국빈 방문에서 귀국한 다음 날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38%로 취임 이후 첫 30%대이자 최저치로 나타났습니다. 성과가 동반될 수밖에 없는 정상 외교 기간 조사가 진행됐는데도 이례적으로 지지율은 빠진 겁니다.
24: 프랑스와 정치, 경제, 첨단 산업 그리고 문화, 예술 분야에 이르기까지 양국 간의 파트너십을 한층 내실화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판단됩니다.
23: 긍정평가 이후로 외교가 직전보다 6%포인트나 올랐지만 부동산 정책과 개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와대는 우선은 고위급 참모들이 직접 나서 전당대회 이후 분열된 전통적 지지층, 집토끼 다잡기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여당을 확실히 통합시키고 이 대통령의 개혁 의지도 더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는 구상입니다.
25: 그 함께 이 내란을 극복하고 이재명 정부를 만든 분들인데 마음을 모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청와대에 있는 참모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떤 한 면으로는 송구스럽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23: 문제는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호르무즈 파병처럼 지지자들의 반대가 큰 현안이 아직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대법관 후보 재청을 둘러싼 대법원과의 갈등과 연임 개헌 논란도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26: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서 최대한 신속히 재재청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3: 하나같이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사안들이라 청와대는 대통령 기자회견으로 돌파구 모색에 나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적극적인 정책 설명을 통해서도 국정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입장인데 빠른 시일 내에 지지율 반등을 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0: 네, 계속해서 국제 정세 알아보겠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란 외교 장관과 전화 통화를 해서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해 정해진 건 없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1: 군 당국 또한 파병 총괄 책임자의 청해 부대 출장을 취소하는 등 파병 관련 움직임을 최소화하려는 모습입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2: 한 이란 외교 장관이 지난 6월 나무호 피격 사태 이후 두 달여 만에 다시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란 측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는데 최근 우리 정부의 호르무즈 파병설과 관련한 설명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 장관은 이란 측에 우리 정부가 호르무즈 내의 자유로운 선박 통항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속적으로 동참해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 군의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해서는 정해진 게 없다는 설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란은 우리 군의 파병 검토 소식이 전해지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경고했습니다. 또 파병은 곧 군사적 침략으로 간주한다며 한국을 콕 집어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3: 함 코레이 중국이 함 사이르 케슈바르하 미두난 케 하르 구네 무샤리켓 다르 이크다마테 타자부스카라네 와 무다칼레 주야네 아메리카 다르 만타게 베 만자레 함다스티 바 예크
2: 조 장관의 이번 통화는 파병설이 너무 앞서 나가는 걸 경계하는 청와대와도 보조를 맞추는 것으로 보입니다.
4: 최종적으로 정부가 어떠한 그런 문제에 대한 방침이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뭔가 이제 너무 앞서 나간 보도로 지금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2: 국방부는 예정됐던 파병 총괄 책임자의 청해부대 방문을 연기했습니다. 호르무즈 파병과는 관련 없는 일정이라면서도 파병이라는 말이 언급되는 상황 자체를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YTN 홍선입니다.
0: 보신 것처럼 미국이 요청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놓고 정부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한 압박을 무시할 수도 없지만 일단 파병을 결정하면 원치 않는 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강민경 기자가 정부의 딜레마를 정리했습니다.
5: 군사적 기여 방안을 검토한다고는 했지만 우리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극도로 신중한 입장입니다. 국방부가 중동에 현지 조사단을 보낸 것도 실태 파악일 뿐 파병을 전제로 한 움직임은 아니었다고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4: 최종적으로 정부가 어떠한 그런 문제에 대한 방침이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5: 파병 논의가 급물살을 탄 배경엔 유독 한국을 콕 집어 공개 압박을 이어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남북 대치 상황과 주한미군 주둔까지 거론하며 혹독한 동맹 청구서를 들이밀었습니다.
6: We have 39,000 soldiers over there guarding you from Kim Jong-un, your next-door neighbor, and you're not going to help us on a very easy military operation in Iran? That's strange.
5: 여기에 수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와 반도체 등 관세 협상이 맞물려 돌아가고 모처럼 살아난 북미 대화 불씨도 지켜야 합니다. 정부의 셈법이 복잡한 이유입니다. 또 일단 파병을 결정하면 비전투 부대라도 한국은 미 이란 전쟁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돼 이란의 직접 보복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3: 함 코레이 중국이 함 사이르 케슈바르하 미두난 케 하르 구네 무샤리켓 다르 이크다마테 타자부스카라네 와 무다칼레 주야네 아메리카 다르 만타게 베 만자레 함다스티 바 예크
5: 시민사회는 물론 여권 일각으로까지 번진 파병 반대 여론도 부담입니다. 하지만 미국 중간선거와 전시작전권 전환을 다룰 한미안보협의회가 나란히 11월에 몰려 있어 그 전에 매듭 지어야 한미 간의 다른 현안에 미칠 여파를 줄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해외 파병은 국회 동의가 필수고 여론을 정리할 시간까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에게 주어진 시간은 길지 않아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1: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현지 시간 11일 홍해 입구 바벨만 대부 해협의 요충지인 페림 섬까지 장악했습니다. AFP 통신은 예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정부군이 페림 섬에서 철수한 뒤 무장한 후티 대원들이 보트를 타고 들어와 섬을 장악했으며 이에 따라 사실상 후티가 바벨만 대부 해협 일대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맞서 사우디아라비아는 후티 반군이 장악한 모카의 공항을 공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예멘 정부군도 후티 반군이 점령한 홍해 연안을 탈환하기 위한 반격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0: 전 세계 물류의 핵심 길목인 홍해 바닷길이 예멘 후티반군에 전격 장악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의 숨통이 끊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1: 세계 경제를 볼모로 삼은 이란의 진화된 대리전 앞에 미국의 억지력이 속수무책으로 뚫리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예멘 친이란 반군 후티가 홍해의 전략 항구 도시 모카를 전격 장악하며 바브 엘만데브 해협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이번 작전엔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 지휘관들이 예멘 현지로 직접 건너가 공격을 총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8: The Houthis are agents and tools of Iran, and the Iranian hand behind these attacks is clear.
7: 과거 무기와 자금만 대주던 수준을 넘어 이란 최정예 부대가 이른바 그림자 지휘를 통해 진화된 대리전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9: This renewed war should alarm us all. It effectively marks the end of the relative calm that Yemen has experienced for over four years since the UN brokered truce.
7: 이란이 비대칭 전력으로 글로벌 물류를 인질 삼아 서방을 압박하고 있지만 미국과 사우디 동맹의 방어력은 뚜렷한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사우디는 자국 정유 시설이 자폭 드론에 초토화될 것을 두려워해 보복 폭격을 주저합니다.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하루 두 번이나 전화를 걸어 미군에 직접 타격을 요청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단칼에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미 호르무즈 해협 방어에 전력이 고갈된 데다 선거를 앞두고 확전을 우려한 미국이 직접 개입해 확고하게 선을 그은 겁니다. 동맹의 억지력이 사실상 무너지면서 호르무즈에 이어 홍해마저 봉쇄될 수 있다는 공포에 국제 유가는 급등했습니다.
10: Seeing escalation, and as you rightfully said, now with the Houthis trying to control Bab el-Mandeb, we are at risk of losing even more supply.
7: 이란이 설계한 다중 전선에 덫에 압도적 화력을 자랑하는 미국과 사우디 동맹이 속수무책으로 갇혔습니다. 뚜렷한 군사적, 외교적 출구 전략조차 보이지 않는 가운데 중동의 이중 병목 사태가 전 세계 경제를 깊은 수렁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이 전당대회를 열고 11월 중간선거 필승 결의를 다졌지만 경유값 급등이라는 대형 악재가 덮쳤습니다. 유가정보업체 가스버디는 지난 10일 기준 미국 평균 경유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1갤런에 6달러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의 사상 첫 중간선거 전당대회를 마무리하면서 투표 참여를 호소한 당일 물가 민심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미국 경유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새로 쓴 겁니다. 미국 자동차협회도 현지시간 11일 평균 경유 소매 가격이 갤런당 6.06달러를 기록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시기에 갤런당 3.71달러와 비교하면 63.3% 치솟은 수치입니다.
1: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범인 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출국 금지가 이뤄진 점을 알지 못했고 국가 원수로서의 인사권 행사 일환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다며 호주 대사 임명 결심 배경에 수사방해 의도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0: 검찰이 차남 특혜 취업과 또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의혹을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어제 서울경찰청이 김 의원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과 관련해서 보완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4월에 진행됐던 김 의원 최종 조사 이후 구속영장이 신청되기까지 수사 경과를 고려했을 때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1: 동료 여직원의 얼굴을 AI로 합성해 연인 사이인 것처럼 자신의 SNS에 올린 서울 구로구청 소속 공무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어제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남성 이모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범행을 반성하는지 의심된다면서도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구청 조직도에서 내려받은 같은 과 직원의 사진을 AI로 합성한 뒤 자신의 SNS 프로필에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0: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시내버스 전면 파업을 놓고 벌인 조합원 찬반 투표가 87.94%의 찬성률로 가결됐습니다. 통상 임금과 임금 인상 문제를 놓고 노사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요. 서울 시내버스가 8개월 만에 멈춰설 위기에 처했습니다. 양희력 기자가 보도합니다.
11: 사업장에 마련된 투표소를 향해 시내버스 노조 조합원들 발길이 이어집니다. 개폐 결과 재적 조합원의 87.94% 압도적 찬성으로 전면 파업안이 가결됐습니다. 이에 맞서 다른 차고지에서는 파업에 반대한다는 현수막을 붙인 버스가 줄지어 운행에 나섭니다. 만약 버스 노조가 이번에 파업에 들어가게 되면 지난 1월 이틀에 걸친 파업에 이어 이번이 8개월 만입니다. 핵심 쟁점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과 올해 임금 인상률입니다. 노조는 지난 4월 동아운수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춰 176시간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으로 삼아 밀린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12: 저희는 체불임금 원래 받았어야 될 거를 이제 못 받았으니까 원상회복을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게 100만 원이냐 50만 원이냐 이런 게 대법원에서 끝난 거고.
11: 반면 사측은 이를 받아들일 경우 부담할 금액이 1조 214억 원에 이른다고 난색을 보이면서 해당 대법원 판결에 따른 파기 환송심과 각 버스회사별 소송 결과도 지켜보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노조가 올해 시급 7.85% 인상까지 주장하고 있어 무리한 요구라고 잘라말합니다.
13: 노조는 매년 5천억 원 이상이 필요한 무리한 임금 인상안을 제시한 데 이어 올해 추석 직전에 또 파업을 벌이겠다고 하는데 이는 시민들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게 될 것입니다.
11: 노조는 임금 인상률의 경우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통상임금 기준 176시간은 강경하게 고수하고 있어 노사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노조는 다음 주 2차 조정회의마저 결렬되면 오는 16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준공영제인 시내버스 운영에 부족한 비용을 보전해주는 서울시는 노조 측 주장대로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는 비상수송 대책 마련에 나선 동시에 노사 협상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0: 불법 촬영된 디지털 성범죄 영상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구글에 대해서 정부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구글 측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구글이 외부 웹사이트 운영기관에 제공한 민감한 개인정보의 규모와 항목, 또 제공기간 등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바탕으로 구글이 삭제 요청 사항을 지속적으로 웹사이트 운영기관에 제공했는지 등 어떤 경위로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입니다. 최근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습니다. 독감 환자도 그만큼 많이 늘고 있는데요. 보건당국이 지난해보다 한 달 일찍 인플루엔자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특히 집단 생활을 하는 청소년과 유소아 환자가 급증해서 호흡기 질환 예방 수칙을 지키고 백신 접종도 챙기셔야겠습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14: 이 70대 환자는 갑자기 몸살기가 돌고 목이 따끔거려 병원을 찾았습니다. 일교차 큰 날씨에 가벼운 옷차림으로 나섰다가 감기에 걸린 겁니다.
15: 가볍게 입고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그냥 감기 오고 나서는 좀 으쌰하고 좀 추워지더라고요.
14: 언제 더웠냐는 듯 공기가 차가워지면서 호흡기 질환 환자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9월 첫째 주에 동네 의원을 찾은 독감 의심 환자는 1,000명당 25.3명으로 8월 마지막 주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3.8배나 많습니다. 특히 7세에서 12세 75.1명, 1세에서 6세 49.8명, 13세에서 18세 31.3명으로 함께 생활하는 청소년과 유소아 환자 증가세가 두드러집니다. 이 때문에 보건당국은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해 경계심을 높였습니다. 지난해 10월 17일에 내린 것과 비교하면 올해는 한 달 이상 빠른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른 독감 유행에 대비해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감염병 예방 수칙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고령자와 만성 질환자, 임신부, 소아 청소년의 백신 접종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16: 접종하고 나서 보통 2주가 걸리고 그다음에 6개월을 간다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새로운 해가 되면 새로운 아형이도 가능성이 높고 그럼 거기에 예방을 하는 백신을 맞아야 조금 더 방어력이 좋기 때문에
14: 오는 21일부터 독감 국가 예방접종이 시작되는데 올해는 WHO 권고에 맞춘 3가 백신이 접종됩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0: 네, 이번 주말과 휴일도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높고 파란 가을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다만 앞서 보신 것처럼 독감이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야외 활동하실 때 호흡기 질환 주의하셔야겠는데요. 또 가을 단풍의 시작은 예년보다 늦지만 지난해보다는 빠를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17: 높고 파란 하늘 아래 제법 차가워진 바람까지 가을색이 한층 짙어졌습니다.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계절의 시계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에도 전국이 쾌청하겠지만 일부 산간과 내륙은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로 떨어져 마치 초겨울 같은 느낌이 들겠습니다. 서울도 아침 기온이 15도 안팎까지 내려가 쌀쌀하겠고 일교차도 크게 나겠습니다. 독감 등 호흡기 질환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가을 단풍은 예년보다 늦지만 지난해보다는 빨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늦더위가 빨리 사라지고 아침 저녁 기온이 떨어져 일교차가 크게 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18: 늦더위가 가을까지 오래 지속된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9월 이후 아침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설악산을 비롯한 내륙의 첫 단풍은 예년보다는 다소 늦지만 지난해보다는 빠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17: 따라서 전국에서 가장 먼저 단풍이 드는 설악산은 이달 30일쯤 산 정상의 20%가 물들며 첫 단풍이 시작되겠습니다. 예년보다 늦지만 10월 2일에 첫 단풍이 든 지난해보다는 이틀가량 앞섭니다. 이후 단풍 전선은 점차 남하해 서울 북한산은 10월 18일, 한라산 21일, 내장산은 27일쯤 첫 단풍이 들겠습니다. 지난해보다는 최대 12일이나 빨리 단풍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풍이 가장 화려해지는 절정 시기는 보통 첫 단풍 후 2주 뒤쯤 찾아오는데 올해는 대체로 10월 하순에서 11월 상순 사이 가장 아름다운 단풍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0: 네, 지난달 고층 아파트에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장애인이 화재를 피하지 못해 숨지는 가슴 아픈 사건이 잇따랐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사고를 막을 수 있을지 관심인 가운데 취약계층의 집안에서 소방차가 올 때까지 불을 피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19: 아파트 꼭대기층에서 불길을 피하려다 추락해 숨진 뇌병변 장애 어머니와 30대 아들. 90대 어머니와 하반신 마비를 갖고 있던 60대 딸은 아파트 2층에서도 대피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고층 공동주택의 대피시설은 준공 연도에 따라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발코니에 대피 공간이 마련돼 있거나 경량 칸막이 벽체를 뚫고 옆집으로 또는 사다리를 타고 아랫집으로 내려가는 방법, 왕강기를 이용해 1층까지 대피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대피 공간으로서 기능을 못하거나 그런 시설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완강기나 사다리는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에겐 이용 불가능한 수단입니다. 우리나라 소방차가 화재 현장에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7분 안팎. 이 시간 동안 안전하게 집에 머물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난연 처리된 탄소 섬유 보드를 방문에 덧대면 방 자체가 대피 공간이 됩니다.
20: 필름 형태로 만들어서 간단히 붙이고 영유아 또 거동이 불편하신 그런 상황에 계신 분 같은 경우에는 체류하면서 최소한의 화염과 유독가스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19: 두께는 2mm 조금 넘지만 20분가량 열에 버텼고 45분까지 불이 붙지 않았습니다. 나무로 된 방문이 3분 만에 불이 붙은 것과 대조적입니다. 문 틈새는 불이 닿으면 부푸는 소재를 붙여서 연기도 막아줍니다.

0: 화이팅 라디오 이동현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김성환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1인 여론전이 뜨겁습니다. SNS에 김성환 상황실 차렸냐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친한계 신지호 전 의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예. 그 많은 정치 전문가 평론가들이
1: 네.
0: 한동훈 의원이 좀 전략적으로
1: 네.
0: 본인한테 들어온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1: 네.
0: 친한계 의원이나 뭐 친한계 평론가들을 통해 좀 나눠져서 그렇게 공격했으면 지금처럼 비판을 좀 받지 않지 않았겠느냐. 정부적 판단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왜 다 혼자 하려고 그랬지? 이런 얘기를 좀 받았는데.
1: 다 혼자 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예. 이게 굉장히 그 정부의 민감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법적인 문제. 지금 예. 민주당에서 뭐 이미 예. 한동훈 의원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국수본에. 그러니까 법적 방어의 문제도 있고 보안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협업하기에 좀 뭐한 게 처음부터 끝까지 전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어떤 수순으로 이렇게 그 이 드라이빙을 해 나갈 것인지 에 이게 그런 종합적인 거 보면은 1인 플레이가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는 거고 지금 뭐 박정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도 기자회견 박정훈 의원이 그 세종 메디칼이죠.
0: 예.
1: 3만 명 그 개미 소액 투자자들 거기 이제 동석도 하고 그러니까 협업 가능한 것들은 협업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네. 근데 이제 뭐 혼자서 뭐 예를 들면 하루에 뭐 60, 70개 SNS에 올린다든가 네. 뭐 이런 것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김성환 상황실 이런 말도 나오고 민주당이 역공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줬다 이런 비판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래서 이제 민주당은 김성환 로비 사건이 아니라 한동훈 사건이라고 프레임 전환하고 있고요. 게다가 그 한동훈 의원이 검사가 아니면은 알 수 없는 자료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수사 자료를 불법적으로 넘겨받은 것이다 라면서 제명 추진하겠다까지 얘기했는데 뭐 네. 제명 추진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뭐 정치적 어떤 수사로 얘기한 것 같아요.
1: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이 사건은 김승환 사건이 아니고 한동훈 사건이다.
0: 예.
1: 다음 주 화요일 열리는 인사청문회는 그건 김승환 청문회가 아니고 한동훈 청문회다. 이렇게 프레임 전환을 하려고
0: 예.
1: 굉장히 애쓰는 것 같은데
0: 예.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땡큐죠 그러면. 그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아, 한 20년 전에 여야 좌우 할 것 없이 다들 그 탐독을 하고 정치적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봤던 건데 그 코끼리가 미국 공화당의 상징 동물 아닙니까? 그것 쓴 사람이 언어인지학자인데 그 민주당 지지자였어요. 그런데 민주당 사람들이 늘 공화당 코끼리 얘기만 하니까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요. 제가 보니까 그 한동훈 늪에 빠져버렸어요. 한동훈만 생각하고 있어요.
0: 예, 예.
1: 한동훈만. 그러면은 때리면 때릴수록 한동훈이 데미지를 입고 존재감이 희미해지고 약해지는가. 반대인데요.
0: 예.
1: 때리면 때릴수록 커지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전략적 대실패라고 봅니다.
0: 예. 그러니까 코끼리를 이야기하는 순간 더 생각하게 된다 뭐
1: 그렇죠.
0: 그런 건데
1: 예.
0: 그 뭐 한동훈 의원이 뭐 존재감은 뭐 예전부터 좀 컸었고
1: 네.
0: 또 인지도도 워낙 높고
1: 네.
0: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비호감이 조금 더 쌓이지 않겠느냐 그럼 한동훈한테 더 손해일 수도 있지 않느냐
1: 네.
0: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1: 네.
0: 김승환 내주고 한동훈 조금 이렇게 스크래치 내주는 게 더 낫다. 뭐 이런 주장도 있단 말이에요.
1: 아, 그렇군요. 근데 그거는 뭐 잘 아시겠지만 정치라는 게 뭐 100% 다 박수 받고 100% 다 악담만 듣고 뭐 이런 건 없잖아요.
0: 그럴 수 없죠. 예.
1: 뭐 그래서 뭐 일부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뭐 긍정적인 게 훨씬 많다. 일단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 이런 걸 보면은요. 예, 이른바 친한계 또는 쇄신파가 아니라 이 당권파와 가까웠던 분들이 이제 한동훈 의원을 그 응원하는 메시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는 점에서 뭐 정치적으로 약간 뭐 손해보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얻는 것이 훨씬 크다
0: 예.
1: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 네. 지금 청문회 날짜는 정해졌고 증인은 안 내세우기로 했고
1: 네.
0: 한동훈 의원은 청문위원으로

0: 해달라고 했는데 그럼 사보임을 해야 되는데 네. 국민의힘에서는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죠.
1: 그렇죠. 예. 네. 그것 좀 쉽지는 않은데 그래서 예, 한동훈 의원이 청문위원이 안 되면 증인으로 불러달라 그랬잖아요. 예, 예. 그리고 김승원 후보자도 한동훈을 증인으로 예, 예. 불러야 된다라고 했고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도 한동훈 증인으로 부르자라는 예. 얘기를 하는데 왜 안 하는지 예,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게요 예. 아시다시피 예, 국회의원이 청문회 증인으로 나간 적 한 번도 없지만 여하튼 증인으로 나가게 되면 증인 선서를 해야 됩니다. 예, 예. 증인 선서를 한다는 것은 위증을 하게 될 경우 위증죄로 처벌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서약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한동훈이 뭐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 하는데 한동훈 딱 그 잡들하는데 이렇게 좋은 케이스가 예, 어디 있어요? 예. 민주당 같은 호기예요. 그런데 예. 왜 못합니까?
0: 그러니까. 어쨌든 결정이 났으니까. 자 그러면 만일 그 국민의힘에서 사보임을 안 해주면 네. 청문위원을 못 들어가는 건데
1: 못 들어가죠. 예. 예.
0: 이 청문회장에서 어쨌든 민주당 국회의원이 숫자가 많으니까 네. 이제 후보자를 지키려고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김승원 후보자와 민주당 의원들 간에 티키타카를 하면서 네. 지킬 건 지키고 한동훈 욕할 건 욕하고 그런데 한동훈 의원은 마이크가 없으니까 네. 아무런 말도 못하잖아요.
1: 그래서 뭐 저는 이게 제 개인적인 네. 뭐 저 뇌피셜인데 뭐 이런 것도 가능할 수가 있다 하는 게 한동훈 의원이 라이브 방송 켜놓고 아하. 예, 장외 청문회도 할 수 있어요.
0: 그런 방법일 수 있겠네요. 예. 예,
1: 그러니까 아마 그게 그 본 청문회보다 시청률이 훨씬 높을
0: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박선원 최고위원이 한동훈 의원에게 식약처 로비 의혹을 제보한 사람으로 권성동 국민의힘 등과의 신분을 과시했던 조모 씨를 지목하면서 네. 브로커 양수진 씨에게 사적 교제를 요구하고 군품을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공익 제보자 분의 그 뭐 보수 언론에서는 그동안 뭐 여러 군데서 공격을 받았다. 그래서 네. 경찰이 신변 보도했다. 네.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박선원 의원 이야기는 공익 제보자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1: 그건 본인의 판단인데 예. 제가 이제 팩트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이분이 2022년 10월경에 아마 공익신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그럼 공익신고를 하면 그 사람이 공익신고자인지 아닌지 그 위원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인가요? 거기서 판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2023년 7월부터 한 달 정도 경찰이 이분에 대해서 신변 안전 조치를 합니다.
0: 예, 예, 예.
1: 그거는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았다는 거거든요. 이미 그 상태가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박선원 의원께서 이거 뒷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막 이렇게까지 함부로 뭐 하는지 그건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요. 공익신고자의 신원을 함부로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예? 아, 그리고요. 이게 처벌 조항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도 공익신고자 신원을 막 그 노출하거나 막 이렇게 할 경우에는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러니까 박선원 의원이 본인의 정치적 판단이 있어서 이 조모 씨의 신원을 공개했겠지만 이 법적 책임은 피해가기 어렵다. 잘못하면 정치 인생 끝나겠다. 이렇게 예. 보여집니다. 예.
0: 뭐 국민의힘에서 고발할 수도 있겠고
1: 뭐 누가 돼도 누가 이거 고발 안 할 수가 없어요.
0: 예. 그러니까 아, 이 사건으로 지금 뭐 한동훈 의원도 고발당한 상태니까 고소 고발들이 난무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생각보다 국민의힘에서 조금 도와주지 않는다 한동훈 의원은 네. 그러니까 뭐 김승원 의원에 대한 공격은 야당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네. 장동혁 의원이 오빠는 본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서 한동훈 의원의 힘을 좀 빼는 듯한 네네. 이런 게 좀 보인단 말이에요.
1: 그 보이는 정도가 아니고 뭐 예. 장동혁 대표랑 가까운 인사들은 민주당하고 똑같은 논리와 근거로
0: 이야기라고
1: 불법 예. 유출 자료를 가지고 예. 법적으로 문제가 될 폭로를 하고 있다. 예. 아, 그 민주당하고 똑같아요.
0: 나경원 의원도 오늘인가요? 어젠가 이상하다 뭐 이런 얘기 또 방송에서 했더라고요.
1: 그래서 네. 뭐 그렇게 네.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그 피아 식별이 안 되는 분들이죠. 피아 식별이 안 되고 그냥 한동훈이 미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 시기 질투해갖고 참 못된 짓한 원균 생각인데 안 낼 수가 없는 거죠.
0: 그러니까 지금 지도부에서는 우재준 최고 정도만 청문위원회 넣자. 그다음에 징계를 좀 풀어주자. 근데 다른 최고들도 즉각 또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1: 그렇죠. 최고위원회에서는 이제 소수니까. 그런데 보니까 뭐 오늘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도 한동훈 복당시켜가지고 같이 뭐 해야 된다 이렇고, 그 어제 이제 있었던 총리실 그 과장 그 문제 관련해서는 오늘 보니까 윤상현 의원, 김태호, 성일종, 신성범, 박수영, 김미애, 이성권 이런 친한계가 아닌 의원들이 졸졸이 한동훈 의원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장동혁 당권파가 이 피하 식별이 안 되는 그 사실상의 이적 행위를 하고 있다. 사실상 이적 행위를 함으로써 오히려 당내 고립을 자초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0: 그러면 의원님 진단이 맞다면 점점 그 장동혁 대표의 힘이 빠지고 한동훈 지지한 사람이 많아지고 하면 복당 가능한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복당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당내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0: 근데
1: 있어요.
0: 마지막 두당 찍는 건 당대표잖아요.
1: 아, 그럼요.
0: 쉽지
1: 네,
0: 않네요.
1: 쉽지. 그 마지막 꼭 짓다는 거야. 이제 쉽지가 않지만. 예, 하여간 여러 가지로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0: 근데 장동혁 대표 임기가 이제 1년 남았어요. 내년
1: 네,
0: 8월까지니까.
1: 맞습니다.
0: 그러면 장동혁 임기까지는 복당이 좀 어려울 것 같고
1: 네.
0: 뭐 특별한 뭐 정치적 변동이 없다면은. 근데 장동혁 대표가 연임하겠다고 선언을 하면
1: 네.
0: 그러면 정말 복당은
1: 아,
0: 총선 전에 복당은 없는 거잖아요.
1: 근데 이제 문을 열어줘서 들어가는 복당이 있고, 문을 안 열어주니까 이쪽에서 문을 따고 들어가는 복당이 있습니다. 그 경우는 이제 뭐 법적 소송을 통해서 거기서 승소해서 들어가는 이런 건데, 지금 뭐 어느 쪽, 뭐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있어요. 그리고 상황이 워낙 유동적이니까. 근데 저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 한동훈 복당과 관련해갖고 당내 분포는 딱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장동혁 당권파, 죽어도 한동훈 복당 안 돼. 그 한동훈 이쪽은 무조건 복당해야 되고, 그 중간지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키를 쥐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사람들의 다수는 장동혁 얼굴로는 28년 총선 못 치른다라는 거에서는 그 컨센서스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근데 한동훈이 좀 일찍 들어와서 당권을 다시 쥐고 공천권을 행사하게 되면 내가 날아갈 수 있지 않아? 이 두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좀 정리가 되는가, 그게 저는 가장 큰 변수라고 봐요.
0: 그러니까 그 정치 전문가들 이야기는 장동혁 체제로 뭐 총선을 치르면 중도를 잡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1: 그렇죠.
0: 이런
1: 예.
0: 거잖아요.
1: 아니, 중도는커녕이고요. 보수도 다못 잡아요.
0: 그러니까 뭐
1: 보수도.
0: 건전한 보수 뭐 그러면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한동훈은 어쨌든 부산에서 한동훈의 파워를 봤으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인데, 어쨌든 장동혁 체제가 끝이 나지 않으면 들어가기 좀 어렵다는 게 현실이니까.
1: 그렇죠.
0: 그러면 뭐 당내 친한계 또 비당권파 또 밖에 당 밖에 있는 뭐 이준석 이렇게 해서 한동훈과 손잡아서 뭘좀 만들면 어떨까 이런 얘기도 있긴
1: 예,
0: 있거든요.
1: 뭐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동훈 의원의 경우에는 뭐저 오세훈 시장하고는 뭐 상당히 뭐그 노선상의 뭐 유사성이 높고, 그리고 뭐그 사실상 뭐 물밑에서 뭐 이거 보이지 않는 뭐 연대 공조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쇄신 뭐 유승민 전 의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쇄신에서 같이 스크럼 짤수 있는 사람들하고는 다 힘을 합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보수를 통합해야 될 때다.
0: 저희가 1, 2부에서 뭐 관련된 여론조사를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지금 김승환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 여론 좋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근데 한동훈 의원이 어떻게 보면 승기를 잡았다고도 볼수 있겠는데, 너무 많은 SNS,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또뭐 불법적인 게 있냐 없냐 이런 논란, 하나 더 하면 뭐 개수작, 독약, 오빠 이빨을 뭐다 뽑는다. 너무 자극적 워딩을 쓰지 않느냐. 그러니까 차기 대권 주자의 면모를 보이려면 이런 것들은 좀안 해야 되지 않느냐.
1: 뭐
0: 그쪽
1: 그렇게
0: 거리 좀 하세요.
1: 이게 좀뭐 오게티일 수도 있고, 뭐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러면서 하나 둘씩 좀 이제 개선돼 나가겠죠.
0: 정치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직. 정무적 판단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생기는 건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그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네. 국무총리실에서 사과는 하긴 했습니다만
1: 네.
0: 한동훈 의원 기자회견 도중에 불쑥 한 남성이 질문을 했는데 네. 누구나 다 기자인 줄 알았어요.
1: 아 그러니까요.
0: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대답하면서 네. 한 의원이 어디 소속이냐 물었더니 일반인이에요 했단 말이에요.
1: 네, 네.
0: 나중에 보니까 이제 총리실 과장 공무원이었다는 건데
1: 네.
0: 이게 저도 지금 이런 거 처음 보는 것 같긴 한데.
1: 네, 저도 네. 처음 보고. 네.
0: 네. 그 한동훈 의원으로서는 이게 좀 불쾌하긴 했을 것 같아요.
1: 예. 네. 아, 불쾌함을 넘어서요. 네. 이거는 뭐 의정 활동을 방해한 거죠. 예, 네, 과거에 보니까요. 그 삼성전자 임원이 그 대관 업무 맡고 있는 삼성전자 임원이 기자증을 가지고 국회 출입하다가 아 그래서 뭐 업무 방해 뭐 이런 걸로 고발당한 적도
0: 그런 적이
1: 있어요.
0: 있었네요. 예, 예. 예,
1: 기억나시죠? 근데
0: 예, 예.
1: 이게 뭐 유사한 사건이라고 보여지는데 기자를 만약에 기자를 사칭하고 뭐 이렇게 하려다가 예, 뭐 소속이 어디냐? 그러니까 뭐 일반인이다. 그것도 거짓말이었잖아요.
0: 거짓말이죠. 예.
1: 거짓말이었는데 어제 근데 그 이병호 총리실 기획총괄과장 그 행동도 행동이지만 어젯밤에 총리실에서 A4 두 장의 그 해명문이라고 할까요? 이거 정말 문제가 많아요. 예, 정말 문제가 많은 게 이게 뭐 의원 사찰이나 총리 의원 사찰 이런 게 사찰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오늘요 한성숙 총리가 예, 한동훈 의원에게 그 뭐 그 유감 그러니까 뭐 저 사과.
0: 예.
1: 직접 한 건 아니지만
0: 예.
1: 뭐 그런 뜻을 비쳤죠. 근데 사찰이라고 하는 거에선 동의하기 어렵다. 아직도 이러거든요.
0: 예.
1: 사찰 한번 저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요. 조사할 때 사자고 관찰할 때 찰자예요.
0: 예.
1: 조사하여 살핀다라는 게 사찰입니다. 아니 기자가 아닌 사람이 기자회견장에 오픈된 공간이다 해서 거기 가가지고 그냥 질문 안 하고 요 기자회견 분위기가 어떤지 기자들 반응이 어떤지 한동훈의 표정과 뭐 말투와 제스처와 또 기자들과의 어떤 그 교감도가 어떤 건지 이런 거 계속 그 보고 있었다면 염탐 아닙니까? 그런 거 우리가 염탐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0: 예.
1: 100% 사찰이죠 이거는. 그런데 가만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염탐만 해도 이건 사찰인데 심지어 기자인 척하고 그 질문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0: 예. 어쨌든 총리실에서는 사과를 했는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뭐 사찰이냐 아니냐 뭐 그 논란을 떠나서 뭐 이거는 총리실이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하고요.
1: 근데 아직도 모자란 게 한성숙 예. 총리에게 이게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일으켜 위반이다. 뭐가 오해라는 거죠? 예. 그게 어떤 오해를 뭐 한동훈이나 뭐 다른 쪽에서 오해를 하고 있다? 오해하는 거 없습니다.
0: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김성원 후보자에 관련돼서는 뭐 쭉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 뭐 한동훈 의원이 김성원 후보자만 지금 집중적으로 때리고 있기 때문에.
1: 네.
0: 근데 뭐 이거는 글쎄 모르겠어요. 결국은 뭐 대통령의 판단이겠죠. 이게 국무총리와 다르게 뭐 국회 인준이 필요 없기 때문에 논란이 되더라도 대통령 임명하면은 임명이 되는 거죠.
1: 그렇죠. 예,
0: 다만 그 후과를 뭐 어떻게 하냐 그건 나중 문제인 거고.
1: 그렇죠.
0: 근데 지금 여기엔 의원도 같이 지금 논란이 된단 말이에요.
1: 네.
0: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에서는 두 사람 다는 못 간다.
1: 네.
0: 한 명은 낙마할 것이다.
1: 네.
0: 그게 용해일 것이다고 다들 추측하고 있어요.
1: 그렇죠.
0: 어떻게 보세요?
1: 다들 그렇게 뭐 용사 김생 뭐 그렇게 예, 다들 예. 얘기하더라고요.
0: 예.
1: 용해는 정리하고 손절하고 김성원은 데리고 간다 뭐 이런 거라고 보는데 저는 이제 뭐 정무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야당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지금 그 뭐 그 사랑과 전쟁이라는 드라마가 꽤 시청률이 나왔잖아요. 예, 그 KBS 무슨. 근데 이건 뭐 요새 어디 온라인 댓글 보니까 사랑과 전쟁이다. 예, 이게 무슨 주가 조작 무슨 불법적인 수수료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데 이 김승원 그 후보자를 이런 국민적 압도적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 강행하면 그 법적으로 유효한 거죠.
0: 예?
1: 법무부 장관 취임하겠죠. 그런데 이 김승원 사랑과 전쟁 지금 방영되고 있는 게 시즌 1이라면 시즌 2가 나온다. 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득보다 실이 훨씬
0: 예.
1: 클 수 있다. 이렇게
0: 예,
1: 봅니다.
0: 예. 그 용해인 후보자의 기자회견 보셨어요?
1: 예, 다는 못 보고요. 예, 뭐 좀 일부 봤습니다.
0: 어떻게 보셨어요?
1: 아, 적반하장이죠, 뭐. 적반하장. 그리고 국민적 그 뭐 감정선을 더 심하게 뭐 건드려서 이제 뭐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 온 것 같아요.
2: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213-380-0777.
3: 보험은 많은데 나에게 꼭 맞는 보험은 무엇인지 고민되시나요? 메디케어부터 오바마케어, 자동차, 주택보험, 은퇴연금과 장례플랜까지 20년 경력의 명심보험이 꼼꼼한 1대1 맞춤 상담과 가입 후 지속적인 케어, 서류 작성과 번역, 공증까지 함께합니다. 가든그로브 한인회관, 부에나팍, 그리고 LA오피스, 보험을 넘어 여러분의 든든한 생활파트너 명심보험, 여러분의 건강과 재산, 명심하겠습니다. 714-595-4000번.
2: 세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천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에서 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4: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2: 라디오 서울 안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여러분 안녕하세요. 위크엔드 수다 로빈입니다. 레이벌데이로 월요일 하루 쉬었더니 일주일이 더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때아니게 비가 오길래 좀 시원해지려나 했는데 더덥지근하고 정말 많이 더우셨죠? 그래도 어느새 9월의 둘째 주입니다. 이러다가 올해도 그냥 휙 지나갈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마음속에 우편함을 하나씩 두고 있대요. 그 안에는 저마다의 사연이 들어있는 거죠. 누군가는 우편함 속의 이야기를 전부 꺼내서 보여주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우편함 밖으로 아무것도 새어나오지 못하게 꼭꼭 닫아놓는다고 합니다. 우편함을 열어 보여줄지 말지는 주인 마음인데 왜 그토록 그 안에 무엇이 담겨있는지 궁금한 걸까요? 지나친 관심은 오히려 독이 되어서 상대방은 우편함을 영영 안 열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저절로 그 마음속에 우편함이 열릴 수 있도록 기다려줄 줄 아는 기다림의 지혜와 그리고 공감이라는 공간을 만들어 가야죠. 위크엔드 수다 저와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마음속 우편함에 편안한 휴식과 평안함들만이 가득가득 채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9월의 둘째 주 토요일 아침 위크엔드 수다 이제 시작할게요. 여기는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위크엔드 수다 도움 주시는 분들 소개할게요. 모두를 위한 주치, 암을 잘 아는 주치, 안 메디칼.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 굿프렌드 보험. 안 깎아도 제일 싸다는 집 김스전기.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국산 다래와 제로 슈거의 만남 새로 다래.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그룹. 안메디칼, 유니굿프렌드 보험, 김스전기, 용자나라, 새로 다래, 그리고 LA 안과그룹. 감사합니다. 오늘 오프닝을 샹송으로 골라봤어요. 저희 위크엔드 수다 1호 팬님께서 요즘 샹송을 즐겨 들으신다고 해서 저도 골라봤는데요. 샹송의 매력이 정말 상당하죠. 절대적으로 가사를 다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프렌치가 말이 참 부드럽고 너무 예뻐요. 분위기도 너무 좋고요. 막 샤랑샤랑샤랑 두 팔 벌려서 춤을 추어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제가 지난주에요. 드디어 영화 오디세이를 봤습니다. 마당몰에 있는 리젠스에서 봐서 한글 자막이 있어서 더욱 재밌게 봤거든요. 만약에 한글 자막이 없었다면 영화 보기 좀 힘들었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저 초반에 좀 잤어요. 엄청 기대를 많이 하고 벼르고 벼르다가 본 영화인데 영화 시작하면서 갑자기 이제 확 깜깜해지고 극장 의자가 너무너무 푹신하니까 절로 잠이 오더라고요. 그러다가 포세이돈 아들 외눈 거인 폴리페모스 나올 때 완전히 깨서요. 와 진짜 그때부터 영화 끝날 때까지 너무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과 지혜, 전략, 정의로운 전쟁의 여신이자 오디세우스를 가장 적극적으로 돕는 신 아테네 그리고 신들의 왕 제우스. 이 그리스 신화 너무너무 재밌어요. 진짜. 주인공은 오디세우스입니다. 그리스의 작은 섬나라 이타카의 왕이자 지혜와 전략이 뛰어난 영웅이고요. 힘으로만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머리를 써서 위기를 빠져나가는 그런 인물입니다. 트로이 전쟁에서 유명한 트로이 목마 이야기에도 오디세우스의 지략이 등장을 하죠. 전쟁이 끝나고 아내와 아들이 있는 집이자 본인이 다스리던 나라로 돌아가려는데 무려 10년의 세월이 걸립니다. 오디세우스는 바다에서 괴물과 싸우고 폭풍을 견디고 있고 아내인 페넬로페는 고향에서 기다림이라는 또 다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떠나서 싸우고 누군가는 남아서 버티는 싸움 중이죠. 외눈박이 거인이자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아들인 폴리페모스의 동굴에 오디세우스와 부하들이 갇히게 되는데요. 이 거인은 아주 힘이 세지만 오디세우스는 힘으로 맞서기보다 꾀를 내서 탈출할 방법을 찾습니다. 이 장면이 오디세우스라는 인물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힘이 세다고 이기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조금 더 생각하는 사람이 위기를 빠져나갈 수도 있다. 폴리페모스가 아버지인 포세이돈에게 오디세우스 일행의 불행을 기원하는 기도를 하자 병사 하나가 저 괴물이 말을 할 줄 아는데 대화를 해볼 걸 그랬나? 하는 말에 오디세우스가 자네는 개미랑 이야기하나? 라는 대사도 재밌었습니다. 오디세우스의 여정에는 세이렌이라는 존재도 등장을 합니다. 세이렌은 아름다운 노래로 사람을 유혹하는 존재로 알려져 있어요. 노래를 듣는 사람은 그 목소리에 홀려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오디세우스가 그래서 병사들에게는 밀랍으로 만든 귀마기를 하라고 하고 본인은 그 노래를 듣는데 굉장히 괴로워하죠. 아마도 그 노래에는 아내인 폴리페모스의 목소리와 그리고 자신의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서 오디세우스는 굉장히 괴로워하게 됩니다. 영화에서 가장 크게 다가오는 건 바로 시간입니다. 10년이라는 시간, 그동안 오디세우스는 수많은 일을 겪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수없이, 정말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죠. 그런데 고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10년은 똑같이 흘러갑니다. 아들은 자라고 아내는 나이가 들고
고향의 모습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영화에서요, 인생은 얼마나 빨리 가느냐 보다 어디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가가 더 중요할 때가 있다라고 말해주는 것 같아요. 오디세우스는 전쟁에서 이긴 영웅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 아내와 아들을 다시 만나는 것,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 주인공 맷 데이먼이 오디세우스를 연기하고요. 진짜 이 왕비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앤 해서웨이가 왕비, 그리고 아들 역에는 스파이더맨으로 유명한 톰 홀랜드 등 화려한 배우들이 함께합니다. 바다와 폭풍, 신화 속의 존재들과의 만남 등 큰 스케일 오디세이 정말 재밌습니다. 트로이 전쟁을 끝낸 오디세우스가 고향 이타카로 돌아가기 위해서 10년 동안 바다를 떠도는 이야기 오디세이. 오늘은 영화 오디세이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누군가는 떠나고 누군가는 기다리고 누군가는 길을 잃고 또 누군가는 다시 돌아갈 길을 찾습니다. 우리 위크엔드 수다 애청자 여러분들, 마음 한편에도 돌아가고 싶은 어느 한 곳쯤이 있으신가요?

0: 시베레.
1: 와, 오늘 진짜 덥다. 뭐 좀 상큼한 거 없을까?
2: 그럴 줄 알고 내가 새로운 거 가져왔지. 짜잔.
1: 어? 이거 새로 아니야? 근데 색깔이 연두색이네?
2: 이게 바로 새로 바레야. 국산 다래 과즙이 들어가서 엄청 상큼해.
1: 고려가요 청산멸곡에 나오는 그 머루랑 다래?
2: 맞아. 제로슈거라 깔끔하고 도수도 12도라 딱 좋아.
1: 와, 진짜 새콤달콤한데? 끝맛이 진짜 가볍다.
2: 이름처럼 진짜 달달해야지.
1: 상큼함에 다래를 더하다. 제로슈거 소주의 새로운 매력. 새로 다래.
3: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4: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3: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 준비까지 한 번에.
4: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3: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4: 213-388-7979. 213-388-7979.
3: 유니굿 프렌드 보험.

AM 1650 라디오 서울 로빈의 위크엔드 수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생활 속 알쏭달쏭 이야기 했었잖아요. 치실이 먼저냐 양치질이 먼저냐 뭐를 피게 먼저냐 그런 얘기도 했었고 과일을 마켓에서 사가지고 와서 바로 씻고 넣느냐 먹을 때 씻느냐 뭐 그런 얘기도 했었고 너무 재밌어서 이번 주 하나 더 가지고 왔습니다. 알고 보면 더 헷갈릴 수 있는 생활 상식 2탄입니다. 알고 나서 더 헷갈리면 안 되는 건데요. 첫 번째요. 전자레인지 음식을 데울 때 뚜껑을 덮는다? 안 덮는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냉장고에서 데필 음식을 꺼내고 전자레인지에 넣습니다. 데필 때 꼭 덮개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랩을 좀 씌우는 편이기는 한데 이것도 그닥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전자레인지 덮개나 차라리 냅킨 같은 거 덮는 거 글쎄 그건 어떨까요? 아무 뚜껑이나 덮으면 안 되고요. 전자레인지에 사용할 수 있는 용기나 그런 덮개를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밀폐된 용기를 그대로 돌리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안에서 수증기가 생기면서 압력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겠죠? 뚜껑이 약간 우그러들기도 하던데 그거보다는 뚜껑 자체를 그냥 덮어서 데우는 것보다는 전자레인지 덮개로 덮고 음식을 데피는 것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커피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셔도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닝커피는 정말 절대적으로 포기할 수 없잖아요. 아침에 그 커피 내려오는 향이 잠도 깨워주고 아침을 향기롭게 시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너무 포기할 수 없는 향기입니다. 그래도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바로 커피를 드시는 것보다는 미지근한 물 한 잔 먼저 꼭 드세요. 잠자면서 메말라 있던 수분을 좀 채워주기도 하고요. 어쨌든 아침에 미지근한 물이 제일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요. 커피보다 물 한 잔 먼저 꼭 드시기에요. 그 다음에 약은 물 없이 삼켜도 된다?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알약 하나 정도야. 게다가 알약이 조금 작은 사이즈면은 그냥 꿀떡 삼켜도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정말 위험하다고 합니다. 약은 기본적으로 충분한 물과 함께 복용하시는 거 일반적인 거 아시죠? 무조건 약은 물과 함께 드셔야 하고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약을 커피랑 마시면 그건 왜 안 될까? 어차피 약을 물에 먹고 커피를 바로 마시면 커피랑 먹는 거나 물에 먹는 거나 뭐가 다르지?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거든요. 그래도 약사님이 시키는 대로 약은 꼭 물이랑 드시기.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 알아요. 저만 조금 삐딱선이에요. 냉장고 사이드 쪽에는 우유를 넣으면 안 된다? 저 이 얘기 진짜 처음 들었거든요. 냉장고 사이드 쪽에 우유는 넣지 말라고 합니다. 냉장고의 문 쪽은 냉장고의 안쪽보다 온도 변화가 큰 편이라서요. 우유처럼 비교적 신선도 관리가 중요한 식품은 냉장고 안쪽에 보관하는 게 더 적절하대요. 냉장고 문에는 자주 꺼내서 쓰는 소스나 뭐 음료수 그 정도 상대적으로 온도 변화에 덜 민감한 것들을 넣는 게 좋다는군요. 도마 하나로 고기와 채소를 다 사용해도 된다? 글쎄 이거 약간 딜레마인데요. 제일 좋기는 고기용, 야채용, 과일용 이렇게 각기 다른 도마 사용이 좋기는 한데 부득이하게 집에 도마가 하나밖에 없고 고기와 채소를 함께 사용해야 할 경우 그래도 비교적 채소를 먼저 도마에서 사용을 하고 한번 깨끗이 닦고 그 다음에 육류를 손질하는 게 좋겠죠. 특히 생고기나 생닭 등을 손질한 도마와 칼은 다른 음식과 교차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구분해서 사용을 하고 더욱 깨끗하게 세척하는 게 중요합니다. 빨래할 때 옷을 뒤집어서 빠는 게 좋을까요? 이것도 은근히 의견이 갈리는데요. 옷을 뒤집어서 빨래하는 분들 계시죠? 특히 청바지나 어두운 옷 뒤집어서 빨면은 세탁하면서 돌아갈 때 생기는 마찰이나 색 빠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고
프린트가 만약에 있는 옷도 프린트 부분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옷을 전부 뒤집어서 세탁을 한다기보다는 색이 진하거나 프린트가 있거나 약간 섬세한 옷들은 뒤집어서 세탁을 하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달걀을 냉장고에 보관할 때요. 뾰족한 쪽이 위일까요? 둥근 쪽이 위일까요? 냉장고에 달걀을 넣을 때 어느 쪽을 위로 보통 보관하세요? 뾰족한 쪽 아니면 둥근 쪽? 정답은 둥근 쪽이 위래요. 저 거꾸로 알고 있었어요. 저는 뾰족한 쪽이 위쪽인 줄 알았거든요. 달걀의 둥근 쪽에는 공기 주머니가 있는데요. 둥근 쪽을 위로 보관하면은 달걀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생활 속에 이렇게 작은 궁금증들이 참 많습니다.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이 갑자기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이런 게 잔재미죠. 잔재미. 생활의 잔재미. 위크엔드 수다 잔재미.

0: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1: 숫자 9를 겹쳤을 때 어떤 모양을 보십니까? 네, 사람 귀의 모양과 비슷하지 않나요? 한국에서는요, 1962년에 그래서 9월 9일을 귀의 날로 제정했고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꽤 오래됐습니다. 자, 귀 건강하면 무엇보다도 청각세포, 이게 한번 손상되거나 파괴되면 다시 재생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참 중요할 텐데요. 이어폰이나 헤드폰 착용이 일상화된 요즘 같은 때 우리 귀 건강을 위해서라도 소리 크기에 대해서 한 번쯤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음향기기 사용 기준은요, 보통 최대 음량의 60% 이하로 설정할 것을 권장하고 있고요. 한 5, 60분 사용 후에는 10분 이상은 귀에 휴식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꼭 뭔가를 들어야 잠이 든다는 그렇게 습관이 되신 분들은 몇 시간이고 귀에 이어폰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꼭 다른 방안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귀 건강과 관련되는 건 귀지입니다. 사실 귀지 제거하다가 다쳐서 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죠. 이 귀지는 세균 번식을 막는 일종의 천연 방어막입니다. 대부분 음식을 씹거나 말할 때 턱 운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밖으로 배출된다고 하니까요. 특히 면봉이나 귀이개 같은 걸로 억지로 파내는 거, 이것 역시 잘못된 습관입니다. 뭐가 나오지도 않는데 이렇게 해야 좀 시원한 것 같은 그 느낌 때문에 자꾸 하게 되니까요. 아, 그리고 특히 귀이개나 면봉 꼭 사용 금지, 귀에 물 들어갔을 때예요. 젖은 귀 속 피부는 매우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 아무리 부드러운 면봉이라 하더라도 자극을 주면 상처가 나기 쉽습니다. 그리고 외이도염으로 이어지는 게 흔하다고 합니다. 두 개가 있어서 더 안심이 될까요? 하지만 잘 들리던 게 어느 순간 안 들릴 수 있습니다. 돌발성 난청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이때는 골든타임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죠. 수일 내 빠르게 치료를 시작해야 청력을 회복할 확률을 그만큼 높이게 된다는 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9월 9일 오늘은요, 귀의 날입니다.
0: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행복한 주말, 유쾌한 수다, 로빈의 위크엔드 수다. 오늘 함께 할 책 내용은요, 프랑스 작가 가스통 루루의 대표작,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시는 바로 오페라의 유령입니다. 1910년에 발표된 이 작품은요, 오페라 극장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미스테리이자 사랑과 집착, 그리고 인간의 외로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이들 보셨을 것 같아요. 뮤지컬로도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이 이야기의 무대는 프랑스 파리의 오페라 극장입니다. 이곳에서는 오래전부터 이상한 소문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본 적이 없는 유령이 극장 안에 살고 있고, 극장 관계자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때로는 공연을 방해한다는 소문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실제로 이상한 사건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샹들리에가 떨어지고 극장 관계자들이 사라지고 무대 뒤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오페라의 유령이 나타난 거야. 하지만 이 유령의 이야기는 단순한 괴담이 아니었습니다. 극장에는 크리스틴 다이라는 젊은 무용수이자 가수가 있었습니다. 크리스틴은 어린 시절부터 음악을 사랑했고 아름다운 목소리를 지닌 인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녀는 자신에게 노래를 가르쳐주는 신비로운 존재를 만나게 됩니다. 크리스틴은 그 목소리를 음악의 천사라고 생각합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그녀의 노래를 이끌어주고 더 훌륭한 가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였죠. 하지만 그 목소리의 정체는 바로 오페라의 유령 에릭이었습니다. 에릭은 뛰어난 음악적 재능을 지녔지만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진 남자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한 그는 오랫동안 세상과 단절된 채 극장 지하에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크리스틴의 목소리를 사랑했고 그녀를 자신의 음악 세계 안으로 끌어들이고 싶어 했습니다. 크리스틴에게는 자신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그녀를 이해해주는 존재라고 믿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크리스틴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라울이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라울은 크리스틴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에게도 외로움이 있었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 너무나 잘못되었던 것이죠. 이야기가 절정에 이르는 순간 에릭은 크리스틴을 자신의 지하 공간으로 데려갑니다. 그곳은 어둡고 신비로운 세계입니다. 마치 현실과 꿈의 경계에 있는 듯한 그런 공간이죠. 에릭은 크리스틴에게 자신과 함께 살아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크리스틴은 그를 두려워하면서도 그의 외로움과 고통을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에릭은 크리스틴에게 선택을 맡깁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더라도 자유롭게 떠날 수 있도록 말이죠. 이 장면은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에 하나입니다. 에릭은 그동안 사랑을 소유하려고만 했죠. 크리스틴이 자신만을 바라보기를 원했고 자신의 곁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그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내 곁에 붙잡아두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결국 크리스틴은 라울과 함께 떠나게 되고 에릭은 다시 홀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를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죠. 이 작품이 우리에게 남기는 질문은 훨씬 깊습니다. 사람은 왜 사랑받고 싶어 하는가?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변하는가?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무엇인가? 에릭은 세상으로부터 외면받았고 자신의 얼굴 때문에 사랑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음악과 지하 세계 속에 숨어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싶은 마음은 있었습니다. 물론 에릭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을 가두거나 강요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의 외로움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이 이야기를 조금 다르게 바라보게 됩니다. 오페라의 유령은 화려한 오페라 극장과 어두운 지하 세계를 대비시키면서 인간의 겉모습과 내면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무대 위에서는 아름다운 목소리와 화려한 의상이 사람들의 박수를 받습니다. 하지만 무대 아래에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상처와 외로움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때로 아주 큰 사랑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큰 집착이 되기도 합니다. 오페라의 유령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작품이죠. 무서운 이야기 속에 아름다운 음악이 있고 미스터리 속에 슬픈 사랑이 있고 그 안에 인간의 외로움과 욕망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책의 줄거리를 중심으로 소개해드렸는데요. 사실 이 오페라의 유령은 뮤지컬로도 진짜 유명하죠. 특히 아름다운 음악과 화려한 무대 그리고 에릭과 크리스틴의 비극적인 사랑을 통해 전 세계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오페라 극장의 복잡한 구조와 지하세계의 신비로움 그리고 등장인물들의 심리까지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오페라의 유령. 오페라의 유령은 우리에게 혹시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닐까 싶어요.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 하지만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존중이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아무리 외롭고 상처받은 사람이라도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또 다른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 이번 주말에 누군가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해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내보도록 할게요. 위크엔드 북스토리 오페라의 유령이었습니다.

0: 행복한 주말, 유쾌한 수다, 로빈의 위크엔드 수다. 함께 나눠보는 명언 시간입니다. 오늘은 레바논 출신의 시인이자 철학자 칼릴 지브란의 명언 다섯 가지 만나보겠습니다. 칼릴 지브란의 명언 다섯 가지. 말은 아름답고 메시지는 날카롭다. 첫 번째는요. 만일 바람에게 비밀을 털어놓았다면 바람이 그것을 나무에게 털어놓는다고 원망해서는 안 된다. 비밀은 누군가에게 말하는 순간 그것은 당신만의 것이 아니다. 누설을 탓하기 전에 왜 입을 연 건지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야 한다. 만일 바람에게 비밀을 털어놓았다면 바람이 그것을 나무에게 털어놓는다고 원망해서는 안 된다. 너무 시적인 표현입니다. 바람에게 비밀을 말했는데 그 바람이 나무에게 또 말하고 나무가 새에게 말하고 그러다 보면 온 세상이 알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의 핵심은 비밀은 누군가에게 말하는 순간 더 이상 나만의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우리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만 알고 있어. 너한테만 하는 얘긴데 뭐 그런 말 그런 거 하지 말자는 거죠. 두 번째는요. 나는 수다쟁이로부터 침묵을, 편협한 이로부터 관용을, 불친절한 이로부터 친절을 배웠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스승들에게 고맙지 않다. 우리는 때로 가장 괴로운 사람에게서 가장 값진 것을 배운다. 혹여 당신이 누군가에게 그런 불편한 스승이 되고 있진 않은가?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이 나를 보면서 와, 진짜 저 사람처럼은 살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한다면 그건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오늘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질문입니다. 세 번째는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나 사랑에 속박되지는 말아라. 비록 하나의 음악을 울릴지라도 외로운 기타줄처럼 함께 서 있으라. 허나 너무 가까이 서 있지는 말라. 참나무, 사이프러스 나무는 서로의 그늘 속에선 자랄 수 없다. 사랑은 함께하되 자유로워야 한다. 진짜 사랑은 거리를 허용할 줄 안다. 사랑하니까 가까이 있고 싶고, 사랑하니까 모든 것을 알고 싶고, 사랑하니까 내 생각대로 해주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이 너무 가까워지면 어느 순간 상대방의 숨쉴 공간까지 빼앗게 될 수 있습니다. 지브라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외로운 기타줄처럼 함께 서 있으라고 말합니다. 기타줄은 여러 개가 함께 있어야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지만 각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하죠.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오히려 제대로 된 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부부도 그렇고요. 부모와 자식도 그렇고요. 친구도 그렇습니다. 함께 하는 것과 모든 것을 같게 만드는 것은 다릅니다. 네 번째는요. 낙관주의자는 장미에서 가시가 아닌 꽃을 보고, 비관주의자는 꽃이 아니라 가시만 쳐다본다. 무엇을 보느냐보다 무엇을 보려 하느냐가 중요하다. 삶의 풍경은 당신의 시선이 그려내는 그림이다. 내가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같은 하루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뜻 같습니다. 마지막은요. 굶주린 사람에게 배고픔의 고통을 참아야 한다는 충고를 대식가가 어찌 진지하게 얘기할 수 있겠는가. 이해 없는 충고는 상처가 된다. 공감 없는 말은 위선이 될 뿐이다. 이해 없는 충고는 상처가 된다. 공감이 없는 말은 위선이 될 뿐이다.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꼭 정답을 콕 집어서 알려주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냥 함께 공감해 주는 거,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오늘 칼릴 지브란의 다섯 가지 명언을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비밀을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불편한 사람에게도 배울 점을 찾아보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속박이 아닌 자유를 허락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조금 더 넓게, 깊게, 따뜻하게 하고, 누군가에게 충고하기 전에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 보는 것. 이 다섯 가지가 결국 우리에게 전하는 이야기는 하나인 것 같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조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따뜻해지자. 누군가의 말에, 행동에 조금이라도 마음이 상하셨다면요, 너무 오래 마음에 두지 마시고요. 오늘도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작은 위로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웃을 수 있는 힘이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위크엔드 수다도 그런 프로그램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1: H마트가 준비한 풍요로운 한가위, 풍요로운 혜택.
2: 한국의 대명절 추석을 맞아 H마트 고국통신에서 정성 가득한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1: 한우, 굴비, 한과, 제철 과일까지 마음을 전하는 최고의 선물.
2: 지금 매장에서 300불 이상 주문하시면 H마트 상품권 40불을 드립니다.
1: 또한 9월 10일부터 9월 20일까지 온라인 사전 예약 시 추가 할인 쿠폰까지.
2: 자세한 내용은 H마트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1: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3: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5: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4: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5: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4: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5: 213-388-7979, 213-388-7979.
4: 유니굿 프렌드 보험.

네, 오늘 이 시간도 위크엔드 수다 여러분들과 함께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벌써 또 한 시간이 지나갔네요. 오늘 소개한 책 오페라의 유령도 좋았고요. 영화 오디세이 이야기도 좋았고요. 칼릴 지브란의 명언 다섯 가지도 참 좋았고요. 오늘은 사람과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한 주였는데 다음 주에는 무더위가 조금은 수그러들 것도 같습니다. 위크엔드 수다 도움 주시는 분들 한 번 더 소개할게요. 모두를 위한 주치, 암을 잘 아는 주치, 안 메디칼.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 굿프렌드 보험. 안 깎아도 제일 싸다는 집 김수전기.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국산 다래와 제로 슈거의 만남 새로 다래.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그룹에서 위크엔드 수다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위크엔드 수다 저 로빈과 함께해 주신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한 주도 화이팅 하시고요. 남은 토요일 오후 또 일요일까지 모두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아침부터 쨍한 햇살이 한 주 시작하는 마음을 밝게 해드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난하게 지내셨죠? 안녕하세요. 매일 그대와 주혜량입니다. 홍콩 최고 부자면서 기부의 대가로 알려진 사람이 있습니다. 리커창인데요. 리커창은 부자가 되기 위한 사람들에게 팁을 아주 많이 전하고 있답니다. 그 가운데서 생소하면서도 호기심이 발동하는 팁이 하나 있는데요. 리커창 얘기를 따르자면 저녁 7시부터 10시 사이에 무엇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리커창은요, 사람하고 사람 사이 관계를 돈독하게 할 때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녁 시간, 누군가를 만나면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기 좋은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은 그러니까 자신을 돌아보고 뭔가를 채우기에 알맞은 시간이다 하는 뜻이 되는 듯합니다. 그래야 누군가를 만나도 이야기를 이어나갈 수가 있겠죠. 리커창이 말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자신을 채우기 좋은 시간입니다. 여기에 매일 그대화가 아주 조금이라도 일조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음악과 세상 이야기가 있는 공간 매일 그대화 시작합니다. 노라 존스, 리 찰스가 부릅니다.

0: I will.
1: Here we go again. Ray Charles, Nora Jones 함께 불렀습니다. 마음의 눈으로 등불을 켤 때입니다. 대화 속에서 일의 실마리를 찾으십시오. 머리와 가슴을 가볍게 두드리면 좋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스스로 많은 기회를 만듭니다. 내가 변해야 세상도 변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요, 여기저기에서 뽑은 오늘의 운세입니다. 저의 오늘의 운사죠. 처음 들을 때는 솔깃하고 곰곰이 생각하면은 좀 허망한 느낌이 들고 그렇습니다. 오늘의 운세 보고 나서 저와 같은 느낌 가지시죠. 그러고 보면 오늘의 운세에서 좋은 이야기를 해주든 나쁜 얘기를 해주든 상관없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 좋아가지고 뭔지 격려로 여기게 되고, 나쁜 얘기 들으면은요, 나쁜 일 생기지 않도록 좀 조심하고 분발하게 되고 그런 거 아닌가요? 듣기 좋은 말도 듣기 싫은 말도 다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귀가 큰 사람을 관상학에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저녁 이 시간쯤 되니까 정말로 마음의 눈으로 등불을 켜고 싶어진다 하는 생각입니다.

아동 노동 시간 제한, 주 40시간 노동 시간제, 고용보험, 최저임금, 그리고 노조 가입, 이런 것들의 목소리를 높인 여성이 있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프랜시스 퍼킨스입니다. 좀 생소한 이름일 수 있는데요. 프랜시스 퍼킨스는 미국 최초의 여성 장관입니다. 1933년 오늘은 미국 최초의 여성 장관이 탄생한 날입니다. 1930년대 미국은 여성이 장관이 된다는 것은 상상조차도 하지 못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프랜시스 퍼킨스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강요가 된 겁니다.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은 주변 반대에도 무릅쓰고 이 퍼킨스를 노동부 장관에 임명했고 무려 12년 동안이나 장관직을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아동노동시간, 주 40시간 노동, 고용보험, 최저임금 이런 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주 40시간, 고용보험, 최저임금 이런 법령은 우리들에게 아주 익숙한 단어들이잖아요. 이걸 만든 노동부 장관이 프랜시스 퍼킨스고 가능하게 만든 사람이 바로 여성이라는 점입니다. 일화 한 가지 소개하자면은요, 프랜시스 퍼킨스가 여자라는 점 때문에 말들이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끄러운 소리 듣지 않으려고 장관 앉는 자리가 아니고 장관 부인들이 앉는 자리에서 사물을 보고 강요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노동자들을 위해서 올린 성과는 아주 대단했고 그 성과는 지금껏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한국 가요계에 봅니다. 1990년 오늘 새롭게 가요 차트 1위를 차지한 곡 무려 5주 연속 1위에 머물렀습니다. 바로 이 곡이에요.

1990년 오늘 가요 차트 1위를 차지해갖고 무려 5주 연속 1위를 했던 노래였습니다. 변진섭의 희망사항 들으셨습니다. 매일 그대와 잠시 후 돌아옵니다.

캐빈의 토요일이 좋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언제나 즐거운 토요일 아침을 책임지고 있는 DJ 케빈 킴입니다. 벌써 9월 12일 토요일입니다. 아침 10시가 지나가고 있네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창밖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LA 햇살이 아직 따사롭습니다. 와, 방송을 시작한 게 벌써 1월달인 것 같은데 9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벌써 9월인데 날씨는 아직 여름입니다. 하지만 오늘은요, 미리 가보는 가을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그래도 좋은 건요, 아침 저녁으로 조금 선선해지고 하늘이 조금 높아지고 바람에서 살짝 다른 냄새가 느껴지기 시작하네요. 이러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이 찾아옵니다. 아, 가을이 오나 보다. 가을 하면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단풍, 낙엽, 커피, 독서, 여행, 아니면 우리가 기억했던 옛날 사람일 수도 있죠. 여름에는 그렇게 바쁘게 살다가 가을바람만 불면 갑자기 아, 그 사람 잘 살고 있을까라고 딴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부터 지금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 가을을 기다리는 음악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가을 하면 생각나는 발라드, 추억의 노래, 그리고 조금 신나는 노래까지 오늘 1시간 동안 마음속에 작은 가을을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 곡, 어떤 가을 노래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9월 12일 케빈의 토요일 조화 1부 첫 곡 이문세 가을이 오면 들려드렸습니다. 아 역시 이 노래를 들으니까요 가을이 실제 지금 우리 곁에 오지 않았지만 마음은 먼저 가을로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을이라는 계절은 참 이상한 것 같아요. 봄은 뭔가 시작하는 느낌이 들고요 여름은 뜨겁게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느낌이라면 가을은 잠깐 여유를 가지고 뒤를 돌아보게 만드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올해 나는 어떻게 살았지? 혹시 내가 놓친 건 뭐가 있나? 앞으로 그럼 연말까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는 생각들이 하나둘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는요 왠지 옛날 사진도 한번 찾아보게 되고 옛날 노래도 들어보게 되고 또 옛날 친구들에게 연락도 한번 해보고 싶어질 때가 있네요. 아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첩을 딱 열었다가 와 그때 내가 이렇게 젊었어? 라고 사진을 이렇게 확대해 볼 때가 있죠. 와 그때 내 피부가 저랬구나. 그때 내 머리카락이 저렇게 많았는데 라고 하며 현재 내 모습을 거울로 비춰볼 때가 있죠. 그러면서 시간이 많이 지나갔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나고요. 지금의 나도 나입니다. 조금 늙었으면 어때요? 대신 경험이 늘었고 사람 보는 눈도 더 좋아졌고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도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번 가을에는 나이 먹는 거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올해도 잘 보내고 있구나 라고 하시면서 스스로에게 응원을 한번 보내시면 어떨까요? 자, 두 번째 곡은 어떤 곡이 준비되어 있을지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김동률이 부릅니다. 가을은 새로운 출발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김동률님의 정말 멋진 노래 출발 들려드리겠습니다.

0: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2: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3: 213-383-3838 213-383-3838
4: LA 아리랑 LA 한인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타이거 JK, 윤미래, 진우션, 프롬20, 빅오션 등 최강의 라인업과 K선발 대회, LA K-POP 페스티벌, 실버 패션쇼, 그리고 다양한 경품 및 다채로운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가 풍성한 LA 한인축제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5: 제53회 LA 한인축제는 CD10, 패창가, 야마바 리조트앤카지노, LA케어, 젠코리안 바베큐, US뱅크, 기아자동차가 후원합니다.
6: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7: 야마바 리조트 카지노의 세맨 요리, 9월 매주 목요일마다 렉서스 GX550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멤버라면 9월 한 달간 게임을 즐기면서 파워풀한 럭셔리 SUV를 차지하는 행운을 잡아보세요. 멤버가 아니신가요? 오늘 무료로 가입하시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오직 야마바 리조트 카지노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좀 전에 들려드린 곡 김동률의 출발이었습니다. 아, 댓글을 보니까 여전히 와 우리 비비안님 또 TK4EVER님 출근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출근 잘했습니다. 우리 비비안님께서 주말 아침 최행복 처방전이네요 라고 해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TK4EVER님께서 너무 더웠지만 잘 살아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 덕분에 저도 잘 살아있습니다. 와, 왜 이렇게 더운 거죠? 이제는 캘리포니아가 와 거의 그 애리조나 같은 사막 기후를 느끼게 할 정도로 너무너무 더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진짜 더위 이겨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자, 다시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서 가을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커피 같아요. 여름에는 아이스 커피를 마시다가 가을만 되면 갑자기 뜨거운 커피가 생각이 납니다. 이유는 간단하다고들 말씀을 하시는데요. 손이 시려서가 아니고요. 바로 분위기 때문이죠. 컵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창밖에는 살랑살랑 바람이 불고 또 잔잔한 음악도 흐르고 그러면 괜히 아이스 커피보다는 그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따뜻한 커피가 내 인생에 딱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실은 좀 다르죠. 이렇게 우아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커피 마시면서 오늘 또 해야 될 일은 뭔지, 저녁에 누구와 약속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저녁은 뭘 먹어야 하는지 사실은 좀 괴리감이 있을 때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애청자분들은요. 가을에 어떤 커피를 좋아하십니까? 아메리카노신가요? 아니면 라떼신가요? 카푸치노신가요?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특별한 뭐 다른 커피가 있으신가요? 저는 커피를 마시는 것보다 커피를 마시는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를 딱 올려놓고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라고 말 한마디 나누면서 소소한 우리 그 살아온 얘기를 나누는 거죠. 그러면 이 가을에 좀 더 따뜻한 추억거리가 하나 더 생기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조용필이 부릅니다. 단발머리.

지금 들려드린 곡, 와, 추억의 노래인데요. 지금 들어도 그 EDM 소리가 아주 좋습니다. 우리 조용필님의 단발머리였습니다. 우리 오라니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역시 출석들을 잘 해주고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케빈의 토요일의 조화를 도와주시는 분들 잠깐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LA 코리아톤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감 안경 과망과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에 처리해드리는 VA 펀딩 브라이언즈 융자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명불허전 진한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투만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 삼계탕 한번 가본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학창 시절이 생각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예전에 교복 입고 학교 가던 시절도 있었고요. 은행잎이 이렇게 소복하게 떨어진 운동장을 바라볼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매점에서 먹었던 간식도 생각이 나고요. 그 다음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끝나고 막 놀러가던 그런 추억도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평범했던 하루가 나중에 그렇게 그리운 추억이 될 줄은 말이죠. 특히 저희처럼 미국에 오래 사신 분들은 한국의 추억이나 또 한국의 가을이 더 그리울 때가 있는 줄 압니다. 한국에 가면 이 시간쯤 되면 길가에 노랗게 물들어가고 있는 은행나무가 있고 산에는 단풍이 보이기 시작하고 아침에는 시원하지만 차가운 공기도 느껴지고 하지만 LA는 9월이지만 아직도 덥습니다. 그래서인지 더욱더 우리는 가을을 먼저 불러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자의 마음속에 가장 아름다웠던 가장 소중했던 가을 장면을 한번 꺼내보시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이승철이 부릅니다. 제목은 소녀시대.

지금 들려드린 곡 이승철의 소녀시대였습니다. 제가 늘 노래 끝날 때 가수 이름과 제목 말씀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여러분들 가끔은 이 노래를 알 것 같은데 제목은 잘 모르겠고, 이런 의미에서 제가 꼭 가수 이름과 제목을 알려드리니까 정말 내가 생각했던 좋은 노래가 나오면 이렇게 메모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소녀시대를 들었으니까요. 질문 하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애청자분들은 가을은 어떤 시대, 어떤 계절로 느껴지십니까? 1번 사랑의 계절이신가요? 2번 여행의 계절이신가요? 3번 독서의 계절이십니까? 아니면 4번 식욕의 계절이십니까? 아니면 5번 그냥 잠이 잘 오는 계절이신가요? 아, 저는 갑자기 4번, 5번이 엄청나게 공감이 됩니다. 아, 여름에는 더워서 진짜 식욕도 떨어지고요. 잠도 잘 안 오는데 이렇게 날씨가 선선해지면 갑자기 이불 속이 천국이 되죠. 아, 진짜 주말이나 일요일 같은 날 5분만 더 하다가 1시간씩 자도 포근한 마음속이 그냥 가시질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이 좀 일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께는 약간 이불 속이 그리운, 이불 속이 행복한 그런 날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 가을이 되면 식욕이 진짜 좋아지는 것 같아요. 날씨가 선선해서 그런지 뭐든 먹으면 맛이 있고요. 뭐든 그냥 입맛에 당길 때가 있습니다. 또 근데 문제가 있죠. 또 겨울이 되면 또 추워서 먹는 거야 하고 변명을 대기도 하죠. 결국은 1년 내내 잘 먹는 겁니다. 자, 오늘 토요일 아침 이렇게 우리 애청자분들과 가을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저도 조금 마음이 약간 멜랑콜리해지면서 약간 차분해지기도 하고 뭔가 모르는 다른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요, 계절이 바뀌는 것도 모르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하지만 문득 운전을 하다가 저녁에 찬바람을 느낄 때쯤이면 아, 가을이 오고 있네 하고 느끼게 됩니다. 이런 가을을 준비하는 9월, 조금 천천히 지나온 1월부터 8월까지를 한번 잘 뒤돌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창밖을 한번 다시 보시고요. 커피 한 잔 올려놓으시고 저와 함께 좋아하는 음악도 들으시고 또 이 시간이 끝나면 가족에게 안부도 한번 물어보시고, 이 정도만 하셔도요, 정말 내가 원하는 토요일 오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을 되면 생각나는 노래 하나 선곡해 보았습니다. 김광석이 부릅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0: 지금 들려드린 곡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었습니다. 저희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1: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2: We will fight for you.
1: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3: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 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4: 213-381-2424 213-381-2424
5: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6: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5: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순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6: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에 별미.
5: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6: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5: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7: 매주 토요일 10시부터 12시 잊지 마세요.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0: 자,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일부를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비비아님, 로라님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노래를 살짝 너무 좋아서 따라 불러봤습니다. 다 따라 부르면 너무 좀 티가 나가지고요. 조금 따라 불렀는데 아이고, 이 칭찬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애청자분들은 진짜 마음이 넓으신 것 같아요. 제가 막 뭘 틀리고 잘 못 불러도 다 잘했다고 얘기해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가을하면 여행을 빼놓을 수가 없죠. 9월, 10월 때가 되면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산으로 가도 좋고요. 바다로 가도 좋고요. 그냥 차를 타고 어디론지 가보고 싶을 때도 좋은 것 같습니다. 특별한 목적지가 없이요. 차 안에서 좋아하는 노래와 맛있는 간식을 먹으며 어디든지 가보는 거. 그게 바로 진정한 여행 아닐까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요. 하지만 절대 여행하시면서 또 운전하시면서 하지 마셔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운전하면서 사진을 찍는 겁니다. 경치 좋다 하면서 그냥 핸드폰을 팍 꺼내가지고 사진을 찍는 순간 진짜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요. 사진 찍는 건 같이 가시는 우리 여행을 같이 가주는 가족이나 뭐 지인이나 이런 분들께 부탁을 하시고 운전하시는 분은 그냥 운전에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운전은 안전한 게 최선이니까요. 자, 그래서 이번 가을에는요. 어디 멀리 뭐 거창한 여행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까운 데라도 무작정 한두 시간이라도 한번 여행을 떠나보시는 것 어떨까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래서 진짜 이런 토요일, 일요일 아니면 내가 쉬고 자는 날 일상에서 빠져나와서 나만을 위한 또 힐링을 위한 그런 짤막한 여행을 한번 떠나보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떤 가을 노래가 준비되어 있을지 다음 곡 기대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우리의 옛날 오빠를 한번 소환해 보겠습니다. 신승훈이 부릅니다. 제목은 가을빛 추억.

지금 들려드린 곡 신승훈의 가을빛 추억이었습니다. 와, 제가 이 노래는 제가 방송하면서 처음 들려드리는 것 같은데 너무 좋아하시니까 다음에도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새롭게 박지혜님께서 들어와 계시는데 한국에 계시나 봐요. 지금 새벽 2시, 아마 지금 3시로 넘어가고 있는데 새벽에 일을 하고 계시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방송에 들어와 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로라님, 아우, 지금 오빵 보내주셨는데 빵이 다섯 개가 오빵인가요? 아, 제가 한번 농담을 해봤습니다. 아, 우리 비비아님, 로라님, 아, 우리 지혜님, 아, 너무너무 이 채팅이 아주아주 새롭고 이렇게 힘을 주시는 메시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가을은요, 사랑 이야기와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름과는 좀 다른데 가을하고는 사랑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계절은 사람을 좀 감성적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특히 오래된 사랑과 사람은요, 가을이 되면 더 생각이 많이 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좋아했던 노래, 함께 갔던 장소, 처음 만났던 카페, 뭐 그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참 여러 가지 그 기억들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추억은 추억으로 볼 때가 아름다울 때가 있죠. 내가 정말 그 사람이 그리운 걸까? 아니면 그때 내가 그리운 걸까? 아마 많은 경우 우리가 그리워하는 것은요, 그때 그 사람이 아니라 그때 젊었던 나, 그때 설렘, 아니면 그때 순수함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을 되면 떠오르는 노래가 또 하나 있어서 선곡해 보았습니다. 이문세가 부릅니다. 시를 위한 시.

0: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1: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0: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1: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0: 의류 빅세일 최대 70% 오프.
1: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0: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1: 올림픽 골프니까.
0: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2: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3: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2: 네.
3: 수영도?
2: 그럼요.
3: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2: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3: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4: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5: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4: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5: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4: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와, 댓글에 우리 비비아님께서 우리 지혜님께 꼭 들어오시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 지혜님께서 한국은 날씨가 제법 쌀쌀합니다. 또 처음 왔는데 격한 환영 감사합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우리 비비아님께서 저보다 더이 댓글에서는 멋진 DJ 같으십니다. 우리 애청자분들한테 이렇게 아주 따뜻한 댓글의 메시지 다 달아주시고 또 이렇게 그 음악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좋다고 말씀해 주셔서 우리 비비아님, 로라님, 우리 지혜님, 또좀 전에 들어왔던 우리 TK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살다 보면 인생에도 계절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에게나 봄도 있고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고 겨울도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무조건 앞으로만 달려가야 했었죠. 성공해야 했고 돈도 벌어야 했고 집도 사야 했고 아이들도 키워야 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 내 인생도

0: 가을 막바지에 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가을이 꼭 이렇게 인생의 막바지나 인생의 어느 선을 넘는 그런 계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을은요, 오히려 열매를 맺는 계절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젊었을 때 흘렸던 땀, 가족을 위해 노력했던 시간, 힘든 시간을 견뎌낸 경험들이 드디어 조금씩 열매를 맺어 돌아오는 시기가 바로 이 가을이지 않을까 싶어요. 바로 인생에서 말이죠. 그래서 저와 비슷한 이런 가을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애청자분들, 절대로 늦지 않았으니까요.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일을 시작해도 되고요.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셔도 되고 새로운 꿈을 꾸셔도 됩니다. 인생에는 정해진 계절이 없으니까 말이죠.
1: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래소리 들려오면
0: 또 하나의 가을 노래 소환해 보겠습니다. 양인이 부릅니다. 가을 아침.

0: 지금 들려드린 곡 양희은의 가을 아침이었습니다. 9월의 두 번째 토요일 오늘 하루도 따뜻하게 보내시고요. 우리 애청자분들 인생에도 아름다운 가을이 오래 머물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음악과 따뜻한 이야기로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LA 시간 10시 54분 31초를 지나고 있는데요. 2부에서는 특별한 게스트 우리 크리스티님과 함께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채널 고정 부탁드리면서 잠시 뒤 저는 2부에 먼저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TK4레버님께서 신청하신 노래는 2부 첫 곡으로 들려드릴게요.
1: 그땐 아주 오랜 옛날이었지.
0: 케빈의 토요일조화 1부 마지막 곡입니다. 이적이 부릅니다. 그땐 미처 알지 못했지.

0: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1: 아침은 통 크게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통 큰 설렁탕 표고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10불 96 플러스 택스
2: 오 진짜 통 크네요
1: 통 큰 설렁탕 한 번 더 통 크게 화요일은 투고 스페셜 두 배 큰 곱빼기 사이즈 목요일은 갈비탕이나 도가니탕을 투고하시면 표고우거지 해장국 1 플러스 1에 드립니다
2: 단체 주문도 되나요?
1: 당연하죠 교회, 직장, 각종 모임 단체 주문 대환영입니다 2717 웨스트 올림픽 108호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 213-277-1339 송영 통 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3: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4: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5: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토요일 특별한 만남 힐링이 있는 라디오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2부로 돌아왔습니다. 어느새 뜨거웠던 여름도 조금씩 지나가고 아침 공기에서 가을 냄새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가을이 되면 왠지 지난 시간을 한번 돌아보게 되죠. 올해도 벌써 이렇게 됐네. 나는 그동안 뭘 했지? 라고요. 오늘은 우리 애청자분들과 조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요즘 이런 적 있으십니까?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내가 왜 냉장고를 열었지? 셀폰을 들었는데 내가 누구한테 전화하려고 했더라? 차를 세워놓고 돌아왔는데 내 차는 어디 있었지? 라고요. 그리고 가장 흔한 건요. 아,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전주만 들어도 노래 제목이 딱 나오는데 좀 전에 만났던 사람 이름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바로 이런 건망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면서 웃으면서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자, 그럼 우리 1부에서 예고해 드린 대로 2부에서 특별한 게스트 우리 크리스티님과 함께 건망증에 대한 주제로 여러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오늘은 정말 여러 우픈 에피소드들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TK4M님께서 신청하신 노래 이무진의 가을 타나봐 들려드리고 저는 잠시 후에 게스트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무진이 부릅니다. 가을 타나봐.

0: 변호사를 이재인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2: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3: 213-383-3838 213-383-3838
4: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샘앤 요리 9월 매주 목요일마다 렉서스 GX550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멤버라면 9월 한 달간 게임을 즐기면서 파워풀한 럭셔리 SUV를 차지하는 행운을 잡아보세요. 멤버가 아니신가요? 오늘 무료로 가입하시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오직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5: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6: We will fight for you.
5: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0: 케빈의 토요 초대석. 자,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너무너무 재미있는 시간을 만들어주시는 우리 크리스티님 나와주셨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해주세요.
1: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은 너무 더웠는데 예,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0: 네네. 어떻게 더위를 잘 이겨내셨습니까?
1: 저는 주로 인도에 있기 때문에 예, 별 걱정은 없는데 네네. 그래도 이제 띄엄띄엄 이제 볼일 보러 나가거나 이러면 너무 숨이 막힐 정도로 너무 힘들었어요.
0: 네. 오늘 주제가 건망증이잖아요.
1: 네네.
0: 우리 사전에 우리 전화를 했는데. 네네. 건망증에 자신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1: 자신 없습니다.
0: 자, 오늘 건망증 특집입니다. 특집.
1: 네.
0: 자, 우리 혹시 이런 경험 있잖아요. 내가 방금 전까지 뭘 하려고 했는데 기억이 네. 안 나요.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요. 그래서.
1: 네네.
0: 근데 또 원래 자리에 가서는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이럴 때가 있습니다.
1: 네, 잠깐만요. 그동안의 건망증이 아니라 이게 여행인 것 같은데 목적지를 잃어버린 여행으로 이제 한번 가보실까요?
0: 그러니까 이게 여행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딘지 여행도 헷갈릴 때가 있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0: 좋습니다. 오늘 한번 그래서 건망증에 대해서 한번 열심히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요.
1: 네네.
0: 자, 우리 냉장고를 딱 열었어요. 그지? 좀 전에도 얘기했었는데.
1: 네네.
0: 근데 진짜 내가 왜 열었지 하고 생각날 때 있으십니까?
1: 네, 그러니까요. 저도 냉장고 앞에서 다시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는데 내가 왜 냉장고를 열었지? 예, 네, 그럴 때가 진짜, 있습니다.
0: 사실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나이가 들면서 한 번쯤은 경험하는 건망증.
1: 네.
0: 야, 오늘만큼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1: 네.
0: 나만 그런 게 아닙니다.
1: 네,
0: 모든
1: 맞습니다.
0: 사람들이 이런 건망증을 갖고 있으시니까 우리 웃으면서 네네.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네, 좋습니다.
0: 자, 먼저 이름이 생각 안 나는 순간이 있다고 하잖아요. 한번 얘기해 주시죠.
1: 네. 건망증 이야기를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사람 이름이 아닐까 싶어요.
0: 맞아요. 맞아요.
1: 네. 그래서 분명히 아는 사람인데 이름이 안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얼굴은 너무 잘 아는데 이름만 안 기억이 날 때.
0: 진짜 네. 미칠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0: 아니 진짜 이렇게 오랜만이라고 인사를 했어요.
1: 네네.
0: 아, 여기까지는 잘 넘어갈 수 있어요.
1: 네.
0: 근데 상대방 이름을 딱 불러야 되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근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1: 네. 그래서 결국 이름 대신 그 네네. 관계를 부릅니다. 언니, 형, 사장님, 선생님.
0: 근데 그쵸? 웃기는 게요. 언니 불렀는데 그 사람이 나보다 동생이야.
1: 맞아요.
0: 아니면 형 불렀는데
1: 네, 너무 당황스럽죠.
0: 그 사람 형 왜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와, 진짜 여긴 어디지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1: 네. 그러면 네.
0: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뭐냐면 기억을 서로 못 하니까 그쪽도 나를 모르는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0: 얼굴은 아는데 그래서 네네. 서로 존댈만만 하다가 네. 간 경우도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집에 와서 갑자기 생각날 때가 있죠. 아, 김모모 씨.
0: 아,
1: 네.
0: 혹시 맞습니다. 우리 크리스티님은 그런 경우 있으십니까?
1: 너무 많죠. 그러니까 얼굴은 기억이 나는데 네네네. 이름이 기억이 안 날 때 있고
0: 네네.
1: 또 이제 이름은 기억나고 상대방도 저를 인사를 하는데 어디서 뵀지?
0: 아니 제가 이제 부동산을 하고 있고 네. 제가 또 유튜브도 좀 한 6년 넘게 하고 있잖아요.
1: 네네.
0: 그러다 보니까
1: 네.
0: 저희 동네나 이제 가끔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1: 네네.
0: 근데 안녕하세요 케빈 씨 딱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1: 네.
0: 이분이
1: 네네.
0: 예전에 나를 알고 계신 분인지
1: 네네.
0: 아니면 유튜브에서 보신 분인지
1: 네.
0: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1: 네네.
0: 이렇게 머뭇거릴 때가 있으면 우리 10년 전에 만났잖아요. 우리 얘기하시면 유튜브 손님이 아니라
1: 네.
0: 그냥 예전에 제가 알고 있었던 지인이었던 거예요.
1: 근데 케빈 씨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인가 본데요.
0: 와, 근데 와. 이렇게 딱 저를 기억해 주니까 너무 감사한데
1: 그쵸,
0: 한편으로는
1: 감사하죠.
0: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1: 네네.
0: 진짜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아,
1: 네네.
0: 근데 잠시 뒤에 진짜 그분이었지라고 생각이 딱 나요.
1: 네, 맞아요.
0: 다시 가서 인사할 수도 없고. 진짜.
1: 그렇죠.
0: 자, 좋습니다. 두 번째 유형입니다. 스마트폰을 찾는 사람. 어떻게 네네. 하나요?
1: 네. 그러니까 요즘 이제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전화
0: 이제 그러니까 제가 먼저 네. 말씀하세요.
1: 네. 요즘 건망증으로 이렇게 새로운 유행이 있는데요.
0: 네네.
1: 휴대폰을 찾는 건망증인데
0: 네네.
1: 이제 내가 전화 어디 갔지?
0: 맞아요. 맞아요.
1: 네, 집안을 다 뒤져요. 소파 네네. 밑에, 식탁 위에, 차 안에까지 다 뒤지게 되죠.
0: 네네.
1: 네.
0: 그러다가 결국은 다른 전화기로 이제 본인 셀폰에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죠.
1: 네, 맞습니다. 저는 야. 저희 아이들한테 엄마 네네. 전화 한번 좀 찾아봐줘.
0: 근데 그 전화 어디 있냐 그러면?
1: 그건 가끔 이제 제 뒷팟켓 주머니에
0: 주머니 있거나
1: 있을 때도 있고.
0: 아니면 이렇게 소파 밑에 막 구겨져 있거나.
1: 네, 그렇죠.
0: 근데 혹시 진짜 우리 크리스티님은 제가 보기에 굉장히 스마트해 보이셔가지고.
1: 감사합니다.
0: 잘 뭐 안 잃어버릴 것 같으신데.
1: 네네.
0: 진짜 셀폰을 잃어버려서 못 찾은 적이 있으신가요?
1: 아니요, 셀폰은 잃어버린 적은 없고요.
0: 네네.
1: 주로 예.
0: 뭘 잃어버리시나요?
1: 주로 이제 식당 같은 데 갈 때 자켓. 네네.
0: 자켓.
1: 예, 의자 뒤에 놔두고 올 때.
0: 와, 그 비싼 것도 잃을 텐데.
1: 그렇죠. 예, 그래서.
0: 어떤 분은 백도 두고 나오신대요.
1: 저도 최근에 백을 하나 잊어버렸는데
0: 진짜?
1: 네. 어디에다가 둔지를 진짜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대청소를 하면서 한번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0: 아니, 제 아는 분이
1: 네.
0: 지인 집에 갔습니다.
1: 네네.
0: 가서 이제 한참 재밌게 놀았어요.
1: 네.
0: 놀았는데 집에 왔는데 본인 셀폰이 없는 거예요. 전화해도 못 찾겠어.
1: 네네.
0: 결국은 전화를 한참 했는데
1: 네?
0: 이게 또 무음으로 해놔가지고 한참 진동이나 뭐가 울리다가
1: 네네.
0: 그 집에 가 있더래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안 갖고 왔어.
1: 어떡해요.
0: 근데 그 집에서 연락이 왔어.
1: 네네.
0: 왜 네 전화기는 안 가져가고
1: 네.
0: 자기 집에 리모컨을 가져갔냐고.
1: 오 마이 갓.
0: 그러니까 이분이
1: 너무 재밌으시네요.
0: 이분이 네. 전화기를 가지고 왔는데 그 집에 있는 리모컨이 자기 전화기인 줄 알고 챙겨가지고
1: 어머.
0: 너 갖고 왔는데 백 속에 리모컨이 있더래요.
1: 순간적으로.
0: 이분들은 집에서 TV를 못 보고 있을까?
1: 너무 재밌는 에피소드인데요.
0: 전화기 있고. 와. 그래서 챙기긴 챙겼는데
1: 네네.
0: 이건 건망증인지
1: 아유.
0: 치매인지 아무튼
1: 그쵸.
0: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시 만나러 가서
1: 네. 다시 좋은 시간을 보내셨네요.
0: 더 좋은 시간을 보내고 오셨대요.
1: 네. 재밌네요.
0: 완전 그런 네네. 대박. 저는 또 이런 네. 적이 한번 있어요.
1: 네네.
0: 셀폰을 가지고 식당에 들어갔어요.
1: 네네.
0: 근데 그날 이제 그 이 LA 다저스하고
1: 네.
0: 작년인 것 같아요.
1: 네네.
0: 월드 시리즈 마지막 날
1: 네.
0: 최종 파이널 경기를 하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열심히 경기를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는데 갑자기 내 전화기가 어디 갔지? 근데 전화기가 없는 거예요.
1: 네네.
0: 식당에서.
1: 네.
0: 그래서 일단은 제 차로 갔죠.
1: 네네.
0: 차에도 없어요.
1: 네.
0: 큰일 났어.
1: 네네.
0: 와, 이거 전화기 이거 잃어버리면 정말 큰일 나는 건데.
1: 네.
0: 결국은 한참을 찾다가
1: 네네.
0: 어떻게 했겠습니까? 전화를 걸어보라고 했죠.
1: 네.
0: 근데 전화가 걸리는데 그 TV를 시청하고 있는 게 제 셀폰이었거든요.
1: 녹음을 하고 계셨어요.
0: 제 전화기로 그 야구를 보면서 그걸 테이블에 올려놨는데
1: 네네네.
0: 제가 그 전화기는 새까맣게 잃어버리고 내 전화기를 찾은 거예요.
1: 네, 그런 예 그런 와, 경험이 많죠. 많은
0: 진짜
1: 분들이
0: 심각한 건망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1: 네.
0: 와, 진짜 스마트폰 와. 진짜 이런 거 정말 완전 대박인 것 같고요.
1: 네네네.
0: 혹시 냉장고 안에 내가 못 보던 물건을 본 적이 있다.
1: 못 보던 거요.
0: 이게 냉장고에 있을 물건이 아니에요.
1: 네네.
0: 뭐가 아직은요?
1: 네, 아직까지는 그런 경험은 없는데요. 예, 이제 주위에 있는 분들이 리모 컨트롤을 냉장고에 넣어놓다고.
0: 맞아.
1: 예.
0: 제 아시는 분은 차키를 그렇게 넣는데요. 냉동실에 그것도.
1: 왜요?
0: 몰라요.
1: 오 마이 갓.
0: 그러니까 술이 취하면 나도 모르게 냉동실에 넣어놨는데. 냉동실에 넣어놓고 한 그 다음 일이 아마 일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차를 쓸 일이 없으니까 차를 안 찾았대요.
1: 네네.
0: 근데 월요일 날 출근하려고 보니까 키가 없는 거예요.
1: 네네.
0: 집안을 다 뒤진 거죠.
1: 그렇죠.
0: 그래서 키를 결국은
1: 네.
0: 냉동실에 찾았습니다.
1: 다행이네요, 그래도.
0: 다 얼어가지고 이게
1: 다 얼어갖고 어머
0: 안 눌려.
1: 안 들려요. 어떻게?
0: 드라이기로 말려가지고 결국은 열고 나가셨다고 하는 게 생각이 나요.
1: 신기한 스토리지만.
0: 그러니까요.
1: 와.
0: 자, 또 하나 진짜 우리. 집안에서 딱 방으로 들어갔어요.
1: 네네.
0: 분명히 내가 여기에 뭘 찾으러 온 것 같아.
1: 네.
0: 혹시 그런 경험 있어요?
1: 저 너무 많아요. 예, 방에서
0: 네네.
1: 예, 부엌으로 갔는데 순간 기억이 안 나는 거.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그래서 다시 방으로 가요. 그러면 또 기억이 나더라고요.
0: 어느 방으로? 그러니까 나왔다 다시 들어가요?
1: 네.
0: 그럼 기억이 나요?
1: 네, 나요.
0: 그럼 뭐가 필요했던 거예요?
1: 물 한 잔 마시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되게 신기했어요. 근데 다시 방으로 진짜? 가니까 기억이 나네요.
0: 와.
1: 예, 그런 예, 경험 몇 번 있었어요.
0: 어떤 분은요. 화장실을 갔는데 내가 화장실에 왜 왔는지 모르겠대요.
1: 네네네.
0: 다시 왔대요. 근데 그때서 보니까 아 내가 볼일을 보러 가려고 했는데 화장실에 가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났다고.
1: 급한 게 아니셨나 보네요.
0: 아, 급하지 않았나 봐요. 근데 이제 아 습관적으로 내가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봐야 되는데 네네. 가니까 내가 화장실에 왜 왔지?
1: 네네,
0: 이런
1: 맞습니다.
0: 분도 있다고 합니다. 와, 대단하잖아요.
1: 네. 자, 재밌네요.
0: 앞으로 재미있는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1: 그렇죠.
0: 우리 조금 있다가 네네. 우리 댓글도 좀 얘기 나누면서
1: 네.
0: 우리 한국에서 우리 지혜님께서 들어와 계시는데
1: 네.
0: 신청곡을 하나 저한테 부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1: 아, 네네네.
0: 제가 노래 한 곡 들려드리고 또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자, 어떤 노래일지 한번 들어보실까요?
1: 네.
0: 우리 한국에서 박지혜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성시경의 내게 오는 길.

0: 총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1: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0: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송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1: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침냉면. 별미 중의 별미.
0: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1: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0: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2: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3: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2: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3: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2: 의류 빅세일 최대 70% 오프.
3: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2: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3: 올림픽 골프니까.
2: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4: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5: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4: 네.
5: 수영도?
4: 그럼요.
5: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4: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5: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6: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7: 카페보넨?
6: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영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7: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6: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7: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6: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보넨에서 만나요.
8: 매주 토요일 10시부터 12시 잊지 마세요.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9: 자, 좀 전에 들려드린 곡은요, 우리 박지혜님께서 우리 처음으로 우리 라디오 서울 재방송에 들어오셨는데 성시경님의 열혈 팬이신가 봐요. 내게 오는 길 신청해 주셨는데 잘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지금 건망증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댓글에 네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10: 아, 그런가?
9: 아, 건망증 오늘 주제가 좋은 것 같아요.
10: 어, 네, 우리 좋은데요.
9: 지혜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10: 네네.
9: 본인 전화기로 전화를 걸면서 네. 지인한테 내 전화기가 어디 있냐고 물어봤대요.
10: 네.
9: 와, 통화하면서 와, 와, 이건 제가 보기에는 10점 만점에 20점 드릴 수 있을
10: 네,
9: 것 같아요.
10: 네, 맞습니다.
9: 와, 그리고 우리 로라님께서는 건망증이 없으시대요.
10: 어, 네. 없으시대요?
9: 네네. 건망증의 기억력이 건망증에 대한 기억력이 없어서
10: 네네
9: 굉장히 네네. 쿨하게 사시는 거죠.
10: 네, 맞습니다.
9: 건망증이 없는 이유가 그 건망증에 대한 기억력이 없대요.
10: 어, 그래요? 네, 그렇죠.
9: 그러니까 그냥
10: 맞습니다.
9: 잊고 사시는 게 편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10: 네, 맞습니다. 와. 자고 일어나면 저도 잘 잊어버려서.
9: 야, 근데 이 건망증은 나이하고 아닌 네, 것 같아요. 뭐 네, 나이가 많다고 건망증이 있고 나이가 그쵸. 어리다고 없고 아닌 것 같습니다.
10: 네.
9: 그렇죠?
10: 바쁘게 사실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9: 와,
10: 네.
9: 그러니까요. 자, 마트에서 벌어지는 건망증 한번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10: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장을 보러 갈 때 네. 건망증이 나타나는데요.
9: 그렇죠.
10: 이제 집에서 생각을 하고 나가잖아요.
9: 맞아요, 맞아요.
10: 예,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우유하고 계란만 사야지.
9: 네네.
10: 그래서 이제 마트를 가요.
9: 네네.
10: 근데 이제 컬트 하나를 끌고 들어가요.
9: 네네.
10: 작은 걸 사면서도.
9: 네네.
10: 그리고 이것저것을 막 담게 돼요.
9: 네네.
10: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네. 네. 딱 그 두 가지 세 가지 사러 갔다가 과일도 사고
9: 그러니까.
10: 야채도 사고 예 그렇게 되죠?
9: 혹시 그런데 네. 정작 우유하고 계란을 빼놓고 사신 적 있으세요?
10: 네, 맞습니다.
9: 이게 벌써
10: 중요한 걸 사러 갔다가
9: 벌써 내가 꼭 우리 아이들이나
10: 네네네.
9: 뭐 우유는 꼭 집에 필요한 거잖아요.
10: 맞습니다.
9: 우유 계란은 진짜
10: 꼭 필요한
9: 늘
10: 거죠.
9: 늘 집에 있어야 되는 건데 딱 들어가면서 네네. 벌써
10: 네.
9: 이게 과일이나 채소에 네. 그냥 눈이 꽂혀가지고
10: 맞아요.
9: 그리고 뭐 할인하는 상품들이 막 눈에 보이니까
10: 네, 맞습니다.
9: 이거부터 담다 보면
10: 네.
9: 아, 없어지는 네. 거죠.
10: 네네네.
9: 와, 진짜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10: 네.
9: 그 우유하고 계란을
10: 네.
9: 이제 못 사 왔으니까 남편한테 부탁을 하죠.
10: 네, 맞습니다.
9: 들어올 때 남편한테 야, 우유하고 계란은 꼭 사 와. 내가 못 사 왔으니까. 근데
10: 네.
9: 남편이 걱정하지 마라고 얘기를 했어요.
10: 네네.
9: 근데 집에 와 보니
10: 네.
9: 우유하고 계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10: 없죠. 당연히.
9: 뭐가 있을까요? 그 안에.
10: 다른 거 주로 맥주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9: 뭐 맥주나 술안주 같은 게 들어있는 거죠.
10: 맞아요. 맞아요.
9: 남편이 들어가면서부터 오늘 저녁에 뭐 아 맥주 한잔 해야지 생각을 하고
10: 네네.
9: 와이프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도 새까맣게 까먹고
10: 네. 맞습니다.
9: 결국은 아이들은 네. 우유 계란을 못 먹고 그날 잤다는
10: 못 먹고,
9: 얘기.
10: 네.
9: 아, 그래서
10: 네, 그런 일이 많죠.
9: 요즘에는요, 진짜 네네. 메모를 꼭 하셔야 돼.
10: 네, 맞습니다.
9: 그리고 또 하나 절약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메모를 안 하면 꼭 쓸데없는 걸 살 때가 있잖아요.
10: 네, 그러니까 맞아요.
9: 이 뭐 장을 볼 때나 특히 코스트코 같은 갈 때.
10: 맞아요. 저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9: 맞아요. 그러니까 네. 코스트코 진짜. 가면 진짜 100불만 사야지 했다가
10: 그렇죠.
9: 한 200불, 300불 그냥 300불. 넘어가잖아요.
10: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스트코를 될 수 있으면 안 가요.
9: 저는 희한하게 내가 정말 사지 말아야 될 아이템을 가끔 살 때가 있어요.
10: 네네.
9: 나 이거 왜 샀지?
10: 네네.
9: 심지어 막 USB 메모리 카드를 사요.
10: 아 진짜요?
9: 안 쓰는. 그냥 거기서 싸다고 써 있으니까 사고 와가지고
10: 네, 맞습니다.
9: 그냥 놔두는 경우도 있고요.
10: 네네.
9: 그러니까 왜 하는지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네. 모르겠어요.
10: 네. 그렇죠.
9: 진짜 우리 비비아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메모하는 습관 진짜
10: 맞습니다.
9: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10: 네네.
9: 그다음에 건망증의 대명사.
10: 네.
9: 자동차 키.
10: 아, 그렇죠.
9: 그다음에?
10: 네.
9: 안경.
10: 안경. 오 마이 갓.
9: 와, 특히 선글라스.
10: 맞아요.
9: 선글라스는
10: 어마어마하죠.
9: 진짜 내가 보기에는 10개 사면 9개는 없어지는 것 같아요.
10: 정말요.
9: 그죠?
10: 네.
9: 자, 자동차 키.
10: 네.
9: 어디에 있냐 도대체.
10: 맞죠.
9: 제일 많이 어디에서 잃어버리시냐 보겠습니다.
10: 네, 네.
9: 주머니에도 없고요. 그죠?
10: 네.
9: 식탁에도 없고요.
10: 네.
9: 소파에도 없어요.
10: 네, 네.
9: 그래서 결국은 네. 어떻게 하죠?
10: 네, 그러다가 이제 자동차 앞까지 가게 되죠.
9: 네, 네.
10: 네.
9: 근데 대박인 건
10: 네, 네.
9: 차 문이 열려요.
10: 그럼 차 안에다가 두시고 오신 거죠?
9: 그러니까 네, 이렇게 대개는 남자분들이 요즘에 허리에 차키를 차고 다니는 경우가 많거든요.
10: 정말요?
9: 나이 드신 분들.
10: 아, 네, 네, 네.
9: 허리에 달려 있었던 거예요.
10: 어떻게?
9: 차에 가니까 요즘에 차에 가면 자동으로 반응을 하잖아요.
10: 네, 네.
9: 차 문이 열리는 거야.
10: 네.
9: 차가 놀래. 왜 열렸지?
10: 다행히 예 그래도 다행히
9: 진짜
10: 예,
9: 대박이지 진짜 대박이지 않습니까?
10: 네 맞습니다.
9: 그다음에 안경
10: 네 안경도 비슷하죠.
9: 네네.
10: 아 내가 안경을 어디다 놨지? 한참 찾습니다.
9: 네네.
10: 그리고 안경을 보고 있을 때 쓰고 있는 거예요. 쓰고 있거나
9: 쓰고 있어,
10: 머리
9: 맞아.
10: 위에 올려다 있,
9: 아,
10: 있거나
9: 머리 위에 있거나
10: 네
9: 아, 진짜 나는 이거는 진짜 이 대국민 건망증 같아요.
10: 네네.
9: 이 안경
10: 맞아요.
9: 그죠?
10: 네
9: 안경을 분명히 끼고 있어.
10: 네
9: 근데 안경을 찾아. 와 이거 왜 이러는 거죠?
10: 그렇죠. 그리고 또 주로 이제 식당에다가
9: 네.
10: 놔두고 올 때도 있고.
9: 그리고 여자분들
10: 저도 너무 많이 잊어버려서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렴한 걸로 사고.
9: 맞아. 그 여자분들 그리고 진짜 머리를 잘 끼고 다니시잖아요.
10: 네네네.
9: 근데 나는 이거 저러다 분명히 잃어버린다 내가 한 표를 주고 싶거든요.
10: 네네.
9: 나중에 보면 머리 없어요.
10: 네 맞아요. 떨어졌는 네 떨어졌는데 이제 그걸 못 느끼는 거죠.
9: 아니 얼마 네. 전에 이제 저희 같이 이제 회사 사람들하고 회식을 했는데
10: 네네.
9: 우리 이제 우리 같이 일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분명히 머리에 선글라스를 이렇게 끼고 있었어요. 머리에다가.
10: 네.
9: 근데 그 다음 날 단톡방에 올라온 거예요. 제 선글라스 보신 분 없냐고. 잃어버렸다 이거야. 그래서 혹시 뭐
10: 네.
9: 어디 식당에 놔두고 온 게 아닌가. 지금 막 파리가 날아다니는 거.
10: 네.
9: 저한테는 없거든요.
10: 아 그래요?
9: 파리가 미인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아, 어떡하지?
10: 처음 들어봤어요.
9: 네네네. 파리는 미인을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단톡방에 올렸어요.
10: 네네.
9: 올렸는데 그 중에 한 분이
10: 네네.
9: 머리에서 자꾸 이게 흘러내려가지고
10: 네.
9: 가방에 넣어줬대요.
10: 아 그러셨구나.
9: 그래서 가방을 살펴보니까
10: 네, 거기 있는
9: 가방
10: 거야?
9: 안에 있는 거예요.
10: 너무 다행이네요.
9: 만약에 근데 그분이 가방에 안 넣어줬으면 아마 네네. 필시
10: 잊어버리셨을 거죠.
9: 잊어버린 거예요.
10: 네. 다행이네요.
9: 꽤 비싼 선글라스였는데
10: 네네.
9: 잃어버릴 뻔했는데 다행히 찾아주셔가지고
10: 네.
9: 하여튼 그런 분도 있다라는 거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10: 네. 너무 좋네요.
9: 자 이 부부 사이에도 진짜 건망증이 많잖아요.
10: 네네네.
9: 어떤 건망증이 있을까요?
10: 아, 그렇죠. 이제 부부 사이에도
9: 네네.
10: 건망증은 아주 재미있는 이제 소재들이 있는데요.
9: 네네.
10: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9: 네네.
10: 여보, 오늘 집에 오면서 두부 하나 사오세요.
9: 네네.
10: 네. 그리고 이제
9: 남편이 멋있게 얘기하죠. 아, 걱정하지 마.
10: 네.
9: 사다 줄게. 근데 집에 왔는데 두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10: 당연히 없죠.
9: 뭐가 있을까요?
10: 아, 맥주가
9: 역시,
10: 있고.
9: 역시 술이 있고. 엉뚱한 뭐 안주가 있는 게 대부분이죠.
10: 네, 맞습니다. 와. 그래서 이제 그 순간 이제 부부 대화가 이제 끊기는 거예요.
9: 그러니까 이게 네. 사실 별거 아닌데 부부끼리 이혼 때문에 싸워요.
10: 맞아요.
9: 그래서 이혼하는 경우도 있어요.
10: 어, 정말요?
9: 이러다가 이제 너는 성격이 안 좋네, 뭐 나는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0: 그거 하나 기억 못해, 막 이러면서, 그렇죠?
9: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데 건망증은 이제 저희가 조금 뒤에 얘기를 하겠지만
10: 네네.
9: 사실 누구나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10: 네, 맞습니다.
9: 이거는 본인이 꼼꼼하게 챙기고 뭐 저희가 다음에 알려드리는 내용을 잘 숙지하시면
10: 네네.
9: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10: 네네, 맞습니다.
9: 자, 그러면 건망증과 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알려주세요.
10: 아, 네. 그러니까 이제
9: 자, 네. 건망증은 어떤 걸 기억해두면 좋을까요?
10: 네. 건망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뭐 물건을 이제 어디다 둔 거를
9: 네 잃어버리거나
10: 네 잃어버리거나 이제 혹시나 이제 큰일 난 거 아닌가 네네. 하고 나 이제 너무 겁을 먹지 않습니까?
9: 네 그렇죠.
10: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기억력 문제가 일상생활에 크게 방해가 되거나
9: 네네.
10: 점점 심해지거나
9: 네네.
10: 이제 평소와 이렇게 확인이 다른 변화가 생긴다면
9: 네네. 네.
10: 주로 이제 전문가한테도 이제 찾아가는 그러니까 것도
9: 의사의 상담을 받아보는 거 좋다.
10: 네.
9: 근데 이게 건망증은 누구한테나 생길 수가 있대요.
10: 그건 맞죠. 스트레스.
9: 첫 번째 네. 피곤하시거나.
10: 네.
9: 두 번째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10: 네.
9: 세 번째 잠이 부족하거나.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일들이 몰려오거나.
10: 제가 그래요 요즘에.
9: 네. 그러면 아니 왜냐면 일이 많아지면
10: 네네.
9: 깜빡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기 네네. 때문에.
10: 네 맞습니다.
9: 근데 갑자기 일이 몰려오는 걸 일일이 언제 메모하고 있냐고요, 그죠?
10: 그렇죠.
9: 나의 머리나 나의 행동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특히
10: 네네네.
9: 운전 중에.
10: 그렇죠. 운전 중에.
9: 네, 운전 중에 네. 누구한테 연락을 받았어.
10: 네네.
9: 이거 꼭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하면
10: 네네.
9: 대담은 또리 잘하잖아요.
10: 네.
9: 네 도와드릴게요라고 얘기했는데
10: 네.
9: 까먹었어요.
10: 그렇죠.
9: 갑자기 순간 생각이 안 나요.
10: 네. 저도 가끔 이제 목적지에 가야 되는데
9: 네네.
10: 제 집을 가고 있더라고요.
9: 아...
10: 가는 방향이 비슷해서 내가 여기 왔지?
9: 아... 아니 그리고 저는 이제 손님께서 전화가 이제 오시면 상담 전화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10: 네.
9: 이제 그분이 전화 오시면 아 죄송한데 우리 사모님 사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라고 물어보시면
10: 네.
9: 뭐 예를 들어서 저는 비비안이에요라고 얘기를 하시면 아, 예, 알겠습니다, 사모님. 제가 이름 잘 기억해 놓을게요. 얘기하고 갑자기 누가 차가 확 지나가면서 제가 격 브레이크를 잡았어요.
10: 네네네.
9: 근데 그러면 그 비비안 이름이 새까맣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놀래가지고.
10: 네네. 그런 적 많이
9: 그러면
10: 있죠.
9: 그러면 분명히 그분이 진짜 1분 전에 저한테 성함을 알려주셨는데
10: 네네.
9: 기억이 정말 안 나요. 미치겠어요.
10: 맞아요. 그럴 때 있어요.
9: 진짜 이게 왜 이러는지. 아 이제 이럴 때가 있거든요.
10: 네네네.
9: 그래서 건망증을 좀 예방하는
10: 네네네.
9: 좀 어떠한 좀 습관이 한 몇 가지 있다고 얘기하니까 네.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10: 그러니까 이제 오늘 특별히 기억하기 쉽게 네네. 다섯 가지만 이제 네네. 가져왔는데요.
9: 네.
10: 첫째,
9: 네.
10: 잠을 잘 자기.
9: 네네.
10: 둘째는 규칙적으로 움직이기.
9: 아 좋네요.
10: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새로운 것을 배우기.
9: 네네.
10: 그리고 네 번째는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하기.
9: 네네.
10: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저희가 꼭 해야 할 거.
9: 네네.
10: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를 다 메모를 하기.
9: 다섯 번째가 제일 중요하네요.
10: 그렇죠.
9: 메모를 하면 다 까먹으니까.
10: 맞아요. 다 기억을 이제 못하니까 저희가 이제 메모하는 연습을 가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9: 자, 네. 여기 우리 로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메모하는 습관 안 좋아요. 가끔 잃어버리는 것도 정신건강에 좋아요. 아니, 틀린 말씀 아니십니다.
10: 네, 긍정적이시네요.
9: 그리고
10: 네.
9: 이 로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10: 네.
9: 건망증이 없으면 뇌가 피곤해서 안 좋대요.
10: 아, 그래요?
9: 어차피 더 꼼꼼하게 마켓 가서 사와도
10: 네.
9: 냉장고에서 썩으면 사먹는 게 더 편한데.
10: 네, 맞습니다.
9: 이거 틀린 말 아닙니다.
10: 네, 주로 야채들.
9: 아니,
10: 그죠?
9: 사다가 났어요?
10: 네네.
9: 메모 잘 했어요?
10: 네.
9: 냉장고에 있어요?
10: 네.
9: 그걸 까먹어요.
10: 그렇죠. 먹는 걸 까먹는
9: 냉장고에
10: 거죠.
9: 냉장고에 어디 들어가 있는데 사온 걸 까먹는 거야. 두부를 사다 놨어.
10: 네네.
9: 근데 이제 두부가 안에 들어가 있고 바깥에 다른 물건이 진열이 돼 있으면
10: 네네.
9: 두부가
10: 맞습니다.
9: 안 보일 거 아니에요.
10: 그렇죠.
9: 그 두부 썩는 거예요.
10: 네. 유통기간 또 금방 지나고. 그렇죠.
9: 그래서 이제 밖에다가 어떤 진짜 알뜰하게 진짜 장봐 오시는 우리 주부님들은 밖에다가 내가 뭐가 냉장고에 있는지 다 써놓으시거든요.
10: 네네네.
9: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10: 네. 맞습니다.
9: 근데 야 우리 로라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10: 네네네.
9: 사 먹는 게 더 경제적일 수 있죠.
10: 그렇죠.
9: 하지만 저는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10: 네네.
9: 머리를 계속 쓰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10: 네.
9: 사람 만나서 이야기도 좀 하고
10: 네네.
9: 책도 좀 읽고
10: 네.
9: 음악도 듣고
10: 네, 맞습니다.
9: 뭔가 새로운 걸 배우고
10: 그쵸.
9: 그리고 가끔 운동도 좀 하시고
10: 유산소 맞습니다. 운동. 유산소 운동.
9: 이렇게 좀 하시면 좀 뭐 제가 봤을 때는 이 건망증이
10: 네네.
9: 무조건 다 기억하는 것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 네. 좋겠지만 너무 많이 까먹는 것도 안 좋으니까
10: 네네.
9: 의사의 상담도 필요하고
10: 맞습니다.
9: 가끔은
10: 네네.
9: 이런 것들을 위해서
10: 그쵸.
9: 진짜 뭐 지금 말씀하신 거 한 번만 더 알려주세요. 다섯 네. 가지.
10: 네, 다섯 가지. 첫 번째는
9: 잠을 잘
10: 푹 자기.
9: 네네.
10: 그리고 두 번째는 규칙적으로 움직이기.
9: 네네.
10: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새로운 것을 배워보기.
9: 네네.
10: 네 번째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기. 네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모든 거를 메모를 하기.
9: 아, 진짜. 아, 그리고 또
10: 네.
9: 비타민 까먹을 네네. 때 있어요.
10: 아, 네.
9: 그러니까 밥은 안 까먹는데
10: 그쵸?
9: 밥 먹고 비타민을 좀 먹어 줘야 되잖아요.
10: 네, 네, 네.
9: 까먹어요.
1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그러니까 건망증이나 이제 기억력이 좋게
9: 네네.
10: 오메가3를 예, 충분히 이제 섭취하시는 것도 너무 좋고요.
9: 네네.
10: 네.
9: 와, 아니 우리 진짜 우리 그 크리스티님은 네네. 비타민 전문가시잖아요.
10: 아, 네,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고,
9: 네네.
10: 그래도 꾸준히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9: 네네.
10: 꾸준히 이제 챙겨서
9: 요즘
10: 먹으려고
9: 같이
10: 노력하자.
9: 더울 때는 무슨 비타민을 먹어야 되나요? 까먹지 않기 전에 알려주십시오.
10: 비타민 C를 저는 네, 꼭 챙겨서 먹고요.
9: 네, 비타민 C.
10: 네, 비타민
9: 아, 무조건
10: C.
9: 먹어야 되고.
10: 네. 네. 그 비타민 E도 섭취하고 있고요.
9: E,
10: 네,
9: E,
10: 그거는
9: 좋아요.
10: 조금 콜레스테롤도 잡아주는
9: 아,
10: 역할을 하기
9: 그래요?
10: 때문에 네, 그걸 꼭 이제 씹어서 먹는 종류가 있는데 너무
9: 네네.
10: 맛있어요.
9: 네,
10: 네. 꼭 먹고
9: 네.
10: 그 당연히 오메가3도 지금 말씀드린
9: 아,
10: 대로
9: 오메가3 필요합니다.
10: 네, 네, 오메가3는 꼭 드셔야지 돼요.
9: 네, 맞아요. 네. 맞아요.
10: 네. 네, 그래서 그거 먹고 있고
9: 네네.
10: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또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또 통영일로 이제 갔다 온
9: 네네.
10: 곰부차도 너무 좋아요.
9: 아, 거기에 곰부차.
10: 네, 거기에 네네. 이제 프로틴도 들어 있어서
9: 네네.
10: 네. 너무 예, 시원하고
9: 네네.
10: 예, 살짝 그 스파클링
9: 효과도 있고
10: 네, 효과도 있어서
9: 네네.
10: 네, 너무 좋습니다.
9: 그 우리 네. 크리스티 님이 비타민도 진짜 많이 좀 그 뭐 알고 계시고
10: 네네.
9: 또 이런 것도 좀 많이 취급을 하고 계시잖아요.
10: 네네.
9: 만약에 우리 비타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전화로 좀 설명해 줄 수 있죠?
10: 당연하죠. 콜레스테롤이나
9: 네네.
10: 예, 혈압,
9: 네네.
10: 당뇨도 다 잡아드릴 수 있는
9: 좋아요,
10: 네, 비타민도
9: 좋아요.
10: 있습니다.
9: 그러면 전화번호 한번 알려주세요.
10: 아, 네. 전화번호가
9: 네네.
10: 213
9: 네.
10: 275 9421입니다.
9: 한 번만 더.
10: 네, 213에
9: 네네.
10: 275
9: 네네.
10: 9421입니다.
9: 213-275-9421번 오케이. 만약에 비타민이나
10: 네네.
9: 또 화장품 관련해서 진짜 화장품도 많이 우리 까먹고 안 바를 때가 있어요.
10: 네, 맞습니다.
9: 열심히 비싸주고 사왔는데 그죠?
10: 네. 요즘에는
9: 안
10: 또
9: 발라요.
10: 예, 수분이 또 필요하잖아요.
9: 맞아요,
10: 땀을 많이
9: 맞아요.
10: 흘리니까.
9: 특히 캘리포니아는
10: 맞습니다.
9: 진짜 선크림 무조건 바르셔야
10: 선크림,
9: 되고.
10: 선크림 예, 무조건
9: 수분
10: 바르세요.
9: 크림.
10: 네네.
9: 뭐 미스트.
10: 네.
9: 남자라고 아닙니다.
10: 네.
9: 나이 들었다고 아닙니다. 무조건
10: 네,
9: 남녀노소 누구나 다
10: 네, 맞습니다.
9: 포레버님. 아, 우리 지혜님은 한국에 계시니까 아쉽네요.
10: 아쉽네요. 네.
9: 제가 만약에 한국에 계셔도 가능하면 스타벅스 쿠폰 같은 거 제가 보내드릴 수 있으면
10: 와우.
9: 제가 한번 알아볼 테니까 나중에 댓글 한번 올려주시고요.
10: 네네.
9: 제가 좋은 날을 한번 잡아볼 테니까 같이 한번 식사하시면서
10: 네네.
9: 제가 댓글로만 만나니까 우리
10: 네.
9: 애청자분들 얼굴도 좀 뵙고 싶고
10: 네.
9: 또 제가 감사의 표현도 하고 싶어서
10: 네. 너무 좋죠.
9: 기회를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 네.
9: 와, 우리 로라님. 아, 여섯 번째 토요일이 좋아를 들으면 뇌 건강이 좋다. 와, 좋습니다.
10: 네.
9: 자, 마지막으로
10: 네네.
9: 우리 오늘 건망증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10: 네네.
9: 자, 어떤 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해 놓으면 그래도 좀 좋을까요? 이건 잃어버리면
10: 네.
9: 안 되겠다는 게 뭐가 있을까요?
10: 네, 오늘은 건망증에
9: 네네.
10: 이야기를 하면 저도 많이 웃었는데요.
9: 네네.
10: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깜빡하는 것들이 더 중요한 거.
9: 깜빡하는 것보다 더
10: 네,
9: 중요한 것들이
10: 거?
9: 있잖아요.
10: 네, 우리가 아직 기억하고 있는 소중한 순간들이
9: 어떤
10: 아닐까.
9: 게 있을지 한번 얘기해 봐 주세요.
10: 아, 소중한 순간들. 가족과 함께 웃었던 순간.
9: 아, 필요하죠.
10: 그렇죠. 그리고 친구와 나누었던 이야기.
9: 네, 네, 좋습니다.
10: 네, 그리고 와. 젊었을 때 좋아했던 노래. 저도 많죠.
9: 네, 네.
10: 그리고 이제 처음 미국에 왔던 날. 저도
9: 네네.
10: 안 잊어버리고 있어요.
9: 아, 네. 맞아요, 맞아요.
10: 그리고 또 아이들이 어렸을 때 모습. 그렇죠. 너무 아, 네, 너무 소중하죠. 네. 그 시간이 지나면 많은 것이 희미해지고 있잖아요.
9: 그렇죠.
10: 그래서 마음에 남아 있는 기억을 오래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9: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해서 클로징을 할까 하는데요.
10: 네네.
9: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아, 나도 이런 건망증이 있었는데
10: 네.
9: 라고 하셨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10: 네네.
9: 우리 모두는요. 가끔 셀폰 잃어버리고 셀폰으로 전화하고
10: 네네.
9: 안경을 쓰고 있으면서도 안경을 찾기도 하고
10: 네.
9: 차키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차키를 찾을 때가 있습니다.
10: 네,
9: 또
10: 맞습니다.
9: 방에 들어왔어도 내가 왜 들어왔는지 모를 때가 있고요.
10: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네. 오늘 방송 내용을 내일 기억을 할 수 있을까요?
9: 아, 이것도 좀 고민해봐야 되는데 이거 다 잃어버리셔도 돼요.
10: 네.
9: 중요한 건 오늘 즐거웠다.
10: 네,
9: 이것만
10: 즐거웠다.
9: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 네, 맞습니다.
9: 근데 희한하게 네네. 많은 분들이 슬프고 안 좋았던 기억은 오래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10: 네네.
9: 즐겁고 좋았던 기억은
10: 네.
9: 금방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10: 네, 맞습니다.
9: 그만큼 우리 삶이 각박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10: 네네.
9: 슬프고 어려운 일일수록 빨리 잃어버리시고
10: 그렇죠.
9: 즐겁고 좋은 일은 네. 더 많이 기억하셔가지고
10: 네, 더 많이 기억하고
9: 내일을 살 때
10: 네.
9: 더 즐겁게
10: 네, 너무 좋습니다.
9: 네,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거 다 잃어버리셔도 좋습니다.
10: 네네.
9: 어차피 내일이 있으니까요.
10: 그렇죠.
9: 뭐 내일도 열심히 살면
10: 좋은,
9: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0: 네, 좋은 예. 날들이 있으니까
9: 예, 그렇게 해서 오늘도 많이
10: 네네.
9: 웃으시고
10: 네.
9: 또 오늘같이 좀 더운 날은 뭐 음료수나 뭐 물이나 비타민 많이 섭취하시고
10: 네네네.
9: 건강도 잘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10: 네.
9: 한 번만 더 우리 그 우리 크리스틴 선생님 전화번호 한번 알려주세요.
10: 아, 네.
9: 네네.
10: 네. 연락처가 213-275-9421입니다.
9: 한 번 더.
10: 네. 213-275-9421.
9: 와, 지금요. 우리 댓글에서
10: 네네.
9: 우리 비비안

0: 와 진짜 맞는 말씀입니다.
1: 네, 진짜 몇 년 전만 해도
0: 아, 진짜. 네,
1: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와. 코로나 때.
0: 아, 네, 그러니까 아니 이게 뭐냐면 치매 예방에 화투가 진짜 짱이래요.
1: 네.
0: 어떤 의사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1: 네. 색깔 맞추는 거기 때문에 네. 네. 그거를 예.
0: 잘하시죠.
1: 노름으로 하면 안
0: 잘하실
1: 되고요.
0: 잘하실 것 같아요.
1: 저는 그거 짝은 잘 맞추는데요.
0: 네, 네.
1: 그 스코어 하는 건 잘 모르니까.
0: 계산, 아, 이런 분들이 타짜예요.
1: 그래요?
0: 원래 계산을 잘 안 하시거든요. 잘 하시는 분들은.
1: 네.
0: 이제 날파리가 저한테 왔습니다.
1: 네. 핸섬하셔서.
0: 아, 아무튼 진짜 다 잃어버리셔도요.
1: 네, 네.
0: 여러분들 건강은 잃어버리지 마시고.
1: 네, 진짜 건강의 소중함.
0: 가족은 잃어버리지 마시고.
1: 네, 맞습니다.
0: 그리고 즐거웠던 기억 꼭 기억하시고
1: 네네.
0: 소중하게 간직하시면 좋겠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아, 오늘 정말 재밌는 얘기 해 주셨는데요.
1: 네.
0: 덕분에 아주 즐거운 건망증에 대한 얘기를 잘 했고요.
1: 네, 네.
0: 우리 다음 달에는 더 좋은 얘기로
1: 네.
0: 또 재밌는 얘기로 한번
1: 네.
0: 우리 만들어 주시면
1: 네.
0: 좋겠습니다.
1: 네,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1: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0: 오늘 이 방송 잊으시면 안 돼요.
1: 네, 안 잊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우리 크리스님께서 신청하신 노래가 하나 있어요.
1: 어, 네.
0: 이분을 너무 좋아하셔 가지고
1: 네, 팬입니다.
0: 어떤 노래일지.
1: 네.
0: 누구 노래인가요?
1: 아, 요즘에 너무 네. 인기가 많은
0: 네네.
1: 네, 대한민국의 트로트 젊은 트로트 가수 성리라고 합니다.
0: 아, 네. 성리가 부르는 서른도의 보랏빛 엽서.
1: 네.
0: 한번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우리 서른도님의 보랏빛 엽서를 성리님 버전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이렇게 방송 애청해 주신 우리 많은 애청자분들, 그리고 댓글에서 응원해 주신 우리 TK4EVER님, 우리 비비아님, 아 로라님, 그 다음에 한국에서 오신 박지혜님까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우리 보랏빛 엽서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이 성리분이 노래를 너무 잘하셔서 제가 끼어드는 건 실수인 것 같아서 제가 못 불렀습니다. 제가 다음 기회에 저도 한번 따라 부를 일이 있으면 방송에서 한번 저도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일상에서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하는 건망증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분명히 아는 사람인데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고 핸드폰을 손에 들고 있으면서도 내 전화기가 어디 갔지 하고 찾기도 하고요,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 한참 서 있다가 아 내가 뭘 꺼내려고 했지? 라고 웃픈 사연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루 종일 수많은 생각과 일들을 머릿속에 담고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머리도 잠시 쉬어갈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특히 바쁘게 살아온 분들일수록 내 몸과 마음을 챙기는 시간을 조금 더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잠도 충분히 주무시고요. 가볍게 걸으시고 좋은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좋아하는 음악 한 곡 편안하게 듣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하루를 훨씬 건강하고 즐겁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계절도 조금씩 가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뜨거웠던 여름을 지나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도 조금은 차분해지고 따뜻해지겠죠. 혹시 오늘 무언가를 깜빡하셨다면 아 내가 요즘 좀 바쁘구나 하고 웃어 넘기시고요. 기억에 남는 건 큰 사건보다 오늘 누군가 함께 웃었던 순간, 따뜻한 말 한마디, 좋은 음악, 좋은 음식,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더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다가오는 가을에는요, 우리 모두 조금은 천천히 걷고 조금 더 많이 웃고 그리고 소중한 것들을 더 많이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애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남은 토요일도 마음 편안하게 보내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우리 라디오 서울 좋은 음악들과 함께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DJ 케빈 킴이었고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께 다시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2부 마지막 곡은요, 엄선에서 고른 곡 들려드리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이선희가 부릅니다. 제목은 그 중에 그 중을 만나.

0: 부에나팍 시의원 후보 최용덕. 새로운 한인 커뮤니티의 중심으로 성장하는 부에나팍.
1: 더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주민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도시를 위해 새로운 정치와 새로운 리더십을 갖춘 최용덕.
0: 지역사회와 함께 부에나팍의 미래를 고민하는 부에나팍 시의원 후보 최용덕을 후원해주세요. 지지해주세요.
1: 새로운 변화, 새로운 부에나팍.
0: 부에나팍 시의원 후보 영, 쥐, 저희 부탁드립니다.
2: 김 사장, 요즘 어깨를 쭉 펴고 말이야. 아주 자신감이 넘치네.
3: 흑염소 블루투 한방 몰라? 자네 지난번에 팔 다리 저리고 어깨 통증 심하다며? 얼른 블루투 건강원 가봐. 25년 전통 고농축 흑염소 먹고 내 팔에 힘이 불뚝, 아주 쌩쌩해졌어. 흑염소 블루투 한방 미스터 방을 찾아가.
4: 엄선한 흑염소와 한약재를 정성껏 달인 원기 회복의 끝판왕 블루초 한방농축 흑염소 건강원 웨스턴과 이가코너 213-738-7118 213-738-7118.
5: 집 분위기가 확 달라졌는데요?
1: 맞아요. 블라인드 하나 바꿨을 뿐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선샤인 블라인드 USA. 한국 프리미엄 기능성 원단을 직접 수입하고 라스베가스 자체 공장에서 우리 집에 딱 맞게 제작합니다.
5: 강렬한 라스베가스 태양 아래 8년 동안 검증된 품질, 7년 워런티까지 자신 있게. LA 한인타운 웨스턴 상가와 사가 사이 쇼룸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1: 라디오 서울 청취 고객 전 제품 20% 특별 할인 213-824-8888 213-824-8888 선샤인 블라인드 USA.
6: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7: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8: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토요일입니다. 토요일날 오후 여러분들은 어떤 거를 제일 하고 싶으실까요? 글쎄요, 제가 주변에 보니까 요새 본인들의 취미를 갖고 취미활동하는 분들이 참 많아지신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예전에 불과 한 10년 전만 봐도 뭐 제 주변에 그런 분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요새 그 뭐 요새는 많은 SNS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인스타그램도 있고 뭐 트레드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주변 지인들의 이제 활동이라든가 뭐 하는지가 보이잖아요. 요새는 주말에 어디 막 여행 가고 뭐 이런 거보다도 자신들의 취미 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아시는 지인분들이 뭐 그림을 그린다던가, 어떤 분은 그 도자기 있죠? 도자기를 굽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뭐 스포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꽃꽂이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서예, 붓글씨, 캘리그래피 뭐 이런 거를 배우신 분도 계시고요. 아무튼 음악, 악기 배우신 분도 계시고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뒤늦게라도 색소폰 한번 불어보고 싶다, 그 색소폰 배우신 분도 계시고. 근데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그 뭐랄까요, 퀄리티가 되게 좋더라고요. 저 취미라고 그랬고 되게 그냥 아이들 장난처럼 그릴 줄 알았더니 그림 그리는 분도 굉장히 잘 그리시고, 서예도 굉장히 잘 하시고, 뭐 악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분의 능력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뭐 조각도 하고 도예도 하고 이런 취미를 갖는 이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주말에 뭔가 좀 일상에서 벗어나서 그런 나만의 취미를,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것도 굉장한 참된 행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또 얘기를 왜 했을까요? 오늘 저희가 훈훈한 카페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1부, 2부를 준비해봤는데, 1부는 우리 명탐정 훈이의 인물 수사대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앞에 오프닝에 들어왔던 말씀이 조금 연관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는 2부에서는요, 여러분 그 하루에 듣는 우리 문학 소설 코너를 준비했으니까, 오늘 9월 12일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마음 편안하게, 뭔가 좀 릴렉스 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훈이와 함께 고품격 음악방송 훈훈한 카페 한번 같이 가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의 명탐정 훈이 인물수사대, 오늘 제4회.

오늘 네 번째 사건, 오늘의 용의자는 정말 특이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힌트를 드릴게요. 그림 그리는 화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림. 근데 그림만 그린 게 아닙니다. 사람의 시체를 해부했습니다. 새가 날아가는 원리를 연구했습니다. 또 비행기를 설계했습니다. 전차, 탱크 같은 무기도 그렸습니다. 운하를 연구했고 도시 설계도 했고요. 기계장치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완성된 작품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오늘 함께할 이 사람, 뭐하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오늘의 인물, 레오나르도 다빈치. 너무나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 오늘 수사 질문은 이겁니다. 과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정말 역사상 최고의 천재였을까요? 아니면 호기심이 너무 많아서 모든 걸 시작만 해놓는 사람이었을까요? 자, 명탐정 훈이 함께 여러분 하나씩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 다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 다빈치는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러면 다빈치가 성인 줄 알죠? 라스네임, 성으로 생각하죠? 뭐 한훈, 그러면 훈한, 그러면 한이 이제 성인 것처럼. 하지만 성이 아니었다. 자, 레오나르도 1452년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 빈치 근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부릅니다. 다빈치는요, 빈치 출신의 레오나르도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러면 말 그대로 빈치에서 온 레오나르도, 출생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이 아닙니다. 자, 출생이 좀 특이해요. 이분은요, 정식 혼인관계 밖에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아버지가 공증인이셨고 어머니는 그냥 평범한 집안 출신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류 엘리트 코스를 밟기가 좀 어려웠죠. 교육을, 고전 라틴어 교육도 많이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는 자유로운 사상, 남들은 책에서 배운 고지고대로 주입식 공부를 하기보다는 직접 보고 관찰하고 직접 그리고 다녔던 그런 오픈된 에듀케이션,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과연 레오나르도는 어떤 아이였을까요? 자연을 굉장히 집요하게 봤다고 합니다. 물은 어떻게 흐르는지, 새의 날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나무가 어떻게 가지를 쭉쭉 뻗는지, 사람이 웃을 때는 입가에 어떻게 웃음이 근육이 움직이는지. 보통 우리는 물이 흐르네? 새가 나는구나. 난다요. 새가 난다요. 이러면 끝나는데 레오나르도는 왜? 어떻게? 어떤 각도로 되지? 어떤 힘으로 되지? 이런 게 어릴 때부터 평생의 어떤 습관이라고 합니다. 자, 그랬던 어린 레오나르도가 이제 청년이 되면서 피렌체로 갑니다. 아, 피렌체 여러분 유명하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당대 유명한 예술가인 안드레아 델 베로키오의 공방에서 배움을 시작하는데요. 안드레아 델 베로키오, 피노키오 아니고요. 안드레아 델 베로키오. 네, 그분한테 배우는데, 그분한테는 그림만 배운 게 아니라 조각도 배우고요, 금속도 배우고요, 기계잔치, 원근법, 해부학, 건축까지 다양한 기술을 배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의 전설이 있는데요. 이 스승이신 안드레아 델 베로키오가 그리스도의 세례라는 작품을 그림을 그리는데, 그 중에서 레오나르도가 천사의 일부를 그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스승들이 그릴 때 받은 제자들이 옆에서 같이 도와주고 하잖아요. 그 천사 일부를 레오나르도가 그리게 됐는데, 그 천사가 너무 잘 그려져서 스승이었던 베로키오가 다시는 붓을 잡지 않았다는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되게 유명한 일화인데 뭐 실제 여부는 뭐 알 수가 없고 며느리도 모릅니다. 네, 아무튼 그만큼 젊은 시절부터 어마어마하게 뛰어났다, 스승을 뛰어나는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인정을 받는 거죠. 자,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리오나르도 이분은 뭔가 완성을 잘 못합니다. 자 보세요. 누군가 워낙 유명하니까 천재 화가니까 의뢰를 받아요. 시작을 합니다. 조금 막 하다가 갑자기 다른 게 궁금해지는 거야. 그러면 다른 걸 합니다. 그러다가 다른 프로젝트로 넘어가 버려요. 이게 어떤 식이냐면 피렌체의 한 수도원에서 의뢰를 했다고 합니다. 동방 박사의 경배. 이게 아직도 미완성으로 남습니다. 그런 비슷한 대형 작품들도 중간에 하다가 그냥 안 해요. 그러니까 의뢰인 입장에서는 야 이거 이 천재 이 사람 천재라고 해서 만든 이거 언제 끝나 이거 이러고 그냥 흐지부지 되는 겁니다. 근데 너무 천재니까 뭐 더 이상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 명탐정 후니가 나섭니다. 수사의 포인트죠. 리오나르도가 미완성 작품을 남긴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완벽주의일까요? 계속 뭔가를 수정하고 싶었을까? 아니면 자꾸 또 다른 거에 관심이 가서 자꾸 다른 걸로 넘어가는 걸까? 아니면 하다가 또 다른 후원자가 생기고 후원자가 생기면 그냥 그분들 따라서 옮기는 걸까요? 이게 다 섞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간에 리오나르도는 너무 게을러서 시작한 걸 끝내지 못한 게 많어라는 그런 약간 루머는 조금 과장된 것 같고 오히려 같은 거를 많은 거를 너무 같은 시간대에 한 번에 궁금해하고 관심이 많았다 이런 쪽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하다가 저거 또 빠지고 저거 하다가 이거 왜 이래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제 리오나르도 천재가 30대쯤에 밀라노로 갑니다. 패션의 도시죠. 밀라노. 당시 밀라노의 실력자는 루도비코 스포르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리오나르도가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내가 화가입니다 라고 소개하지 않고 저는요 전쟁용 기계를 만들고요 다리를 만들고요 요새를 만들고 무기를 만들고 운하를 만들고 공성 장비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아 근데 그림이랑 조각도 좀 할 수 있어요. 요렇게 자신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되게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본인이 내가 리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천재 화가예요. 근데 내가 나를 소개하는 소개서 이력서에 나는 탱크도 만들고요 무기도 만들고요 다리도 만들 수 있고요 요새도 만들 수 있고요 도시의 시티를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그림도 좀 그려요 라고 쓴 거죠. 이분의 마인드는 참 특이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그 리오나르도의 그 노트를 보면 현대적으로 보이는 기계 설계들이 많아요. 막 전투 뭐라고 그러죠 그 탱크 같은 것들도 있고 기관총 총을 쏘는 그런 장치도 있고 낙하산 뭐 비행잔치 석구 뭐 헬리콥터 이런 모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완성되어 사용된 기계는 아니라고 하고요. 다만 컨셉 느낌의 아이디어 그림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당시 기술로는 그거를 구현하기 어려웠겠죠. 그러니까는 많은 또 어떤 분들은 레오나르도가 헬리콥터를 발명했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거를 딱 단정하기는 좀 어렵고 헬리콥터를 연상하는 공중 나선형 장치를 구상했다 정도가 올바른 표현일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어릴 때 레오나르도가 새를 막 관찰하고 자연을 관찰했다고 말씀드렸는데 특히나 새를 굉장히 오래 봤다고 해요. 새, 나는 새, 날개의 각도라든지 부는 바람, 공기의 저항, 뭐 활강할 때의 모습, 날개의 움직임 등등등 그걸 보면서 그는 야, 인간도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새 날개를 흉내내는 방식, 활공할 때의 모습, 그 다음에 나선형 장치,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남겼는데 오늘날 항공기와 뭐 어떻게 너무 똑같고 비슷하다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옛날에 사람이 하늘을 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왜? 야, 새가 저렇게 나는데 새가 나는 원리를 알 수 있다면 우리 인간도 가능한 거 아니야? 우리도 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네요. 야, 여러분들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보통 우리는 어렸을 때 그 물론 뭐 우리가 보고 자란 미디어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 때는 이제 어릴 때 막 슈퍼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유명했잖아요. 되게 유명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어린 친구들이
본인들이 슈퍼맨을 흉내내고 따라하면서 뭐 이렇게 높은 데서 뛰어내리거나 그죠? 뭐 이렇게 지붕에서 뛰어내린다거나 아니면 뭐 1층, 2층 베란다에서 뛰어내 이런 친구들이 좀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슈퍼맨 그러면서 망토 아닌 무슨 뭐 이불이나 자켓 같은 거 잠바라고 그러죠. 잠바 같은 걸 걸치고 아니면 보자기 같은 거 하나 걸치고는 슈퍼맨 그러고 막 뛰어내리고 막 그런 게 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 친구들이 정말로 본인이 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뛰어내리는 친구는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냥 그거를 흉내 내고 싶고 그냥 그 짜릿함 뭐 이렇게 잠깐 나는 듯한 느낌 요런 거지 인간이 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뭔가 원리를 알아내려고 하고 보고 뭔가를 만들어낼 그런 친구는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물론 그랬겠죠. 근데 이 리오나르도 다빈치 이분은 어릴 때부터 이제 그런 데 굉장히 관심을 갖고 굉장히 세밀하게 연구를 하고 관찰을 하고 그거를 실질적으로 현실화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 네, 그런 게 굉장히 확실히 그 범상치 않은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쯤에서 여러분 한번 노래를 한 곡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제 스타일 아시죠 여러분? 이런 노래 할 때 크게 의미 없는 그런 노래들을 항상 틀어드리곤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소개하면서 어떤 노래를 제가 틀을까요? 그냥 이름 비슷합니다. 다빈치의 안녕이라고 말하지마. 일단 들려드리고 잠시 전화를 마침 듣고 와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한 더 마지막 얘기를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0: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과 은행은 기프트 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 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훈훈한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오늘은 인물탐험, 저희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아니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 저희가 지금 레오나르도 얘기하면서 뭐 그림도 잘 그리고 뭐 여러분 뭐 탱크도 그려보고 뭐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충격적인 게 있죠. 일반 화가와 다릅니다. 뭘까요? 바로 사람의 몸, 네, 인체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실제 시신을 해부했다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옛날이잖아요. 장시 기준은 진짜 쉽지 않은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냉동, 냉장 시설이 없습니다. 조명도 거의 뭐 없죠. 조명이라고 할 것도. 물론 위생 상태도 지금처럼 소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죠. 그런 환경에서 여러분 근육, 시체를 근육, 뼈, 장기, 혈관, 심장, 태아 이런 거를 관찰하고 해부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리고 그거를 보면서 아주 세밀하게 그림으로 남깁니다. 그림만 보면은 이게 화가가 그린 건지 의사인지도 모를 정도로 아주 아주 디테일하게 그 우리 예전에 허준 나온 드라마 그 뭐죠? 드라마 이름이 허준이죠. 네. 그 거기 저 누구야? 정광열 씨가 나오는 유지태 선배 아 선배란다. 유지태 스승님을 그쵸 나중에 결국 시신을 해부하게끔 그거를 받아서 해부했다는 그런 장면 막 울면서 보고 그랬는데 대단합니다. 아무튼 그러면 이 화가인 레오나르도가 왜 굳이 해부학을 했을까요? 처음에는 순수하게 그림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 몸을 그리려고 하니까 이 사람의 몸에 그 미세한 근육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팔을 굽히고 팔을 필 때 어떤 근육이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모양을 잡히는지 얼굴 표정은 어떤 근육으로 움직이는지 뼈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거를 알아야 그림을 제대로 그릴 수 있다. 근데 역시 레오나르도는 다릅니다. 그렇게 공부를 좀 하다가 관찰을 하다가 야 이거 갖고 안 되겠어. 내가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해서는 완벽하게 알아야 돼. 해부를 하겠어. 이게 말이 될까요? 그래 그렇다고 칩시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심장이 어떻게 움직이지? 피가 어떻게 흐르는 거야? 사람이 어떻게 태어날까? 이런 것 자체가 궁금해졌대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정말 순수한 화가의 그림의 목적으로 이제 관찰을 하다가 점점 과학적인 연구에까지 넘어가게 된 거죠. 자, 우리가 앞에서 저희가 그 노트 얘기를 했습니다. 레오나르도의 노트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글씨가 반대로 쓰여 있습니다. 글씨가 반대로 거울에 비춰야 제대로 보입니다. 신기하죠? 이게 많은 전설도 있고 또 이것 때문에 많은 또 음모론 같은 것도 나오는데 비밀을 숨기려고 암호처럼 쓴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글쎄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이렇습니다. 일단은 레오나르도 이분이 왼손잡이입니다. 나는 왼손잡이야.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왼손잡이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오른손 저 같은 오른손잡이분들은 한번 생각해보시자고요. 자 여러분 왼손에 볼펜을 잡아보세요. 자 펜을 잡아보세요. 왜? 우리 왼손잡이니까. 자 왼손에 펜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씨를 똑같이 우리 쓰듯이 오른손잡이가 쓰듯이 써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을 쓰잖아요. 그러면 손이 글씨 위를 지나가죠. 그 노트 위를 지나가게 되죠. 왼손으로 쓰면.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처럼 볼펜이나 뭐 연필 이런 필기류가 발달되지 않은 상태 옛날 펜을 쓰고 볼펜 붓을 쓰고 이랬을 때는 번지잖아요. 건드리니까 자꾸 번지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 반대로 쓰면 괜찮네? 왼손잡이가 여러분 여러분 왼손에다가 펜을 드시고 글씨를 왼손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게 일본은 그렇게 쓰지 않나요? 그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는 거죠. 그러면 번지지가 않죠. 편하죠. 그러면서 본인은 뭐 어차피 야 내가 보는 내가 쓰는 노트인데 남들이 뭐 어떻게 뭔 상관이야 나만 볼 줄 알면 되지 요런 느낌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 이거는 뭔가 비밀 암호처럼 쓴 거다 라는 거는 조금 애매하다 증거도 없다 다만 왼손잡이 천재의 뭔가 독특한 특이한 필기 습관이었을 것 같다 라는 게 더 자연스럽다고 합니다. 그렇죠. 좀 특이하긴 해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자, 레오나르도 하면 떠오르는 게 많은 게 있지만 가장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최후의 만찬. 크, 예수가 제자들에게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 그림이죠. 근데 단순히 13명을 쭉 그린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반응을, 그 예수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한 사람 한 사람 그 반응을 그렸다고 합니다. 놀라는 사람, 화내는 사람, 서로 물어보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 그리고 유다. 예수는 가운데 계시죠. 주변은 막 혼란스러운데 중앙은 정적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하나의 연극 무대 장면처럼 느껴진다고까지 합니다. 저도 이걸 봤는데 하여튼 뭐 저는 그렇게까지 수준이 높지가 않아서 네. 근데 참 대단한 작품이긴 하죠. 자, 그런데 어쨌든 근데 이 그림이 왜 이렇게 빨리 문제가 생겼을까? 요게 바로 이제 레오나르도의 또 실험 정신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 예전의 전통적인 프레스코 기법은 젖은 회벽에 빠르게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천천히 수정하면서 그리고 싶었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실험을 합니다. 근데 그 방식이 벽이랑 잘 안 맞았던 거죠. 작품이 완성돼서 얼마 안 돼서 손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최고의 천재가 최고의 작품을 그렸는데 뭔가 더 잘해보고 싶은 욕심 때문에 작품을 보존하는 데는 조금 실패했다라고 판단이, 역사적 판단이 된다고 합니다. 좀 특이한, 확실히 괴짜인 느낌이 나죠. 자,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기다리셨던 레오나르도 하면 이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모두가 기다렸던 바로 모나리자. 여러분 모나리자 실제로 지금 르브르 박물관에 있잖아요. 프랑스 르브르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는데 진짜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운이 좋아서 그 프랑스 르브르 박물관을 어릴 때 대학 졸업하고인가? 하여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뭐니 뭐냐, 워낙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르브르 박물관 자체가 엄청 크고 정말 역사적으로 어마어마한 작품들이 많아요. 근데 뭐 저도 사실 그렇게 뭐 수준이 높지 않으니까 뭐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모나리자는 너무나 많이 익히 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꼭 봐야 된다. 근데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모나리자 앞에는. 근데 정작 모나리자는 저는 되게 클 줄 알았거든요. 작아요. 굉장히 작고 멀리서 벽에다 딱 붙여놓고 이게 앞에 사람들이 못 오게 막아 통제를 하니까 저같이 눈 나쁜 사람 잘 보이지도 않아요. 솔직히 그냥 사진 찍기 바빴습니다.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자, 근데 왜 모나리자 이 작품이 그렇게나 유명할까요? 이게 진짜 막 인류 역사 가장 뛰어난 그림인가요? 이게 정말 누가 봐도 막 이 그림은 우와 막 보면서 막 기절하고 쓰러져? 아니 이런 아니잖아요. 일단은 레오나르도라는 그 이름, 브랜드, 명성이 있고요. 그리고 모나리자의 신비한 미소, 그리고 그 정체에 대한 미스테리한 이야기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프랑스 뭐 이런 게 있는데, 자 실제로 1911년에 르브르에서 도난을 한번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명성을 입었다고 하는데 그럼 과연 모나리자는 누구냐?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설명으로는 피렌체의 상인 프란체스코 델 조콘도의 아내 리사 게라르디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인인 프란체스코 델 조콘도도 아니고요. 상인 프란체스코 델 조콘도의 와이프, 아내였던 리사 게라르디니를 그렸다는 것이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설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또 다른 이름은요, 모나리자의 또 다른 이름은 라 조콘다 라고 합니다. 조콘도의 아들이 아니라 아내니까. 근데 신비한 미소, 어떻게 보면 웃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왜 그럴까요? 레오나르도의 아주 유명한 기법 스푸마토와 관련이 있습니다. 스푸마토, 이게 토마토 스프 같네요. 스푸마토, 그렇게 하면 기억하기 쉽겠다. 스푸마토. 네, 스푸마토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이 기법이 경계선을 딱딱 끌어 그리는 게 아니라 연기처럼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흐리게 연결을 하는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야? 경계선을 뚝뚝 끊지 않고 연기처럼 부드럽게, 흐리게 연결을 한다고 그래요. 특히 입가와 눈의 미묘한 명암 차이 때문에 약간 보는 위치와 시선에 따라서 표정이 조금씩 입체적으로 달라 보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어마어마한 기법이겠죠.
그런데 레오나르도 이분이요 실제로 모나리자 이 제품을 아, 제품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작품을 제품이래 작품을 오랫동안 본인의 손에서 놓지 않았다고 유명해요.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손을 계속 수정하고 수정 계속 손을 봤대요. 수정하고 이게 레오나르도의 정말 특징입니다. 이분은 뭐가 이렇게 쫙 해서 끝 완성 이게 아니라 쫙 하다가 오케이 아 좀만 더 할까 아 여기다 빛을 좀만 더 넣을까 아 여기 입가를 좀만 웃게 할까 아 여기 조금만 어둡게 할까 아 여기 좀 색깔을 바꿀까 이런 식으로 계속 고치는 거예요. 이게 그게 그분의 성격이 뭐 완벽주의자여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제대로 끝을 못 보는 성격이라 그런 건지 그거는 뭐 역사가 판단해 주겠죠.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일단 그 다빈치가 그래서 들고 다니는 노트가 있잖아요. 그 노트를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진짜 별의별 내용이 다 있다고 합니다. 해부학도 있고 빛에 대한 얘기, 그림자, 뭐 소용돌이, 기계, 식물, 암석, 새, 무기, 뭐 사람의 얼굴, 도시 계획까지. 어떤 날에는 자기가 해야 될 일, 투두 리스트라고 그러죠. 해야 될 스케줄까지 적어놨대요. 근데 목록이 이런 겁니다. 오늘 딱따구리의 혀를 조사할 것. 내일 악어의 턱을 쳐다볼 것. 다음날 빛이 눈에 들어오는 방식을 확인할 것. 말도 안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진짜 이 세상에 자기가 살아 숨쉬는 이 세상 모든 게 다 그분한테는 해결하고 관찰하고 알아봐야 될 숙제였던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을 향해 500년을 앞서간 천재다 뭐 이런 표현도 쓰는데 물론 이분이 굉장히 막 어마어마한 아이디어를 남긴 건 진짜 맞다고 해요. 근데 현대 기술을 그분이 그렇다고 해서 뭐 예언을 할 정도로 맞췄느냐 그것까지는 아니라고 합니다. 사실 그분이 만든 그 설계한 기계 장치들도 실제로 지금 만들어 보면 작동하지 않을 확률도 높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현대의 기술들을 이분이 많은 발명을 했다라고까지 하는 건 조금 과장된 표현이고 다만 당시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분야들을 이분은 혼자서 다양하게 연결해내고 생각을 했다. 예술과 과학을 하나로 묶었다. 이분 그림을 잘 그리려고 해부학을 공부하고 물을 보다가 기계를 생각하고 새를 보다가 비행을 만들고 이런 식이니까요. 아트, 그러니까 예술과 과학은 하나로 묻히는 정말 특별한 분이셨죠. 자, 인생의 후반에 레오나르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프랑스의 왕이었던 프랑수아 1세의 초청을 받아 프랑스로 갑니다. 야, 프랑스의 왕인데 이름이 프랑수아 1세예요? 그럼 한국 왕은 한국 이런 건데 네, 프랑스의 왕 프랑수아 1세의 초청을 받아 프랑스로 갑니다. 왕은 레오나르도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존중을 합니다. 그래서 편안한 말년을 보내고 1519년 6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여기서 유명한 전설 하나. 레오나르도는 프랑수아 1세의 품 안에서 숨을 거두었다. 아름다운 장면. 그래서 그림으로도 많이 그려진 정말 아름다운 장면. 하지만 그러나 역사적으로는 확실한 사실이라고 보기는 팩트체크는 어렵다. 그냥 후대에 조금 더 멋있게 좀 더 낭만적으로 만들어진 그냥 구두적 전설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의 판결 중 하나는 그분이 프랑스 왕의 품에서 죽었다 많은 그림에 나와 있는 듯이 그거는 아름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증거가 부족해서 일단 보류. 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최종 소사 들어갑니다. 레오나르도는 과연 천재였을까? 일단은 뭐 천재는 확실합니다. 그렇죠? 그림을 그렇게 그리고 해부학, 기계, 수학, 자연 관찰, 뭐 비행, 건축 어마어마한 범위를 정말 연구하고 정말 최고의 천재죠. 하지만 동시에 시작은 했으나 완성하지 못한 프로젝트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계획만 남긴 것도 많았다고 합니다. 실제 구현되지 않은 아이디어도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그게 또 실패한 거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냥 이분은 모든 걸 잘해서 천재라기보다는
모든 것에 관심을 갖고 모든 것을 만져보고 모든 것에 궁금해하고 실제로 모든 것에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우리는 후대에 이분을 정말 최고의 천재다 라고 보는 게 아니었을까요? 자, 오늘 최종 판결 들어갑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현대 기술을 미리 발명했던 과학자이자 초인이다. 요건 좀 과장이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려서 예술과 과학을 하나의 기초로 하나의 호기심으로 묶어버린 어마어마한 인물이었다. 요거는 인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시작은 했으나 그 시작은 창대했으나 끝은 미비하였다. 완성 못한 게 많았다. 요것도 인정.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좀 인간미가 남아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립니다. 네, 오늘 진짜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에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알아왔던 그분의 얘기 또는 좀 몰랐던 얘기 아니면 너무나 잘 알았던 얘기를 다시 한 걸 수도 있겠고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세상에 이런 천재분도 있구나. 그렇죠? 그런 걸 들을수록 나는 뭐 했나 싶기도 하고 참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 노래를 제가 안 들어드릴 수가 없죠. 조용필 씨가 부릅니다.

네, 뭐 조용필 씨의 모나리자를 뭐 당연히 들으셔야죠. 네, 당연히 들으셔야 되는데 그 리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해서 조금 재밌는 여담을 좀 알려드릴게요. 뭐그 전에는 조금 뭐 역사적인 얘기를 말씀드렸으니까 재밌는 얘기를 좀 해보려면 이분이 뭐 일단 워낙에 많은 것에 그 출중하셔갖고 참 대단한 뭐 우리가 아는 화가이자 조각가이자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분이 또 요리도 그렇게 잘했다고 합니다. 요리도 그렇게 잘하셨고 요리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는데 본인이 워낙 특이하다 보니까 그 요리를 주방에서 요리를 하는데 너무 특이한 요리를 만들었대요. 뭐 닭뼈슬로 뭐 레몬즙 당근을 해갖고 만들고 또 오리를 가지고 막 채소로 해보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사람들이 먹던 그런 요리가 아닌 거예요. 그냥 고기 위주로 그냥 구워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어마어마하게 막 꾸며서 나오니까 사람들이 싫어했대요. 그래서 잘리고 네, 요리사로서는 별로 성공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음악에도 엄청난 조예가 있으셨다고 하고 이분이 음악도 너무 좋아해서 음악 잘했지만 뭐 그거에 대해서 크게 떠오르는 건 없는데 그 제가 처음에 새를 좋아하고 새를 많이 관찰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분이 새를 그 시장이나 이런 데를 가다가 그 당시에는 새장에 이렇게 새를 그 뭐지 판매하고 이렇게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새장에 갇힌 새를 보면 본인의 사비를 털어가지고 전부 사서 그냥 하늘로 날려 보내줬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새를 되게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장에 갇힌 새들을 보면 본인이 그거를 지불하고 새를 다 자유롭게 풀어줬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면서 조금 그런 동물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고기를 드시지 않는 채식주의자로 살았다는 얘기도 있고요. 다만 운동을 또 워낙 잘해가지고 그 뭐라고 그러더라 그 운동 선수로서도 네,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목소리도 아름다웠다고 그러고 굉장히 그 체격 조건도 되게 좋았다고 그런 얘기가 있고 그러니까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분이에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다 잘할 수가 있는지 정말 파헤칠수록 화가 난다. 그죠? 그 이분이 하신 또 마지막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 마지막 이분이 그 남기신 말 중에 참 멋진 말이 단순함이야말로 궁극의 정교함이다. 이런 말씀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단순함이야말로 궁극의 정교함이다. Simplicity is the ultimate sophistication. 이제 이탈리아 말로 하면은 La semplicità è l'ultima sofisticazione 정도 되지 않을까? 야, 이거 왜 이렇게 어렵냐? 잠깐만 다시 읽어볼게요. 자, 한국말입니다. 단순함이야말로 궁극의 정교함이다. 멋있죠? Simplicity is the ultimate sophistication. 영어로 그렇게 표현을 하겠죠. 자, 이태리 원어로 La semplicità è la ultima sofisticazione. 뭐 이런 느낌이 될 거예요. 뭐 혹시 이태리 하시는 분들.

아빈치는 정말 정말 인류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에 대한 네 그냥 어마어마한 존경심을 보여드리면서 한번 오늘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이렇게 제가 노래 한곡 마지막 띄워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는 2부에서 여러분 또 하루에 듣는 문학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문학 재밌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채널 고정하시고 재밌는 문학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테니, 자 마지막 곡은 이태리가 나와서 이태리 비슷한 음악 틀어드릴게요. 로마의 휴일의 유명한 OST죠. Yesterday Once More. 잠시 들으시면서 이따 뵙겠습니다. 2부에서 채널 고정.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0: 우리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고품격 음악 문학 방송 훈훈한 카페.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루에 듣는 문학. 오늘 하루에 듣는 문학은요, 아주 짧은 한마디에서 모든 비극이 시작되는 작품입니다. 어느 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군 앞에 세 명의 마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1: 맥베스, 당신은 왕이 될 것이다.
0: 사람이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떨까요? 뭐 그냥 웃고 넘길 수도 있고, 뭐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쟤. 무시할 수도 있죠. 근데 그 말을 들은 뒤에 하나씩 예언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진짜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길이 눈앞에 보인다면 여러분은 운명을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운명을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자, 오늘 그 질문을 따라가 보는 작품, 셰익스피어의 비극 중에 하나, 맥베스입니다. 자, 윌리엄 셰익스피어, 뭐 이 작가분은 설명이 필요 없죠. 너무나 유명하시죠. 뭐 1564년 다 아시잖아요. 1564년에 태어나신 거. 어디서 태어났죠? 영국 스트랫퍼드 어폰, 뭐야 너 길다. 영국 스트랫퍼드 어폰 에이번 넘어갈게요. 하여튼 거기서 태어나셨어요. 영국에서. 희곡과 시를 통해 아주 엄청난 영향력을 남기신 유명한 셰익스피어는 뭐 두 말 필요 없죠. 대표작 뭐가 있을까요? 자, 하나 둘 셋. 자,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대표작 세 개 네 개 되기 시작. 여러분 함께 하세요. 시작. 햄릿, 오셀로, 리어왕, 로미오와 줄리엣, 한여름밤의 꿈, 그리고 오늘 함께할 맥베스. 크, 많이 맞추셨나요 여러분? 자, 맥베스는요, 셰익스피어의 비극 가운데 비교적 짧은 문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빠르게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영웅이었던 장군이 권력욕에 빠지고 살인을 저지르고 죄책감이 무너지고 결국 또 다른 살인으로 자기의 공포를 덮으려다 파멸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빨랐죠? 자, 요건 이제 여러분과 함께 넘어갈 거예요. 근데 재밌어요. 이 작품 아주 재밌습니다. 어떻게 악한 사람이 어떻게 악한 일을 하는가라는 게 아니라 평범하고 명예롭고 아주 좋던 착한 우리가 봐도 명예롭던 존중받던 사람이 욕망 때문에 악한 사람이 되었는가 또는 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작품입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오늘 하루에 듣는 문학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의 배경은요, 스코틀랜드입니다. 스코틀랜드. 전쟁이 벌어집니다. 스코틀랜드 왕 덩컨을 배신한 세력과 외적이 나라를 공격합니다. 그때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용맹하게 싸운 장군 가운데 한 명이 바로 맥베스 장군입니다. 어마어마한 활약을 하고 전쟁에서 이는 영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었던 덩컨 왕은 그의 충성과 용맹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는 이제 나라를 구한 영웅이 되었습니다. 맥베스 장군은요, 친구이자 동료 장군인 뱅코와 함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 동료 장군 이름이 뱅코예요. 뱅코라고 기억나시나요? 우리 옛날에 이홍렬 선생님, 코미디언 이홍렬 선생님 뱅코라고 있었는데 맥베스의 친구는, 네, 동료 장군은 뱅코입니다. 뱅크, 뱅코 아니고요. 뱅코. 활량한 들판에 이상한 존재를 만납니다. 돌아가는 길에 세 명의 마녀를 만나요. 이게 아주 유명한 작품에서 유명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혹시 뭐 연극을 보신 분들 계실 테니까. 이 마녀들은 맥베스를 보며 이상한 인사를 합니다. 첫 번째 마녀가, 글래미스의 영주여 만세. 이건 이미 장군이었던 맥베스가 가지고 있는 현재 지위입니다. 글래미스의 영주였죠. 그러자 옆에 있던 둘째 마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 코더의 영주여 만세.
0: 맥베스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어? 나는 코더 영주 아닌데? 코더 영주 아닌데? 나는 그냥 글래미스, 작은 글래미스 영주인데? 왜 나한테 코더 영주라고 그러지? 근데 세 번째 마녀가 이렇게 인사합니다.
2: 앞으로 왕이 될 자여 만세 만세 만만세.
0: 맥베스가 놀랍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뱅코에게도 마녀가 얘기합니다.
2: 당신 자신은 왕이 되진 않겠지만 당신의 후손이 왕이 될 것이야.
0: 당신 자신은 왕이 되지 않겠지만 당신의 후손이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옆에 있는 뱅코 장군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 세 마녀는 홀연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야, 신기하죠. 그 맥베스 장군과 뱅코는 황당하죠. 뭐야 이거. 그런데 잠시 후에 왕의 사신이 말을 타고 달려옵니다. 탁탁탁탁. 장군 무슨 일이냐. 덩콩 왕께서 장군의 전공을 높이 평가하여 당신에게 코더 영주의 지위를 내리셨습니다. 뭐라고? 너 지금 뭐라고 했느냐? 당신에게 코더 영주의 지위를 내리셨습니다. 조금 전 두 번째 마녀가 얘기했죠.
2: 코더의 영주여 만세.
0: 그랬잖아요. 본인은 아닌데 그게 바로 현실이 된 겁니다. 맥베스 머릿속에 당연히 어? 야 잠깐만. 그 다음에 세 번째 마녀는 나한테 왕이 된다고 했잖아. 두둥. 이게 모든 일의 시작입니다. 아주 중요한 장면이죠. 세 번째 마녀가 그랬죠.
2: 당신은 왕이 될 것이다.
0: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왕 덩콘 왕을 죽이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너는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뿐이에요. 근데 살인을 생각하게 된 사람은 누구다? 맥베스 자신입니다. 예언이 그에게 욕망을 심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원래 잠자고 있던 욕망을 깨운 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맥베스는 생각합니다. 야 가만히 있어봐. 운명이 내가 왕이 되도록 정한 거 아니야? 이 코더의 영주도 내가 아무 생각 없었는데 그냥 된 거 아니야? 그러면 어차피 내가 왕이 될 운명이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왕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운명이잖아.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야 잠깐만. 내가 왕이 되려면 지금 왕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위험한 생각을 하게 되죠. 맥베스는 자신의 아내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라고 항상 남자들은 시작합니다. 평소에 잘하지 않고 평소에는 막 못하고 싸우고 말 안 듣고 그러다가 꼭 생일 카드나 무슨 결혼 기념식 카드 할 때마다 사랑하는 여보에게 아들 고맙소 당신에게 고맙소 그죠? 뜨끔하신 분도 계시죠? 예, 저도 그렇습니다. 자, 그의 아내는 바로 레이디 맥베스. 그렇죠? 아무래도 그 장군 집안이니까 맥베스 집안의 여자니까 레이디 맥베스입니다. 맥베스가 겪은 일을 편지를 읽습니다. 내가 말이야 마녀를 만났는데 말이야 코더 영주 된다고 했는데 내가 진짜 코더 영주가 됐어 이러고 가다가 근데 나한테 왕이 된다고 그러네. 이거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라는 편지를 받습니다. 레이디 맥베스의 반응은 빨랐습니다. 원래 여성분들이 여러분 위험할 때 또는 뭔가가 일이 크게 벌어졌을 때 또 굉장히 살이 팍팍 살이 그 판단이 빠르고 가끔은 남자보다도 더 이렇게 판단력이 빠를 때가 있죠. 그녀는 그 편지를 보자마자 그래? 그렇다면 왕이 돼야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남편의 성격을 알거든요. 하, 이 남자 이거 이 남자 야망도 있고 다 좋은데 너무 사람이 좋아갖고 인정이 많고 망설임이 많아. 어떻게 장군이라는 작자가 저렇게 인정이 많고 망설임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왕이 되고 싶은 건 자기도 알겠는데 그 과정에 뭔가 손에 피를 묻히거나 더러운 일을 하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 그런 성격인 걸 자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자, 이때 소식이 들어옵니다. 덩콘 왕께서 맥베스의 성에 와서 하룻밤 묵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레이디 맥베스, 즉 와이프는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죠. 자기 집으로 왕이 오잖아요. 그녀는 결심합니다. 오늘 밤 덩컨을 죽인다. 두둥 빠밤. 그런데 정작 맥베스 장군은 고민하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해. 야 이 덩컨은 왕이잖아. 나는 신한데 신하고 어떻게 왕을 배신을 해. 나한테 이렇게 잘해준 신은 왕인데. 야 가만히 있어봐. 그걸 떠나서 덩콘 왕이 우리 집에 방문한 손님이잖아. 나는 이 성의 주인이고. 야 가만히 있어봐. 내가 주인인데 우리 성을 방문한 손님한테 해코지를 한다고? 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야 가만히 있어봐. 왕이 나한테 코더 영주라는 땅이랑 명예를 새로 만들어줬잖아. 야 가만히 있어봐. 이 사람 나쁜 사람 아니잖아. 왕 좋은 사람이잖아. 날 좋아하잖아. 야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왕이 나를 좋아하고 내가 굳이 왕을 죽여야 되나? 내가 굳이 살인을 해야 되나? 그러면서 아내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여보 이거 하지 말자. 안 되겠어. 도저히 안 되겠어. 그러자 옆에 있던 아내가 뜻대로 하소서 이랬어야 되는데 레이드 맥베스가 남편을 몰아붙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원했던 건 뭐였죠? 흥, 왕이 되고 싶다고 그렇게 노래를 불러놓고 이제 기회가 되니까 쫄았냐? 겁먹은 건가요? 흥, 치킨 같으니. 맥베스 남편의 남성성과 용기를 자극하고 막 조롱을 합니다. 그러니까 맥베스 장군이잖아요. 열받죠. 이 마초가 갑자기 확 열이 받는 거예요. 내가 전장에서 그 수많은 적들을 싸워오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아내가 날 겁쟁이라고 놀려? 아 절대 용서 못하죠. 그때 독하게 마음을 먹습니다. 좋아 하겠어. 내가 까짓 거 죽이지 뭐. 레이드 맥베스는 계획도 세웁니다. 덩컨 왕의 경호원들에게 술을 먹여요. 경호원들에게 아유 고생 많으시네. 아유 우리 왕께서 우리 성에 있는데 뭐가 걱정. 자기들 고생 많다. 응, 니들이 고생이 많다. 자 술 좀 먹어. 괜찮아 먹어요 먹어. 그러면서 잠이 들었을 때 맥베스가 왕의 방으로 가서 왕을 죽이게끔 플랜을 짰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그 죽인 피 묻은 검을 단검을 잠들어 있는 경원들에게 던져놔서 그들이 범인처럼 보이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크, 여성분 치밀합니다. 자 드디어 밤이 됐고 그 경호원들은 레이디 맥베스가 먹인 술에 취해 잠들어 있습니다. 조용한 밤 맥베스가 탁 방으로 살금살금 가는데 눈앞에 단검이 하나 보입니다. 손을 쫙 뻗어서 단검을 잡으려고 하는데 잡히지가 않아요. 알고 보니 환영이었습니다. 너무 그는 혼란스럽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거죠. 아, 내가 진짜 이거 해야 되나? 아, 내가 진짜 칼을 잡고 내가 왕을 죽여야 되나? 아,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직 그는 살인을 하지 않았지만 이미 마음속에서는 그 피 묻은 단검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어떡하지? 아, 모르겠다. 일단 왕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잠들어 있는 왕 덩컨을 칼로 찌릅니다. 훅! 어! 그리고는 잠시 후 밖으로 나오죠. 손에는 피가 묻어 있습니다. 근데 그는 이미 완전히 넋이 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한 거지? 내가 뭐 한 거야 지금? 미친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뭐 한 거야? 그때 경호원들이 잠꼬대를 합니다. 근데 환청이 들리는 거예요. 맥베스가 죽였다. 근데 그것도 환청이었습니다. 어쨌든 맥베스는 막 정신없이 넋을 잃고 가만히 있다가 자기 손을 딱 바라봤더니 피가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는 말합니다. 아, 내가 지금 뭔 짓을 한 거지? 이 세상 모든 바다의 물을 가져와서 내가 손을 씻는다고 해도 이 피를 씻어낼 수 있을까? 오히려 내 손의 피가 바다 전체를 붉게 만들진 않을까? 이렇게 막 고뇌합니다. 그때 레이디 맥베스가 얘기합니다. 이거 보세요 여보, 그거 물 조금이면 이 일은 끝나요. 손 조금 물 조금 갖고 씻으면 그냥 끝납니다. 아주 냉정하게 말을 해요. 하지만 이게 나중에 또 무섭게 그녀에게 되돌아오게 됩니다. 자 다음날 아침 됐습니다. 덩컨 왕의 시신이 발견되죠. 성이 난리가 났습니다. 왕이 살해당했다. 왕이 죽었다. 맥베스는 오히려 연기를 하죠. 분노한 척하면서 왕을 지키던 경호원들을 붙들어냅니다. 이 자식들 경호를 해야 될 네 자식들이 술 먹고 잠이 들고 뭐? 그 자식들 손에 검이 있었다고? 이들 중에 하나가 분명히 왕을 죽인 거야. 그리고는 분노한 척하면서 그냥 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뭐 누가 뭐 자백하고 뭐 시간도 없어요. 그냥 죽여버려요. 그리고는 사람들한테 왕을 죽인 자들이 너무 분해서 내가 죽여버렸다. 하지만 진실을 누군가 말할까봐 뭔가를 알 수 있으니까 그냥 죽여버린 겁니다. 덩컨의 아들들이 있죠. 왕의 아들. 갑자기 그들 아들이 무서움을 두려움을 느낍니다. 아들인 멜컴과 도널 베이는 일단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살해를 당했는데 누가 죽였는지 모르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누군지 모르지만 아버지를 죽였어? 그 다음은 우리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둘이 뿔뿔이 둘이 흩어져서 각자 도망갑니다. 그런데 왕자들이 각자 도망가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쟤들 뭐야? 아버지가 살해당했더니 왕자들이 도망가네? 저 아들들이 왕 죽인 거 아니야? 라고 의심을 하게 됩니다. 완벽한 알리바이가 됐죠. 그리고는 왕인은 자연스럽게 맥베스에게 넘어갑니다. 드디어 넘어갔죠. 예언이 이루어진 겁니다. 맥베스 결국 왕이 되었습니다. 마녀의 예언이 맞았습니다. 근데 한번 잠깐 생각해보자고요. 정말로 운명이 맥베스를 왕으로 만든 걸까요? 아니면 왕이 될 겁니다 라는 말을 들은 맥베스와 그의 아내가 스스로 예언을 현실로 만들어버린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게 더 진실일까요? 과연 예언 때문에 운명으로 맥베스가 왕이 된 걸까요? 아니면 그 말을 들은 맥베스가 스스로 예언을 만들어낸 걸까요? 노래 한 곡 듣고 잠시 쉬었다가 마지막 더 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군 이름이 맥베스입니다. 맥베스. 비슷한 이름 가수를 찾아봤습니다. 엠스터 맥스. 맥베스. 엠스터 맥스. 행복하지 말아요.

0: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훈이 함께하는 훈훈한 카페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하루에 있는 문학 시간에서는 여러분 우리 색스피어의 맥베스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맥베스의 이제 중간 이후 마지막 분위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굉장히 흥미진진했습니다. 결국 맥베스 장군이 왕을 살해했죠. 살해하고 경호원들을 이따가 여러분들아 하고 그냥 한꺼번에 몰살을 시켰습니다. 자, 드디어 왕이 된 맥베스. 그가 그때 원했던 자리죠. 이제는 행복해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죠. 점점 더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마녀의 예언 하나가 자꾸 마음에 걸려요. 그 세 마녀가 만났을 때 마지막 마녀가 자기한테 왕이 될 상이요 만세 만세 만만세 그리고 끝났으면 괜찮았는데 마지막에 옆에 있던 벤코 장군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당신 왕이 되지 않지만 당신의 후손들이 왕이 될 것이요 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럼 맥베스가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어봐. 지금 이 마녀들에게 다 이루어졌어. 다 됐어. 그러면 결국 내가 왕 되려고 이렇게 난리쳐서 결국 됐는데 왕관을 벤코 집안에 넘겨준다고? 어? 내가 왕이 겨우 됐는데 벤코 자식들이 왕이 된다고? 자, 그 순간부터 그의 절친이었던 벤코가 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자식! 맥베스는 킬러, 살인자들을 고용합니다. 벤코와 그의 아들이었던 플리안스를 죽이라고 하죠. 어두운 밤길에 벤코와 플리안스가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고용을 받은 살인자들이 습격을 하여 거기서 싸우다가 벤코는 죽습니다. 하지만 아들이었던 플리안스는 겨우 도망쳐 나왔습니다. 즉 아직까지는 벤코의 후손이 왕이 된다는 예언은 살아있는 거죠. 그날 밤 맥베스는 귀족들을 초대한 연회를 엽니다. 왕이 됐으니까 이제 쫙 한번 파티를 해야죠. 권위를 보여줘야죠. 사람들이 모두 쫙 앉아서 새로운 왕에 대해서 칭송을 합니다. 맥베스 우리들의 새 왕 맥베스. 딱 맥베스가 딱 보는데 저기 누구야? 분명히 자기가 죽이라고 했던 죽은 벤코가 앉아있습니다. 피투성이 가던 벤코가 그의 유령인 거죠. 그의 영혼이 자기를 딱 쳐다보고 있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죠. 자기만 봅니다. 맥베스는 그 벤코 유령에게 나를 그런 식으로 보지 마. 제발 나를 그렇게 보지 마. 옆에 있던 귀족들이 당황하죠. 뭐야 왕 왜 저래 저 왜 저래. 그들이 레이디 맥베스 와이프가 얼른 튀어나와서 우리 왕께서 요새 너무 피곤하셔서 가끔 이렇게 증상이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너무 피곤하셔서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파티 여기까지 집으로 가세요. Go home. Get out. 그래서 끝내버려요. 왕을 죽였다는 죄책감 그리고 그 왕좌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절친 친구를 죽였다는 죄책감. 맥베스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언했던 마녀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우연히 처음에는 만났죠. 근데 이제는 자기가 부하들을 시키고 어떻게 들었든 마녀를 찾아요. 찾아갑니다. 이제는 맥베스 그가 예언에 의지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의지하기 시작하죠. 이제는 그들의 말을 무조건 맹신하는 거예요. 마녀들은 맥베스에게 새로운 예언을 말해줍니다. 첫째 마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맥더프를 조심하라. 여기서 말하는 맥더프는요. 맥베스 왕에게 반대하는 오리지널 귀족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왕이랑 친했던 오리지널 귀족 중에 한 명이 맥더프. 맥더프를 조심하라. 이거 약간 말하다 보니까 성대모사가 그 저분 같은데요. 그 돌아가신 우리 안성기 우리 배우님. 그 커피는 맥시, 커피는 블랙. 날 쏘고 가라. 약간 이런 느낌인데.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첫째 마녀가 맥더프를 조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둘째 마녀가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는 맥베스를 해칠 수 없다. 일단 맥베스는 그 얘기 듣고는 다행인데? 모든 사람은 여자에게 태어나니까 그럼 나는 누가 날 죽일 수 없겠네? 그러자 세 번째 마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버넘 숲이 던시네인 성으로 움직여오기 전에는 맥베스는 절대 패배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요. 이게 좀 길죠? 버넘 숲이 버넘 숲이
던신의 성으로 움직여오기 전에는 맥베스는 절대로 패배하지 않는다. 맥베스는 그 얘기 듣고 더 안심합니다. 오, 다행이다. 야, 버넌 숲. 나무 울창한 숲이 어떻게 움직여? 숲은 움직일 수가 없지. 숲은 그대로 있는 거지. 나무가 뿌리 들고 올 거야? 아니잖아. 그럼 결국 뜻은 뭐다? 나는 안전하구나. 이미 두 마녀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이때부터 이제 그가 오만하게 되죠. 첫 번째 예언을 들었을 때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왕이 될 운명이라고 들었을 때 그는 기다리지 않고 운명을 앞당기려고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이번에는 그 예언을 믿으니까 자기는 절대 죽지 않을 거라고 맹신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예요? 자기한테 유리한, 자기가 듣고 싶은 쪽으로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아까 첫 번째 마녀가 조심하라고 했던 맥더프의 가족, 귀족이죠. 맥더프는 맥베스를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하고 불안합니다. 저 사람이 뭔가 일을 한 것 같아. 그래서 잉글랜드로 가서 덩컨의 아들, 도망가 있던 덩컨의 아들 중에 한 명인 멜컴과 연맹을 맺습니다. 동맹을 하는 거죠. 맥베스는 그 얘기를 듣고 분노합니다. 어쭈그리? 이것들이 지들끼리 힘을 모아? 근데 이미 맥더프는 자기 옆에 또 도망가 있죠. 그래서 맥베스는 또 한 번 지시를 합니다. 맥더프의 아내와 아이들을 죽여라. 자, 여러분, 맥베스라는 장군이요, 처음에는 굉장히 나라와 국가를 사랑하고 정말 왕에게 충성을 하던 그런 무신이었습니다. 무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맥베스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덩컨 왕을 죽일 때만 해도 사실 그는 고민하고 망설였죠. 할까 말까. 손에 묻은 피를 보고 공포에 질리고 이미 살인하기 전에도 그는 막 헛것을 보고 시달렸었죠. 근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죄 없는 아이들까지, 와이프 아이까지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미 악한 일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어려운 거지 이제는 악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그 와이프 레이디 맥베스는 뭐 하고 있을까요? 처음에 살인을 가장 강하게 푸시하고 밀어붙였던 사람이 바로 레이디 맥베스였죠. 사실 맥베스 장군은 처음에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막 망설일 때 그를 놀리며 조롱하고 밀어붙였던 게 바로 레이디 맥베스였습니다. 뭐 남편을 왕 만들고 싶었겠죠. 그때 뭐라고 했어요? 물 조금이면 다 씻겨집니다. 어? 물 조금이면 다 씻겨요. 걱정하지 마요. 라고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레이디 맥베스 그녀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밤마다 잠든 채로 방을 돌아다니고요. 손을 계속 비벼대기 시작합니다. 손을 씻는 것처럼. 그리고는 중얼중얼중얼 됩니다. 저주받은 얼루가 없어져라. 제발 저주받은 얼루가 제발 좀 없어져. 그녀의 눈에는 아직도 손에 피가 묻어있는 것 같이 밤마다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아무리 씻어도. 분명히 그녀가 남편한테 얘기했습니다. 물 조금이면 됩니다. 물 조금으로 씻으면 끝이 납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무엇을 해도 자기 손에 있는 피를, 또 피 냄새를 없앨 수 없다고 느낍니다. 모든 향수를 갖다 뿌려도 자기 손에 피비린내는 없을 수 없다고 느낍니다.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죠. 실제 피는 없습니다. 피 냄새도 없습니다. 하지만 혼자 느끼는 어마어마한 죄책감이 있는 거죠. 레이디 맥베스의 정신은 계속 무너져갑니다. 결국 그녀가 죽었다는 소식이 맥베스 왕에게 전해집니다. 뭐 정확한 죽음에 대해서는 이 극이나 소설에서는 자세히 보여주진 않지만 아마도 자살로 암시가 되는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주문인이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다가 자살한 것으로 암시가 되죠. 그런데 자, 여기서 아내를 잃은 맥베스의 반응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는 아내의 죽음을 듣고 삶의 허무함을 얘기합니다. 내일 또 내일 그냥 시간은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에게 아무 의미도 없는 시간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는 나라를 사랑했던 군인이었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던 그런 장군이었죠. 근데 왕이 되려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왕이 됐죠. 하지만 끝에 남은 건 뭡니까? 사랑하던 아내도 죽고요. 그에겐 적들만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엔 공허함만 남아있죠. 자, 이러고 있을 때 갑자기 군사가 뛰어들어옵니다. 폐하! 버넘 숲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뭐? 너 지금 뭐라고 했느냐? 버넘 숲이 움직입니다요. 야, 숲이 어떻게 움직여?
멜번의 그 멜컴의 군대, 그 아까 같이 합 동맹을 맺은 군대가 자기 병력의 정확한 숫자를 숨기기 위해서 버넌 숲의 나뭇가지를 잘라서 몸에 들고 전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걸 멀리서 보면 숲 전체가 우르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 순간 맥베스는 깨닫습니다. 가만 있어봐. 마녀의 예언이 세 번째 예언이 이거 그거 아니야?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거와는 완전 다른 거죠. 적군이 성으로 몰려옵니다. 일단 그래도 맥베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왜? 두 번째 마녀가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는 맥베스를 죽일 수 없다. 모든 사람은 여자에게서 나오니까 나는 고로 죽지 않는다. 살해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믿었던 거죠. 마지막 전투를 치열하게 버티고 막 싸웁니다. 거기서 도망갔던 맥더풀을 만납니다. 그 귀족. 둘이 싸우죠. 맥베스는 자신있게 말합니다. 야, 까시, 너는 나를 죽일 수가 없다. 왜? 나는 예언이 있거든.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나를 절대 해칠 수 없어. 그러자 맥더프가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같이 태어난 놈이 아니다. 나는 어머니의 배를 갈라서 태어난 놈이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서는 제왕절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자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배를 갈라서 끄집어낸 다른 방식으로 태어난 거죠. 맥베스는 그때 깨닫게 됩니다. 마녀들이 거짓말은 아니지만 진실을 돌려서 얘기했구나. 절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도망가진 않습니다. 끝까지 일단 싸워봅니다. 그러다 결국 맥더프에게 죽습니다. 맥더프는 맥베스를 결국 쓰러뜨리고 덩컨의 아들이었던 멜컴이 왕에 오릅니다. 스코틀랜드의 질서는 다시 돌아오고 맥베스의 비극은 끝납니다. 자, 맥베스가 망한 이유가 여러분 작품을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볼게요. 마녀 때문일까요? 만약에 마녀가 없었다면, 처음부터 마녀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더라면, 만나지 않았더라면 맥베스 장군이 왕 덩컨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마녀들은 한 번도 직접 너는 왕을 죽여야 돼, 왕을 죽여라, 벤코를 죽여라, 맥더프 가족을 죽여라 라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모든 선택은 맥베스가 한 거죠. 마녀들은요 그냥 가능성을 보여준 것입니다. 결국 욕망을 선택하고 행동으로 저지른 건 맥베스 본인 자신이었죠.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보시죠. 레이디 맥베스는 과연 나쁜 악녀였을까? 와이프요. 처음에는 레이디 맥베스가 남편보다 훨씬 잔인하고 아주 그 냉철하고 못됐죠. 남편을 자극해서 결국 살인을 만들어냈으니까요. 근데 먼저 사실 시간이 갈수록 죄책감에 먼저 무너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맥베스는 처음에는 죄책감으로 힘들어했지만 나중에는 사람을 죽이고 죽이고 죽이고 점점 무감각해지고 거기에 익숙해지는 거였습니다. 두 사람의 변화가 반대죠. 레이디 맥베스는 강인했지만 죄책감 때문에 무너져버렸고 금방 맥베스는 죄책감을 없애고 덮기 위해서 더 많은 죄를 지은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했던 소설 맥베스 어떻습니까? 왕이 되고 싶은 한 남자의 이야기처럼 들리셨나요? 사실은 욕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한번 허용이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살인은 어렵죠. 불법 어렵습니다. 내가 헤어져 않았던 일 하는 거 어렵습니다. 덩컨을 죽이기 전에 맥베스 장군은 정말 수없이 망설였습니다. 저는 짧게 얘기했지만 실제 그 계선 굉장히 많은 망설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살인부터는 조금 쉬워지고 세 번째는 고민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본인이 아꼈던 친구도 여자와 아이도 본인이 필요하다면 누구든 죽일 수 있는 그런 살인이 돼버렸습니다. 맥베스의 변신은 왕이 된 게 아니죠. 살인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악인이 되어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비극인 거죠. 그러다 보니 그가 그토록 원했던 왕관도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어졌고 사랑했던 아내까지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언 같은 마녀들이 맥베스를 망친 것이 아니라 예언을 들은 뒤 자신의 욕망을 선택한
맥베스가 스스로를 망쳤다. 자, 여러분, 만일 누군가가 당신에게 당신은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라고 말해준다면 우리는 그 성공이 올 때까지 기다릴까요? 아니면 그 성공을 빨리 얻기 위해서 선을 넘는 행동을 할까요? 오늘 하루에 듣는 문학,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맥베스였습니다.

우리 주인공 맥베스가 왕이 될 거라는 예언을 듣고서도 조금 기다리면서 내가 가만히 이렇게 충성을 다하고 살다 보면 언젠가 먼 훗날에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건가? 가만히 있으면 나도 열심히 살면 나한테도 기회가 오는 건가? 먼 훗날에 이럴 수 있었는데 아쉽죠? 박정훈이 부릅니다. 먼

네, 박정훈 씨가 부르는 박정훈의 먼 훗날에 들으셨습니다. 주인공 맥베스 장군이 좀 먼 훗날에를 기약하면서 기다렸다면, 네, 뭐 스토리가 좀

그것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기다리겠습니까? 아니면 좀 더 빨리 성공을 하기 위해서 뭔가 선을 넘는 행동을 하겠습니까? 뭐 약간 좀 극단적인 예시를 드리긴 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점을 보러 가거나 무슨 타로를 본다든가 무슨 운명을 본다든가 요새는 컴퓨터나 모바일 앱으로도 많이 하는데 제가 옛날부터 보면은 항상 좀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요새도 뭐 요새까지는 아니지만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봤는데 가끔 이제 어떤 반응이 있냐면 제가 점을 보러 갔을 때 대부분 그냥 좋게 나오는데 어떨 때는 정말 너무 좋게 나와요. 그래서 봐주시는 분께서 뭐 볼 거 없다. 당신은 볼 거 없다. 너무 좋다. 그냥 하다 보니 자랑. 아니 그냥 막 어떤 분은 제가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재력가 재벌이 될 거고 뭐 능력이 많아서 이것저것 하다 보면 정말 크게 성공 대성할 거다.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다. 뭐 이런 정말 들으면 기분 너무 좋은 이제 칭찬이나 막 좋은 말씀 해주시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그 아는 지인이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가 점을 봤는데 말이야 엄청 잘 된다고 하잖아. 그러면 내가 그냥 잘 될 운명이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나? 아니면 잘 된다고 한 것이 내가 뭔가 지금처럼 계속 뭔가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열심히 뭔가를 해야 그 결과로서 네가 잘 된다는 걸까?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잘 될 운명, 운명론도 있어요. 운명 분명 죽어도 내가 안 될 뭐 진짜 운명이 있다면 그렇게 얘기가 나왔다면 제가 열심히 해도 안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비관적인 그러면은 비판적인 생각을 하면 될 일도 안 되지 않겠나요 사람이? 그죠? 일단은 뭐 그런 거죠. 경기하기 전에 아유 내가 저를 어떻게 이겨 이러고 경기를 뛰는 사람이랑 오늘 난 무조건 우승한다라고 정말 전의를 불태우고 뛰는 사람이랑 다를 거 아니에요. 오늘 시험 볼 때 나는 만점 맞아서 시험 본 놈이랑 아유 여기 저 똑똑한 애들 내가 쟤네들은 어떻게 이겼냐 꼴등만 안 하면 다행이다 이렇게 시험 보는 사람이랑 분명히 다른 결과가 나올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잘 된다 뭐 재력이 어마어마할 거다 나중에 뭐 크게 될 거다 큰 인물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잘 된다고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노력하면 정말 잘 되겠지 라고 열심히 해보면 뭐 나오지 않겠어요? 그죠? 여러분 제가 봤을 때도 그런 것 같아요. 뭐 만에 하나 뭐 좀 안 좋은 얘기 들으면 그걸 또 이겨내려고 열심히 하면 또 해결될 거고 좋다 그러면 더 좋게 하려고. 그렇지만 우리 조금 전에 했던 맥베스처럼 뭐 내가 왕이 되고자 또는 어디 조직의 뭐 장이 되고자 회장이 되고 사장이 되고자 위에가 팀장이 되고자 나의 그 사람 위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린다던가 뭐 음모와 해친다던가 뭐 이런 거는 하면 안 되겠죠. 뭐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게 될 운명이라면 자기 스스로 자기 맡은 바에서 열심히 하면 그런 결과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되도 않는 얘기를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면서 벌써 시간이 여러분 이렇게 웃고 떨다 보니까 또 마칠 시간이 또 됐습니다. 오늘 또 훈훈한 카페 여러분 그 고품격 음악 방송이자 고품격 문학 방송 훈훈한 카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즐거운 또 오후 되시고 편안한 오후 되시고 신나는 오후 되시고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노래 하나 틀어드리면서 마지막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Air Supply의 Making Love Out of Nothing at All 이란 노래 틀으시면서 저는 이쯤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고요. 지금까지 훈이훈이 한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과 은행은 기프트 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 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안녕하세요. 히스토리의 진행자 이서희입니다. 히스토리는 서희와 히스토리를 함께 붙여 만든 이름입니다. 역사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우리 삶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왜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그 답을 조금씩 찾아가는 시간이 바로 히스토리입니다. 어렵지 않게 편안하게 이야기처럼 역사를 나누면서 각자의 삶에 작은 의미 하나씩 가져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히스토리 시작하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과거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만나는 시간, 히스토리의 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과거 이야기를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만나는 시간, 히스토리의 이서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세종의 곁에 모여 있던 젊은 학자들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집현전. 우리는 흔히 집현전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한글을 떠올리는데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세종대왕이 집현전 학자들과 함께 한글을 만들었다. 그런데 지난 시간 마지막에 제가 질문 하나를 남겼습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오늘은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훈민정음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글을 읽습니다.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내고, 인터넷 기사를 읽고, 식당 메뉴를 보고, 도로 표지판을 보고, 은행에서 서류를 작성합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검색창에 몇 글자만 입력하면 됩니다.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글을 쓰고 읽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인지를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글을 읽을 수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금 고지서가 왔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릅니다. 관청에서 명령이 내려왔는데 읽을 수 없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서 호소하고 싶은데 내 이야기를 글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법이 바뀌었다는데 무엇이 바뀌었는지 알수 없습니다. 누군가 대신 읽어주고 설명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수 없습니다. 15세기 조선의 평범한 백성들에게 문자는 바로 이런 높은 벽이었습니다. 말은 우리말로 합니다. 하지만 국가의 공식적인 문자 생활은 한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말과 글 사이에 커다란 거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 조상들이 그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한자를 빌려 우리말을 표현하기 위해 이두와 구결, 항찰 같은 여러 방법을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한자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배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평범한 백성이 한문을 능숙하게 읽고 쓰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종은 이 문제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종 이야기를 따라오면서 계속 발견했던 방식이 있죠. 문제가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농업이 문제라면 농민에게 묻고, 세금이 문제라면 제도를 고칩니다. 시간이 문제라면 시계를 만듭니다. 비가 문제라면 측정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문자입니다. 오늘 히스토리에서는 세종시대 최고의 발명품이자 오늘날까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문자, 훈민정음이 어떻게 세상에 등장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세종과 집현전 학자들은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그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2: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3: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4: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3: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4: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2: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각장 캘코에 맡기시고 각장 끄세요.
5: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 있고 속이 꽉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켈코 보험.
6: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켈코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7: 213-387 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8: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캘코보험입니다.

백성은 말할 수 있지만 쓸 수 없었다. 세종은 왜 새로운 문자를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조선의 어느 농민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에게 억울한 일이 생겼습니다. 관청에 가서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말로는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글로 써야 하는 순간 문제가 생깁니다. 글을 모릅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우리말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말을 쉽게 적을 수 있는 문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야 합니다. 이것 좀 대신 써주시오. 그 순간부터 자신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소원을 거쳐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불편한 문제가 아닙니다. 정보와 권력의 문제입니다. 글을 읽는 사람과 읽지 못하는 사람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생깁니다. 세종은 이 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훈민정음의 유명한 서문에서 그 문제를 아주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 서로 잘 통하지 않기 때문에 백성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자신의 뜻을 제대로 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28글자를 만들었으며 사람들이 쉽게 익혀 편리하게 사용하기를 바란다고 밝힙니다. 여러분, 저는 이 짧은 글 안에 세종이 왜 문자를 만들었는지가 거의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우리말과 중국말은 다르다. 한자로 우리말을 표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쉽게 배울 수 있는 새로운 문자가 필요하다. 지금 들으면 너무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15세기에는 결코 당연한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동아시아에서 한자는 단순한 외국 문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학문과 외교, 역사와 법, 유교 경전과 국가 행정이 모두 한자를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한자를 잘 안다는 것은 곧 학문을 했다는 의미였고 그것은 사회적 지위와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왕이 말합니다. 우리말을 적을 새로운 문자를 만들겠다. 이것은 단순히 알파벳 하나를 새로 만드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기존의 지식 질서에 새로운 문을 하나 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종은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사실 정확한 시작 시점을 알려주는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세종이 어느 날 어떤 사건을 보고 갑자기 한글을 만들기로 결심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훈민정음 창제 과정 자체에 관한 기록은 놀라울 정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아있는 기록을 통해 조심스럽게 그 배경을 살펴봐야 합니다. 세종은 오래전부터 백성에게 지식과 윤리를 전달하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삼강행실도입니다. 백성들에게 충과 효, 열의 사례를 알려주기 위해 그림까지 넣어 책을 만들었습니다. 왜 그림을 넣었겠습니까? 글을 읽기 어려운 사람들도 내용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림만으로 모든 내용을 전달하는 데는 한계가 있겠죠. 좋은 책을 만들어도 읽지 못합니다. 좋은 법을 만들어도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농사에 도움이 되는 지식을 만들어도 문자라는 장벽이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농사직설도 1429년에 한문으로 편찬되었습니다. 당시에는 훈민정음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니 농민들이 모두 그 책을 직접 읽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관리와 지식층을 통해 농업 지식을 전달하고 활용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세종은 점점 같은 벽을 만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식은 있는데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정책은 있는데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백성은 할 말이 있는데 쓰기 어렵습니다. 그 벽의 이름이 문자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443년 겨울 세종실록에 아주 짧지만 놀라운 기록 하나가 등장합니다. 임금이 친히 언문 28자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것을 훈민정음이라고 이름 붙였다고 기록합니다.
훈민정음,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짚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실록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왕이 친히 만들었다. 따라서 현재 남아있는 기록만 놓고 보면 세종이 세 문자의 창제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세종이 집현전 학자들을 모아서 함께 한글을 만들었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집현전 학자들이 처음부터 세종과 비밀 연구팀을 만들어 이 28자를 공동 창제했다는 직접적인 기록은 없습니다. 오히려 1443년의 실록 기록은 세종의 친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집현전 학자들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세 문자의 기본적인 창제와 그 문자를 설명하고 연구하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는 작업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훈민정음이 만들어진 뒤 정인지와 신숙주, 성산문, 최항, 박팽년, 강희안, 이계, 이설로 같은 학자들이 새로운 문자의 원리를 설명하고 용례를 정리하는 작업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1446년 훈민정음 해례본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443년 세종이 새로운 문자 28자를 창제합니다. 그리고 이후 집현전 학자들이 해설과 연구, 실제 활용을 위한 작업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446년에는 그 원리와 사용법을 자세히 설명한 훈민정음 해례본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역사 기록에 가장 가까운 설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새 문자를 만들었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어떻게 만들었느냐입니다. 세종은 수천 개의 글자를 새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글자를 만들고 그것을 조합해서 수많은 소리를 표현하도록 했습니다.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습을 바탕으로 설명됩니다. 예를 들어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 미음은 입의 모양, 시옷은 이의 모양, 이응은 목구멍의 모양을 본뜬 것으로 해례에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기본 글자에 획을 더해 관련된 소리를 나타내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모음에는 또 다른 철학이 들어갑니다. 하늘, 땅, 사람, 천지인이라는 당시의 우주관을 기본 요소로 삼아 모음을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발음기관이라는 매우 현실적인 관찰과 당시 동아시아의 철학적 세계관이 하나의 문자체계 안에 함께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훈민정음의 독특한 점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글자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박수를 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가 시작됩니다.

0: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1: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2: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3: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1: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2: 개인 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 보험까지
3: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1: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걱정 캘코에 맡기시고 걱정 끄세요.
4: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캘코보험.
5: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캘코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1: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6: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캘코보험입니다.

새로운 글자 훈민정음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박수를 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반대의 중심에 뜻밖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집현전 부제학 최만리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집현전을 세종이 키운 최고의 학술기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집현전의 고위학자가 왕이 만든 새로운 문자에 반대합니다. 그것도 혼자 반대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 명의 집현전 학자들과 함께 상소를 올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백성들이 글을 쉽게 배우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당시의 지식인들에게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외교 문제가 있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가 있었죠. 유교적 문명관이 있었습니다. 학문의 질서가 있었고요. 그리고 새로운 글자가 기존 사회 질서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1444년 2월, 최만리를 비롯한 집현전 학자들이 세종에게 강력한 반대 상소를 올립니다. 그리고 이 상소를 읽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이 만든 글자를 왕이 가장 아끼던 학술기관의 학자들이 반대합니다. 그렇다면 세종은 어떻게 했을까요? 감히 왕에게 반대를 해? 하고 입을 막았을까요? 아니면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바로 이 장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훈민정음 창제보다 어쩌면 더 흥미로운 이야기, 새로운 문자를 둘러싼 세종과 최만리의 정면 충돌입니다.

왕이 만든 글자에 신하들이 반대하다. 최만리는 왜 훈민정음을 반대했을까요? 여러분, 1444년 2월에 조선 조정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단 지금부터 제가 분위기를 위해 그려드리는 장면 자체가 실록에 그대로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왕은 새로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아끼고 키웠던 집현전에서 반대 상소가 올라옵니다. 상소를 대표한 사람은 집현전 부제학 최만리였습니다. 오늘날의 식으로 표현하면 대통령이 오랫동안 준비한 국가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 대통령 직속 연구기관의 핵심 연구진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서를 낸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최만리는 왜 반대했을까요? 단순히 백성들이 글을 배우는 것이 싫어서라고 설명하면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최만리와 반대파의 논리는 훨씬 복잡했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과의 관계였습니다.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명나라는 단순한 외국이 아니었습니다. 유교 문명의 중심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이 중국과 다른 독자적인 문자를 만든다? 일부 신하들에게는 이것이 국제질서와 문명질서에서 벗어나는 행동처럼 보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걱정입니다. 우리는 중국의 문자를 사용하며 유교 문명권에 속해 있는데 왜 굳이 별도의 문자를 만들어야 합니까? 두 번째는 학문의 문제였습니다. 당시 학문의 기본은 한문이었습니다. 유교 경전을 읽으려면 한문을 알아야 합니다. 역사를 공부하려 해도 한문이 필요합니다. 관리가 되기 위한 공부도 한문 중심입니다. 그런데 배우기 쉬운 새로운 문자가 생기면 사람들이 어려운 한문 공부를 하지 않으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유교적 학문 수준이 떨어질 수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세 번째는 실용성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이미 이두 같은 표기 방식이 있는데 굳이 새로운 문자를 만들어야 하느냐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에서 백성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원인이 단순히 문자를 모르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말과 글이 같은 중국에서도 억울한 재판은 생기지 않느냐. 결국 중요한 것은 관리가 공정하냐는 것이지 새로운 글자를 만든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논리였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완전히 터무니없는 주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역사를 재미있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훈민정음이 얼마나 위대한 문자가 되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한 사람들을 보면 답답합니다. 왜 저 좋은 것을 반대했을까?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미래를 모릅니다. 그들의 눈으로 당시 세계를 바라보면 새로운 문자 창제는 국가의 학문과 외교 질서를 흔들 수도 있는 굉장히 큰 변화였습니다. 그런데 세종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세종은 이미 문제의 본질을 다르게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문화를 존중하는 것과 우리말을 제대로 적을 수 있는 문자를 갖는 것은 서로 모순되는 일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이 쉽게 배우는 문자라고 해서 학문이 무너진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자신의 뜻을 표현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세종과 반대파의 생각이 갈립니다. 한쪽은 기존의 지식체계를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다른 한쪽은 지식에 접근하는 통로를 넓히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논쟁에는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최만리 등이 상소에서 문제 삼은 것 가운데 하나가 새 문자와 관련된 일을 너무 소수에게 맡겨 추진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보여줄까요? 훈민정음 창제 과정이 조정 전체에 활짝 공개된 대규모 공동 프로젝트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종이 처음부터 집현전 전체를 동원해서 공개적으로 문자를 공동 개발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새 문자의 기본 틀이 만들어진 뒤 일부 학자들이 그 문제를 연구하고 활용하는 작업에 참여했다고 보는 것이 기록에 더 잘 맞습니다. 그리고 세종은 새 문자를 그냥 만들어 놓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지 시험해야 했습니다. 한자의 소리를 정리하는 직업에도 사용합니다. 한자의 소리를 정리하는 작업에도 사용합니다. 우리말을 적는 데도 사용합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새로운 문자의 원리를 설명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 결과 1446년 오늘날 우리가 훈민정음 해례본이라고 부르는 책에 나오게 됩니다. 이 책은 매우 특별합니다. 문자만 던져준 것이 아닙니다. 이 글자는 이렇게 쓰시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왜 이런 글자를 만들었는지, 어떤 원리로 만들었는지, 어떻게 조합하는지, 실제로 어떤 소리에 사용하는 것까지 설명했습니다. 오늘날식으로 표현하면 새로운 기술을 만든 뒤 설계 원리의 사용 설명서까지 함께 남긴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해례 작업에는 정인지, 신숙주, 성산문, 최향, 박팽영, 강희안, 이계, 이선노 등 여러 명의 학자가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집현전 학자들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우 중요했죠. 다만 역할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새 문자 28자의 창제 중심에는 세종이 있었고 그 문자의 원리를 해설하고 정리하며 실제 활용으로 확장하는 과정에서는 집현전 학자들의 역할이 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세종시대 여러 이야기가 하나로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장영실 이야기를 했죠. 신분보다 능력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간을 측정했습니다. 비를 측정하고 하늘을 관측했습니다. 농민의 경험을 모아 농사직서를 만들었습니다. 세금을 고치기 위해 17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현전을 키워 국가가 지식을 축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에는 문자에 도착합니다. 이 모든 정책이 완전히 같은 목적에서 나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각각의 정책에는 서로 다른 현실적 배경과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의 공통된 모습은 분명히 보입니다. 세종은 지식이 현실에서 작동하기를 원했습니다.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훈민정음은 그 가운데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지식을 전달하려면 문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훈민정음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다음 날부터 조선 백성들이 모두 한글을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우리가 다음 이야기에서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조선의 공식 문자 생활에서 한문의 지위는 오랫동안 강력하게 유지됩니다. 그런 가운데 새 문자는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누가 먼저 사용했을까요? 여성들은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왕실에서는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그리고 왜 훗날 이 글자를 언문이라고 낮춰 부르는 문화까지 생겼을까요? 더 놀라운 것은 처음에는 일부 지식인들이 걱정했던 바로 그 쉬운 글자라는 특징이 오히려 이 문자를 살아남게 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너무 쉬워서 가치가 없어 보였던 글자. 그러나 바로 그 쉬움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자신의 말을 글로 남길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궁궐에서 탄생한 훈민정음이 실제 사람들의 삶 속으로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리고 한글이 하루아침에 국민의 문자가 된 것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0: 오늘도 히스토리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흔히 역사를 오래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먼 나라 이야기, 이미 지나가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느끼기도 하죠.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역사는 늘 지금 우리의 삶과 이어져 있습니다. 누군가의 선택이 시대를 바꾸었고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움직였으며 때로는 작은 실수가 큰 흐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역사는 특별한 사람들만의 기록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낸 우리의 모습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하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일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마음,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참고 견디는 시간들, 역시 모두 삶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히스토리는 거창한 연대기보다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왕과 장군의 이름만 남는 역사가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았던 평범한 사람들의 숨결,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연결되는 의미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과거를 듣는 시간이지만 결국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 오늘 방송 속 한 장면이 여러분 마음에 오래 남아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한 사람의 삶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세상을 보는 시선을 조금 넓혀주었다면 그것이 바로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일 테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이야기, 생각할 거리가 있는 이야기, 그리고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역사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서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이야기로 기록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그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2: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3: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4: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3: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4: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2: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각장 캘코에 맡기시고 각장 끄세요.
5: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 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켈코보험.
6: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켈코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7: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퀘어 4시 뉴스 시작합니다. 경찰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신약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이틀 연속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김 후보자에 대한 과거 검찰의 수사 기록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도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1: 경찰이 신약 청탁 의혹으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불러 2시간 넘게 조사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김 후보자를 고발한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을 불러 조사한 지 하루 만입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국민의 생명권과 연관돼 있다며 철저한 수사와 함께 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2: 코로나 그 험난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던 이 부분을 가지고 거의 장난을 치는 것을 동조했던 부분이 크기 때문에
1: 김 후보자는 지난 2021년 브로커 양모 씨의 부탁으로 제넨셀의 신약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식약처에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의혹에 대해 검찰은 지난 2024년 이미 기소유예 판단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증거나 불법 정황이 확인돼야 경찰도 재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김 후보자 관련한

0: 베니스 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해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심사위원 대상은 황금사자상 다음에 핵심 작품상 은사자상에 해당하는데요. 이창동 감독이 베니스 영화제에서 상을 탄건 2002년 오아시스로 감독상을 탄지 24년 만입니다. 한국 영화로는 2012년 김기덕 감독이 피에타로 황금사자상을 탄지 14년 만인데요. 보다 자세한 소식은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는 15일 청문회를 앞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파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식약처 청탁 의혹을 포함한 파장이 쉽게 수그러지지는 않은 분위기입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1: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최대 논란은 식약처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입니다. 부정한 청탁은 없다는 게김 후보자의 일관된 입장인데 일단 과정이 신중치 못했던 점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른바 셀카 모임과 관련해 기존 해명과 배치되는 정황이 드러나며 논란이 일자 진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우연한 만남이었다는 설명은 준비단과 소통이 부족해서 생긴 일이고 브로커로 알려진 사업가 양모 씨는 친한 후배라고 인정한 겁니다.
2: 제가 볼 때는 되게 성공한 여성 기업가로서 존중하고 또 친한 후배로서 이렇게 지내온 것은 맞습니다.
1: 이딴 해명에도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배우자가 원장으로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은 가족기업처럼 운영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셀카 모임 참석자이자 제넨셀 창업주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 아들이 의원실에서 입법 보조원으로 근무한 사실을 두곤 보훈성 채용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불거졌습니다.
2: 이게 다 공개되는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떳떳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면접을 통해서 입법 보조원이라는 일을 맡겼고.
1: 직접 해명 대신 준비단 차원 서면 해명도 이어졌는데 이따금 역공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을 두고 편집 왜곡을 주장하며 직접 원문을 공개한 게 대표적인데 한 의원 역시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3: 일종의 그런 커미션 같은 거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김승원 씨조차도 걱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오늘 김승원 본인이 깐 녹취록에서 드러났습니다.
1: 야권 일각의 사퇴 요구에 수사와 기소 분리 정착 등 법무부 수장으로 역할을 다하겠다며 정면 돌파를 예고한 김 후보자. 임명 반대 응답이 절반을 넘는 일부 여론조사까지 발표된 가운데 청문회에서 납득 가능한 해명으로 여론의 물음표를 지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0: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거취를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의 메시지도 확연히 달라졌는데 오늘 열리는 고위당정협의가 용 후보자의 거취를 가를 분기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표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4: 청와대가 거듭 인사청문회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야권의 공세 수위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용해인 후보자는 청년 세대가 가장 민감해하는 공정과 상식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민 눈높이에 대한 정면 도전이 될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5: 이쯤 되면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가 용해인 후보자에게 무슨 약점이라도 잡혀 있지 않은지 대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민주당 내부의 기류도 심상치 않습니다. 앞서 용 후보자 논란과 거리를 두던 민주당 지도부는 주말을 앞두고 공식적인 우려를 드러냈고
6: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중히 바라보고 있고요. 지도부를 중심으로 당 내외의 평가와 의견을 비상하게 취합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4: 불과 하루 만에 당의 공식적인 메시지 수위는 사실상 더 높아졌습니다.
7: 청년 세대의 좀 여론이 들끓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마냥 자시하고 있을 수만 없고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4: 당내에서 거취를 조기에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용 후보자의 반박 기자회견에도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당 안팎의 부정적 여론까지 확산하면서 지도부 역시 적극적인 대응을 더 미루기 어려워진 모습입니다. 지도부가 취합한 당내 의견은 오늘 고위당정 협의에서

0: 대해서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당과 정부, 청와대가 상황 인식을 공유한 뒤 용 후보자의 거취에 대해 더욱 분명한 입장이 나올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1: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문회까지 가지 않고 정치적 결단이 먼저 이뤄질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됩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어제 서면 브리핑에서 대법원장의 재청권은 사법부 수장의 힘을 과시하거나 대통령의 임명권과 맞서기 위한 권한이 아니라며 재청권 정치를 그만두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구했는데도 조 대법원장이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대법원이 재판 차질을 막기 위해 소부 구성까지 조정한 만큼 공백의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며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그제 대법관 재제청을 거듭 요구한 걸 두고 대법관까지 입맛대로 고르겠다는 야욕을 당장 거두라며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어제 SNS에 추천위를 존중하란 청와대의 말은 결국 김민기 대법관을 만들어 기어코 대통령 무죄를 받아내겠다는 거라고 적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의 날 기념행사에서 이례적으로 강한 메시지를 낸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며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누구를 다시 재청할지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를 둘러싼 이재명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 결정 때보다 훨씬 복잡한 변수들이 얽혀있기 때문인데 이 대통령의 결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3: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건 파악을 위해 중동 현지 조사에 나섰던 국방부 실사단은 지난 10일 귀국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실사단 보고를 토대로 조만간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에서 파병 여부를 큰 틀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 때와 비슷한 결단의 순간을 앞두게 된 겁니다. 당시에도 반대 여론이 컸고 미국의 파병 요구도 거셌는데 노 전 대통령은 북핵 위기란 현실 속 한미동맹을 고려해 결국 파병을 결정했습니다.
4: 오랜 동안의 요관계와 동맹의 도리를 존중해서 어려울 때 미국을 도와주고 한미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길.
3: 다만 지금의 파병 국면은 훨씬 복잡하고 풀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계속 미룰 경우 단순히 한미동맹을 넘어 대미 투자 등 협상이 진행 중인 통상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병존하고 있습니다. 또 국익 측면에서 우리 원유 수입의 70%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만큼 항행 자유 보장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5: 오직 국민과 또 국익에 더 나은 내일을 생각하며 그 길을 묵묵히 개척해 나가야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함께해 주시기를.
3: 하지만 전쟁을 도와야 할 명분이 과거보다 더 없다는 지적이 여당에서도 나오고 있고
6: 우리가 침략전쟁을 반대하도록 헌법 5조에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뭐 유엔 결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완전히 뭐 나토 회원국이나 일본도 다 손사래를 치고 있는.
3: 전쟁 당사국이자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이란이 직접 반발하고 있어 위험성이 더 크다는 점도 부담스러운 대목입니다. 이 때문에 파병을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개입 수준이 낮은 비전투 부대를 보내는 방안이 검토될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물론 실제 파병 결정이 나더라도 법 여건은 물론 여당 일각의 반대도 있어 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될지는 안개 속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2: 이란이 걸프 국가들과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현지 시간 14일 오만에서 회의를 연다고 밝힌 가운데 바레인은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레인 외교부는 이날 이란과 외교 관계가 복원되기 전에는 이란이 참여하는 어떠한 회의에도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겠다면서 공식 채널을 통해 오만의 이러한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레인 외교부는 또 최근 사우디 주요 송유관 공격 등을 언급하면서 영내 안보와 안정이 사실을 외면하는 유화 정책으로 유지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네팔 대홍수 발생 후 트리슐리 강변 마을 곳곳은 여전히 상처가 깊게 남아 있습니다. 주민들은 일상을 되찾기 위해 복구에 땀을 쏟고 있는데 우리 2차 긴급구호대도 곧 피해 지원 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네팔 데비가트에서 김태원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7: 매장에 깊숙이 들어찬 흙은 삽으로 파내도 파내도 끝이 없습니다. 8년째 강변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했는데 대홍수가 덮치던 그날 모든 것을 잃을 뻔했습니다. 홍수 이후 세 번째 주말을 맞는데도 마을 곳곳이 폭격 맞은 듯 폐허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강가에 있는 3층짜리 주택입니다. 나무로 된 문짝이 통째로 뜯겨져 나갔고요. 집안에는 진흙이 들어차서 풀까지 자라고 있습니다. 가방과 옷까지 그리고 침대까지 성하는 곳이 없습니다. 이불이며 옷까지는 진흙탕 속에서 꺼내고 중장비로 퍼낸 흙은 다시 강가로 옮깁니다. 토사에 휩쓸려 무너진 다리 잔해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네팔군이 임시다리를 새로 만들어서 수도 카트만두를 오갈 수 있게 됐습니다. 네팔에 입국한 우리 정부 두 번째 긴급구호대도 주말부터 홍수 피해 지원 일정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구호대 전체 인원이 8명인데다 전문 수색 인원은 2명밖에 없어서 1차 구호대 때와 같은 대규모
8: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9: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10: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말 오후의 여유로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는 꿈꾸는 다락방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경제 이야기라고 하면 어렵고 멀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우리의 하루하루와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는 이야기죠. 보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기치 못한 순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조용하지만 꼭 필요한 안전장치입니다. 이 시간에는 복잡한 숫자와 용어 대신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쉽고 편안한 이야기로 경제와 보험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잠시 쉬어가는 시간, 여러분의 삶에 작은 힌트가 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지금부터 꿈꾸는 다락방 시작합니다.

0: 안녕하세요. 꿈꾸는 다락방의 이서입니다. 꿈꾸는 다락방은 33년 전통의 종합보험사 켈코보험에서 만드는 켈코 방송입니다. 이번 주 경제 뉴스를 쭉 살펴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계 경제가 다시 한번 방향을 바꾸는 갈림길에 서 있구나. 올해 초까지만 해도 세계 경제의 가장 큰 관심은 금리 인하였습니다. 물가가 내려오면 미국도 금리를 낮추고 유럽도 금리를 낮추고 높은 모기지와 대출 이자 부담도 조금씩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죠. 그런데 9월이 되면서 분위기가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최근 발표된 생산자 물가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중동에서는 전쟁이 계속되면서 국제 유가가 다시 100달러 선을 넘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은 결국 금리를 다시 올렸고요. 그런데 이렇게 금리와 물가 걱정을 하는 와중에도 어마어마한 돈이 몰리는 분야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AI입니다. 국제 결제은행 BIS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세계 최대 빅테크 다섯 곳이 2025년과 2026년 단 2년 동안 AI 관련 설비 투자에 사용하는 돈이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우리 가까이 있는 LA항입니다. LA항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가장 많은 화물을 처리했습니다. 코로나 때보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벌써 크리스마스 상품이 들어와 있습니다. 왜 아직 9월인데 크리스마스 상품이 미국 창고에 들어와 있을까요? 미국 기업들이 앞으로 부과될 관세와 높은 운송비를 피하기 위해 물건을 미리 들여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꿈꾸는 다락방에서는 네 가지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미국 생산자 물가 5.4%와 다음 주 연준의 금리 결정. 두 번째는 다시 100달러를 넘어선 국제 유가와 호르무즈 해협. 세 번째는 AI 투자 1조 달러 시대에 과연 새로운 산업혁명인지 아니면 새로운 투자 거품인지에 관련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상 최대 물동량을 기록한 LA항. 미국 기업들은 왜 벌써 크리스마스 상품을 들여오고 있을까? 오늘도 숫자 자체보다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 생활과 돈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중심으로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10일 아침에 미국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숫자 하나가 발표됐는데요. 5.4% 미국의 8월 생산자 물가지수입니다. PPI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5.4% 상승했습니다. 시장 예상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이 숫자가 발표되자 미국 주식시장은 바로 반응했습니다. 다우, S&P 500, 나스닥이 모두 하락했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9%를 넘어섰습니다. 왜 물가 숫자 하나에 금융시장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할까요? 다음 주 9월 15일과 16일에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준의 FOMC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금리를 결정하는 회의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이제 언제 금리를 내릴까가 시장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혹시 연준이 금리를 다시 올리는 것 아닐까? 여기서 먼저 PPI부터 정의해 보겠습니다. PPI는 Producer Price Index, 생산자 물가지수입니다.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많이 듣는 CPI는 Consumer Price Index,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쉽게 말하면 CPI는 우리가 실제로 지갑을 열 때 만나는 물가입니다. 마켓에서 식료품을 사고, 주유소에서 가스를 넣고, 옷을 사고, 렌트를 낼 때 이런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입니다. 반면에 PPI는 소비자에게 물건이 오기 전 단계의 가격입니다. 기업들이 물건을 생산하고 거래하면서 받는 가격이죠. 예를 들어 햄버거 가게를 생각해보면 소비자가 햄버거 한 개에 10달러를 내는 가격은 CPI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햄버거 가게가 구입하는 소고기, 빵, 치즈, 포장용기, 운송비가 올라가는 것은 먼저 생산 단계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PPI가 계속 오르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가격을 그대로 두고 자신의 이익을 줄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비자 가격을 올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기업이 비용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가 상승이 몇 달 계속되면 결국 소비자 가격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PPI를 미래 소비자 물가를 살펴보는 신호 가운데 하나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연준을 더 곤란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발표된 8월 고용보고서를 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8월 한 달 동안 비농업 일자리가 16만 2천 개 증가했습니다. 실업률은 4.1%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식당과 주점에서 5만 9천 개, 지방정부 교육 부분에서 4만 2천 개 일자리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20만 6천 건입니다. 기업들이 대규모로 사람을 해고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애매합니다. 만약 미국 경제가 심각한 침체에 빠졌다고 해보겠습니다. 기업들이 사람을 해고하고 실업률이 6%로 올라가고 소비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러면 연준은 금리를 내려서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하면 됩니다. 반대로 경제가 아주 뜨겁고 물가가 5%, 6%씩 오른다면 금리를 올리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중간입니다. 고용은 비교적 괜찮습니다. 경제도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가는 연준 목표인 2%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경제가 이 정도로 버티는데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조금 더 높게 유지해도 되는 것 아닌가? 바로 이 때문에 10일 PPI 발표 이후에 금융시장에서는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크게 올라갔습니다. 지금 녹음 시점이 9월 10일 목요일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11일에 또 하나의 중요한 숫자가 나옵니다. 8월 CPI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미국 노동통계국 BLS 공식 일정을 보면 8월 PPI는 10일 오전 8시 30분, 8월 CPI는 내일 9월 11일 오전 8시 30분에 발표됩니다. 그러니까 연준은 내일 소비자 물가까지 확인한 뒤에 다음 주에 금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일 내일 11일에 발표되는 CPI가 예상보다 낮게 나온다면 10일 PPI의 충격이 조금 완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CPI까지 예상보다 높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우려가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유가입니다. 10일 기준 국제 유가는 1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된 PPI는 8월의 물가입니다. 최근 국제 유가 급등의 충격이 앞으로 9월과 10월 물가에 더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백미러를 보고 운전하면서 동시에 앞에 나타난 장애물까지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미국 경제는 연준이 금리를 급하게 내려야 할 만큼 약하지 않은데 물가는 연준이 안심할 만큼 낮지 않습니다. 그래서 2026년 가을 미국 경제의 질문은 금리는 언제 내려갈까? 에서 물가 때문에 금리를 다시 올려야 하는 상황까지 갈까? 로 바뀌고 있습니다.
1: 그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2: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3: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4: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3: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4: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2: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각장 캘코에 맡기시고 각장 끄세요.
5: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켈코보험.
6: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켈코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2: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7: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 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캘코보험입니다.
0: 네, 여러분은 지금 꿈꾸는 다락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꿈꾸는 다락방은 33년 전통의 종합보험사, 모든 보험을 여러분께 도와드리고 있는 캘코보험에서 지원하는 캘코 방송입니다.

0: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10일 기준 국제 유가가 다시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10일 브렌트유는 105달러를 넘어섰고 미국 WTI도 100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중동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이어지면서 세계 원유 시장의 가장 중요한 길 가운데 하나인 호르무즈 해협의 원유 수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지도에서 보면 정말 작죠. 그런데 세계 경제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곳입니다. 페르시아만 안쪽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쿠웨이트,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세계적인 산유국들이 몰려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생산된 원유와 천연가스 상당량이 바깥 바다로 나가기 위해 이 좁은 해협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호르무즈를 초크포인트, 병목지점이라고 합니다. 평소에는 좁은 길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유조선 한 척이 공격을 받았다는 뉴스가 나오면 선박회사는 생각합니다. 우리 배를 보내도 될까? 보험회사는 생각합니다. 이 배의 전쟁 위험 보험료를 얼마나 올려야 할까? 선주는 생각합니다. 선박과 승무원을 위험지역으로 보내려면 운임을 더 받아야 하지 않을까? 그러면 원유 자체 가격만이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운송비가 올라가고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결국 원유 한 배럴을 소비지역까지 가져오는데 전체 비용이 올라갑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실제 공급 감소뿐 아니라 앞으로 더 심각해질지도 모른다는 위험까지 가격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정학적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아직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사고가 날 가능성 때문에 미리 지불하는 가격입니다. 보험도 비슷합니다. 집에 아직 불이 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불이 날 위험 때문에 보험료를 내는 것처럼 원유 시장에서도 앞으로 공급이 막힐 위험이 현재 가격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상당히 특이한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선박들이 위치 추적 신호를 제한하면서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이른바 닥크로싱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선박 회사들이 공격 위험을 의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100달러 유가가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가장 먼저 주유소입니다. 특히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도 가스 가격이 높은 지역입니다. 원유 가격이 오르면 일정한 시차를 두고 주유소 가격에 반영됩니다. 하지만 유가의 영향은 주유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원유를 흔히 세계 경제의 혈액이라고 표현하죠. 경제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거의 모든 상품의 가격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유럽에서는 실제로 행동이 나왔습니다. 유럽 중앙은행 ECB가 기준금리를 2.25%에서 2.5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올해 두 번째 금리 인상입니다. ECB는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물가가 예상보다 올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유로존 물가 전망도 평균 3% 수준입니다. 유럽 경제가 아주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금리를 올렸습니다. 왜일까요? 중앙은행은 사람들이 앞으로도 물가가 계속 오르겠구나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중앙은행의 딜레마가 생깁니다. ECB가 금리를 올린다고 중동에서 원유가 더 생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이 더 안전해지는 주유소만의 뉴스가 아닙니다. 유가가 물가를 움직이고 물가가 금리를 움직이고 금리가 결국 우리의 모기지와 자동차 대출, 기업의 투자까지 움직입니다. 작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일어나는 일이 세계 경제 전체를 흔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 그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2: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3: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4: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3: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4: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2: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각장 캘코에 맡기시고 각장 끄세요.
5: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 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 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 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켈코 보험.
6: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켈코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7: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8: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켈코보험입니다.
0: 네, 여러분은 지금 꿈꾸는 다락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꿈꾸는 다락방은 33년 전통의 종합보험사, 모든 보험을 여러분께 도와드리고 있는 켈코보험에서 지원하는 켈코 방송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AI 이야기입니다. 최근 세계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이라고 불리는 기관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발표가 나왔습니다. BIS, 국제결제은행입니다. 스위스에 본부가 있고 각국 중앙은행들이 참여하는 기관입니다. BIS의 파블로 에르난데스 데코스 사무총장이

0: AI가 세계 경제에 가져올 엄청난 가능성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금융시장에는 새로운 위험을 만들고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놀라운 숫자가 하나 나왔는데요. 1조 달러. BIS에 따르면 세계 최대 빅테크 기업 5곳이 2025년과 2026년 단 2년 동안 AI와 관련된 설비 투자에 사용할 돈이 1조 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라는 것입니다. 더 장기적으로는 전 세계 AI 관련 투자가 현재 연간 약 5천억 달러 규모에서 2030년에는 3조에서 4조 달러까지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업계 전망도 BIS가 소개를 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갈까요? 우리는 AI라고 하면 컴퓨터 화면을 생각합니다. ChatGPT에 질문을 입력합니다. 몇 초 후에 답이 나오죠. 그래서 AI를 소프트웨어 산업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화면 뒤에는 엄청난 물리적인 시설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센터, AI 반도체가 필요하겠죠.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하고 수많은 서버가 필요합니다. 냉각 시설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엄청난 양의 전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AI 경쟁은 단순히 소프트웨어 경쟁이 아닙니다. 반도체 경쟁이고 전력 경쟁이고 데이터 센터 부동산 경쟁이고 송전망 경쟁이고 어떤 나라에서는 원자력 발전소 경쟁까지 되고 있습니다. AI 회사가 발전소 문제까지 고민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기업들은 이렇게 많은 돈을 쓸까요? AI가 정말 생산성을 크게 높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BIS가 정리한 여러 연구를 보면 특정 업무에서는 생성형 AI를 사용했을 때 생산성이 약 10%에서 많게는 65%까지 향상된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직원이 하루에 보고서 5개를 만들어 보겠다고 해보겠습니다. AI를 이용해서 같은 시간에 7개나 8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래머는 코드를 더 빨리 만들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 상담원은 고객의 과거 기록을 AI가 먼저 정리해주면 상담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수백 페이지 문서를 AI에게 먼저 분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보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 신청서, 클레임 자료, 과거 손해 기록처럼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AI가 먼저 정리하면 사람이 최종 판단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산성 향상이 경제 전체로 퍼진다면 엄청난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과거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기업의 생산성이 올라갑니다. 경제 성장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산업도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AI를 전기, 자동차, 인터넷과 같은 General Purpose Technology, 범용 기술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산업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경제의 거의 모든 산업을 바꿀 수 있는 기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BIS가 굳이 경고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투자 규모가 너무 빠르게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봐야 하는데요. 1조 달러를 투자하면 결국 그 이상의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 사업이 아닙니다. AI를 사용하는 사람은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높은 구독료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들이 AI를 사용해서 얼마나 많은 추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도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쟁은 매우 치열합니다. A회사가 데이터 센터를 100억 달러 투자합니다. 그러면 B회사는 생각합니다. 우리만 뒤처지면 안 되는데. 그래서 150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C회사는 200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누구도 먼저 멈추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을 Investment Arms Race, 투자 군비 경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BIS가 특히 주목한 것도 이 부분입니다. 대형 기술 기업의 AI 설비 투자가 현금 흐름보다 빠르게 증가하면서 일부 자금이 기업이 벌어들인 돈이 아니라 부채와 Private Credit, 3호 신용을 통해 조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빌려 AI 시설을 짓는 비중이 늘어나면 위험도 커집니다. 왜냐하면 예상했던 만큼 AI에서 돈을 벌지 못해도 빚은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BIS도 철도, 전기, 닷컴과 같은 과거 기술 투자 붐을 직접 비교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실제로 세상을 바꿨지만 투자 과정에서는 필요 이상의 자본이 몰렸고 결국 조정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AI 붐이 과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AI 관련 대형 기업들이 미국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만약 AI 투자에 대한 기대가 갑자기 낮아지고 이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떨어지면 AI 투자자만 손해를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01k, 연금, 인덱스 펀드, ETF를 통해 일반 가계도 미국 대형 기술 기업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크게 떨어지면 사람들의 자산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소비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것을 wealth effect, 자산효과라고 합니다. 반대로 AI 붐이 성공한다면 엄청난 생산성 향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기업이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것을 생산합니다. 새로운 산업이 생깁니다. AI 반도체, 데이터 센터, 전력, 냉각 기술, 사이버 보안 같은 산업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국도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BIS는 AI 공급망에서 한국과 대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와 같은 아시아 경제가 AI 관련 상품 가격 상승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직접 언급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와 메모리 산업이 AI 투자 붐의 중요한 공급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BIS 발표를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AI의 가능성이 가짜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BIS도 AI의 가능성은 실제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문제는 가능성이 크다고 해서 투자 가격이 얼마든지 비싸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터넷은 세상을 바꿨지만 닷컴 버블은 터졌습니다. 철도는 세상을 바꿨지만 수많은 철도 회사는 파산했습니다. AI 역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승자가 누구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AI 관련 뉴스를 볼 때는 얼마를 투자했나만 보지 마시고 그 투자로 실제 얼마를 벌고 있는가 이 숫자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AI 시대의 진짜 승자는 가장 많은 돈을 쓴 회사가 아니라 그 돈을 가장 높은 생산성과 수익으로 바꾼 회사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1: 그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2: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3: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4: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3: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4: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2: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각장 캘코에 맡기시고 걱정 끄세요.
5: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캘코보험.
6: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캘코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7: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8: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캘코보험입니다.
0: 네, 여러분은 지금 꿈꾸는 다락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꿈꾸는 다락방은 33년 전통의 종합보험사, 모든 보험을 여러분께 도와드리고 있는 캘코보험에서 지원하는 캘코 방송입니다.

0: 요즘 LA항이 매우 바쁘다고 하는데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 LA항을 통과한 컨테이너가 290만 TU 이상으로 집계됐습니다. LA항 역사상 가장 바쁜 3개월이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 물류 대란 때 기록까지 넘어선 것입니다. 8월 한 달에만 95만 5,907 TU의 컨테이너를 처리했습니다. 여기에서 TU라는 단위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2 foot equivalent unit, 20피트짜리 표준 컨테이너 하나를 1TU라고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95만 5천 TU라면 정말 엄청난 양의 물건이 LA항을 통해 들어오고 나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컨테이너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느냐입니다. 할로윈 상품들, 추수감사절 장식, 한우카 상품, 그리고 벌써 크리스마스 상품까지 상당 부분 미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직 9월인데 왜 벌써 크리스마스 물건까지 들어오지?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들이 물건을 미리 당겨서 수입했기 때문입니다. 영어로는 front loading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면 필요한 물건을 미리 사놓는 것입니다. 왜 서둘렀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관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에 새로운 관세가 적용되기 전에 상품을 미국으로 들어오면 관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운송비입니다. 중동 전쟁으로 유가가 올라가면서 선박 연료비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송비가 더 비싸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 미리 물건을 내보내는 것이 낫습니다. 세 번째는 공급망 불확실성입니다. 호르무즈 문제도 있고 중국의 날씨 문제도 있고 일부 선박은 파나마 운하 상황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유통업체의 입장에서는 크리스마스 직전에 물건이 안 들어오는 것보다 몇 달 일찍 창고에 쌓아놓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들이 크리스마스를 몇 달 앞당긴 것입니다. 이것을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조금 이상하죠. 우리는 12월에 크리스마스 쇼핑을 하는데 기업의 크리스마스는 이미 여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대형 유통업체는 몇 달 전부터 주문합니다. 공장이 생산을 하고 배에 싣고 LA항으로 옵니다. 철도와 트럭을 통해 미국 전역의 물류창고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11월이나 12월 매장에 갔을 때 비로소 상품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항구의 물동량을 보면 몇 달 뒤 소비경제를 미리 볼 수 있습니다. 경제학자들과 투자자들이 LA항과 롱비치항의 컨테이너 숫자를 관심 있게 보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번 기록에는 조금 주의해서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LA항에 물건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으니 미국 소비가 엄청나게 좋은 것 아닌가? 반드시 그렇진 않습니다. 이번 물량에는 미래의 수입을 앞당긴 효과가 상당 부분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유통업체가 원래 9월부터 11월까지 매달 컨테이너 100개씩 받을 계획이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10월부터 관세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9월에 300개를 한꺼번에 받습니다. 9월 통계만 보면 엄청난 수입 증가입니다. 하지만 10월과 11월에는 오히려 수입이 줄 수 있습니다. 경제 지표를 볼 때 이러한 부분이 중요합니다. 오늘 숫자가 좋아졌다고 해서 반드시 경제의 실제 수요가 그만큼 증가한 것은 아닙니다. 시점이 이동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LA항 기록이 바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도 소비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신호가 있습니다. LA항과 함께 브리핑에 참석한 미국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현재 미국 소비자가 높은 관세와 물가, 높은 연료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잘 버티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유통업체들도 연말 쇼핑 시즌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에서 소비는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 GDP의 약 3분의 2가 소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소비자가 지갑을 닫으면 경제 전체가 크게 흔들립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을 보면 재미있는 모순이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설문조사를 하면 걱정이 많다고 대답합니다. 이번 주 뉴욕 연방준비은행 조사에서도 소비자들은 자신의 재정상태와 앞으로의 고용에 대해 이전보다 더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앞으로 실업률이 더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행동을 보면 소비를 완전히 멈추지는 않고 있습니다. LA항에는 상품이 계속 들어오고 유통업체들도 연말 소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경제에서는 가끔 소비 심리와 소비 행동의 괴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경제가 걱정된다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외식을 하고 여행을 가고 아마존에서 물건을 사고 크리스마스 선물도 삽니다. 물론 모든 소비자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저소득층은 높은 식료품 가격과 렌트, 신용카드 이자 때문에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주식과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있는 중상위 소득층은 상대적으로 소비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소비 경제도 점점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LA항의 이번 기록에서 또 하나 눈여겨볼 숫자가 있습니다. 8월에 들어온 Loaded Import, 즉 실제 상품이 들어있는 수입 컨테이너는 약 50만 TEU였습니다. 반면 실제 상품을 싣고 해외로 나간 수출 컨테이너는 약 11만 5천 TEU였습니다. 수입이 수출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빈 컨테이너 약 34만 TEU가 다시 해외로 나갔습니다. 왜 빈 컨테이너를 보내야 했을까요? 미국이 아시아에서 엄청난 양의 상품을 수입하기 때문입니다. 배가 중국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 상품을 가득 싣고 LA로 옵니다. 그런데 미국이 그만큼 물건을 아시아로 다시 수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컨테이너가 미국에 쌓입니다. 다음 물건을 싣기 위해서는 빈 컨테이너를 다시 아시아로 보내야 합니다. 이 숫자 하나만 봐도 미국과 아시아의 무역 구조가 보입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이고 아시아는 세계의 중요한 생산 기지입니다. 그래서 LA항은 단순히 로스앤젤레스의 항구가 아닙니다. 미국 소비 경제의 입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우리 LA 지역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항만 노동자, 트럭 운전기사, 창고 직원, 철도, 물류회사, 보험회사, 관세사, 수입업체까지 수많은 일자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컨테이너 하나가 들어올 때마다 그 뒤에는 엄청난 경제활동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몇 달은 조금 조심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 물건을 너무 많이 미리 들여왔다면 가을에는 수입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가 실제로 올라가면 결국 누군가는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수입업체가 전부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익이 줄어들겠죠. 일부를 제조업체에게 떠넘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소비자 가격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 세 가지가 섞여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관세 이야기를 들을 때 중국에 관세 20%를 부과했다라고 하면 중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20%를 내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실제 미국 관세는 상품을 미국으로 들여오는 미국 수입업체가 세관에 납부합니다. 그 다음 누가 최종적으로 그 비용을 부담하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유통업체가 흡수할 수도 있고 중국의 공급업체가 가격을 낮출 수도 있고 미국 소비자에게 일부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관세가 올라가기 전에 물건을 미리 들여오는 것입니다. 결국 이번 LA항 사상 최대 물동량 기록은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미국 소비가 아직 상당히 강하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기업들이 앞으로의 관세와 운송비 상승을 걱정해서 물건을 서둘러 들여오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몇 달 동안 LA항 숫자를 계속 한번 지켜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여름에 기록적인 수입이 계속 이어진다면 미국 소비가 정말 강하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을에 물동량이 크게 줄어든다면 우리가 여름에 미래의 수입을 미리 당겨 썼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 9월인데 LA항 창고에는 이미 크리스마스가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크리스마스 상품을 몇 달 일찍 움직이게 만든 것은 산타크로스가 아니라 관세와 전쟁, 그리고 높은 기름값이었습니다.
1: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캘코보험입니다.
0: 주말 오후 꿈꾸는 다락방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오늘 나눈 이야기가 조금은 지루하게 느껴졌던 경제와 보험을 한층 더 가깝게 느끼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그 선택 하나하나가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작은 정보 하나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꿈꾸는 다락방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편안하게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주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케어 4시 뉴스 시작합니다. 경찰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신약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이틀 연속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김 후보자에 대한 과거 검찰의 수사 기록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도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1: 경찰이 신약 청탁 의혹으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불러 2시간 넘게 조사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김 후보자를 고발한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을 불러 조사한 지 하루 만입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국민의 생명권과 연관돼 있다며 철저한 수사와 함께 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2: 코로나 그 험난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던 이 부분을 가지고 거의 장난을 치는 것을 동조했던 부분이 크기 때문에.
1: 김 후보자는 지난 2021년 브로커 양모 씨의 부탁으로 제넨셀의 신약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식약처에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의혹에 대해 검찰은 지난 2024년 이미 기소유예 판단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증거나 불법 정황이 확인돼야 경찰도 재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김 후보자 관련한 수사 기록 유출 의혹을 받는 한동훈 의원에 대한 수사도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맡게 됐습니다. 한동훈 의원을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고발한 더불어민주당 김동화 의원에 대한 고발인 조사는 오늘 예정돼 있습니다. 앞서 한 의원은 당시 검찰이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한 것을 두고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기소 계획서를 공개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한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 필요성 등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0: 에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식약처 청탁의 혹을 포함한 파장에 쉽게 수그러지지는 않은 분위기입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1: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최대 논란은 식약처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입니다. 부정한 청탁은 없다는 게 김 후보자의 일관된 입장인데 일단 과정이 신중치 못했던 점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른바 셀카 모임과 관련해 기존 해명과 배치되는 정황이 드러나며 논란이 일자 진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우연한 만남이었다는 설명은 준비단과 소통이 부족해서 생긴 일이고 브로커로 알려진 사업가 양모 씨는 친한 후배라고 인정한 겁니다.
2: 제가 볼 때는 되게 성공한 여성 기업가로서 존중하고 또 친한 후배로서 이렇게 지내온 것은 맞습니다.
1: 이딴 해명에도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배우자가 원장으로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은 가족기업처럼 운영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셀카 모임 참석자이자 제넨셀 창업주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 아들이 의원실에서 입법 보조원으로 근무한 사실을 두곤 보훈성 채용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불거졌습니다.
2: 이게 다 공개되는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떳떳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면접을 통해서 입법보조원이라는 일을 맡겼고.
1: 직접 해명 대신 준비단 차원 서면 해명도 이어졌는데 이따금 역공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을 두고 편집 왜곡을 주장하며 직접 원문을 공개한 게 대표적인데 한 의원 역시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3: 일종의 그런 커미션 같은 거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김승원 씨조차도 걱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오늘 김승원 본인이 깐 녹취록에서 드러났습니다.
1: 야권 일각의 사퇴 요구에 수사와 기소 분리 정착 등 법무부 수장으로 역할을 다하겠다며 정면 돌파를 예고한 김 후보자. 임명 반대 응답이 절반을 넘는 일부 여론조사까지 발표된 가운데 청문회에서 납득 가능한 해명으로 여론의 물음표를 지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0: 용해인 성병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거취를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의 메시지도 확연히 달라졌는데 오늘 열리는 고위당정협의가 용 후보자의 거취를 가를 분기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표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4: 청와대가 거듭 인사청문회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야권의 공세 수위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용해인 후보자는 청년 세대가 가장 민감해하는 공정과 상식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민 눈높이에 대한 정면 도전이 될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5: 이쯤 되면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가 용해인 후보자에게 무슨 약점이라도 잡혀 있지 않은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민주당 내부의 기류도 심상치 않습니다. 앞서 용 후보자 논란과 거리를 두던 민주당 지도부는 주말을 앞두고 공식적인 우려를 드러냈고
6: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중히 바라보고 있고요. 지도부를 중심으로 당 내외의 평가와 의견을 비상하게 취합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4: 불과 하루 만에 당의 공식적인 메시지 수위는 사실상 더 높아졌습니다.
7: 청년 세대의 좀 여론이 들끓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마냥 좌시하고 있을 수만 없고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4: 당내에서 거취를 조기에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용 후보자의 반박 기자회견에도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당 안팎의 부정적 여론까지 확산하면서 지도부 역시 적극적인 대응을 더 미루기 어려워진 모습입니다. 지도부가 취합한 당내 의견은 오늘 고위당정 협의에서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당과 정부, 청와대가 상황 인식을 공유한 뒤용 후보자의 거취에 대해 더욱 분명한 입장이 나올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8: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문회까지 가지 않고 정치적 결단이 먼저 이뤄질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됩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0: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전현수 원내대변인은 어제 서면 브리핑에서 대법원장의 재청권은 사법부 수

0: 국정의 힘을 과시하거나 대통령의 임명권과 맞서기 위한 권한이 아니라며 재청권 정치를 그만두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청와대가 재재청을 요구했는데도 조 대법원장이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대법원이 재판 차질을 막기 위해 소부 구성까지 조정한 만큼 공백의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며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그제 대법관 재재청을 거듭 요구한 걸 두고 대법관까지 입맛대로 고르겠다는 야욕을 당장 거두라며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어제 SNS에 추천위를 존중하란 청와대의 말은 결국 김민기 대법관을 만들어 기어코 대통령 무죄를 받아내겠다는 거라고 적었습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도 논평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의 날 기념 행사에서 이례적으로 강한 메시지를 낸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며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누구를 다시 재청할지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를 둘러싼 이재명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 결정 때보다 훨씬 복잡한 변수들이 얽혀 있기 때문인데, 이 대통령의 결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1: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건 파악을 위해 중동 현지 조사에 나섰던 국방부 실사단은 지난 10일 귀국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실사단 보고를 토대로 조만간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에서 파병 여부를 큰 틀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 때와 비슷한 결단의 순간을 앞두게 된 겁니다. 당시에도 반대 여론이 컸고 미국의 파병 요구도 거셌는데 노전 대통령은 북핵 위기란 현실 속 한미동맹을 고려해 결국 파병을 결정했습니다.
2: 오랜 동안의 우호관계와 동맹의 도리를 존중해서 어려울 때 미국을 도와주고 한미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길.
1: 다만 지금의 파병 국면은 훨씬 복잡하고 풀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계속 미룰 경우 단순히 한미동맹을 넘어 대미 투자 등 협상이 진행 중인 통상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병존하고 있습니다. 또 국익 측면에서 우리 원유 수입의 70%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만큼 항행 자유 보장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3: 오직 국민과 또 국익에 더 나은 내일을 생각하며 그 길을 묵묵히 개척해 나가야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함께해 주시기를.
1: 하지만 전쟁을 도와야 할 명분이 과거보다 더 없다는 지적이 여당에서도 나오고 있고,
4: 우리가 침략 전쟁을 반대하도록 헌법 5조에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뭐 유엔 결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완전히 뭐 나토 회원국이나 일본도 다 손사래를 치고 있는.
1: 전쟁 당사국이자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이란이 직접 반발하고 있어 위험성이 더 크다는 점도 부담스러운 대목입니다. 이 때문에 파병을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개입 수준이 낮은 비전투 부대를 보내는 방안이 검토될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물론 실제 파병 결정이 나더라도 법 여건은 물론 여당 일각의 반대도 있어 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될지는 안개 속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0: 이란이 걸프 국가들과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현지 시간 14일 오만에서 회의를 연다고 밝힌 가운데 바레인은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레인 외교부는 이날 이란과 외교 관계가 복원되기 전에는 이란이 참여하는 어떠한 회의에도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겠다면서 공식 채널을 통해 오만에 이러한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레인 외교부는 또 최근 사우디 주요 송유관 공격 등을 언급하면서 영내 안보와 안정이 사실을 외면하는 유화 정책으로 유지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네팔 대홍수 발생 후 트리슐리 강변 마을 곳곳은 여전히 상처가 깊게 남아 있습니다. 주민들은 일상을 되찾기 위해 복구에 땀을 쏟고 있는데, 우리 2차 긴급구호대도 곧 피해 지원 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네팔 데비가트에서 김태원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5: 매장에 깊숙이 들어찬 흙은 삽으로 파내도 파내도 끝이 없습니다. 8년째 강변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했는데 대홍수가 덮치던 그날 모든 것을 잃을 뻔했습니다.
6: बाढी आउँदैछ भन्दाखेरि ठ्याक्कै यहीँ आएपछि जस्तै गरी अब खाजाहरू सबै रेडी बनाइन्छ नि हामी बिहानै समोसाहरू बनाउने चना आलु यस्तो सबै बनाउने होइन खाजा बिहानै हामी सबै रेडी बनाएर आएपछि जस्तै बसिएको थियो अनि ठ्याक्कै त्यो बहिनीले चाहिँ भनेपछि हामी सटर तानेर अनि हामी हिँड्यौँ क्या
5: ओङसु यु से बन्चे छुमारे मान्नेदो माल खोकोसी पोक्यङ माझन दिन फेयरए गक्काउ मोसिबिमिदा 강가에 있는 3층짜리 주택입니다. 나무로 된 문짝이 통째로 뜯겨져 나갔고요. 집안에는 진흙이 들어차서 풀까지 자라고 있습니다. 가방과 옷까지 그리고 침대까지 성하는 곳이 없습니다. 이불이며 옷까지는 진흙탕 속에서 꺼내고 중장비로 퍼낸 흙은 다시 강가로 옮깁니다. 토사에 휩쓸려 무너진 다리 잔해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네팔군이 임시다리를 새로 만들어서 수도 카트만두를 오갈 수 있게 됐습니다. 네팔에 입국한 우리 정부 두 번째 긴급 구호대도 주말부터 홍수 피해 지원 일정을 시작합니다.
7: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8: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9: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0: 코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 우리 친구해요.
11: 네, 라디오는 내 친구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지금 화면에는 보이시겠지만 앞으로 30년을 함께할 재정 전문가 문선영의 머니토크의 주인공 우리 문선영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12: 안녕하세요. 문선영입니다.
11: 네, 또 네. 지난 한 주간도 열심히 바쁘게 지내셨죠? 네,
12: 요즘 좀 살 것 같아요. 날씨가 아무래도
11: 훨씬 좋아졌어요.
12: 네, 네. 밤에 이제 선선함 이런 게 좀 네. 느껴지니까 아 네. 이제 가을이 오는구나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 한 달 있으면 추석이라고.
11: 그러니까 이게 계절이 네. 8월에서 9월로 바뀌니까 또 좀 떨어지고
12: 시간을 당해낼 제한이 없는 것 같아요.
11: 아, 그런 진짜 것 같아요.
12: 시간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11: 네. 네. 자, 9월이 되니까 어쨌든 또 풍성하게 또 네. 세미나가 많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네. 그 얘기 좀 나눠볼까요?
12: 일단은 오늘이 이제 9월 3일이잖아요. 네네. 9월 첫째 주라서 세미나 소식 먼저 일단 네. 얘기를 드리고 네. 그리고 다음번 혹시라도 제가 또 9월 중에 찾아올 수 있다면 그때는 다른 사연이라든지 내용으로 네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1: 알겠습니다.
12: 네, 8월에 저희 세미나 네. 5개 했었는데요. 진행했었는데 네. 아우성에 아우성.
11: 와, 좋습니다.
12: 그날 못 갔는데 다음에 또 언제 해주냐 그리고 왜 우리 동네는 안 오느냐 그러셔서 네. 아 이게 지금 와 너무 그러니까 감사한 일이죠.
11: 네네.
12: 누군가는 일이 없어가지고 고생하시는데 네네. 저와 저희 에이전트 분들 정말 일복 터졌습니다.
11: 네네.
12: 일복 터져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일단 9월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8월과 마찬가지로 네. 6번의 세미나를 진행하는데요.
11: 네.
12: 지역은 당연히 이제 LA 네. 해야 되고요.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의 라팔마, 그리고 샌디에고.
11: 네.
12: 근데 이번 9월은 샌디에고에서 3번이나 무려.
11: 샌디에고 쪽에서 많이 하네요.
12: 네. 네. 샌디에고 쪽에서 무려 3번이나 이제 세미나를 진행하게 되더라고요.
11: 네.
12: 이번 달 9월 달에 그래도 또 다른 어떤 주제가 특별히 무엇이 있느냐 했을 때
11: 네.
12: 지난주에 달에서 넘어온 주제 하나 롱텀 케어 플랜에 관련돼가지고
11: 예, 예.
12: 이제 그게 앵콜 세미나가 굉장히 요청이 많았어요.
11: 네.
12: 안타깝게도 시간을 놓쳐서 못 오셨거나
11: 예,
12: 아니면
11: 예.
12: 광고를 보셨는데 세미나가 끝난 다음에 광고를 보셨거나 이런
11: 그렇군요.
12: 분들 때문에 첫 번째 주제는 이제 롱텀 케어로 일단은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롱텀 케어로 간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난 롱텀 케어 못 들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롱텀 케어 플랜을 들라라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1: 네네네.
12: 여러분들 꼭 오셔가지고 롱텀 케어 상황에 대해서 걱정이 되신다 그럼 꼭 오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대책을 만들어드리는 그런 세미나가 될 거고요.
11: 네.
12: 두 번째 주제는 조금 나이를 한번 떨어뜨려 볼까요? 이제 우리 아이들.
11: 어린 쪽으로.
12: 네, 네네. 어린 쪽으로.
11: 네.
12: 그래서 이제 롱텀 케어는 보통 이제 시니어 분들께서 고민을 하시는 문제라면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그 부모님들이 자 우리 아이 어떻게
11: 네.
12: 저축할 것인가. 그래서 세상에 이제 저희가 이제 문선영의 머리토크가 이제 쓰는 그 슬로건이 있습니다.
11: 네.
12: 세상에 모든 아이 하버드는 못 보내도 백만 장자라는 만들 수 있습니다가 저희가 이제
11: 그렇죠.
12: 믿는 신조. 하자 저희가 또 그걸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앞으로 대학 어떻게 될지 몰라요, 솔직히.
11: 그렇죠. 모르죠.
12: 없어질 것 같지 않으세요?
11: 글쎄요. 뭐 없어지기도 하고 사실 그 뭐 다 똑같진 않지만 예로부터 네. 우리 한국의 대기업의 회장님들도 보면
12: 네.
11: 뭐 어떤 여건 때문에 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셨는데 그래도 사업을 잘해서 네. 부를 축적하는 경우도 네. 있고 미국도 있고
12: 네,
11: 뭐
12: 맞습니다.
11: 그런데 물론 뭐 대학이라는 기존 교육이 필요하긴 하지만
12: 네.
11: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버드엔 못 가더라도 백만장자는 만들 네. 수 있다. 전 그 말이 굉장히 가슴에 네. 와닿는
12: 갑자기 이제 교육 제도에 대한 이제 논을 하자는 건 아니고요.
11: 전혀 아니죠.
12: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에서 그래도 네. 우리가 다 가르쳐요. 공부도 가르치고 스포츠도 가르치고 네, 네. 뭐 아트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네. 것들을 가르치는데 참 우리 한국 부모님들 못 가르치는 딱 하나가 이 돈 공부 재정에 관련된 것이더라.
11: 그렇죠.
12: 네. 그래서 이제 물론 뭐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 자녀분들에게 돈나무 하나씩은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될 수 있는 그 아이들 저축에 관련된 세미나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11: 그렇군요.
12: 또 다른 주제는 또 이제 9월이 되니까 CD가 다 끝나기 시작해요.
11: 아, 예.
12: 9월이 되니까 CD가 끝나는데 문선영 씨 지금 얼마 이자 받아요? 라고 저한테 이제 전화 문의 전화가 많이 오세요. CD에서 끝나고 나니까 그 돈을 1년마다 이렇게 점점 낮아지는 그 이자를 찾아가느니 문선영 씨 얼마 이자 받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이 CD와 어뉴이티에 대한 이제 그 비교를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세미나
11: 네.
12: 이제 주제는 세 가지. 다시 한번 우리 롱텀 케어 플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11: 네.
12: 롱텀 케어 플랜을 직접 드는 게 아니라
11: 네.
12: 그 대비할 수 있는 대책 플랜으로 롱텀 케어 플랜 그리고 우리 아이들 저축 플랜 세미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CD와 어니티를 비교해서 장단점들을 비교해드리고 여러분 네.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세미나 이 세 가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11: 네.
12: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주는 좀 숨을 고르고 좀 쉬어야 될 것 같고요.
11: 예, 예.
12: 세미나 너무 많이 했어요, 저희.
11: 그렇죠.
12: 그래서 조금 쉬고 그리고 또 그 세미나가 끝나고 나서 봤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1, 2주는 좀 광고 좀 하고
11: 네.
12: 자, 3주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11: 네네.
12: 14일 월요일이죠.
11: 아, 예.
12: 14일 월요일에 저녁 7시에 LA 오피스에서 롱텀
11: 예.
12: 케어를 준비할 수 있는 세미나가 월요일 14일 월요일 7시 저녁에 있습니다.
11: 아, LA 오피스에서.
12: 네. 네. 그리고 목요일 17일 목요일에 세상의 모든 아이 하버드는 못 보내도 백만장자로 만들 수 있다라는 우리
11: 예.
12: 그 부모의 재정 간의 교육 그리고 자녀들이 어떻게 부유케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다룬 세미나가
11: 네.
12: 샌디에고에서 목요일이죠. 오전 10시 30분에 있고요.
11: 네.
12: 그리고 또 그 주 다음 주인 21일 월요일에는
11: 네네.
12: CD와 어니티의 차이와 장단점에 대해서 라팔마 오피스에서 저녁 역시 마찬가지로 7시에
11: 네.
12: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로 넘어가서 24일에는 샌디에고 오피스에서 CD와 어니티에 대한 세미나 10시 30분에 있고요.
11: 네.
12: 26일 토요일에는 롱텀 케어 문제에 대해서 샌디에고에서 또 오전 11시에 세미나가 있고
11: 네.
12: 9월 30일 수요일에 8시에 줌으로 나 다 못 도쳤습니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11: 예,
12: 줌으로
11: 예.
12: 우리 그 아이들 저축 플랜 세미나가 부모님들 세미나가 있습니다. 여섯 개 세미나인데 날짜만 들어도 지금 머리가 아프실
11: 그러니까
12: 거예요.
11: 그러니까 아마 2주 쉬고 나서는 강행군이신데
12: 그래서 네. 날짜는 여러분들 지금 못 적으셨어도 걱정하지 마시고 연락을 주시면
11: 네네.
12: 저희가 다시 또 여러분들에게 텍스트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로
11: 네.
12: 이 세미나 일정을 다 정리해서 보내드릴 거니까
11: 네네.
12: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듣고 싶으신 부분을 신청을 하시면 돼요.
11: 네, 그렇군요.
12: 네.
11: 자, 일단 전화번호 연락처 알려드릴게요.
12: 네.
11: 616-827-9599 616-827-9599로 일단 전화하시면 스케줄을 비롯해서 모든 것을 일정하게 받으실 수가 있고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크게 나눠서 세 가지 이슈로 세미나를 여섯 번에 걸쳐 나눠합니다. 자, 여러분들 말씀드린 대로 자녀가 해결 못하는 롱텀 케어에 대해서는 14일과 26일, 14일은 LA 오피스, 26일은 샌디에고 오피스에서 하고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하버드는 못 보내도 백만장자는 가능하다는 그 세미나는 17일과 30일 날 하는데 17일은 샌디에고 오피스, 30일은 어디 계시든 줌으로 받아보실
12: 네.
11: 수가 있고 자, CD에 대해서 어누이트와 비교하고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24일과 26일에 하는데 24일은 샌디에고 오피스, 또 26일도 똑같이 샌디에고 오피스에서 오전에 10시 반, 11시 하시니까 일단 626-827-9599, 626-827-9599로 연락을 하셔서 예약 또는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 네. 네. 그래서 이제 9월도 정말 숨가쁘게 지내갈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손님들로부터 많이 듣는 피드백 중에 하나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11: 아.
12: 그리고 사실 저희 손님들은 벌써 이미 플랜을 하시고도 다시 이런 세미나에 오셔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플랜이 더 많이 배우시는 그런 기회를 가지세요.
11: 네네네.
12: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세미나를 들으면서 선영 씨 내가 한 거 저거 맞지?
11: 네.
12: 저렇게 좋은 거 맞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11: 이제
12: 그러면 굉장히 뿌듯하죠. 왜냐하면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한데
11: 그렇죠.
12: 내 것에 대해서 먼저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11: 예, 예.
12: 그런데 이런 기회들을 좀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좀 뿌듯하고요. 그런 피드백을 들을 때마다 기분 굉장히 좋습니다.
11: 근데 사실 저는 또 한편 생각에
12: 네.
11: 그만큼 사실 이렇게 2주에 걸쳐 6번 세미나가 있잖아요.
12: 네.
11: 아까 조금 쉬신다 그러는데 쉬시는 게 아니고 이거 준비하시는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행사를 많이 이제 다니고 사회를 하다 보니까 뭐 하나 행사하는데도 한 두 달씩 걸리는데 사실 그렇지 사실 행사는 그냥 사람 불러다가 하면 되는데 이 세미나는 주제 만들어야지 거기에 토픽 만들어야지 일일이 다 사람들이 이해하실수록 설명해야지 이걸 보니까 제가 매달 이렇게 대여섯 번씩 하시는 것 같아요.
12: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엄살을 좀 피우자면
11: 네.
12: 제가 40대에는 하루에 세미나 3번 됐었거든요.
11: 하루에?
12: 네, 그래도 그러니까 오전에 오후에 그리고 이제 이른 저녁에 그래도 할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50대 중반이다 보니까 하루에 세미나 3번은 못하겠더라고요. 3번은 너무 힘들고 이제 그래도 여러분들을 만날 때 또 현장에서 느끼는 어떤 그런 열기라든지 그리고 또 정말 감사 인사를 많이 받아요. 이런 정보 알게 돼서 감사합니다.
11: 네,
12: 그리고
11: 네.
12: 본인이 저에게 선생님들이 저에게 그 플랜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플랜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가져오시는 분들 제가 정확히 알려드리고 제대로 된 플랜들 정말 잘 하셨습니다라고 알려드리는 경우도 있고 이제 계약이 끝나가니까 이런 것들 좀 알아보세요라고 해가지고 또 방향을 전환시켜드리는 플랜들도 있거든요.
11: 네.
12: 그래서 현장에서 손님들 만나는 게 가장 큰 즐거움이죠.
11: 그런데 그렇죠.
12: 결국에 1대1로 만나는 게 아니면 세미나가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1: 또 한편으로는 일단 세미나를 듣고 자기에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게 되면
12: 네.
11: 좀 더 뭐랄까 자세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가 있으니까 시간도 좀 절약되고
12: 네.
11: 필요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상담을 하실 수가 있지 않나 네. 이런 생각도
12: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이런 경우는 좀 곤란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미나에 참석을 못 하셨어요. 근데 전화로 이제 세미나 내용을 다 설명해 달라고.
11: 아, 그거는
12: 하시는.
11: 좀 전화는 좀
12: 그러니까
11: 힘들어요.
12: 전화로 그래도 간단하게라도 세미나 내용을 좀 전달해달라. 그리고 이제 우리 선생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거를 막 전화로 물어보시는 경우도 계세요. 이해는 합니다. 왜 그러는지 이해는 하는데 그 한 시간짜리 현장에서 이루어졌던 세미나를 전화로 사실은 말씀드리기가
11: 그렇죠.
12: 그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요. 세미나 참석을 정 못하시면 한 시간 정도 저희랑 같이 앞서 상담을 하셔도 상담료 따로 받는 것도 아니고
11: 그렇죠.
12: 그리고 또 개인적인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을 저희가 더 듣고 자세히 도와드릴 수가 있으니까 1대1 상담 겁내지 마시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11: 자,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626-827-9599입니다. 626-827-9599로 주저 말지고 전화하시고 혹은 바쁘시면 메시지 남겨주시면 아마 꼭 리턴콜 해서 일일이 돌려드릴
12: 네.
11: 겁니다.
12: 네.
11: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는 지인분 중에서 의사 선생님이 계신데
12: 네.
11: 그분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한테 한 두세 가지로 용돈을 나눠줬대요.
12: 오.
11: 그러니까 꼭 필요한 용돈 주는 거 있고
12: 네네.
11: 약간의 주식을 조금 사준대요. 뭐 이게 뭐 5주, 10주
12: 네.
11: 때마다 예를 들어서
12: 네네.
11: 크리스마스 때 보너스 선물로 그러면 그 친구들이 대학을 가고 20살 때 되면 그래도 몇백쯤 되니까 그런 그 뭐 주식이 많이 올려서가 아니고
12: 네.
11: 뭔가는 남겨두고 쌓아두어야 재산의 증식의 기본이다. 이걸 가르치고 싶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굉장히 듣고 아, 참 어려운 일은 아닌데 현실적으로 따라하기 쉬운 일이 아니다 싶었는데 지금 우리 마침 또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버드는 못 보내도 백만장자는 가능하다라는
12: 다 만들 수 있습니다.
11: 그런 그 내용은 다르겠지만 그런 네. 뭐 내용의 스텝적으로 가는 거 아닌가 네네. 싶기도 하고요.
12: 그러고 보니까 방금 말씀하시니까 제가 생각나는 손님이 한 분 계세요. 네네. 지금 이 방송을 아마 듣고 계실 거예요. 네네네. 왜냐하면 이 시간대가 선생님 말씀으로는 리콜 스토어를 하시는데 아. 교대를 하시고 그 장을 보시는 시간이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점심 드시고 장 보시는 시간이라서 운전할 때 이 방송을 많이 듣는다고 하시면서 아, 연락이 예, 오셨던 예, 저 손님이 예. 되시는데 네. 이제 그분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니 그분한테 제가 놀랐던 게 네. 감동받았던 게 미국 생활을 하신 지가 이제 40년, 50년이 되신 거예요. 이미. 예. 근데 그분께서는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라 어렸을 때 생일이면 뭔가를 해줬고 15살이 됐을 때도 뭔가 어카운트 하나를 만들어줬고 그리고 18살이 됐을 대학을 졸업했을 때 대학을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갔을 때도 네네. 생명보험으로 아이들한테 무엇인가 아~ 선물해줬고 그리고 대학 졸업했을 때도 뭔가라도 선물해주셨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카운트가 이미 엄청난 어카운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드님 한 분, 따님 한 분인데 예, 예. 그 아들과 따님도 너무나 잘 성장하셔서 부모님이 네.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본인들의 일들을 다 전문적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아. 그런데도 이 부모님은 지금도 예, 예, 예. 내가 그것을 넣어줬던 것에 대해서 내가 잘은 모르지만 예전에 언젠가 한번 유태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100불, 200불 넣어주는 것이 정말 시드머니가 된다라는 그런 그렇지, 생각을 그렇지. 들으시고 예, 예. 실천을 하신 분인데 네. 지금 그 결과가 자녀분들 40대예요. 그 결과가 일반적으로 40대들이 가지고 있는 시드 머니보다 당연히 큰 머니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작은 노력을 언제 네. 시작하느냐. 네. 정말 빨리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큰 돈나무 하나를 만들어주는 네.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요즘은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관심이 많으신 이유가 우리 손주들 자녀한테는 별로 안 주고 싶어 하지만 아, 예. 손주들한테는 주고 그렇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이런 플랜들도 많이 관심 있으시니까요. 네. 세미나 꼭 연락 주시고요. 네. 616-827-9599번으로 꼭 연락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자, 9월에 세미나가 총 6번이 있습니다. 3가지 주제로 각각 2번씩 있습니다. 자, 자녀가 해결 못하는 롱텀 케어에 대해서 세미나가 14일과 26일 LA 오피스와 샌디에고 오피스에서 있고 또 17일과 30일에는 세상의 모든 아이 하버드는 못 보내도 백만장자는 가능하다는 주제로 샌디에고 오피스와 줌으로 세미나가 있고 자 아직도 CD에 4%에 묶여 계시나요? 라는 그런 주제로 21일과 24일에 라팔마 오피스와 샌디에고 오피스에서 있을 예정이니 616-827-9599로 주저 말고 연락 주시면 바라겠습니다. 자, 마무리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12: 네. 이제 9월이 되니까 조금 선선한 것 같아요. 네네. 고생들 너무 많이 하셨고 특히나 우리 시니어분들 중에 제 손님 중에서도 이번에 큰 수술 받으신 분이 8월에 두 분이나 계세요. 아, 예.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아 정말 세월을 이길 수는 없구나. 여름이 그렇게 뜨거웠던 여름도 이제 가을에게 자리를 물려나서 밀어주지 않습니까? 9월에 날씨가 또 갑자기 쌀쌀해지시면 갑자기 또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건강 주의하시고요. 네. 돈 건강은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11: 알겠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도 건강하시고요. 네. 9월 세미나가 또 아우성이 되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네.
12: 감사합니다.
11: 감사합니다.
13: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여러분의 재정 상담과 플랜을 돕고 있는 문선영의 머니터크의 재정 전문가 문선영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14: 안녕하세요. 문선영 씨. 아주 평소에 유튜브고 신문이고 라디오도 아주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활약이 뛰어나서 참 보기 좋고 믿음이 갑니다. 제가 그동안 은행에 묶어놓은 돈이 150만 불 정도 됩니다. 다른 것은 할 줄 모르고 재주도 없어서 그냥 은행만 놓았는데 문선영 씨 이야기를 계속 들으니까 참 바보 같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뉴이티를 좀 들어놓을까 싶은데 문제가 제 나이입니다. 제 나이가 이미 75세인데 이자가 좋은 10년짜리 어뉴이티로 묶으면 제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그 10년이 너무 길지 않을까요? 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10년은 너무 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라디오에서도 문선영 씨가 77세 손님을 상담해 주는 것을 들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앞으로 10년을 살지 걱정이 됩니다. 150만 불을 다 쓸 것도 아니고 결국은 우리 두 애들이 받을 돈인데 앞으로 10년은 자신이 없네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13: 문선영의 머니톡.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연락 잘 주셨습니다. 어뉴이티가 은행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신세계지요. 은행 이자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이 CD보다도 이자가 좋지요. 보통 10년을 묶으시면 매년 7에서 8% 이자 정도를 받으시는데 물론 12%를 보장한다는 광고도 많지만 아 사실 그럴 수도 있지만 아주 운이 좋은 경우입니다. 어뉴이티가 이 주식의 이자를 따라가기 때문에 10년 평균 7에서 8% 자란다. 이제 그것이 못 자라도 이 정도 혹은 더 잘할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되니까 평균 이자 7, 8%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자라는 동안에 세금도 안 내고 복리로 자라니까 참 좋은데 선생님 연세가 75세인데 앞으로 이 10년을 어떻게 묶어 놓느냐 언제 사망할지 모르는데 하고 걱정이 되시는군요. 선생님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은행에 있는 이 150만 불도 선생님께서 언제 사망하실지 알 수가 없는 돈이죠. 어차피 은행에 있는 그 돈도 혹시 2년 후에 사망하시면 뭐 10년 후, 뭐 15년 후에 사망하시면 누군가에게 남겨줘야 될 돈이 됩니다. 10년 어뉴이티도 마찬가지죠. 1년 후 사망하시건 5년 후 사망하시건 그 돈은 그대로 누군가에게 이제 물론 자녀들에게 남겨주게 되겠죠. 결국 언제 사망할지 모르는데 은행에 넣어놨다고 더 오래 사시는 것도 아니고 어뉴이티에 넣어놨다고 혹시 일찍 사망하실까 걱정할 일도 아니죠. 다만 은행에 이자 없이 5년 있다가 물려주실지 어뉴이티 10년 넣었다가 5년 후 사망하시면 더 많이 불어난 돈을 물려주실지 이것 중에서 선생님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언제 사망할지 모르지만 이왕이면 많은 이자를 받는 돈을 물려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떤 분들은 언제 사망할지 모르니 뭐 2년이나 3년짜리 어뉴이티 짧은 것이 낫지 않겠냐 하시는데요. 그것도 일단 2년, 3년짜리 어뉴이티는 꼭 그 기간이 지나면 찾으셔야 합니다. 그때 찾아서 다시 또 2년이나 3년짜리로 또 계약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겠지만 이자가 내려갈 확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어떤 좋은 플랜이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문선영의 머니톡. 결론은 일찍 사망할지도 모르니 그냥 짧은 것으로 묶어놓아서 적은 이자를 받아 물려줄 것이냐, 언제 사망할지 모르는데 오랜 기간을 묶어놓아서 사망하고서 많은 이자를 받아 물려줄 것이냐. 선생님 이제 어떤 게 좋은지 아시겠죠? 언제 사망해도 더 많은 돈을 물려줄 수 있는 법. 그래서 저는 이 10년짜리로 어뉴이티를 계약하실 걸 권해드립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자산을 불려줄 어뉴이티는 앞으로 30년을 함께할 재정 전문 문선영의 머니토크 팀이 가장 잘합니다. 잠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0: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여러분의 재정 상담과 재정 플랜을 돕고 있는 문선영의 머니토크의 문선영입니다. 자, 오늘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1: 안녕하세요. 문선영 씨. 저는 46세 뉴저지에 살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저희 72세 어머님이 오래된 생명보험을 가지고 계셨는데 얼마 전에 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동안 150불씩 내던 생명보험이 갑자기 830불을 내야 한다고 편지를 받았다고 하시는데 어머님 플랜을 도와주셨던 에이전트가 이제 은퇴를 했는지 살아는 계시는지 연락도 안 되고 150불씩 내면서 한 번에 830불을 또 내라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당황하시더라고요. 물론 저도 당황했습니다. 어머님이 사망하시면 30만 불이 나오는 보험인데 어머님 40대 후반에 들어놓으셨고 지금 거의 25년 넘게 내셨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겠습니다. 보험회사에 전화를 했더니 에이전트하고 연락하라는데 에이전트가 연락이 안 되는데 답답해 죽겠습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알아봐야 하는 건지요. 보험을 취소하는 게 나을까요? 문선영 씨가 답변을 가장 정확하게 해주실 것 같아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0: 문선영의 머니톡. 네, 25년 넘게 가지고 있는 생명보험회사에서 갑작스럽게 영문을 알 수 없이 보험료를 더 내라는 편지가 날라오면 아우 당연히 답답하시죠. 제가 지금 에스더 씨 어머님의 생명보험 팔러시 북이나 스테이머니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종류의 보험인지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몇 가지 알아보셔야 할 것 혹은 제가 알아봐 드릴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 넘게 가지고 있는 생명보험의 보험료를 갑자기 더 내라고 편지가 날라오는 경우는 보험의 디자인이 잘못됐거나 보험 안에서 자란 캐시밸류가 예상대로 충분히 자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험료를 중간에 더 내라고 하는 게 맞지 않지요. 아니, 그렇게 보험 설계를 해서 손님을 드리면 안 되죠. 원래 보험료라는 것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차 사망할 확률이 높으니까 보험료가 점차 올라가 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매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높이면 가입자 입장에서 매년 부담감이 커지겠죠. 그래서 원래 캐시 밸류가 쌓이는 보험에서는 딱 적정선에 고정된 보험료를 액수를 정해놓고 보험료를 나이에 따라서 올려서 청구하지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내는 보험료는 사실 순수 보험료보다 조금 높게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 시절 보험료가 모두 다 보험료로 사라지지 않고 남은 금액의 이자를 받아서 쌓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어카운트 밸류 혹은 캐시 밸류이죠. 시간이 가면서 쌓이는 이 어카운트 밸류가 충분하기 때문에 100세까지 보험료를 올리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충분히 보험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님 보험료가 엑스트라로 더 내라고 온 경우 가능한 시나리오는 다음 몇 가지일 것 같습니다. 첫째, 어머님의 보험료가 애초에 너무 낮게 내는 것으로 디자인이 된 경우입니다. 다시 말해 30만 불짜리 생명보험을 가입하시는데 당시 보험료가 부담이 돼서 적은 금액으로 보험을 일단 가입시키는 경우입니다. 결국 내가 낸 돈에서 보험료를 빼고 충분한 돈이 남아서 이자를 받지 못하고 쌓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나이가 들면 보험료를 올려야 되는 경우이죠. 두 번째는 혹시라도 어머니께서 애초 계획대로 보험료를 내지 않으셨거나 어카운트 밸류에서 많은 돈을 찾아 쓰신 적이 있으시면 예정대로 보험이 유지되지 못하고 결국 언젠가는 이 보험을 유지하기 위해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것도 아니라면 세 번째, 이 보험 자체가 이자를 받는 방식이 주식에 따라서 오르고 내린 이자를 그대로 받는 변동이자 variable interest를 받는 상품이라면 주식 상황에 따라서 어카운트 밸류가 자라기도 하지만 떨어지기도 하고 그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죠. 문선영의 머니토크. 에스더 씨와 어머니의 답답한 심정을 10분 이해합니다. 또 에이전트도 연락이 안 되니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실 텐데 연락 잘 주셨고요. 일단 어머님의 보험 팔러스나 스테이먼을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검토하고 정확히 어떤 보험, 어떤 상황인지를 보고 그냥 취소하기 전에 보험을 유지하면서 플랜을 변경하는 방법, 혹시라도 30만 불을 20만 불로 낮춰서라도 유지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뭐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오래전 가입하신 생명보험 꼭 잘 지키고 활용할 수 있도록 문선영의 머니토크 팀이 돕겠습니다. 잠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2: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 일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 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 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과 은행은 기프트 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3: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 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4: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정말 소중하죠. 우리 할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할머니도 계시고요. 아저씨가 좋아하는 아주 머니도 있는데 요즘 진짜 머니가 정말 힘들어. 물가가 왜 이렇게 오르고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있고 그래서 잘 뭔가를 좀 준비를 해놔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서 내가 들고 있는 생명보험 계속 유지해야 하나 해지해야 하나 고민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재정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문선영의 머니터크, 바로 문선영의 재정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세요. 머니머니 네. 중에서 할머니는 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역시 재치가 대단하십니다.
4: 아주머니. 그리고 또 네. 있어요. 우리가 많이 찾죠. 에그머니.
5: 에그머니.
4: 준비를 안 해놓으면 이게 진짜 어떻게 해. 이 계란을 잘 분산을 해서 네. 분산 투자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5: 맞습니다. 너무
4: 알도 잘 까야 되는데. 이게 정말 힘들어요. 네. 진짜. 나는 왜 이렇게
5: 미련하신 재치십니다.
4: 네네. 아니 그래서요. 네. 실제로 나이가 들면서 기존에 가입해둔 생명보험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보통 어떤 경우에 이런 고민을 가장 많이 하게 되나요?
5: 아, 뭐 보통 이렇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네. 첫 번째는 내가 자녀들한테 이 생명보험을 물려줄 필요가 없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네. 이제 자녀분들 다 뭐 크셨고 그리고 아 이 정도는 뭐 물려주지 않아도 돼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생명보험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죠. 내가 과연 이거 킵해야 되나 아니면 없애야 되나 네.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한 분들은 아 젊었을 때는 일을 했었기 때문에 생명보험을 가입을 해서 돈이 나가는 줄 몰랐는데 네. 은퇴를 하고 나니까 네. 이제 인컴이 이제 딱 어느 정도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셜연금 딱 그거 받아가서 하시는데 이 보험료 내가 계속 내야 되나? 뭐 네.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험료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 세 번째는 혹시 내가 메디칼 같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이 생명보험 가지고 있으면 메디칼 혜택 못 받는 거 아니야? 라고 또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6: 네.
5: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서 생명보험에 고민하시는 분이 세 가지 계신 것 같아요.
6: 네. 네.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그 답은 어떻게 되나? 그
5: 네. 그럼 첫 번째 네. 말씀을 드려볼까요?
6: 네.
5: 첫 번째 말씀은 이제 자녀분들한테 필요가 없는데 이거 나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 생명보험이 물론 자녀한테도 도움이 되려고 처음에 이제 가입들을 하시잖아요. 나이가 네. 이제 좀 젊으셨을 때는
6: 네.
5: 자녀분들도 어리고 하니까 이제 책임감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드시고 자녀분들 다 크고 엄마 아빠 우리 거 필요 없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죠. 그랬을 때는 사실 생명보험에서 자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쓸 수도 있어요.
6: 네.
5: 첫 번째 방법은 무엇보다도 캐시 밸류가 있는 라이프 인슈런스였다. 그럼 그 캐시 밸류를 내가 꺼내가지고
6: 네.
5: 나를 위해서 나의 인컴으로 만들지 않고도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만 인컴처럼 쓰는 거죠.
6: 네.
5: 이런 방법이 있고 또 두 번째는 혹시라도 내가 이제 나이가 드시면 뭐가 걱정이냐면 건강 중에서 이제 혼자서 생활하지 못하시게 되면 롱텀 아, 케어 상황으로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6: 그쵸.
5: 그럴 때 이거 돈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이제 걱정이 되신단 말이죠.
6: 네.
5: 사망할 때 나오는 돈이
6: 네.
5: 내가 살아있는 중간에도 찾아 쓸 수가 있어요. 내가 사망하는
6: 네.
5: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녀한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받는데
6: 네.
5: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 롱텀 케어 상황에 진단을 받았을 때 사망보상금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30만 불이라는 사망보상금을 젊었을 때 들어놨다.
6: 네.
5: 그런데 이 생명보험이 애들은 필요가 없다.
6: 네.
5: 뭐 애들 뭐 줄 필요 있나 내가 다 키워놨는데 그런데 그 30만 불을 그냥 없애는 게 아니라 내가 롱텀 케어 상황에 걸렸을 때 30만 불에서
6: 조금씩?
5: 예를 들어서 업투 90%까지도
6: 네.
5: 내가 받는 거예요.
6: 네.
5: 그러면 롱텀 케어 비용 같은 거 걱정을 안 하실 수가 있죠.
6: 네.
5: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혹은 암이라든지 심장병, 뭐 신장 말기나 뇌졸증 같은 중병 진단을 받게 되더라도 내가 30만 불을 내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너무나 뭐 걱정이 없죠.
6: 네.
5: 그래서 나를 위한 플랜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6: 네.
5: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알려드려야 되고
6: 아.
5: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보험료를 내가 계속 낼 수 있느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라면
6: 네.
5: 보험료 내기 힘드실 수도 있죠, 그죠?
6: 네네.
5: 그리고 뭐 별로 그다지 필요도 없는 것 같은데.
6: 네.
5: 그럼 자녀분들하고 조금 얘기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6: 네.
5: 예를 들어서 우리 진행자님께서는
6: 네.
5: 어머님, 아버님이
6: 네.
5: 죄송합니다. 제가 생존에 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6: 네네.
5: 만약에 30만 불의
6: 네.
5: 라이프 인슈런스가 있고
6: 네.
5: 그 200불씩 내고 계시다고 한번 해봐요.
6: 네.
5: 그러면 아유, 내가 지금 나이가 드니까
6: 네.
5: 내가 못 내겠다.
6: 나이가
5: 그냥 취소하련다. 그러면 200불씩인데
6: 네.
5: 너가 낼 수 있겠니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6: 당연하죠. 당근.
5: 사실은 부모님이 이걸 가입해서 오셨다라는 게 고마운
6: 그럼요.
5: 거잖아요. 아니 엄마 네. 아빠가 어떻게 이런 거 미리 준비하셨을까?
6: 네.
5: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대단한 생각이 드시는 거죠.
6: 네.
5: 그러니까 그게 어떠냐면 지금 젊은 자녀분들은 그 이해 못해요.
6: 네.
5: 20대, 30대가 엄마가 나 이거 생명보험 있는데 나 못 내겠다 그러면 엄마 그 취소해라고 얘기하고
6: 네.
5: 엄마 뭐 그런 거를 우리 때문에 들었어.
6: 그런
5: 엄마
6: 얘기도
5: 괜찮아.
6: 하지 마. 이런
5: 맞아요.
6: 왜 중년 얘기를 해? 막 이러면서.
5: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20대, 30대는 그럴 수 있어요.
6: 네.
5: 그런데 이제 40대, 50대가 되면 우리 생각이 어떻게 되냐면요.
6: 이제, 네.
5: 부모님도 대단한 현명하시다.
6: 네.
5: 어떻게 이걸 준비해 놓으셨을까?
6: 네, 네.
5: 너무 감사한 일이거든요.
6: 네.
5: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엄마 200불 그러면 내가 낼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6: 네.
5: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혹시라도 다 안 쓰시고 사망하시는데 30만 불이 나오는데 자녀 입장에서 200불 내는 거 그거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
6: 가능하죠.
5: 당연히 가능하죠.
6: 그럼요.
5: 어떤 어떤 자녀분들은 이래요. 제가 이제 부모님의 그 생명보험을 설명해 드리고 자녀분들에게 본인들이 내시겠다고 이제 동의를 받으시면서
6: 네.
5: 이제 딱 상담을 끝내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네. 아드님들이 이제 배웅하러 저랑 같이 나온단 말이죠.
6: 네.
5: 나오면서 혹시 우리 네. 부모님 꼭 혹시 50만 불로 올리면 얼마 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러기도 해요.
6: 네.
5: 그러니까 내가 돈을 더 내더라도
6: 네.
5: 50만 불로 올릴 수 있으면 더 좋다라는 거죠.
6: 네.
5: 그거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6: 네.
5: 자녀가 부모님의 생명보험금을 내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6: 그럼요.
5: 오픈해서 한번 얘기해 보시면 어떨까.
6: 네.
5: 그러니까 본인을 위한 플랜으로 찾아 쓰시는 거나 롱텀 케어 때 받아 쓰시는 플랜으로 바꿀 수도 있고
6: 네.
5: 동시에 자녀분들이 돈을 더 낼 수 있도록 해서
6: 네.
5: 하는 방법이 있는 거고요.
6: 네.
5: 그러니까 세 번째가 이제 문제가 메디칼.
6: 네.
5: 메디칼 때문에 이제 그 정말 그야말로 저소득의 혜택을 받으셔야 되는데
6: 네.
5: 혹시 내가 재산을 보고를 하거나 인컴을 보고할 때 이후 생명보험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6: 네.
5: 첫 번째 원칙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6: 네.
5: 생명보험을 가지고 계시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사는 집 하나가 지금 현재 2026년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6: 네.
5: 2026년에 집 한 채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우리 메디칼 받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6: 네.
5: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막 파시는 분들도 계세요.
6: 네.
5: 그리고 또 뭐 아들 이름으로 막 넘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라이프 인슈런스도 사실 원칙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6: 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6: 네.
5: 나 그래도 이거 마음이 불안하거나
6: 네,
5: 나 싫다
6: 네.
5: 그러면 이 라이프 인슈런스에는 가입자라는 게 있고요. 우리 부모님들이 가입을 하셨으니까 가입자죠.
6: 네.
5: 라이프 인슈런스에 가입을 하시면서 돈을 내는 사람이 따로일 수도 있고
6: 네.
5: 라이프 인슈런스의 소유권인 오너라고 그래요. 오너. 이 오너가 마치 비즈니스 오너 이런 것처럼 오너가 자녀분들한테 넘겨드릴 수가 있어요.
6: 네.
5: 그런 방법을 좀 쓰시게 되면
6: 네.
5: 라이프 인슈런스 따로 이제 굳이 보고 안 하셔도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6: 네.
5: 그래서 방법이 있다.
6: 네.
5: 꼭 반드시 취소 메디카를 유지하고 싶으신데 혹은 신청하고 싶으신데
6: 네.
5: 라이프 인슈런스 내가 해약해야 됩니까?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6: 네.
5: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6: 네.
5: 그러면 내 라이프 인슈런스는 애들이 돈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6: 네.
5: 그런데 이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사망했을 때만 혜택이 되는 거지 내가 롱텀 케어 걸렸을 때는 못 받습니다. 이제 이런 플랜들이 예전에 든 플랜들이에요.
6: 네.
5: 사실 지금 어떤 시대냐면요. 며느리나 똑똑한 따님이나 아드님들은 자제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부모님의 라이프 인슈런스를 가입을 하려고 해요.
6: 네.
5: 왜 그러냐면 뭐 부모님이 설마 막 빨리 돌아가셔서 내가 그 돈을 받아야겠다 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죠.
6: 네.
5: 혹시라도 우리 부모님들 롱텀 케어 걸리면 그거 진짜 내가
6: 네.
5: 직장 생활하면서 나 가정 생활하는 것도 요즘 힘든데 부모님 내가 준비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이신 거죠.
6: 네.
5: 그런데 아 생명보험이라도 지금 가입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6: 네.
5: 그러면 건강만 좋으시면 가입하시는데 문제 없고요.
6: 네.
5: 뭐 보통 68세까지도 가입을 하세요. 그리고
6: 네.
5: 동시에 뭐 물론 70세도 가입을 합니다만 동시에 건강이 좋으셔야 돼요. 건강이 안 좋으면 안 돼요.
6: 네.
5: 건강이 안 좋으면 아무리 돈을 많이 낸다고 하더라도
6: 네.
5: 실제로
6: 네.
5: 보험회사에서 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생기겠죠.
6: 네.
5: 그래서 만약에 건강하시면 그런 기존의 라이프 인슈런스, 오래된 라이프 인슈런스에
6: 네.
5: 만약에 내가 롱텀 케어 때 받는 혜택이 없다
6: 네.
5: 그러시면 그런 라이프 인슈런스로 바꿀 수도 있어요. 다시. 그러니까
6: 네.
5: 옛날에 집에서 새 집으로 이사가는 것처럼
6: 네.
5: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상담을 해보시면 지혜롭게 그냥 무조건 취소하거나 무조건 나 모르겠다 하지 마시고 제가 방법들을 상황에 맞게끔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죠. 또 이런 분들도 계세요. 생명보험 중에서 왜 그냥 없어지는 보험이 아니라 돈이 쌓는 보험이 있거든요.
6: 네.
5: 그러니까 돈이 쌓여 있는 거죠. 그런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거기에 캐시 밸류를 내가 나를 위한 롱텀 케어가 되는 생명보험으로 옮기려고 하니까 건강이 이미 나빠져서 가입을 안 시켜주더라.
6: 네.
5: 근데 캐시 밸류가 있단 말이죠. 그것을 어뉴티로 옮기는 것도 있어요.
6: 네.
5: 어뉴티로 옮기게 되면 내가 마치 내 은퇴 플랜처럼 그냥 생명보험 다 찾아 쓰는 거예요.
6: 네.
5: 세금을 옮길 때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6: 네.
5: 동시에 혹시라도 롱텀 케어가 걸리게 되면 내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000불씩이 나오기로 했다.
6: 네.
5: 생명보험을 어뉴티로 옮겨서 한 달에 2,000불을 받기로 했다.
6: 네.
5: 그런데 롱텀 케어가 상황이 되면 4,000불로 두 배로 나오는 그런 플랜들도 있어요.
6: 아, 네.
5: 그렇기 때문에 네. 사실은 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죠.
6: 네.
5: 다만 내가 이런 정보를 알고 있느냐,
6: 네.
5: 그 제대로 된 전문가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6: 네.
5: 이게 이제 선택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6: 네. 뭐 개인마다 다 다르겠지만 우리 문선영 재정 네. 전문가가 보실 때는 얼마 정도를 해놔야지 이게 어느이티 받다가 나중에 롱텀 케어 되면 두 배로 늘어나고 그럴 수 있을까요? 얼마 얼매?
5: 이게 또 나이에 따라 달라요.
6: 네.
5: 그리고 또 인컴에 따라 다르고 만약에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내가 혼자 살고 있는 사람인데 한 달에 5,000불이 나온다. 그런데 5,000불 정도인데 그 정도면은 뭐 사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6: 네.
5: 연세가 뭐 예를 들어서 68세 정도 됐다.
6: 네.
5: 그런데 내가 혹시라도 롱텀 케어 때문에 좀 걱정이 된다. 근데 롱텀 케어 보통 시설이 들어가면 한 달에 얼마인지 아세요?
6: 얼마입니까?
5: 보통 한 7,500불이에요. 한 달에 한 사람에.
6: 시장에.
5: 평균 오케이. 남가주가.
6: 예.
5: 그러면 7,500불이면 내가 5,000불로 지금 사는 건 괜찮은데 한
6: 네.
5: 2,500불이 모자라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6: 네.
5: 그러면 그런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롱텀 케어 때 생활비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그러면 뭐 나이에 따라 다르고 롱텀 케어가 또 언제 걸릴지 따라 다르지만 뭐 10만 불, 20만 불 그 정도로도 충분히 어뉴티 들어가가지고 이제
6: 네.
5: 그런 가능하거든요.
6: 네.
5: 그러니까 이제 상황을 좀 봐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인컴이 또 얼마가 더 필요한지에 따라서
6: 네.
5: 들어가는 돈도 달라진다.
6: 네.
5: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방금 드린 거는 예를 드린 거고요.
6: 네.
5: 무조건 전화 주시고
6: 네.
5: 상담 한번 해보시면
6: 네.
5: 없는 방법도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6: 아, 이 플랜이 요즘은 네. 정말 다양해져서 꼭 생명보험 예전의 개념하고 전혀 다르네요.
5: 네.
6: 어느이티 그리고 네. 롱텀 케어까지.
5: 네. 전화번호 먼저 알려드릴까요?
6: 네.
5: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6: 네.
5: 6268279599 626-827-9599번입니다.
6: 네, 626-827-9599 문선영의 머니터크.
5: 네.
6: 구글이나 이런 데 검색 엔진에서 문선영의 머니터크 치시면 문선영
5: 네.
6: 씨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이 다 나오니까요.
5: 네,
6: 참고하시기
5: 맞습니다.
6: 바라겠고요.
5: 네.
6: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 외에도 더 자세한 재정보험 정보를 얻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8월에 세미나를 준비를 하셨다고요?
5: 네, 맞아요.
6: 네.
5: 8월에 저희가
6: 네.
5: 저희가 진짜 세미나 많이 하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6: 네.
5: 근데 8월에도 정말 세미나를 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6: 네.
5: 무엇보다도 정보가
6: 네.
5: 필요하다. 이 개념 때문에 하는데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이번에는 라팔마, 세리토스, LA, 샌디에고 이 네 군데에서 세미나를 합니다. 8월
6: 네.
5: 중에.
6: 네.
5: 먼저 8월 10일 월요일에는 오전 10시 30분에 은퇴 필수 아이템이라고 불리우는 어뉴티에 대한 모든 궁금증 다 해결해드리고요.
6: 네.
5: 내가 401k나 IRA에 있거나 아니면 CD에 있는 돈을 어떻게 어뉴티로 내가 옮길 것인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13일에는 목요일입니다. 6시 30분에는 세리토스에서 부동산을 해결하고 은퇴를 수립하는 100일의 약속이라는 또 그런 세미나를 또 하고요.
6: 네.
5: 그리고 15일 LA에서 저녁에 하는 세미나예요. LA에서도 사람들이 또 이제 또 오셔야 되니까
6: 네.
5: 이제 그런 분들은 어떤 세미나를 하게 되냐면요. LA는 저희 LA 오피스예요. 그 다시 말해서 에퀴터블 빌딩인데요.
6: 네.
5: 15일에 롱텀 케어에 대한 세미나를 죄송합니다. 그날 15일 토요일인데 오전 10시 30분에
6: 네.
5: 롱텀 케어
6: 네.
5: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내가 꼭
6: 네.
5: 반드시 롱텀 케어 플랜을 들어야 될까? 안 그러셔도 되는 분도 계세요.
6: 네.
5: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20일 목요일에는 샌디에고에서 롱텀 케어, 27일 라팔마는 또 롱텀 케어 세미나를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정보가 한꺼번에 많이 나가니까
6: 네.
5: 되게 헷갈리실 것 같아요.
6: 네.
5: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6: 네.
5: 그냥 저한테 전화 주시면
6: 네.
5: 제가 어떤 일정이든지 간에 다 보내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신문이나 요즘 많이 방송에도 나가고 있으니까 세미나 귀담아 들어서 꼭 한번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6: 네, 616-827-9599 616-827-9599 번으로 전화주시면 되겠습니다.
5: 네.
6: 아, 나이 들어가지고 롱텀 케어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요즘은 또 네. 애매한 게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예 그냥 메디컬을 받든가
5: 맞아요.
6: 돈이 많든가 해야 되는데
5: 맞아요.
6: 애매해서 나중에 아프면 그냥 의료비로 다 나가고
5: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트럼프 정부 시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좀 그야말로 혜택들이 좀 많이 줄어든다라든지 변화가 좀 있었는데 뭐 트럼프 시대가 끝나면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끝나면은 좀 더 나아지는 부분도 있겠죠 당연히.
6: 네.
5: 하지만 어쨌든 준비는 하셔야 돼요. 왜냐면 롱텀 케어를 나라와 뭐 정부가 책임져 주지 않거든요.
6: 네.
5: 거기에다가 또 내가 책임질 수 있는가라는 네. 게 뭐 돈 있으니까 그거 다 쓰면 되지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네. 준비를 해놓으면 내 네. 돈을 있는 돈을 다 쓰는 게 아니라 있는 돈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플랜으로 만들어드리니까
6: 네.
5: 너무 필요하고 또 좋은 부분이죠.
6: 아, 좋은 플랜들이 많으니까
5: 네.
6: 각각에 맞게 이렇게 상의를 하셔가지고 정하시면
5: 네.
6: 되겠습니다.
5: 네.
6: 그래도 어누이티 이런 거 탁 해놓으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5: 아, 그럼요.
6: 네.
5: 제가 그 만난 손님 중에서 한 분이 CPA 출신이신데
6: 네.
5: 이분이 1세대, 그야말로 이민 1세대 CPA라서
6: 네.
5: 본인이 CPA이셨지만 많은 분들이 실제로 그 세금을 내지 않으셨던 거예요.
6: 네.
5: 그래서 이제 너무 답답하시면서도 일을 하셨는데 지금 은퇴하셨습니다. 벌써
6: 네.
5: 이미 15년 전에 은퇴하신 분인데 이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나도 몰랐지만 어쨌든 나도 세금을 내고 나서 소셜연금을 지금 받고 있는데 소셜연금이 내가 뭐 생활비가 부족한 사람이 아니어도
6: 네.
5: 그 돈이 그만큼 따박따박 들어오는 것처럼 효자가 없더라.
6: 아, 그럼요.
5: 그런데 소셜연금으로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요즘 분들은
6: 네.
5: 반드시 어뉴이티 같은 거 하나 해놓으시면
6: 네.
5: 너무 좋죠.
6: 그렇죠.
5: 네.
6: 잘 키운 효자 효녀가 있으면 아니 저는
5: 잘된 어뉴이티 네. 하나 잘된 라이프 인슈런스 하나 열 효자 네. 부럽지 않다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6: 그거 진짜 마음에
5: 네.
6: 드는데요.
5: 네.
6: 저는 늘 부모님께 용돈을 한국으로 보내드렸어요.
5: 네.
6: 그랬더니
5: 아,
6: 아버님이 세상에 그거를 적금을 들어놔서
5: 와우.
6: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저한테 그거를 언니 오빠 모르게
5: 와우.
6: 넘겨주셨어요. 좀 너무 감동을 받았어.
5: 와우.
6: 야 그걸 그대로 모아서
5: 그러니까 우리 수상자님은 효녀시고 네.

0: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여러분의 재정 상담과 플랜을 돕고 있는 문선영의 머니터키 재정 전문가 문선영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수많은 세미나를 통해서 세미나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들어왔던 질문들, 그리고 손님들이 저에게 보내주신 질문들을 정리해서 이 어뉘티 질문에 대한 답변의 시간으로 꾸며보겠습니다. 자, 기대하십시오. 시작합니다.
1: 어뉘티가 내가 다 찾아쓰기 전에 죽으면은 정부가 돈을 가져간다고 말도 있고 내 원금만 돌려주고 이자 받은 것은 남겨주지 못한다고 하던데 이게 맞나요?
0: 아, 이런 이야기들은 도대체 누가 어디서 하는지 참 궁금하네요. 이것은 틀린 정보입니다. 어뉘티에 30만 불을 넣어놓고 내가 사망한다. 그러면 당연히 30만 불의 이자를 받은 돈이 그대로 배우자나 자녀, 지정해 놓은 수혜자에게 가는 것이고요. 혹시라도 고정 월급처럼 따박따박 평생 찾아 쓰는 어뉘티였다. 그러면 내가 다 찾아 쓰지 못하고 남은 원금은 당연히 역시 배우자나 자녀, 지정해 놓은 수혜자에게 가는 겁니다.
2: 어뉘티를 10년 묶어놓으면 제가 쓰지 못하고 죽으면 10년 계약이라 페널티를 빼고 준다고 하던데 큰 손해지 않나요? 그리고 또 내가 사망해도 10년이 지나야 그 돈을 자녀가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그 10년 계약 때문에 저는 어뉘티를 믿을 수가 없네요.
0: 아이고, 저런,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일단, 10년 계약의 어뉘티에 들어가더라도, 일단 사망하시면, 4년이나 맞건, 5년이나 맞건, 바로 사망 이후에 지정해 놓은 수혜자가 돈을 받을 수 있고요. 또, 10년 계약이라 하더라도, 사망하고 나면 전혀 페널티 없이, 원금과 이자 받은 전체 금액이 수혜자에게 남겨주게 됩니다. 따라서, 10년 계약이라고 해서,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요. 은행에 넣어 놓으시건, 주식에 놓으시건 사망하면 당연히 그 돈이 그대로 상속되는 것처럼 어뉘티도 이 계약 기관과 상관없이 바로 모두 상속이 됩니다.
3: 우리 부부가 조인트로 어뉴이티에 가입했는데 제가 사망하면 제 와이프는 제가 받았던 평생 고정 인컴 어뉴이티의 금액이 반절로 줄어들어 그 혜택이 절반이 되는 건가요? 저랑 와이프가 평생 한 달에 어뉴이티에서 3,000불을 받는다 할때 내가 사망하면 우리 와이프는 1,500불만 받는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맞나요?
0: 아닙니다. 그것도 낭설입니다. 평생 고정 인컴으로 받는 어뉘티에 선생님과 사모님이 조인트로 함께 들어가시면 한 분이 사망하셔도 당연히 나오는 금액은 아주 변함없이 그대로 남은 분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혹시 공동 명의로 들어간 집에서 한달 렌탈 인컴이 3,000불이면 선생님이 사망하신다 해도 사모님이 한달 렌탈 인컴 3,000불을 계속 받으시겠죠? 공동 명의니까요. 어뉘티도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4: IRA를 어뉘티로 옮길 때 세금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뉘티가 좋아 보이지만 세금을 내고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엄두가 안 나네요.
0: 아, 그 부분이 걱정이셨군요. IRA를 어디에 가지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은행에 있건, 투자회사에 있건, 보험회사에 있건, 그 IRA를 어뉴이티로 옮길 때 똑같은 IRA 텍스 코드를 가지고 옮기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고 옮기게 됩니다. 즉, IRA를 어뉴이티로 옮기게 되면 상품 이름은 어뉘티가 되지만, IRA 세금 룰은 그대로 IRA.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IRA 어뉘티로 옮기게 되는 것이라 세금은 내지 않고 옮길 수 있습니다.
5: 생명보험을 어뉘티로 옮긴다고 하는데 그러면 생명보험의 돈을 어뉘티로 옮기고 생명보험은 그대로 유지되는 건가요?
0: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생명보험에 쌓인 캐시 밸류를 어뉴이티로 옮기는 건데요. 보통은 생명보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이 어뉘이티로 옮기게 되는데 전체 캐시 밸류를 옮기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세금 내지 않고요. 어뉘이티로 그대로 옮겨지지만 생명보험은 사라지게 됩니다. 만약 캐시 밸류 일부를 남겨놓고 생명보험을 유지하고 일부만 옮겨서 나는 어뉘이티도 가지고 싶다 하신다면 꽤 까다롭거나 그것을 허용하는 보험회사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회사는 가능할 수 있고요, 어떤 회사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와 상담을 해서 직접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문선영의 머니토크. 네, 항상 세미나를 통해서 정말 많은 질문을 받고 또 상담과 플랜을 통해서 여러분과 직접 이런 질문들을 받게 되는데요. 많은 부분 어뉘티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 때문에 이 선입견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하시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세미나에 꼭 참석하시고

0: 개별 상담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그리고 재정 상담은 누구에게? 네, 문선영의 머니토크에게 맞습니다.
1: 잠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2: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3: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라디오 서울 5시 이브닝 뉴스.
4: 오늘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참사로 기록된 9.11 테러 25주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워싱턴 인근 국방부 청사 펜타곤에서 열린 추모식에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참석해 연설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9.11 테러를 거대하고 끔찍한 악의 순간이었다고 규정하며 우리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직 승리만이 있을 뿐이며 우리는 이기기 위해 싸운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연설은 지난 2월 개시한 이란과의 전쟁이 7개월 차에 접어든 가운데 나온 것으로 전쟁의 정당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세계 최대의 테러 후원국인 이란이 절대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헌신하는 장병들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피트 에그세스 국방장관도 연설에서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있으며 이 싸움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추모식에는 9.11 테러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장관도 참석해 나토와 캐나다의 연대를 언급하며 동맹의 가치를 상기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만큼은 당파를 넘어 그날 우리는 모두 미국인이었고 모두 한 가족이었다는 통합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5: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 모든 성인 시민에게 1인당 $5,000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이 공약을 발표했으며 재원으로는 관세 수입을 활용할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오늘 사설에서 이 공약을 노골적인 매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거래를 아무런 포장 없이 드러내는 데 특별한 재주가 있다며 내 당을 뽑으면 수표를 받는다는 식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미국 성인 시민이 약 2억 4천만 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공약 이행에 약 1조 2천억 달러가 필요하다는 추산도 내놓으며 터무니없는 액수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공약을 내놓은 배경에는 유권자들의 인플레이션 불만과 경제정책에 대한 불신이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분석했습니다. 신문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이 오히려 유권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키우는 주요 원인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관세를 철회한다면 한 푼도 쓰지 않고도 경제적 배당을 안겨줄 수 있을 것이라는 비판도 덧붙였습니다. 다만 공화당이 의회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경우 축소된 형태로나마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는 정치적 압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신문은 내다봤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미국 성인 1인당 $5,000 배당금 지급 공약이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 전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공화당 중간선거 전당대회 기조연설에서 이 공약을 처음 발표했습니다. 오늘 게시물에서는 민주당이 이 정책의 실현을 바라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규모 감세법안 통과와 군 장병 특별 배당금 지급을 야당의 반대를 넘어선 성공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공화당에 투표해달라고 유권자들에게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납세자 세금으로 표를 사려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댄 골드먼 하원 의원은 노골적으로 불법적인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 공약을 실행하려면 약 1조 2천억 달러의 재원이 필요하다며 물가 상승과 국가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관세 수익이나 예산 절감액을 배당금으로 돌려주겠다는 약속이 실현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언급됐습니다.
6: 예멘 친이란 반군 후티